값이 될 거고, 여기에다가 얼마를 추가해야지 0 이상이 돼요? 얘한테 얼마 이상? 3 이상인 값을 추가해야지만 나오게 될 겁니다. 네. 얘는 그래서 얼마 이상? 3 이상이어야 될 거다. 74번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자연수 n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죠. 그럼 제일 작아지는 값 3이네요. 그래서 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예, 할수 있을까요? 예. 좀 쉽지는 않은 문제였지만 얘를 이렇게 문제를 해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얘를 만약에 n에 대한 식으로 정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얘를 이렇게 해석해도 되죠. n이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4. 예. 그러면 요 이차함수보다는 n이 항상 더 위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이차함수는요. t가 2인 점에서 꼭지점 2,4를 갔는데 우리는 범위가 얘가 t가 3 이상인 구역에서만 볼 거니까 3 이상인 구역에서는 여기. 그럼 3을 대입하게 되면은 얼마? 마이너스 1에다 4를 추가한 얘는 3,3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함수의 그래프를 따로 그려보면 이 부분만 해당이 되는데 n이 항상 그거보다는 위쪽에 있어야 된다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당연히 안 되고 이 경우에부터 가능하고 이거보다 위로 올라와도 되는 거죠. 그러면 최소값은 언제? 딱 y의 값이 3이 됐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얼마? 3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 헷갈리면 넘겨서 이 범위를 따져봐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74번 지나서 75번 지수부등식 파트의 마지막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함수의 그래프가 제1사분면 위의 점에서 만나도록이라고 했어요. 그럼 만난다, 안 만난다, 넓이가 얼마다, 구체적으로 눈에 보여야 되죠? 얘는 반드시 그래프 개형을 그리셔야 돼요. 그래프 그리기. 근데 얘는 이 n이 들어있기 때문에 못 그려요. 네, 대충 개형은 따질 수 있겠지만. 근데 얘 같은 경우는요, 식이 다 구체적으로 박혀있기 때문에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어차피 정의역은 x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다라는 구역에서만 그래프 나올 거여서 어차피 이 오른편에만 그려질 거고요.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로그 1에 1, 0이죠. 마이너스 4. 그래서 얘는 0, 마이너스 4를 지나는 증가하는 형태의 함수의 그래프로 나올 겁니다. 네. 근데 얘가 x 축하고 만나는 점도 궁금해요. 왜냐면 1, 4분면이면은 이 구역이잖아요. 그래서 x 축하고 어디서 만나는지를 따져야지 그 지점부터 따질 수 있는데 얘가 0 되는 지점을 찾아보면 결과적으로 얘가 4가 되는 지점이고 이 값이 4가 되기 위해서는요, 괄호 안에 진수의 값이 16이 되어야 되는데, 그럼 x는 15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15, 0을 지나는 로그 함수의 그래프. 이거 노란색으로 그릴게요. 얘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네, 얘가 y는 로그 2에 x 더하기 1 빼기 4. 그럼 이제 주어진 함수의 그래프만 대충 파악을 하면 될것 같은데, 얘는 결과적으로 a는 하고 음수를 곱한 2의 x제곱 플러스 1 형태잖아요. y는 2의 x제곱 그래프에서 마이너스 y만 붙이면 x축에 대해서 대칭. 그것에 대해서 평행 이동한 꼴로 나오기 때문에 얘의 그래프는 점점 감소하는 형태로 나와요. 그럼 감소하는 형태의 지수함수 그래프에서 1, 4분면 이 구역에서 만나려면은 얘의 그래프 개형이 반드시 이런 식으로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야지 1, 4분면에서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15 대입했을 때 반드시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이 함수식에다가 C를 15를 대입한 2의 n제곱분의 마이너스의 2의 15제곱 플러스 1이 0보다 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양변에 2의 n제곱을 곱해주면 마이너스 2의 15제곱 플러스 2의 n제곱. 그럼 여기는 0이니까 식이 이렇게 정리될 거고요. 즉, 2의 n제곱이 2의 15제곱보다 크게 되면 되는 거죠. 그럼 끝났네요. n은 반드시 15보다 큰 자연수. 자연수 n의 최소값은 정답 16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75번의 경우는요, 반드시 그래프를 그려서 개형을 파악을 해준 다음에 이 만나는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x축에서 절편에 해당하는 값보다 0보다 커야 되는구나라는 걸 파악해서 풀어야 되는 문항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 유형들도 그래프 꼼꼼하게 그려서 푸는

연습을 진행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이상으로 이제 여러분들하고 지수, 방정식, 부등식 파트를 모두 다 다뤘는데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로그 방정식, 부등식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

환영합니다. 내신 만점 쓴 특강 인류와 사상 여섯 번째 시간의 문이 힘차게 열렸습니다. 저는 한보라입니다. 자, 이번 6강에서는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도가 사상 같이 공부해야 될 차례죠. 장자의 사상 공부하고요. 그렇죠. 우리 근대 한국 사상들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우리 장자의 사상 공부해 볼 건데요. 장자와 한국 근대 사상 사이에 우리 도교라고 하는 또 재미있는 사상이 또 포진해 있습니다. 내신 강자잖아. 의외로 내신 시험에서 이 도교가 또 종종 출제가 돼요. 내신은 그만큼 꼼꼼하게 선생님들이 수업하신 내용들을 다 묻는 시험이기 때문에 우리 장자에 이어서 도교까지도 정리하고요. 한국 근대 사상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장자입니다. 장자는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던 노자의 도가 사상을 잘 이어받아서 또 자신의 색깔을 입혔던 대표적인 도가 사상가입니다. 그도 당연히요. 그렇죠. 도가의 기본적인 관점들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노자가 이야기했던 도에 대해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도의 관점에서 이제 만물을 평등하게 대하고 또 정신의 자유로움 이런 것들을 강조한 사상가입니다. 자, 우리가 도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노자의 사상 공부하면서 이미 다 공부했어. 자, 그 내용 그대로 장자도 다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천천히 생각해보자. 자, 도라고 하는 건 모든 만물을 낳은 어머니이다라고까지 노자가 얘기했죠. 장자도 그런 관점 기본적으로 고스란히 계승하면서 천지 만물의 근원이다. 그리고 천지 만물의 변화 법칙이다. 자, 그럼 잘 봐봐. 노자도 그렇고 장자도 그렇고 둘다 공통적이야. 도는 일단 천지 만물의 근원이야. 그치? 얘들아, 따라서 모든 것이 다 도에서부터 시작된 거야. 도에서부터 비롯된 거야. 그러니까 모든 만물 속에는 그 도가 이미 다 깃들어져 있다. 모든 만물에는 도가 다 내재해 있다라고 하는 것도 노자와 장자의 아주 중요한 공통점입니다. 정리해보자. 도는 천지 만물의 근원으로 천지 만물 어디에나 다 담겨져 있는 거야. 천지 만물 어디에나 도가 다 내재해 있다라고 하는 관점, 노자와 장자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장자만의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장자에게 물어봤죠. 장자 선생님, 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자 장자가 이야기하죠. 도는 땅깡하지 않 안에도 있습니다. 개미나 땅깡아지 안에도 있습니다. 에이, 어찌 그리 작은 미물 속에 도가 있다 하십니까? 그러자 장자가 이야기합니다. 아닌데, 도는요, 기와장에도 있는 걸요? 에이, 어찌 그리 하찮은 곳에 도가 있다고 하십니까? 그러자 장자가 뭐라고까지 얘기했어? 아유, 도는요, 똥이나 오줌에도 있는 걸요? 라고까지 얘기했잖아. 모든 만물 속에는 다 도가 깃들어져 있다. 라고 하는 거, 도가의 어떤 기본적인 관점이에요. 자, 따라서 모든 만물을 우리는 도에 따라서 바라봐야 해. 자, 도에 따라서 바라본다면, 옳고 그름, 시비, 선하고 악함, 선악, 귀하고 천함, 귀천, 아름답고 추함, 미추, 크고 작음, 대소, 심지어는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생사도 결국은 다 어떤 것이야? 상대적인 것일 뿐이야. 따라서, 이런 것들을 구별하거나 분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지.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던 노자도 그렇고요. 이번 시간 공부하고 있는 장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보자. 우리 인간은요, 자기 중심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어. 내가 본 거, 내가 들어본 거, 이걸만 진짜라고 생각해. 그게 전부라고 생각해. 그래서 그런 감각에서부터 비롯된 차별적인 구별과 분별로 시비선악 귀천, 미추, 대소, 생사를 자꾸만 구분하고

분별하고 차별해. 그런데 장자가 보기에 이러한 인간의 자기중심적 편견에서 비롯된 구별과 분별과 차별이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원인이야. 따라서 장자는 계속 얘기하겠지. 도의 관점에 따라 지비, 선악, 귀천, 미추, 대소, 생사까지 무엇하지 마세요. 구별하거나 분별하거나 차별하지 마세요. 만물을 평등하게 바라보세요. 왜? 모든 만물에는 다 무엇이 깃들어져 있으니까, 도가 깃들어져 있으니까요.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 떠올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자는 이런 관점에서 차별의식에서부터 벗어나서 도의 관점에 따라 만물을 어떻게 좋아요? 평등한 것으로 만물을 하나로 보아야 하며, 주위 환경에 의해서 그 타고난 마음을 어지럽히지 않고 도와 일치하면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타고난 본심은 어떤 본심이야? 그렇지, 이건 바로 자연스러운 본심이야. 자연스러운 본성, 그 타고난 자연스러운 것에 따라서 도에 일치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자는 어떻게 살아가는 삶을 이상적인 삶이라고 보았을까? 얘들아, 우리 앞서서 중요한 내용 이미 다 배웠어. 장자의 가장 하이라이트는요, 시비, 선하, 미추, 귀천, 대소, 빈부, 심지어는 생과 사도 구별하거나 분별하거나 차별하지 말고 도의 관점에 따라 그렇지 평등한 것으로 바라보면서 살아라 라는 거야. 그럼 얘들아, 그럼 분별과 차별로부터 벗어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 그렇지, 내가 더 귀한 사람이 돼야 돼. 내가 돈이 더 많아야 돼. 내가 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인위적인 틀 안에 자기를 끼워 맞출 필요가 없겠지. 타고난 모습 그대로, 자신이 스스로 그러한 모습 그대로, 자연스러운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 있을 거야. 그런 사람은 너무나 자유롭게 살아가겠다. 마치 유람을 떠나서, 유람선을 타듯이, 마치 소풍을 떠나듯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을 거야.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마치 소풍을 떠나고 유람을 떠난 것처럼 그렇게 자유롭게 살아가는 자유의 경지를 장자는 뭐라고 불렀어? 그래요. 소요유의 경지라고 불렀어요. 자, 소요유에서 요 유라고 하는 글자는요, 논다, 논일다. 논다는 거야. 그래서 장자가 쓴 글을 읽다 보면 논일다라고 하는 표현이 종종 등장해요. 소요유는 말 그대로 목적 없이 거닐고 논이는 그런 자유로운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속을 초월해서 그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어떤 자유, 그렇죠. 정신적인 자유의 경지겠다. 이것은 일체의 분별과 차별을 없앰으로써 도달하게 되는 그런 자유의 경지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만물을 어때? 이건 좋은 거, 이건 나쁜 거, 이건 옳은 거, 이건 그릇된 거, 이렇게 차별하지 않고 어떻게 나란히 두겠다. 나란히 재를 써서 만물을 나란히 두는 모습, 재물이 되겠네요. 자, 도의 관점에 따라 만물을 나란히 나란히 평등하게 인식한다. 나란히 재를 써서 좋아요. 재물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장자는요, 도의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보면 선악, 미추, 자타, 자신이냐, 타인이냐, 빈부, 여긴 안 나왔지만 우리 앞서서 어떤 거 이야기했어? 대소 혹은 그렇지 또 모두 있어서 시비 심지어는 생과 사조차도 그렇지 구별하거나 분별할 필요가 없다. 왜냐면 이런 구별과 분별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모든 차별은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선악, 미추, 자타, 빈부 이런 것들 구별하거나 차별하지 말고 나란히 두어라라고 이야기하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모든 만물을 나란히 두고 하나로 바라보는 관점, 그렇죠. 만물제의 동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네요. 만물이 가치의 측면에서 모두 어떻다? 그렇지. 평등하고 소중하다. 왜? 맞아. 모든 만물에는 우주 만물의 근원인 도가 깃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세속의 모든 구속에서 해방돼서 자연의 섭리에 자신을 맡기고요, 자연과 자신이 하나가 되는 그런 놀라운 경지에 이르게 될 거야. 우리 그걸 뭐라고 부르지? 좋아, 친구들 아는 친구들 많지? 무라일체의 경지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네요. 자신이 그렇지 다른 만물과 좋아요. 하나가 되는 경지,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경지입니다. 장자가
이런 물알체의 경지를 직접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 되게 유명하잖아요. 장자가 꿈속에서 호랑나비가 됐대. 그래서 이걸 호랑나비 꿈이라고 해서 호접몽 혹은 호접지몽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친구들 잘 아는 것처럼 호랑나비가 됐는데 너무 진짜 같아가지고 장자가 생각했다는 거야. 아, 내가 원래 장자인데 꿈속에서 호랑나비가 된 걸까? 아니면 나는 원래 호랑나비인데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어서

강자로서 꿈꾸고 있는 걸까? 그게 구별이 안될 정도로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경지, 무라일체의 경지를 장자가 체험했다라고도 친구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자연에 따라서 만물을 차별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상적인 삶의 모습들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와, 장자의 사상은 진짜 자유롭다라고 하는 거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쌤, 저도 그런 자유를 맛보고 싶은데, 어떻게 수양해야지 그런 경지에 이를 수 있나요? 소유유의 경지, 재물의 경지, 만물제동의 경지, 물알체의 경지, 저도 이루고 싶습니다 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장자는 친절하게 수양의 방법까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 앉아서 좌, 잊어버리세요. 망, 바로 좌망이에요. 뭘 잊어버려야 될까? 잘 보자. 무엇을 잊어버리냐면, 우리를 구속하는 일체의 것들이 잊어버리는 거야. 예를 들어서, 장자가 생각할 때 차별과 분별, 이런 게 혼란의 원인이었잖아. 차별과 분별은 왜 생기니? 감각적인, 감각으로부터 비롯된 그런 지식에 집착하기 때문에 차별과 분별이 생기는 거죠. 따라서, 그런 감각작용을 멈추고 잊어버려라. 손, 발에. 신체, 눈과 귀에 그런 작용을 잊어버려라 라고까지 장자는 이야기해요. 자, 이렇게 우리를 구속하는 일체의 것들을 앉아서 잊어버릴 것을 좌망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 그렇지. 쓸데없는 것들이 다 청소가 될 거야. 인, 의, 예, 이런 인위적이고 억지스러운 그런 규범들, 그런 것들을 쓱쓱 청소하듯이 다 비워버릴 수 있겠다. 마음, 심, 청소할 재를 써서, 아, 심, 재가 되겠네요. 마음을 비워서 어떻게 한다? 깨끗하게 한다는 거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노자 공부했고, 이번 시간에 장자 공부하면서 이들이 도에 따른 삶을 강조했다는 거 배웠잖아요. 근데 얘들아, 그거 알고 있니? 도는 어디에 모이는 걸까? 그래, 텅빈 곳에 모이는 거야. 인의예, 이런 인위적인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 돈은 머물 수가 없어. 돈은 깃들 수가 없어. 그것들이 싹 비워졌을 때텅빈 곳에 도가 머물게 되고 도가 깃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노자와 장자 같은 사상가들은 계속 비워내라. 비워낼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 마음을 청소하세요. 심제 마음을 비워서 깨끗하게 한다. 라고 방금까지 이야기 나눴었죠? 즉, 마음을 비운 어떤 상태, 빌허죠. 이 허의 상태에서 도가 드러나기 때문에 마음을 비워낼 것을 이야기하는구나. 그래서 노자와 장자 같은 사상가들은 마음을 비운다. 허심이란 표현 즐겨 사용하고요. 또 마음을 비워서 고요하게 한다. 허정이란 표현들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좌망과 심제 대표적인 누구의 수양법? 그렇죠. 장자의 수양법이다라고 하는 것알수 있어요. 얘들아, 노자와 장자 중에 누가 더 먼저 태어나서 활동한 인물이야? 노자가 먼저 태어나서 활동한 인물이죠. 그러니까 노자가 이야기했던 기본적인 개념, 도, 무위자연, 뭐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이런 표현들은 장자도 다 인정하고 가는 거야. 그런데 후대의 인물인 장자가 만들어낸 좌망, 심제 이런 표현들은 먼저 활동했었던, 먼저 시대를 살아갔었던 노자는 당연히 사용하지 않겠지. 그러니까 좌망, 심제 이런 건 장자만의 수양 방법이고요. 아, 노자는 요런 좌망, 심제 요런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들도 좀 어렵게 선생님들이 문제 내실 때 노자와 장자를 구별하는 문제를 출제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제시해 보았습니다. 자, 장자의 사상을 공부하다 보니까, 와, 지진이 나서. 새 하늘이 열린 것처럼, 와, 쨍! 하고 새로운 깨달음을 주잖아요. 지진 신천을 생각하면서 지극한 경지에 이르른 지인, 진인, 신인, 천인, 요런 표현들 장자는 이상적인 인간을 지칭할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노자도 이상적인 인간을 지칭할 때 썼던 표현인 성인, 요런 표현 장자도 당연히 사용하겠죠. 수양을 통해서 절대적인 자유의 경지, 소유유. 재물, 만물제동, 무라일체 이런 경지에 이른 사람을 장자는 지진, 신천, 진인, 신인, 천인 그리고 성인으로 불렀구나라고 하는 것까지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노자와 장자의 도가 사상을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걸쳐서 같이 공부했어요. 자, 그런데 이런 노자와 장자의 철학 사상을 우리는 도가라고 부르고요. 이후에 그것이 종교화되면서 좀 다른 색깔을 띤 사상으로 어떻게 보면 변질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도교라고 따로 지칭해요. 그러니까 율려사상 교육 과정에서는 도가라는 표현과 도교라는 표현은 분명하게 구별되는 거야. 자, 공통점은 있었습니다. 둘다 도가 붙어 있죠. 아,

도를 중심으로 이론과 실천 방법을 전개했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분명하게 달라. 왜냐하면 도가는 노자와 장자로 대표된 철학 사상으로서 세속적 가치를 초월하면서 동시에 그 안에 내재하는 삶의 자세를 강조하는 철학 사상입니다. 자, 반면에 도교는요, 이런 노자와 장자의 사상에 소박한 민간 신앙을 비롯한 다양한 요소가 결합돼서 종교적인 색채를 띠고 있는 거야. 그래서 도교는요, 어떤 속성이 있냐면 내가 지금 살아서 있는 이 현세적인 이 삶에서 길과 복을 추구한대. 얘들아, 길이 뭐니? 그렇지. 행운, 뭔가 럭키한 일이 나한테 생기기를 추구했다는 거야. 복은 뭐니? 행복. 아, 내 삶이 더 행복해지길 추구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더 뭔가 내가 행운과 행복이 내 삶에 깃들기를 추구하면서, 와, 불로장생과 신선수를 믿는 종교래. 얘들아, 생각해봐. 그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 민중들이 가뜩이나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몸까지 아프면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이었겠지. 의술도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힘들었겠죠. 따라서 어때? 아, 좀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좀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발 늙지 않고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걸 아주 큰 복이라고 생각했죠. 이렇게 오랫동안 불로장생한다고 생각해봐. 100년, 150년, 200년 이렇게 불로장생하면 머리카락과 수염이 막 땅에 내려갈 정도까지 길어지고 하얗게 새겠지. 쌤, 그거 신선 아닌가요? 빙고. 아, 신선이 되는 그러한 기술. 신선수를 믿는, 이렇게 종교적으로 약간 변질된 모습을 띠는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 도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 내신시험 공부할 때는요, 선생님들이 학교 진도에서 도교 사상을 꼼꼼하게 수업을 하셨다면 반드시 출제가 될 수밖에 없어. 공부를 했으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얘들아,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쫄거 없어요. 딱 여기까지. 나오는 부분 딱 여기까지니까 같이 한번 빠르게. 하지만 중요한 내용들 모두 다 담아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교는요, 일단 한나라 전반기와 한나라 후반기에 각각 황로학파와 또 교단을 갖춘 종교의 형태로 이제 전개가 됩니다. 자, 전반기 시대야 황로학파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이거 왜 황로학파냐면 전설상의 제황이었던 위대한 지도자 황제와 도가의 창시자인 노자를 숭상해서 앞글자 따서 황로학파라고 부르고 있어요. 황제. 황제, 전설상의 제왕인 황제를 숭상했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다스림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겠다. 게다가 도가의 영향을 받았으니까 무위로서 백성을 다스리는 제왕의 통치수를 주장했대. 아, 뭔가 황제 느낌이 나니까 황로학파라고 연결시킬 수 있고요. 또 전환시대였기 때문에 아직 그 춘추전국 시대에 다양한 제자백과 사상들이 다양하게 좀그 요소들이 좀 남아 있었을 때잖아. 그러니까 도가를 중심으로 하되 유가, 묵가, 법가 등 제자백과의 여러 사상들이 다 수용됐다라고 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시대가 흘러서 이제 후한 시대가 됐습니다. 한나라가 후반부로 접어들었대. 나라가 망할 징조가 보였다는 거야. 나라가 후반기로 갔다는 건 망조가 들었다는 거지. 백성들의 삶이 더 피폐해졌다는 거야. 그럼 백성들은 마음 둘 곳이 없기 때문에 무엇에 더 의존하게 돼? 종교에 더 의지하게 되겠지. 본격적으로 도교가 교단을 갖춘 종교화 되기 시작합니다. 자, 대표적으로 태평도와 오두미교가 있는데, 자, 태평도 말 그대로 천하 태평의 이상사회를 현실에서 실현시키려고 했던 그런 교단을 갖춘 도교 종교입니다. 자, 태평도도 물론 친구들 기억해야 하지만 이 오두미교가 둘 중에서는 더 확률상 더 많은 내용들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오두미교. 이 종교 이름이 되게 특이하다. 오두미교래. 요 미는 뭘까? 오, 알고 있는 사람 있네. 좋아. 쌀이야, 쌀비야. 오두. 옛날에는요, 시장에서 쌀을 사고 팔때 한두, 두두, 한 말, 두 말이라고 한 단위를 사용했거든? 요 두라고 하는 거는 쌀을 세는 단위야. 그럼 오두라고 하는 거는, 다섯 두. 즉, 다섯 말의 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 한 말, 두 말. 근데 다섯 말의 쌀 교래. 엥. 왜 이름이 다섯 마리 쌀교지? 그렇지. 교단을 갖췄다고 했잖아. 그 오두미교 교단에 입단하려면 입단비를 내야 돼. 입단비가 얼마야? 쌀 다섯 마리였대. 아, 다섯 마리 쌀을 입단비로 내고 그 쌀로 어때? 아,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고. 이렇게 착한 일을 하는 거야? 이렇게 도덕적으로 착한 일을 해? 이렇게 착한 일을 하면 왠지, 얘들아. 병이 막 나을 것 같지 않니? 그치? 우리가 나쁜 일 저지르면 왠지 벌 받아서 병에 걸릴 것 같고, 착한 일 하면, 병도 나을 것 같잖아? 그런 소박한 민간 신앙의 요소가 다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아, 빈민 구제 및 도덕적 선행을 하면 병이 낫고 불로장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정리해보자. 우두미교는 노자를 숭상하면서 노자가 도와 덕에 대해서 한 말을 기록해 놓은 책이었던 그 도덕경을 경전으로 삼아서 창건한 종교예요. 빈민을 구제하고 도덕적 선행을 강조하면서 삼간수서를 행했대.

선생님이 오두미교가 조금 더 확률상 더 많은 내용이 출제가 된다고 얘기했던 게 바로 삼관수서 같은 요런 좀 특징이 있기 때문이야. 삼관수서 어렵지 않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반성문을 쓰는 거야. 내가 이렇게 선행을 해야 되는데 선행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내가 절대로 죄를 안 짓고 이렇게 선행을 하겠습니다. 라고 반성문을 쓰는 건데 이거 누구한테 쓰냐면요. 새, 신에게 쓰는 거야. 하늘과 땅과 물을 주제하는 그 신에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그런 네, 반성문을 썼는데 그걸 삼관수서라고 부르고 있어요. 예전에 고대 사회에서 농업 중심의 사회에서 제일 중요했던 것이 무엇이었어? 하늘과 땅과 물이었잖아. 그러니까 이런 하늘과 땅과 물을 관장하는 신에게 삼관수서를 반성문을 쓰는 삼관수서를 행했다라고 하는 거 오등부의 특징으로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대가 흘러서 이제 위진 시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세계사 공부한 친구들은 알겠지만 위진 시대 역시나 혼란기였어요. 위진 남북조 시대 막 이렇게도 예전에 불렀거든.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막 나눠져 있고 역시 혼란이 지속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이런 혼란기에 도교 사상은 이제 현학으로 전개가 됩니다. 얘들아, 혼란기에는요 지식인들이 함부로 발언을 잘못하면 어떻게 됐을까? 정쟁에 휘말려 가지고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거나 목숨을 잃거나 아주 큰 고초를 겪는 일이 꽤 많았을 거야. 자, 그래서 잘 봐봐. 이 시대에 등장했었던 현학 사상가들은요, 세속적 가치, 즉 정치나 경제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고요. 그런 세속적 가치를 초월해서 예술적이고 형이상학적인 담론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술, 철학 막 이런 이야기만 했다는 거야. 예술이나 철학 되게 깨끗한 이야기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불러? 그렇죠. 청담이라고 부릅니다. 아하. 현학은 세속적 가치를 초월하여 예술적이고 형이상학적인 담론인 청담을 즐긴 그러한 도교 사상이구나. 자, 도가 사상을 종교로 발전시킨 태평도나 오두미교와는 달리 위진 시대의 현학을 이야기했던 현학자들은 도가 사상을 철학적으로 나름 계승했어요. 자, 이들은 인간의 고정관념을 초월한 무의 세계가 진실한 세계입니다라고 하면서 정신적으로 자유롭게 살아갈 것을 이야기했죠. 얘들아, 인간의 고정관념을 초월한 무의 세계가 진실한 세계다. 이거 어때? 심리, 어우, 너무 어렵니? 너무 어렵지. 너무 뭔가 논의가 심오하고 깊다. 얘들아, 요 현자가 한자로 검다. 하늘천 땅지 검을현 물을 황할 때그 현이거든. 검다란 뜻이에요. 우리가 우물을 탁 들여다봤는데 우물이 검해. 그 얘기는 뭐야? 우물의 깊이가 아주 깊다는 거지. 아, 굉장히 깊이 있는 철학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오, 인간의 고정관념을 초월한 무의 세계가 진실한 세계야. 이럴 정도로 굉장히 깊이 있는 이야기를 펼쳐 나갔습니다. 대표적인 현학 사상가들, 대표적인 사상가로 우린 중림칠연을 꼽아요. 얘들아. 대나무 숲으로 간 7명의 현자들, 대나무 숲으로 간 7명의 현학자들이라고 하는 것들 주장해 볼수 있겠죠? 가끔씩 중국집이나 막 이런 데 가면은 그 대나무가 막 이렇게 있고 거기에 7명의 약간 이렇게 막 어떤 신비스러운 사람들이 이렇게 나란히 서 있는 막 그런 그림들 걸려 있는 그런 식당도 있거든요. 딱 보면 이제 여러분도 아는 척을 할수 있어. 중림칠연을 묘사한 그림이 걸려져 있구나라고 하는 거 친구들 알수 있을 거예요. 자, 현학의 모습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 바탕으로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57페이지에 있는 네, 문항입니다. 고대 동양 사상가라고 지금 발문이 되어 있어요. 자, 갑부터 한번 찬찬히 보겠습니다. 도의 조화는 만물을 부숴버리고도 도리에 어긋나지 않고 은택이 만세에 이르러도 어진이 되진 않는다. 아득한 옛날부터 살고 있어도 장수라 하지 않고 만물의 형상을 조각하여도 교묘하다고 하지 않는다. 텅 비고 고요함을 가지고 하늘과 땅을 미루어 이해하고 만물의 이치에 통달한다. 하늘의 즐거움은 성인의 마음으로 천하를 양육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얘들아, 천천히 가만히 한번 보니까, 여기 보니까 지금 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도라고 하는 게 유교의 그 인, 의, 예, 이런 어떤 도덕적인, 지위선악을 잘 구별해서 도덕적으로 살아갈 것을 강조하는 그런 도 같니? 아니면 우주 자연의 자연스러운 이치로서의 도 같니? 후자 같지 않아? 그치. 게다가 결정적인 힌트가 여기 나왔잖아. 도의 조화는 블라블라 해도 인이 되지 않는다. 그 여기서 말하는 도라고 하는 건 인의 예와 같은 유교식의 인위적인 규범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교화한다. 백성을 교화한다라고 하면 백성을 가르쳐서 바른 길로 이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유교 사상가인 공자, 맹자, 순자가 다쓸수 있죠. 하지만 백성의 본성을 교화한다라고 해버리면 본성이 뭔가 악하기 때문에 이걸 변화시켜서 이끈다라고 한 뜻으로 이게 해석돼. 그러니까 본성을 교화한다라고 하면 본성이 악하다고 보았던 누구? 그렇죠. 순자. 순자. 순자가 주로 사용하는 표현이다라고 하는 거 친구들 캐치하셔야 돼요. 게다가 성인이 어때? 본성, 사람들의 본성을 교화시켜서 작위, 인의를 일으키고 예의를 만들어냈다고 했잖아. 순자에 따르면 예라고 하는 건 누가? 그렇죠. 성인이, 성현이, 그렇죠. 성왕이, 선왕이. 한마디로 훌륭한 사람이 뚝딱뚝딱 제정한 것이었기 때문에 아, 이런 힌트들을 통해서 을은 누구야? 그렇죠. 순자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의와 법도는 성인이 생겨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인이 여러 사람들과 같은 것, 곧 성인이 여러 사람들과 다름이 없는 것은 본성이지만 여러 사람들과 다르고 훨씬 뛰어난 것이 자기이다. 성인이나 일반 사람이나 본성은 똑같이 악했다. 하지만 그 악한 본성을 인위적으로, 작위적으로 변화시킨 사람이 성인이다라고 순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가 사상가인 장자와 유교 사상가인 순자에 대해서 우리 한번 순서도 그림으로 좀 탐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장자와 순자였었죠? A는 그래서 장자가 네, 순자가 아니요. B는요, 장자가 네, 신은요. 그래서 순자가 네라고 대답할 법한 질문이 들어가야 되겠고요. 항상 이렇게 순서도나 벤 다이어그램 문제 나오면 각 사상가들을 다 반드시 꼼꼼하게 분석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통치자는 예의로서 백성을 교화해야 하는가? 일단 장자 아니지. 예, 인의 예와 같은 인위적인 규범을 비판했기 때문에 장자 아니오라고 대답할 법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수양을 통해서 성인이 될수 있는가? 네, 얘들아. 유교 사상가인 공자, 맹자, 순자는 다 니은에 대해서 네라고 대답하죠. 특별히 순자 어때? 수양을 통해서 어떤 수양 화성기위, 악한 본성을 변화시켜서 인의를 일으키는 화성기위의 수양을 통해서, 그렇지, 그런 노력을 통해서 누구나 성인군자가 될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순자가 네, 아니오라고 대답할 법한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마음을 텅 비워서 도가 들어차면 참된 삶을 지닐 수 있는가? 그렇지, 얘들아. 장자 맞죠? 자, 장자. 노자 이런 도가 사상가들은 마음을 좀 비우라고 하잖아. 특별히 장자는 마음을 청소하세요. 심재를 이야기하면서 마음을 텅 비우라고 해. 마음이 텅 비우면 그렇죠. 그텅 비운 곳에 도가 들어차게 되죠. 그러면 어때? 참된 삶을 지닐 수 있죠. 이 참된 삶은 무엇에 대한 앎이야? 그렇지. 도에 대한 앎. 이런 앎을 지닐 수 있다. 맞는 진술이 되겠습니다. 친구들 중에서요. 이제 노자나 장자가 무지의 덕을 강조했다. 도가는 무지의 덕을 강조했으니까 참된 암을 지니면 안 되잖아요. 무지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무지는 뭐에 대해서 무지한 거야? 인의 예와 같은 인위적인 것에 대해서 무지한 거야. 하지만 정말로 도조차도 모르면 안 되잖아. 도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아하, 참된 암을 지닌다는 건 아, 도에 대한 암이기 때문에 이거 당연히 맞는 진술이 되겠습니다. 자신을 닦아 타인을 편안하게 하는 군자가 되어야 하는가? 자신을 닦아서 타인을 편안하게 한다. 우리 네 글자로 그렇죠. 숙이안인이 되겠네요. 숙이안인하는 군자가 되는 건 공자, 맹자, 순자 모든 유학 사상가들이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따라서 답은요. 그렇죠. 디귿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도교 사상까지 한번 공부하면서 도가와 도교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정말 동양의 마지막 찐막, 마지막 챕터이죠. 한국의 근대 사상 같이 한번 공부해봐야 되겠네요. 자, 조선 후기의 실학과 우리 강화, 학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학은요, 우리가 정약용의 사상 같이 한번 공부했지만 그 실학 자체의 특징은 또 다시 한번 다루어야 되겠습니다. 실학. 굉장히 실용적이잖아. 경세치용, 세상을 경영하고 다스리는 일과 실제 생활에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되는 학문을 추구했습니다. 자, 이용후생, 생활에 이롭게 사용되고요. 삶을 두텁게 하고 풍요롭게 하는 그런 학문을 추구하죠. 특별히 얘들아, 이용후생을 좀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용, 생활에 이롭게 사용되는 그 이용을 통해서 백성들의 삶을 후생, 풍요롭게 만들 수 있고요. 그 이용후생을 통해서 그렇죠. 바른 덕, 정덕을 실현할 수 있다라고 실학사 상가들은 보았기 때문에 이용후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 실제적인, 실질적인, 실용적인 학문을 강조했기 때문에 실제 사실을 통해서 옳음을 구한다. 즉 사실에 입각해서 옳음을 구하는 객관적인 그런 학문의 태도까지 보여주고 있어요. 보라쌤 친구 중에

진짜 진짜 실용적인 친구가 있었지. 경실이, 경실이. 자, 너무너무 실용적이었던. 이름 자체가 경제적이고 실용적이지 않니? 자, 경실이를 생각하면서 경세치용 실, 실사구시 이, 이용우생. 그런데 요 이, 이용우생 중요했어? 이용우생을 통해서 결국은 정덕, 도덕을 실현하고자 했기 때문에 아, 결국은 도덕을 중시하는 실학도 유교구나라고 하는 것들까지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어서요, 조선에도 양명학을 이야기하던 목소리가 있었죠. 우리 그 조선의 양명학 사상가들을 같이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강화학파가 되겠네요. 강화학파는 하곡 정제두에 의해서 수립된 조선의 양명학 체계입니다. 이들아, 하곡은 그의 호구요. 정제두라고 하는 이제 사상가가 있었는데, 정제두에 의해서 독자적인 조선 양명학 체계가 수립됐고, 하나의 학파, 강화학파까지 이루게 됩니다. 당연히 양명학이기 때문에 왕수인의 양명학을 잘 계승합니다. 왕수인의 양명학을 계승하면서 새롭게 해석하고 발전시켰어요. 인간이 도덕적 주체라는 걸 자각하고, 악한 욕심인 사욕을 극복해서 무엇? 그렇죠. 천리로서의 그 양지를 실현할 것을 강조합니다. 자, 정제두는 왕수인의 심증미설, 지양지설, 그리고 지행합일설과 같은 그런 양명학 사상들을 잘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새롭게 해석하고요. 발전시켜서 조선 양명학을 수립하죠. 특히 그는 이 양지를 우리의 마음에서 생생하게 활동하는 참된 이치, 즉 우리 마음 속에서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치야. 그래서 마음 속에 있는 이치는 살아있는 이치, 생리다라고까지 해석해요. 반면에 마음 밖에 사물에는 죽어있는 이치, 살이다라고까지 표현하면서 우리 마음 속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 살아있는 이치로서의 양지를 생리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불교, 도교에도 관심을 갖는 등 개방적인 학문 태도를 취하면서 일제강점기에 여러 운동에 영향을 주었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실학과 강화학파도 살펴봤지만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지 얘들아. 자, 이제부터 우리는 위정척사사상, 개화사상, 그리고 동학, 증상교, 원불교와 같은 다양한 사상들을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19세기쯤 이제 되자 서양의 교역을 요구하는, 통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아졌고요. 어때? 그렇죠. 조선은 여러 가지 어떤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대내외적인 여러 위기를 맞이했던 상황에서 지식인들은 어떤 목소리를 냈는지 위정척사사상과 개화사상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먼저 위정척사사상 한번 볼게요. 위정, 즉 올바른 것은 위, 지키고, 척사, 사악한 것, 사악한 것, 거짓된 것은 어떻게? 배척해야 한다. 위정척사라는 말뜻을 가지고 있어요. 쌤, 뭐가 바른 것이고 무엇이 사악한 건데요? 자, 올바른 건 그동안 조선이 지켜오던 유교적 가치 체계와 질서, 즉, 성리학적인 가치 체계와 질서. 이것은 옳은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지키자. 반면에, 서양과 일본의 문물은 사악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배척하자라고 한 것이 위정척사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얘들아 잘 봐봐. 위정척사는 서양의 것이라면 무조건 다 거부했어. 즉, 정신도 거부, 물질도 거부입니다. 따라서 천주교에 대해서 어때? 강하게 반대하겠지. 정신의 핵심은 종교잖아. 근데 그 종교 당연히 서양의 것 거부하겠죠? 천주교 거부하고요. 또 물질 안에도 악한 정신이, 서양의 물질 안에는 서양의 악한 정신이 깃들어져 있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아, 천주교뿐만 아니라 여러 서양 문물까지 모두 배척합니다. 학자 이름을 뭐 굳이 외울 필요는 없는데 선생님들이 윤사 시간에 학자 이름을 굉장히 강조해서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면 내신은 아무래도 선생님들의 또 출제 경향이 반영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같이 한번 기억해 두세요. 이학로, 기정진, 최익현 등이 있습니다. 자, 위정척사 사상이 서양의 정신과 물질을 모두 거부할 것을 주장했다면, 개화 사상가들은 조금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개발하여 변화시키고, 새로운 것에 대해서 자립하고, 장점을 기르고, 단점은 버리자라고 하면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자라고 주장했다는 거야. 그런데 봐봐. 개화에는 크게 급진개화와 온건개화로 우리가 개화를 좀 나누어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얘들아, 급진개화는 말 그대로 급하다, 급해. 싹 다, 뿌리째 싹 다, 개화시켜. 라고 하는 주장이겠지. 이들은 유교적, 즉 성리학적인 질서를 근본적으로 뿌리째 변화시켜야 한다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전통적인 정치체제, 이것을 다 혁신시켜서 파괴해버리자라고 하는 급진적인, 극단적인 주장을 합니다. 전통적인 정치체제를 혁파하고 서구식 정부까지 수립하자.
이렇게 주장해요. 아, 서구식의 정부까지 수립하자고? 와, 이거는 이제 사회 뿌리를 다 뿌리째 개혁시키자는 거네. 오, 굉장히 급진적이다라고 하는 거 아시죠? 아, 급진개화론을 이야기할 때 포인트는 유교적 질서를 근본적으로 변혁하면서 전통적인 정치체제를 혁파해서 서구식 정부까지 수립하자라고 봤다는 데 있어요. 반면에 온건개화는 급진개화보다는 좀 온건한 목소리를 내겠죠. 지킬 건좀 지키자. 그러면서도 변화시키는 거 어때? 요런 정도의 뉘앙스라는 거알수 있어요. 시험에도 당연히 급진개화는 요런 정도, 세줄 정도 우리가 알면 되지만 온건개화는 훨씬 더 구체적이고 많은 내용들이 출제가 됩니다. 온건개화론자들이 대표적으로 했던 주장이 너무 유명하지. 그래, 동도석이야. 그래서 우리가 온건개화론을 다른 말로 동도석이론이라고도 자주 부르고 있어요. 자, 동도석이론이 뭔지 한번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동도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서기부터 한번 볼게요. 이 기는요, 그릇, 그릇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잘 봐봐. 그릇은 누구의 그릇이 튼튼하고 좋다는 거야? 그렇지, 서양의 그릇이 튼튼하고 좋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 그릇은 서양의 그릇을 쓰는구나. 그래서 석이구나. 그런데 그 서양의 그릇에 누구의 돌을 담으라는 거야? 그렇지, 동도. 그러니까, 아, 돈은 동양의 것이 좋다는 거야. 이 서양의 그릇에 결국은 동양의 도. 즉, 동양의 정신을 담아야 한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동양의 정신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무엇을 지키자는 거야? 잘했어. 성리학을 지키자는 거죠. 자, 성리학적인 가치와 성리학적인 질서는 그대로 이건 지켜야 돼. 유지시켜야 하는 거야. 아, 성리학적인 가치와 질서를 유지한다는 건 얘들아, 성리학적인 신분 질서에 대해서도 어떻게 한다는 거야? 그렇지. 기존의 성리학적인 신분 질서에 대해서도 유지할 것을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릇은 누구의 그릇이 튼튼하다고? 그렇지. 서양의 그릇이 튼튼하니까, 아, 이거는 받아들일 수 있다. 서양의 그릇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서양의 그릇에 해당하는, 우리가 서양으로부터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그렇지. 서양에 발달된 과학기술. 그리고 어떤 것들이 있지? 뭐, 군사제도. 형정, 형벌, 행정, 이런 것들, 그리고 의복, 각종 도구의 사용, 이런 것들, 이런 서양의 어떤 발달된 물질 문물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받아들이자는 거죠. 단, 모는, 그렇죠. 정신만큼은 성리학적인 가치와 질서를 잘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런 입장을 뭐라고 불러? 동도석이론이라고 부르고요.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면서도 지킬 건 지키자고 보았기 때문에 온건계화라고도 부를 수 있어요. 얘들아, 천천히 보자. 온건계화는 유교적인 가치와 질서. 여기서 말하는 유교는 그렇죠. 성리학이 되겠지? 성리학적인 가치와 질서. 즉, 동양의 도는 지키면서도 서양의 우수한 과학기술, 즉 서기, 서양의 그릇은 무엇할 수 있다? 수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입장이야. 그럼 당연히 서양의 정신문화와 물질문화 중에서 무엇만 수용하자는 거야? 그렇지, 물질문화만 수용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아, 너무 중요해. 잘 봐. 친구들이 동도석이론 하면 개화니까 아, 다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하지만 동도석이론도 분명히 무엇에 대해서는, 그렇죠. 서양의 정신, 서양의 사상의 핵심, 서양의 종교인 무엇은 천주교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천주교는 계속해서 배척했다라고 하는 거 반드시 정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정촉사랑 동도석이랑 이렇게만 봐도 어때? 어우, 그렇지. 서로 공통점과 차이점이 눈에 들어와야 되겠죠? 위정촉사와 동도석이 어떤 공통점이 있어? 성리학적인 가치와 신분 질서를 지킵시다. 이 부분은 위정척사와 동도석의 공통점이지. 차이점은 뭐였어? 위정척사는 그렇지. 서양의 물질도 배척하는 거야. 하지만 동도석이는 서양의 과학기술, 이런 거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야. 또 대표적인 위정척사와 동도석의 공통점, 지금 공부했다. 무엇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 천주교 높, 천주교 배척하는 건 당연히 위정척사도 동도석이도 다 똑같이 배척했다라고 하는 걸 일단 기억해 주세요. 유교를 중심으로 삼고 근대화된 서양 문물을 주체적으로 수용해서 시대적인 과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동양의 도를 지키면서 서양의 길을 받아들이자라고 이야기했던 동도석이 온건계화론 너무 중요한 내용들 살펴보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우리 신흥민족 종교 메이드 인 코리아 종교 사상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민중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생활이 힘들었거든. 삶이 너무 힘들었거든. 그 민중들의 마음을 달래주었었던 우리 신흥민족 종교예요. 앞글자 따서 동증원, 동증원, 동증원. 친구들이 이 종교 이름을 좀 어려워해서 동증원 한번 외쳐봤습니다. 동학증상교, 원불교입니다. 압도적으로 동학이 중요하죠. 하지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가 내신 시험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동학만 나오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수업한 데서 언제 어떻게 나 시험에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증상교랑 원불교도 반드시 잘 정리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동학부터 볼게요. 자, 동학은요, 최재우가 제창한 민족 종교이죠. 이름 자체가 동학이야. 그러니까 무엇의 반대세? 그렇죠. 서학의 반대세. 서학에 분명히 반대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네이밍에서도, 이름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서학에 반대했기 때문에, 그렇죠. 서양의 천주교에 대해서 무엇했다? 반대했다. 쌤, 그러면 천주교를 반대한 건 위정척사, 동도서기, 동학의 공통점이겠네요. 잘했어. 계속 그렇게 여러분 찾으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자, 동학은 하늘님, 다른 말로 천주라고도 부르는데 주로 하늘이라고 많이 표현이 됩니다. 그 하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죠. 자, 모든 사람은 자기 안에 하늘님을 모시고 있다. 시천주. 따라서 사람이 곧 하늘이다. 하늘님을 다 모시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인내천.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도 너의 마음에도 다 하늘님이 깃들어져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너의 마음이다. 오심직 여심. 그렇기 때문에 하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 대하기를 하늘 섬기듯 해라. 사인여천.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데 시천주, 인내천, 오심직 여심, 사인여천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요. 여기에 플러스 더 어려운 표현도 알아두셔야 해요. 자, 따라서 우리의 마음에는 하늘님이 깃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잘, 그렇죠? 지키고 길을 바르게 해야 한다. 우리 마음을 잘 지키고 길을 바르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수심정기. 그리고 하늘님의 자연스러운 가르침으로 세상을 잘 교화시켜야 한다. 무위이화. 그리고 이러한 하늘님의 덕을 널리 널리 세상에 온 천하에 다 퍼뜨려야 한다. 보덕천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억해보자.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그렇지, 하늘님이 모셔져 있기 때문에, 아, 이걸 좀 어려운 말로, 기화, 지신이라고까지 표현했어요.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그 기가 이미 하늘님이 다 모셔져 있는 거다라고 해석했다는 거야. 아, 지금 나와 있는 요런 표현, 이게 전부야. 더 이상 없어. 졸지 말고, 얘들아. 그냥 나왔잖아? 내 걸로 블라블라 여러 번 반복해가면서, 받아들이면서 내 걸로 가져가는 거야. 그럼 어떤 어려운 선지도 다 해석해낼 수 있어요. 우리가 동학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은 서학에 반대했기 때문에 아 서구 열강에 대항해서 나라를 보호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려는 보국안민을 주장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 위정척사 사상과 그렇지 공통점이다. 라고 하는 것도 다시 한번 정리해 볼수 있겠네요. 모든 사람은 마음속에 다 하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아, 인본주의를 강조했고요.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평등하다라고 하는 사회평등주의를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신분차별, 남녀차별, 그리고 어른과 아이, 즉 노소차별이 심했던 당시의 사회질서를 거부하면서 평등의 가치를 중시했는데 최근에 선생님들이 많이 출제하시는 포인트는 여기에 있어. 잘 봐. 동학은 평등의 가치를 중시했기 때문에 성리학적인 차별적인 신분 질서에 대해서는 비판하는 목소리를 냅니다. 그렇겠지? 평등의 가치를 중시했으니까. 그런데 동학도 성리학으로부터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성, 경, 신의 수양을 강조했다는 거. 얘들아, 경을 통해서 성에 이른다. 성리학이 다 중요한 수양 방법이에요. 인의예지에다가 신까지 더해서 인의예지신이라고까지 성리학자들은 이야기하면서 신도 중시하거든. 이런 거 성리학으로부터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요. 게다가 성리학자들이 유교에서 강조하는 인간의 다섯 가지 윤리, 부모와 자녀 간에 서로서로 친함이 있고 임금과 신하 사이에 그렇지 의리가 있고 믿음이 있고 친구 사이에 또 믿음이 있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 구별이 있고 윗사람과 아랫사람 사이에 그렇지 질서가 있는 이런 인간의 윤리, 이런 오륜, 이런 거다 동학도 인정했다. 성리학으로부터 받아들일 건 받아들였다.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증원, 동증원. 그 다음, 그렇죠. 우리 증산교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강일순이 만든 민족 종교입니다. 자, 강일순은요,
결국 원한이 문제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원한을 해소해. 해원, 원한을 해소하고요. 함께 함께 서로 상생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해원 상생을 강조하면서 원한을 풀 것을 강조했습니다. 고유 사상을 바탕으로 원한을 풀기 위해서 무속, 그리고 도가 사상 이런 것들을 해석해서 사상적 기초를 닦으면서 새로운 세상을 좀 열어야 한다라고 생각했어. 하늘과 땅의 운행 질서를 싹다 뜯어 고치는 천지 공사, 이런 하늘과 땅의 운행을 다 뜯어 고치는 그러한 개혁을 통해서 지금 이곳에서 현세에서 지상 낙원을 실현할 것을 이야기했어요. 모든 원한을 풀고 내세가 아닌 이곳 현세에서 새로운 지상 낙원을 실현할 것을 주장한, 그렇죠, 강일순의 증상교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죠, 원불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원불교는요, 박준빈이 창립한 민족 종교입니다. 기존 불교 사상을 개혁해서 생활불교를 표방했어. 일상생활 속에서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일원상의 진리를 주장했다는 게 제일 대표적이에요. 우주의 근본 원리를 서클, 이런 동그라미, 일원상으로 표현하면서 영, 즉 정신과 육, 즉 육체를 함께 균형 있게 발전시켜 나가는 영육상전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동학과 증상교와 원불교의 공통점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살펴볼게요. 셋다다 우리 결의 고유 사상을 바탕으로 유불도를 주체적으로 수용했고요. 사회 변혁을 주장하면서 혼란을 극복하고 새로운 세계를 열고자 하는 백성의 마음을 표현했어. 모든 어려움이 제거된 새로운 세계를 동증원에서는 후천개벽이라고 부르는데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그 후천개벽, 즉 새로운 세상이 죽음 이후인 내세가 아니라 이곳에서, 현세에서 그 후천개벽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내세보다는 현세에서 후천개벽을 이루고자 했다. 이런 부분들이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부했던 내용 바탕으로 문제 풀어볼게요. 실전 문제 3번입니다. 서양인들은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으로 우리나라를 자기들의 부속물로 쓰고자 하고 우리의 산과 바다를 자기들의 창고로 삼으려고 한다. 우리 문물을 자기들의 소유로 만들려고 한다. 우리 백성을 금수, 즉 짐승과 같은 지경에 이르게 하려고 한다. 만일 교역의 길을 열면 저들의 욕심은 모두 뜻대로 이루어져서 우리 백성 중 서양에 동화되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다. 서양을 굉장히 적대시하면서 서양의 모든 것, 정신과 물질을 다 거부하고 있죠? 그래서 위정척사가 되겠네요. 서양의 학에는 수행하는 형식은 있으되 신앙이 나타나는 실체가 없어서 그 도가 허무에 가깝대. 반면에 우리의 도는 하느님의 입법에 의하여 자연 그대로 이루어지는 도법으로 무위이화라고 말할 수 있다.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마음을 지키고 기운을 바르게 실천하면, 이거 뭐라고 배웠는데? 마음을 지키고 기운을 바르게 한다. 수심정기라고 우리 공부했었죠. 하느님의 성품을 거느리게 되고 바른 가르침을 받아 자연한 가운데 화해 나오는 것이다. 하느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없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어려운 내신에서는 하느님이란 표현 안 주실 수 있어. 우리는 무의와 수심정기를 통해서, 아, 이거 동학이구나, 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위정척사와 동학을요, 이렇게 순서대로 좀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위정척사와 동학 사상을 탐구해 볼 텐데요. A는 위정척사가 내 동학이 아니오, B는 위정척사가 내, 그렇죠, C는요 동학이 내라고 대답할 법한 질문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역시 순서도나 벤 다이어그램은 이렇게 꼼꼼하게 두 사상을 다 비교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성경시는 보편적 수양의 원칙이 될수 있는가, 너무 중요하지. 동학도 받아들였고요. 우리 당연히 성리학을 중시했던 위정척사는 성경신의 수양 당연히 강조합니다. 서양 문물의 주체적인 수용을 통해서 백성의 삶을 개선해야 하는가? 얘들아, 위정척사 사상가들이 서양 문물 수용하자고 생각하지 않았죠. 인과 의의 정신을 계승하고 백성의 생활을 안정시켜야 하는가? 네. 성리학을 지켜나갈 것을 이야기했던 위정척사가 당연히 네라고 대답할 법한 질문이 되겠네요. 일단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백성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 서양의 종교와 사상을 수용해야 하는가? 아니죠. 동학은요, 당연히 서양의 종교인 천주교에 대해서도 반대일세라고 강하게 외쳤습니다. 성리학적인 신분 질서를 바탕으로 사회 구성원을 조화시켜야 하는가? 아니죠. 동학에 따르면요, 모든 사람은 하느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평등해. 따라서 성리학적인 신분 질서, 차별적인 신분 질서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5번 같은 경우는 아니오라고 대답할 법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했던 내용도 역시 중요한 포인트가 많았죠? 꼼꼼하게 정리해 주시고요. 선생님은 오늘도 꿈향에 달려가는 여러분을 응원할게요. 우리 모두 화이팅!

반갑습니다.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3회 확률과 통계 해설 강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요. 함께하고 있는 저는 이국희입니다. 자, 오랫동안 이제 여러분들 또 2회차 해결한 다음에 3회 풀고 오셨겠죠? 만약에 저랑 바로 만나면 조금 그렇습니다. 여러분 3회 잘 풀고 정리할 만큼 하고 그 다음에 오셨어야 돼요. 자, 오늘 이제 3회차인데요. 어쩌면 1회부터 5회까지 중에 확률과 통계만 본다면 가장 어려웠던 회차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의 안부 인사는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빨리 들어가 볼게요. 무난 분석으로. 자, 28, 29, 30이 이제 골고루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통계 파트는 뭐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았지만 통계조차도 시간이 좀 걸리는 문항이었다. 그리고 28번 어려웠고요. 30번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요 30번은 사실 이걸 확률과 통계만 내가 푼다면 풀수 있겠죠. 근데 공통수학 파트까지 포함해서 내가 이걸 100분 안에 푼다는 건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요 30번 문항은 굉장히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구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디어적으로 어렵다기보다는 뭐 물론 그것도 좀 있었겠지만 계산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꽤 복잡한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렸던 문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때에도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기는 한데, 이 30번 같은 경우는 이 문제 자체를 내가 뭐 다시 잘 풀어야 되겠다, 이걸 뭔가 똑같은 게 나오면은 이렇게 해결해야겠다라기보다는 이 문제에서 핵심적으로 갖고 가야 되는 몇 가지 아이디어들이 있습니다. 여사건을 활용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그 치역의 원소의 개수들에 대한 처리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중심으로 복습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뭐 평이하게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앞에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23번입니다. 두 사건 A, B는 서로 배반 사건이고요. PA는 2분의 1, PB는 7분의 3. 이때 PA 합 B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죠. 배반 사건이기 때문에 어때요? 당연히 곱사건이 없겠지. 그래서 얘는 2분의 1에 더하기 7분의 3이더라. 그럼 얘는 14분의 7 더하기 6이 될 거니까 14분의 13.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 이제 23번이 굉장히 수월했기 때문에 3회차도 쉽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저도 이제 여러분처럼 문제를 쭉 풀어가거든요. 물론 시간적인 것까지 막 제가 압박감을 느끼면서 풀진 않죠. 여러분들처럼. 근데 저도 이제 수업 준비할 때는 뭐 당연히 제가 그냥 쭉 풀고 나서 그 다음에 뭐 다시 설명할 거리들을 정리하고 이렇게 하는데 뒤에 문제가 확실히 되게 복잡한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케이스 분류하는 것 자체를 되게 오랫동안 했었는데, 그래서 23번 정도는 너무너무 쉬웠다. 24번. 이항정리 파트고요. 요거의 전계식에서 x제곱의 개수는? 이라고 물어봤죠. 그럼 여기서 이제 케이스를 나누면 되잖아. 첫 번째, x제곱. 그럼 여기는 뭐가 오면 돼요? 상수가 오면 되겠죠. 자, 여기서 x가 왔다. 그럼 여기도 x가 오면 될것 같고요. 여기는 상수가 왔다. 그럼 여기서는 x의 제곱이 올수 있겠죠. 자, 이 중에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고려해서 체크해 주셔야 돼요. 자, 첫 번째 x제곱과 상수에 대한 조합은 가능하겠다. 왜? 앞에는 무조건 가능한데요. 이 뒤에 있는 것들에서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x제곱의 개수를 물어봤는데 얘는 지금 분수의 형태가 있죠. 그래서 어떤 것도 사실 고려를 해 줘야 되냐면 이게 제곱부터 오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 x의 세제곱과 x분의 1의 조합도 가능한지도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유사 문제가 나왔을 때. 물론 이제 얘는 여기서 안 되기는 하는데. 자, 이 친구는 가능하고요. 이두 번째 거 볼까요? 얘는 x 가능하고요. 얘 x가 불가능합니다. 왜? 4개, 0개, 3개, 1개, 2개, 2개. 절대 x 하나만 나올 수 없다. 불가능이야. 얘는 상수 가능하고요. 얘 x제곱 가능합니다. 왜? 3개, 1개로 쪼개지거든요. 얘 가능해요. 자, 얘도 제가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된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쓰긴 썼지만 얘도 나오진 않아요. 한 개, 세 개. 그럼 x의 제곱에 대한 것만 나오거든요. 모에. 얘도 불가능해요. 근데 이걸 아예 애초에 고려조차 안한 친구가 있다면 조금 더 엄밀하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파트 가보겠습니다. 세개 중에 두개 오면 되고요. x가 두개 있고요. 2가 한 개가 옵니다. 그다음 상수가 오려면 네개 중에 두 개가 오고요. 2x가 두개 오고요. x분의 1이 두 개가 올 겁니다. 괜찮죠? 자, 얘는 상수니까 세개 중에 0개, x가 0개, 2가 3개 오고요. 그다음 뤄에는 x의 제곱이니까 네개 중에 3개 온다. 뭐가? 2x가 3개, x분의 1이 1개. 이렇게 오겠다. 얘는 불가능.
괜찮죠? 처리해볼까요? 자, 이 중에서 가능한 건 3과 2가 있으니까 6이고, 그 다음에 4, 3, 12, 2로 나누면 6이고요. 그 다음 요거 하면 4가 되겠다. 그렇게 해서 얘는 x의 제곱. 자, 그 다음 얘는 8이고요. 그 다음 얘는 4고요. 그 다음 얘도 얼마? 8이야. 그 다음 x 제곱이겠다. 괜찮죠? 그럼 요거 계산하면 36에 4니까 144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4, 8에 32랑 8이 될 거니까 256. 뭐 물론 이거 2의 거듭 제곱으로 풀어도 될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자, 256과 144를 더하면 얼마 나올까요? 400인가요? 이렇게. 그래서 x제곱의 개수는 400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건안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골라내줘야 된다. 특히나 이런 것들 꼭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좋습니다. 24번이었고요. 25번으로 갑니다. 1학년 학생 5명, 2학년 학생 3명, 3학년 학생 1명이 있고요. 이 9명의 학생 중에 임의로 3명의 학생을 선택할 때, 자, 그럼 선택한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 전체에 대한 건 9명 중에 얼마가 와야 돼? 3명이 와야 되겠죠. 괜찮아? 요게 ns야. 3, 2, 1분의 9, 8, 7이 올 거고요.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겠다. 84가 될 겁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자, 두 번째. 선택된 학생들이 두 개의 학년으로만 구성될 확률이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 이렇게 하셔도 돼요. 1학년과 2학년, 또는 1학년과 3학년, 또는 2학년과 3학년.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했거든요. 두 개의 학년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요 안에서 내가 두 명과 한 명, 한 명과 두 명, 이런 것들 다 세부적으로 따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와 반대되는 걸로 체크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때 요 여사건으로 풀 때도 주의할 사항이 있긴 하거든요. 첫 번째, 두 개의 학년으로만이라고 했기 때문에 한 학년으로만 구성된 경우, 요거 1번으로 체크해 주면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 한 학년 말고는 두개 학년. 그다음 뭐지? 세개 학년. 그죠? 세 명이잖아. 그래서 세개 학년으로 구성된 경우를 체크해서 빼줬습니다. 자, 한 학년으로만 구성된다는 거는요. 5명 중에 3명을 뽑는 거예요. OC 3 더하기 2학년도 가능하거든요. 3명 중에 3명. 자, 그래서 얘는 10개에다가 1개니까 11개가 가능하고요. 자, 얘는 3개 학년이니까 5명 중에 1명 뽑고요. 3명 중에 1명 뽑고요. 그다음 3학년은 1명이니까 1명 이렇게 뽑으면 돼. 그럼 얼마야? 전체 15개의 경우의 수가 생기겠다. 그럼 얘를 어디에서 빼주면 된다고요? 전체에서. 그러니까 84에서 26을 빼요. 그러면 58이 될 거야. 따라서 84분의 58이고요. 2로 하게 되면 42분의 29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요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다. 뭘로 풀었다고요? 여사건으로. 아니, 물론 케이스 분류하기 좋은 스타일이기는 하죠. 1, 2학년 묶인 거, 2, 3학년 묶인 거, 1, 3학년 묶인 거, 케이스 분류하기 좋은 형태기는 하나, 이 안에서 이제 인원까지 고려해서 내가 뽑는 것들의 그 계산이 많아진다고요. 그러니까 여사건으로 푸는 이유는 뭐예요? 효율성이야. 시간 절약이에요. 그러니까 시간 절약이 될것 같다라면 머뭇거리지 말고 여사건으로 풀어야 된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해결하면 최선이다. 됐습니까? 26번으로 가볼게요. 모평균이 n이고요. 모표준 편차가 16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얻은 표본평균을 이용하여. 추정 파트구나. 기본적인 거죠.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

이렇게 실내 구간을 다음과 같이 했답니다. 빗배기 A. 그럼 얘 그냥 실내 구간의 길이 공식으로 쓰면 되잖아요.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n인데 n 몰라요. 루트 n 그리고 표준 편차 16이야. 얘가 9.8보다 작거나 같구나. 그럼 얘 이렇게 약분할 수 있겠죠. 그지? 근데 이제 여기서 소수점 좀 주의해 줘야 돼. 요게 이렇게 오게 되면 소수점 두 개로 이렇게 처리가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괜찮아? 그러면 이 98과 여기에 있는 거는 약분이 되긴 하나 여기는 2가 될 거고 여긴 뭐가 된다? 10이 된다. 알겠지?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 그 소수점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2가 남기 때문에 요거 그냥 한 번에 다 약분해 줄 거예요. 5라고 하는 걸로.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거는 10분의 2였기 때문에 1 이렇게 오면 되겠고 5분의 1 처리하면 32 그리고 루트 n이고요. 여기는 5 이렇게 올 겁니다. 괜찮죠? 그럼 이거 옮겨요. 5분의 32 루트 n이 되겠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제곱해야 되겠지? 그러면 이 친구 제곱하게 되면 25분의 32를 곱합니다. 4에다가 6에다가 6에다가 9가 될 거니까 얼마 나올까요? 이 친구는 1010 아니죠? 1024가 되겠다. 아이고 이렇게 요게 이제 2의 5제곱이니까 2의 10제곱으로 할걸 그랬네요. 자 그럼 여기 있는 거는 결국 n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약분만 하면 되는 거잖아. 몇 개가 들어가요? 4개가 들어갈 거고 하나는 안 들어갈 거고 요렇게만 처리하면 되겠다. 그 뒤는 할 것도 없고요. 따라서 n으로 가능한 거는 41부터 그리고 그 중에 최소값이니까 그냥 41. 됐습니까? 그래서 요것도 뭐 계산 과정이 조금 전개가 되긴 하지만 충분히 할수 있는 수준이고요. 27번으로 갑니다. 숫자 111366이 하나씩 적혀있는 6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고요.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꺼낸 공에 적혀있는 두수의 차를 확률 변수 X라고 합니다. 자, 동시에 꺼낸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2개를 꺼낼 수 있는 게 제한적이에요. 그지? 그래서 그 안에서 확률 변수를 정확하게 찾아내 주셔야 됩니다. 자, X가 가능한 걸로는 일단 0이 있겠네요. 확률 변수가 0. 그 말은 두수의 차가 0이다. 자, 요런 게 있겠고. 그 다음, 작은 것부터 가면 되잖아. 11 했겠고요. 13, 얼마? 2가 있겠다. 괜찮죠? 그 다음, 16을 하기보다는요. 36을 먼저 하자. 36. 얼마? 3이죠. 그 다음, 16을 하자.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 안에서 이제 각각에 대한 순서상을 적어 볼게요. 얘는 1과 1이 있겠고요. 그 다음 얘는 6과 6이 있겠다. 자, 이 친구는 2가 되려면 1과 3이 되면 되겠고요. 동시에 뽑는 거니까 순서 고려할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 3이 되는 건 얼마예요? 3과 6이 되겠다. 그 다음 5가 되는 건 1과 6. 이런 식으로. 했지? 자, 확률 계산 한번 해볼게요. 이 친구 9개, 아니 6개 중에 2개를 뽑을 건데 1이 3개야. 3개 중에 2개 뽑아. 15분의 3이고요. 자, 이 친구 6개 중에서 2개 뽑을 건데 이미 계산했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가로 할게요. 15분의 66이 나와야 돼. 요거 한 가지야. 자, 이 친구는 13이 나와야 돼요. 15분의 3가지지 뭐. 얘는 15분의 2가지고요. 왜? 6이 2개잖아. 둘 중에 하나 뽑을 거야. 얘는 1이 3개의 가능성, 6이 2개의 가능성, 3 곱하기 2에서 6개. 15분의 6입니다. 자, 그럼 확률 변수에 따라 확률 분포표를 구성을 해야 되겠죠? 여기에 오는 건 0, 2, 3, 5가 될 겁니다. 토탈 1. 자, 0에 대한 건 15분의 4라고 적으시면 되고요. 2는 15분의 3, 15분의 2, 15분의 6입니다. 자, 다 더해서 15 되는 거 확인되죠? 자, V를 구하래요. 그러면 저기에서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 중에 최댓값을 A라고 한대. 그럼 요 중에 제일 가질 수 있는 것 중에 최댓값 얼마예요? 5잖아, 5. 그러니까 얘 5야. 그러면 V에 5X. 이걸 구하란 얘기죠? 그럼 얼마? 25VX를 구하여라. 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VX만 구하면 돼.
자, x에 대한 평균 구해줍니다. 15분의 이렇게 하면 6이고요. 이렇게 하면 6이고요. 이렇게 하면 30이야. 괜찮니? 그럼 이 친구는 15분의 42가 될 겁니다. 자, 약분해서 처리할게요. 3으로 하면 14가 되고요. 5가 될 겁니다. 일단 요거 하나 마무리해놓고 x제곱에 대한 평균도 구해봅니다. 자, 0, 4, 9, 25가 될 거예요. 자, 15분의 2개 곱하면 12, 2개 곱하면 18, 2개 곱하면 얼마? 4개가 100이니까 150. 이렇게. 자, 얘는 15분의 30에 180입니다. 이렇게 할수 있겠죠? 요거는 이제 간단하네. 요거 약분하게 되면 얼마? 12가 되겠다. 자, 그러면 분산을 구합니다. vx는 어디에서? 여기에서. 12에서 빼요. 뭐를? 요거 제곱한 걸. 5분의 14를 제곱한 걸 빼야 되겠죠. 그럼 얘는 25분의 196이잖아요. 근데 얘는 25로 일단 통분해봐. 12 곱하기 25를 하게 되면 12고 5고 5고 2가 될 거니까 얼마? 300이네요, 300. 따라서 25분의 300 빼기 196이니까 25분의 얼마? 104가 될까요?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근데 아까 25 곱하기 VX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정답은 25 곱하기 VX니까 104가 되겠구나. 그러니까 연산이 길긴 길지만 우리 이산환경 변수에서 이 정도는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우리가 어렵게 느낄 만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27번까지 이제 우리가 3점짜리 다 해결했습니다. 근데 4점짜리가 좀 어려웠다고 했었죠? 그래서 28번부터 어려우니까 약간 뭐당 충전도 좀 하시고요. 여러분 그 정답률 중에 확률과 통계 기출 중에 1%짜린가가 있습니다. 2%? 1%? 그럼 거의 그냥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뒤에 보는 30번 같은 경우가 실제 만약에 시험에 출제가 된다. 그러면 그 정도 정답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28번. 28번은 뭐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난이도는 아니긴 한데, 얘도 고려할 사항이 좀 많이 있습니다. 빨간색 카드 8장. 그리고 이건 상황이 좀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어. 빨간색이 8장, 파란색이 4장, 노란색이 2장, 2대 14장의 카드를 내 학생 ABCD에게 다음 규칙에 따라 남김없이 나눠준대요. 노란색 카드는 두 명의 학생에게 한 장씩 나누어주고요. 그러니까 상황을 먼저 적어보자. 여기 A, B, C, D가 있을 거야. 근데 노란색을 한 장씩 나눠주는데 내가 이렇게 먼저 나눠준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에 대한 경우의 수도 사실 나중에 곱해주긴 해야 되겠죠. 노란색을 받을 친구니까 4명 중에 노란색 받을 애 누구니? 두명딱 손들면 4 콤비네이션 2가 될 거야. 얼마? 6가지예요. 자, 이것도 일단 적어놓고. 그 다음 노란색 카드를 받지 못한 학생은 파란색 카드를 일단 한장 이상 받는데요. 근데 내가 한장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한 장을 기본적으로 주고 시작한다라는 걸로 받아들여야지 이게 한 장일 때, 두 장일 때, 세 장일 때로 하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대부분 한장 이상이다. 그럼 한 장을 주고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여기는 Y로 줬죠, 이미. 그래서 얘는요. B, B. 이렇게 줍니다. 지금 여러분 모니터에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게 파란색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파란색을 한 장씩 줬다. 그 다음 나가 중요해요. 모든 학생은 각자 두장 이상의 카드를 받고요. 아, 두장 이상을 받는구나.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노란색 받고 파란색 받았죠. 근데 얘네도 더 받아야 된다는 얘기야. 아, 두장 이상이니까 한장 이상 더 받을 수 있겠다. 가장 많은 카드를 받은 학생의 카드 개수와 이게 중요합니다. 가장 적은 카드를 받은 학생의 카드 개수의 차는 2 이하더라. 자, 이거에 대한 처리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제가 경우의 수 파트에서 되게 많이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연수의 분할이에요. 이게 시작이 돼야 돼요, 여기에.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뭔가 어떤 도구적인 걸로 자꾸 접근하려고 하다 보면 더 어렵게 느껴지고요. 그냥 내가 이걸 해석을 해서 케이스 분류를 해버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자연수의 분할을 한다는 건 전체가 몇 장이 있는데 지금? 14장이 있거든요. 근데 이 14장의 카드를 자연수들로 분할을 할 거야. 근데 이게 분할했을 때 예를 들어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1. 자, 요런 것들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야. 왜? 아니, 11장이고 여기는 한 장이잖아. 차이가 몇 장이에요? 10장. 근데 여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개수의 차이가 2 이하. 자, 그래서 이 분할하는 것도 쉽진 않은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얘에 대한 대략적인 평균치를 잡아봐. 그럼 4개로 쪼개지겠죠. 일단 4개로 쪼개야 돼. 그러면 3개, 3이라는 숫자들이 평균값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근방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기준을 먼저 잡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2 더하기. 일단 안 되는 거더라도 한번 확인하면서 지워갈 겁니다. 2 더하기 2 더하기 2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얼마야, 이거? 6이야. 아, 그럼 여기에 있는 거 8. 이런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2라고 하는 걸 너무 많이 가져가면 안 되는구나. 자, 그럼 여기까지 한번 해볼까? 두 개예요, 두 개. 그러면 얼마예요, 요거? 4잖아. 그러면 10이 있겠네? 그럼 10이라고 하는 걸 여기다가 내가 채우려면 작은 숫자로 채운다고 하면 5가 가능하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 중에서 제일 큰건 5고, 제일 작은 건 2야. 근데 차이가 얼마야? 3이야. 이런 거안 돼. 그러면 얘를 10으로 했을 때 4, 6도 있겠지만 6이 더 크기 때문에 6과 2는 심지어 차이가 4예요, 4. 더안 돼. 아, 그럼 얘도 안 된다. 알겠지? 그럼 거기에 3을 한번 넣어보자. 그럼 얘가 5가 되거든요? 그럼 요 다음은 얼마가 채워져야 돼? 9가 채워져야 돼. 자, 그럼 9를 채울 때 3과 6 이런 건 당연히 안 되겠죠. 왜? 그럼 6이랑 2랑 차이가 4가 되잖아.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작은 숫자에 대한 걸 없애고 큰 숫자로 갑니다. 5였잖아. 그럼 여기 4로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거하고 여기 있는 거하고 채웠을 때 14가 돼야 되니까 여기 5야. 그럼 이거 뭔가 이제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럼 여기는 9에다가 요거 다 더하면 14가 맞긴 한데 2하고 5하고의 차이가 여전히 얼마? 3이야. 아, 그러면 얼마를 할수 있겠다 이제? 그렇지. 5라고 하는 걸 없애면서 내가 요 다음 것들을 채우려면 3이 아니라 4가 오면 되겠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자연수의 분할하는 것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이 기준을 먼저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키워가면 되겠죠. 2로 한 거는 이걸로 하면 이제 더 이상 될게 없어. 그러니까 여기를 바꿔줘야 됩니다. 뭘로 바꿔요? 3으로 바꿔요. 자, 3으로 바꾸면 여기를 하나 줄이면 되겠죠. 일단 14가 되는 거 기준을 만들었잖아. 그럼 그 다음은 쉬워. 차이가 2 이하가 되면서 나머지 조합하는 건 어렵지 않다고요. 요거 줄이면 돼요. 얼마? 3이 되겠다. 자, 그리고 뒤에는 그대로 둡니다. 이렇게 놔도 돼. 자, 근데 또 하나 있어요. 3과 3은 그대로 두는데 얘가 3으로 줄었다는, 아니 그러니까 3으로 늘어났다는 건 차이의 간격이 2 이하가 될때 제일 큰 숫자가 얼마여도 돼요? 5여도 돼. 아, 그러면 3으로 일단 채웠고 그 다음이 5가 되려면 이런 것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됐습니까? 요거까지 확인하면 다 끝나는 거야. 요렇게 세 가지. 선생님, 2 이상은 안 해도 되나요? 4, 4, 4, 4가 가장 미니멈이죠? 그럼 몇 개? 얼마야? 4, 4, 16. 16이야. 14가 돼야 된다니까. 자, 그래서 이 케이스에 따라 남아있는 것들을 배치하면 되는 겁니다. 일단 남아있는 카드들을 정리를 해볼게요. 파란색이 몇장 남아있어요? 두 장. 그 다음 빨간색이 8장 남아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위에다가 제가 앞에 케이스 분류를 간단하게 했던 것처럼 ABCD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뭐 여기에서 한 명이 두 장을 받고 나머지는 네 장을 받는다는 건 내가 경우의 수로 체크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요거에 따라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일단 첫 번째 케이스에 따라서 방금 말한 것처럼 두장 받을 친구를 선택을 해요. 그게 가능성이 네 가지야, 일단. 됐을까요? 자, 그리고 나서 이네명 중에서 한 명을 내가 선택했죠. 근데 얘는 이미

노란색을 하나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파란색. 괜찮아? 왜 아까 내가 가정한 거는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노란색이었고 여기 파란색. 근데 뭐 어찌 됐든 한 명이 주장을 받아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얘들은 한 장씩을 받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채워야 될 것들만 생각을 하면 한 장, 세 장, 세 장씩만 채우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 중에 내가 한 장을 줄 애를 선택한 게요네 가지라고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 그 사람을 선택을 했는데 그 다음이 이제 좀 아이디어 떠오르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을 하냐? 파란색이 두 장이 있고 빨간색이 여덟 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 색깔 구분은 무조건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준을 파란색으로 잡을 거예요. 왜? 파란색을 내가 일단 채워놓잖아? 그러면 빨간색은 이 개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알아서 그냥 들어갈 거예요. 그럼 빨간색으로 왜안 합니까? 빨간색으로 하게 되면 개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더 복잡해져. 그래서 파란색을 기준으로 잡을 거야. 자, 그럼 잘 봐요. 그 다음 순서는 파란색을 채울 건데 두 장을 내가 여기에다가 배치를 할 겁니다. 그때 ABCD 중에 누군가나 받아도 괜찮겠죠. 그잖아? 그러면 내가 4H2라고 할 거야. 4명 중에 중복을 허용해 두 장을 받습니다. 자, 근데 요 안에서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 두 장을 동시에 받는 친구 중에 한 장만 받아야 되는 친구가 들어가 있단 얘기지. 근데 얘는 몇장 받아야 된다고? 한 장. 그러면 그두 장을 중복해서 예를 들어 A가 된 요거 하나는 빼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빼기 1이 들어갈 겁니다. 됐어요? 자,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 여기에 파란색 하나 들어갔고 여기에 파란색 들어갔어. 나머지는 그냥 빨간색 저절로 알아서 들어가는 얘기야. 두 번째. 자, 3, 3, 4, 4예요. 그럼 여기서도 내가 세장 받을 친구와 그다음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따지면 몇장 받는 거예요? 추가적으로는 두 장, 두 장. 여기는 세 장, 세 장이 되겠지. 두 장씩 더 받을 친구들 두 명을 선택해야 되잖아. 그게 네명 중에 두명 선택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여전히 파란색이 기준이라고 했어요. 파란색도 내가 여전히 두 개를 중복해서 선택할 수 있겠다. 그럼 얘는 최소 받을 수 있는 게두장 이상이기 때문에 다 가능해요. 그래서 얼마가 오면 돼? 4H2가 오면 되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파란색이 뭐 여기 한장 들어가고 여기 한장 들어갔다. 그럼 요 개수에 따라서 그냥 나머지 빨간색 채워버리면 되는 거야. 알겠니? 자, 마지막. 여기도 추가적으로 채워야 될게 요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파란색을 기준으로 한다면 일단 여기 네장 받을 친구 한 명을 선택해요. 거기에 파란색에 대한 걸로 기준을 삼는다고 했잖아. 서로 다른 4명 중에 중복을 허용해 두 개를 뽑습니다. 이게 뭐야? 파란색 두 장을 받을 친구를 뽑는 경우의 수야. 지금 이렇게 쓴게 됐습니까? 자, 그럼 요거 OC2가 될 거고요. 그러니까 10이잖아. 9, 4, 36. 얘는 6 곱하기 OC2니까 10, 60일까요? 이 친구는 4 곱하기 OC2가 될 거니까 40인가요?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다 전체 더하면 되겠죠? 이게 몇 가지예요? 더하면 136가지가 될 겁니다. 자, 근데 이건 파란색이랑 노란색이랑 이미 한 장씩 주고 난 뒤에 얘기잖아요. 14장을 채우긴 채우는데 지금 빨간색으로 배치하는 경우들이란 말이야. 그럼 그 전에 뭐가 있겠어? 그 전에? 그렇죠. 노란색을 내가 두명 선택해서 줬죠. 그럼 파란색은 그 친구 빼고 나머지 저절로 갔기 때문에 고려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저거에 대한 경우에서 아까 썼습니다. 여섯 가지니까 이렇게 곱하면 6, 3, 18이니까 21이 올 거고요. 6, 1은 6에서 816 가지가 답이 됩니다. 괜찮죠? 그래서 요 28번도 상당히 까다로웠던 문제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요런 아이디어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통해 내가 익혀야 되는 거는 이런 거야. 한 개, 세 개, 세 개, 세 개를 주는데 나눠주는 파란색의 개수는 두 장이야. 그러면 이걸 그냥 중복 조합으로 편하게 배치한 다음에 거꾸로 이한 명이 두 장을 받는다고 가정했던 그 경우에서만 빼주는. 그래서 요러한 처리. 그래서 여사건에 대한 개념이 적절하게 풀이 과정에 들어가야 고차원적인 풀이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요거. 밑에 있는 것들은 여사건으로 할 필요가 없죠. 두장 이상이니까. 그리고 파란색을 기준으로 빨간색을 나중에 채우면 된다라는 것도 중요한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자, 29번으로 가볼게요. 통계입니다. 통계 중에서 시간이 제일 오래 걸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세 집합이 이렇게 있고요. 한 개의 주사위를 한번 던져 나오는 횟수가 2 이하이면 A에서 원소 중에 임의로 하나를 선택하여 A를 뽑아요. 그러니까 주사위 중에서 2 이하니까 얘는 3분의 1이야. 그러면 A에서

A를 뽑고요. C에서 B를 뽑아요. 괜찮지? 그 다음 밑에는 3 이상이니까 3분의 2가 될 거고요. 이때는 B에서 A를 뽑고요. C에서 B를 뽑습니다. 근데 이걸 바탕으로 해서 내가 뭘 만드냐? 로그 A, B를 만들어요. 얘도 로그 A, B를 만들 거야. 근데 얘가 뭐가 돼야 된대요? 자연수면. 플러스 1점을 얻고요. 자연수가 아니면 0점을 얻는데. 자, 이런 문제 대부분은 이렇게 푸셔야 돼요. 자연수를 얻는 횟수. 그지? 그래서 내가 그걸 R번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반대로 밑에 나오잖아요. 18,000번을 반복하는데, 18,000번에서 내가 얘가 나오는 걸 R번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R번이라고 이렇게 빼주면 되겠지.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스타트야. 아셨어요? 좋아. 자, 그러면 이제 밑에 있는 거 꼼꼼하게 읽어볼까요? 점수의 합을 확률변수 X라고 한대요. 점수의 합이 근데 굉장히 좀 특이한데요. 얘가 1점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얘 이렇게 곱해야 점수가 얻어지겠죠? R 더하기 요거 곱해야 되겠죠? 0이야. 근데 이 점수의 합을 X라고 한대. 아, R 자체가 X가 되겠구나. 됐습니까? 일반적으로는 요 관계식을 좀 다르게 주는데 이 문제는 같았어. 그럼 일단 이항분포로 적어볼게요. 18,000번이고요. 얘가 나오도록 하는 확률은 3분의 1에 해당하는 것과 뒤에 자연수를 만드는 거예요. 알겠지? 얘도 자연수를 만드는 것. 얘는 3분의 2에다가 자연수 만드는 것. 그건 좀 이따가 곱해주면 될 거고. 그래서 결국 얘를 구하는 게 핵심이었다.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거. 자연수가 되도록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A에 대한 거는 2, 4고요. 그 다음에 B에 대한 것은 3, 5, 6, 7이잖아. 그 다음 C.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자, 첫 번째 건 A하고 C에서 뽑습니다. 그러면 A에서 가능한 거 2로 이렇게 오면 되겠죠? 그럼 2가 됐을 때 자연수가 되는 거 당연히 2, 4, 8. 몇 가지? 세 가지가 있겠다. 경우의 수만 쓸 거예요. 4. 4에 대한 거 4가 올 거고요. 그 다음은 없겠다. 한 가지. 됐어요. 그 다음 얘는 3으로 왔다. 그럼 3에 해당하는 거는 3이 있겠고요. 요거 하나네. 1 더하기. 자, 5가 됐다. 5에 해당하는 거 하나 오고요. 그 다음에 6에 대한 것도 하나 오고요. 7에 대한 것도 하나 옵니다. 자, 그럼 각각에 대한 확률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A에 대한 건 요거 2개와 여기에는 8개가 곱해져서 만드는 게 전체 경우의 수잖아. 그래서 16분의 4가 될 거니까 4분의 1이야, 얘는. 확률. 그 다음 얘는 4 곱하기 8이니까 32분의 4야. 32분의 4. 약분하면 8분의 1이 되겠죠. 자, 확률 계산해 볼게요. 3분의 1에 곱하기 4분의 1. 얘 자연수 얻는 거고요. 밑에 있는 것도 3분의 2에 곱하기 8분의 1이야. 그럼 이렇게 약분을 해서 처리를 해 볼게요. 그럼 결국 12분의 2가 될 거니까 6분의 1이 되겠다. 그래서 얘는 6분의 1이 될 겁니다. 괜찮아요? 지금 이걸 내가 확률로 잡은 건 얘에 대한 횟수로 내가 이걸 잡았기 때문에 자연수가 되는 경우들로 확률을 구해야 된다. 아주 기본적인 마인드죠.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이제 평균 n 3000이고요. 거기에 3000 곱하기 6분의 5를 해야 분산이잖아. 이렇게 곱하게 되면 2500. 그러면 50의 제곱이겠다. 괜찮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표준화를 해주시면 됩니다. 50분의 3075 빼기 3000. 자, 그럼 여기는 75니까 2분의 3이 되겠네요. 그럼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더라. 그러니까 얼마야? 1.5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0.0668에 해당하는 거 맞죠? 근데 여기에 뭘 곱하래? 만을 곱하래. 따라서 668. 요게 정답입니다. 괜찮을까요? 그래서 이 문제도 통계 쪽에서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형태고요. 사실 이 문제가 교과서 개념적으로는 되게 중요한 파트입니다.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고, 그 안에서 변수에 대한 처리까지 다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거 기출로 나왔던 문제입니다. 근데 정답률이 되게 낮았어요.

011에 대하여 여기 모든 함수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선택하는 시행을 하는데 이 시행에서 선택한 함수 F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 근데 얘에 대한 확률 구하여라. 그러니까 조건 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의 얘를 구하여라. 조건부 확률이에요. 얘는 그래서 함수의 개수이긴 하지만 단원적으로 따지면 조건부 확률이다. 근데 가 함수 F의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3이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면 좀 긴장을 해야 돼. 치역의 원소의 개수를 일단 정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 나. 이게 너무 어려웠었죠. 절대값 f(x)는 x가 되도록 하는 x가 그나마 좀 나왔던 건 적어도라는 얘기가 나오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적어도를 보고 여사건으로 좀 유추해서 푼 친구도 있긴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건 여사건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형태입니다. 케이스 분류가 너무 복잡해서. 자,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푸냐? 일단 가장 중요한 건 n a라는 걸 만족하면서 그 중에 n a 곱 b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일단 요 조건을 만족시키는 거에 대한 경우의 수를 NA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요게 이제 NA가 되는 거거든. 근데 이 NA가요, 요렇게 분리가 돼요. NA를 만약에 내가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 N, P와 Q에 대한 곱사건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무슨 얘기야? 얘 앞에 있는 걸, 위에 있는 걸 P사건이라고 두고요. 얘를 Q사건이라고 이렇게 한번 더 볼게요. 그러면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는 걸 구해야 이게 NA거든요. 이 조건을 만족한다는 거니까. 근데 내가 이거를 여사건으로 해결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NA, P, 곱, Q에 대한 여사건을 어디에서 빼줘야 될까요? N, P에서 빼줘야 뭐가 나와? N, P, 곱, Q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될 단계는 얘를 구해주는 것과 얘를 구해주는 걸다 해주셔야 됩니다. 할수 있겠죠? 자, 첫 번째. NP부터 먼저 가보자. NP는 뭐냐?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3인 걸 구하는 겁니다. 그럼 치역의 원소가 3개가 돼야 된다. 몇개 중에서 뽑으면 돼요? 일단 4개 중에서 뽑으면 돼. NP에 대한 계산. 얘는 4개 중에서 3개를 선택을 하고요. 그런 다음 각각에 대한 것들이 예를 들어 이렇게 간 거야. 마이너스 1과 0과 1이라고 하는 걸로 치역이 구성은 됐다고 한번 해볼게요. 구성. 그러면 이 구성된 상태에서 얘들이 진짜 여기로 가야 될거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될 겁니다. 3의 5제곱이에요. 왜? 여기로만 가야 돼. 각각에 대하여 세 가지씩의 가능성이 생긴다고. 근데 이 중에 문제가 생겨. 어떤 문제? 그렇죠. 이세개 중에서 어디로 갈수 있어요? 두 개로만 갈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세개 중에 두 개로 간 것. 근데 얘도 두 개로만 간걸 체크해야 돼. 알겠지? 그러면 두 개를 먼저 구성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마이너스 1과 0으로만 갔대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건 2의 5제곱이 올 건데, 요 안에서 어떤 일이 또 벌어지냐? 마이너스 1로만 간게 있고요. 0으로만 간게 있다고. 그래서 얘는 빼기 2를 해줘야 돼요. 요렇게. 또, 이 전체도, 얘는 일단 전체 큰 틀이기 때문에 바깥에 곱해지고, 요 안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인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또 벌어져야 돼? 하나씩으로만 가는 것도 빼줘야 되겠죠. 요 3의 5제곱이라고 하는 거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자유롭게 다 배치된 것도 다 들어가 있다고요. 세 개로 간거 있겠고, 두 개로 간거 있겠고, 한 개로 간거 있겠다고요. 근데 내가 여기에서 지금 쓴 건, 얘는 두 개로만 간걸 빼준 거고, 마지막, 한 개로만 간 것도 빼줘야 되는데, 그게 세 가지가 되겠지, 당연히. 괜찮아요? 일단 이것부터 구하는 게 어려웠었다. 얼마? 243이고요. 빼기. 자, 요거 처리하게 되면 30에다가 3이니까 90에다 3이니까 93을 빼요. 그럼 얼마 나와요? 150이야. 근데 여기에 4가 곱해질 거거든? 그래서 결론은 600이에요. 일단. 아, NP는 600이구나. 자, 그 다음 중요한 게 요거죠, 요거. 자, 그럼 요걸 제가 한번 써볼게요. N의 P의 곱 Q의 여사건이라고 하는 의미는 치역이 몇 개이면서? 세 개이면서. 그리고 뭘 만족해야 돼? 두 번째 조건을 제가 일일이 써볼게요. 절대값 F에 0은 뭐는 안 된다? 0이면 안 된다는 거야. 왜냐면 X 값에는 지금 저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F에 0, 그러니까 0을 집어넣었어. 그럼 그 함수값

플러스 뭐가 되면 안 된다? 0이 안 된다. 이런 얘기야. 또 예를 들어 만약에 f의 1 뭐이면 안 된다? 1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조화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전에 치역이 몇 개라고 했죠? 세 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케이스 분류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첫 번째 구조입니다. 두 번째 마이너스 1, 0, 2에 대한 걸로 구조를 한번 잡아볼게요. 자, 마이너스 1, 0이야. 그러면 내가 요 조건들까지 구체적으로 적어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F의 0은요, 절대 0이면 안 되고요. 절대값 풀어줘도 괜찮겠죠? 0 하나니까. F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이면 안 돼? 1이어도 안 되고요. 그치? 1이어도 안 돼. 그 다음, 또는 뭐이면 안 된다고요? 마이너스 1이어도 안 돼. 괜찮아? 자, 그러면 F0으로 가능한 거는 뭐냐? 이렇게 적을 수 있잖아, 반대로. 어떻게 적어야 돼? F0으로 가능한 건 마이너스 1 또는 1입니다. 아, 요두 가지가 가능하다. 또, F의 1로 가능한 건 뭐냐? 요거 두 개가 다안 된다고 했잖아요. 또 하나 써볼까? F의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 넣게 되면 마이너스 1이 아니어야 되는데, 요거 잘 보세요. 얘는 원래 문제의 조건에 의하면 요런 식이잖아. 이게 말이 되나? 마이너스 1이 되는 게 있나? 절대값으로. 그죠? 그래서 요건 아니야. 알겠습니까? 그럼 F1은 얼마가 될 수밖에 없죠? 여기 보면 1도 안 되고 마이너스 1도 안 되는데, 아, 고정적으로 얘는 뭐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얘들을 선택했다는 건 얘들에 대한 지금 우리가 원래 구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반대된 걸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에 대한 경우의 수를 체크해 줄때 나머지들도 배치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배치할 수 있는 게 원래 요거거든. 마이너스 2도 있겠고, 뭐도 있어요? 마이너스 1도 있겠고, 그다음 0은 있고, 1 있고, 2가 있겠지. 이렇게. 그럼 얘들은 함수 값으로 가능한 건 어디로 가야 돼? 잊지 마세요. 치역은 내가 이걸로 가정을 한 겁니다. 첫 번째 케이스로. 이해되셨죠? 그러면 얘들이 갈수 있는 건 전체 세 가지야.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거세 개입니다. 얘도 세 개로 갈수 있고요. 얘도 세 개로 갈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야. 3의 세제곱. 자, 근데 지금 만약에 이런 가정을 해보자. 마이너스 1이라고 하나를 가정을 해놓을게요. 그럼 마이너스 1과 0은 선택이 됐지. 1은 선택이 안될 수도 있잖아. 어떤 경우에 얘들이 다 어디로 가는 경우? 여기로만 가는 경우.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걸 빼주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아, 얘들이 함수 값을 선택하는데 마이너스 1과 0은 이미 있었어. 근데 그걸 뺀 나머지를 선택 안 하고 기존에 선택된 애들을 또 선택했을 수도 있겠다. 그럼 두 가지의 선택지잖아. 그게 몇 가지로? 세제곱으로. 이렇게. 그럼 이게 얼마예요? 27에서 빼기 8이 될 거니까 19가 되겠죠. 자, 근데 얘가 마이너스 1과 0일 때에 대한 거한 세트가 나오고요. 1과 0에 대한 걸로 한 세트가 또 나오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19개 곱하기 2가 될 겁니다. 이런 식의 형태. 됐어요? 자, 그럼 이 오른쪽에 있는 게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이게. 마이너스 1과 0과 2가 이제 함수값이 돼야 되는 건데, 생각을 해보세요. 얘들이 이제 안 되는 것들을 먼저 좀 골라내줘야 됩니다. 자, F에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것부터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이 친구는, 아, 마이너스 1 말고 1. 아, 0부터 하자, 작은 것부터. F에 0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0으로 가능한 건 뭐예요? 얘는 절대 뭐이면 안 된다? 0이면 안 된다. 그러니까 가능한 거는 마이너스 1 또는 2야. 아,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겠다. 두 번째, F에 1. 얘로 가능한 건 뭐예요? 그렇지. 얘를 제외한 나머지가 될 거니까 0 또는 2가 될 거야. 그 다음, F에 2. 얘는 2만 제외한 나머지가 될 거니까 얼마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1과 또는 0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럼 얘들이 가능한 것들이 지금 이미 복잡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분류를 해서 쓸 겁니다. 어떻게 쓰냐? 여기 있는 거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가 가능하고요. 여기는 0 또는 2가 가능하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1 또는 0이 가능해. 자, 그럼 이 안에서 내가 함수 값으로 갖는 것들에 대한 구조를 만들 겁니다.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1. 순서대로 갈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1, 0, 0. 요렇게. 그 다음,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1. 그 다음, 요렇게.

1, 2, 0. 그 다음 이렇게 가요. 2, 0, 마이너스 1. 그 다음 2, 0, 0. 그 다음 2에 2, 마이너스 1. 그 다음 마지막 2, 2에 0이 되겠다. 아하, 8개가 나와야지. 왜? 2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도 또 케이스를 나누셔야 되는데. 얘는 지금 함수값이 몇 개가 선택된 상태예요? 두 개. 마이너스 1과 0. 얘도 지금 두 개. 얘도 두 개. 얘는 세 개고, 얘는 세 개고. 그죠? 얘도 두 개. 그 다음 얘도 두 개. 아, 얘도 두 개다. 그러면 두 개씩 선택된 거에 대한 함수값들의 그러니까 치역까지 고려한 경우의 수를 세주면 되잖아요. 그럼 한번 가보자. 얘는 이미 0, 1, 2에 대한 함수값들이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남아있는 함수값을 선택해야 되는 것들은 f의 마이너스 2와요. f의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내가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되냐? 마이너스 1과 0과 2라고 하는 함수값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거총몇 가지야? 일단 세 가지. 그리고 얘도 세 가지니까 3의 제곱이야. 그냥 한 번에 쓸게요. 3의 제곱. 근데 이 중에서 또 문제가 생긴다고 했잖아. 아까도 말했지만, 예를 들어 얘는 마이너스 1과 0만 선택이 된 거죠. 근데 얘들이 아주 그냥 똑똑하게 2로도 가면 좋겠지만 안 그런 경우도 있잖아. 어디로 가는 경우? 마이너스 1과 0으로만 가는 경우 있겠죠. 그거 빼줘야 돼. 그게 얼마야? 2의 제곱이야. 그럼 얘가 얼마냐면 5가지입니다. 괜찮아요? 자, 근데 이 5가지에 대한 게 구조가 다 똑같잖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입니다. 그래서 얘는 총몇 가지냐면 30가지가 나와요. 일단 이 안에서. 그 다음에 세 개짜리에 대한 걸로 구별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자, 이 친구는 이미 함수값이 다 나와 있죠. 내가 치역으로 선정한 게다 나와 있어. 그러면 요 안에서 나머지들이 배치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들은 어떨까? 마이너스 2, 마음대로 가면 돼. F-1, 마음대로 가면 돼. 그럼 얘는 3의 제곱으로 가겠죠. 얘가 몇 개야? 9개. 근데 얘가 몇 가지 종류가 있다? 두 가지 종류니까 18가지가 생기는구나. 자, 지금 뭐 구하고 있다고요? P 곱 Q의 여사건.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쪽으로 옵니다. 또. 이쪽으로 와요. 자, 치역의 종류를 제가 지금 따진다고 했는데, 원래 마이너스 1, 0, 1이 있고, 마이너스 1, 0, 2가 있고요. 그 다음에 0, 1, 2가 있고요. 그 다음, 아니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2가 있고요. 그 다음에 0, 1, 2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는데, 구조를 잘 보셔야 돼요. 여기도 보면, 얘와 얘가 지금 구조가 어때요? 똑같지. 왜 똑같다고 하냐면, 마이너스 1과 1이 안 되는 게 F1이잖아. 얘는 마이너스 1과 1이 안 되는 게 F1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도 요거랑 구조가 똑같아. 그래서 얘는 케이스 세 번째 거랑 똑같다. 그럼 얘도 케이스 몇 번째 거랑 똑같을까요? 네 번째 거랑 똑같아. 왜? 얘도 0, 1, 2, 얘도 마이너스 1, 0, 2 각각에 대한 함수값들을 다 선택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쟤도 마찬가지로 전개하면 이런 식으로 8쌍이 나오고 그 8쌍 중에서 지금 요거 한 거대로 5개하고 9개에 대한 걸로 각각의 경우의 수 곱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끝이 아니야. 지금 이거 뭐 구한 거예요? 뭐 구한 거야? 그렇지, 분모 구한 거야. 왜 분모 구했냐? 잘 봐. 지금 여기에서 나온 개수들만 다 세볼게요, 한번. 여기가 몇 개냐면 38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30개. 그 다음 여기에 있는 거몇 개? 18개. 자, 근데 여기 있는 게다몇 개씩 똑같은 게 존재한다고요? 두 개씩. 그래서 이렇게 더해줍니다. 그러면 일단 요거부터 더하게 되면 68에다가 18이니까 86이고요. 거기다 2를 곱하게 되면 8이 16이니까 172가 될 겁니다. 자, 이 172가 얘라고요. 그러면 얘를 어디에서 빼줘야 돼? 그렇지, 여기에서 빼줘야 된다고. 어디에서? 600에서. 그래서 어떻게 돼? 8, 2, 4. 아, 분모를 구했는데 그게 얼마다? 428이더라.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잠깐 여기 칠판을 좀 지우고 뒤에 있는 걸로 한번 또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새해 지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디테일하게 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위에 있는 걸또 만족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것까진 했어. 근데 그 다음에 만족하는 게 뭐야? f의 e는 0이 돼야 돼. 그치? 그러면 f의 e는 0이라는 걸 만족을 하면서 또 뭐까지 만족을 해야 되냐? 치역이 3개인데, 이 3개에 대한 건 제가 아까 다 설명했잖아요. 마이너스 1, 0, 1에 대한 것까지 만족을 해야 된다. 나는 이제 이걸 구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f(e)는 0이 돼야 된다라고 했는데, 아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봤겠지만 f의 0이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1과 또는 뭐가 나와야 되죠? 1이 나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f의 얼마? 그렇지. 1이라고 하는 거는 0이 돼야 돼. 근데 여기에 추가가 된 거야. 뭐가? 요게. f의 2가 뭐가 돼야 된다고요? 0이 돼야 된다고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요 안에서의 경우의 수를 한번 따져보자. 예를 들어 내가 마이너스 1에 해당하는 걸로만 구했다고 해보면, 요 마이너스 1과 0과 0은 이미 선택이 다된 거죠. 그럼 남아있는 선택해야 되는 친구들은 마이너스 2에 대한 함수값과 마이너스 1에 대한 함수값들이 될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면 지금 얘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은 요세개 중에서 내가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잖아. 맞니? 그러면 요게 갈수 있는 거총몇 가지가 돼요? 3의 제곱이 되겠죠. 요것도 세 가지로 가야 되고, 요것도 세 가지로 가야 되는 거야. 알겠어? 근데 그 안에서 몇 개? 그렇죠. 아까도 말했지만, 마이너스 1과 0으로만 또갈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걸또 빼주니까, 2의 제곱을 또 빼주셔야 돼요. 그럼 이게 얼마야? 다섯 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뭐일 때? 마이너스 1과 0에 대한 걸로 고정했을 때. 근데 이 친구가 지금 1까지 포함시키면, 이러한 경우의 수가 총몇 개가 생겨요? 10개가 생겨요. 근데, 내가 지금 구하는 건이 여사건에 대한 걸 분자에 올리겠다는 게 아니었잖아. 지금 얘는 여사건으로 해결해서 구한 거였고요. 실제로는 저기에서 있는 거,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다? 세 개다. 그리고 거기에 FE는 0을 만족하는 상태에서 이것만 빼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에서 빼주냐? 지금 여기 치역이 3개이다라는 거는 마이너스 1과 0과 1이라고 하는 거를 여기다가 배치를 해놓고선 처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F2는 0을 만족하면서 나머지들이 가는 것. 함수값으로 다 자유롭게 가는 것. 그거에 대한 거에서 빼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10개를 어디에서 빼주냐? 여기 전체 F2는 0으로 가고 치역이 그냥 마이너스 1과 0과 1로 배치가 되는 거기에서 빼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일단 나머지 F2를 제외하고 마이너스 2에 대한 것과 마이너스 1에 대한 것과 0과 1에 대한 얘들의 함수값들에 대한 경우의 수를 체크해 주시면 돼요. 얘들이 어디로 가요? 요세개 중에서 아무 데나 가면 될거 아니야. 그래서 전체 3의 4제곱입니다. 됐어요? 근데 이 중에 뭐도 있겠어? 0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포함을 했잖아요. 여기 요것들로 이미 갔잖아. 근데 0은 이미 얘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근데 요렇게 두 개로만 가는 경우도 있을 거야. 그지?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 2의 4제곱. 또, 요렇게 두 개로만 가는 경우도 있겠죠. 그거 몇 개? 2의 4제곱. 돼요? 근데 이 중에 중복되는 게 있잖아. 뭐, 두 개로만 간다, 두 개로만 간다라고 했지만, 이 안에서도 0으로만 가는 것과 여기서도 0으로만 가는 게또 하나, 그두 개가 생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 빼줘야지. 괜찮아? 그럼 얘는 81에서, 얘는 32에서 1뺄 거니까 얼마? 31이죠? 그래서 얘는 50까지에서 빼주면 됩니다. 50까지에서 요 조건까지 만족하는 걸또 빼준다는 얘기예요. 괜찮아? 자, 그러면 이제 치역에 대한 것만 좀 구별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마이너스 1과 0과 2에 대한 걸 같은 방법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아까 했던 대로 F에 0이라고 하는 것은 0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얘가 갈수 있는 건 마이너스 1 또는 2가 됐을 거야. 요렇게 두 가지. 괜찮지? 그다음 F에 1이라고 하는 것은 어딜로 가면 안 된다고 했죠? 마이너스 1로 가면 안 된다고 했잖아. 0 또는 2로 가야 된다. 자, 근데 마지막은 F의 2라고 하는 것은 어딜로만 가야 된다고요? 아까 저거 조건 만족했잖아. 0으로만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치역에 지금 0이 들어가 있다는 거는 이 친구가 지금 이렇게 갈수 있다라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원래는 여기가 0 아니면 마이너스 1이었지만 그건 이제 전체 계산할 때였고, 이건 0으로만 가면 되는 거니까 요 안에서 경우의 수를 체크를 해주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얘에 대한 걸 이렇게 나열해 볼게요. 0, 그리고 마이너스 또 1, 그 다음에 F의 2에 대한 거.

자, 얘가 마이너스 1, 그 다음 0, 0에 대한 거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1, 그 다음 2, 0에 대한 거고요. 그 다음 2, 0, 0, 그 다음 2, 2, 0에 대한 걸로 체크를 해봅니다. 괜찮죠? 자, 그럼 여기에서는 몇 개야? 그냥 마이너스 1과 0으로만 간 거잖아. 그럼 나머지들에 대한 거 선택을 해볼까? 마이너스 2에 대한 것과 마이너스 1에 대한 선택지가 어디로 가야 돼요? 얘도 과정은 똑같아. 마이너스 1과 0 말고 2도 있잖아. 그래서 얘도 3의 제곱으로 가면 돼요. 근데 그 중에 0과 마이너스 1로만 간 거를 빼주면 되겠지. 여기 몇 가지야? 다섯 가지였다. 그럼 얘하고 얘하고 구조 똑같지 않을까요? 얘도 구조 똑같지 않을까요? 그럼 얘는 몇 개야? 15개고요. 그 다음 이 친구는 마이너스 1과 2와 0으로 갈 거니까 얘는 어때요? 얘들이 그냥 자유롭게 가면 되지 않나? 9개야, 9개. 괜찮아? 그러면 이때 여기에 있는 15, 9 요걸 더하면 얼마 나와요? 24가 나오겠죠? 됐습니까? 그럼 여기에 있는 이 24가 어디에서 또 빠져야 돼? 50에서 빠져야 돼. 거의 다 왔어요, 여러분. 26이야. 됐어? 그러면 그 다음 세 번째. 아, 제가 풀면서. 자, 그 다음 얼마예요? 마이너스 1과 1과 2가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서는 F의 2가 0이 되는 게 없잖아. 치역의 원소로 내가 세 개를 뽑았는데, 0이 되는 게 없으니까 이거는 탈락. 마지막. 마이너스, 아, 0, 1, 2. 자, 요거 한번 해보자. 어? 얼른 해보자. F의 0은 얼마예요? 1 또는 2예요. 그 다음 F의 1은 0 또는 2예요. F의 2는 얼마예요? 0이에요. 요걸 찾는 거였잖아, 아까. 그치? 그냥 얘는 구조가 지금 어때요? 요거랑 똑같지 않니? 세트 같잖아. 여기 두 개, 두 개, 한 개고. 여기 두 개, 두 개, 한 개고. 어떻게 전개했어? 한 열로 이렇게 정리했었죠? 그래서 요것도 몇개 나오냐? 26개 나와요. 자, 그러면 봐봐. 다 했어, 다 했어. 40개 더하기 26, 26 하면 52. 요게 내가 원하는 진짜 그거였고요. 다음. 여기가 428이더라. 그럼 92. 428이니까 4로 약분해봐요. 107분의 23. 이렇게 되니까 문제에서 약분은 안 하고 두 개를 뭐 하래요? 더하래요. 그러니까 정답은 얼마야? 130. 이렇게 할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할 말이 많지만 여러분들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해야 될것 같은데, 이 마지막 문제는 정답률이 굉장히 낮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만 틀린 거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대신 여기에서 갖고 가야 될 아이디어는 있긴 해요. 어떤 아이디어냐? 요런 아이디어. 요거. 내가 어떤 걸 구할 때 조건들이 두 개가 섞여 있어요. 그러면 하나의 조건과 하나는 여사 건으로 해서 처리해 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내가 함수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정해져 있을 때 처리하는 방법. 아시겠죠? 오늘 3회차 어려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복습 좀 철저히 하시고, 마지막 문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풀어보는 것도 필요하긴 합니다. 시간 신경 쓰지 않고. 알겠죠? 네. 전 다음 시간에 4회차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효율적인 알고리즘으로 실전에 도전하라. 여러분들과 함께 2027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공통과목 같이 함께 해결해보고 있는 저는 EBS 수학영역의 최경훈입니다. 자, 오늘 선생님과 함께 우리 파이널 실무 강의로서는 이제 12번째 만남이 되겠는데요. 와, 우리 벌써 12번째나 만났다. 자, 우리 실전 모의고사로는 이제 우리가 4회분 이제 우리가 모의고사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까지 해가지고 이번 시간까지 해서 이제 우리가 4회차가 전부 다 마무리되는데 이제 당연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객관식 가장 어려웠던 15번 문항을 우리가 해결을 해봤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도대체 이제 이 부분을 잘 넘길 수 있을 것인가 아닐 것인가 고민이 맨날 드는 그 21번 문제와 22번 문제 그 다음에 또 박스 채우기 문제로 등장했던 20번 문제 도대체 내가 이건 언제 맞추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우리가 오늘 이번 시간에 해결해 볼 부분으로 남아 있는데요. 저는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는 이 세 번째 시간 12번째 시간이 굉장히 많은 여러분들에게 영양분을 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그렇게 여러분들이 싹이 튀어나오기 위해서 흑덩이의 무게를 잘 견딜 수 있을지 네, 의구심이 들면서 같이 함께 오늘 선생님과 함께 18번 문제서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는 68페이지를 편 상태에서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 되겠거든요. 우리 18번 문제 한번 풀어볼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둔각삼각형이라는 말 때문에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웬만하면 맞을 건데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그 둔각에 너무 꽂혀가지고 아 뭐지? 이거 뭐야? 이러면서 이렇게 고민을 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 문항이 그래봤자 3점이고 그래봤자 18번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막 넘어야 되는 산은 아니다. 그쵸? 그러니까 너무 많은 생각을 하기보다는 선생님처럼 생각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어떤 문제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B가 3이고 BC가 4인 그러니까 이 말 때문에 둔각삼각형 ABC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속으로는 막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봐봐요. 어디가 둔각이야? 야 빨리 어디가 둔각이야? 낸들 아나요? 그냥 해보는 거죠 뭐. 그냥 선생님 그냥 에이 모르겠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림은 둔각삼각형을 그려야 되니까 그냥 둔각삼각형을 하나 그렸어요. 이 그림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몰라요. 그냥 해보는 거야. 그냥 해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면 또 자막을 포기할 수도 있으니까 자 보세요. 그냥 해보는 거예요. A, B, C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라고 가정? 그냥 A가 둔각이라고 가정. 뭐 아니면 말고 이런 마음으로 도전하는 게 중요하다. 지금 18번 문제는 그랬을 때 A, B의 길이가 3이라고 했으니까 아, 요 길이가 3이구나. 좋아요. 그 다음에 B, C의 길이가 4구나. 좋아요. 여기가 4라는 얘기예요. 그래놓고 나보고 왜 저번에 반지름의 길이가 2분의 얼마라고요? 5라고요? 나 이건 분명히 냄새가 딱 나는데 무슨 법칙 쓰라는 냄새지? 사인 법칙 쓰라는 냄새가 탁 드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놓고 나보고 뭘 물어봤는지 한번 볼까요? 코사인 ABC 잠깐만 가만 코사인 ABC ABC 어? 여긴데? 이 지금 세타라고 뒀을 때 이 파이널 퀘스천이 뭐냐면 코사인 세타의 값이 얼마냐 이걸 물어봤단 말이죠. 나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것 같아. 왜? 나 안 그래도 사인 법칙을 어디서 써야 되는 건지 전혀 몰랐는데 아 너구나. 이 길이를 사인 법칙을 쓰라는 것 같습니다. 내 생각에 하나. 왜? 여기를 내가 L이라고 하는 순간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하나가 있거든요. 저 이제 일하러 갑니다. 뭐냐면 사인 세타는 2R 분의 그러면 R이 얼만데? 2분의 5래매요. 아 구르네? 그러면 2분의 5에다가 2배를 하게 되면 5가 되거든요. 5분의 L이거든요. 누가? 저 L이. 아 그럼 내가 여기서 L은 얼마라고 쓸 수 있냐면 5 곱하기 사인 세라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사인 세타. 아 그럼 내가 여기서 알겠어요 선생님. 제가 일단 여기가 5 곱하기 사인 세타인지 알겠어요. 그랬을 때 지금 이 밭에서 이런 시츄에이션에서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구할 거냐 이거예요. 힌트 드릴게요.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한 번 더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구할까요? 코사인 법칙이죠. 제 말이 어렵나요? 근데 이게 이제 제 말이 지금은 안 어려운데 풀 때는 어려웠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은 요게 알고리즘 1번이었어요. 왜? 하라는 걸 해야죠. 왜 저번에 반지름을 알려줬으니까. 아 2번은 코사인 법칙을 쓰라는 거구나. 그럼 코사인 법칙을 어디다가 써야 되겠어요? 당연히 여기다 써야 되겠죠. 여기다가. 그럼 뭐의 제곱은? 25 사인 제곱 세타는 선생님 이렇게 쓸게 그냥 여기서 S는 사인 제곱을 말하는 거예요? 귀찮아가지고 언제 이거를 다 쓰고 있어요? 지금 시간이 가고 있는데 알겠다 지금 화내는 건 아니에요? 화내는 건 아니에요 강조를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이거는 9 더하기
16, 25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4 얼마예요? 24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C라고

한번 써볼까요? 그럼 이게 되는 거죠. 그럼 나 여기서 무슨 값을 찾아야 돼요? C 값을 찾아야 돼요. 여기 코사인 세타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 선생님, 그러면 S 제곱이 사인 제곱이니까 이거를 혹시 1-C의 제곱으로 바꾸라는 건가요? 그렇지, 그렇지. 잘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25, 25가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25C가 나오는 거니까 여기, 다시, 다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어차피 뿔뿔 될 거니까 여기서 우리는 어떤 걸알 수가 있냐? 코사인 세타 이제 써볼게요. 코사인 세타의 값이 0이거나 아니면 25분의 24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아 선생님 이제 이해됐다. 저 세타가 만약에 2분의 파이가 되면은 코사인 세타가 0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거 아니고 이거라는 거를 얘기하려고 출제자가 나한테 둔각이니 뭐니 이렇게 얘기했던 거구나. 이것이 중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저 둔각삼각형은 실제 여러분들이 그 둔각을 어디라고 막 잡아라 이거에다가 지금 여러분한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코사인 값이 0이 아니라는 거를 말하기 위해서 이제 이 지금 장치를 둔 거예요. 아, 그러면 25분의 24구나. 요렇게 이제 우리가 코사인 값을 구할 수가 있겠다라고 우리가 생각이 들고 그럼 요거는 완벽하게 지금 현재 상태로서 우리가 기하분수가 된 거니까 결론적으로 문제에서 P 더하기 Q를 구해라 그러면 결론적으로 49였다. 요렇게 우리가 스무스하게 사실은 풀어줬었어야 되는 문제 였는데 여러분들 저 둔각이 만약에 꽂히게 된다 이러면 이 문제가 약간 산으로 갈수 있는 그런 문제였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제가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럼 도대체 이 그림은 어디가 지금 둔각이었을까라고 봤더니 A가 둔각인 게 맞긴 맞더라고요. 근데 그건 별로 지금 이 문제를 풀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가 둔각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세타의 코사인 값이 0이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왜냐면 이거는 지금 우리가 제한 범위 내에서 90도인 거를 말하는 거니까 세타가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준 것이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이렇게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때? 이해되셨어요? 됐어요. 충분히 할수 있었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당황하지 않기. 그래서 이번 모의고사의 선생님이 토파보기에서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면 낯선 환경에서도 우리가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는 게 중요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주어진 상황이 다소 익숙하지 않은 문항이 출제됐다고 얘기한 데가 이런 문제의 스타일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18번째 문제 풀어봤고요. 19번 문제. 아이고, 나 이거 너무 좋았는데. 어때요, 여러분? 이거 금방 풀었죠? 완전 선생님 스킬 쓰면 되는 문제인데. 자, 한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양수 A에 대해서 닫힌 구간 0부터 A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결론적으로 뭐 말을 어렵게 써놔서 그렇지. X가 0부터 A까지 해서 이 그래프의 최댓값을 large M이라고 하겠다. 아이고, 이 그래프요? 이거 지금 근이 0하고 A에서 중근 갖는 요런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A는 양수라고 얘기했으니까, 나 이거 완전 배웠는데, 선생님이랑 완전 진짜 기깔나게 내가 배웠는데. 어떻게 배웠어요? 0에서 한번 끊고 A에서 중근 가지려면 그래프의 모양 자체가 이렇게 올라오다가 여기서 한번 뭉개지고 올라가는 이런 모양일 것이다, 이거네. 근데 지금 내가 0부터 A까지 잘라야 된다면서요? 그럼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 그러면 여기가 지금 최댓값인 부분이 여기거든요, 여기. 여기 내가 구하는 것도 알려줬는데 이걸 뭐하러 미분을 해요? 그럼 여기가 지금 2대 1이 되는 거니까 여기와 여기의 비율이 1대2가 되는 거니까 여기는 3분의 A가 된다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가 X equal 3분의 A예요. 그때 함수 값이 large M이에요. 제가 이제 맨 처음에 들었던 생각은, 근데 이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A 값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리고 내가 여기 3분의 A를 여기다 집어넣어봤죠. 그러면 3분의 A 곱하기, 여기다가 3분의 A를 넣게 되면 마이너스 3분의 2A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여기가 9분의 4A 제곱이 되는 거거든요. 괜찮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라지 M의 값이 27분의 4A의 세제곱이 라지 M이에요. 근데 그 라지 M에다가 27을 곱해라. 그러면 여기가 4A 세제곱이죠? 4A 세제곱을 A 세제곱으로 나눠라. 세상에 마상에. 어떻게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완전 선생님의 이 훈스킬을 아주 그냥, 그냥,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아주 그냥. 그대로 써주면 되는 문제. 얘기했죠.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지금 우리가 벌써 실무 4회를 풀고 있고 1회차부터 3회차까지 선생님이 너무나 심심치 않게 이야기했던 심심치 않았어요. 그 되게 재밌게 잘 얘기해 드렸어요. 제가 노트 정리까지 해가지고 학습 자료실에다가 올려줬는데 선생님의 공은 어디 가서 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할수 있었던 문제라고 보여진다. 근데 실전에서는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모의고사 풀때 이렇게 한 번씩 맞춰주면은 뭐 약간 기억력 테스트인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수 있었던 문제라고 보여지는 거죠. 좋은 문제니까 한번 좀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답은 4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만나볼 문제는 이제 초행이 20번 문제가 되겠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 20번 문제를 어느 정도까지 좀 설명을 해야 될 것인가. 근데 이제 저는 그냥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차피 요 이제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의 그 수업을 준비를 하면서, 한번 조절을 해보는 거죠. 그래도 우리 친구들이 실무 정도 되면 내 얘기를 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선생님이 또 그냥 뭐 하고 싶은 대로 얘기 다 해볼 테니까 들어주세요. 자, 일단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선생님은 도움이 되는 얘기밖에는 없네요. 자, 보세요. 자, 셀수열 AN, BN, CN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지금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자, AN이 봤더니, 선생님 벌써 싫어요. 그쵸? 코사인 3분의 n파이 마이너스 코사인 3분의 2n파이라고 하는 수열이 나타났어요. 저는 사실, 여러분들보다 아주 조금 수학을 잘하니까 AN을 딱 보자마자, 이거 주기수열인데? 지금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주기수열. 실은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교육과정이 1호 계정 교육과정이고, 지금 벌써 여러분들 후배, 1년 후배서부터는 우리가 2 계정 교육과정 배우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수학이 계정이 되면서 수열이 좀 많이 축소됐습니다. 근데 수열 중에 이렇게 주기수열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주기수열이라고 하는 거 뭐냐면, 적절한 사이클을 갖고, 주기를 갖고 반복되는 형태. 그러니까 뭐, 1, 2, 3, 1, 2, 3, 1, 2, 3,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게 이제 주기수열인데, 저는 얘가 어차피 돌아갈 거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왜냐면, 코사인은 주기가 있는 함수고 코사인도 주기가 있는 함수의 합차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자, 일단은 그렇게 되고 BN이 AN을 제곱했다고 했으니까 AN이 어차피 주기수열이기 때문에 BN도 주기수열이고, 여기도 어차피 BN이 주기수열이고 여기도 주기수열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만, 주기수열과 주기수열을 합한 거나 뺀 거, 주기수열에다 상수 곱한 거, 주기수열 곱하기 주기수열 이런 것들은 다 주기수열로 남습니다. 이런 그냥 배경 지식이 조금 들어가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그냥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아마도 이렇게 제가 넘기면은 화면이 넘어갈 거라서 제가 한번 요것만 좀 잠깐만 적어볼게요. 그래서 지금 AN이 뭐가 되는 거냐면, 코사인 3분의 n파이, 그다음에 마이너스 코사인 3분의 2n파이. 선생님 요렇게 조금 적어서 써볼게요. 그리고 BN은 AN이라고 하는 수열을 제곱한 거다. 이렇게 선생님 간단하게 써보고요. 그 다음에 CN이라고 하는 수열은 마이너스 2의 B의 N제곱은 지수로 얹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N파이다. 이렇게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여기 보면 알겠지만, CN이라고 하는 최종적인 이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어딘지 모르겠지만, 라지 N번째 항까지를 더했을 때, 2025, 2025년을 만족시키는 자연수의 N의 값을 구하는 과정이다.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조금, 이거는 지금 우리가 2026년에 나온 강의고, 우리가 준비하는 수열은 2027년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건데, 이왕이면 현실감 있게 2026이나 2027을 주셨으면 어땠을까 했는데, 문제를 풀다 보니까 숫자가 그렇게 돼야지 예쁘다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TMI였어. 자, 보세요. 자, 이제 자연수 n의 값을 구하는 과정이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얘기는 요 얘기예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의 n 플러스 k가 다시 n이 된다. 그때 그 자연수 k의 최소값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주기다라고 불러요. 주기다. 이렇게. 주기다. 그래서 그 주기. 왜? 다시 반복된 거. 만약에 예를 들어서 AN 플러스 2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1과 3이 같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두 개? 두 개? 두 개? 이렇게 반복된다는 얘기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자연수 K의 최소값은 주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N의 주기를 찾아라라는 얘기죠. 그게 가고. 그래서 AN을 쫙 나열을 해봤더니, 마이너스 2, 0, 그 다음에 1, 이것 중에서 돌아가나 봐.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일단 최소한 3개의 다른 숫자가 나와야 되니까, 주기는 3보다는 클 거라는 걸알 수가 있죠. 아, 그러네. 그리고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또 B도 주기수열인가 봐. 그렇게 되는 L의 최소값은 가이고, 그러면 가가 지금 똑같다는 얘기는 BN도 결론적으로는 지금 여기서 AN의 제곱만큼 도는 거기 때문에 AN의 사이클을 따라간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겹치는 게 없나 봐요. 그래서 BN이 가질 수 있는 값은 0일 사이다. 같은 방법으로 CN도 내가 구해봤더니 CN의 주기도 가가 된다는 거니까, 내가 그냥 이 문제를 읽었을 때 잘은 모르겠지만, 가나다를 통해서 뭘 알게 됐냐면, 아, 주기가 모두 다 같나 봐. AN, BN, CN을. 그랬을 때 요거고하고 요거고 요거. 나 그러니까 일단 주기를 찾아야 되겠네.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여기서 하고 싶은 TMI가 뭐냐면, 잘 봐봐요. 지금 여기에 이 식을 봤을 때, n이요, 만약에 6이 되면 2파이거든요? 선생님 말 무슨 말인지 알아요? 6이 되면 2파이죠. 그러면은 7이 되면, n이 만약에 7이 되면 3분의 7파이인데, 3분의 7파이는 결론적으로는 3분의 6은 덜어내고, 3분의 1이랑 똑같기 때문에, 여기는 결론적으로는 최대로 돌아봤자 6만큼밖에 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은 6개 정도는 트라이를 해봐야 되겠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3이면은 어떻게 돼요? 6이 되죠. 그러면 그게 3분의 6이 되면서 2파이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사실은 6개까지 돌 필요는 없고, 여기는 3개 정도까지만 돌아봐도 그다음부터는 같은 수가 계속 반복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는 3개씩 돌고 하나는 6개씩 도니까 사실은 주기가 3 아니면 6밖에는 될 수가 없어요, 이 문제가. 몰랐다 하더라도 일단은 먼저 우리가 가를 찾기 위해서 일단은 하나씩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먼저 A1을 한번 구해볼까요? A1? 제일 쉬운 것부터. 그러면 A1은 코사인 3분의 파이 마이너스 코사인 얼마죠? 3분의 4파이다. 이렇게 된다는 걸 우리 친구들이 알 수가 있죠? 자, 여러분 여기서도 계속 코사인 3분의 파이, 3분의 2파이, 3분의 3파이, 3분의 4파이, 3분의 5파이 이렇게 계속 도니까 이왕이면 이것도 여러분들이 조금은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알려준 스킬 적용해서 이렇게 코사인의 한 주기 그래프만 그려주면 3분의 1, 그 다음에 3분의 2, 그 다음에 3분의 3, 3분의 4, 그 다음에 3분의 5, 3분의 6, 이렇게 된 거죠. 여기가 지금 얼마냐면 1,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관계식.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선생님 말? 여기가 지금 함수 값이 2분의 1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왜냐면은 코사인 3분의 2파이는 120도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은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이렇게 도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먼저 코사인 3분의 파이는 여기니까 결론적으로 이 값은 2분의 1에서 3분의 4파이는 3분의 1, 3분의 2, 3분의 3, 3분의 4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든요. 그럼 여기가 플러스 2분의 1이 되면서 1. 계산 실수만 안 하면 돼. 그러면 A1의 값은 1인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됐고. 그다음에 내가 이제 A2를 구해봐야겠다. A2는 코사인 3분의 얼마죠? 2파이 마이너스 코사인 3분의 잠깐만. 아, 죄송해요. 여기 코사인 1을 넣게 되면 1이고 여기가 2죠? 아, 큰일 났네. 2가 됐다. 근데 운이 좋게 또 여기가 3분의 4도 똑같네요. 근데 값은 똑같아요. 왜냐면 요 값도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그다음에 플러스 2분의 1. 오케이, 맞고. 요거는 맞았어요. 이상하다 했네. 자, 그럼 여기가 3분의 4파이가 되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2를 넣은 거예요, 2를. 그러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3분의 2파이는 여기가 지금 여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여기도 마이너스 2분의 1이기 때문에 플러스 2분의 1이 되면서 여기는 0이 된다라는 걸 알게 돼요. 뭐가? A2의 값이. 그러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A3의 값을 한번 구해볼까요? A3? 그러면 A3는 이번엔 여기다 3을 넣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결론적으로는 코사인 파이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코사인 3을 넣게 되면 2파이가 되겠네요.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뭐요 정도는 그러면은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고, 코사인 2파이는 1이니까, 여기는 그러면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써보면 마이너스 1에다가 이 값이 1이니까 마이너스 1이 돼서, 여기는 마이너스 2니까 일단 값은 1, 0, 마이너스 2가 나오겠네요. 여기만 오래 걸려요. 자, 그 다음에 A4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4. 그럼 A4는 코사인 3분의 4파이, 그 다음에 코사인 3분의 8파이가 되는 거죠. 요렇게.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 2, 3, 4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거든요. 요 앞에 있는 요 부분은. 그러면 여기가 결론적으로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거고, 3분의 8파이는 뭘까? 1, 2, 3, 4, 5, 6, 7, 8이니까 다시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든요. 그럼 플러스 2분의 1이 되면서 여기는 0이 된다라는 걸 알게 돼요. 됐다. 그럼 이제 우리 두개 남았거든요. A5는 그러면은 코사인 3분의 5파이 빼기 코사인 3분의 10파이 이렇게 되는 거겠죠. 지금 여기다가 5를 넣은 거예요, 선생님이. 그러면은 코사인 3분의 5파이는 1, 2, 3, 4, 5니까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6, 7, 8, 9, 10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어서 여기 2분의 1 더하면서 여기는 결론적으로 1이 되겠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마지막 이제 A6 가봐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코사인 2파이가 될 거고, 마이너스 여기다가 6을 넣게 되면은 여기가 2가 되니까 코사인 4파이가 되겠다. 그러면 코사인 2파이도 1이고 코사인 4파이도 1이니까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는 여기가 1 빼기 1이 돼서 여기가 0이 되는 이런 상황일 거예요. 그리고 A7은 다시 여기랑 똑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1, 0, 마이너스 2, 0, 1, 0.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주기가 3 아니면 6이거든요, 지금. 근데 여러분 우리가 3개씩 잘랐을 때 반복되지 않고 6개를 다 와야지 끝나는 거네. 선생님 혹시 주기가 4라고 하면 안 되나? 이거 5개념이 중요한데.
1, 0, 마이너스 2, 0, 그리고 만약에 주기가 4라면 1,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나와야죠. 그래야지 이게 4개씩

근데 여기 다음은 다시 이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주기가 6이라는 거를 우리 친구들이 알 수가 있더라. 됐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쪽으로 와보세요. 그럼 여기도 6, 여기도 6, 여기도 6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수 있는 거죠. 됐어요? 예. 네. 그러고 나서 뭐 나머지는 뭐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제 한번 여기까지 왔을 때 한번 보면은, 그럼 볼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a에는 10, 마이너스 2, 0, 10 이렇게 되는 거니까 b에는 얘네들을 제곱해서 나타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1, 0, 4, 0, 1, 0 이렇게 6개가 반복되는 함 뭐야 그 수열이 되는 거니까 이것도 주기가 6인 수열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cn 같은 경우에는 cn은 2의 마이너스 bn에다가 코사인 엠파이를 넣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제 이 cn도 주기가 6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일단 이 값을 하나씩 구해보면은 c1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의 1이죠 첫 번째, 그리고 코사인 파이예요.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얘는 2가 되는 거고, 그럼 여기는 2가 되는 거고, 2, 그 다음에 C2는 마이너스 2에 이번에 0제곱, 그 다음에 코사인 2파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1이라서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C3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에 4제곱이 되는 거예요. 4제곱이 되고, 코사인 3파이가 되는 거니까 코사인 3파이는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결국에는 여기는 16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16이 되는 거고. 됐죠? 그 다음에 C4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의 네 번째가 0이니까 다시 0이 되면서 코사인 4파이가 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네 번째 왔고. 그럼 다섯 번째 C5, 아이고. C5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의 1제곱의 코사인 5파이가 되겠네요.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여기다 마이너스 붙여주게 되면 여기는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C6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의 0제곱의 코사인 6파이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다. 요렇게 6개가 반복되는 요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랬을 때 문제에서 뭐라고 물어봤냐면, 맞죠? 생각해 볼까요? 2 마이너스 1, 16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오케이, 됐다. 그랬을 때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 여기 한번 볼게요. 2의 bn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코사인 엠파이를 곱한 게 나에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에 들어가는 되는 식은 마이너스 코사인 엠파이가 바로 이 나에 들어가야 되는 식이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한 가지만 조금 TMI를 하자고 한다면 여러분 코사인 엠파이는요 마이너스 1의 n 제곱이라고 쓸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쓸수 있냐면 마이너스 1의 n 플러스 1 제곱이라고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됐고. 그럼 이제 볼게요. 그래서 CN이 가질 수 있는 값은 마이너스 1, 2, 16이다. 이쪽으로 잠깐만 와볼까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16이다. 이거 충분히 이해됐죠? 그 다음 봐봐요. 이쪽으로 와볼게요. 다시. 여러분, 2025는 119 곱하기 얼마 더하기 2다. 그럼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면, 2025에서 2를 뺀 다음에 119로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다를 구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다를 직접 구해보시면 다가 얼마가 나오냐면, 다가 17이 나와요. 근데 나한테 왜이 나눗셈을 시키지? 라고 생각했을 때 보면, 이 17이 무슨 수냐? 내가 이 CN을 첫 번째 항부터 N 번째 항까지 쭉 더할 건데, CN이, 봐봐요. 이쪽으로 와보세요. CN이 요렇게 반복되거든요? 이게 원 사이클이에요. 그럼 원 사이클, 투 사이클 이런 식으로 계속 더하겠죠. 그러면 여러분 원 사이클을 더해보면 요렇게 요렇게 없어지고 요렇게 미안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없어지고 여기가 1이기 때문에 요게 17이에요. 그러면 17이 119개만큼 들어 있고 17이 100개, 그만큼에다가 이만큼을 더한 게 2025다 이랬으니까 요 세트가 지금 몇 개가 있다는 거예요. 요게 119개의 세트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요 17만큼 더한 요게 119개의 세트가 있다는 뜻이 요 얘기예요, 요 얘기. 그러면 개수로 따지면 6개씩이 119세트가 있으니까 우리는 개수를 세야 돼. 라지 n을 세야 돼. 개수. 그러면은 이 17이라는 게 6개씩 119세트가 되어 있고 그다음번에 2를 더했다는 거는 딱이 하나만 남았다는 거잖아. 이거 119세트만큼 세고 그다음에 이 달랑 하나 남았다는 거니까 개수로 따지면 요게 된다라는 게 이제 이 문제의 파이널 퀘스천이었거든요. 좀 이해가 됐으려나? 됐어요? 그래서 라지 n의 값을 구해주시게 되면 선생님이 계산해 보니까 요 값이 715다. 요렇게 이제 우리가 마무리가 되는 문제였습니다. 어때, 괜찮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 라가 이제 715고, 이 라에 들어가는 숫자를 R이라고 한다, 이랬고요. 지금 앞에서부터 했던 거 조금만 좀 정리를 해볼까요? 가에 들어갈 이 숫자를 P라고 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P는 6이 되는 거고.

가이드 죽이었었어요. 그 다음에 Q에 들어가는 거가 이제 그 다에 들어가는 숫자였었으니까 Q는 17이 되겠고. 한 세트 크기. 그 다음에 R은 715고, 선생님이 아까 전에 그 나에 들어가는 요 FN이라고 하는 식은 마이너스 1에 N 플러스 1제곱으로 선생님이 소급 적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파이널 퀘스천은 FQ. 그럼 FQ니까 여기에다가 Q를 집어넣은 거거든요, Q.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여기 마이너스 N 플러스 1 맞죠? 자, 그러면은 Q가 여기 있거든, 17. 그러면 17에다 1 더하면 18. 그럼 얘는 1로 나올 거고, 그러면 FQ의 값은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P 값은 6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R 값은 얼마가 되는 거죠? 715가 되는 거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715에다 7만큼을 더하면 되니까 722가 됐던 요런 문제였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722로 적어주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전반적인 조금 계산량이 또 적지가 않은 데다가 요게 뭘 하고 있는 건가를 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주기수열에 좀 관련된 문제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주기수열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잘 정리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굉장히 좀 자주 나온 스타일의 문제는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한 번씩 정리해보면 좋은 문제가 있어 선생님이 조금 주기에 관련된 내용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봤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722라고 하는 최종적인 정답까지 한번 찾아봤고요. 자, 우리 넘어가가지고 이제 우리 두 문제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굉장히 또 이번 회차의 하이라이트죠. 어려운 문제들 좀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또 생각보다는, 결국에는 그래프 추론 문제가 되겠고, 그 그래프의 추론 문제 과정 중에서 내가 어떤 상황을 요구하는구나라고 잘 연출만 하면은 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문제였거든요. 선생님이랑 같이 어떤 문제였는지 한번 좀잘 보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어디서 놓쳤는지 한번 얘기해보고, 아, 우리 같이 얘기할 순 없다. 그러니까 한번 논해보고, 우리가 한번 마무리를 좀 지어보도록 하죠. 선생님은 되게 재밌게 풀었는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함수 f(x)와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고 모든 개수들이 정수, 그럼 이런 거 동그라미 쳐야 되겠다, 그렇죠? 정수인 3차 함수 gx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했을 때는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뭐 이렇게만 해놓으면 일단 되긴 돼요. 일단 정수 3개를 알아야 될것 같아. 개수가 정수라고 했으니까 좀 여러 개가 나오나 봐. 근데 내가 이제 그 gx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 건데, gx라는 게 아니라 보세요. 함수 fx와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고 모든 개수가 정수인 3차 함수 gx예요. 미안해요. 그러니까 gx가 3차 함수인 거죠. 근데 이 fx를 어떻게 만들 거냐면 그 개수가 정수인 3차 함수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의 오른쪽 부분에선 gx를 그리고 3차 함수. 마이너스 1의 왼쪽 부분.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포함해서 왼쪽 부분에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구해라. 알았다. 그랬는데 이제 요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3 빼기 F2의 최소값을 구해라. 잠깐만, 근데 난 여기서 어떤 생각을 들었냐면, 이거 F 아니야. 3하고 2는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거 F를 가장한 G죠. 그래서 우리가 G3 빼기 G2의 무슨 값을 구해라? 이거 아니죠. 이거의 최소값을 구해라. 결국에는 이게 G를 해석을 해야 돼. 그 3차 함수를 추론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껍질은 뭔가 fx가 중요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뭐가 중요하다? 3차 함수인 gx를 찾는 게 중요하다. 아, 어렵게, 이렇게 알았어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g3 빼기 g2의 최소값을 구해라. 그럼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상수항은 필요가 없네요. 왜? 아니, 잠깐만, 이리 와봐.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gx가 최고차항 개수가 1이고 모든 개수가 정수인 3차 함수라면서요. 그럼 내가 일단 gx의 실루엣을 잡을 때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고, 지금 여기서 a와 b와 c가 모두 다 뭐예요? 이게 정수인 고거잖아요. 근데 나보고 지금 문제에서 출제자가 구하라고 하는 게 G3에서 G2를 빼라면서요. 그러면 그 얘기는 즉슨 여기 있는 선생님이 밑줄 친 부분에다가 3을 넣고 2를 넣고 빼라는 건데, 그러면 CC가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를 계산해 보라는 얘기 아니에요, 요거를? 뭐 요거는 여러분들 충분히 해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19 더하기 5a 더하기 b, 요거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로 다운그레이드 된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이거의 미니멈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C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거야. 아, 그러니까 A, B가 중요하네? 뭐야, 문자가 두 개로 줄었어. 이렇게. 일단 여기다 스타카토를 조금 해놓고서 이제 문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가가 뭔 말일까? 그랬더니, 마이너스 1의 오른쪽 부분에서 여기 밑에는 빵! 이러고 찍어버리는 거죠. 빵! 어? 근데 이거 배웠다. 빵!
빵 이렇게 찍는데 이거의 값이 봐 우리가 잘 들어봐. 잘 들어봐. Come down. 잡아. 존재한다라는 말이 있으려면 우리가 오히려 존재한다라는 말을 하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잘안 하거든요. 존재한다라는 말은 여기가 빵으로 갈때이 위에도 빵으로 가야지 그게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위에가 빵으로 가지 않았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여기는 빵으로 가는데 요 위에가 빵이 아니었던 거야. 아, 그래서 내가 여기서 오케이. 가에서 뭘 알았냐? 그럼 선생님 조금만 약식으로 써볼게요. fx만 지금 움직이는 건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오른쪽이니까 쉽게 말하면 요 얘기죠. 요 얘기. 요. 선생님 이렇게 써볼게 그냥 여러분 이해하기 편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의 오른쪽에서의 그 f의 극한이 에서 f 마이너스 1을 뺐을 때 걔가 0이 되면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으려면 얘가 0이 아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좋은 게 뭐냐면 f 마이너스 1은 확정값이에요. 왜 확정값이냐면 마이너스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죠. 아, 그러니까 요 값은 마이너스 1이에요. 요 값은 마이너스 1이에요. 근데 얘가 뭐죠? f의 마이너스 1의 조금 오른쪽. 여러분, 마이너스 1의 조금 오른쪽은 gx 아닌가요? g에서 오는 값이야. 근데 gx 자체는 원래 연속이니까.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알죠? gx 자체는 연속이니까 요게 원래는 g의 마이너스 1의 오른쪽 부분인데 그냥 이 g 자체로 봤을 때는 3차 함수기 때문에 얘는 오른쪽, 왼쪽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g 마이너스 1이랑 똑같은 거죠. 지금 선생님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아, 그래서 내가 여기서 알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 하나가 있습니다. 뭘 알게 됐냐면, 그러면 현재 스코어. G라고 하는 3차 함수의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 값이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이 아니다. 이런 뜻이야. 아, 이 얘기네. 이 얘기네. 이 얘기야. 나 일단 G에 대해서 정보를 찾아내야 돼. 계속해서 지금 G에 대해서. 일단 이해됐어. 가는 이해됐어. 오케이,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함수 fx의 극대값은 존재하지 않고 극소값만 존재한다. 함수 절대값 fx가 미분 가능하지 않은 x값은 한 개뿐이다. 나 여기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이거 fx 대충 그려야 돼요. 아, 나 이해됐습니다. 그려야 돼요. 나 이제 조금만 칠판 움직여 볼 테니까 여러분 같이 가보자. 자, 이리 와봐봐. 이리 와봐. 자, 2번 알고리즘 하시고. 자, 이제 나하고 다의 조건을 이용해서 내가 fx의 그래프를 추. 결국 fx의 그래프 중에서 왼쪽 부분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로 확정값이기 때문에 오른쪽 부분에 gx의 그래프를 추론해야 될것 같은데, 아, 나 잠깐만. 자, 잠깐만. 나 이제 설레는 마음으로 이제 추정만 잘하면 되는 거야. 잘 봐봐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왼쪽 부분에서의 함수가 뭐였냐면요. fx가 요렇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어디에서? x가 마이너스 1의 왼쪽에서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의 오른쪽에서 gx로 온다고 했거든요.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 내가 이 그래프를 그려본다라고 하면 지금 마이너스 1이 여기 있거든 얘들아. 그럼 마이너스 1에서 아까 전에 얼마의 값을 갖는다고 했다면 마이너스 1의 함수값을 갖는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얼마니?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왼쪽에서는 확정적으로 그려져요. 어떻게 그려지냐면 요렇게 그려진다는 거예요. 요렇게. 그리고 여기를 채워요. 그리고 나서 나의 고민은 뭐냐면 이게 이 x 이퀄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요 오른쪽에 누가 와야 되냐면 저 gx가 와야 되는 거야. 근데 저 gx가 분명히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라고 이야기했고 3차 함수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모양이 대충 요렇게 생긴 애거든. 요렇게 그냥 나 혼자 지금 생각해 보는 거야. 이거를 적당히 잘라줘가지고 여기다 갖다 붙여야 돼.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여기에서 접합되지는 않는다는 거야. 그게 가조건이야. 되셨어요? 그리고 나조건이 뭐였냐면 극대값은 있는데 극소값 아니 미안해. 극대값은 존재하지 않고 극소값만 있다고 했는데 나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다라고 보냐면 다예요, 다. 잠깐만, 우리 제시문 다좀 볼까요? 절대값 fx가 미분 가능하지 않은 x값이 하나래. 그럼 내가 일단 절대값 fx를 내가 추론을 할 때, 잠깐만, 얘들아. 재밌는 게 하나가 있어. 봐봐. 이 부분은 확정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오다가 얘가 이미 꺾여요. 그래서 여기에 함수값이 얼마죠? 1이 되죠.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그러면 이미 벌써 여기 하나가 딱 이렇게 벌써 미분 불가능한 포인트가 생겼는데, 그것 말고 이 오른쪽에서는 문제가 없어야 된다 이랬거든요? 저는 문제가 뭐였냐면, 그러면 여기부터는 문제가 없다라는 게 그러면은
이어져 있으면서 동시에 미분이 불가능해야 된다는 얘긴데? 아, 미안해. 아, 큰일 났어, 사실. 이어져 있으면서 동시에 미분이 가능해야 된다는 얘긴데, 이걸 내가 알게 된 거죠. 다시, 이해됐어요. 다시. 핑크 색깔을 꺾여 올렸어. 노란색이야. 근데 벌써 내가 지금 이 오른쪽 그래프는 추론도 못 했는데,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봤을 때 벌써 마이너스 2에서 지금 뾰족 이렇게 하면서 저기서 미분 불가야. 근데 그 미분 불가능한 부분이 하나밖에 없다고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이미 벌써 여기가 미분 불가능이거든요. 그럼 이런 데는 문제가 없어야죠.

여기도 그대로 1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런 모양이었던 거야. 봐봐, 여기 봐봐요. 아, 이해됐어. 그러면은 여기에 이렇게 내가 올라왔을 때 얘랑 만나줘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구나. 누가? G가 마이너스 1에서. 여기서 선생님은 뭘 알게 됐냐면 G1의 값은 1이어야 되구나. G-1의 값. 이걸 내가 일단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의 기울기도 1이어야 돼요. 왜냐면 얘가 올라가면서 기울기가 1로 바뀌거든요. 여기 지금 마이너스 1이었던 게. 아, 일단 내가 이두 가지 정보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다를 먼저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나로 갔거든요. 오히려 이게 좀 쉬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제시문을 해석하는 순서가 가를 먼저 해석하고 나를 해석하고 다를 해석하고 보통 이렇게 되지 않니? 근데 저는 오히려 이 문제를 다를 먼저 해석하고 그 다음에 나를 해석하니까 오히려 이 문제가 더 편하게 풀리는. 아, 됐다. 그럼 봐봐. 내가 여기서부터 내가 그림을 그릴 건데, 내가 이 그림을 여기서부터 그리잖아요, 요렇게. 그럼 내가 분명히 기울기가 1인 부분이 요런 부분 아니면 요런 부분이 기울기가 1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요런 부분이 기울기가 1이어가지고 내가 만약에 여기서부터 요렇게 된다 그러면 얘가 까딱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내려가 버리면 여기서 꺾여 올라가기 때문에 얘가 또 여기 위에서는 또 받쳐줘야 돼.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그려야 돼, 요렇게. 요런 식으로밖에 될 수가 없어. 아니면 요쪽 부분에서 붙었다라고 한다면 얘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든지 뭐 요런 모양이어야 돼, 내 말은. 이해됐어? 그러면 얘가 뭐 내려오지도 않으니까 뭐 이렇게 꺾여 올라갈 때뭐 문제가 될 것도 없죠. 이어져 있고. 아, 생각보다 괜찮네? 요런 케이스 아니면은 요런 케이스밖에 안 되겠네? 요걸 내가 알게 됐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fx가 나를 이제 내가 해석을 거꾸로 해보니까 극대 값은 없고 존재하지 않고라는 게 극대 값은 없고 극소값만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잠깐만. 그러면 이런 부분이 생기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올라와 있는 이 부분이 없으니까 요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러네. fx의 극대값은 존재하지 않고 극소값만 존재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이제 여기서 하게 되는 거죠. 어때,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얘가 이렇게 올라가면 안 되는 모양이죠, 여기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프라임이 0이 되는 부분이 이 오른쪽에서 발생하면 안 돼요. 그럼 만약에 얘가 가다가 이렇게 프라임이 0이 되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는 그럼 어떻게 될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잘 보세요. 그럼 이 노란색과 이 그래프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가 0을 찍고 이렇게. 근데 만약에 여기서 0보다 작은 부분이 조금이라도 내려가 버리게 되면은 여기가 극대가 생겨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극소는 괜찮아. 왜냐면 문제에서 극소값은 있어도 된다고 얘기했거든. 근데 여기가 극대가 되면 안 되니까 프라임이 0이 되는 부분이 혹시라도 이 오른쪽에서 발생한다고 해서 이런 모양이어도 왜냐면 여기는 1에서 접합이 돼야 되니까 그래도 여기서 극소를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좀 어려운데, 불연속인 상태에서 뭐, 요렇게 되는 거 있잖아. 그래도 여기는 극소값이 맞아요. 왜냐면, 이렇게 오픈 구간을 잡아주게 되면 여기가 가장 낮은 값으로 우리가 셀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이 문제에서 이제 핵심 포인트였어요. 즉, 다시 말하면, 갖고 올게요. 요걸 이제 우리가 식으로 정리를 해보자. 그럼 보세요. G'X가 기울기가, 항상 여기 부분에서는 최소가 0인 거야. 그러니까 요게 0 이상이어야 되는데 어디서 0 이상이냐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요거 세 개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만 찾아주면 되는 문제였어요. 이제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이 요거구나. 요거를 인지하는 게요 2번에서의 가장 큰 알고리즘이었고 여기가 어려웠을 거라고 선생님은 보여진다는 거죠. 어때? 괜찮아요? 좋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단순 계산이니까 이제 우리가 3번으로 알고리즘을 넘겨서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요식을 가지고서 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여기 요 앞에 있는 요 GX 한 번만 비춰주시겠어요? 요 GX 1번에 동그라미에 있는. 자, 거기 보면은 GX가 있죠. 그거 한 번만 미분해 보실까요? 왜냐면 우리는 요거 이용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G'X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3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AX 플러스 B 여기까지만 한번 써보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였냐면은, 자, 이제 여기 우리가 G'-11이라는 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고, 아까 전에 G-1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그럼 일단은 먼저 G-1이라고 하는 거를 내가 먼저 넣어보게 되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플러스 C가 얼마나 얘기냐면 1이라는 얘기인데,
뭐 근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요 C라고 하는 것이 뭐 그렇게 딱히 소용이 없었기 때문에 이걸 어디다 사용하라는 거지? 그리고 우리는 지금 C가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 조건은 제가 나중에 보니까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정보가 아니었고 오히려

정보가 조금 중요했다라고 보여져서 G 프라임 마이너스 1의 값을 구해보게 되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은 거는 우리가 유의미하게 우리가 풀어지겠다. 그럼 여기가 3이 되겠고 마이너스 2A가 되겠고 플러스 B가 되는데 얘가 1이라는 거는 우리에게 있어서 문자를 좀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뭐냐면 그러면 B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2A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2가 되면서 아, 우리가 문자를 하나로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잠깐만 이거 들고 이쪽으로 갈 거야. 2A 마이너스 2. 그럼 여기가 2a-2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아, 결론적으로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라고 했던 최소값은 어떻게 우리가 구해지는 거냐면, 결론적으로는 5a에다가 2a를 더하면 7a가 되겠고, 19에서 1을 빼게 되면 17이 되는 거니까, 7a-17, 요 값의 최소값을 구하면 되는 거니까, 나 결론적으로는 이 문제에서, 이해됐어. 아, 플러스 17인가요? 아, 플러스 17이죠? 결국 이 7a 플러스 17에서 a 값만 최소가 되는 경우를 우리가 구해주면 되겠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a와 b에 관련된 식의 마지막 정보는 얘가 아니라 여기에서 찾아줬었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오른쪽 부분에서 얘가 0보다 같거나 크다. 요거를 우리가 구해주는 게 가장 중요했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키가 어디서 주어지는 거냐면 여기서 주어졌던 거예요. 그러면 내가 b를 갖다가 2a-2로 옮겨준 상태에서 우리가 계산을 해주게 되면 네, 얘들아, 여기서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좀 내적 개념이 나오면서 좀 문제가 어려워지는데, 지금 이 문제에서 우리가 조금 어려운 게 뭐냐면, 이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일단은, 봐봐. 지금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G' 마이너스 1이 1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1을 찍는지는 알고 있거든요. 여기가 1인 건 알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그래프를 완벽하게 그릴 수가 없는 게, 축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거 축의 방정식을 구해보면, 2a분의 마이너스 b.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3분의 a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a가 요런 데에 있는지 아니면은 요런 데에 있는지 아니면 요런 데에 있는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축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3분의 a가 마이너스 3분의 a가 1까지 닿아서 마이너스 1까지 닿아서 여기보다 왼쪽에 있다라고 한다면 어차피 그래프가 요렇게 돼서 요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이 마이너스 1의 오른쪽 부분에서는 0보다 큰게 성립을 하는 거죠,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여기 부분에 축이 있을 때, 그리고 여기에 축이 딱 올라와서 요렇게 돼도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요 경우가 마이너스로 곱해주게 되면 A가 3보다 같거나 클 때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최소값인지는 모르죠. 왜냐면 그거보다 더 작은데도 가능할 수 있으니까. 그게 어떤 경우냐면, 축이 만약에 오른쪽에 와 있다. 그러면 그 축이 오른쪽에 와 있다는 거는 A가 만약에 3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축이 만약에 오른쪽에 와 있으면 이 축의 오른쪽에서 이렇게 여기를 닿아도 되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판별식의 값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소용이 있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판별식의 값. 그럼 누구의 판별식이냐면 요거의 판별식이죠. 요거의 판별식. 그러니까 만약에 A가 3보다 작으면 판별식 자체가 0 이하여야 돼요. 요게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4분의 d를 여기서 우리가 구해줄 때는 짝수 판별식 선생님 쓰는 거예요. 그러면 4분의 d를 구해주시게 되면 a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2a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6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돼서 여기서 a 값이 아주 예쁘게 구해지지는 않습니다. 요거 우리가 근의 공식 이용해가지고 근을 구해주시면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a가 3 마이너스 루트 3보다는 같거나 크고 3 플러스 루트 3보다는 작거나 같아야겠다가 나오는데 요게 어디서냐면 a가 3보다 작을 때부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요거, 요 조건, 이게 지금 1.7 정도 되는 거니까 대충 1.2삐리리 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1.2삐리리보다는 같거나 크고, 3보다 작거나 아니면 3보다 같거나 크거나 이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요, 우리가 이쪽으로 와보세요.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G'X가 0 이상이기 위한 A의 범위를 구해라 라고 하면 3 마이너스 루트 3보다는 A가 같거나 커야 된다. 쭉다 되는 거예요. 원래는 3보다 작은 부분에서 끊겼다가 3 이상이어도 다 된다며요. 이건 아까 전에 OK 체크했어요, 우리. 그러니까 이 부분이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아. 끄면 안 되는데요. 그리고 이 조건은 우리가 필요하긴 하지만 그렇게 뭐 중요한 조건은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는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 자체가 A하고 B만 있으면 되는 거였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나중에 A

지역 B의 최소값을 구하게 되면 이제 C값도 이제 여기에 관계식에 따라서 나오게 되는 거일 뿐이죠. 그럼 여러분 이게 1.7 어쩌고저쩌고기 때문에 그런 쪽에 여기가 1.7이 딱 됐을 때가 이제 우리가 1.3이잖아요. 근데 1.3보다는 삐리삐리 그러니까 1.2삐리삐리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서는 1.2보다 같거나 큰 이제 최소의 정수는 2가 된다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알 수가 있죠. 아, 그래서 여기서 A가 2예요. 이쪽으로 와서 A가 정수였기 때문에.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14에다가 17을 더해서 31. 요게 최종적인 정답이었다. 라고 보여지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잠깐만 가볼까요? 지금 선생님은 다의 조건으로 인해서 그래프의 개형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건지를 추론을 했고, 이쪽으로 와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지금 그래프의 상황을 수식적으로 정리하는 요 스탠스, 요 느낌, 요거가 조금 잘 돼야지 어렵지 않게 우리가 문제를 풀어줬을 텐데.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요거는 조금 잉여적 표현이었고, 이 문제에서 필요한 정보는 요 조건과 요 조건이요. 이거는 해보지 않고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 선생님이 핑크색으로 쓴게 사실은 복선이었는데, 그 과정이 생각보다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2차 방정식의 어떤 뭐 조건을 만족하는 약간 추계 방정식에 따라서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이렇게 나눠봐야 되는 다소 고등학교 1학년 이제 우리가 교육 과정에서 많이 물어보는 그런 내용들이 마무리가 되면서 A의 최소값은 2였고, 그 다음에 그거를 따라서 우리가 최종적인 정답을 구해주면 31이었다. 이렇게 풀리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도 여전히 극소값이 발생한다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알아둘 수 있는, 선생님이 사실은 불연속인 상태에서 극값에 대한 설명까지는 선생님이 수능 개념이나 수능 특강에서 따로 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그게 이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면 잘 등장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요 정도까지는 극소라는 거 이해해줘야 된다. 요런 것도 극소라고 이해해줘야 된다. 그랬는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요게 극소가 된다라는 요런 것들을 물어봤다는 점이 다소 조금 특이하면서도 난도를 높게 만드는. 선생님, 이거 극소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나 조건이 오히려 이 문제에서는 저는 조금 네, 어렵게 느껴졌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해서 선생님과 함께 또 이번 회차에서의 가장 힘들었을 것 같은 문제 21번을 한번 풀어봤고요. 저는 오히려 이 22번은 작도만 잘했다 그러면 충분히 어렵지 않게 풀어봤을 텐데. 여러분, 이 문제도 알겠지만 그 다음에 그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요 이제 작도를 해가지고 이 문제에서 원하는 요 상황을 연출해낼 수 있느냐인데, 저는 사실은 이 문제가 처음 만났다라고 그러면은 선생님처럼 푸는 게 어려웠을 수 있는데, 이게 지난번에 3회차 때 선생님이랑 같이 22번 같은 문제를 풀면서 제가 9평 작년 것도 풀어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걸 풀었다라고 한다면 이거 혹시 역함수 아니야? 이러면서 의심의 눈초리를 가질 수 있었을 것이고, 그랬다면 이 문제를 충분히 잘 풀을 수 있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어디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마무리 한번 지어보도록 하죠. 저는 생각보다 빨리 끝냈거든요. 1보다 큰 상수 a에 대해서, 그래야지 이 그림을 제대로 그리죠. y는 로그 a에 x-5-3이 x축과 만나는 점을 a를 지나고, 이것 때문에 a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내가 이런 행동을 어디서 했었지? 그쵸? 이렇게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킬 때 썼는데, 잠깐만. 생각보다 정말 쉽게 해결됩니다, 이 문제가. 자, 일단 그래프를 그려볼까요? 로그 a의 x-5, 마이너스 3, 입 아프다. 이제 어떻게 그린다고 했어요? 선생님이 진수역 만드는 건 x 이퀄 5. 그래서 x 이퀄 5를 자신감 있게 이렇게 쭉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여기 5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풀뿌리 하나인데, 풀뿌리를 위로 풀뿌리 할 거냐, 아래로 풀뿌리 할 것이냐, 그거는 a의 범위를 알아야 되는데, a가 친절하게 1보다 크다고 알려주셨어요. 따라서 요거는 요렇게 되겠다라고 우리 친구들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이 그래프가 무슨 그래프냐면 로그 a의 x-5-3이라는 그래프예요. 그러면 지금 이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을 a라고 한다면서요. 요 얘기거든요. 지금 요 얘기가 문제에서 시키는 게. 그리고 a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내가 이상하다고 했던 부분이 왜 그러냐면 뭐하러 마이너스 1인 직선을 긋냐고요. 뭐하러. 뭐하러는 뭐하러겠어요? 이게 지금 분명히 역함수하고 관계가 있겠죠? 이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내가 이거 의심의 눈초리가 아주 들어가지고. 잠깐만, 요거의 역함수 가봅시다. 여러분, 요거 역함수 어떻게 구하죠? X랑 Y를 바꿔봐요. 역함수 구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럼 요거 넘어가면 X 플러스 3이죠. 그러면 A의 X 플러스 3제곱에다가 5를 더하면 그게 y가 된다. 요게 요거의 역함수예요. 지금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킨 거. 그러면은 분명히 5가 어디 있을 거냐면, 나 이해됐어. 이게 분명히 이렇게 y 이꼴 5가 있을 거고, 5가 있을 거고, 요 그래프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가야 될 거.

0: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해되셨나요? 근데 내가 또 문제를 또 이렇게 자를 순 없으니까 여기까지 잘라볼게요. 여기까지. 어차피 이건 중요하지 않아서.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나 지금 이 노란색 그래프가 뭐죠? 노란색 그래프가 A의 요거. X 플러스 3제곱. 마이너스, 아, 미안해. 플러스 5가 되는 거죠. 아휴, 5가 되는 거예요. 나 이게 뭐라고요? 이게 뭐라고요? 이 초록 색깔의 역함수라고 얘기했어요. 나 여기까지, 일단은. 여기까지. 그런데 출제자가 나한테 왜 내가 이 얘기를 안할 수가 없었냐? 왜 내가 이 그림을 안 그릴 수가 없었냐? 나 지금 뭐 때문에 그랬냐면은, 얘가 아니야. 지금 근데 문제에서 또 다른 지수함수를 줬는데, 비슷한데 아니야. 왜? 지금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y는 a의 x-1제곱 플러스 1은 밑이 a인 지수함수인 것까지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지금 플러스 3이 아니고 5가 아니기 때문에 역함수는 아니에요. 걔는 오히려 지금 어디 있냐면, 1이라고 하는 요런 부분에, 뭐 대충 그릴게요. 그냥 선생님이. 여기에 좀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죠. 선생님 하늘 색깔로 한번 그려볼게. 요렇게 되어 있어요. 요렇게. 지수함수가. 그러면 요건 뭐냐? y는 a의 x-1제곱 플러스 1이다. 요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지금. 나 근데, 아, 이거 냄새가 너무 나거든요. 여러분, 이 노란 색깔 그래프가 오히려 초록색한테 좋은 그래프예요. 근데 이 노란색 그래프를 여기로 만드는 행위가 뭐죠? x 플러스 3이 x-1이 됐다는 거는 x-4를 집어넣었다는 얘기고, x-4를 집어넣었다는 얘기는 x축 방향으로 4만큼 평행이동할 때 우리가 그런 행위를 하는 거거든요. 아, 그러면 x축 방향으로는 4만큼 이동했다는 뜻이고, 이 노란색 그래프에서 y축 방향으로는 오히려 마이너스 4만큼 내려갔기 때문에 5에서 1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잠깐만. 이거 아까 전에 기울기가 얼마라고 했지? 마이너스 1이라고 했는데? 자, 봐봐. 나 지금 아무 말안 했어.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이 노란색에 있는 요점 있죠, 요점. 지금 요점을 뭐라고 얘기한다고 했냐면, C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감독님, 여기 잠깐만 보여주시겠어요, 여기? 여기 봐봐. 여기서 이제 다 끝나요. 내말 지금 잘 따라오고 있어요? 잘 따라오고 있어요? 봐. 지금 여기 집중을 해. 여러분, 21번이 어려웠다고 지금 이걸 포기하면 안 돼. 다른 얘기야. 다시 머리를 리프레쉬, 빨리. 이런 거 되게 잘하잖아요. 다시. 지금 봐봐. 요 함수를 내가 그렸어. 근데 갑자기 출제자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걸 그래. 내가 이런 거를 한두 번 해본 게 아니거든요. 이거 분명 역함수 할때 했었거든. 내가 Y는 X도 그릴 수 있는데, 그럼 여러분 너무 이 그림이 덕지덕지 그려지니까 내가 막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내가 역함수를 구해봤더니 요거야. 근데 그게 얘는 아닌데? 그래도 그 역함수에 딱이 Y절편이 C라는 거는 문제에서 줬다는 거야. 그리고 B가 어디냐면 여기가 B예요. 여기가 B. 그랬더니 출제자가 여기 봐봐요. A, B 대 BC가 3대 2다. 봐봐. 봐봐. A, B 대, 이게 봐봐. 원래는 여기가 3대 1이래요. 근데 우리가 내분점에 의해서 그럼 여기와 여기의 비율도 3대 2 아니니? 그럼 내가 여기를 2K라고 하면 여기를 3K라고 할수 있는 거야. 그러면 결국엔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를 내가 2K라고 잡으면 여기가 3K니까 이 A의 X좌표가 뭐가 되는 거냐면 5K라고 잡을 수 있는 거야, 일단은. 2대 3이니까. 근데 잘 봐봐요. 잘 봐봐. 이제 여기서 끝나. C에서 내가 오른쪽으로 네칸 가고, 밑으로 네칸 가면 그게 기울기가 얼마니? 그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잖아요, 정확하게. 그러면 결론적으로 내가 이 노란색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네 칸, 밑으로 네칸 내린다고 했을 때 C가 이동하는 점은 분명히 이 그래프 위에도 있으면서 동시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데 위에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B 아니냐, 이 말이에요. B 아니냐. 이해됐다. 그럼 자, 이제 선생님, 여기 봐. 그러면 2K가 얼마였단 얘기예요, 2K가. 2K가 4였단 얘기예요. 요게 4였단 얘기죠. 아, K가 2였구나.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여기가 5K라며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봐봐요. 5K, 여기가 몇 K예요? 여기가 몇 K? 여기가 3K. 그러면 여기도 지금 3K죠. 왜냐면 여기의 길이와 여기의 길이가 같아요. 그럼 여기가 원래는 2K, 얼마예요? 3K거든요.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아니, 끝났다. 아, 그러네. 그럼 여기는 5K니까 5K는 얼마예요, 그러면? 여기는 여기가 10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가 10,0이 되는 거기 때문에 10,0이 여기를 지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끝났어요. 아, 그러면 로그 A에 10을 넣으면 이건데 이게 0이어야 되는 거구나. 왜냐면 여기가 10,0을 지나야 되는 거거든요. A가. 여기 넣으면.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여기서 A의 세제곱이 5라는 건알수 있으니까 출제자가 그래서 나한테 물어봤구나. 이해되셨어요? 이게 갑자기 관계식만 딱 알면. 아, 내가 여기서 이렇게 간 거, 여기를 2K라고 하자. 그럼 2K인데. 아, 여기가 4만큼 간 거네. 2K가 4네. 이렇게 찾으면 금방 찾으실 수 있다고요, 이 문제에서. 그럼 A의 세제곱이 5라는 건 금방 찾았고, OB의 제곱을 구해라? OB? 그러면 OB는 요거거든요, 요거? 그러면 여기는 지금 여기다 K가 2라고 했으니까 4,6이 되는 거니까, 루트 16 더하기 36은 얼마예요? 52가 되겠네요? 맞아요? 네, 그래서 여기가 52가 되는 거죠. OB의 제곱이니까.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아시잖아요. 원래는 루트 52잖아요. 지금 여기는 X 값인 4의 제곱, 6의 제곱이니까 여기는 52, 루트 52. 루트 52를 제곱하면 52니까, 아, 결국에는 최종적인 정답은 5 곱하기 52가 돼서 262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문제였습니다. 어때요? 그러니까 지금 21번처럼 선생님이 알고리즘 뭐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그렇게 갈 것도 없이 이 문제에서 얘기하는 상황을 작도 딱 하면 딱요 안에서 끝나요, 요 안에서. 그래서 잘 봐봐요. 자, 여기 봐봐요. 맨 처음에 요 함수를 줬어요. 선생님 잘 봐봐. 브리핑하고 이제 나갈 거야. 아니, 다음 회차로 갈 거야. 요 그래프를 내가 그렸어요. 근데 왜이 마이너스 1인 직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그냥 의심의 눈초리를 같이 그냥 우리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 약속하는 거. 자, 지수 함수하고 로그 함수 나왔는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그었다. 자, 지금부터 시작. 무슨 함수를 떠올려라? 역함수. 한번 더. 역함수. 그래서 내가 심심한 게 아니라, 내가 분명 이거 3회차 때 이거 딱 스멜이 나는데? 뭔가, 맞출 것 같은데? 그러면서 제가 이거 역함수를 잠깐 구해본 거야. 근데 그게 얘가 아니야. 그래도, 아, 내가 얘랑 분명 연관이 있을 건데, 4하고 마이너스 4. 이거 정확하게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데, 아, 그러면 C가 이동해서 정확하게 B로 오는구나. 그럼 여기는 분명히 여기랑 대칭 구조니까 여기가 5K, 0이었다면 여기는 0,5K였을 거거든요. 그럼 그걸 오른쪽으로 네 칸, 밑으로 네칸 내린 게 B인데, 어차피 내가 이 관계식에 의해서 여기가 2K라는 걸알 수가 있으니. 왜냐면 여기서 지금 3대 2라고 줬잖아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여기가 3K고 여기가 2K가 아니에요. AB 대 BC가 3대 2. 문제는 잘 읽어야지. 그래서 여기가 2K고 여기가 3K라고 했을 때, 바로 그 2K가 4가 되면서 K 값 하나 가지고서 그냥 줄줄이 비엔나 풀리는. 그런 문제가 출제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요거 4점짜리 문제거든요. NG. 그래서 4점짜리 문제를 좀 수정해 주세요. 요거 4점이었네요. 요거 마지막 어려운 문제니까. 그래서 여러분 좀 마지막 4점짜리 문제는 이렇게 마무리되었다는 점 한번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생각보다 조금 할수 있었던 문제였는데 잘 슬기롭게 풀었길 바라고요.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올림포스 고난도 대수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친절한 사영쌤이고요. 자, 오늘도 우리 진짜 의미 있게 하루 잘 보내봤으면 좋겠고요. 이번 시간에도 역시나 우리 지금 등차수열과 등비수열에 대한 고난도 문항들 하나하나 해결해 볼 겁니다. 이미 여러분 어려워요. 그런데 이거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이 과정 자체가 여러분한테 굉장히 좋은 어떤 그 앞으로 수학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좋은 어떤 힘이 될 수 있으니까 잘 공부하시고, 그리고 힘들다라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그리고 문제 자체도 하나하나 다 계산도 복잡하고 아니면 아이

미디어적인 것도 힘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알아가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것도 공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다 같이 또 힘을 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그래서 42번 문항부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역시나 넓이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우선은 첫째 항과 공비가 모두 2분의 1인 등비수열이야.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첫째 항과 공비가 모두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AN을 뭐라고 쓰는 게 좋으냐면 그냥 공비의 N제곱으로 쓰고 시작해도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첫째 항과 공비가 모두 2분의 1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여러분이 여기서 AN은 뭐라고 쓰고 시작할 수 있어? 2분의 1의 N제곱으로 쓰고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런데 0과 1 사이에 있는 어떤 상수 K가 있을 거고, 그리고 자연수 N에 대하여 Y는 X와 Y는 KX 및두 직선, X는 A의 EN-1, X는 A의 EN으로 둘러싸인 사각형의 넓이를 SN이라 하고, 직선 Y는 KX와 X축 및두 개의 직선으로 둘러싸인 사각형의 넓이를 TN이라고 했을 때, S1부터 S10까지 더한 값은 T1부터 T10까지 더한 값의 10배랑 같대요. 자, 그래서 S1 더하기 S2 더하기 S10을 한 값은 얼마랑 같다? 10배에 T1 더하기 T2 해가지고서는 T10을 한 값과 같다라는 게이 문제의 핵심이고요. AN은 얼마라는 거예요? 2분의 1의 N제곱으로 주어져 있고, 그리고 0과 K와, K는 0과 1 사이에 있는 거야. 이렇게 놓고 우리가 하나하나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얘가 SN이 될 거고, 얘가 TN인 거야. 자, 그러면 SN이랑 TN을 우리가 쳐다보면, 얘는 한번 보자.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 있는 요 X는 EN과 X는 EN-1이 서로 뭐예요? 평행하기 때문에 얘는 사다리꼴입니다. 그죠? 자, TN도 같은 맥락에서 얘랑 얘랑 평행하고 요렇게 생겼으니까 얘도 뭐예요? 사다리꼴이야.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다리꼴의 넓이구나라는 걸 알아낼 수 있죠. 자, 그러면 사다리꼴의 넓이이기 때문에 SN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윗변의 길이, 여기가 아랫변의 길이고, 그 다음에 이만큼이 뭐가 될 거야? 높이가 될 거야. 그러면 윗변의 길이는 X에다가 EN-1을 대입하면 A에 EN-1에서 X에다 EN-1을 대입하면 K에 A에 EN-1이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도 여러분이 보면 X에다 EN을 대입한 값이니까 여기는 A에 EN, 마이너스 K에 A에 EN이 되는구나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래도 이게 복잡하잖아, 쓰는 게. 그러니까 얘는 A에 EN-1로 묶어내면 1마이너스 K에 A에 EN-1로 써버리고요. 얘도 그러면 A에 EN으로 묶어내면 얘는 1마이너스 K에 A에 EN이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쓸수 있어요. 그 다음에 높이는요. 마찬가지죠. A에 EN-1에서 A에 EN을 빼준 값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러면 SN을 우리가 찾았습니다. 얘는 사다리꼴이야. 2분의 1에다가 얘랑 얘랑 더하는 거지. 어? 더하려고 봤더니 또다시 누가 공통으로 있어? 1마이너스 K가 공통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1마이너스 K가 공통으로 있고 A의 EN에 A의 EN-1 이렇게 한 값이 뭐예요? 밑변과 아랫변의 길이. 거기에 높이는 뭐가 주어져 있냐면 A의 EN-1 마이너스 A의 EN이 주어져 있는 상황이야. 그러고 봤더니 얘는 또 어때요? 얘네들 자리 바꿔봐. A의 EN-1 더하기 A의 EN이 되면서 합차 공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SN이라는 아이는 2분의 1에 1-K에다가 우리가 A의 EN-1의 몽땅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A의 EN 몽땅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된 거야. 그래서 다소 복잡해 보였는데 정리하니까 그래도 우리가 좀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TN도 같은 방법으로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TN도 사다리꼴이야. 그래서 2분의 1이 될 거고요. 여기서 여러분 이제 봐봐. 얘는 요거 살짝 이제 지울게요. 얘는 다행히 윗변과 아랫변이 나쁘지 않아. 왜냐하면 0에서부터 출발하거든. 그럼 여기에다가 A의 EN을 대입하면 K 곱하기 A의 EN이 될 겁니다. 맞죠? 자, 여기는 A의 EN 플러스 1을 여기다 대입하니까 여기도 뭐가 되냐면 K의 A의 EN 플러스 1이 되었어. 그러면 얘랑 얘랑 더한 게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윗변과 아랫변의 합이고,
그다음에 여기가 뭐가 되는 거죠? 높이죠. 높이는 그래서 얼마가 된다? a의 en 마이너스 a의 en 플러스 1이 되는구나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어서 얘네 둘을 더하려고 봤더니 누가 공통으로 있어? k가 공통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2분의 1 곱하기 k에다가 뭐예요? a의 en 플러스 1 더하기 a의 en이었어. 여기가 윗변과 아랫변의 길이의 합의 높이는 뭐가 된다? a의 en 마이너스 a의 en 플러스 1. 이렇게 우리가 쓸수 있죠. 얘도 마찬가지네. 두개 자리 바꾸면 얘가 a의 en 플러스 a의 en 플러스 1이 될 거고, 따라서 우리가 tn을 위에다가 쓸게요. 얘는 2분의 1 곱하기 k가 된다. 그죠? 2분의 1 곱하기 k에다가 얘는 뭐라고 쓸수 있어? 얘의 제곱이니까 a의 en의 제곱 마이너스 a의 en 플러스 1 몽땅의 제곱으로 쓸수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sn과 tn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an이 2분의 1의 n 제곱이 된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얘네들을 좀 정리를 해줘야 될것 같아. 그럼 얘부터 먼저 볼게요. 지금 여러분이 보면은 a의 en-1 몽땅의 제곱에다가 a의 en 몽땅의 제곱을 해준 값이 여기에 들어있는데, 여기에 n 자리에 뭐가 들어있어? en-1이 들어있고 걔가 제곱이 되어 있는 상황인 거야. 그러면 자, 2분의 1의 en-1제곱의 몽땅의 제곱인 거야.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도 이제 같은 방법으로 한번 볼게요. 얘는 마이너스에 2분의 1의 en이 있고 얘의 몽땅의 제곱인 거야. 그럼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항상 지수가 작은 애로 묶어내는 게 낫다라고 했는데, 얘부터 계산하면 4n-2가 되죠. 얘는요, 4n이 됩니다. 그럼 얼마로 묶어내는 게 편하냐면, 2분의 1에 4n-2제곱으로 묶어내세요. 그러면 얼마가 남아있어? 얘는 1이 남아있고, 여기는 2분의 1의 제곱이 남아있는 상황인 거지. 따라서 얘, 4n-2가 나갔으니까 2의 2분의 1의 제곱이지. 그럼 얼마? 이렇게 쓸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하나 더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게 뭐냐면, 이 값이 얼마가 됩니까? 4분의 3이 되는 거야. 그래서 4분의 3이 어디로 온 거야? 여기로 곱해지면 되겠지. 따라서 8분의 3 곱하기 1-K에다가 요거는 계산하면 얼마가 됩니까? 2분의 1에 4N-2. 이렇게 우리가 쓸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SN을 찾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TN도 같은 방법으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우리가 다시 보자. A에 EN입니다. N에다가 EN을 대입하면 2분의 1의 EN제곱에 몽땅에 뭐가 되는 거야? 제곱이 되죠? 빼기. 2분의 1에다가 n 자리에 en 플러스 1이야. 얘를 몽땅을 제곱해주면 여기 있는 i는 2분의 1에 얼마? 4n이 되죠. 두개 곱했어요. 빼기. 2분의 1에 곱하면 4n 플러스 2가 됩니다. 맞아요? 그러면 작은 애로 묶어줘야 되니까 2분의 1에 4n 제곱이 될 거고 얘는 1이야. 그 여기는 빼기고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4분의 1이 됐어요. 또 다시 얘는 얼마가 됩니까? 4분의 3이 되죠. 누구랑 곱할 거야? 2분의 1이랑 곱할 겁니다. 따라서 얘는 tn이 또 다시 8분의 3 곱하기 k가 되는구나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수 있고요. 여기에 남은 건 얼마입니까? 2분의 1의 4n 제곱이 남아있는 상황인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소 복잡하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차근차근 계산을 하니 sn과 tn을 이렇게 우리가 찾아낼 수 있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보자. 요건 이제 사라져도 될것 같고요. S1부터 S10까지의 합이야. 결국 얘는 뭐죠? 등비수열의 합. 얘도 뭐죠? 등비수열의 합입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공비를 한번 볼게요. 공비는 2분의 1의 몇 제곱까지가 공비야? 4제곱까지가 공비예요. 즉 16분의 1입니다. 따라서 얘는 뭐가 돼요? 1-16분의 1을 먼저 써놓고, 자, 첫 장입니다. 첫 장은 여러분 항상 어떻게 기억해야 돼? n에다 1 대입하기. 그러면 다쓸 거야. 자, 그러면 8분의 3이 하나 있고요. 1-k가 하나 있고요. 자, 여기에 1 대입하면 2분의 1의 제곱이지. 그러니까 4분의 1도 있는 거야.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1-16분의 1의 몇 제곱? 10제곱. 이렇게 우리가 쓸게요.
여러분이 중간 과정이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충분히 계산하면 우리가 또 사라지는 것들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요, 우선은 10배를 해야 돼. 그런 다음에 1 마이너스. 얘도 공비가 얼마예요? 2분의 1의 4제곱. 즉, 16분의 1입니다. 그 다음에 우선은 첫 장을 찾아야 되잖아. n에다 1 대입하자 그랬어. 그럼 우선 8분의 3도 있어야 되고요. k도 있어야 되고요. n에다 1 대입하면 2분의 1의 4제곱이죠. 그러면 16분의 1이라고 그냥 쓸게요. 1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1 마이너스. 얘가 공비가 얼마? 16분의 1. 그래서 16분의 1에 얘도 10제곱이네. 이렇게 쓸수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1-16분의 1, 1-16분의 1 사라지고요. 8분의 3, 8분의 3도 사라집니다. 그러면 얘가 16분의 1이고 얘가 4분의 1이잖아. 그럼 4분의 1은 곱해서 얘가 얼마가 남아있어? 4분의 1이 남아있고, 얘네들도 똑같으니까 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남은 값을 우리가 보잖아. 그럼 이거 얼마 남았어? 1-k가 남아있고요. 얘는 지금 다 사라져서 얼마가 있는 거냐면 2분의 5가 남아있어서 2분의 5 K가 되는구나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아낼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거 한쪽으로 모으면 2분의 7K가 1이 되어서 K의 값은 얼마가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 7분의 2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뭐를 구하라고 했더라? 한번 볼게요. K의 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7분의 2. 이렇게 우리가 놓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이 복잡했던 문제고요. 이건 전적으로 뭐가 중요해? 지수 계산을 잘하는 게 중요하겠지. 뭐 했어, 선생님이? 계속 똑같은 걸로 묶어내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것들로 묶어내면 굳이 다 계산을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약분이 되면서 정리가 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잘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충분히 또 맞춰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42번 문제 해결해 봤고요. 이제 우리 43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3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요, 첫 장부터 제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했고, 또 새로운 bn이라는 수열에 대해서 첫 장부터 제 n항까지 합을 tn이라고 했는데,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러한 것이 성립할 때 b1과 b4의 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얘네들이 성립하는 거잖아. 그럼 사실은 n에다 1부터 아무거나 다 대입해도 만족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는 B1과 B4의 합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얘네들의 모습을 좀잘 볼게요. SN은 2 곱하기 3의 n제곱 플러스 5고요. TN은 2의 EN 더하기 AN이라 AN을 알아야지만 TN이 결정되고 TN을 알아야지만 BN이 결정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봅시다. A1은 n에다가 1을 대입한 s1과 같은데 1 대입할게요. 2 곱하기 3, 6 더하기 5니까 얘는 11이 됩니다. 그러면 우선 b1은 t1과 같죠. 그래서 2의 제곱 플러스 a1이야. n에다가 공평하게 다 1을 대입한 거야. 2의 제곱은 4고 a1이 11이니까 얘는 얼마가 된다라는 거 바로 구했어. 15가 되는구나라는 걸 바로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다음 우리가 보자. 나는 b4가 궁금한 상황이야. 그러면 B4라는 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네. T4 마이너스 T3. 맞죠? 그럼 4를 대입하면 얘는 2의 8제곱 플러스 A4가 될 거고, 빼기 2의 3을 대입하면 6제곱 마이너스 A3이 되겠구나. 그러면 2의 8제곱 빼기 2의 6제곱은 여러분이 충분히 계산할 수 있는 값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보통은요, 2의 6제곱으로 묶어서 2의 제곱 빼기 1로 계산하기도 합니다. 맞죠? 지수 계산 연습을 하는 거야. 그런 다음에 A4 빼기 A3. 이렇게 우리가 놓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알아야 될건 뭐냐면 A4와 A3의 값입니다. 그러면 A4와 A3을 여기에서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 A4와 A3의 값을 알아야 되니 A4는 S4 마이너스 S3이 될 거고, A3은요, S3 마이너스 S2가 될 겁니다. 여러분이 AN을 구해서 S4와 S3을 구해도 되고요. 그냥 A4는 S4 빼기 S3이고, A3은 S3 빼기 S2야. 이렇게 구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뭐가 좀더 편하긴 할까? AN을 먼저 구하는 거야. SN 마이너스 SN 마이너스 1로. 그런 다음에 4 대입하고, 그 다음에 3 대입하는 게 조금 더 편하겠지. 그래서 항상 문제 풀때 이러한 방향을 여러분이 생각하면 또 좋은 건 뭐냐면, 얘 보세요. 여기에 SN이잖아. 그러면 2 곱하기

3의 n제곱 플러스 5거든. 그런데 빼기 s의 n-1이지. n자리에 n-1을 대입해서 빼면 5가 또 사라지면서 2 곱하기 3의 n-1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a에는 이것도 공통 인수로 묶어내면 돼. 2, 2 공통. 지수가 더 작은 3의 n-1제곱으로 묶으면 3-1이 되어서 4 곱하기 3의 n-1제곱이 바로 an이었던 거야. 얘가 n이 얼마보다?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써놓으면 그대로 가겠습니다. 얘는 64 곱하기 3에다가 A4는 4를 대입하면 4 곱하기 3의 세제곱이야. A3은 4 곱하기 3의 3마이너스 제곱이 되는구나 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얘는 얼마예요? 192가 되나요? 192에다가 여기는 얼마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냥 계산해도 되고요. 4 곱하기 3의 제곱으로 묶어내면 3-1이거든? 그러면 4 곱하기 9 곱하기 2가 되어서 72가 되어요. 요렇게도 여러분이 계산할 수 있어. 선생님, 계산이 살짝 복잡한 아이들은 이렇게 묶어서 계산하면 계산이 조금 더 단순화될 수 있으니까 요런 모습들 기억하시고요. 정답은 그래서 264가 된다. 요렇게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계산이 다소 복잡했지만 이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고요. 이거는 철저하게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를 물어보는 그러한 유형의 문제였다라는 거 이렇게 기억하고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44번째 문항입니다. 이건 좀할 만했을 겁니다. 여러분 보면 A1은 1인 수열에 첫 장부터 N항까지를 이렇게 줬고요. S의 2N은 Sn 더하기 3N이래. 그리고 S16의 값을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모르는 걸 만약에 내가, 모르는 걸 내가 만났어.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될까? 주어진 걸 활용해가지고 하나하나 해보면 돼. 아니면 목표를 가지고 거꾸로 유추하는 방법도 있어요. 자, 예를 들면 S16이 궁금하잖아? 그러면 2n 자리에 16이 들어있으니 n에다 얼마 대입하면 돼? 8 대입하면 S16은 n에다 8이야. 83, 24. 수학은 공평하기 때문에 n에다 다 8을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나는 누가 궁금해? S8을 알아내야 되겠지. 그러면 2n 자리에 8이니까 n에다 이번에는 4를 대입하면 S8은 S4 더하기 34, 12 더하기 24. 이렇게 된 거죠. 여기 S8이 이렇게 바뀐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나 이제 그러면 S4를 알아야 될것 같아. S4는 2n 자리에 4가 있으니 n에다가 2 대입할까? 그러면 n에다 2 대입하면 S2 더하기 6이에요. 그래서 S4를 구했고 얘네들 더하면 36이 되는구나. 그죠? 자, 이제 나는 뭐만 구하면 돼? S2. S2는 n에다가 1 대입하는 거야. n에다 1 대입하면 S1 더하기 3이죠. S2가 이만큼이고 얘네들 계산하면 플러스 42였던 거야. 그런데 S1은 뭐랑 같아요? A1과 같은데 얘가 1이래. 1 더하기 3 더하기 40입니다. 그래서 얘는 얼마가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냐면 46이 된다. 어려울 게 없어요. 저는 오히려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배우지 않은 어떤 아이가 수열에서 나오잖아. 그럼 하나하나 해보면 돼. 그러니까 오히려 개념이 없는 거야. 그냥 하나하나 넣어보면 규칙성이 발견이 되든 아니면 답이 나오든 이렇게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44번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이렇게 좀잘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44번이었고요. 이제 우리 45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45번이 사실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등차수열의 합에 대한 거는 여러분 다양한 모습으로 잘 알고 있어야지만 문제가 좀 수월하게 해결이 되고, 그리고 이게 수학적으로도요, 여러분이 잘 생각해보면 이 등차수열의 합이라는 건 실제로 그냥 항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함수의 조건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입장에서 여러분 굉장히 좋은 문제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잘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공차가 정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공차가 정수라는 건 공차가 0일 수도 있고, 공차가 음의 정수일 수도 있고, 공차가 자연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음의 정수일 거야. 아니면 자연수일 거야. 아니면 0인데, 공차가 0이면 문제를 낼 이유가 거의 없죠. 자, 만약에 공차가 0이야. 그러면 모든 항이 똑같아요. 그럼 10번째 항과 15번째 항이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에

A12 마이너스 16이면 A15도 마이너스 16인데 0보다 커질 수가 없지. 그러니까 공차가 0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럼 공차가 음의 정수일까, 자연수일까를 생각해보면 A12 마이너스 16이라 0보다 작다. 그런데 그 뒤에 있는 A15가 0보다 커졌어. 등차수열애라는 것의 의미는 뭐예요? 똑같은 숫자를 계속 더해 나가는 거잖아. 그러면 A12 마이너스 16인데 음의 정수를 계속 더하면 점점 값이 작아지겠지. 그럼 A15가 0보다 커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기에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할수 있어? 아, 공차가 음의 정수인 것도 탈락이야. 그럼 공차는 무조건 뭐여야 돼? 자연수여야 됩니다. 즉, 공차가 뭐보다 큰 거야? 0보다 큰 거야. 공차가 0보다 큰 등차수열의 합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두 번째 단계, 공차가 0보다 큰 등차수열의 합은요, 원래 우리가 등차수열의 합이라는 건 뭐로 쓸수 있어? 2분의 뒤에 n제곱 플러스 뭐 pn으로 우리가 쓸수 있거든. n에 관한 이참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상수항이 없는 모습이라 원래 n에다 1을 대입할 수는 없지만 n에다 0을 대입할 수는 없지만 항상 0을 대입하면 얼마가 되게? 0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얘는 어떤 모습일 거냐면 이차함수인데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인 상황이잖아. 공차가 d면 최고차항의 계수는 2분의 d인데 공차가 양수면 최고차항의 계수도 양수야. 그럼 얘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아래로 볼 록인 이렇게 생긴 모습인 거야. 그리고 만약에 얘가 x축이라고 하면 여기는 항상 얼마에서 시작해? 0에서 시작해. 물론 n이 1, 2 이렇게 생겨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이해됐나요?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항상 어디를 지난다? 0,0을 지난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갖게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자. S12가 최소가 된대요. 등차수열의 합이 최소라는 건 이미 등차수열이 합이 이차함수의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할수 있게 되냐면 자, 얘는 항상 뭐야? 대칭성을 가집니다. 그러면 가장 가운데가 최소값이 되어서 얘가 n이 얼마라는 거야? 12가 될수 있는 거야. 이해됐어요? 또는 여러분이 어떤 생각도 할수 있게 되냐면 자, 얘가 이렇게 생기긴 했어. 그런데 여기가 0인데 최소값이 꼭 여기에 있는 꼭지점에서 나타나는 거는 아닐 수가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생길 수 있냐면 여기에 여러분이 s에 12가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는 상황이야? S에 13이 있어서 뭔가 대칭성을 가져도 얘가 최소값이지. 그리고 S에 13이랑 가장 아래에 같은 값이 딱 있는 거야. 이렇게 생길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보자. 이렇게 생겨져서 항상 우리가 0, 1대 0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요거랑 비슷한 맥락에서 여기가 S가 12가 되고 얘가 S가 11일 수도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렇게 되면 얘네들이 최소값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야. 그래서 첫 번째, S12가 뭐가 될수 있어? 꼭지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최소값. 근데 꼭지점 자체는 항이 아니었고, 얘를 기준으로 양쪽은 똑같이 생겼으니, S12가 S13보다 왼쪽에 있어서 최소값, 또는 반대로 S11과 S12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여러분 잘 봐봐. S11이랑 S13 입장에서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면, 여기에 S11이 있었을 거야. 더 작아졌고, 그 다음에 S13이 될거 아니에요. 이 말의 의미는 뭘까? S11에서 A12를 더해가지고 S12가 됐는데, S12가 0보다 작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S13이 됐다는 건 A13이 0보다 컸기 때문에 더 커졌어. 이걸 의미하는 거야. 이해됐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맥락에서 잘 생각을 해보면, 얘는 A12-16이라고 되어 있으니 A12는 A10 플러스 2D가 되는 거야. 근데 얘가 마이너스 16이야. 그럼 얘가 0보다 작다라는 뜻이지. 그럼 16이 넘어가면 D는 얼마보다 작다라고 쓸수 있어? 8보다 작아요. 자, A13은요. A10 플러스 3D인데 A12 마이너스 16이라 플러스 3D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6 더하기 3D가 0보다 크니까 16이 넘어가고 3으로 나누면 얘는 3분의 16보다는 D가 크고 8보다는 D가 작아요라는 걸알수 있어. 근데 D는 뭐라 그랬냐면

하면 정수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나타날 수 있는 D는 얼마가 된다? 6이거나 7이 될수 있겠지. 그래서 두 개를 찾아낸 거야. 자, 이제 우리가 다음 단계에서 봅시다. S12랑 S13이 같아져도 S12가 최소값이 되는 거야. 근데 얘랑 얘랑 같대. S12에다가 뭐를 더해야? A12를 더해야 S3이 되니 얘네 둘이 같다는 건 A13이. S12에다가 A13을 더해야 S13이 되죠. 그러니까 A13이 얼마가 됐어? 0이 됐어. 근데 A13이라는 건 A10 플러스 3D란 말이야. 즉, 마이너스 16 플러스 3D가 0이 된 거야. 그럼 3D가 16이라 D는 3분의 16입니다. D는 정수여야 되기 때문에 얘를 만족하는 정수는 없구나. 자, 이제 여기서는 알겠죠? S11에다가 A12를 더해야 S10인데, A12를 더해서 값이 같아졌다는 건 얘가 0이야. 그럼 얘는 A10 플러스 2D가 될 거고, 마이너스 16 플러스 2D가 0이라서, D가 얼마 더 나와? 8도 하나 더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모두 더하래요. 13에다가 8을 더하면 정답은 얼마가 돼? 21이 됩니다. 아셨어요? 여러분, 공차가 양수인 등차수열의 최소값의 모습을 지금부터 세 가지로 기억하세요. 자, 꼭지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칭축을 기준으로, 이 대칭축은 SN이 될수 없는 상황인 거지. 대칭축을 기준으로 양쪽이 어떤 값을 가질 수 있어? 똑같은 값을 가질 수 있는데 그중 하나, 가장 아래에 있는 아이가 뭐가 될수 있는 거야? 최소값이 될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모습들을 여러분이 좀잘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등차수열에 대한 모습을 이렇게 한번더 확인을 해봤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공차가 정수라고 했으니까 식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충분히 찾아낼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잘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45번이었고요. 이제 46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46번 문제는 그래도 좀할 만했을 겁니다. 등비수열 AN의 첫 장부터 제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수열? 등비수열. 그런데 어떤 자연수에 대해서 2의 2N 제곱에 S에 N 플러스 2에서 SN을 뺀 값이 5라고 되어 있고, 이때 여섯 번째 항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나 여섯 번째 항을 구하고 싶은데, 여러분 이거를 굳이 멋지게 풀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선생님이 모르겠으면 뭐 하라 라고 얘기를 했냐면, 대입해라. 그러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니까 나는 N이 1부터 대입할 거야. N에다 1 대입하면 2의 제곱에 S3 빼기 S1입니다. 얘가 5인 거야. 그런데, S3 빼기 S1은 뭐예요? 1항, 2항, 3항을 더한 다음에 1항을 빼버렸어. 그러니까 1 다음에 얼마 있어요? 2가 있죠. 그리고 어디서 끝나? 요렇게 끝나면 돼.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뭐를 할수 있냐면 A2 더하기 A3이 2의 제곱, 즉 4분의 5가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자, 아직까지 모르겠어. N에다 2 대입합니다. 2 대입하면 2의 4제곱에 S 4 빼기 S2가 또 얼마가 된 거야? 5가 된 거야. 다시 한번. 1항부터 4항까지의 합이 있는데 1항과 2항의 합을 뺐어. 그러면 2 다음에 누구야? 3. 그리고 끝에 4가 있어야 되지. 그럼 여러분은 여기서 A3 더하기 A4가 얼마가 됨을 알수 있냐면 16분의 5가 된다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이제 여기에서 뭐를 찾아낼 수 있냐면 물론 여러분이 일반항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도 되는데요. 이거 잘 봐. 얘랑 얘랑 바로 뒤탕이야. 얘랑 얘랑도 바로 뒤탕이죠. 구조 파악하기야. 얘랑 얘랑도 뒤탕, 얘랑 얘랑도 뒤탕이거든. 여러분이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나눠서 문제 해결하면 굉장히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A3 더하기 A4를요. A2와 A3 입장에서 써보면 얘는 A2 곱하기 R이야. A4는 A3 곱하기 R입니다. 그래서 얘는 A2 더하기 A3에다가 R을 곱해준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냥 R분의 1이 얘분의 2야. 이렇게 쓸수 있으면 돼. 자, 한번 써볼게. 분모가 A2 더하기 A3에다가 R을 곱한 것이고, 분자는 A2 더하기 A3이었던 거죠. 이해됐죠? 자, 그런데 이 값이 얼마랑 같으냐면, 16분의 5, 4분의 5랑 같은 거야. 근데 어떤 항이 0이 될 수는 없겠지. 0이 될수 없으니까 얘네들은 이렇게 약분이 돼서 사라지고 얘는 뭐가 돼? R분의 1만 남게 되는 거고요.
얘네들도

약분돼서 사라지죠. 그래서 얘는 얼마가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 4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아내서, 아, 공비는 얼마구나. 4분의 1이구나.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낼 수 있어요. 자, 공비가 4분의 1입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항을 하나 찾아줘야 될것 같아요. 어디로 갈까? 여기로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2는 A1 곱하기 4분의 1이 되겠지. A3은 A1 곱하기 4분의 1의 제곱이 되겠지. 얘가 4분의 5인 거야. 그러면 16분의 4고 16분의 1이니까 16분의 5 A1이 4분의 5였던 거고, 여기서 얘네들 사라지고 16으로 곱하면 A1은 얼마? 4가 됐습니다. 나는 그래서 A의 여섯 번째 항이 궁금해. A1 입장에서 공비를 몇번 곱해주면 돼? 다섯 번 곱해주면 되죠. 따라서 4가 하나씩 약분돼서 사라져요. 그럼 4의 4제곱이잖아. 그럼 2의 8제곱이죠. 즉, 2, 5, 6분의 1. 이렇게 우리가 딱 정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 모르는 게 나오면 하나하나 해보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46번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한번 해결해 봤고요. 내신 고득점 문제, 이렇게 서술형 문제까지 우리가 싹다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변별력을 만드는 1등급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첫째 항이 양수인 등차수열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양수에서 출발한대. A7 더하기 10의 절대값과 A9 더하기 빼기 4의 절대값이 같으면서 얘가 A10 빼기 2의 절대값보다는 크거나 같대요.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등차수열이 나옵니다. 그런데 절대값이 함께 등장해요.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공차가 0이냐, 공차가 0보다 크냐, 공차가 0보다 작으냐를 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 근데 공차가 0인 경우는 잘 나올까? 잘 나오지 않겠죠. 공차가 0이면 모든 항이 다 어때? 같아져 버리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공차가 0이면 얘는 뭐가 돼? A1 더하기 10의 절대값이 될 거야. 얘는 A1 빼기 4의 절대값과 같을 거야. 그죠? 그러면 A1 더하기 10이랑 A1 빼기 4가 같으면 말이 돼, 안 돼? 안 돼. 그리고 A1 더하기 10이랑 마이너스의 A1 더하기 4라고 하면 한쪽으로 넘기면 이 A1은 마이너스 6이 되죠. 그래서 A1이 얼마야? 마이너스 3입니다. 첫장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건 안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아, 공차는 0은 아닌가 봐. 그럼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공차가 0보다 클까? 아니면 공차가 0보다 작을까? 이렇게 가는 거야. 또 봐봐. 첫 장은 양수입니다. 첫 장이 양수다 보니까 첫 장에다가 양의 값을 계속 더하면 일곱 번째 항도 양수야. 일곱 번째 항이 양수인데 거기다 10을 더했으니 얘는 무조건 A7 더하기 10은 무조건 양의 값을 가질 수 있어. 자, 그런데 A9 빼기 4는 사실은 모르는 상황이죠. A9는 양수야. A9는 양수이지만 A9 빼기 4는 모르는 상황인 거야. 그렇게 여러분이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보는 거야.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공차가 0보다 컸으니 얘는 그냥 나올 거야. 근데 얘는 몰라. 그래서 A9가 4보다 크거나 같다면 뭐가 돼서 나와? A9 빼기 4가 돼서 나오겠죠. 그러면 A9랑 A7이 있으니 한쪽으로 넘기면 2D가 되고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14가 돼서 D는 얼마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 알아냈어? 7이 된다라는 걸 하나 알아냈습니다. 맞죠? D는 7이 됐어.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또 다시 한번 쳐다봅시다. 여기에 대해서 살펴봤더니만 여기에 있는 이 i를 보자. D가 7이야. 그러면 여러분 봐요. 첫 장이 양수래. 첫 장이 양수인데 공차가 7이려면 양의 값에서 7을 더하면 당연히 우리는 A9 입장에서 한번 봐봐. A1 플러스 8D거든. 자, 그래서 얘도 뭐가 될 거예요? 양수고 D가 지금 7이니까 엄청 생각보다 큰 양의 값을 가질 거야.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한번더 확인해야 될 거, 요거죠. 그럼 이제 A10도 마찬가지입니다. A10 입장에서도 또 생각해봐. 그러면 얘는 A9 더하기 D잖아. 그러니까 A9보다 A10이 더 커질 거야. 그러면서 얘도 양의 값을 가질 거야. 게다가 얘는 얼마보다도 클 거냐면 아까 56 더하기 양수니까 얘 56보다 크거든. 7, 8, 56. 얘는 그러면 56에다가 7을 더했으니까 얼마보다도 클 거냐면 7을 더하면 63보다도 클 거야. 그럼 얘도 양수인 거야. 그러면 얘네들이 다 양수로 나오기 때문에 A9 빼기 4가 나올 거고 A10 빼기 2가 나오겠지. 다 양수니까.

있으니까 그럼 이거 넘어갈게. A10 빼기 A9는 D예요. 얘는 지금 또 얼마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모순이 생겼죠. D가 7인데 얘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려면 D가 0보다 크다라는 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 그래서 D는 뭐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낼 수 있냐면 0보다 작아야 돼. 이걸 우리가 하나 알아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첫 장이 양수인데 공차가 0보다 작아서 항의 값이

나 같다라고 해봐.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한쪽으로 넘기면 얘가 2D지. 왜? A 곱하기 H이니까 얘가 14가 돼서 공차가 7 되면 돼? 안 돼? 안 돼. 무슨 얘기냐면 하나는 양의 값을 갖고 하나는 음의 값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라는 걸알수 있게 되는 거고, 여러분이 그러면 보자. 하나는 양의 값이라 A7 더하기 10이라고 해보고, 다른 하나는 음의 값이라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왔다라고 해보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A9 플러스 4가 되어서 한쪽으로 넘기면 A7 더하기 A9가 넘어오면 마이너스 6이 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잘 알고 있었던 거 한번 생각해 볼까? 7이랑 9랑 더하면 얼마입니까? 16이야. 짝수야. 8 더하기 8입니다. 얘는 그러면 두 배의 A8이 마이너스 6이라서, 아, 여덟 번째 항이 얼마구나라는 걸 알아낸 거야. 마이너스 3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D는 0보다 작으면서 여덟 번째 항이 음수라는 걸 알아낸 거야. 그럼 여러분이 우선 아홉 번째 항이랑 열 번째 항은 여기에 음의 값을 가져야 되니까 여덟 번째 항이 아홉 번째 항보다 크고 아홉 번째 항이 열 번째 항보다 큰데 얘가 마이너스 3이니까 얘네들은 다 0보다 작구나라는 걸 알아낼 수 있어요. 그러면 A9가 0보다 작은데 빼기 4를 했으니 0보다 작지. 그러면 절대값 붙으면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서 마이너스 A9 더하기 4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A10도 0보다 작아. 빼기 2를 했으니 0보다 작죠. 얘도 마이너스 A10 빼기 빼기이니까 이렇게 생기게 될 거야. 넘어갈게요. 그러면 A10 빼기 A9가 될 거고 4가 넘어오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데 얘가 D였던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 봐. D는 뭐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을 알수 있냐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알아낸 거야. 자, D가 마이너스 2보다 큰데 크거나 같은데 그래서 A1의 최댓값을 물어봤나 봐요. 자, A1이라는 건 내가 알고 있는 게 A8번째 항이고 마이너스 7D가 되거든. 그러면 D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아요. 마이너스 7을 곱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서 14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거기에 마이너스 3을 더하면 얘는 1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알수 있죠. 그래서 A1의 최댓값을 물어본 거야. 범위로 나타났죠? 최댓값은 얼마? 11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등차수열이랑 절댓값이 함께 등장할 때는 실제 시험에서는 우선 공차가 0인 건 빼놓고 생각하는 게 낫겠지? 그럼 공차가 양수냐, 공차가 음수냐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언제 절댓값이 바뀌게 되는지 이런 모습들을 좀잘 파악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47번째 문항입니다.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첫 번째 항이 30인 어떤 AN이라는 수열이 있고요. 첫 번째 항이 24인 어떤 BN이라는 수열이 있나 봐. 근데 얘도 마찬가지. 공차가 정수인 두 등차수열입니다. 둘다 공차가 정수래. 이 정수 조건은 굉장히 강력하게 여러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거든요. 한번 볼게. 이때 A3 더하기 두 배의 B4, A4 더하기 두 배의 B3입니다. AN끼리 수열이고 BN끼리 수열이잖아. 그럼 걔네들끼리 묶어주는 거야. A4가 있으니까 A4 빼기 A3이라고 우리가 A3을 반대로 보내고요. 여기는 두 배의 B4가 있으니 빼기 두 배의 B3이라고 이렇게 하면 두 배의 B4 빼기 B3은 A4 빼기 A3이 되어서 뒤탕에서 앞항 뺀 거. 뒤탕에서 앞항 뺀 거야. 그러면 우리는 AN이라는 수열의 공차를 D1이라고 하고 BN이라는 수열의 공차를 D2라고 하면 D1은 두 배의 D2와 같아지는구나라는 걸 알아낼 수 있죠. 그래서 공차가 두배 차이가 나나 봐요. 그런데 여러분 보면 AK 곱하기 BK가 0보다 작아지게 되는 자연수 K의 개수가 4개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러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AK와 BK를 우리가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AK는 첫 번째 항이 30입니다. 에다가 K-1의 D1이죠. 얘가 AK인 거야. 그 다음에 BK는 첫 번째 항이 24고요. K-1의 D2라고 쓸수 있는데 얘가 0보다 작거나 작아지게 되는 누가? 자연수 K의 개수가라고 되어 있어.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지만 수학에서도요. 주어가 가장 중요해. 누가 주인공이냐면 K의 개수가 주인공이야. 그럼 나는 K에 대해서 식을 정리를 해줘야 돼. 개수니까 부등식이죠. K에 관한 부등식이었던 거야. 그럼 나는 K의 값을 찾아줘야 되는데
여기서 우선 아는 것부터 우리 하나만 하나하나 정리해 볼게요.

D1은 두 배의 D2입니다. D1은 두 배의 D2라고 쓸수 있게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쳐다보면은 기본적으로 여기서 알수 있는 모습을 보니까 얘네들이 다 2의 배수니까 얘는 15가 되고, 그죠? 얘는 약분할게요. 얘도 이렇게 약분할 수 있어. 그래도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나는 K가 궁금해. 그래서 정리할게요. 15고, D2K-D2예요. 맞죠? 자, 얘도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24 더하기 D2K-D2예요. 얘가 0보다 작은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얘네들에 대해서 K에 관한 부등식으로 우리가 나타내야 되는데, K 앞에 다 뭐가 곱해져 있구나, D2가 곱해져 있구나, 라는 것을 하나 더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러면 우선은 얘네들이 K에 관한 뭐가 돼버렸어? 2차 부등식이 되어버렸습니다. K에 관한 2차 부등식인데, 기본적으로 여러분 봐봐. K는 그러면 뭐가 될까요? 0 만드는 K를 찾는 거야. 0 만드는 K는 D2-15를 얼마로 나누면 돼? D2로 나누면 되죠. 여기서 0 만드는 K를 우리가 살펴보면 얘는 D2-24를 얼마로 나누면 돼? D2로 나누면 되는구나라는 것까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살펴보면 얘네들 중에 누가 더 큰지 작은지를 내가 확인해 줘야 될것 같아. 그치? 누가 더 큰지 작은지를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D2가 0보다 크다면, 만약에 D2가 0보다 크다면, 여러분이 봐봐. 얘는 지금 K의 값을 잘 보면, 1-D2분의 15가 됩니다. 얘는 1-D2분의 24가 되면서, 우리가 얘네 둘을 곱해서 0보다 작아지게 되는 자연수 K가 존재해야 되는 상황이잖아? 자, 근데 만약에 이러한 등차수열 입장에서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지만, 공차가 0보다 크냐, 공차가 0보다 작으냐를 결정을 해줘야 되는 상황에서, 공차가 만약에 0보다 크다라고 해봐. 그러면 D1이랑 D2가 다 0보다 큰 거지. D2가 0보다 크면 D1도 0보다 커. 근데 얘네들이 다 어디서 출발했어? 양의 값에서 출발했어. 양의 값에서 출발해서 양수를 더하면 얘네 둘은 둘다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양의 값이 될 수밖에 없지. 근데 두 개를 곱해서 0보다 작아지게 되게 하는 자연수가 존재해야 되니, 공차는 무조건 0보다 작았던 거야. 공차가 0보다 작다 보니까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1-D2분의 15가 얘가 음수니까 얘도 양수가 될 거고 얘도 양수가 될 거야. 여기까지도 이해되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부등식을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더 큰지 작은지를 확인을 해줘야 돼. 자, D2가 똑같은 값으로 음의 값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이 봤을 때 똑같은 값으로 나눴단 말이야. 음수야. 예를 들면 그냥 헷갈리면 여러분 만약에 봐봐.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3분의 15고 얘는 뭐야? 3분의 24가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누가 더 커? 얘가 더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K에 관한 2차 부등식으로 얘를 나타내 보면 여기에 있는 1-D2분의 15보다 K가 클 것이고요. 1-D2분의 얼마가 24가 K보다는 커야 되는 거야. 근데 이 사이에 자연수가 몇 개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4개가 들어가야 돼. 이 사이에 자연수가 몇 개가 들어가야 돼? 4개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 거야.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이 헷갈리면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가 만약에 뭐 2, 3, 4, 5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3, 4, 5, 6 이런 식으로 쭉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럼 이 사이에 얘네들이 4개가 들어가려면 얘와 얘의 간격을 내가 생각을 해줘야 되겠지.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편하게 생각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자. 2345라고 해. 2345라고 해봐. 그러면 이 값이 얼마부터 가능한 거야? 2면 돼요, 안 돼요? 이 값이 2면 안 돼. 얘가 2면 3부터 시작하는 거잖아. 그러면 얘는 2보다는 작아야 돼. 근데 얘는 얼마부터는 가능해? 1보다는 크거나 같은 거야. 이해됐어요?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은 거야. 선생님 써볼게. 1-D2분의 15가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은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돼야 돼? 얘가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지. 얘가 오면 4까지만 가능하니까 얘는 5보다는 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1-D2분의 24는 5보다는 크고 뭐보다는 작거나 같은 거야? 6보다는 작거나 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규칙성들을 파악해 보자라는 거야. 그렇게 되면 여기서 이거를 빼봐. 또는 여기서 이거를 빼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거를 빼면 얘가 더큰 값이니까 여기서 이거를 빼보자. 그럼 1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D2분의 24가 되겠지?
그리고 빼기 빼기 D2분의 15야. 그러면 여기서 이걸 빼면 작은 값은 뭐야? 여기서 이걸 뺀 요렇게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뺀 얼마보다는 요렇게 나타나게 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셨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모든 애들이 다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되겠지. 여기가 뭐야? 2, 3? 맞아요? 만약에 이러면 2, 3인 거야. 얘는 6, 7. 그래서 뺐을 때의 범위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 그럼 이제 우리가 공차가 정수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얘는 얼마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 D2분의 얼마죠? 마이너스 9가 되고 얘가 뭐보다는 크다? 3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D2를 곱해버리면 얘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서 3D2가 되고 마이너스 3이 되죠. 그래서 D2가 뭐보다는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 마이너스 3보다는 크다라는 것을 하나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 문제를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 지금 자연수 K가 4가 되게 하는 공차가 정수라는 아이가 주어져 있는데 여기서도 그럼 우리가 보자. 얘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얘를 D2를 곱해버리면 마이너스 9가 되고 얘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면서 얼마가 됩니까? 5D2가 되겠지. 그럼 5로 나누면 마이너스 5분의 9보다는 D2가 작아지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5분의 9보다는 D2가 작아지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자, 얘는 마이너스 1점 몇몇몇, 얘는 마이너스 3이죠. 그럼 그 사이에 들어있는 정수는 얼마밖에 없다. 마이너스 2밖에 없구나 라는 걸 알아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D2가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우리는 AN과 BN의 공차를 다 찾아냈습니다. D1은 D2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지. A1, B1 알고 A6, B6 다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A6과 B6의 합을 우리가 계산을 하면 얼마가 된다라는 것을 바로 알아낼 수 있냐면 24가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수라는 조건을 활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부등식 찾고 답 찾아내면 충분히 맞춰내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번 강의도 진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1등급 도약을 위한 최고의 선택 올림포스 고난도 확률과 통계 함께하고 있는 전 이국희고요. 자, 오늘 이제 내신 민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단원의 내신 민출의 두 번째. 여러분들 이제 요 단원에 대한 내용들을 내신 민출만 잘 풀고 나면요, 뒤에 있는 문항들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개념적으로는 그렇게까지 어려운 단원은 아니라 할만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더 힘내셔서 완강까지 좀 달려가면 좋겠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소개할 꿈을 또 갖고 와봤습니다. 오늘의 꿈은요, 바로 요겁니다. 스포츠과학과로 준비를 해봤고요. 인체의 한계를 정밀한 데이터와 역학으로 분석하는 신체 전문가라고 해봤습니다. 우리 왜 예체능학과 그 지원하는 친구들 많죠? 근데 그 친구들 중에서 체육 쪽을 아예 전공으로 하려다가 스포츠과학과 쪽으로 이렇게 전향, 방향성을 좀 튼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운동하는 그 과정들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 운동보다는 내가 이 운동에 대한 운동에 대한 그 지식들이나 운동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깊이 있는 그런 전문성 있는 직업을 찾아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진학하려고 하는 게 스포츠과학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스포츠과학과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굉장히 수학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활용합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지금 야구 시즌이기는 한데 피타고리안 기대 승률이라고 하는 게 또 있거든요. 그게 이제 야구의 승률을 계산하는 그런 어떤 수학적인 기술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승률을 예측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운동선수들에게 어떤 칩 같은 것들을 붙여놓고 운동선수가 그 운동하는 경기 시간 동안 어떻게 뛰고 있는지, 그리고 이 선수가 뛰면서 그 심장 박동수나 이런 것들이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그리고 반경은 어느 정도로 뛰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정밀하게 측정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수학적으로 해결하고 과학적으로 해결하는 게 스포츠 과학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운동선수들의 그런 뭐랄까요, 성적 아니면 성과 이런 걸 좀 더 서포트해주는, 그리고 그걸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좀 더 나은 이론적으로 이렇게 더 잘할 수 있게끔 해주는 학과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은 워낙 예체능 학과 친구들도 공부를 또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내가 예체능을 지원하다가 준비를 하고 있다가 지금 이 강좌 보는 친구도 있을 것 같거든요.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선생님이 그걸 너무 잘하는 게, 선생님 근무하는 학교에는 하키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키부 친구들이 요즘은 수업도 잘 안 빠져요. 수업도 열심히 들으면서 또 오후에는 운동까지 하고, 그리고 훈련소에서 또 잠도 자고 막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스케줄을 좀 소화하고 있기는 한데, 어쨌든 다들 힘내시고, 그리고 내가 체육 전공으로 가려고 했던 친구가 아니더라도 이쪽에 관심이 있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제를 좀 모평균의 추정 파트 풀어보고요. 그리고 새로운 개념, 표본 비율에 대한 얘기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 9번이에요, 9번. 모평균이 M이고요. 그 다음에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245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얻은 표본 평균과 표본 표준 편차가, 자, 여기다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알긴 아는데 이 용어적인 게 순간 헷갈리는 게 되게 큰 실수를 유발하거든요. 표본 평균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뭐예요? X바야. 근데 이 뒤에 있는 표본 표준 편차는 사실 문제에 자주 나오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이걸 그냥 단순하게 시그마라고 생각하면 큰일이다. 왼쪽 건 X바고 오른쪽 건 뭐예요? S야, S. 그럼 이 S를 어떤 걸 대체해서 넣을 수 있다고 했죠? 그렇지. 모표준 편차를 대체해서 넣을 수 있다. 자, 이를 이용하여 구한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이 다음과 같답니다. 자, 이 값이 구체적으로 다 나왔어요. 그 여러분들에게 주는 정보는 되게 많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제에서 원하는 게 X바이기 때문에 X바를 쉽게 구할 수 있다. 두 개를 더한 다음에 뭘로 나누면 돼요? 2로 나누면 돼. 그래서 얘는 50.6을 뭐하고 더하면 될까요? 50.6을 53.4와 더하시면 돼요. 괜찮지? 그럼 얘는 104가 될 겁니다. 자, 이 친구를 뭘로 나눠요? 2로 나눠. 따라서 X바는 얼마? 52가 될 거예요. 그 다음, 내가 요 값을 구하고 싶어. 그럼 얘는 우리가 원래 구하고자 했던 그 공식에 어디에 위치하는지 잘 봐야 되겠죠. 그치? 어디에 위치해요? 그렇지. K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위치에 거기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내가 이걸 다 쓸 필요가 없고, 자, 요거랑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요것도 문제 풀이하다 보면 생기는 팁이야.
표본 평균이 52였습니다. 그럼 여기 오른쪽이 53.4예요. 그럼 저 구조는 X바에다가 복잡한 어떤 식, 우리 알고 있는 K의 루트 N분의 시그마, 그걸 더한 결과가 53.4란 얘기잖아. 그럼 그걸 알고 있으면 얘가 얼마예요? 52라며. 그럼 얘는 얼마란 얘기야? 1.4란 얘기야. 이렇게. 그래서 얘를 52라는 걸 끌고 올 필요가 전혀 없이요. 그냥 1.4는 이라고 처리하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계산이 훨씬 수월해지니까. 맞지? 자, K 값 얼마예요? 95%니까 1.96이겠죠? 곱하기 루트 N인데 루트 245가 됩니다. 그 다음, 위에 얼마가 와야 돼? S가 이렇게 와야 됩니다. 되셨죠? 그럼 여기 있는 것도 한번 풀어볼까? 5 곱하기 4에 9가 되겠네요. 그치? 그러면 요거는 7루트 5가 되겠구나. 자, 그럼 7이랑 요거랑 먼저 약분을 좀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0.7214, 78에 56, 이렇게 되겠다. 그치? 그럼 여기 있는 것과 여기 있는 걸또 처리해야 되겠죠? 그럼 0.28분의 1.4가 될 거고요. 분모에 루트 5가 있었잖아. 요것도 이항을 해요. 루트 5. 그러면 S가 이렇게 남아. 됐습니까? 자, 그럼 이것도 이제 처리해야 되겠죠? 140, 그리고 여기는 얼마? 28. 그치? 그럼 여기 있는 거 14로 약분하시면 여기 2가 될 거고, 여기 10이잖아요? 요거 몇 개야? 5개가 들어가겠구나. 그러면 여기 5에다가 여기 루트 5가 될 겁니다. 그럼 요거 제곱하면 얼마예요? 125가 될 거야. 그래서 125가 S 제곱입니다. 루트 5를 답으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제곱을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괜찮지? 결국은 두개다 더해야 되니까 177이 될 겁니다. 별거 아니죠? 근데 여기서 제가 문제 풀때 어떻게 접근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식 세우는지를 좀잘 눈여겨보세요. 그게 여러분들께 돼야 돼. 내가 매번 그냥 있는 그대로 나온 정보들을 다 쓰다 보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여러분들이 비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것들. 내가 X바하고 여기 뒤에 있는 걸좀 분리를 해서 얘는 어차피 구했으니까 의미가 없고 요 뒤에 있는 걸 이용해서 내가 시그마만 구하면 되잖아, S만. 그래서 이것만 별개로 하는 건데 얘들 중에서도 오른쪽 걸 쓰는 이유가 뭐다? 얘는 빼기에 대한 결과로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는 빼기가 약하다. 그죠? 더하기보다 약해. 실수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요. 그래서 더하기로 되어 있는 걸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자, 9번까지 했고요. 이제 10번으로 갑니다. 어느 공장에서 생산하는 음료 한 병의 당분 함량은 평균이 M이고요. 표준 편차가 5인 정기분포를 따는데요. 자, 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음료 9병을 임의 추출하여 구한 음료 한 병의 당분 함량의 표본 평균이 46이더라. 목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9%의 신뢰 구간이 다음과 같답니다. 그리고 여기서 10A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B는 굳이 구할 필요가 없겠다. A만 잘 구하면 되겠구나. 자, 그럼 이 문제에 있는 걸 수학적으로 좀 접근을 해봐야 되겠죠? 공장의 전체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얘는 모 집단에 대한 평균입니다. 그래서 모 평균 얼마야? M. 그 다음 표준 편차 5. 그래서 얘는 5의 제곱.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이때 몇 개를 추출했대? 9개.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 쓰는 거죠. N의 평균은 어떨까요? 당연히. 똑같겠지. 그 다음, 표준 편차가 바뀌었겠죠? 값이? 얘는 모표준 편차지만 얘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가 될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3으로 나눠주면 3분의 5의 제곱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됐을까요? 얘가 뭐야? X바에 대한 거야. 어쨌든, 표본 평균이 46이랍니다. 그러면 X바 자체가 46으로 결정이 나 있는 거야. 그럼 이 상태에서 99%의 신뢰 구간에서 내가 A만 구하면 되잖아요. 여기 10A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저것만 구해보자. 그러면 X바는 무조건 구해진다는 거 알고 있잖아. 그럼 X바가 중요한 게 아니죠. 뭐가 중요해? 뒤에 있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의 K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것만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여기 뒤에 있는 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로 정규분포를 구성을 했지만 우리는 요걸 쓸 때는 위에 있는 건 어떤 걸로 쓴다? 모표준 편차로 대체해서 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식을 정확하게 구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K 값 얼마야? 얼마? 2.58.
그 다음 루트 n이니까요. 여기는 3이 될 겁니다. 그 다음 시그마 원래 있던 거 얼마예요? 5개 이렇게 되겠구나. 됐습니까? 그럼 요게 계산을 해야 되겠죠? 8. 그 다음 여기 6이 될 거야. 그럼 0.86에 5를 곱할 거니까 43이니까 4.3이 될 겁니다. 빼기 4.3이에요. 그러니까 46에서 얼마를 빼야 돼? 4.3을 빼야 돼. 그럼 7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1이 될 거고, 여기는 4가 될 겁니다. 그럼 41.7이 되고요. 여기에 얼마를 곱하래? 10을 곱하래. 이렇게 정답은 417이 되겠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정규분포에 대한 걸로 문제가 또 출제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우병을 추출해서 내가 표본 평균에 대한 분포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표본 평균에 대한 분포를 쓰시면 되고, 여기에서 확장되는 건 당연히 표준화를 한 다음에 그에 따른 확률들을 계산하는 거고, 그렇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우리는 지금 추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값만 정확하게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뭐 어렵지 않게 할수 있겠죠? 다 쉬운 그런 문제들입니다. 11번으로 가볼게요. 어느 지역의 대학생의

일주일 아르바이트 시간은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2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가끔 가다가 약간 좀 그렇긴 한데 단위를 좀 다르게 놓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내신에 그렇게 나오기도 해요. 여기 지금 시간이죠. 근데 예를 들어 뒤에 있는 내용들을 뭐 분으로 표현한다거나 아니면 앞이 분인데 뒤에 있는 건다 시간으로 표현한다거나 이런 거 생각보다 나올 수 있어요. 주의하셔야 돼요. 너무하다 이러면 안 돼. 그건 출제자 선생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춰야 돼요. 내가 억울하지만 억울할 것도 아니야. 단위가 좀 신경 쓰이게 하는 것뿐이지 억울한 건 아니에요. 그에 따라 난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뭐가 나오든. 얘는 시간으로 동일해요. 다행이야. 이 지역의 대학생 중에서 N명을 이미 추출하여 얻은 표본 평균 X바를 이용하여 구한 M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이 이렇게 된답니다. 아, 그러면 X바 더하기 N을 구하래요. 그럼 X바를 쉽게 구할 수 있겠다. 어떻게 해요? 그렇지, 여기 나와 있잖아. 두개 어떻게? 더한 다음에 2로 나눠. 20.86 더하기 21.14. 자, 0이고요. 여기 0이고 2가 될 거고 4가 되겠구나. 괜찮지? 그래서 42라고 하는 걸 2로 나누면 X 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얘는 21이에요. 여기까지는 쉽게 했고. 자, 그 다음. 이제 N을 구하라는 건 N은 어디에서 나와요? 그치, 뒷부분에서 나오지.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야. 앞에 연습했던 대로 여기가 21이기 때문에 얘에서 내가 뒤에 있는 부분을 값을 쉽게 구할 수 있다. 그게 얼마? 0.14. 그쵸? 그리고 얘는 신뢰 상수 얼마? 1.96이고요. 루트 n 여기야. 모표준 편차 얼마? 2래요. 이렇게. 그럼 끝이야. 다 했어요. 이것만 이쪽으로 넘기고 이것만 이쪽으로 넘겨보자. 루트 n는 0.14분의 여기 위에 얼마 있어요? 1.96이 있고 곱하기 2가 될 겁니다. 괜찮죠? 따라서 여기 있는 거 처리를 해주면 요거 뭘로 하면 될까요? 요거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4, 4개가 들어가면 되겠구나. 그래서 요것만 일단 처리를 해주고 요거는 당연히 14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써도 괜찮고 그리고 곱하기 2가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28이 루트 n이 될 거야. 자, 근데 n 값을 따로 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곱해야 되겠지? 28, 28입니다. 그러면 64고요. 8이 16, 22가 될 거고, 여기 6이고, 이렇게 하니까 5가 되니까 784가 될 겁니다. 뭐가? n이. 근데 여기에 뭘 더해야 돼? 그렇지. 21을 더해야 돼. 이렇게. 최종적으로 답은 얼마? 805가 나오겠죠. 맞습니까? 아. 제가 지금 구하고 있는 이 과정들이 좀 여러분들이 풀이하는 거하고 좀 다르게 느껴지기는 해야 돼요. 나는 이렇게 안 했는데? 아까 요거. 0.14로 안 했는데? 어떻게 해요? 대부분? 이렇게 해. 21.14는 일단 우리가 암기하고 있는 식 자체가 X바 더하기 얼마, X바 빼기 얼마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저절로 나가는 거야. 21.14는 21 더하기, 그 다음 여기 있는 거 1.96에 루트 n분의 2더라. 그래서 이걸 굳이 한 단계를 더 거쳐요. 그치?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냥 여기 있는 건 이미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뒷부분에 대한 것만 딱 꺼내서 내가 그 관계식을 아주 간략하게 표현하시면 되는 겁니다. 보세요. 여기 지금 내신 빈출인데 문제 유형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다른 단원이랑 또 달라요. 여기는 출제할 수 있는 포인트가 아주 명확해요, 그냥. 표본 평균, 아니면 N, 아니면 시그마, 요세 개가 주로 나오는 내용이고요. 만약에 이걸 하나의 형태대로 내가 신뢰 구간을 하나로만 딱 줘서 출제하는 경우도 있고, 조금 더 복잡하게 내고 싶다. 그러면 이 신뢰 구간을 두 개를 출제해요. 그럼 그두 개에 대한 관계식을 문제로 주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N 값이나 X 바나 시그마 값이나 이런 것들 구하게끔 출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겁먹을 필요가 전혀 없어. 그냥 공식만 잘 알고 있으면 돼. 그리고 그 공식에 넣는 값을 문제에서 정확히 찾아내면 되긴 하는 거죠. 여기서 넣는 게 잘못되면 이건 개념이 부족한 거예요. 내가 이걸 대입을 잘했는데 틀렸다. 이건 단순 계산 실수라고 할수 있겠지만, 내가 문제에 제시되어 있는 값 중에 여기에 해당하는 걸 내가 명확하게 넣지 않았어. 내가 어떤 가공을

써서 다르게 넣었어. 그럼 그건 개념이 부족하단 얘기야. 표본 평균이라는 개념,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는 개념, 모표준 편차의 개념, 표본 표준 편차의 개념, 이런 것들이 혼재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 11번까지 해봤고요. 12번으로 갑니다. 표준 편차가 3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144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얻은 표본 평균을 이용하여 구한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을 A부터 B까지라고 한대요. 방금 제가 말했죠. 신뢰 구간을 몇개 줘요? 두개 줘. 요렇게 95%짜리 하나, 그 다음에 요거, 99%짜리 하나. 이렇게 두개 주고선 이 관계식을 또 물어보는 거야. D 빼기 C, 그 다음에 B 빼기 A입니다. 이게 뭐예요? 앞에 있는 신뢰 구간의 길이, 뒤에 있는 거에 신뢰 구간의 길이를 문자로 그냥 표현한 것뿐이야.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해야 될건 신뢰 구간의 길이입니다. 다시 써볼까요? L은 B-A인데 이 친구는 2 곱하기 K의 루트 N분의 시그마의 형태가 되겠다. 맞아요? 그래서 차근차근히 문제에 나와 있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 앞에 있는 것부터 한번 해볼까? D-C예요. 그럼 2 곱하기 K 값 얼마예요? 얘가 99%잖아? 그러니까 이걸 써야 되겠지? 2.58. 그 다음, 루트에는 똑같은 것 같아. 144개를 뽑아놓고, 95%로 내가 추정하는 거하고, 99%로 추정하는 거두 개를 썼다. 이런 얘기야. 144예요. 근데 이거 144는 어차피 근호씌워서 나오겠죠? 얼마? 12라고 하자. 됐습니까? 그 다음, 표준 편차 얼마? 3이라네요. 이것도 일단 계산은 하지 마봐. 계산하지 마봐. 자, 뒤에 있는 거, B 빼기 A. 그럼 얼마예요? 2 곱하기. 요거 1.96. 그 다음, 표본의 크기 동일해. 그 다음, 표준 편차도 동일해. 왜? 아니, 같은 모집단에서 내가 뽑은 거라니까요? 같은 모집단에서 뽑아놓고, 얘를 신뢰도만 다르게 해서 추정을 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오는 것도 똑같아. 자. 그럼 생각을 해봐요. 요두 개의 식 중에 차이가 있는 건 어디만 차이가 있죠? 얘와 얘만 차이가 있는 거야. 그리고 위에서 아래를 뺀다고 했죠? 그럼 요거 뭐 쓰면 조금 더 편할까? 그렇죠. 인수분해를 쓰면 훨씬 간단하게 된다. 근데 이거 자체가 일단 편하게 정리가 되긴 돼요. 요렇게 요렇게 해서 2가 되는구나. 그래서 결국은 2분의 1에 2.58에서 뭘 빼면 되는 거야? 1.96을 빼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 1.96을 빼요. 그럼 이게 2가 될 거고 6이 될 거야. 0.62. 그럼 이걸 뭘로 나눈대? 2분의 1. 2로 나눈대요. 그러니까 얼마? 0.31이라는 걸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계산을 좀 빠르게 하는 걸 연습하는 과정이에요, 여기는. 내가 문제의 개념을 이해하거나 어떤 유형을 학습해서 대단하게 뭐더 많은 걸 알려고 하지 말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 요 부분은 계산을 좀 줄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실수를 안할수 있을까? 여기에 포인트를 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모평균의 추정의 파트, 모평균 추정 파트는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다음 개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표본 비율의 분포. 이게 여러분 교육 과정에 새로 나오는 거죠? 혹시나 졸업생이에요. 졸업생이고 내가 이제 수능을 다시 보기로 했는데 기출의 미래를 하기 전에 올림포스 고난도를 먼저 하기로 생각을 했다. 그러면 이제 요 내용이 나올 것 같은데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기를 막 엄청나게 집중해서 내가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해야 하는 단어는 아니에요. 그냥 뜻,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의미, 그거에 대한 공식 이렇게 3박자만 정확하게 지켜주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표본 비율입니다. 표본 비율의 뜻부터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요 이전에 우리가 모 평균이 있었고요. 표본 평균이 있었잖아. 그게 어떤 차이가 있었죠? 모 집단에서 하는 것과 표본 집단에서 하는 게좀 달랐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모 집단부터 보셔야 됩니다. 자, 어떤 모 집단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중에 같은 특징, 특정한 성질이라고 해도 되고요. 같은 성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을 구했다고 해보자. 그러면 그게 요만큼이래요, 요만큼.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 노란색

색에 대한 걸 내가 비율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 P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건 probability의 약자는 아니고요. 우리가 모비율이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모비율, popularity ratio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P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probability의 약자로 쓰는 건 아니구나. 그것만 좀 차이를 느끼시면 될것 같고요. 어쨌든 요거는 모비율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우리 반에 30명이 있어. 근데 그 30명 중에 안경 쓴 학생들의 비율을 체크하는 거예요. 근데 안경 쓴 학생이 10명이래. 그럼 모비율은 얼마예요? 3분의 1이야. 모집단이 우리 반이었기 때문에. 괜찮아?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 모비율의 개념을 인지를 하시고요. 그러면 내가 이 모비율을 전체적인 걸 당연히 알 수도 있겠지만 잘 모르기 때문에 표본 비율이라는 걸 적용을 하거든요. 이 표본 비율은 이렇게 씁니다. P에 이런 기호를 붙이고 얘는 P-hat이라고 하고요. 이 P-hat의 뜻은 이렇게 돼. 내가 N개를 추출을 해요. 이미 추출을 통해서. 표본의 크기가 N이고요. 그 안에 그 특정한 성질을 갖는 개수를 X개라고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얘는 P-hat이 뭐분의 뭐다? N분의 X가 되는 거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요 P-hat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개념들을 꺼내야 되는데 잘 보세요. 이런 걸 꺼낼 수가 있습니다. E의 P-hat. 자, 얘는 어떻게 쓸까요? E의 N분의 X라고 표현할 수 있어. 맞아요? 또 V의 P-hat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 친구는 V의 N분의 X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위에 있는 건 우리가 이산환경 변수에서 배웠다시피 n분의 1의 2의 x가 될 거고요. 자, 그럼 이 x에 대한 분포는 어떻게 파악을 하냐 생각을 해보세요. 전체가 n개였어, 표본이. 근데 그 중에 내가 원하는 아니면 내가 어떤 특정한 성질이라고 해보자. 그 성질을 갖는 개수가 얼마부터 가능해요? 이 x가 0, 1, 2, 3, 4, 5, 6, 7, 8, 9, 10에서 x까지 가능한 거야. 그럼 이거 무슨 분포예요? 이항 분포야. 그리고 그 성질을 갖는 하나에 대한 게 가능한 그 확률은 모비율을 따르겠죠. P라고 하는 걸 따라. 그래서 이 친구는요, B에 N, P라고 하는 걸 따릅니다. 뭐가요? X가요. 그러면 이 안에서 평균이 나오잖아. EX는 평균, 이항분포니까 NP야. 그럼 그 NP 대신에, NP를 여기다 넣게 되면 얼마? P가 되더라. 됐습니까? 이게 뭐라고요? 모비율. 표본 비율의 평균은 모비율과 똑같구나. 표본 평균의 평균은 뭐예요? 모평균. 똑같지? 자, 얘도 n제곱분의 1에 v의 x라고 쓰면 되고요. v의 x는 뭐야? npq. 그러니까 얘는 n제곱분의 npq라고 이렇게 쓸수 있고요. 이 친구는 당연히 약분하니까 얼마다? n분의 pq라고 쓸수 있겠다. 됐습니까? 자, 근데 이 친구도요, n이 크면 어떤 걸 따라? 정규분포를 따라. 그래서 평균 얼마? p, 콤마. 그 다음 뒤에 있는 건 분산. n분의 p, q를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이렇게 했다는 건 뭐야? 당연히 표준화를 거쳐서 내가 어떤 그런 관련된 문제들을 풀수 있다는 얘기죠. 표준 정규분포 표를 이용한 확률 계산. 다 그쪽으로 수렴하는 거예요. 이쪽 통계는. 그지? 정규분포가 나왔어. 그럼 무조건 표준 정규분포로 가야 되고, 무조건 표준 정규분포표로 가야 돼서 확률을 구하거나 경계를 구해야 돼. 근데 얘가 지금 정규분포를 따르네? 그럼 당연히 표준화해야 되고, 표준 정규분포를 따를 거고, 표준 정규분포표를 이용해서 확률을 구하거나 경계를 구할 거라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표본 비율은. 더 나갈 필요가 없어.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3번. 모비율이 0.5인, 자, 기호로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값들을 정확하게 쓰시는 게 중요해요. 헷갈리지 않게. 그럼 이거 얼마야? P야, 그냥. P는 0.5. 그 다음에 얘는 크기가 100이래요. 그러니까 N은 얼마? 100이야. 됐습니까? 자, 이미 추출하여 구한 표본 비율을 P-hat이라고 하자. 그러면 요 P-hat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쨌든 내가 뭔가 요걸 이용해서 내가 표준화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러면 아까 했다시피 P-hat에 대한 게

뭘 따른다고요, 결국? 뭘 따러? 정규분포를 따른다고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써야 돼, 일단? 그렇지. 평균 얼마였어? P였어. 그 다음에 얘는 N분의 뭐예요? PQ야. 그럼 요거 그대로 대입하면 되는 거잖아. 일단 써보자. N. 모비율 얼마요? 2분의 1. 0.5인 걸 제가 2분의 1로 바꾼 겁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대부분 분수로 바꿔야 좀더 편하다고. 그 다음 얘, n이 얼마였어요? 100이었어. 그 다음 얘는 얼마? 2분의 1. 그 다음 2분의 1이 될 겁니다. 그럼 얘는 계산해봐요. 400이거든? 그러니까 400은 뭐의 제곱이야? 그렇지. 20의 제곱이야. 그러니까 400분의 1이 될 거잖아. 그러니까 20분의 1.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구나. 그럼 그걸 이용해서 요거를 하면 되겠다. P의 0.525, P 해시고요. 0.6. 자, 표준화를 합니다. 어떻게? 예, 얼마예요? 20분의 1이야.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0.525라고 해서 소수가 나왔죠. 근데 얘를 분수로 바꾸긴 조금 어려워. 그러면 얘를 이제 소수로 넣는 거야. 그럼 얘 얼마가 돼요? 0.525에서 0.5를 뺄 거잖아. 맞나요? 그러니까 얘는 0.025가 될 거야. 그 다음에 얘는 Z로 바뀔 거고요. 자, 20분의 1 여기다 또 넣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0.6에서 뭘 빼시면 돼요? 0.5를 빼면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0.1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아, 선생님 그러면 얘는 분수로 하는 것보다 소수로 하는 게 조금 더 낫겠네요. 맞아. 왜 그러냐? 문제에 따라 이건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얘는 어차피 확률만 구하는 게 남았죠. 그지?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걸 여러분들이 처리만 잘 하시면 돼요. 얘, 100으로 그냥 바꿉니다. 100분의 얼마? 5가 될 거예요. 됐어? 20분의 1이었던 걸 그냥 100으로 하면 내가 소수점으로 처리할 수 있잖아. 0. 얼마? 0, 5가 될 거고요. 자, 여기에 있는 거랑 처리를 합니다. 그럼 요거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하게 되면 얼마? 0.5가 되겠구나. 그 다음 얘는, 얘도 얼마? 100분의 5가 되겠죠? 그럼 0.05분의 0.1이 될 겁니다. 괜찮아요? 그러면 얘도 이렇게 될 거니까 얼마야? 약분하면 2가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0.5, 그 다음 2, 요 경계값으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0.4772에서 뭘 빼요? 0.1915를 빼. 7이 될 거고요. 그 다음 얘는 5가 될 거고, 얘는 8이 될 거고요. 그 다음 얼마? 여기 있는 건 2가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정답 얼마? 0.2857. 됐어요? 요런 게 조금 어렵죠. 분수에서 소수로, 소수에서 분수로 왔다 갔다 하는 거. 대부분의 문제들은요, 여러분들이 분수로 했을 때 약분이 딱딱딱 됩니다. 얘는 그냥 워낙 경계값을 0.525 형태로 줬기 때문에 소수로 바꾼 것뿐이에요. 자, 14번으로 한번 가봅니다. 또 유사한 문제예요. 자, 어느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 A의 반품 비율이 10%라고 하자. 그럼 얘는 반품하는 비율, 어쨌든 어느 그 사이트 전체에 대한 반품 비율이니까 얘를 모비율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맞아. 얘는 P 0.1 혹은 10분의 1로도 생각해야 된다. 이 인터넷 쇼핑몰의 상품 A의 판매권 중에 100건을 이미 추출한대요. 그러니까 얘가 N이야. 반품된 건수가 4건 이하일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반품된 건수에 대한 걸 여러분들이 이제 또 표준화를 이용해서 쭉 처리를 해줘야 된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당연히 요걸 이용해서 뭘 해야 돼요? 그렇지. 정규분포에 대한 걸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잖아. 한번 해보자. 그럼 정규분포에 대한 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N. P가 와야 됩니다. P는 모비율이에요. 얼마? 0.1.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산하면서, 아, 내가 이건 이때쯤 분수로 바꿔주면 좋겠다. 그럼 그때 바꾸시면 돼요. 이건 그냥 소수로 해도 할 만하다. 그럼 소수로 그냥 가시면 되고. 자, 0.1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100분의 PQ가 와야 돼. 그러니 얘는 100분의 0.1이고요. 곱하기 얼마? 0.9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표준 편차의 제곱으로 쓰는 게 조금 더 편하잖아. 그지?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합니다. 얼마로 계산하시면 돼요? 이게 10분의 1이고 이게 10분의 9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100 제곱분의 9가 되는 거야.
이런 데서 분수로 하면 좀더 편하다.

그럼 얼마? 100분의 3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얼마예요? 0.03. 요거 그냥 괄호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숫자만 있으니까. 자, 그럼 이런 걸 따르면 되고, 이거를 통해 우리가 원하는 걸 찾으면 되는데, 얘에 대한 해석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100건이 있는데, 그 100건 중에 내가 몇건 이하여야 된대요? 4건 이하. 그러면 얘는 지금 뭐에 대한 정규분포라? 피, 헷에 대한 거잖아. 그죠? 그러면 이 피, 헷이 결국 얼마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얘기? 100분의 4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우리가 보통 x에 대한 걸로 많이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게 혼란스러울 수 있겠지만 여기는 p 햇을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4 이렇게 적는 게 아니라 이 친구는 100분의 4라고 하는 걸로 적으면 되는 거다. 그러면 이제 맞아떨어지잖아. 이걸로. 됐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표준화를 한번 해볼게요. p에 z가 될 거고요. 얘는 소수로 그냥 하겠습니다. 왜? 0.04. 어렵지 않거든. 그래서 0. 0,4에서 빼요. 뭘 빼? 평균. 0.1을 빼. 이렇게 빼시고. 그 다음, 여기 있는 거 표준 편차 얼마? 0.03이더라.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됐어요? 그럼 0.1에서 0.04를 빼면 되니까, 얘는 얼마? 0.06이 되겠다.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처리하면 되겠죠? 근데 부호만 좀 조심하시고, 얼마? 마이너스 2가 되겠다. 그럼 이 친구도 결국 표준 정규 분포 곡선에서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얼마예요? 2까지가 0.477, 2가 되겠지? 요걸 0.5에서 빼주셔야 됩니다. 그럼 얼마? 0.0228이 되겠죠. 이거 구하는 건뭐 우리 많이 했으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가 조금 걱정되는 건 내신 파트에서 요 표본 비율이 어디랑 같이 나올 확률이 크냐면요. 앞에 있는 표본 평균에 대한 파트와 같이 나올 확률이 매우 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어. 판매하는 반품 비율이 10%라고 해서 내가 비율이 나왔으니까 모비율을 예측해서 지금 풀긴 풀지만 여러분들이 확률에 대한 걸로 계산을 했을 때는 이항분포에서도 n,p라고 하는 걸로 p를 배웠잖아요. 그럼 그것도 결국 따지고 보면 비율이거든? 그러니까 얘가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와 그 다음에 여기 파트에 있는 표본 비율이 머릿속으로 문제를 봤을 때 정리가 안돼 있으면 식들이 그냥 기계적으로 꼬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제일 우려스러운 상황이고 실제 선배들도 요 부분 때문에 많이 어려워했었다. 아주 예전 그 교육 과정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표본 비율과 그 다음에 모비율과 이런 파트들을 문제를 그냥 딱 단원에 맞춰가지고 풀 때는 어렵지 않은데요. 얘들을 문제가 길게 나왔을 때 해석을 했을 때 내가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이 값이 이거고 얘는 문자를 피엣으로 해야 되고 얘는 x가 아니라 뭐 피엣에 대한 정규분포이고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분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문제를 꼼꼼하게 읽으셔야 되고 걔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 자체를 좀 항상 곱씹으면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풀면 안 돼. 오히려. 그 기계적으로 푸는 건 내가 개념이 정말 탄탄할 때 좋은 거고요. 지금은 어쨌든 고난도를 향해서 가고 있기는 하지만 내신에 자주 나오는 형태들을 학습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개념적인 부분들도 좀 다져가면서 공부를 하길 바랍니다. 내가 여기가 좀 부족해요?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도 조금 풀때 헷갈려? 그러면 교과서를 정독하세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단어 뜻. 아까 말했잖아. 뜻, 의미. 공식 이런 것들이 이제 딱딱 맞아떨어져 가야 되는 단원이에요. 내가 그냥 단순하게 함수 우리 해석하듯이 할수 있는 게 아니야. 의미가 헷갈리면 다 헷갈리고요. 그게 헷갈리기 시작하면 공식에 넣을 수가 없고요. 못 넣으면 다 틀려. 그래서 어려운 거야. 근데 거기에 계산이 길어요. 소수나 분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들 풀어가면서 이게 4건 이하라고 하면 x에 대한 걸로 내가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린 지금 비율에 대한 걸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피엣이라는 걸 이용해서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됐고요. 이제 15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어느 지역의 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어떤 교육용 어플리케이션 이용 경험이 있는 학생의 비율이 전체 학생의 3분의 1이라고 하자. 얘는 비교적 해석하기 쉽게 나왔네. 전체 학생의 3분의 1이니까 모 비율입니다. 얼마예요? 3분의 1이야, P가. 자, 이 지역의 고등학생 중에서 이미 투출한 200명의 학생 중에서 이 애플리케이션 이용 경험이 있는 학생의 비율이 30% 이상, 40% 이하. 그러니까 이미 추출한 200명 중에 30%, 40%에 대한 걸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비율이 나와 있어. 그래서 어떻게 식을 세우면 돼? 내가 구해야 되는 건 이거구나. P-hat 얼마? 0.3 이상. 10분의 3. 그 다음 0.4. 10분의 4 이하. 이렇게 구하면 되겠다. 알겠습니까? 얘는 이제 분수라는 게 조금 더 편할 수도 있겠다. 왜? 여기 3분의 1이잖아요. 뭔가 분수로 나올 확률이 크죠. 그지? 자, 정규분포, P에 대한 정규분포 씁니다. 어떻게 될까요? 얘는 P, 모비율 똑같아. 3분의 1이고요. 그 다음, N값 200이고, 얘는 3분의 1 곱하기 3분의 2가 오면 되겠다. 됐습니까? 이것부터 먼저 약분해요. 100. 그럼 이제 언제까지나 항상 표준편차의 제곱으로 분산을 표현하는 게 당연히 더 좋은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처리를 해봐. 3, 3, 그리고 여기 100이죠. 그럼 뭐야? 그렇지. 30분의 1의 제곱이 되겠구나. 괜찮죠? 그럼 요거하고 요걸 이용해서 내가 얘를 구해주면 되겠다. 한번 해볼까? P에 30분의 1이고요. 그 다음 이 친구는 10분의 3에서 뭘 빼야 돼? 3분의 1을 빼야 되고요. Z로 바뀌었고, 30분의 1에서 얘는 10분의 4 빼기 3분의 1을 하자. 됐습니까? 요거 통분하면 당연히 30으로 해서 이렇게 풀리는 거 느낌이 오죠. 30, 그 다음 9, 그 다음 빼기 10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30분의 1입니다. 그 다음 얘는요. 30분의 12, 10이니까 2가 될 거야. 요것도 약분 바로 하지 말고요. 어차피 밑에 30이 있다는 게 너무 눈에 띄게 보이잖아. 그러니까 이걸로 약분해 주는 게 훨씬 나아. 자, 이건 마이너스 30분의 1, 얘는 30분의 1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약분하면 바로 되겠다. 마이너스 1부터. 이 친구는 약분하면 얼마예요? 2가 되겠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고요. 이것도 굳이 그리자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다. 똑같지. 그죠? 0.3413에다가 얼마 더 하시면 돼요? 0. 4772 5818이 되겠다. 그래서 정답은 0.8185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쪽 표본 비율로 오게 되면 기존의 X 바에 대한 정규분포 아니면 뭐 X에 대한 정규분포 이것보다는 P에 대한 정규분포로 바라보는 게 훨씬 자주 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좀 주의해야 될게 제가 X에 대한 정규분포든 X바에 대한 정규분포든 앞 단원에서는 표준편차의 개수에 대한 걸로 제가 요거를 많이 풀었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워낙 분수나 소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굳이 그걸 찾아서 내가 그 형태로 풀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보이는 대로 바로 표준화 공식 써서 내가 그냥 적용해야겠다 생각하는 게 오히려 더 빨리 풀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쪽에서 빨리 푸는 팁과 이 뒤에서 빨리 푸는 팁은 조금 달라요. 할수 있겠죠? 좋습니다. 자, 16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모비율이 0.1이고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구한 표본 비율을 p-hat이라고 하자. 이것도 우리 많이 풀던 거야. 정규분포 파트에서 굉장히 많이 보던 유형입니다. 근데 기호 좀 귀엽지 않나요? p-hat, hat. 모자라서 hat이야, hat. 그리고 위에 있는 바. 예를 들어 x바다. 그러나 아이스크림 막대 바니까 그게 바예요. 그 수학에선 기호가 되게 직관적으로 많이 붙어 있어요. 모비율이 0.1이니까 P가 0.1이고요. 그 다음 모집단의 크기가 N. 오, 이렇게 돼 있다. 표본 비율을 P-hat이라고 하자. 그럼 오른쪽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하여 구한 게 요게 될 건데, 그럼 정규 분포부터 한번 써볼까? N. P-hat에 대한 정규 분포는요. 0.1이고요. 그 다음, n분의 0.1 곱하기 얼마? 0.9가 될 거야. 괜찮니? 그럼 어찌저찌해서 얘가 표준 편차에 대한 걸로 처리를 하면 될것 같기는 한데, 뭐 그것보다 더 우선시 봐야 될게 요거죠.
우리 X로 봤을 때 많이 봤던 겁니다. 얘는요, P의 head,

빼기 0.1 그리고 0.006이잖아. 이 절대값을 풀어주는 게 중요해. 그리고 이 절대값 안에 있는 걸 어떻게 바라보냐가 또더 중요하고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조건들을 봐. p-hat이 여기 있네.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거 보니까 0.1인데 이 값이 좀 특수하죠. 뭐야? 아, 얘는 모빌로 봐도 되잖아. 돼요? 우리 왜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기억나야 돼. x 빼기 m 이런 식으로 표현했던 거 기억나요? 그리고 뭐 요게 뭐 1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우리 어떻게 했어? 얘를 뭘로 나눠요? 그렇지. 표준편차로 나누고 얘도 가만히 두면 안 되니까 표준편차로 나눴잖아. 기억납니까? 그래서 요게 앞부분에서 했던 내용이니까 그거랑 아주 유사하게 보시면 되겠죠. 얘는 p-hat이 나왔고 그다음에 여기는 p가 나왔고 그럼 이 밑에는 뭐가 오면 되겠어? 표준편차가 오면 되는 거야. 그럼 그 표준편차만 계산하려면 얘는 100분의 9가 될 거니까 100, n분의 9가 될 겁니다. 맞아요? 그노쉬워요. 얘는 10 루트 n분의 3의 제곱이 될 겁니다. 됐어요? 여기 넣어. 얼마? 10 루트 3분의 루트 n분의 얼마? 3을 넣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여기도 똑같이 나눠줘야 돼. 10 루트 n분의 3으로 나눠줍니다. 자, 그러면 저 식이 비교적 간단하게 풀리죠. 왼쪽에 있는 건 뭘로 바뀌어, 그냥? z야. 그게 표준화 공식이었기 때문에. 그럼 z의 바가 될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건 0.006이었는데, 밑에 10분의 3, 그리고 여기에 루트 n분의 1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10분의 3을요, 제가 그냥 0.3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는 0.3, 그리고 루트 n이 될 거고, 위에는 0.006이 되겠다. 맞습니까? 그럼 얘하고 얘하고 약분을 해주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합니다. 얼마예요? 50. 그리고 위에는 1이 될 거야. 괜찮지? 그리고 밑에는 루트 n이에요. 얘는 50분의 얼마? 루트 n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요게 뭐다? 요게 어떤 경계값으로 나와야 되는 거다. 근데 요 값이 얼마래? 0.3830이래요. 그럼 요걸 절반으로 나눠야 되겠죠. 왜? 얘가 절대값이기 때문에 당연히 바로 쳐주고 이런 식의 형태가 돼서 요만큼, 요만큼이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럼 한쪽이 얼마? 0.1915가 돼야 된다. 그걸 어디서 찾아? 여기서 찾아야지. 경계에서. 경계값 얼마? 0.5가 됩니다. 따라서 0.5는 50분의 루트 n이고요. 얘는 그냥 편하게 2분의 1이잖아. 그럼 얘 얼마예요? 25가 되면 되겠지? 그러니까 루트 n이 얼마? 25야. 그럼 n은 얼마? 625가 되면 되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물론 이런 형태로 우리가 문제 풀었을 때보다는 훨씬 길게 가긴 하죠. 분수나 소수나 이런 것들이 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원리는 똑같아. 얘를 바라봤을 때 표본 비율로 표현되어 있기는 하지만 내가 얘가 기존에 정규분포에서 표준 정규분포로 가야 되는 과정 중에 있을 거 아니야. 우리가 단순하게 정규분포를 적분을 이용하거나 내가 넓이를 따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 무조건 표준 정규분포로 가고 표를 이용해서 넓이를 구해서 확률을 구하셔야 된다고요. 물론 그뭐 넓이가 확률로 계산되어 있는 거지만.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요식 자체가 이미 뭘로 예측이 된다? 표준화 과정으로 되겠다라는 예측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렇게 해서 얘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이제 여기에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을지가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맞춰주고, 그 다음 뒤에 있는 전개 과정들은 다 똑같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당연히, 당연히 계산 과정이나 이런 것들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그거 이전에 내가 문제에서 필요한 것들의 조건을 정확히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선생님도 솔직히 여기 파트는 만약에 조금 하다가 약간 집중이 안 돼. 그럼 실수 바로 나올 거예요. 공 하나 더 붙이고 덜 붙이고가 엄청 큰 차이잖아. 그치? 그리고 이게 제곱에 대한 걸로 처리를 해야 되기

그래서 표본 비율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앞에 배운 표본 평균보다는 조금 더 단순화된 형태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표본 평균은 과정들이 뭐 X였다가, 그 다음에 X바였다가, 그리고 또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 그리고 또 표본 평균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이렇게 확장성이 컸다면, 표본 비율은 딱 명확해요. 그냥 모비율에서 표본 비율에 대한 거, 딱 관련성 하나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얘를 이제 표준화하는 것. 그러니까 공식으로 외우는 것 자체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으니, 나중에 문제 풀때 이게 그냥 단순 정규분포인지 아니면 표본 비율 파트인지 이걸 구분하는 그 능력만 좀 키우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는 딱 단원이 정해져 있잖아. 표본 비율. 그리고 뒤에 들어가면요. 조금 어려운 문제들도 그 위에 주제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풀기도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없다고 생각하고 접근을 해보세요. 그렇게 해석을 하다 보면 당연히 편하게 풀릴 수 있습니다. 그쵸? 네. 자, 오늘도 역시나 이제 퀴즈 나가는데요. 여러분들이 앞에 배웠던 개념을 바탕으로 계산만 잘 하시면 되는 거니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열심히 푸셔서 후기에 답 올려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전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40만점 수능 특강 시간입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이고 네 번째 시간만에 1단원을 다 이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고3의 경우 내신 시험에서는 1단원 정도가 아닐 것 같아. 한 절반 정도는 시험 범위로 냈던 생각이 납니다. 1학기 안에 진도를 거의 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제 기억을 떠올려 보건데 한 1, 2단원 정도까지 시험 범위가 될 것 같고 그리고 2학기 때 가서는 전범위로 출제했었던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여러분 부지런히 한 8강 정도까지는 들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 네. 오늘 이번 시간에 1단원 마치는데요. 마지막 네 번째 주제, 사회문화현상의 탐구태도와 연구윤리는 사실 탐구태도 하나, 연구윤리 하나 이렇게 해서 두 가지 핵심적인 개념이 있는데 수능에서는 잘 안 나옵니다. 예, 그런데 학교 시험에서는 탐구태도 하나, 연구윤리 하나 이렇게 출제하겠지. 그치? 사실 수능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여기까지 딱 배우고 나서 연구 방법, 자료 수집 방법까지 다 합친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2강 맨 끝에 봤던 그 문제 유형. 맞죠. 그런 문제 유형들을 여기서 많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말 고르게 출제할 텐데요. 그래도 1단원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사회조사과정 문제까지 오늘 대비해 보는 것을 목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문화현상의 탐구태도 일단 학교 시험은 무조건 나올 것이다. 네, 사회문화현상의 탐구태도 몇 개 있지? 네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외우라고 했어? 기억 두 개, 시옷 두 개. 그래서 객관적 태도, 개방적 태도, 기억 두 개, 시옷 두 개, 상대주의적 태도, 그 다음에 성찰적 태도.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연구윤리입니다. 연구윤리는 크게 두 개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연구 대상자와 관련된 윤리가 있고요. 그리고 연구 과정. 또 하나 결과를 공표,

공표할 때의 윤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윤리와 관련해서는 서술형 문제로 낼 여지가 있는 것 같아. 자료가 딱 주어져 있고, 그래서 연구윤리 위반의 내용을 써라 라고 하는 식으로. 그러면 여러분 연구 대상자, 과정, 결과 공표와 관련된 윤리 원칙들 몇 가지 기억하고 있는 것에서 어긋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서 쓸수 있는 정도까지, 저라면 그렇게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람직한 연구 태도 1번이고요. 그 다음에 가치 중립과 가치 개입은 사회 조사 과정 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 연구 윤리까지. 첫 번째, 사회문화 현상 탐구에 필요한 태도, 기억 2개, 시옷 2개 가운데서 첫 번째 뭐냐면 성찰적 태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성찰적 태도는 반성하고 관찰하는 태도다라고 얘기했었죠. 그쵸? 반성하고 관찰한다? 즉, 그동안의 연구 과정을 되짚어보는 태도이기도 하고, 성찰한다라고 하는 건 뭔가 다시 생각해보는 뭐 이런 거잖아. 성찰해봐, 너를. 뭐 이런 그 의미, 그 뉘앙스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회문화 현상을 보이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야. 그 이면에, 그게 등장한 원인이나 또는 이런 것들을 아주 능동적으로 살펴보는 태도입니다.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야. 성찰은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죠.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그래서 얘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 현상의 이면에 있는 원인, 그 다음에 그것이 초래할 결과 등을 아주 적극적으로 탐구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적극적, 능동적 태도다. 그리고 성찰, 연구 절차나 방법, 연구 윤리 등에서 내가 문제는 없었나? 사람을 대상으로 사회문화 현상을 주제로 해서 내가 연구를 할때 연구 윤리를 위반한 내용은 없었나? 라고 되짚어보는 태도, 여기 키워드입니다. 이게 바로 뭐야? 성찰적 태도입니다. 성찰적 태도는 크게 두 가지로 키워드 정리할 수 있는 거야. 반성적으로 관찰하는 것인데, 즉 뭐냐면 현상의 이면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탐구하는 태도, 연구 윤리를 제대로 지켰는지 되짚어보는 태도. 이렇게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 번씩 생각하고 가면 어렵지 않습니다. 성찰적 태도 살펴봤고, 이제 두 번째, 객관적 태도예요. 당연히 요청되는 거지. 그치? 네. 왜 객관적 태도가 요청되냐면, 사회 문화 현상도 가치를 개입하고 있어. 그리고 사람도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난 순간, 그 가치가 내재되어 있는 거야. 그렇지.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거나, 또는 어떤 지역에 태어나거나, 또는 남자, 여자로 태어나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어떤 가치를 갖게 합니다. 사회 문화 현상도 가치를 가지고 있고, 또 사람도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가치 중립적으로 연구하려는 태도가 진짜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의 직업에 맞춰서, 이해관계에 맞춰서 어떤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고, 또는 나의 지역, 또는 나의 우리나라, 뭐 이런 거, 네, 더 광범위하게 보자면. 그런 데 맞춰서 연구를 진행하다 보면 객관적인 연구가 되지 못한다고. 그럼 그 연구를 누가 신뢰하겠어? 네. 그래서 객관적 태도란 탐구 과정에서 연구자가 지닌 주관적인 가치나 편견, 이해관계 등을 배제하는 거지. 그래서 사회문화 현상이 가진 뭐 사실로서의 특징만 파악하는 태도입니다. 여기 이렇게 사실이 나와요. 그러면 사실과 대비되는 게 여러분 뭐냐면 가치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수능특강 자료의 문제에 보면 사실과 가치에 대한 문제가 단독으로 딱 나왔습니다. 물론 수능형은 아니야. 그런데 학교 시험이라고 한다면 사실과 가치에 대한, 왜냐면 가치 중립, 가치 개입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사실과 가치에 대한 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뒤에 문제를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네. 사실과 가치의 차이는 뭐예요? 가치는 뭐지? 가치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 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 사람들이 가진 배경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가치가 다릅니다. 즉, 뭔가 바람직한가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건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겠지. 그치? 얘는 참 거짓의 판별이 안 되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사실은 뭐냐면 참 거짓의 진위 판별이 되는 걸 사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우리나라 이혼율이 90%래. 이건 뭘까? 우리나라 이혼율이 90%일 것 같아요? 이거 사실이에요. 정말요, 선생님? 거짓인 사실. 네. 그래서 사실은 진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사실은 참 거짓의 판별이 가능한 걸 사실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참과 거짓으로 판별이 되면 그걸 사실이라고 말하는 거. 그리고 가치. 그래서 이거 대비해서 문제 뒤에 하나 있으니까 확인해서 살펴볼 거고. 그래서 객관적 태도란 무엇이냐면 가치를 개입시키지 않고 사실로서의

상황만 파악하는 태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선지로 나올 때 객관적 태도와 관련해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가치 중립적이다 이런 표현. 또 냉정한 제3자적 관점이다. 당사자가 되면 당사자의 가치를 가지고 막 주장해서 싸우게 되는 거잖아. 다투게 되거나 막 이렇잖아요. 남편이랑 저랑 막 그러면 우리 인형 어디다가 테이프에서 한번 봐야 돼. 막. 서로 내 말만 맞다고 막 하는 거잖아. 그런데 딱 떨어져서 보면 얘는 이 말에 모순이 있고 얘는 얘가 이 주장만 하고 잘못됐네 이게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게 바로 냉정한 제3자적인 겁니다. 그게 바로 객관적인 것이고. 그래서 이 가치 중립적, 제3자적, 그리고 중립적, 제3자적 이런 표현으로 나오게 되면 아, 이게 객관적 태도구나라고 하는 걸알 수가 있고. 세 번째 이제 뭐냐면 지금 시옷 하나 기억 하나 있어요? 예, 이제 또 하나 기억 하나. 개방적 태도라고 돼 있어요. 개방이 뭐야? 열어두는 거지. 그치? 그래서 보면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이나 연구 관점이 정말 다양할 수가 있죠. 그쵸? 사회문화 현상 자체도 다양하고. 그래서 자신의 주장과 다른 주장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이거지. 존재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거야. 그래서 자신의 주장에 대한 뭐? 비판을 허용하는 거죠. 이걸 개방적 태도라고 얘기합니다. 내 주장만 맞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주장을 다 들어보고 비판을 허용하는 태도, 이게 바로 개방적 태도입니다. 다른 연구자의 주장이나 다른 연구의 결론을 무조건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 근거를 통해서 검증되기 전에 이건 잠정적인 결론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즉, 검증되고 난 다음엔 얘가 바뀔 수도 있음을 인정하는 거야. 그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네, 앞에서 했죠. 가설로서 받아들이는 거죠. 가설의 뜻이 뭐였어? 얘가 바로 잠정적인 결론이지. 그래서 우리 양적 연구를 할때 잠정적인 결론을 먼저 내리잖아요. 잠정적인 결론을 먼저 내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료를 수집하지. 그래서 자료를 분석하고 가설을 검증해 보죠. 그래서 그 결과 가설은 틀릴 수도 있지. 그걸 기각된다라고 얘기하잖아. 그래서 내 주장이 잠정적인 결론으로서 나중에 검증된 결과 틀릴 수도 있음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그걸 가설로서 받아들이는 태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마지막 이제 하나 남았네. 상대주의적 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문화 현상을 탐구할 때 연구자 자신의 문화적 맥락이나 배경을 떠나 사회문화 현상이 그 사회문화 현상이 발생한 맥락이나 배경을 고려하는 태도. 우리는 젓가락이나 숟가락으로 밥을 먹는데 저 나라는 손으로 밥을 먹는 거야. 우리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 그 상대방, 해당 사회 구성원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거죠. 이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상대주의적 태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얘는 어디서 나와요? 완전 3단원에서 완전 중요하게 나오게 됩니다. 3단원의 문화 이해의 태도에서 100% 출제되는 것이고, 문화 상대주의로 100% 출제가 되고요. 이 객관적 태도가 제3자적 입장에서 바라본다. 네. 둘이 막 서로 주장만 하면 서로 맞다고 막 하는 거잖아. 떨어져서 보면, 네. 이게 딱 객관적으로 볼수 있는 것처럼, 상대주의적 태도는 뭐냐면, 얘 객관적 태도가 제3자적이라고 한다면 상대주의적인 태도는 해당 사회 구성원의 입장에서입니다. 구성원의 입장. 입장에서 이해하는 태도. 사회문화 현상을 이해하는 태도. 이걸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어떻게 나오기도 했냐면 요 같은 말로 내부자적 입장을 갖는다.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네. 그 사회. 내부자의 시각을 가지고 사회문화 현상을 보는 거지. 그래서 태도 네 가지를 쭉 살펴보았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선지 체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 쭉 가지고 와봤어요. 네. 그러면 어떤 문화의 태도에 해당되는지를 여러분이 골라보는 겁니다. 키워드 볼게요. 사회문화 현상. 그 사회문화 현상이 발생한 그 맥락, 배경을 고려하는 거야. 왜 손으로 하게 됐지? 왜 인사를 할때 혀를 내밀게 됐지? 이렇게 하는. 그 사회 맥락에서 이해하는 거. 바로 뭐야? 그렇지. 상대주의적 태도입니다. 두 번째, 연구자는 자신과 연구 대상을 철저히 분리하는 거야. 예, 연구 대상이 내 가치를 개입시키거나 이러면 안 돼.
그러면 객관적 연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EBS 강의가 얼마나 학업 성취 효과가 있는지 이 연구 대상, EBS 강의에 대해서 내가 막 가치를 개입해서 연구하게 되면 이 연구 결과를 신뢰할 수 없잖아. 제 EBS에서 오랫동안 강의했더니 저거 지 입맛에 맞게 결과 낸것 같아.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분리해야 됩니다. 이걸 바로

뭐라고 한다? 객관적 태도라고 얘기하는 거야.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나 선입견을 배제한, 여기 이렇게 나왔네요. 제3자적 이렇게 나왔네요. 바로 뭐라고? 그렇지. 객관적 태도. 쓰시면 되고. 어떠한 주장이라고 하더라도 경험적 증거에 의해 검증되기 전까지는 하나의 가설로서 받아들여요. 가설이 뭐지? 잠정적 결론. 가설 검증한 결과 틀릴 수도 있어. 이걸 인정하는 태도야. 개방적 태도죠? 예. 사회문화 현상을 보이는 대로만 받아들이기보다 현상의 이면에 담긴 의미를, 왜 그러한 원인이 있지? 그래서 어떤 결과를 초래할 거지? 적극적, 능동적으로 바라보는 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성찰적 태도.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비판을 허용해야 된다. 뭘까요? 개방적 태도야. 개방. 서로 다른 특징이 갖는, 여기 있네요. 사실과 가치를 엄격히 분리해야 돼. 그래서 사실에 초점을 두고 해야 돼. 가치 개입하면 안 돼. 그렇지. 바로 객관적 태도. 연구 절차나 방법, 연구윤리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 되짚어보는 거야. 내가 뭐가 문제는 없었나? 연구윤리 위반의 내용은 없었나? 맞죠. 성찰적 태도. 예, 선지 보고 바로바로 딱 나올 수 있어야 된다. 하나만 또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티베트의 조작문화 이해라고 돼 있어. 티베트에서는 사람이 사망하면 시신을 들판에 내놓아 새들이 쪼아먹게 하는 조장이라고 하는 장례 풍습이 있습니다. 이 조장은 티베트의 뭐 자연환경과 불교적인 세계관 때문에 형성된 장례 문화다. 즉 히말라야 산지의 혹독한 추위와 험준한 지형 때문에 매장하기가 어려운 자연환경. 그리고 시신으로 배를 채운 새가 하늘 높이 날면 죽은 사람의 영혼도 하늘로 향한다고 생각하는 종교적 신념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요거를 지금 다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천장이라고 하기도 해요. 이런 조장을 티베트가 아닌 우리 사회의 잣대로 탐구하면 미개해, 이해할 수 없는 문화라고 평가할 수도 있죠. 하지만 사회문화 현상은 이 발생한 사회를 배경으로 해서 형성되었기 때문에 해당 사회에 관한 이해 없이는 올바로 이해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강조하고 있는 거야? 어떤 조장이라고 하는 사회문화 현상을 이해할 때 우리의 잣대로 평가하면 안 돼. 해당 사회의 구성원의 입장에서 내부자적 시각을 가지고 바라봐야 돼. 뭐가 되겠어요? 그렇지. 상대주의적 태도가 되는 것이고요. 이거 3단원의 문화상대주의에서도 그대로 나올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야. 그렇죠? 이제 요거 한 문제만 보고 여기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선지도 봤고요. 사례도 하나 봤고, 요거 문제 하나만 보고 여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요 정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했고, 여러분 보시면 개방적 태도, 상대주의적 태도, 성찰적 태도 이렇게 나왔어.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태도와 관련된 것이구나. 사회과학자에게 A씨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라고 했더니 갑, A가 필요한 이유는 사회문화 현상이 발생한 맥락이나 배경을 고려하지 않으면. 방금 했네. 발생한 맥락, 배경, 이걸 고려하지 않으면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뭘까요? 그렇지. 조장이라고 하는 사회문화 현상이 발생한 그 혹독한 자연환경, 그 다음에 뭔가 종교적인 거, 이거를 보지 않고는 온전하게 이해가 안 되잖아.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어? 어떻게 새로 하여금 시신을 쪼아먹게? 이렇게 되어버리잖아. 따라서 여기서 갑은 A를 뭐로 보고? 상대주의로 보고 서술을 한 거지. 두 번째, B가 필요한 이유는 모든 과학적 지식은, 오, 나와 있네. 잠정적인 것에 불과해. 새로운 내용이 밝혀지면 수정될 수 있어. 뭐야? 바뀔 수도 있음을 인정하는 태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B가 뭐가 되죠? 개방적 태도 이렇게 되는 거지. C가 필요한 이유는 선생님이 모두 옳게 라고 했으니까 A가 상대주의, B가 개방적 태도, 상대주의적 태도, 개방적 태도, 얘가 하나 성찰적 태도가 되겠네. 그러면 첫 번째, A는 연구자 자신과 연구 대상을 분리한다. 내 가치를 개입해가지고 그래 EBS 강의는 무조건 좋을 거야. 또 교사는 처우가 너무 열악해. 교사의 처우를 올려줘야 돼. 이건 연구자가 그 현상에 대해서 막 가치를 개입한 거거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그래서 이건 객관적 태도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 객관적 태도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객관적 태도. 여기 연구자 자신과 연구 대상을 분리한다.
라고 되어 있는 거. B는 자신의 연구 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다른 연구자의 비판을 허용한다. 맞아요? 개방적. 맞네. 그대로 키워드 나왔죠. 세 번째, A와 달리 B는 사회문화 현상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거다. 얘가 특수성을 고려하는 거지. 티베트는 조장이라고 하는 장례 문화를 해. 그 사회가 그렇게 특수한 건 그 사회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그 사회의 특수성을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회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되는 거야. 따라서 B가 아니라 A는 이라고 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가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성찰적 태도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면 되는 거지. 현상의 이면에 담긴 구조나 원리 등을 능동적으로 살펴본다. 이렇게 되면 맞네. 그치?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니은 리을 해서 여러분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태도 이렇게 쭉 살펴봤어요. 태도 살펴봤고 이제 뭐냐면 학교 시험은 태도도 나올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윤리도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윤리 보시면 연구 대상자와 관련된 윤리 하나, 한 번씩만 읽어봐 주시면 되죠. 또 하나는 연구 과정, 그리고 연구 결과 공표와 관련된 윤리.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건데, 연구 대상자에게, 그렇지,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구의 목적, 연구의 과정, 그로 인한 피해 이런 것들을 다 알려주고, 그래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뭐냐면 자발적 참여. 특히 연구 대상자에게 예상되는 피해가 무엇인지 설명해 줘야 돼. 그래서 안전과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돼. 그래서 폭력적인 영화를 보면 폭력성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보는데 폭력적인 영화 막 10시간 본 데가 미칠 것 같고 저 그만하겠습니다 하면 당장 멈춰야 돼. 그게 안전과 이익을 고려하는 거. 근데 그런 연구 설계 자체도 문제가 있네. 10시간씩 보게 한다 이런 거 자체가. 또 4번, 연구자는 연구 대상자의 무엇을 보장해야 된다? 사생활 관련된 정보와 개인정보를 연구 목적 이해 용도로 활용해서는 안 됩니다. 뭐? 익명성이죠. 익명성을 보장해야 된다. 그래서 뭐 어려운 내용은 사실 없습니다. 다음 한번 가서 볼게요. 이제 연구 과정 및 결과 공표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연구자는 그렇지 정직한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의도한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EBS 강의 보고 성적 떨어지네 자료는 다 빼야지? 이렇게 하면 뭐 한 거야? 지금 신뢰할 수도 없고 조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조작해서는 안 돼.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른 연구자의 연구물을 많이 활용하게 되죠. 이게 참고 문헌이잖아. 그런 것들을 다 뒤에 기입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출처를 정확하게 밝혀주어야 됩니다. 그 연구 결과를 은폐하거나 왜곡하거나 축소하거나 또는 과장해서도 안 되겠고 또 연구 성과가 사회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게 제일 악용된 대표적인 사례가 우생학 연구잖아요. 우월한 유전자와 열등한 유전자가 있다라고 하는 우생학이라고 하는 걸 이 정책이나 이런 데 반영해서 말도 못하게 잔혹한 그러한 현상들, 미국이나 이런 데서 나타나고 그랬었죠. 그래서 연구 성과가 그게 사회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거. 여기까지 해서 쭉 이렇게 살펴봤고, 이 문제에 적용하면서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가볼게요. 연구 과정 중 가나 절차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있는 대로 보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에 보면, 연구자 갑은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 목적과 내용, 소요 시간, 연구에 수발된 가능성이 있는 위험과 피해 등을 알려준 다음 이게 연구 윤리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목적, 그 다음에 예상되는 피해, 그리고 참여할 것인지를 확인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연구자 을은 연구 대상자가 제공한 정보와 연구 대상자를 분리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래서 이 중학생의 흡연 실태라고 하면 이 흡연한 학생, 흡연하지 않은 학생 해서 흡연한 학생들의 이름이나 이런 게 공개되면 안 되니까 연구 대상자가 제공한 정보, 흡연 유무와 연구 대상자, 그래서 A, B, C 학생이라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분리하는 과정을 거쳤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수집된 자료가 연구자 이외의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별도의 장소. 이게 바로 뭐예요? 익명성을 보장하는 내용이 되는 거지. 그치? 네. 그러면 기억 가볼게. 가해 절차는 연구 대상자의 자발, 그렇죠. 연구의 목적 이런 거 다 알려주고
동의를 구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거. 두 번째, 연구자는 가해 절차가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유의해야 된다. 맞아요. 그렇지. 가해 절차 뭐냐면 연구자에게 연구 목적, 내용 이런 것들을 알려주었을 때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난 다음에 이 연구 목적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리고 동의를 구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이게 바로 뭐냐면 대표적인 예가 애쉬의 동조 실험이야.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다수가 뭔가 A라고 주장하면 나는 B라고 생각해도 그 AI에 막 이끌려가는지 그걸 알아보고 싶은 거야. 다수가 어떻게 했을 때, 다수가 확 휘몰아쳐 갔을 때 따라가는지 알아보고 싶은 게 이게 연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연구는요, 이 다수가 얼토당토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연구 대상자가 되시는 분께서 따라가는지 아닌지 볼 거예요. 이거 다 알려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연구 결과가 왜곡되겠지. 이 사람이 지금 얼토당토하는 거 하고 있구나. 나는 내 주대를 지킬 때야. 이렇게.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그 주장에 막 휩쓸려 가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실험이었는데 왜곡된 실험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전에 알려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하는 경우에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유의해야 됩니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나의 절차는 연구 대상자로부터 솔직한 정보를 얻는데 기여하죠. 너가 흡연 유무가 있는지 하고 네가 응답했는지는 철저히 분리될 거야 라고 해야지 솔직한 응답을 하게 하는 거지. 즉 기여하지 못한다. 틀렸습니다. 기여하는 거죠. 솔직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데. 나의 절차는 연구 종료 후 개인정보 자료를 파기하는 것과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리을. 이런 식으로 문제 출제됩니다. 더 가볼게요. 중요하니까. 네. 하나 더 가보겠습니다. 다음 사례를 연구 윤리 측면에서 옳게 평가한 진술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돼 있어. 또 역시나 마찬가지로 뭐라고 나왔어? 연구 윤리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그럼 읽다 보면 우리가 물론 연구 대상자와 관련된 것 하나 있고 연구 과정과 결과 공표와 관련된 거 크게 두 개로 나눠서 쭉 읽어봤긴 하지만 그거 외우지 않더라도 쭉 봐서 보다 보면 여기 이상한데? 하는 부분이 보입니다. 사회학자 갑은 북한 이탈 주민의 한국 사회 적응 과정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했고 먼저 갑은 통일부에서 소개받은 북한 이탈 주민 100명을 대상으로 연구 목적 설명했네. 그래서 연구에 대한 허락도 받았어요. 질문지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무성의하게 응답한 일부 질문지를 제외한 다음에 통계 분석했네. 이건 괜찮은 건가? 이런 생각이 일단 들죠. 또한 주변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북한 이탈 주민 5명을 대상으로 사전 동의를 거쳤어요. 심도 깊은 면접을 통해 자료를 수집했어요. 갑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연구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연구 대상자 중에 면접 대상자들의 실명을 부록에 첨부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 문제가 확실히 있어 보이지, 그치?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 문제 있어 보인다. 여기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 이거는 제외해야 맞습니다. 이건 문제 없어. 예. 왜? 여러분 생각해봐. 학교 급식 만족도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조사하고 싶어. 그런데 그래서 한 3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한 3명이 다 학교 급식 0.0.0.0.0.0 다 모두 0점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야. 5점이 최고고 0점이 제일 낮다고 했을 때 다 0점으로 해놓은 거야. 그러면 그걸 이렇게 껴서 하게 되면 전체 30명 중에 3장 10%가 이 전체 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잖아. 딱 봐도 어때? 무성의하게 의도적으로 한 것들이잖아. 그건 빼고 해야지 오히려 더 정확한 연구 결과가 나올 수가 있겠지. 그치? 따라서 얘는 무성의하게 응답한 일부 질문지를 제외했다는 것은 뭔가 내가 연구 주제를 설정한 것과 다른 결과가 나왔잖아. 그걸 빼야지 라고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건 조작이 맞거든. 근데 이건 조작이 아닙니다. 그거 꼭 주의하시고 이게 몇 번 나왔어요. 그리고 학생들이 많이 물어봅니다. 선생님 이건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 네. 그러면 기억하겠습니다. 기억. 여기 연구 윤리 측면에서 옳게 한 거. 연구 대상자의 임명성을 보장하지 않았죠. 그쵸? 여기 마지막에. 그래서 맞고요. 연구 대상자에게 유해한 연구 주제를 선택한 거예요. 북한 이탈 주민이 한국에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 알아보겠다. 이게 연구 대상자에게 뭐가 유해해.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보기가 어렵겠고 자발적인 차별을 보장하기 위해 목적 설명하고 허락 받았고 사전 동의를 거쳐서 했습니다.

따라서 맞고요. 그 다음에 자료 분석 과정에서 의도한 결과를 얻기 위해 자료를 변조해서 이게 있네요. 아닙니다. 이것도 물어보더라고. 이게 무성의하게 응답했다는 거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무성의하게 응답한이라고 딱써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무성의한 거야. 네. 그래서 정답은 기역 디귿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연구윤리 관련해서는 학교 시험은 100% 출제될 거고, 수능에서는 좀꽤 지금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출제가 안 됐는데, 최신 기출입니다. 예, 그나마. 2024 9월에 나왔던 것인데요. 여기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추친 기억에서 리을이 연구윤리 측면에서, 이렇게 연구윤리야. 역시. 마찬가지로 연구윤리. 읽어보면서 방금 전에 문제 풀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체크하면서 보시면 되는 거죠. 갑은 설문조사 참여에 동의를 했네요.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 문제에 관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갑은 조사에 앞서 연구 대상자가 응답을 중단을 요청할 경우, 너무 피곤하고 또는 너무 어때서 못하겠다라고 하면 즉시 중단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제 없네. 그렇지? 왜냐면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되니까. 갑은 실제로 조사 진행 중에 응답 중단을 요청하는 노인들의 조사를 중단하고 해당 답변 자료를 폐기했어요. 여러분, 이건 어때요? 문제 있어? 그렇지. 이거 문제 없지. 왜? 한 30번까지 문항이 있는데 한 5번까지 하고 또는 10번까지 하고 중간에 중단했어. 그럼 그거 중간에 넣으면 그 왜곡이 생길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건 폐기하는 거죠. 그리고 노인들이 연구 목적을 알게 되면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한 갑은 설문조사 참여에는 동의를 했는데 목적은 안 알려줬나 봐. 연구 결과를 발표한 후에도 목적을 알리지 않았다. 이거 문제가 있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전에 목적을 알려주고 나면 왜곡될 수도 있으니까 애쉬의 동조실험처럼 그렇다고 하더라도 끝나고 나면 알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 알려줬어. 그러니까 여기가 문제가 있는 거죠. 디귿은 갑은 자신이 발표한 연구 논문에 관심을 가진 어떤 기업이 연구자료를 요청하자 연구비를 지원받는 대가로 개인정보는 삭제했어. 이건 잘했네. 개인정보 삭제한 건 잘했지만 연구 목적 이외에 목적으로 연구비 지원받고 모든 자료를 어떤 기업에서 옮겼습니다. 여기 문제가 나타났고 여기 문제가 나타난 거지. 그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기업은 연구 대상자의 자발적 참여를 보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동의를 한 사람들이 하는데 중간에 안 하겠다라고 하면 빼줘야 되는 거야. 자발적 참여를 보장한 것이므로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폐기한 건 그렇지. 자료 조작이라고 볼수 없죠. 연구윤리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의 경우는 연구자료의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을, 아, 이거 위배됩니다. 해야 돼요. 그 이후에라도 말해줘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리을은 익명성을 보장한 것이기 때문에 위배되지 않다. 익명성은 보장했어. 그런데 뭐가 문제야? 여기 봐. 연구비 지원받는 대가로 기업에 다 넘긴 거야. 연구 목적 이외의 것으로 활용되었기 때문에 위배되지 않다. 아니야. 위배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 그래서 1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한번 가볼게요. 여기 있네요. 바로 이 내용이 되겠는데요. 1번, 일부러 기본 문제 3번을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수능 특강을 베이스로 해서 내면 아마 이렇게 이런 문제들, 여러분이 그냥 훅 지나칠 수 있는 이 문제들도 출제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시면 다음 갑을의 진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나와 있어. 작년 우리나라의 전체 고용률은 상승하고 실업률은 낮아졌지만 청년 고용률은 하락하고 전체 고용률하고 청년층의 고용률, 실업률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진술이야? 그렇지, 얘를 바로 사실 진술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뭐지? 참과 거짓의 판별이 가능한 거야. 구분할 수 있는 거거든. 실제로 전체 고용률은 상승했는지, 근데 청년층 고용률은 하락했는지,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있다는 거지. 즉, 통계 자료 이런 것들을 보면. 그래서 갑이 사실 진술에 해당되고, 을은 우리나라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정부의 실업 대책은 장년층이나 노년층보다는 청년층의 실업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가치 판단이죠. 그렇죠? 따라서 얘가 가치 진술에 해당이 됩니다. 얘는 참거짓 판단이 안 되는 거야. 이 판단할 수 없는 거죠. 이 글을 쓴 사람은, 을은 청년층 실업률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고, 또 누군가는 노인층 빈곤 문제, 그래서 노년층 일자리 마련, 이런 것들이 더 시급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얘는 참거짓 판단이 안 돼.

되는 거야. 예, 가치 판단과 관련된 것입니다. 얘는 사실이고 얘는 가치가 되는 거지. 이제 문제를 한번 해볼게요. 갑의 진술은 그래서 사실 진술이고요. 을은 가치 중립적이지 않지. 가치 판단하고 난 이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청년층 일자리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치 판단이 들어간 거죠. 세 번째, 갑과 달리 을의 진술은 사회과학의 연구 대상이 될수 있다. 라고 했는데 어디가 틀린 거야? 그렇지, 달리가 틀린 겁니다. 사실과 가치 모두 사회과학의 연구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 우리나라 출생률이 이제 뭐 1은 됐다고 하더라고요. 0점 몇이었다가 한 명은 됐다라고 하는 걸 최근에 본것 같긴 한데, 근데 우리나라 현재 인구를 유지하려면 2명이 넘어야 되는 거지. 왜냐하면 남녀가 만나서 아이가 나면 2명은 낳아야지 그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암튼, 예, 출생률이 전반적으로 낮습니다. 많은 선진국들이 그렇듯이. 출생률이 낮은 건 사실 문제야. 참거시 판단이 가능하잖아. 전 세계적인 것 평균하고 봤을 때도 낮은 수준이다.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출생률이 낮은 게 있고, 그렇다면 어떤 대책을 쓸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 그러면 신혼부부에게, 이게 출생률이 낮은 이유가 애들 학비도 너무 많이 들고, 그다음에 집값 이런 데 지출도 많이 되니까, 애를 양육하는 게 너무 부담이 돼서 그러니까, 집 구입하거나 이럴 때 이자율을 막 1%로 해주는 이런 대책은 어떨까? 누가 이런 대책을 마련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뭐예요? 이게 참 거짓 구분이 아니죠. 그 사람은 이런 정책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 가치 판단을 한 것이고, 누군가 반대쪽에서는 왜?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데, 아는 사람들은 뭐집 필요 없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다시 한번 말해서 보자면, 이렇게 사실 문제, 출생률이 낮은 걸 두고도 사회과학의 연구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낮은 걸 두고 문제, 정말 심각한 문제다라고 인식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야, AI 시대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건 큰 문제가 아니야, 라고 인식할 수도 있어. 그래서 출생률이 낮다라고 하는 게 사회과학의 연구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또이 대책을 놓고도 사회과학의 연구 대상이 될수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달리가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을과 달리 갑의 진술은 아니라, 둘다 모두 논쟁을 유발할 수 있죠. 출생률이 낮은 게 문제다! 문제가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고, 이런 대책을 주는 거에, 아, 반대다! 찬성이다! 라고 다 논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달리가 틀린 거죠. 그 다음에, 을과 달리 갑의 진술은, 그렇지. 경험적 자료를 통해, 여기, 참 거짓에 구분이 됩니다. 진짜 세계 전체적인 전반적으로 봤을 때, 출생률이 낮은 건지, 이런 것들의 진위를 판별할 수 있는 거죠, 얘는.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지금 몇개 살펴봤냐면 탐구 태도 살펴봤어요. 그쵸? 연구 윤리 살펴봤어요. 그리고 사실과 가치 문제가 사실 이게 예전 통합 사회에 제일 처음 맨 앞에 나왔던 거였거든요. 네. 그런 문제가 갑자기 사회문화에서 튀어나온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수능 특강, 내신 만점 수능 특강이니까 여기까지 설명을 했고요. 이제 정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문제란 말이야. 제가 2강 끝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연구 사례가 나오게 되는 것인데, 자, 이제 여기에 뭐 어떤 선지가 들어갔냐면, 이제 추가됐습니다. 2강에서 한 것에서 추가된 게 뭐냐면, 이런 거죠. 가치 중립이 요구된다. 라고 하는 거. 다시 말하면, 연구 과정에서 가치 중립, 가치 개입. 바로 이거야. 그래서, 연구 과정을 다시 한 번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과정, 떠올려보자. 1번, 뭐지? 주제를 선정하지. 양적 연구를 기본으로 한번 해볼게. 두 번째, 가설을 세우죠. 그쵸? 가설 설정. 세 번째가 뭐야? 연구 설계. 그래서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들어가면 양적 연구였죠? 네 번째, 자료 수집. 다섯 번째, 자료 분석. 여섯 번째, 가설 검증.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결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양적 연구는 과학적 연구다, 질적 연구도 과학적 연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쵸? 과학적 연구는 어떻게 한다고? 경험적 자료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연구한다고. 그런데, 사람도 가치를 가지고 있고, 사회문화 현상도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게 과학적 연구라는 건 객관적으로 연구해야 되는 건데,

모든 과정에서 같이 중립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서 베버라고 하는 학자가 딱 말을 한 거죠. 어디? 주제를 선정할 때 자기 관심사가 있어. 또 가설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생활 만족 정도가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볼 거야. 누구는 이렇게 가설을 세울 수도 있는 것이고요. 사람마다 또는 뭐 친구들과의 뭐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가설도 이 연구자마다 달리 설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계. 나는 질문지법 해야지. 나는 실험법 해야지. 그리고 학업 성취 정도로 난 중간고사로 할 거야. 나는 모의고사로 할 거야. 이렇게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연구자의 가치가 개입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구 과정 가운데서 첫 번째 세 개까지는 같이 개입할 수 있는 것이고요. 뒤에 이렇게 쭉, 그러나 자료 수집할 때. EBS 강의가 정말 학업 성취에 효과가 있을 거야 라고 내가 가설을 세웠는데 자료를 수집해보니까 그렇지 않은 자료라든가 분석할 때 뭔가 뺀다든가 이러면 그걸 신뢰할 수 없는 거잖아. 그래서 자료 수집할 때, 분석할 때, 이 분석한 결과랑 가설이랑 맞춰볼 때, 결론을 도출할 때는 가치를 개입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가치 중립한다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가치 개입의 단계랑 가치 중립의 단계가 선지 하나 정도로 이렇게 나와. 어렵진 않죠. 그쵸? 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양적 연구인데요. 제가 가설을 뭐라고 했어요? 이 가설을? 가설이 잠정적 결론이잖아. 결론을 먼저 해놓고, 여러분, 결론을 먼저 해놓고 이렇게 가서 자료를 수집하네. 얘를 뭐라고 하냐면, 결론을 먼저 내려놓고 자료를 수집해서 맞는지 살펴보는 거야. 그래서 얘를 연역적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요, 자료를 수집해서 이제 결론으로 이렇게 돌아가네요. 얘를 뭐라고 해? 귀납적 과정이라고 해. 그래서 양적 연구에서는 가설을 설정해서 일반적인 연구 과정에서 가설을 설정하기 때문에 연역적 연구 과정이 나타나고, 그리고 귀납적 연구 과정도 함께 나타납니다. 하지만 질적 연구에서는 어떨까? 가설이 없잖아, 질적 연구에서는. 가설 검증도 없고, 그치? 그러면, 먼저 잠정적 주제를 해놓고 가는 이 연역적 과정은 그렇지. 질적 연구에서는 안 나타나지. 질적 연구에서 뭐만 나타나? 귀납적 과정만 나타나게 됩니다. 거기까지 알아두면 모든 내용들을 이제 다한 거예요. 이 문제를 한번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연구 과정을 순서 없이 나열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주제로 선정했다. 스마트폰 게임 중독에 영향을 주는 요인. 따라서 가가 제일 먼저 나오겠죠. 그렇죠? 여기 이제 지워볼게요, 이게. 그래서 가가 제일 먼저 되겠고. 초등학생, 중학생과 학부모의 사전 동의를 거친, 동의를 거친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그러면 여기가 뭐겠어요? 표본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2에서 한 거, 3에서 한거다 연결해서 나와. 그럼 표본이 나왔으면 모집단은 어딨어? 제가 연구 주제나 가설에 있다고 했죠? 그쵸? 그래서 연구 주제 여기 있네. 초등학생에 이렇게 돼 있어. 얘네가 뭐겠어? 얘네가 연구 대상이 되는 전체 집단인데 다 못하니까 이 500명 한 거야. 여기 밑줄 그어놓은 거 얘는 함정인 거지.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부모 자녀 간의 유대 정도는 일주일간 평균 대화 시간 및 말다툼 빈도를 측정을 하고요. 스마트폰 게임 중독 정도는 여기 게임 시간으로 측정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그렇지. 유대 정도 너무 추상적이야. 스마트폰 게임 중독 정도, 이것도 추상적이야. 그래서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수집하기로 하였다. 자료를 수집하기로 했고, 질문지법을 통해서 하기로 하였다. 뭔가 연구 계획 짰네. 그 개념의 조작적 정의도 나와 있네. 이에 다음에 얘겠네. 그쵸? 근데 여기 보니까, 부모와 유대가 약할수록, 유대가 약할수록, 스마트폰 게임 중독 정도가 높을 것이다. 얘가 독립변인이고, 유대 정도가. 얘가 종속변인이네요. 가설을 설정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주제가 먼저고, 가설이 두 번째지. 그치? 그러니까 다가 두 번째고, 그 다음에 계획자겠지. 질문지법으로 해야지. 개념의 조작적 정의해야지. 그래서 나가 그 다음이 되는 거죠. 다음에, 유대가 약한 초등학교 자녀일수록 스마트폰 게임 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이거 제일 마지막이네요. 그쵸? 제일 마지막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일주일간 부모와 자녀 간의 평균 대화 시간, 뭐 이런 것들을 측정한 다음에, 한 다음에 분석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설문조사 실시하고, 실시하고 분석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겠어요?
자료 수집 및 분석이 되겠죠. 그러면 주제 선정하고 가설 세우고 연구 계획 짜고 그 다음에 자료 수집 및 분석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결론 이런 순서가 되는 거죠. 예,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억이 모집단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초등학생이 모집단이야 이렇게 나오지. 읽어보면 아 이거 물어보겠구나 라고 하는 게 보입니다. 두 번째 가볼게요. 디귿이 독립변인, 리을이 종속변인이다 라고 돼 있어. 유대. 유대가 뭐예요? 오, 독립변인. 주작적 정의한 거지. 예, 스마트폰 게임 중독증도 이거지. 그치, 리을.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조작적 정의이다. 그렇지. 저 여기 조작적 정의. 딱 맞아 떨어졌고요. 마에서는 나, 다와 달리 여기 여기 볼게요. 자료를 설문조사를 해서 수집했어. 수집했고 그 다음에 분석했다라고 돼 있어. 자료 수집하고 분석할 때는 연구자의 가치가 개입되면? 그렇지. 안 된다. 가치 중립이 요구된다. 맞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니은 디귿이 맞습니다. 순서는 가, 다나, 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틀렸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니은 디귿에서 여러분 2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 문제는 저랑 같이 풀고 7번 문제는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세요.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등학생 이제 갑, 을 두 사람이 나와요. 고등학생의 학업 성취도 하고 문해력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어떤 지역 고등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통해서 학업 성취도하고 문해력 수준을 측정을 했대요. 이 자료에서 문해력을 기준으로 상위 100A집단 그리고 하위 102집단으로 구분해서 학업 성취도를 분석해보니까 B집단 하위인 애들이 A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낮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문해력하고 갑부터 이렇게 해볼게. 갑에 이렇게 써보면 문해력하고 학업 성취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건가 봐. 그래서 문해력 수준을 여기 이렇게 측정을 했는데 여기 보면 A집단이 있고 B집단이 있는 거야. A집단이 문해력이 높은 100명이죠. 여기는 문해력이 낮은 하위 100명이 되는 거야. 그래서 뭐 질문지법을 통해서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학업 성취도 얘는 높고 얘는 낮더라 라고 하는 거 여기까지 이렇게 본 겁니다. 됐죠. 그랬더니 이제 을이 이제 지금부터 이제 을의 얘기입니다. 을. 독서 프로그램이 문해력 증진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했대요. 자, 이제 을을 보겠습니다. 을은 이제 뭐냐면 독서 프로그램이 문해력을 증진시키는데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고 싶다. 이렇게 한 거지. 그러면 독서 프로그램이 뭐가 되지? 얘가 독립변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문해력이 종속변인이 되겠지. 그래서 그는 갑과 연구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서 갑의 연구에서 문해력이 낮은 것으로 판별되는 여기 B집단, 여기 B집단. B집단. 몇 명이었냐면 100명이었어요. 그렇죠? 여기 낮은 거 100명, 낮은 것으로 판명된 100명이 있었어요. 이 집단을 C, D 두 집단으로 나눈 거예요. C, D 집단과 D 집단으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50명, 50명 됐나 보다. 그래서 C 집단에게만 4주간 독서 프로그램 얘 한 거야. 어?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실험 집단이 되는 거죠. 그렇죠? 얘 독서 프로그램 처치했으니까. 그리고 얘네는요. 통제 집단이 되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위에 거는 바로 뭐가 되죠? 그렇지. 질문지법 한 것이고 여기 질문지를 통해. 얘네는요. 실험한 겁니다. 그래서 문해력 수준을 갑이 활용한 측정 도구로 문해력 수준을 측정한 결과 이제 여기서 측정을 했습니다. 여기 기억에다 이렇게 쓰면 안 되겠네.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 기억, 문해력 수준, 문해력 측정. 측정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리을 문해력을 측정했습니다. 리을 문해력을 측정. 이렇게 측정했어요. 그 결과 C집단의 문해력 수준은 유의미하게 얘네는 여기 프로그램 한 애들은 얘네 높아졌어. 그런데 얘는 차이가 없었어.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효과가 있는 거네. 그렇죠? 가보겠습니다. 이후 을은 D집단에게만 독서 프로그램을 4주간 다시 얘네도 적용해봤어. 그랬더니 문해력 수준이 얘도 높아졌어. 그래서 최종적으로 둘이 같았어. 그러니까 얘가 효과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서 볼게요. 갑의 연구에서 이거 항상 물어보잖아. 자, 가봐. 여기 보면
학업 성취도와 문해력 수준을 측정하였다. 연구 주제나 이런 데서 얘가 모집단이죠. 그렇죠? 얘가 모집단이 되고 이 200명이 뭐가 돼요? 표본이 되는 거지. 그렇지? 딱 가서 보면 갑의 연구에서 모집단은 고등학생입니다. 어느 지역이 아니라 고등학생이야. 그래서 틀린 것이 되고요. 두 번째, 기억은 기억 여기서 기억 문해력을 얘네 이렇게 해서 측정해봤어. 문해력을 측정했죠. 얘네들의 여기 학업 성취도를 측정한 것처럼 보이겠다. 여기 보면 얘네들의 문해력 수준을 측정해서 높은 애, 낮은 애 이렇게 한 거잖아. 그래서 여기 와서는 B 집단을 대상으로 했다는 건 B 집단 모두 문해력을 사전에 측정해서 둘이 낮은 것으로 동일하게 맞춰준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그렇지. 실험 처치하기 전에, 독서 프로그램 처치하기 전에 종속 변이를 먼저 검사해서 비슷하게 맞춰준다고 했잖아. 이게 종속 변인 사전 검사였잖아. 근데 얘가 할 필요 없이 여기서 한 걸 그대로 이용해 와서 B 집단 낮은 애도 똑같이 맞춰줬죠. 그렇지. 사전 검사로 활용됐다. 맞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수준이 있지. 니은에 보시면 문해력과 학업 성취도는 부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아니지. 문해력이 높은 애들이 학업 성취 높았잖아. 그렇지. 같은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리을은 의뢰 연구에서 실험 처치에 해당한다 라고 되어 있어. 리을이 뭐냐면 문해력 아니지. 종속변인 사후 검사를 한 겁니다. 실험 처치는 독서 프로그램 실시하고 이게 실험 처치야. 그러니까 틀렸죠. 이제 마지막에 보시면 미음은 이 디귿을 디귿 여기 독서 프로그램 효과가 있을 것이야를 그렇지 증명하고 있는 거지. 얘네 시켰더니 올라갔어. 안 했던 애들 다시 시켜봤더니 또 올라갔어. 효과 있네 라고 하는 걸 지지하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쭉 우리 문제들까지 해서 1단원 전반적으로 쭉 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정도까지 하시면 거의 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1강부터 4강까지 내용들 자료를 앞에서부터 쭉 살펴보면서 복습 면밀하게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2단원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Good luck to you.

안녕하세요. 생명과학의 리얼 멘토 현원석입니다. 내신 만점 수능 특강 생투의 여섯 번째 시간은 광합성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세포 배우고 왔고 발효 배우고 이제 광합성으로 넘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광합성을 하면 3단원까지 이제 다 마무리하게 되는 것인데 이제 여러분들 많은 것들을 공부하고 왔기 때문에 광합성도 충분히 여러분들 잘 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광합성에서 나올 수 있는 출제 시그널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시그널은요. 광합성 색소들입니다. 그 광합성 색소들을 분리해보는 실험을 해보도록 할 건데 그때 어떠한 순서대로 분리가 되느냐, 전개율은 어떻느냐 이런 것들 이제 실험적인 문제가 잘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스펙트럼의 종류가 나와요. 흡수 스펙트럼, 작용 스펙트럼 그 그래프를 구분하고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이제 광합성의 반응들을 보도록 할 건데 우리 세포흡이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었잖아요. 얘는 두 단계예요. 그럼 여러분들 좀 더 쉽게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명반응과 탄소 고정 반응 이것들을 세포흡에서 여러분들이 비슷한 유의 내용들을 공부하고 왔기 때문에 광합성 버전으로만 약간씩 바꿔서 보면 됩니다. 명반응은요 비순환적 전자 흐름이랑 순환적 전자 흐름이 나와요. 이것들을 비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탄소 고정 반응에서도 TCA 회로처럼 회로가 하나 등장합니다. 켈빈이 발견한 켈빈 회로 이것들의 과정을 보도록 할 건데 이때 탄소수 꼭 알아야겠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인산기수까지 비교해야 되는데 물질들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걱정 내려놓으셔도 돼요. 다음에 탄소 고정 반응에 필요한 명반응 산물과 분자수까지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출제 시그널을 함께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개념 줌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개념 줌은요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인 엽록체 그리고 광합성 색소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 건데 엽록체 하면 여러분들 어떤 거예요? 우선 이중막 구조다라는 거 떠오르지 않아요? 이중막 구조 하면 여러분들 핵, 엽, 미 기억해달라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이거는 뭐의 순서와도 같았냐면 세포 분핵법에서 나오는 순서와도 같았고 핵, 엽, 미, 소리 이렇게 정리를 했었어요. 자, 그러면 어쨌든 엽록체는 몇 중막 구조이다? 외막과 내막으로 이루어진

이중막 구조이다라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우리가 미토콘드리아에서도 이중막 얘기를 했었는데, 얘는 이때 중요하게 쓰이는 막이 이번에는 내막이 아니고요. 요 엽록체 안에 들어있는 동전같이 생긴 애들. 틸라코이드요. 틸라코이드의 막에서 중요한 명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틸라코이드의 막에서 중요한 반응이 일어난다라는 거 하나 정도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이 틸라코이드 동전같이 생겼는데 얘네들이 쌓인 구조를 우리는 그라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라나를 명반응의 장소다라고도 표현합니다. 다음에 이제 그 엽록체 안쪽 공간을 이제 기질이라고 하겠죠. 근데 그 기질을 다른 말로 스트로마라고 불러요. 그래서 앞으로 엽록체의 기질은 스트로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스트로마에서 우리가 배울 탄소 고정 반응이 일어나고요. 이 탄소 고정 반응은 빛이 없어도 일어나는 반응이기 때문에 안반응이라고도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그림 나왔으니까 틸라코이드 막에 무엇이 있는지도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전자전달에 관련되는 효소 복합체들, 그리고 ATP 합성 효소,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의 내막에 있었던 거하고 비슷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엽록체는 내막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틸라코이드 막에 존재한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광합성 색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광합성 색소는 종류들이 많은데, 그 중에 우리 엽록소하고 카로티노이드 색소를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엽록소도 한 종류가 아니라 여러 종류가 있다라는 거 보이시죠? 이러한 광합성 색소들은 틸라코이드 막에 존재한다라는 것이고, 이 중에 엽록소 A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엽록소 A는요, 광합성을 하는 모든 식물, 조류에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명반응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응 중심 색소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이 엽록소 A가 아닌 다른 색소들은 모두 보조 색소.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엽록소 B, C, D는 생물에 따라서 갖고 있는 엽록소 종류가 다르게 되고, 카로티노이드에는 카로틴과 잔토필이 있는데, 얘네들은 이제 보조 색소의 역할을 한다라고 했었잖아요. 보조 색소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빛에너지를 흡수하는데, 그것을 이제 얘네들이 엽록소 A가 흡수하지 못하는 파장대의 영역을 흡수해서 엽록소 A 쪽으로 전달해줍니다. 그리고 이 과도한 빛에 의해서 엽록소가 파괴되는 것을, 손상되는 것을, 파괴되거나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바로 보조 색소의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색소들을 분리하는 실험이 중요하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 실험, 잎의 색소 분리 실험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잎의 색소 분리 실험은 크로마토그래피라는 방법을 이용을 하도록 할 것인데, 먼저 여기에 잘게 자른 시금치 잎을요, 이렇게 아세톤에 넣고 추출액에 넣고서는 얘네들을 이제 이렇게 잘게 부셔가지고 추출액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을 이제 종이에다가 찍을 건데, 뭐 모세관이든 이쑤시개든 아무거나 쓰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종이에 가장 끝에 찍는 것이 아니라 한 2cm 정도 위쪽으로 해가지고 원점을 찍어주도록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남겨두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얘네들을 이제 전개액에 담궈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얘는 종이기 때문에 이러한 유기용매로 된 전개액에다가 담그게 되면 이 유기용매가 이 종이를 적시면서 쭉 올라가게 되겠죠? 근데 얘네들이 뭐 끝까지 올라갈 수도 있지만, 여기 중간 정도에서, 요 정도에서 멈출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때 이 용매가 올라간 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 용매 전선이라고 얘기하게 되고요. 이 전개액이 쭉 올라가게 되면서 색소들이 분리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장 멀리 간 것부터 순서대로 보면은 카로틴, 잔토필, 엽록소 A, B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뭘로 정리할 것이냐면 전개율이라는 것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전개율이라는 건 어떻게 구하는 것이냐면, 우선 우리가 아까 원점을 찍었잖아요. 원점에서 용매 전선까지의 거리, 이게 분모가 되고요. 원점에서 용매 전선까지의 거리, 이거 분해. 원점에서 색소까지의 거리. 자, 이것이 바로 전개율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원점에서 용매 전선까지의 거리는 어차피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치? 분모는 똑같을 것이고, 원점에서의 색소까지의 거리가 클수록 전개율도 크다라는 거고, 그러면 그 순서를 보게 된다면 제일 많이 올라간 게 카로틴이니까, 순서로 보게 된다면 카로틴, 잔토필, 그리고 A, B. 그래서 카잔아비, 이렇게 여러분들 외우도록 합니다. 순서는 카잔아비다. 그러면 얘네들이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나뉘게 되는 것이냐 궁금하잖아요.

성 색소들을 빛의 파장에 따라 가지고 빛의 흡수율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광합성의 속도를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빛의 흡수율, 빛의 파장에 따라서 빛의 흡수율을 나타낸 그래프를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흡수 스펙트럼인지 작용 스펙트럼인지 어떻게 구분하냐? 당연히 여기 Y축을 보시면 돼요. 빛의 흡수율을 봤다. 흡수 들어갔으니까 흡수 스펙트럼. 그리고 광합성 속도를 봤다라는 건 얼마나 광합성을 자랐느냐라는 걸본 거잖아요. 어떤 파장에서 광합성을 자랐느냐라는 걸본 거니까 작용 스펙트럼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 빛의 흡수율은 색소별로 봤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프가 여러 개 나오겠네요. A도 나오고 B도 나오고 카로티노이드도 나오고. 맞아? 그때 엽록소 A하고 B 같은 경우에는 엽록소인데 얘네들이 어떠한 파장을 좋아하느냐라고 봤더니 청자색의 파장 그리고 적색의 파장에서 얘네들이 빛을 흡수를 많이 하게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광합성도 잘하겠네라고 봤더니 청자색이랑 적색에서 광합성을 잘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카로티노이드는 보조색소로서 엽록소가 하지 못하는 파장대 영역을 흡수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엽록소의 그 흡수율은 낮은데 카로티노이드는 높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흡수 스펙트럼과 작용 스펙트럼인데 여기서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피크에서 엽록소 A, B만 놔둔 다음에 어떤 게 B고 A인지를 가려내래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 모르고 시험 보면 황당하겠죠? 그때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여기 지금 왼쪽으로 봐도 오른쪽으로 봐도 먼저 나오는 피크 있죠? 이게 바로 A입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피크가 나온다? B예요. 카로티노이드 제외하고 엽록소 A, B를 비교하는 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때 여기에서 이렇게 양쪽에 두개 나오죠? B도 양쪽에 두개 나와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반만 줄 수도 있어. 왼쪽을 줄 수도 있고요. 오른쪽을 줄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먼저 나오는 게 A다. 왼쪽에서도 먼저 나오는 게 A. 오른쪽에서도 먼저 나오는 게 A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B를 가려내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문제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어쨌든 이러한 스펙트럼을 봤을 때, 이제 그 광합성을 하는 생물들은 어떠한 색의 파장을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청자색과 적색의 파장을 좋아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던 내용이었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광합성 색소에 대해서 봤고, 광합성의 반응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광합성의 전체 반응을 이제 한번 먼저 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쌤이 그 세포업을 할때 전체 화학식을 보고서는 얘네들이 왜 이러한 분자수가 나오는지라는 걸 이해하면 사실 그 전체를 다 이해한 거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한 줄로서 광합성의 명반응과 탄소 고정반응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우선 광합성의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라고 한다면 포도당과 같은 유기물을 합성하는 거예요. 그치? 포도당을 합성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6CO2가 이렇게 포도당이 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봐. CO2에 없었던 누가 필요해? 수소가 필요하죠. 그럼 누군가가 수소를 줘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 수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여기 물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은 이제 빛이 있을 때 분해가 됩니다. 빛이 얘네들을 바로 분해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뭐 빛이 막 물을 분해한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되고, 빛 에너지가 있을 때 물이 분해된다. 이걸 물의 광분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물이 분해가 되면서 얘네들 산소는 이제 산소 O2의 상태로 있는 걸 좋아하니까 6O2, 12개 O는 6O2의 상태로 이제 방출되는 거예요. 그치? 자, 그리고 여기 12개의 수소, 남은 애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이때 수소를 좋아하는 조효소가 등장합니다. 우리 세포업에서는 NAD+였는데 이번에는 NAD+예요. NAD+하고 매우 비슷한 애인데 얘네들은 이제 엽록체에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NADP+가 얘네 12개의 수소를 가져가서 NADPH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게 되는 것이에요. 그치? 그러면 이때 이렇게 첫 번째로 빛에너지에서 물이 광분해되고 이때 NADP 만들어지고 NADPH 만들어지고 ATP가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이때 18개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 반응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바로
명반응이라고 부를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산소까지 방출되는 반응, 이거를 명반응이라고 부를 것이고, 이 명반응이 일어난 다음에 그 탄소 고정 반응이 일어난다라는 것도 실험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근데 그 실험에 대한 내용은 쌤이 모아서 다음 시간에

시간을 할 거고, 어쨌든 이제 명반응이 일어났고 이 CO2를 가지고 포도당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면 이때 명반응에서 만들어낸 물질들, 이걸 산물, 명반응의 산물이라고 하거든요. 명반응의 산물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포도당을 만든다. 아, 얘 수소 없었지? 이 NADPH가 수소를 전달해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물질대사에서 배웠지만 CO2가 이러한 포도당으로 되려면 에너지 필요하잖아. 아, 그 에너지는 ATP를 이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라는 걸 한번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전체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기에 엽록체에 그 틸라코이드가 쌓여져 있는 거, 그라나라고 했습니다. 자, 그라나에서 명반응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빛과 관련된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 자, 이제 물을 흡수해가지고 빛이 있을 때 물이 분해되면서 산소가 방출된다. 그치? 그 다음에 물이 광분해될 때이 수소는 NADP 플러스가 가져가서 NADPH가 된다라고 했었고요. 이때 ATP가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맞죠? 자, 그리고 이제 이 NADPH하고 ATP를 만들어낸 장소가 어디냐면 스트로마예요. 그래서 이 스트로마에서 바로 탄소 고정 반응, 켈빈 회로가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CO2를 가지고 포도당을 만들어야 되는데 CO2에 없었던 수소를 NADPH가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때 합성돼야 되는 거니까 ATP가 사용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전체 반응을 정리를 해주면 된다라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요 명반응에서 어떻게 NADPH와 ATP가 만들어지고, 탄소 고정 반응에 어떠한 물질들이 있어서 포도당이 만들어지느냐, 이것만 이제 정리해주면 광합성 끝이라는 거지. 오케이?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명반응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명반응의 전체 반응을 보기에 앞서 관계의 그림을 한번 보고 가는 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에 좀더 좋을 것 같아서 관계 그림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 관계라는 것은요, 복합체예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우리가 아까 봤었던 광합성 색소들, 그리고 단백질, 이걸로 이루어진 복합체인데, 이 관계 같은 경우는 빛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여기 그 틸라코이드 막에 관계가 존재한다라는 게 보이고요. 이 관계 중앙 쪽에 관계 중앙 쪽에 엽록소 A, 한 쌍의 엽록소 A가 존재합니다. 이 엽록소 A는 반응 중심 색소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이 엽록소 A로부터 빛 에너지가 들어오게 되면 전자가 방출된다라는 것이고, 그 전자는 1차 전자 수용체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보조 색소들, 뭐 엽록소 BCD라든가 카로티노이드 이러한 보조 색소들은 얘네들이 흡수하지 못하는 파장대 영역을 흡수해서 얘한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안테나의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안테나 색소라고도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서 봐야 될 거, 틸라코이드 막에 관계가 존재하는데, 이 관계에는 엽록소 A와 보조 색소들이 같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지. 그치? 근데 우리가 여기서 추가로 알아야 될게 무엇이냐면, 관계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거야. 관계를 이제 밝혀낸 순서대로 이름을 1, 2 이렇게 붙였는데, 얘네들이 어떠한 점이 다르냐면요, 특정 파장을 잘 흡수를 합니다. 관계 1 같은 경우에는 700나노미터의 빛을 잘 흡수를 해요. 그래서 그 700나노미터의 빛을 잘 흡수하는 엽록소 A를 가지고 있으면 그걸 관계1이라고 표현을 하고, 또는 얘를 P700이라고도 표현을 하게 됩니다. P700을 반응 중심 색소로 갖는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 P700의 P는 피그먼트겠죠? 색소의 그 약자입니다. P700, 관계1은 P700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관계2 같은 경우에는 680 나노미터의 빛을 가장 잘 흡수하는 엽록소 A인 P680을 반응 중심 색소로 갖는 애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자, 관계 1은 700, 100점을 맞은 애들, 100점 애들을 맞은 애들이 1등, 그리고 80점 맞은 애들이 2등, 이렇게 생각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100점 1등, 80점 2등 생각해서 1, 2를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좋아.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경 지식은 다 해결이 됐어요. 무엇을 알기 위한? 명반응에서 ATP가 만들어지기 위한 배경 지식은 다 봤으니, 명반응에서 광인산화라는 과정으로 ATP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그림이 틸라코이드의 막입니다. 자, 그러면 막이 나왔다라는 것은 막을 기준으로 외부와 내부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막의 외부가 무엇이고 내부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선 틸라코이드 막이니까요. 안쪽은 그냥 틸라코이드 내부라고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쌤은 앞으로 얘를 그냥 틸레라고 쓸게요. 틸레,
텔라코이드 내부다라고 표현을 하고, 그러면 텔라코이드의 바깥쪽은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염록체의 안쪽이지만 텔라코이드의 바깥쪽이니까 스트로마. 스트로마가 된다. 바깥쪽은 스트로마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이때 텔라코이드 막에 무엇이 이제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광계가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전자 전달계가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광계에는 무엇이 존재했어요? 바로 염록소 A가 반응 중심 색소로 존재한다라고 했었고, 광계1에는 P700, 광계2에는 P680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치? 자, 그러면 이제 빛에너지가 들어오게 된다면, 이제 광계2의 근처에서, 광계2의 근처에서 물의 광분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텔라코이드 내부에서 물의 광분해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장소가 어느 쪽이라고? 광계2 쪽이에요. 알겠죠? 이 광계2 쪽에 이 물을 분해하는 효소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때 물이 분해됩니다. 자, 물이 분해되면서 2H플러스와 2E마이너스, 그 다음에 2분의 1 O2로 광분해되는 것이죠. 자, 쌤이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자, 물의 광분해는 H2O가 분해되는 것이니까 두 개의 수소와 두 개의 전자, 그 다음에 2분의 1 O2가 이렇게 1분의 1 O2로 분해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이제 빛이 들어오게 된다면 광계2에 있는 염록소 A에서 전자를 방출해요. 한 쌍의 염록소 A가 존재하기 때문에 두 개의 전자가 방출되고, 마찬가지로 광계1에서도 빛을 받으면 전자가 방출되죠. 그러면 얘네들은 지금 전자가 원래 갖고 있었던 전자가 방출되어져 버리니까 전자를 보충해줄 애가 필요해요. 그 전자를 보충해주는 애가 누구다? 바로 물이 분해되면서 나온 요 전자. 요 전자가 바로 이 P680의 전자를 보충해주게 된다. 그러면 이제 시작점이 H2O에서 나온 전자로 보기 때문에 이 H2O를 전자의 공여체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 이 전자는 이동을 보면 H2O에서 680으로 갔어요. 그러면 얘가 전자를 얻었으니까 680은 산화된 거야, 환원된 거야? 680이 산화되었고, 얘로부터 받은 전자로 인해 환원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680에서 방출된 전자가 전자 전달계를 쭉 이동을 할 때 그 전자에서 뺏은 힘으로 이제 마찬가지로 똑같이 능동수송을 해주게 됩니다. 누구를? H플러스를 능동수송해 줄 거예요. 자, H플러스를 어디에서 어디로 능동수송해 줍니까? 라고 한다면 스트로마에서 텔라코이드 내부로 능동수송해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텔라코이드 내부에 H플러스의 농도가 점점 어떻게 돼요? 높아지게 되죠? H플러스의 농도가 높아진다라는 것은 pH는 어떻게 된다? 낮아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스트로마 쪽에 H플러스의 농도는 낮으니까 pH는 높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그 농도 기울기가 이렇게 생성이 됐잖아요. 농도 기울기가 생성이 됐으니까 이 농도 기울기에 맞춰서 농도 기울기 때문에 ATP 합성 요소를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H+가 그 ATP 합성 요소를 촉진 악산으로 지나가면서 여기 스트로마에다가 ATP를 생성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전자의 그 최종 목적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까 H2O를 시작점으로 봤잖아요. 자, 여기에서 나간 방출된 전자가 여기 680을 보충해줬고, 680에서 나간 전자는 이 P700에 있는 P700에서 나간 만큼의 전자를 보충해줍니다. 그럼 이 P700에서 나간 전자는 누가 가져갔냐면, 여기 NAD+. 얘도 이제 스트로마 쪽에 있죠. 그래서 NAD+가 전자와 주변의 H+를 합쳐가지고 NADPH를 생성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전자를 마지막에 가져간 애가 누구냐면 바로 NADP+이기 때문에 얘를 전자의 최종 수용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전자의 흐름을 한번 보게 된다면, 전자는 H2O에서 그 빠져나온 방출된 전자가 680과 P700을 거쳐서 NAD+로 최종 목적지로 가게 되었으니까 얘네들은 순환해요, 안 순환해요? 순환하지 않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비순환적 전자 흐름이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순환적 전자 흐름에 의해서 H+의 농도 기울기가 생겼고, 그 농도 기울기에 의해서 그 촉진 확산이 될 때 ATP가 만들어졌으니까 화학삼투에 의한 ATP 합성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얘는 무슨 인산화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까요? 여기에서
물에 광분해되고 여기서 전자가 빠져나간 이유가 빛에너지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빛광자 써가지고 우리는 얘를 무엇이라고

표현했다. 빛광 광인산화라고 표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됐죠? 좋아. 자, 근데 이때 이 비순환적 그 전자 흐름에 의해서도 이렇게 광인산화가 일어났지만 순환적 전자 흐름에 의해서도 광인산화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 이 순환적이라는 것은 왜 순환적이라고 하냐면 아까 빛을 받아서 광계원에 있었던 P700에서 전자 두 개가 방출되면 NADP 플러스로 간다라고 했었어요. 이렇게 가는 애들도 있지만 얘네들이 다시 전자 전달계를 거쳐가지고 자신한테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자기 P700에서 나갔던 애가 다시 자신한테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거는 비순환이 아니라 순환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순환적 전자 흐름이라고 하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H플러스의 농도 기울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얘로부터 나간 전자가 얘를 뺏어서 전자로부터 에너지를 뺏어서 H플러스를 이동시키고 촉진확산 될때 ATP를 만들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ATP를 생성하는 광인산화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순환적 전자 흐름에 의한 광인산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됐죠? 자, 그래서 우리 광인산화는 크게 두 가지, 비순환적과 순환적 전자 흐름에 의해서 ATP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다라는 거를 함께 살펴봤어요. 그럼 이두 가지를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비순환적 전자 흐름에 전자 공여체는 누구였냐면 H2O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로부터 나간 전자가 광계2, P680을 가지고 있는 광계2, 광계1은 점수가 더 높죠. 100점. 그래서 P700. 그 다음에 지나서 NADP 플러스 최종 전자 수용체로 가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순환적 전자 흐름은 P700에서 나간 전자가 다시 P700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순환적 전자 흐름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만들어지는 물질들 한번 생각해 보면, 관여하는 광계는 지금 봤듯이 비순환적 전자 흐름은 광계 1, 2가 모두 관여한다. 하지만 순환적 전자 흐름은 1만 관여한다. 물의 광분에는 어디 쪽에서 일어나요? 광계2에서 일어난다 그랬죠? 그럼 광계2를 가지고 있는 비순환적 전자 흐름에서만 H2O의 광분해가 일어날 것이고 순환적 전자 흐름에서는 일어나지 않겠죠. 물이 광분해돼야 산소가 생성됩니다. 그래서 산소의 생성도 비순환적 전자 흐름에서 생성되는 것이고 순환적에서는 생성되는 게 아니에요. NADPH 같은 경우에도 얘도 비순환적 전자 흐름의 최종 전자 수용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비순환적 전자 흐름에서는 NADPH가 생성이 되지만 순환적에서는 생성되지 않는다. H+의 농도 기울기의 형성은 둘다 형성이 되기 때문에 둘다 ATP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기울기의 형성을 통해 ATP가 합성이 되는 것이니까 ATP의 합성은 둘 다.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죠? 좋아. 자, 그러면 이제 명반응 다 봤으니까 우리 탄소 고정 반응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반응이 탄소 고정 반응인데 회로 복잡해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간단해요. 자, 얘네들 등장하는 물질들도 별로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볼수 있습니다. 자, 이 탄소 고정 반응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포도당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CO2를 가지고서는 이 포도당을 만들고 싶 거잖아요. 그치? 근데 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체란 말이에요. 그럼 얘를 먼저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식물체 안에 고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탄소 고정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이제 포도당으로 만들 수 있는 형태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3피지의 환원 과정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기 위해서 알류BP의 재생이 세 번째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켈빈으로는 총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탄소 고정이라고 했어요. 자, 이 CO2를 고정시킬 수 있는 효소가 루비스코라는 효소인데, 걔가 알류BP와 CO2를 합쳐주게 됩니다. 자, 근데 이때 알류BP라는 물질, 3PG라는 물질, PGAL이라는 물질을 한번 정체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얘네 이름을 여러분들이 플레임으로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뭐 얘가 리블로스 2인산 이런 거 몰라도 돼요. 근데 3PG는 탄소수가 몇 개인지, 인산계수가 몇 개인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3피지는 탄소수가 3개다. 그러니까 3 들어가니까 3개. 이렇게 외워. 알겠지? 그리고 인산계수는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알류BP인데, 요 알류BP 같은 경우에는 리블로스야. 이 리블로스가 우리 RNA의 당, 리보스하고 친척이거든요. 그래서 오탄당이야. 그렇게 외워. 자, 그리고 오탄당이고, 여기에 B가 비스라는 뜻으로 두 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산이 두개 있다. 그리고
PGAL은 똑같이 3PG와 마찬가지로 3탄당의 인산계수 하나다. 이것만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해주면 어떠한 물질이 들어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자, CO2를 고정하기 위해서 리블로스 2인산, RUBP가 사용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럼 얘는 5탄당이기 때문에 5탄당과 탄소 하나가 만나면 6탄당이 됐죠. 그러면 얘를 이제 반으로 잘라. 그래서 3탄당인 3PG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3개의 CO2가 반응을 한다라는 걸 기준으로 나왔으니까 3개의 CO2가 3개의 RUBP하고 만나게 된다면 얘네들을 반으로 쪼개면 어떻게 되죠? 6개. 6개의 3PG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치? 자, 그래서 첫 번째 탄소 고정 반응은 3개의 RUBP와 그 다음에 3개의 CO2가 만나서 3개의 3PG가 형성이 되는, 6개의 3PG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탄소 수를 외워야 된다 그랬어. 5탄당의 인산기 하나. 얘는 3탄당의 인산기 하나. 얘는 인산기 두 개. B니까요. 오케이. 요게 바로 탄소 고정 반응이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이 3PG가요. PGAL이라는 포스포글리세르 알데하이드. 요 알데하이드로 바뀌어야 됩니다. 얘는 산이고 얘는 알데하이드잖아. 이름이. 이 이름을 외울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바꾸려면 얘를 환원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PG의 환원이라고 이름이 붙었고 그때 어떠한 물질들이 사용되는 거냐면 NADPH가 수소를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 NADPH가 사용되면서 ATP도 같이 쓰이게 되는데 이때 개수는 어떻게 되냐면 이 생성물의 개수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여기 6개의 3PG가 PGAL이 돼야 되는데 자 얘도 마찬가지로 3탄당이고 얘도 3탄당이니까 개수 안 변하겠죠. 똑같이 6개야. 이게 6개 생성되니까 6NADPH, 6ATP 똑같이 사용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PGAL이 이제 포도당이 만들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PGAL을 가져다가 씁니다. 5개는 남겨놔야 돼. 왜냐면 이거를 똑같이 돌리기 위해서는 5개는 필요하거든. 그래서 하나를 쓰고 또 다른 PGAL이 각각 3탄당이니까 합쳐져서 이제 포도당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6개에서 1개가 빠져나갔으니까 5개의 PGAL이 남았어요. 자, 그럼 얘 탄소수를 생각해보면 얘 3탄당에 5개 있으니까 총 15개잖아. 그래서 RUBP 3개니까 15개, 15개 딱 맞다. 그치? 그리고 얘는 인산기 하나라고 그랬고 얘는 인산기 두 개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때 마찬가지로 여기 생성물과 똑같은 개수만큼의 ATP가 사용된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각각의 단계마다 어떠한 물질들이 생성이 되고 어떠한 물질들이 쓰이는지 알아봐야 되는 것인데 ATP하고 NADPH가 둘 다 쓰이는 건 어디밖에 없다? 3PG의 환원밖에 없다. 그리고 RUBP가 재생될 때는 ATP만 사용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탄소 고정, 3PG의 환원, RUBP의 재생까지 다 정리를 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지금 3CO2 기준으로 봤잖아요. 그러면 포도당 한 분자가 합성이 될 때 필요한 애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우선 재료를 봤을 때 CO2 필요하잖아. 자, 근데 CO2가 지금 PGAL 하나 만들 때 3개 쓰였으니까 포도당은 6탄당이니까 몇 개가 있어야겠어요? 6개의 CO2 있어야겠죠. 그치? 자, 그러면 이때 ATP가 여기랑 6이랑 3 더하면은 9였어요. 그거의 2배니까 18ATP가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NADPH가 6개 필요했으니까 12개의 NADPH가 이렇게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이때 12개 NADPH, 18개 ATP는 뭐다? 명반응의 산물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탄소 고정 반응이 일어나려면 무엇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명반응이 먼저 일어나야지. 그래서 명반응에서 만들어낸 이 ATP와 NADPH를 이용해서 이 회로를 돌리고 포도당을 합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되겠어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에 대해서 우리가 연습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빈출픽 문제들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그 스펙트럼과 흡수 스펙트럼과 입회 색소 분리 실험을 합쳐놓은 문제. 자, 64쪽에 3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봤을 때 여기 그 크로마토그래피 결과가 나와 있는데 카로틴 잔토필 나와 있고요. XY가 염록소 AB 중에 하나래요. 그러면은 우리 순서 외웠다. 카잔, 아비. 그래서
이 x가 염록소 a고 y가 염록소 b

라는 거를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고, 자, 이 흡수 스펙트럼에는요, 엽록소 A와 B의 흡수 스펙트럼이 나와 있어요. 그치? 그러면 이 1과 2가 X와 Y 중에 하나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쌤이 알려줬어. 흡수 스펙트럼 봤을 때 엽록소 A, B는 어떻게 하냐? 왼쪽에서 봐도 A가 먼저 피크, 다음에 B가 피크가 나오고, 오른쪽에서 봐도 A가 먼저 피크, B가 나중에 나온다. 그러니 여기 로마 숫자 1이 B가 되는 것이고 로마 숫자 2가 A가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그럼 여기 X하고 Y가 1과 2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요 Y가 B니까 1은 Y 되는 것이고 2는 X 됩니다.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보기 봅시다. 보기 기억에서 1은 Y이다라고 했으니까 어때? 1은 Y 맞죠? 그 다음에 보기 D은 X는 틸라코이드 막에 있다 라고 했거든요. 지금 X는 엽록소 A를 말하는 거예요. 자, 엽록소 A는 관계에 존재한다 그랬고, 관계는 틸라코이드 막에 있으니까 틸라코이드 막에 있다 맞고요. 다음에 보기 D귿에서는 단시간당 생성되는 포도당의 양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포도당의 양이 많이 생성된다라는 건 그만큼 광합성을 잘한다. 그치? 자, 그러면 파장 550과 650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550의 그 파장은요, 잘 흡수하지 못합니다. 그치? 하지만 650의 파장은 흡수를 어느 정도 해요. 그럼 여기에서 광합성이 더 잘 일어나지? 여기서는 광합성이 덜 일어나지? 그러니까 550에서 생성되는 포도당의 양이 적다라고 해주니까 이거 맞는 것이다. 그래서 기역리인 디귿 다 맞는 것이고, 플러스 보기까지 함께 보면요. 자, 1은 광합성을 하는 모든 식물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광합성을 하는 모든 식물, 조류에 있는 것은 엽록소 A입니다. 근데 1은 엽록소 B이기 때문에 얘는 X 이렇게 해줘야겠고, 그 다음에 1은 과도한 빛으로부터 E를 보호한다. 엽록소 B는요, 과도한 빛으로부터 A를 보호한다. 보조색소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맞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다음에 B읍, 원점과 색소 사이의 거리분의 용매전선과 색소 사이의 거리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전계율 아닙니다. 왜냐면 전계율은 원점에서 용매전선까지의 거리분의 원점에서 색소까지의 거리란 말이에요. 그게 전계율인데, 이번에는 원점과 색소 사이의 거리, 즉 여기 B라고 예를 든다면 원점과 색소 사이의 거리는 여기고, 그 다음에 용매전선과 색소까지의 거리는 여기가 됩니다. 그치? 그러면 지금 1이 B고요, 2가 A니까요, B가 어떨까? 지금 분모가 A에 비해서 더 작을 거고, 원점에서 색소까지의 거리가, 그 다음 용매전선에서 색소까지의 거리는 분자니까 더 크겠죠. 그러니까 이 B가 분모는 작고 분자는 크니까 더 크겠네. 그러니까 크다, 맞다 이렇게 골라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시험 문제에서 잘 봐야 돼요. 그래서 괜히 그 전계율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 좋아. 그 다음에 시옷.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본 거랑 비슷한 건데, 틸라코이드 내부의 수소이온 농도와 스트로마의 수소이온 농도를 비교하는데, 파장이 450과 550을 비교하라 그랬어. 근데 지금 주어가 450이야. 450은 지금 빛의 흡수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광합성이 잘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을 때 수소이온의 농도는 어디가 높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것도 마찬가지야. ATP가 만들어지는 쪽이 어디다? 스트로마 쪽이다라고 얘기했어. 그래야지 스트로마에서 탄소 고정 반응을 진행할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ATP가 이쪽 스트로마에서 만들어져야 되니까 ATP 쪽으로 촉진 확산이 돼야 된다. 그러면 H플러스는 틸라코이드 내부에서 스트로마 쪽으로 촉진 확산되니까 틸라코이드 내부의 H플러스 농도가 높고 스트로마의 H플러스 농도가 낮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해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450일 때 이렇게 되는 거니까 분모 크고 분자 작다. 전체값 작다. 근데 크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지. X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 좋은 보기예요. 잘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빈출픽 두 번째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는요, 이제 광합성의 과정 전체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것인데, 기역리은 디귿리을이 산소, CO2, H2O, NADPH를 순서 없이 나타낸 거래요.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먼저 여기 틸라코이드 그라나 쪽으로, 틸라코이드 막 쪽으로 이렇게 흡수되는 애들이 누굽니까? 라고 한다면 물의 광분에는 틸라코이드 내부 쪽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H2O가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고, 얘가 광분에 대해서 산소가 방출된다. 그리고 이때 NADPH가 생성이 되고 ATP가 만들어져서 켈빈으로
탄소 고정 반응에 쓰여야 되는 거니까 이때 CO2 고정돼야 되니 니은이 CO2 되겠네요. 자, 그럼 보기 기억에서 기억은 관계 1에서 광분해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기억은 관계 2에서 광분해 되죠. 그래서 X라고 해줘야 되고 디귿은 비순환적 전자 흐름의 생성물이다. 비순환적 전자 흐름에서는 NADPH, ATP 이렇게 모두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순환적 전자 흐름에서는 ATP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디귿 산소를 물어봤네. 자, 산소는 어쨌든 물의 광분해로서 방출되는 것이고 물의 광분해는 비순환적 전자 흐름에서 일어나는 것이니까 맞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디귿, 리을은 탄소 고정 반응에서 니은을 산화시킨다라고 했어요. 근데 리을이 뭐예요? NADPH란 말이에요. NADPH 어디에 쓰였지? 3PG에 환원에 쓰였어요. 그치? 그러니까 니은을 산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3PG를 환원시킨다라고 이렇게 고쳐줘야 되는 것이고 얘는 X다 이렇게 자신있게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플러스 보기 하나만 더 볼게요. 리을은 NADPH인데 이것이 비순환적 전자 흐름 과정의 최종 전자 수용체냐고 물어봤어요. 이런 거에 우리 속아 넘어가면 안 되죠? 최종 전자 수용체는 NADP+입니다. 얘가 전자하고 수소를 받아서 NADPH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X 이렇게 골라주셔야 되는 것이고 다음 빈출픽 세 번째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어떤 식물의 명반응에서 전자가 이동하는 경로를 나타낸 거래요. 아, 그럼 경로 1과 2, 비순환과 순환을 나타낸 것이겠다. 경로 2를 따라가 보니까 얘가 점선 따라가 보니까 순환하고 있죠. 아, 경로 2가 순환적 전자 흐름이 되는 것이고 경로 1이 비순환적 전자 흐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때 A하고 B가 관계 1과 2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 무엇이 돼야 돼? 우선 순환적 그 전자 흐름에 관여하는 것은 관계 1이었고 관계 1만 있었죠. 관계 1과 2가 비순환적 광인산화에 관여, 비순환적 광인산화 또는 비순환적 전자 흐름에 관여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치? 자, 그러면 보기 기억에서 A의 반응 중심 색소를 물어봤어요. 자, 관계 2니까 얘는 100점, 80점, 2니까 80점. 그래서 680. 맞지? 그래서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경로 1에서 전자 수용체 기억으로 전달되는 전자는 O2로부터 방출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비순환적 전자 흐름에서 이 전자 수용체가 받는 이 전자는 어디서부터 방출된 거예요? 관계 2에 있는 염록소. P680으로부터 방출된 것이고 그 680의 그 전자의 첫 번째 준에는 누구로 본다? 물로 본다. H2O로 본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O2로부터 방출된 것이 아니고 H2O로부터 방출된 것이다 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X. 다음에 경로 2에서 최종 전자 수용체는 NADP+이다. 그렇지? 이거는 동그라미 해주시면 되겠고 경로 2에서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경로 1에서는 NADP+가 최종 전자 수용체인데 경로 2는 순환적이니까 NADP+가 최종 전자 수용체 아니죠. 얘는 P700으로 나갔던 애가 P700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뿐이다 라고 해줘야 됩니다. 그럼 기억만 이제 동그라미가 되는 것이고 플러스 보기를 보면 경로 1에서 NADPH가 생성된대요. 비순환적 전자 흐름에서 NADP+가 전자의 최종 수용체니까 NADPH가 생성이 될 것이고 미음 B에서 O2가 생성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관계 1 쪽에서 O2가 생성되려면 관계 1에서 물의 광분해가 일어난다는 소리거든요. 아니죠. 관계 2 쪽에서 물의 광분해가 일어나는 것이고 O2가 생성되는 것은 B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X. 경로 1에서 두 개의 전자가 최종 수용체로 전달되면 비순환적이죠. 두 분자의 NADPH가 생성됩니까? 아니요. NADP+가 두 개의 전자와 두 개의 수소가 돼서 한 분자의 NADPH가 생성되는 거니까 한 분자로 고쳐줘야 돼. X. 자, 이런 거 헷갈릴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고. 다음, 빈출픽 4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어떤 식물의 염록체에서 일어나는 명반응 과정의 일부래요. 자, 1과 2가 스트로마와 틸라코이드 내부 중에 하나랍니다. 자, 이렇게 공간을 맞춘 문제 자주 나오게 되는데 이때 그림에서 힌트가 나온다면 그걸 이용해야 되는데 ATP 나왔네. ATP는 그 스트로마 쪽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 스트로마에서 탄소 고정 반응에 바로 사용해 라고 생각하면 요 1은 무엇이 되는 거예요? 틸라코이드
내부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이에 엽록체에 리보솜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이가 스트로마거든요. 스트로마에 엽록체 DNA, RNA, 리보솜이 모두 있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기억은 최종 전자 수용체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억이 지금 전자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억이 뭐겠어? NA, DP 플러스고, DN이 NA, DPH가 되는 것이니까, NA, DP 플러스가 최종 전자 수용체 맞고, H 플러스의 농도는 어디가 높겠어요? 여기가 촉진확산이 일어나야 돼. 틸라코이드 내부 쪽이 높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1에서가 높은 거, 1에서가 높다 맞습니다라고 해주면 되겠고. 자, 이게 어떻게 바뀌어서 나올 수 있냐면, 이렇게 1의 DNA가 있다라고 나올 수 있죠. 하지만 2의 스트로마 쪽에 엽록체에 DNA가 있다라고 해야 되는 거니까 요거는 틀린 거지. 그 다음에 2에서 1로의 H 플러스 이동에는 이라고 돼 있어. 여기 스트로마에서 틸라코이드 내부 쪽으로 H 플러스가 이동할 때는 어떠한 거는 거예요? 능동수송이야. 능동수송인데 어떠한 에너지를 사용해? 고에너지 전자가 방출하는 에너지를 사용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언제 이 값이 1보다 클때 ATP가 생성되냐라고 물어봤거든요. 자, 그러면 ATP가 생성되려면 스트로마의 그 H 플러스 농도가 낮을 때였어요. 그럼 이때 pH가 높다라는 거죠? 이거 하나만 정하면 돼. 그치? 그러면 스트로마의 pH가 높고 얘는 반대니까 낮을 때니까. 분모는 크고 분자는 작으니까 전체 값은 작은 거죠. 1보다 작을 때 ATP가 생성돼야 되는 거니까 X다. 이렇게 고쳐줘야 됩니다. 이렇게 헷갈리는 것들 여러분들이 잘 맞출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탄소 고정 반응만 이제 해보면 되겠네요. 자, 탄소 고정 반응에서 이렇게 다그 물질을 가려놓게 되면 어떻게 풀 것이냐라는 거잖아요. 그치? 자, 이때 두 개의 물질이 사용되는 거는 선생님이 그 언제라고 했었어? 자, 지금 이 물질이 CO2, ATP, NA, DPH 이거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라고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치? 자, 그러면 여기에서 기억하고 니은이 둘다 쓰인다라는 거는 그 3피지의 환원이 일어날 때 NADPH와 ATP가 둘다 쓰인다라고 그랬어. 그치? 그러니까 화살표 방향 봤을 때 1이 3피지고 2가 PGAL 되겠죠. 그럼 나머지 하나인 3은 RUBP 될 것이고, RUBP가 3PG로 되려면 CO2 고정이 일어나야 되니까 디귿이 CO2다. 그치? 그리고 PGAL에서 RUBP 될 때는 ATP만 사용된다라고 했으니까 기억이 ATP. 그러면 니은이 NADPH다. 이렇게 바로 가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보기 기억에서 1은 3PG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1은 3PG. 맞잖아. A는 B의 2배이다. 자, 이 A하고 B는 분자수예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이 A하고 B는 개수가 같다라고 했었지. 맞아? 3PG의 개수만큼 PGAL이다. 왜냐면 탄소수가 변하지 않으니까 분자수 변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두 배이다 틀렸고. 그다음에 1과 2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즉 3PG가 환원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기억의 분자수와 니은의 분자수는 서로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맞는 거죠? 맞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ATP. 만약에 여기에서 3CO2가 고정된다라고 얘기한다면 얘 6. 6이라 그랬어. 그때 6ATP, 6NADPH2. 6NADPH. 이렇게 사용된다라고 했으니까 그 분자수가 서로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플러스 보기를 마지막으로 볼게요. 한 분자당 인산기수분의 탄소수를 물어봤는데, 3은요, RUBP예요. 인산기수 2분의 탄소수 5개. 1은요, 인산기수 하나일 때 탄소수 3개. 그럼 얘는 2.5, 3이니까 얘가 더 큰데, 얘가 크다라고 했으니까 틀렸네. X. 3이 1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CO2가 고정된대요. 3이 1로 전환될 때 CO2가 고정된다. 오케이.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1이 2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1이 2로 되는 과정을 우리 뭐라 불러요? 3PG의 환원. NADPH가 이 수소를 주면서 얘가 환원이 일어난다라고 했잖아. 그러면 얘는 수소를 잃었으니까 산화. 그다음 얘는 수소를 얻으면서 환원이 된다라고 했었죠?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나네. 아, 그래서 얘도 맞다라고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세포학과 광합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산화환원과 관련된 내용들도 많이 물어보게 되고.

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광합성을 이번 시간에 다 정리하긴 했는데, 광합성에서 실험들이 몇 가지 나와요. 벤슨의 실험, 그 다음에 힐의 실험,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다음 시간에 쌤이 정리해주고, 세포학과 광합성을 비교하는 거, 다음 시간에 공부하면서 3단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시간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잘 들어오셨어요? 이번 시간에도 저와 함께 열심히 달려서 다른 친구들과 미안하지만 격차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저와 함께할 이번 시간을 위해서 세팅하고 갑니다. 먼저 책상 세팅. 순우특강에서는 사회와 윤리에 직업과 청렴의 윤리에서 마르크스가 남아 있었고요. 그 외에 직업 윤리를 이야기하는 세부적인 항목들이 있거든요. 그거 조금 더 다뤄보면 돼요. 그리고 나서 사회정의와 윤리로 넘어가게 되고 오늘 강의에서는 특히나 니부어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벤담, 마르크스와 같은 입장을 다뤄보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학교 시험범위랑 잘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키리노트 자료실에 가서 잘 정리하는 거 당연히 아실 거고요. 마음 세팅 한 번만 하고 갈까요?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고 있는데 1단계는 시험을 잘 보는 거 맞아요. 근데 시험을 잘 보는 것 당연히 중요하고 우리한테 단기적인 목표로서는 너무 소중한 목표이긴 해요. 근데 이런 목표들을 지나서 결국은 우리 각자가 꿈꾸는 내가 살고 싶은 삶의 모습들이 있겠죠. 거기로 가기 위한 과정, 단계, 그 과정 중에 내가 해내야 될 하나의 숙제라고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 삶의 모습, 아 이렇게 살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의 위안을, 미래로부터 오는 위안을 좀 받으면서 그걸로 가기 위한 한 단계 한 단계를 날 지금 잘 만들어가고 있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 좀만 더 힘내요. 자, 그럼 오늘 내용 키리노트 펴고 시작합니다. 먼저 사회와 윤리에서 직업청렴의 윤리 부분에 프로테스탄티즘 다시 한번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왜 그런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업윤리에서 서양으로 왔을 때 고대에 플라톤을 했었고 그리고 나서 근대에 프로테스탄티즘으로 넘어온 거였거든요. 이거 띄워진 김에 빨리 한 번만 핵심 적어보면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신에게 구원받는 것이 소중한 목표예요. 그런 목표를 갖고 있는 그리스도교가 중세까지 중요한 특징으로 보인 것은 직업이라는 건 직업을 통한 노동이라는 건 원죄에 대한 속죄야 라고 생각했던 거에 비해서 근대에 등장한 프로테스탄티즘에 의해서 새로운 관점이 등장하게 됐는데 우리에게 소중한 그 구원 있잖아. 미리 결정됐어. 근데 아무도 알 수 없는 거거든. 그런 점에서 구원이 미리 예정되고 결정되어 있다라는 관점을 전제로 그런데 신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각자의 삶의 방식과 양식에 대해서도 미리 정하셨고 그러한 것이 우리의 사회생활에서 직업의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것을 소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소명에 응답하는 것,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직업생활에 충실하는 것을 통해서 이웃사회 봉사하고 신의 영광을 실현할 수 있는 거니까 직업에 대해 귀천을 따지지 말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일할 것, 근면 성실히 노동할 것, 그것을 통해서 내가 경제적인 부를 갖게 될지라도 흥청망청 쓴다기보다는 금욕적이고 검소한 생활을 할 것에 대한 지향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이러한 관점은 직업적인 성공이나 금전적인 부를 축적하는 것을 부정적으로만은 보지 않는 구원의 징표로 생각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런 이걸 연결시켜 생각해보면 그리스도교 자체는 구원이 목표라고 그랬죠? 그 구원이 결정되어 있고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는데 내가 직업생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직업에서 성공했고 부를 좀 축적하게 되었다라면 이거 신이 나를 구원하시려는 징표인 걸까?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 그러다 보니 오히려 나태하고 태만하게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더 부정적이며 신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성실히 살아갈 것을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프로테스탄티즘의 직업 소명설에 기반해 봤을 때 후에
자본주의가 축적되고 자본을 축적하며 자본주의가 발달되게 된 것에 정신적이고 종교적인 동력이 이러한 프로테스탄티즘의 관점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해석이 가능하게 된 거라는 점이죠. 자, 지금 이 내용은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에 프로테스탄티즘으로 강조를 드렸죠. 그 내용 토대로 해서 시험 문제에 나올 때 자본주의가 발달되게 된 원인 혹은 자본의 축적을 직업 소명설로 보고 있다라는 이런 해석도 선지에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 단순히 프로테스탄티즘적인 입장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런 것이 자본 축적의 동력이 되었다, 원인이 되었다, 자본주의의 발달의 원인이 되었다라는 2차, 3차적인 해석 혹은 막스 베버의 관점에서 이들을 평가할 수 있는 것도 선지에 들어간다라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은 거였고요. 그리고 이 뒤에 제가 이제 마르크스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마르크스의 이론과 함께 이 프로테스탄티즘과 마르크스를 함께 갑으로 넣어서 갑은 구원 예정설을 자본의 축적의 원인으로 보고 또 자본의 축적이 된 동력으로 해석할 수 있고 갑의 입장에서 보자면 프로테스탄티즘의 관점에서 보자면 또 마르크스의 관점에서 보자면 자본이 축적된 것을 이러이러한 원인으로 볼수 있음과 같은 자본의 축적의 원인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을 선지에 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학교 쌤께서 이러한 구조적인 해석까지 수업에서 강조를 하셨는지, 혹은 각자의 이론을 강조하셨지만 실제로 문제 낼 때에는 이렇게 좀 높은 단계에서 내실지 실제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 프로테스탄티즘에 대한 이론과 더불어 그것에 대한 자본주의의 원인을 설명하는 해석까지 정리를 해봤고, 그 해석의 또 하나의 버전인 마르크스의 버전도 가보겠습니다. 마르크스가 생각하는 여기서 노동이라는 단어와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조금 더 그의 관점을 이해하기에는 부드러운 것 같습니다. 마르크스는 인간이란 존재에게서 노동이 본래적으로는 이 칸에 있는 내용과 같은 의미를 갖는데 자본주의 사회에 접어들면서 그러한 본래적인 노동을 실현하지 못하게 됐고,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포인트, 인간 소외, 내지는 노동 소외라는 것을 발생시키게 되었어라는 문제의식을 갖습니다. 문제의식이 있다는 건 이걸 해결해야 되는 지향점도 있는 거겠죠. 그럼 이 노동 소외, 인간 소외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공산사회를 실현해야 해. 까지 가요. 그래서 마르크스가 생각하는 원래 노동은 이건데, 그게 자본주의에서 어떻게 왜곡 현상이 일어나

났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3단계로 공부를 하세요. 그럼 먼저 1단계. 마르크스가 생각하는 인간에게서의 본래적인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동그라미 1번. 창조적 활동이라는 겁니다. 설명을 부연시켜 보면 인간은 자연의 대상물에 나의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대입해서 변형하는 활동들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초콜릿에다가 요런 재료를 넣어가지고 더 쫀득쫀득하게 초콜릿을 만들면 지금까지 있는 초콜릿보다 맛이 또 다르겠네? 라고 두 쫑크를 만약에 만들어낸다. 라고 하면 자연에 있는 원래의 대상물들과 자료들이 있어요. 그러한 자료, 재료들을 바탕으로 내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생각을 발휘하여 변형함으로써 내가 생각한 그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과정은 노동을 통해 가능하죠. 그래서 마르크스가 생각한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대상물을 창조적으로 변형하는 활동이라는 겁니다. 괜찮죠? 그럼 이 과정에서 인간에게 더욱더 의미 있는 것은 뭐냐? 2번. 자아 실현이라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이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 봐야지. 와 같은 창조적인 생각을 하고 그것에 내 노동이 개입되며 그 노동의 결과로서 나의 욕구를 충족하는 이 모든 과정들은 나다움, 내가 지향하는 것 등을 구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자아 실현과 연결된다. 그리고 이 노동의 결과물로 3번. 욕구를 충족하기도 한다. 따라서 마르크스의 관점에서 인간에게 본래적인 노동이라는 건 창조적인 활동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며 그 결과로 욕구를 충족할 수도 있는 소중한 가치를 갖네요. 그런데요, 이것이 마르크스의 역사 발전 5단계설. 이 부분을 수업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빨리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원시 공산 사회를 지나서 고대 노예제, 중세 봉건제라는 시기를 지나게 돼요. 이 3단계까지 지났을 때 원시 공산 사회를 제외한 고대, 중세, 그리고 그가 활동했었던 근대 사회까지 보게 되니 이 사회는요, 인류의 역사라는 것은요, 계급 투쟁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의 사유재산과 자본을 소유한 자와 그렇지 못해서 노동을 제공해야 되는 자와 같은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이 계급이 발생하게 되고 지배계급은 피지배계급의 노동을 착취하고 피지배계급은 그들에게 자신의 노동을 착취당하며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이 모순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고 4단계까지를 설명해요. 그럼 그 4단계가 마르크스가 활동했었던 근대의 자본주의 단계에 접어든 거예요. 그렇다면 인류의 역사 발전 단계, 그가 고찰한 역사 발전 단계에서 자본주의라는 단계에 오게 됐을 때 노동이라는 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느냐? 결론적으로는 본래적인 노동의 의미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왜곡된 겁니다. 그 원인이 뭐냐가 1번입니다. 매뉴팩처라고 해서 지금은 매뉴팩처보다는 그냥 분업 정도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매뉴팩처라고 하는 거에도 단계는 있어요. 가내 수공업과 같은 초기적인 분업의 단계도 있고요. 공장에서 이루어지는 공장제 시스템의 분업의 단계도 있어요. 그래서 뭐 초콜릿을 만들거나 빵을 만들 때도 우리 집에서 내가 나 혼자 혹은 우리 식구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단계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공장에 기계 설비를 갖춰서 재료를 엄청 많이 사다가 노동자들이 그한 라인 한 라인에 붙어서 효율적으로 많은 양을 생산해내는 공장제의 매뉴팩처입니다. 그럼 지금 생각하실 수 있는 것이 나 혼자 집에서 재료 사다가 두 쫑크 만들 때보다
공장에서 만

만들 때 훨씬 적은 시간에 많은 양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 점에서 효율성은 높을 겁니다. 이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은 누구에게 도움이 되겠느냐? 자본가에게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들은 아마 이런 효율적인 생산 시스템에 의해서 더 많은 부를 취득할 수 있고, 그것으로 다시 생산 라인, 재료, 그리고 더 많은 노동을 사는 것에 투입할 수 있을 테니까 자본가에게는 긍정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면도 있죠. 그 자본가들에게 노동을 제공한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떠냐예요. 그게 바로 3번이에요. 그 공장제 시스템에서 나는 여러 환경, 그 두총크를 만드는 환경, 거기에 투입한 나의 노동, 또그 노동의 산물, 그리고 나라는 존재 자아를 실현하거나 내가 주체가 되거나 그 결과물을 내가 소유하지 못해요. 멀어지거나 분리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는 그 생산 라인에 내가 해야 되는 그 부분의 역할에만 충실할 뿐, 그 생산 전반에 대한 지식과 내용을 알지는 못해요. 내가 혼자서 집에서 두종구 만들 때는 어떤 재료로부터 어떤 맛을 내서 어떻게 포장할지까지 혼자 다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노동자로서 그 생산 라인에 고용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그 생산 라인의 일을 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 안에서 빨리빨리 해내기 바쁨으로 그 부분의 노동에만 충실해야 되고, 그 부분의 노동에만 충실한 노동자로 전락하게 된다. 그래서 인간의 온전한 능력이 오히려 쇠퇴될 수 있다라고 마르크스는 보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임금을 받음으로써 생활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난 어쩌다 보면 더 낮은 임금으로라도 이 부분의 노동, 내 부분의 능력을 제공해서라도 내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본가는 더싼 노동력으로 이 노동을 대체할 수 있다면, 더 싼, 그 시대로 치자면 여성 노동자, 아동 노동자들도 고용하게 된 것이 그러한 이유 때문이겠죠. 그렇게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임금 노동자, 부분 노동자로 전락하게 됨으로써 생산 과정에서 자아를 실현하지 못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분리되고 생산의 결과물도 내가 소유하지 못하는 인간 소외 혹은 노동 소외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생긴다. 그럼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역사 발전 5단계에서 이제 마지막 꼬린 단계, 5단계로 가야 돼요. 자본주의가 4단계라 그랬죠? 이제 5단계로 가는데요. 그 5단계가 바로 공산사회입니다. 그런 공산사회 관점에서는요, 불평등의 원인이었던 사유재산이 소멸된다. 되어야 한다. 그렇게 사유재산이 소멸되면 지배계급, 피지배계급, 자본가 계급 혹은 노동자 계급, 부르주아 계급, 프롤레타리아 계급, 계급으로 표현을 많이 하죠. 그 계급이 소멸된다. 그렇게 되면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을 지배하고 착취하는 정당화된 수단이 되었던 국가도 소멸된다라고 마르크스는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마르크스의 입장에서 공산사회에 가게 되면 사유재산, 계급, 국가가 소멸됨으로써 진정 평등한 사회를 실현할 수 있고, 이런 평등한 사회가 되어야만 노동 자체를 욕구할 수 있는 사회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빵 만드는 게 좋아서 그 일을 하는 거, 바다에 나가서 낚시를 하는 것이, 생선을 낚는 것이 내가 좋아서 그 일을 하는 거, 그림을 그리는 일 자체가 좋아서 내가 하는 거, 내가 그 노동 자체를 욕구해서 하게 되는 단계로 갈수 있게 된다. 그래야 앞에서 말했던 대로 자연의 대상물을 창조적으로 변형하여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그 본래적인 노동이 실현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러한 단계에서는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분화 같은 것들도 사라지는 상태, 노동 자체를 욕구하는 상태가 될수 있다. 그러면 이 사회에서는 각자 4번 능력에 따라

팬들께서 내실 수 있는 고난도 문제도 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우리 생활가윤리 단원에서 제시되는 그 외의 직업윤리에 관한 것 중에 전문직 윤리, 라는 항목도 있어요. 혹시 이 부분도 수업하셨다면 짚어보셔도 될 테니까 핵심을 탁 짚어드릴게요. 전문직 윤리에서 중요하게 고려돼야 되는 점들이 첫 번째, 전문직은 고도의 직업훈련을 통한 전문 지식의 습득이 요구된다라는 점에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죠. 또한 이런 전문직은 이 전문 지식에 의해서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직업활동을 하는 것이므로 자격을 갖추지 않으면 전문직에 종사할 수 없다라는 독점성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또 이러한 독점성의 자격을 갖춘 자는 제3자의 간섭이나 개입 없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라는 자율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보자면 요구되는 마지막 특성, 전문직 특성에 맞는 고유한 윤리 강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위에서 말한 대로 다른 사람들은 알수 없는 지식을 자격 요건으로 취득해서 다른 사람들의 간섭이나 개입 없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자들이라면 더더욱 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을 가져야 한다라는 점을 제안하고 있어요. 다음, 공직자 윤리 부분은요, 좀더 텍스트가 많이 있는데요. 이건 정약용의 목민심서로 응용해서 내실 수도 있고요. 공직자 윤리 자체로도 내실 수 있는데, 먼저 공직의 특징, 포인트는요, 공직자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대리인이에요. 그래서 법에 규정된 권한이나 공권력을 갖고 국민에 대한 지시나 명령이나 강제 기능을 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공권력이라는 힘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긴 하지만 그 힘은 누구에서 나온 것이냐? 국민들에게서.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일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따라서 공직자가 무엇인가 의사결정하고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분명 이러한 공권력에 의해서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도 있고 사회적인 영향력이 클 수도 있다라는 점 인정하고 인식하고 그만큼 소중하면서도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또 함부로 그 힘을 발휘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 그 힘의 주인은 국민으로부터 나왔다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공직자로서의 윤리를 지켜야 한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구체적인 항목으로 사회적인 책무로서 공익과 사익을 엄격히 구분해서 뭘 우선시해라, 공익을 우선시해라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표현으로 쓰기도 해요. 선공 후사. 뭐 멸사, 봉공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인 이 내용을 알면서 공적인 업무를 먼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 두시면 뒤에 있는 내용이 저절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짚고 있는 이 부분이요. 지금 한 내용에서 이 부분을 그대로 연결시키면 공사를 구분을 해서 공적인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것을 위해서 성실하게 업무 수행을 할 것. 공익을 우선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아마 큰 테두리 안에서는 공통적으로 이야기할 거예요. 그 과정에서 청렴정신이라고 해서 부당한 이득 취하지 않기, 도덕적인 기준을 갖고 올곧은 성품을 기준으로 직무 수행을 할 것이 이야기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외에 이야기하는 개인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공정한 입장에서 업무 처리해라와 같은 어떤 다른 표현으로 써지더라도 핵심은 공직자는 공직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을 우선에 두어라 라고 하는 이 점을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공직자 윤리의 포인트입니다. 목민심서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직업윤리 내용을 토대로 두고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이번 시간에 직업윤리 핵심은 뭐니 뭐니 해도 마르크스겠어요. 그래서 교재 문제 중에 마르크스의 입장을 가져와 봤습니다. 제시문 한번 볼게요. 인간은 노동을 통해 자기의 본질을 실현할 수 있는 존재, 자아실현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은 자유롭고 의식적인 활동인 노동을 왜곡했다. 인간의 본질이 온전하게 실현되는 걸

않는다. 자본주의에서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작업 과정을 세분화함에 따라서 매뉴팩처의 세분화된 분업 과정에 따라서 노동 소외가 심화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럼 노동 소외 현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 이걸 해결하고 극복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것을 얘기하겠죠. 바로 공산사회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제가 수능특강 강의를 여러분들이 참고하신다면, 지금과는 또 다른 설명 방식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 강의에서는, 자, 시험 직전에 여러분들 급한 마음으로 보더라도 딱 짚어야 되는 문제 접근법을 알려드릴게요. 기니들이 선지를 보시면 다이 노동소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 극복하냐가 선지 구성의 포인트예요. 그럼 노동소외를 극복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공산사회의 실현을 통해서 해결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럼 이 공산사회의 특성 기억나시나요? 니은선지, 생산수단의 공유, 사유재산이 없고 계급이 소멸되고 국가가 소멸된 상태. 그러니까 생산수단의 공유죠. 그럼 생산수단의 공유는 노동소외 극복을 위해 필요하다. 이건 정진술이에요. 그럼 여기서 또 이어서 그런 공산사회가 되어 1번 능력에 따라 일하지만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사회가 되기 때문에 노동 자체를 욕구하면서도 평등한 삶을 살면서도 우리들의 기본적인 구성원들의 기본적인 필요가 충족된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공산사회가 노동소외를 극복한다라는 거죠. 그러니 리을의 관점, 정진술의 관점에서 보면 자, 노동소외가 문제고 극복하려면 공산사회로 가야 되는데, 공산사회라는 게 어떤 특성을 갖고 있니? 를 물어보는 문제와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개념을 강조드렸던 거고요. 이거에 반대로 기억법, 자본주의 사회의 어떠한 정책 제도, 디귿법,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분업의 확대, 이 자본주의 때문에 불평등이 심화되고 노동 착취가 생겼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노동의 소외도 발생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기역과 디귿의 선지의 공통적인 특징은 자본주의를 통해 노동 소외를 해소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자본주의의 이런 요소들로 인해서 노동 소외가 심화되었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소멸과 타파가 답이라는 거예요. 마르크스에게서는. 그래 다시 한번 길게 보시면 니리에서는 공산사회라는 키워드가 숨겨 있는 거고, 기디에서는, 오진술에서는 자본주의가 딱 드러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디를 빼내고, 니리를 정답으로 하시는 것이 이 문제에선 포인트가 되겠고요. 이게 중요한 개념이자 문제 접근법이에요. 꼭 체크해 보세요. 그럼 이제 다음 소재로 가겠습니다. 사회와 윤리에서도 사회정의와 윤리라는 파트로 들어가 보죠. 그럼 이 사회정의와 윤리에서 먼저 우리가 논의할 것은 니부어라는 사상가의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어떠한 도덕적인 판단을 내리며 그것을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엄연히 알고 있고 인정하고 있어요. 그럼 그런 사회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에게는 또 다른 어떤 윤리들이 요구되는가? 개인적 차원의 윤리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떠한 윤리적인 항목이 요구되는가? 라는 이야기를 하는 단원이라고 생각해 보시면서 접근하시면 되겠어요. 니부어는 미국의 신학자이자 철학자로서 기본적으로 인간이라는 존재와 그 인간이 모여 살아가는 사회와 조직을 바라보는 관점에 1번, 개인이 추구하는 도덕적 이상과 사회가 추구하는 도덕적 이상이 서로 다르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이타심을 발휘하는 것을 도덕적 이상으로 보지만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도덕적 이상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로 다른

도덕적인 이상이 있으며 이것이 조화되기가 힘든 경우도 있지만 그것이 완전히 어려운 것만은 아니라고 완전히 배제하려고만도 하지 않아요. 그런 그의 관점에서는 개인적 차원의 이런 도덕적인 특성과 그런 개인들이 모여있는 사회와 집단적인 특성을 고려해 봤을 때 어떻게 하면 그런 개인들이 모여있는 사회와 집단도 좀 도덕적인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러한 궁금증을 갖고 논의를 진행해 보세요. 그럼 이번에 먼저 만약 위에서 말한 대로 이타심을 발휘하고자 하는 도덕적 이상을 가진 개인들이 충돌하게 되었을 때, 개인과 개인들의 충돌이 있을 때에는 개개인들의 합리적인 이성의 능력과 선의지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그런 개개인들이 속해 있는 사회와 집단으로 들어가게 되면 양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때에는 그 본질이 힘, 세력, 그리고 정치적인 관계로 설명이 돼요. 자기 집단이 속한, 자기가 속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게 되고 그 행동의 강한 추동력은 이 집단의 이익이 된다라고 리브어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개인적 차원에서는 굉장히 도덕적이고 양보 잘하고 이타심을 잘 발휘하는 도덕적 개인이라 할지라도 그런 개인이 집단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런 개인이 집단에 들어갔으니까 그런 개인이 모인 집단이라면 그 개인의 도덕성에 비례해서 집단도 도덕적일 거야 라고만은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도덕적인 개인조차도 집단에 들어가게 되면 이 집단의 정치적인 관계에 의해서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과정에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게 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인류 역사의 발전 과정에서 보면 굉장히 가슴 아프고 법에 위배되기도 하고 도덕적으로도 옳지 못한 행위이지만 사실적으로 일어났었던 일들을 보면 내가 속한 국가나 집단 속에 들어간 한 개인이 내 집단,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비윤리적이고 반인륜적인 일들도 서슴없이 저지르는 사례들이 있죠. 그리고 그건 나는 국가의 법을 따랐을 뿐이다. 나는 군인으로서 국가의 명령을 수행했을 뿐이다. 라고 자신을 변호하기도 하는 모습을 우리는 역사에서 봤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 개인과 개인 차원과는 달리 집단, 사회라는 이두 관계 속에서는 그들 간의 힘과 세력, 정치적인 관계의 속성이 우세하게 작용하는 또 다른 추동력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부분에 집중해서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집단 안에서, 집단들 간에서 문제가 발생되게 되면 비도덕적인 문제가 발생되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 집단에 속해 있는 개개인들이 도덕적인 양심이나 선의지를 발휘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고 도움이 될순 있지만 이게 충분하지는 못해요. 왜요? 위에서 제가 지금 심지어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적 차원의 관계와 사회적 차원의 관계는 엄연히 다른 속성과 추동력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니보의 관점에선 사회적 차원의 제도나 구조를 개선하려는 노력, 또 집단과 집단 간의 힘과 세력을 가장 본질적인 요소로 본 그인 만큼 집단 간의 힘, 세력이 균형을 맞춰진 상태라면 함부로 서로에게 비도덕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A라는 집단과 B라는 집단 사이에 만약 힘과 세력이 거의 유사하게 된다면 함부로 서로에게 도발 못하죠. 그런데 만약 B가 굉장히 힘이 약해서 두 사이에 세력이 불균형이 된다. 이 세력 불균형이 오히려 비도덕적인 문제 발생의 원인이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때 A라는 집단이 B라는 집단에게 비도덕적인 행위를 일삼는다. 그럼 이때 비도덕적인 행위를 어떻게 종식시킬 거냐? 어떻게 막을 거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라고 했을 때 A에게 도덕적인 양심과 선의지 차원에서만 설득하는 거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가야 되느냐? A의 제도와 구조를 개선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세력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B가 더 힘이 세지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A에 대해서 외적이고 정치적인 차원에서 강제력이 개입되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A가 B라는 나라를 굉장히 괴롭히고 비도덕적인 문제를 계속 발생시키고 있다. 그럼 예를 들어 그 외에 이거 나라로 칩시다. A 국가, B 국가가 있다면 국제적인 관점에서 다른 연합된 기구가 A 국가의 이 비도덕적인 문제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외적으로 힘과 세력에 의해서 혹은 강제력에 의해서 제재하는 거예요. 때로는 폭력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력과 같은, 군사력과 같은 방법으로 개입해서 너네 비 자꾸 괴롭히고 그렇게 비윤리적이고 반인륜적인 행동하게 되면 우리 당신들 역시 같은 방법으로 공격할 수 있어. 와 같은, 군사적으로 제재할 수 있어. 와 같은 방법으로 A를 제재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집단과 집단 간에 비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이와 같은 외적인 차원, 정치적인 힘과 세력의 차원, 그래서 강제력이라는 방법, 그 강제력인 방법이 무력이나 정치, 군사적인 방법이 때로는 인정될 수도 있는 관점에서 이 비도덕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좀더 현실적인 접근법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그는 도덕적인 이상주의적인 관점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비판점을 갖고 있고 현실적인 접근과 해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점이 제가 이것 때문에 5번 때문에 미리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집단과 집단이 국가와 국가 사이로 보자면 A 국가와 B 국가의 국민들은 자신의 국가들을 위해서 애국심을 발휘하고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어요. 하지만 A 국가와 B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자국의 힘을 지키고 자국의 힘을 더 증대시키는 이기적인 선택과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와 국가 간에는 자국의 이익 증진과 보호, 수호를 위한 이기적인 판단과 행동이 따르게 된다라는 논의까지 이어지는 니보의 저서에 기반해 봤을 때 여러 챕터를 통해서 그 논의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니보예요. 이런 상태에서 이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착한 개인들이 모이면 그 사회도 착할까? 니부어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니부어 입장은요. 그러면 사회에서도 개인에게 요구했던 도덕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서 너네들이 더 착해지면 이 사회도 더 착해질 수 있다 라고만 말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집단이나 사회가 더 도덕적이고 더 정의로워지기 위해선 어떻게 하면 될까를 니부어의 관점에서는 개인의 도덕성뿐만 아니라 세력 균형, 구조와 제도의 개선뿐만 아니라 강제력이 필요할 수 있다는 걸 강조한다. 니부어의 핵심입니다. 다음, 사회 정의에 대해서 접근을 해보도록 하죠. 이러한 사회적 차원에서 비윤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윤리적인 사회를 지향해 가고 정의를 구현해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얘기로 좀더 깊숙이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보통 정의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 정의라는 단어는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해결되기 어려웠지만 구현되기 어려웠지만 어떤 사회든지 구현하고자 했던 중요한 목표가 되었을 거예요. 바로 공정하고 올바른 도리로서 이 정의를 우린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정의라는 걸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를 논의할 때그 정의가 실현되어야 되는 분야가 있다는 거예요. 크게는 그 사회에서 각자의 구

구성원들이 각자의 몫을 잘 분배받았을 때 정의롭다, 공정하다. 두 번째, 우리의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을 위반했거나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게 되었을 때 그것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짐으로써 그게 공정하다라고 여기는 교정적 정의. 그래서 분배적인 차원이나 교정적인 차원에서 공정하고 올바른 도리가 실현될 때그 사회는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분배적이고 교정적인 차원의 정의가 실현되어야 된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인가 공정한 절차를 설계함으로써 그 공정한 절차를 따라갈 때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공정한 절차 자체에 대한 절차적 정의를 논의하기도 해요. 이 얘기는 분배적 기준으로 가게 되면, 분배적 정의로 가게 되면 조금 더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요. 바로 요 얘기로 넘어갑니다. 위에 1번에서 말한 대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로부터 각자의 몫을 잘 분배받는다? 잘의 기준이 뭐야? 무엇의 기준에 따라서 분배받아야 돼? 라고 할 때, 절대 평등으로 분배하자. 아니야, 필요에 따라 분배하자. 아니야, 능력과 업적에 따라 분배하자. 다양한 기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다양한 기준들에 의해서 분배하게 되었을 때 정의가 실현되는지 아닌지 따져볼 수 있겠죠? 그런데 3번, 이 절차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그런 분배 기준 자체를 정하기보다는 분배를 위한 공정한 절차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절차대로 따르게 됐을 때 결과도 정의롭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절차적 정의라고 하는 것이 뒤에 롤스와 노직에게서 특히나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미리 여기서 이렇게 딱 체크해 두시면, 아, 절차적 정의가 이미 한번 나왔구나. 분배적 기준에 대한 결과적인 기준만을, 스탠다드만을 딱 정해놓은 것 자체보다는 과정에서의 절차를 중시했구나. 그런 입장 이미 나왔구나. 요거 하나 생각해 두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선 여러분들이 크게 외우거나 부담 가질 부분은 없어요. 뒤에 논의할 고차원적인 철학적 전개를 좀더잘 이해하실 수 있는 기초를 깔아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사상가별로 디테일한 기준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기준이 아리스토텔레스, 벤담, 마르크스예요. 그 중에서도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분배적이고 교정적인 정의 다 얘기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세 사상가를 함께 얘기하려면 분배적 정의라고 하는 기준 하나만 두고, 대상 하나만 두고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각자 자신의 몫을 잘 분배받는 분배적인 정의를 어떻게 하면 실현될 수 있을까요?를 이야기할 때 아리스토텔레스는 기본적으로 정의를 일반적인 정의와 특수적인 정의로 분류를 합니다. 일반적인 정의는 준법을 실현함으로써 구현될 수 있는 것이라고 봐요. 특수적인 정의라고 하는 것은 세부적인 두 항목으로 나누게 되는데, 분배적인 정의를 실현하는 것, 교정적인 정의를 실현하는 것두 가지로 분리해서 첫 번째 분배적인 정의는 사회 구성원들의 가치에 따라서 분배할 것. 그래서 그 가치에 따라서 분배하게 됐을 때에는 기하학적인 비례의 동등성을 실현하게 된다라고 봅니다. 교정적인 정의를 실현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산술적 비례의 동등성에 따라서 실현하게 된다라고 봅니다. 제가 종종 설명드리는 예시 중에 하나인데요. 만약 군대가 있어요. 군대에 서로 다른 역할과 직급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대장의 역할을 하는 분이 있고 사병의 역할을 하는 분이 있다라고 칩시다. 전쟁에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수많은 공적을 가지면서 그 전쟁에서도 큰 공헌을 한 대장의 역할과 가치가 있을 것이고요. 만약 이제 막 입대한 사병의 역할과 가치가 있을 거예요. 만약 그 전쟁이 끝나고 고대 사회니까 그 전리품을 어떻게 구성원들한테 분배할까? 이 분배적인 정의를 실현할 때에는 대장과 사병의 역할, 가치에 따라서 분배해야 돼.
서로 역할과

가치가 다르다면 그 분배도 다른 거고, 역할과 가치가 같다면 그때는 분배가 같을 수 있겠죠. 더 많은 가치와 역할을 수행한 사람이 더 적게 수행한 사람과 같은 분배를 받게 되면 이때에는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 그들 각자의 가치에 따라서 분배하게 되었을 때에는 비례가 실현되었다라고 말하되 기하학적 비례가 실현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만약 이 대장과 사병이 누군가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를 줬다, 그럼 이때는 대장 직함도 사병 직함도 떼고 각자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 그만큼 그대로 보상을 하거나 자신이 처벌을 받아야 돼요. 그때에는 산술적인 차원에서 비례가 실현되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개념이고 잘 나오고요. 학교 시험 문제 내기에도 딱 좋은 요소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문구는 기억해 두시고 암기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벤담과 마르크스 정리해 볼게요. 벤담은 공리주의자죠. 최대 다수의 최대 이익을 실현함으로써 정당한 분배가 실현될 수 있다라고 넓은 관점에서 말할 수 있을 것이고, 앞의 마르크스 기억이 나네요. 공산사회가 실현돼야 된다 그랬죠. 공산사회가 실현됐을 때에는 능력에 따라서 일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 분배 받아야 된다. 그래서 생산수단을 공유하고, 즉 사유재산이 소멸되고 계급이 소멸되고 국가가 사라진 상태에서 정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봐요. 그러한 아리스토텔레스, 벤담, 마르크스가 이야기하는 무엇무엇에 따라서 분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 자체와는 달리 현대 미국의 정치철학자 롤스와 노직은 절차적 정의를 강조하고 있어서 다음 시간에 롤스, 노직, 왈처가 이야기하는 분배적 정의의 실현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 마무리하면서 문제 하나 풀어봐야죠. 포인트는 별달린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자, 분배적 정의를 실현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가치에 따른 분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이익이겠고, 마르크스는 능력에 따라 일하지만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다. 자, 그럼 이 중에 가치에 따른 분배 아리스토텔레스 기억하시면서 문제로 이어가 보면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하고 있고요. 앞에 부분을 보시면 한 사람은 부정의를 행하고 다른 사람을 부정의를 당했을 때 손해를 입히고 손해를 입었을 때 법은 그 손해의 차이에만 주목한다. 당사자들을 모두 동등한 사람으로 간주한다. 이 내용이 대장이든 사병이든 상관없이 산술적인 비례의 동등성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교정적 정의의 얘기예요. 중략 다음의 이야기는 비례적인 것인데 그 몫을 분배받는 데 있어서 동등한 사람이 동등하지 않은 몫을 분배받거나 동등하지 않은 사람이 동등한 몫을 분배받으면 분쟁이 생긴다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은 기하학적 비례라고 표현하게 되는, 즉 분배적 정의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 선택지는 분배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 중에 정진술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1번, 가치에 따라서 분배 몫이 주어져야 된다. 이거 긍정이에요. 두 번째, 산술적 비례를 따른 동등함은 분배가 아니라 교정이에요. 세 번째, 필요를 충족하는 분배 방식. 필요는 마르크스에게서 살짝 얘기 나오긴 했지만 분배 방식은 다시 한번 가치에 따른 분배예요. 동등하지 못한 사람도 동등한 몫을 분배받으면 분쟁이 생긴다고 분명 말했어요. 자유로운 시민은 누구나 재화를 균등하게 분배해야 되는가? 균등한 분배가 아니라 가치에 따라서 분배받으므로 가치가 다르다면 다른 분배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1번만이 정답이고 포인트는 분배 정의로 맞춰져 있대, 교정적 정의도 이해를 하셔야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사회정의까지 넘어왔고요.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 분배적 정의 좀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울림과 떨림이 있는 지구과학, 지구과학 페이스메이커 용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6강이고요. 오늘 우리가 공부할 주제는 대기의 변화입니다. 대기의 변화는 좀 내용이 많아서 2시간 좀 나눠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기단, 그 다음에 기압과 날씨, 그리고 위성 영상까지 이렇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거 공부했어야 된다 개념의 마스터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 마스터키. 자, 첫 번째, 우리나라 주변의 기단. 자, 기단이라고 하는 건 어느 지역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그 지역의 지표 성질을 갖게 되는 공기 덩어리를 기단이라고 한다. 고위도 지역에 있는 기단들은 차가운 거고, 저위도 지역에 있는 기단들은 따뜻한 거고, 대륙에 오랫동안 있었던 기단들은 건조한 거고, 해양에 오랫동안 있었던 기단들은 습윤한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나라 주변의 기단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되는 거고, 그러한 기단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다. 어떠한 기단이 세력을 확장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면, 그 기단이 가지고 있는 그 성질, 공기 성질을 가지고 우리 지역의 기후가 한동안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계절별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떠한 기단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느냐, 요거 공부가 되셨어야 되는 거고요. 기단이 확장을 한다, 세력을 확장을 한다라고 하는 건 그 성질을 가지고 있는 공기가 많다는 거예요. 공기가 많으면 우리는 기압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단이 세력을 확장한다, 고기압의 성질을 가지고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런 시기에 일기도를 어떻게 해석할지. 자, 고위도에 있는 기단이 세력을 확장합니다. 그러면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공기가 이동하는 거고, 그러한 과정에 성질이 변해요. 기단이 지표 영향을 받아서 그 기단의 변질이 어떠한 현상과 관련이 있는지 우리가 공부를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겨울철 폭설과 관련 있는 시베리아 기단의 변질은 반드시 공부를 했어야 되는 거고, 위성 영상 관련 일기도 분석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공부가 됐으면 체크. 아셨죠? 자, 공기가 많은 지역 고기압, 공기가 적은 지역 저기압. 아셨죠? 고기압은 북반구에서 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가죠. 불어나가면서 중심에서 하강기류. 이렇게 오른손을 쓸 때 시계 방향으로 나가면서 중심에는 하강기류. 저기압은요, 북반구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들어오면서 중심에는 상승기류. 상승기류가 있다? 공기가 상승을 하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죠? 구름이 만들어지면서 날씨가 흐려지고 비가 내릴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저기압에 관심이 많다. 저기압은 날씨가 흐릴 수가 있다. 고기압은 날씨가 맑다. 아셨죠? 고기압은 정체성 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으로 구분하는데, 이동성 고기압은 이동하는 거고요. 정체성 고기압은 세력이 너무 세서 이동을 안 한다라고 하는 거 체크가 돼야 된다. 아셨죠? 이 정체성 고기압을 온난고기압, 한랭고기압, 온난고기압은 북태평양고기압, 한랭고기압은 시베리아고기압으로 구분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우리가 다룬 주요 저기압, 온대저기압, 전선을 가지고 있는 거, 열대저기압, 전선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 열대해상에서 만들어진 거 구분할 수가 있느냐, 해석할 수가 있느냐, 이런 포인트들 공부가 됐어야 되는 거고요. 특히나 이 중에서 온대저기압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선생님들도 출제를 많이 하고 수능에서도 중요한 주제고. 아셨죠? 그 온대저기압의 구조, 그 다음에 온대저기압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날씨가 변하며 온대저기압이 가지고 있는 전선도 어떻게 바뀌는지 공부가 됐어야 되는 거고, 위성영상, 가시영상과 적외영상의 기본 원리, 그 다음에 실제 영상 자료를 해석해서 구름의 분포를 잘 해석할 수가 있느냐, 많이 나올 수가 있죠. 아셨죠? 근데 하나만 좀 팁을 드리면, 학교 시험에서는 위성영상을 그렇게 많이 선생님들이 선호한, 어느 날 우리나라 주변에 지상 1기도를 나타낸 것이다. 1기도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고기압이 굉장히 큰 세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기압 배치가 나타나는 전형적인 계절이 언제냐? 여름철이다. 여름철인 거고, 여름철이 되면 우리나라 지역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쪽에, 태평양, 북태평양 쪽에 뭐가 만들어지느냐? 아주 세력이 강한 정체성 고기압인 북태평양 고기압이

자리를 잡게 된다. 북태평양 고기압. 아셨죠? 이 북태평양 고기압은 정체성 고기압이고요. 정체성 고기압이고, 밑에다 좀 정리를 해볼까요? 특징으로 얘기하자면, 얘는 온난 고기압이고, 온난 고기압이고, 그 다음에 또 1번 정체성 고기압, 2번 온난 고기압, 세 번째는 고기압이 지표면에서만 고기압의 특성을 보이는 게 아니라 쭉 중심부를 따라 쭉 올라갔을 때 상공에서도 고기압의 특성을 굉장히 높이까지 보여준다. 우리가 이런 걸 키 큰 고기압, 이렇게 아셨죠? 그 북태평양 고기압은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 여기 지금 북태평양 고기압이 자리를 잡고 상대적으로 이쪽에 저기압이 놓인다라고 한다면 남고 북저양에 이러한 기압 배치가 만들어진다면 이제 이게 여름철의 전형적인 일기도. 요건 우리가 사진을 꼭 찍으셔야 돼요. 아셨죠? 얘는 학교 시험에서도 중요하지만 수능에서도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기압이 여기 자리를 잡을 때 요 정도 영역까지 우리 지역에 지금 고기압의 영향을 주고 있다. 쭉 주고 있다. 이게 며칠, 몇 주 동안 갈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 지역은 따뜻하고 또는 덥고 습한 그런 기후가 계속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지. 여름철. 자, A기단은 봄과 가을철에 영향을 주네요. 너는 양쯔강 기단이구나. B기단은 여름철에 영향을 주네요. 너 북태평양 기단이구나. C는 겨울철에 영향을 주네요. 너 시베리아 기단이구나. 라고 하는 거 체크. 문제 보겠습니다. A는 일기도에서 정체성 고기압의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이러한 기단이 영향을 준다. 그러면 공기가 많고 그 많은 공기가 세력을 확장하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고기압 형태를 띨 것이냐? 북태평양 고기압이랑 시베리아 고기압은, 다시요. 북태평양 기단과 시베리아 기단은 세력을 확장하는 시기에 정체성 고기압의 특성을 보이면서 중심이 한 곳에 오래 머물면서 일정한 기후를 오랫동안 유지시켜 준다고 하는 반면, 양쯔강 기단 같은 경우는 세력을 확장하는 시기에 이동을 합니다. 중심이 이동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양쯔강 기단, 양쯔강 고기압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시기가 되면 봄과 가을철을 생각해보면 날씨가 맑았다가 흐렸다가, 맑았다가 흐렸다가를 반복하는 그런 특성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말에 좀 어디를 놀러가고 싶은데 좀 쉬고 싶은데 라고 하는데 주말마다 비가 와. 이상하게도. 주중에는 맑아. 주말에는 비가 와. 이제 그런 것이 양쯔강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시기. 고기압이 왔다, 저기압이 왔다. 고기압이 왔다, 저기압이 왔다. 이제 그런 어떤 기압 패턴을 보여준 시기가 봄철, 가을철. 아셨죠? 자, A는 일기도상에서 정체성 고기압 형태로 나타난다가 아니라 이동성 고기압 주로. 자, 기단의 발원지의 위도는 B가 C보다 낮다. B는 북태평양 고기압, 북태평양 기단. C는 시베리아 기단. 훨씬 더 고위도. 그래서 훨씬 더 차갑고, 그 다음에 대륙이기 때문에 건조하고. 얘가 더 저위도. 그러면 B가 C보다 낫다. 맞는 거고요. 이날 우리나라는 A, B, C 중 주로 B의 영향을 받는다. 여름철의 전형적인 일기도입니다. 여름철 B. 아셨죠? 그러면 너 맞는 거구나. 니은디귿 이렇게 골라줄 수가 있습니다. 자, 추가 선지는요. 우리나라는 대체로 북서풍 계열의 바람이 분다. 북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려면 이쪽에 고기압이 있어야 돼.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가니까. 근데 지금 이쪽에 고기압이 있잖아요. 그럼 바람은 이렇게 간다는 거지. 그죠? 그러면 대체로 남동풍 계열의 바람이 분다라고 가야 되는 거야. 북서풍 계열의 바람이 부는 시기는 겨울철. 자, A는 한랭 건조한 성질을 나타낸다. A라고 하는 것은요, 양쯔강 기단인데, 양쯔강 기단 이쪽입니다. 이쪽. 이쪽. 그 이쪽은요, 저위도니까 따뜻하고요, 대륙이니까 건조하고, 그러니까 한랭 건조가 아니지. 온난 건조지. 우리나라에는 C 기단의 변질로 인해 폭설이 내리는 시기가 있다. C 기단이 시베리아 기단. 여기에 고기압이 자리를 잡습니다. 여기에서 공기가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면 남쪽으로 내려오는 과정 속에서 황해를 건넙니다. 황해를 건널 때 가열되고 수증기를 공급받으면 두꺼운 정라운이 만들어집니다. 그 녀석들이 우리 지역, 서해안 지역에 폭설을 내린다. 시베리아 기단의 변질.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너는 맞구나. 됐죠? 비음만 맞구나.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고요. 보겠습니다. 풍속은 대체로 기역이 니은보다 빠르다. 여기다가 선생님이 기역 지점을 여기다가 찍을 거고요. 기역. 니은 지점을 여기다가 찍겠습니다. 등압선 간격이 좁은 곳이 넓은 곳보다 풍속이 세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기역이 니은보다 빠르다. 맞고요. 북태평양 고기압이 형성되는 원리는, 자, 정체성 고기압, 온난 고기압, 키 큰 고기압.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형성되는 원리는 뭐? 대기 대순환으로 설명해야 되겠지. 저위도 지역에서 상승한, 뜨거워서 상승한 공기가 고위도로 이동을 하다 보면 30도, 위도 30도 부근에서 공기가 모여요. 상층에서부터 모여요. 상층에서부터 모여서 공기가 쌓이고 쌓이고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하층 부까지 공기가 쌓여서 내려온 결과가 이 북태평양 고기압, 대기대순환을 설명해야 된다. 아셨죠? 이렇게 해서 우리 대표형 1번.

그다음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기압의 종류와 관련된 문항이고요. 자, 그림은 어느 날 9시에 우리나라 주변의 지상 일기도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정체성 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 이렇게 되어 있죠. 보면 여기에 지금 강한 고기압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고, 이 고기압의 영향권이 이런 식으로 크게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이 고기압의 영향권이 이렇게. 주변보다 기압이 높잖아. 그러면 우리 지역으로 봤을 때, 요 시베리아 지역, 요 지역에 이렇게 강한 고기압이 만들어진다? 얘는 우리가 이제 시베리아 고기압으로 가는 거지. 시베리아 고기압으로 가는 거고, 정체성 고기압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이렇게 정체성 고기압이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이 지역이 굉장히 차갑다는 거야. 지표면이 차가워요? 그럼 지표면 위에 있는 공기가 냉각이 되면서 무거워지면서 가라앉아요? 가라앉아서 지상에 쌓여요? 그게 바로 시베리아 고기압. 한랭 고기압. 키가 작은. 지표면 부근에서만 공기가 쌓여서 만들어지는 고기압. 아셨죠? 그게 이러한 고기압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여기 있는 이 고기압은 잘 보면 고기압 규모가 요만해요. 고기압 규모가 작은 거라고. 이러한 작은 규모의 고기압들은 이제 이동성 고기압이 되는 거고, 이동성 고기압이 되는 거고, 이러한 이동성 고기압은 우리 지역에 존재하는 굉장히 큰 규모의 대기의 흐름, 뭐 편서풍을 타고, 편서풍을 타고 어디에서 어디로, 서에서 동으로 이동을 한다. 아셨죠? 이런 고기압이 왔다 갔다. 왔다 가는 거 아니죠? 한번 갔다가 다음 고기압이 오고 또 다음 고기압이 오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조금의 어떤 날씨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은 기압 배치는 여름철에 자주 관측된다. 지금 여기에 이런 정도의 고기압이 만들어져 있어요? 여름철이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북반구 여름철을 생각해 보면 북반구 대륙부터 과열이 되니까 여기에 이렇게 강한 고기압이 만들어질 수가 없다. 여기에 이런 강한 고기압이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지표가 냉각됐다는 거야. 춥다는 거야. 그래서 그 위에 있는 공기들이 냉각이 돼서 같이 가라앉아서 고기압이 만들어졌다고 할수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 자주 관측된다? 아닙니다. 아셨죠? 여름철에 관측될 수 있는 건 이쪽에 고기압이 만들어지고 이쪽에 저기압이 생기는 거. 남고 북쪽. 그게 여름철. 자, 공간 규모는 A가 B보다 크다. 정체성 고기압이고요. 이동성 고기압입니다. 그럼 정체성 고기압이 규모가 훨씬 더큰 거죠. 이동을 하지 않을 만큼 굉장히 큰 거야. 편서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를 이기고 버틸 만큼 큰 거라고. 자, 이날 9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중심부의 위치 변화 폭은 A가 B보다 클 것이다. A는 정체성 고기압, 중심이 거의 위치를 하지 않는다. B는 이동성 고기압, 중심이 이동을 한다. 누구 때문에? 편서풍 때문에.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A가 이동을 안 하니까 A가 B보다 클 것이다가 아니라 B가 많이 이동을 할 거라고요. 그러면 니은만 맞는 거네요. 그죠? 니은만 맞는 거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제 추가 보겠습니다. 자, 추가 선지는 바로 요거. 중심부의 평균 기온은 A가 B보다 낮다. 얘의 중심부의 평균 기온, 얘의 중심부의 평균 기온. 자,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죠. 겨울철 아니면 이 고위도 지역이 굉장히 추운 시기일 거야. 자, 이 지역에 도달한 태양 에너지와 이 지역에 도달한 태양 에너지를 따져보면 고위도로 갈수록 도달한 태양 에너지 양이 적죠. 그러니까 태양 에너지만 따져봐도 온도가 낮아. 하나. 다른 방편으로는 여기에 시베리아 고기압이 자리를 잡고 있다. 시베리아 고기압은 지표 냉각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 지표가 굉장히 냉각이 돼야지 시베리아 고기압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여긴 굉장히 차가운 공기가 있겠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어쨌든 중심부의 평균 기온은 A가 B보다 낮다. 맞는 거고요. A는 대기대순환에 의해 형성이 된다. 대기대순환에 의해 형성이 되는 건 북태평양 고기압. 걔가 형성된 이유는 뭐 때문에? 지표 냉각 때문에. 아셨죠? 또는 우리가 이런 걸 복사 냉각에 의해서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대기단순환이 형성된다. 틀렸고요. B의 중심에는 상승 기류가 나타난다. B는요, 주변보다 기압이 높은 고기압이에요. 이동성 고기압. 고기압은 하강 기류. 그러니까 너는 틀렸구나. 리을만 맞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기역은 대체로 서쪽으로 이동한다. 기역은 누구냐면 얘를 기역으로 하겠습니다. 요 녀석, 요 고기압을 기역으로 할게요. 그럼 너는 서쪽으로 이동한다. 편서풍, 서쪽으로 이동. 이렇게 실수하면 안 되는 거야. 아셨죠? 서풍은 서에서 동으로 부는 거니까 편서풍의 영향을 받으면 동쪽으로 이동해야 된다고. 많이 실수한단 말이죠. 아셨죠? 서쪽으로 이동한다가 아니라 동쪽으로 이동한다. 자, A의 수평 규모와 수직 규모를 비교하면 어떠한가? 지구학원 교육 과정에서 수능에 출제되는 포인트는 사실 잘 아니지만 학교에서는 많이 가르쳐요. 선생님도 많이 가르치거든요. 자, A 수평 규모랑 수직 규모 중에 누가 더클 것인가? 자, 수직 규모라고 하는 건 얘가 대륙권 내에서 발달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얘는 키가 작은 고기압이야. 그러니까 위로 갈수록 이 지표 부근은 고기압이 맞지만 충분히 위로 가면 고기압 성질을 안 보인다고. 수직적으로 봤을 땐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수평적으로 보면 얘가 영향을 줄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크다는 거지. 굉장히 큰 거야. 그래서 A는
수직 규모와 수평 규모를 비교하면 수직보다 수평 규모가 더 크다. 아셨죠? 수평 규모. 이 정도의 정체성 고기압이야? 그럼 그냥 수평 규모가 다 크다. 이렇게 봐도 문제가 없어요. 아셨죠? 이렇게 해서 우리 대표형 2번 봤습니다. 그 다음에 대표형 3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전선과 날씨. 자, 그림은 우리나라 주변에 장마 전선이 위치한, 거기 밑줄 한번 그어봅시다. 장마 전선이라고 얘기했고요. A와 B는 고기압과 저기압 중 하나이다. 얘가 장마 전선이라는 거예요. 장마 전선. 장마 전선, 뭐 정체 전선 같은 거 이렇게 할수 있는 거고요. 지금 보면 따뜻한 공기는 지금 고위도로 가고 싶어요. 따뜻한 공기는 고위도로 가고 싶어요. 이거고. 찬 공기는 저위도로 가고 싶어요. 이거예요. 그래서 가고 싶은데 세력이 비슷하니까 일정한 위치에서 남북으로만 살짝 진동하면서 오랫동안 한 곳에 머무르는 정체전선. 그게 우리 지역에 장마를 주는 장마전선. 이렇게 됐죠. 자, A와 B의 중심에서는 모두 상승기류가 발달한다. A가 누구냐면 얘입니다. 주변보다 기압이 작네요. 너 저기압이구나. 그 다음에 B는 누구냐면 주변보다 기압이 작네요. 기압이 작네요. 저기압이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는 B는 지금 전선이랑 같이 연결돼 있잖아. 전선 부근에서는 공기의 상승이 활발하지. 따뜻한 공기의 상승이 활발하지. 공기가 상승을 하면 지표면에 공기가 적겠지. 저기압이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고. A와 B의 중심에서는 모두 상승기류가 발달한다. 자, 평균 기온은 기역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기단이 니은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기단보다 높다. 여기는 찬 공기, 여기는 따뜻한 공기가 직접적인 영향을 주니까 여기가 기온이 높네요. 그러면 기역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기단이 니은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기단보다 낮다라고 봐야 되겠지. 니은 지역의 상공에는 전선면이 나타난다.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가 세력 다툼을 합니다.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여기서의 전선면을 그림으로 표시하라고 한다면 이런 식이 되겠지. 이런 식이 된다고. 따뜻한 공기가 어쨌든 찬 공기 위로 올라간다고.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전선면이 존재하는 거고 여기에 구름이 많이 만들어지는 거고 강수구역도 이렇게 형성이 된다. 아셨죠? 그러면 니은 지역의 상공의 전선면 아니네. 그러면 기억만 맞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추가 선집. 자, 가시형상에서는 기역이 니은보다 밝게 보일 것이다. 구름이 여기 많이 만들어질 거니까. 여긴 구름 안 만들어질 거니까. 여기에서 밝게. 그러니까 기역이 니은보다 밝게. 비에서는 공기의 수렴. 지금 여기 저기압이잖아요. 저기압은 공기가 모여든다고. 북반구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모여든다고. 그리고 상승기류. 그러니까 수렴 맞고요. 장마전선은 시베리아 기단과 북태평양 기단에 의해 형성되었다. 이거 자료 해석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자료 해석인데 어떤 부분을 해석하셔야 되냐면, 잘 보세요. 이제 느낌적인 느낌을 알려드립니다. 전선이 이렇게 있고요. 그쵸? 여기 보면 여기 고기압이 있는 거야. 고기압이 있어요. 이 고기압. 그리고 고기압의 영향권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고기압의 영향권 이만큼. 그 다음에 잘 보면 여기에 고기압이 있어요. 그쵸? 중심이. 그리고 고기압의 영향권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이쪽 고기압의 영향권, 이쪽 고기압의 영향권이 이 전선 형성의 주. 그럼 이쪽에 있는 고기압은 누구야? 이쪽에 있는 기단의 영향을 많이 받겠지? 이쪽에 있는 기단은 누구야? 우측의 기단인 거야. 이쪽에 있는 기단은 누구야? 북태평양 기단인 거야. 아셨죠? 시베리아 기단 어디 있는 거? 여기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시베리아 기단이 세력을 확장한다라고 하면 이 지역이 고기압이 된다고. 근데 지금 이 상태는 여기의 기단과 여기의 기단이 세력을 확장하면서 영향을 주는 거. 그러니까 시베리아 기단이 아닌 거야. 아셨죠?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리을, 미음. 이렇게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추가. 자, 북태평양 고기압의 중심은 디귿이 리을보다 가깝게 위치한다. 선생님이 여기다가 디귿을 찍을 거고요. 여기다가 리을을 찍을 거라고요. 이렇게 리을을 찍을 거라고. 그럼 디귿과 리을을 좀잘 써볼까요? 리을 찍을 거라고. 그럼 디귿과 리을 중에 북태평양 고기압의 중심과 가까운 곳은 리을이겠지. 그죠? 리을. 그러면 너 틀렸구나. 이렇게. 장마전선에서 구름을 형성하는 수증기는 주로 어떠한 기단에 의해서 공급이 되는가? 여기에 있는 요 기단이 상승을 하면서 구름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북태평양 기단 됐죠?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자, 3번 봤습니다. 이제 대표형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통과하면서 날씨 변화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가와나는 북반구의 서로 다른 지역에서 온난전선과 한랭전선 중 하나가 통과할 때 관측된 기상 요소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요. 전선은 A와 B 시기에 해당 지역을 통과했대.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온대저기압 구조를 그리고요. 여기다가 한랭전선을 그리고요. 여기에다가 온난전선을 이렇게 그린다. 온난전선 앞에서는 남동풍, 요 사이에서는 남서풍, 한랭전선 뒤에서는 북서풍. 온난전선을 통과하면 따뜻해지고요. 한랭전선 통과하면 차가워지고요. 맞죠? 보겠습니다. 일로 갑니다. 지금 T1, T2로 가는데 여기 지금 남동풍이 불다가
통과했더니 남서풍으로 바뀐 거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남동에서 남서로 바뀌었어? 아, 너 온난전선 통과했구나. 그 다음에 여기는요, 남서풍 가다가 통과했더니 북서풍으로 바뀐 거야. 그러면 남서에서 북서로 바뀌었어? 아, 너 한랭전선 통과했구나. 이렇게 가는 거고, 지금 서로 다른 지역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대략적으로 위치를 표시하면 T1 시기의 지역, 이 지역이 있었는데 전선이 이동하고 났더니 그 지역은 전선 통과 후에 상대적인 위치가 T2로 바뀐 거야. 아셨죠? 지역이 간게 아니라 여기에 있었는데 얘가 이동하면서 전선이 통과하면서 상대적인 위치가 1로 옮겨진 거라고. 그게 누구냐면 가예요, 가. 가의 자료가 이거야. T1에서 T2. 온난을 통과한 거야. 아셨죠? 그 다음에 나의 자료는 뭐냐면 한랭전선을 통과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랭전선을 통과한 이 나의 자료는 상대적으로 T3 시기에는 어디 있었냐면 이쯤 있었던 거지. 그 지역이. 그런데 전선이 통과하고 나서 상대적인 위치가 저기압의 뒤로, 한랭전선의 뒤로 이렇게 위치가 바뀐 거죠. 이게 지금 T4. 이게 지금 누구냐면 나의 자료야. 선생님이 얘를 약간 더 저기압의 중심과 먼 곳, 얘를 약간 더 저기압 중심과 가깝게 그린 이유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 자료에서. 자, 기온은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높다. 여기는 온난전선 앞이니까 찬 공기의 영향을, 여기는 따뜻한 공기의 영향을. 그럼 T2일 때가 높아야 되겠지.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높다가 낮은 거야. 가와 나에서 모두 평균 풍속은 전선 통과 전보다 통과 후에 빨라졌다. 자료 해석이죠? 지금 여기 보면 이 막대기 표시가 짧은 거 하나, 긴거 하나. 여긴 짧은 거랑 긴게 같이 붙어 있어요. 심지어 긴거두 개에 짧은 거 하나야. 짧은 거 하나가 보통 2m per sec를, 긴거 하나가 보통 5m per sec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많이 붙어 있을수록 풍속이 센 거지. 통과하고 나서 풍속이 세졌어. 얘는요, 통과 전이 풍속이 셌다고. 그러면 넌 틀렸구나. 자, T1, T4 중 가시 영상에서 구름의 밝기는 T4일 때가 가장 밝게 나타난다. 지금 가장 밝게, 가시 영상에서 가장 밝게 나타난다는 얘기는 가장 두껍니? 가장 두껍니를 물어보는 거지. 두껍니? 자, 온난전선 앞에서는 구름이 만들어집니다. 어떤 구름이 만들어져요? 층운형 구름이. 한랭전선 뒤에서는 구름이 만들어집니다. 어떤 구름이? 적운형 구름이. 그러면 이 지점 중에서 적운형 구름이 제일 잘 만들어질 수 있는 곳은 T4. T4 시기일 때이 지역이지. 그러니까 T4일 때 가장 밝게 나타난다. 두꺼운 구름이 만들어진다. 맞는 거고요. 원래 이 문제에서의 답은 이제 디귿이 되겠죠. 이렇게 답을 풀 수가 있는 거고. 자, 여기에 추가 요거를 구성해 봤습니다. 자, 가의 지역은 시계 방향의 풍향 변화가 나타난다. 저기압 가 지역이나 나 지역이나 모두 다 전선이 통과한다라고 하는 건 저기압 중심의 이동 경로의 오른쪽에 위치한다. 저기압 중심 이동 경로의 오른쪽에 위치하면 풍향 변화가 오른쪽은 시계 방향, 왼쪽은 시계 반대 방향. 그죠? 시계 방향 풍향 변화가 나타난다. 가 지역, 나 지역 모두 똑같은 겁니다. T3일 때나 지역의 상공에는 전선면이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죠. T3일 때가 어디냐면 여기죠. 여기. T3일 때 지금 전선면이 있어요? 없죠. 통과한 다음에 T4 시기일 때 상공에 전선면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T3일 때는 상공에 전선면이 없어. 전선 통과 시점 지표 부근 전선면 기울기는 가의 지역과 나의 지역, 가의 지역이 나의 지역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죠. 지금 가의 지역 보면은 통과 시점에 온난전선, 통과 시점에 한랭전선의 전선면이 위치하고 있어요. 한랭전선의 전선면의 기울기가 거의 수직에 가깝지. 그러니까 얘가 기울기가 더큰 거야. 얘는 완만하니까 길이가 작고. 그러면 가의 지역이 나의 지역보다 크다? 아니지. 나의 지역이 더큰 거지. 너 틀렸구나. 됐죠? 그러면 누구만 맞는 거? 리을만 맞는 거. 이렇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다 추가. 요거. 자, T0에서 T1 기간의 가 지역 상공에서 전선면의 높이는 점차 높아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T0 시점을 선생님이 여기다가 임의로 찍겠다고. 이렇게. T0 시점은 남동풍 불고 있고요. 저기압이 지금 오고 있는 상태. 또는 온난전선이 오고 있는 상태. 1로 가면 여기다가 여기가 T0가 되는 거지. T0. 그러니까 전선이 오고 있다. 상공의 전선면의 높이가 점점 낮아진다. 이렇게 가는 거지. 전선면의 높이는 점차 높아진다? 아니에요. 아셨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선생님이 아까 이 위치를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관측 기압 자료를 최대한 반영을 해보려고 한 겁니다. 이거 한번 관측 기압 자료를 보면 이 시기가 관측 기압이 좀더 작으니까 저기압 중심과 조금 더 가까워서 가지고 와본 거고요. 자, 여기. 자, 주관식. T4 시기의 날씨를 일기 기후로 표현하면, 이거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 T4 시기라고 하면 요 시기죠. 요 시기면 요런 식으로. 기압이 대략적으로

7.0 헥토파스칼 정도 될것 같고요. 한랭연선 통과 후니까 소나기가 내린다. 그 다음에 북서풍 분다. 해볼게요. 북서풍 분다. 그 다음에 풍속은 대략적으로 긴거 하나, 짧은 거 하나니까 7m per sec 라고 하면 표시해보겠습니다. 구름 많이 있을 거고요. 비 오고 있으니까. 여기 색칠 다 해야 되겠죠? 북서풍이 분다. 그런데 풍속은 긴거 하나, 짧은 거 하나. 맞죠? 그런 상태에서 소나기가 내린다? 일기 기호 써야 되겠죠? 동그라미에다가 아래 세모. 그 다음에 지금 기압이 99.997.0이죠? 기압을 표시할 때는 지우고 소수점 첫째 자리, 1회 자리, 10회 자리까지. 9, 7, 0. 이렇게. 이런 것도 내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포인트. 자, 여기까지 해서 4번 봤고요. 이제 이어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은요. 역시나 온대저기압의 일생. 온대저기압이 좀 많이 다루던 주제이기 때문에. 지금 북반구 중위도 지역에서 온대저기압 발달 과정을 순서없이 나타낸 것입니다. 지금 보면 여기서는 따뜻한 공기 가고 싶어요. 찬 공기 오고 싶어요. 내려오고 싶어요. 그러니까 정체전선이 있는 거야. 정체전선이 있는 거고. 여기는 찬 공기 이동, 하고 싶은 방향과 따뜻한 공기가 이동하고 싶은 방향이 지금 똑같은 겁니다. 겹쳐지고 있는 거야. 지금 폐색 전선이 있는 거야. 폐색 전선이 있는 거고, 얘는 한랭 전선, 음란 전선. 여기서부터 폐색이 일어난 거고, 얘는 온대저기압의 전형적인 구조, 한랭 전선, 음란 전선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가에서 기온은 기역 지점이 니은 지점보다 낮다라고 되어 있죠. 보면 가 기역과 니은은 위도가 거의 같기 때문에 위도 효과는 고려하지 말자. 그러니까 태양 에너지가 들어오는 건 똑같다라고 보자. 그런 상태에서 얘는 지금 따뜻한 공기가 가고 싶어요. 얘는 찬 공기가 오고 싶어요니까 따뜻한 공기의 영향을 받는 쪽이 온도가 더 높겠지. 그러면 기역이 니은보다 낮다. 기역이 니은보다 낮다. 맞는 거고. 나에서는 정체전선이 발달한다. 폐색전선과 한랭전선, 온난전선입니다. 정체전선은 없어요. 자, 다에서 바람은 디귿 지점을 향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어 들어간다. 디귿 지점은 뭡니까? 지금 여기 저기압의 중심. 저기압의 중심은 공기가 모여듭니다. 북반구라고 하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수렴. 그러니까 너는 맞네. 됐죠? 기역, 디귿이 원래 물음의 답이었고요. 그 다음에 추가. 요겁니다. 가에서 폐색전선이 나타난다. 폐색전선이 아니라 뭐? 정체전선. 구분하셔야 됩니다. 폐색전선은 같은 방향으로 표시가 돼야 돼. 같은 방향으로. 정체전선은 따뜻한 공기는 올라가고 싶어요. 찬 공기는 내려오고 싶어요. 아셨죠? 북반구에서. 틀렸어. 자. 저기압의 세기는 나에서가 다에서보다 강하다. 저기압의 세기는 등압선이 있다라고 하면 무조건 중심기압이 작을수록 센 거야. 중심기압이 작을수록 센 거야. 얘가 더센 거야. 그러니까 나에서가 다에서보다 강하다가 아니라 다가 강한 거야. 아셨죠? 기역, 니은, 디귿 중 상공에 발달하는 구름의 양은 디귿이 가장 적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 저기압이 중심이야. 구름 많이 발생하겠지. 볼게요. 니은, 지금 기역 같은 경우는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 쪽으로 가면서 이렇게 전선면이 만들어지니까 여기도 구름이 꽤 많이 만들어질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상공에 전선면이 없죠. 그러니까 여긴 구름이 잘안 만들어질 거야. 그러면 가장 적은 곳을 기역, 니은, 디귿 중에 찾으라고 하면 우리가 봤을 때는 니은으로 가는 게 맞죠. 너 틀렸어. 아셨죠? 그러면 추가해서는 맞는 게 하나 더 없었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 더 보겠습니다. 전선 A는 B보다 이동 속도가 빠르다. 선생님이 얘한테 A를 주고 얘한테 B를 주겠습니다. 한랭전선과 온난전선 누가 더 빠르다? 한랭전선 이동 속도가 빠르다. 그래서 저기압의 중심부부터 빨리 따라잡아서 폐색전선이 만들어진다. 얘가 더 빠르다. A는 B보다 빠르다. 맞고요. 가다 과정이 만약에 어느 온대저기압의 발달 과정이라고 한다면 그럼 순서는 누구? 정체전선부터 시작을 해서 온대저기압의 전형적인 구조가 만들어지고 온대저기압의 중심 부분부터 가까운 부분부터 한랭전선이 온난전선을 따라잡아서 폐색전선이 진행되지. 그러다가 전부 다 폐색전선이 만들어져서 전부 다 폐색이 되면 온대저기압 소멸로 간다. 그러면 순서는 가, 다, 라로, 가, 다, 나로 가야 되겠지. 요거까지. 됐죠? 이렇게 해서 우리 대표형 5번 봤습니다. 자, 이어서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도 많이 틀렸을 것 같고요. 좀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지금 그림 가는 북반구 중위도에 위치한 밑줄, 북반구 중위도. 그 다음에 어느 온대저기압에서 발달한 전선 부근의 등압선과 등온선. 거기도 밑줄. 지금 전선이 하나 있는 거고, 거기에 등온선과 등압선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는 지점 B와 C에서 관측한 바람을 기역과 니은으로 순서없이 나타낸 것이다. 되어 있죠. 그것도 밑줄. 자, 우리가 온대저기압의 전형적인 구조를 볼게요.

저기압의 중심을 기준으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기압은 높아진다고. 그러면 저기압의 중심을 기준으로 등압선이 어떻게 그려지느냐? 얘를 기준으로 멀어질수록 기압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약간 비대칭 타원형의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거지. 그림 조금 웃긴 것 같긴 한데요.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시 그렸는데도 조금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 비대칭의 타원형의 느낌으로. 그래서 전선 기준으로 봤을 때 등압선이 이렇게 급격하게 변하는 이런 구간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등압선 전선 기준으로 보면 기온 변화도 크고 풍향 변화도 크고 기압 변화도 조금 어느 정도 있고 이런 느낌. 자, 그걸 가지고 봅니다. 지금 북반구 중위도라고 얘기했고 어느가 전선이 있다고 했어. 전선을 기준으로 보면 저기압이 북쪽에 있으니까 저기압의 중심이 북쪽에 있으니까 이쪽에 저기압의 중심이 있을 거야. 저기압의 중심이 어딘가 있을 거고 그곳에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기압은 커져야 돼. 그러면 등압선 분포는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얘와 이런 식으로 약간 비대칭 타원형의 느낌으로 커진 방향으로 가야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얘가 등압선이 되는 거야. 등압선. 그리고 요 점선은 등온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요 점선이 등압선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지점과 이 지점이 같은 기압인 거예요. 저기압 중심과 가까운 지역과 저기압 중심으로서 먼 지역이 기압이 같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니까. 얘가 등압선이어야 되지, 저기압 중심으로부터 멀어질수록 기압이 커지는 게 설명이 된다고. 됐죠? 그래서 얘가 등압선, 등온선을 찾아야 되는 거고. 지금 기역 지점은 북서풍이 불어요. 니은 지점은 남서풍이 불어요. 남서풍은 지금 요두 전선 사이에. 북서풍은 색깔을 바꿔볼까요? 요 사이에서 부는 거고, 북서풍은 한랭전선 뒤에서 부는 거니까. 맞죠? 그러면 한랭전선 뒷부분이 지금 여기 있는 거야.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 이런 거구나. 요두 지점이 여기서 표현이 돼야 되는 거니까, 아, 여기에 이런 식으로, 정확하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한랭전선이 있구나. 그리고 한랭전선의 뒷부분에 있는 녀석들은 북서풍으로 바람이 부는 거고, 요 앞에서는 남서풍으로 바람이 불겠구나. 그러면 남서풍으로 부는 요것이 C고, 북서풍으로 부는 요것이 B겠구나. 했죠? 문제 보겠습니다. A의 상공에는 전선면이 나타난다. 이렇게 되어 있죠? A의 상공. 지금 얘가 한랭전선입니다. 찬 공기가 파고들고 싶어요? 파고들고 싶어요? 그럼 따뜻한 공기가 밀려서 올라가겠지. 거의 수직적인 상승을 하고 밀려 올라간다고. 여기서 중운영 구름이 많이 만들어지겠지? A의 상공엔 전선면이 존재한다. 나타난다. 맞고요. B에서 관측한 바람은 기역이다. B에서 관측한 바람. 한랭전선 뒷부분? 북서풍. 그렇기 때문에 바람은 기역이다. 맞고요. 공부를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찬 공기가 이동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A, B, C에서 기온이 낮은 곳일수록 기압이 높다. 이렇게 되어 있죠. 비교해 보자고요. 자, 기압을 가지고 비교해 볼까? 기압을 가지고 비교해 보면 등압선이니까 등압선을 기준으로 얘가 제일 이둘 중에 보면 얘가 기압이 낮은 선, 얘가 기압이 높은 선이겠지. 그럼 기압이 낮은 선보다 기압이 더 낮고 상대적으로 봤을 때 C는 개와 가깝고 B는 더 멀잖아. 아, 기압은 그러면 A보다 누가 더 크죠? C가 크고, C보다 누가 더 크다? B가. 됐죠? 기온을 비교해볼까? 기온을 비교해보면, 요 점선이 기온선인 거예요. 등온선. 그러면 등온선을 기준으로 보면, 북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내려가야 되는 거니까, 북반구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이 등온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밑에 부분이 있는 거니까, C가 온도가 제일 높네? 아, C가 온도가 제일 높고, 그 다음 B고 A가 다른 등온선에 걸려 있으니까 얘는 온도가 제일 낮겠네. 아, 그러면 기온은 A, B, C 됐죠? 그러면 기온이 낮은 곳일수록 기압이 높다? 말이 안 되지. 됐죠? 이렇게 해서 기역, 니은 이렇게 문제를 일단 풀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추가 선지 보겠습니다. 상공에 발달한 구름의 양은 A가 C보다 많다. 이쪽은 전선 앞에 있기 때문에 구름이 발달한다고 보기 어려운 거고, 이쪽에 구름이 많이 발달한다. A가 C보다 많다. 맞는 거고요. 기온은 B가 C보다 높다. 지금 얘가 등온선입니다. 등온선을 기준으로 보면, 요 기준으로 보면 이 등온선보다 얘는 더 밑에 있는 거니까 온도가 높은 거고, 요 등온선보다 더 위에 있는 거니까 B는 온도가 낮은 거예요. 자료 해석입니다. C가 B보다

비가 온도가 높은 거야. 등온선을 기준으로 보면 비가 C보다 낮다라고 해야 돼. 이 C는 가시형상에서 밝게 나타난다. 가시형상에서 밝게 나타나려면 두꺼운 구름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근데 C의 상공엔 전선면이 없다. 여기선 구름이 잘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너는 틀린 거야. 그러면 리을만 맞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좀더 해보자. 자, 전선의 이동속도는 P 부근이 P 프라임 부근보다 빠르다. 자, 전선을 이렇게 그려놨고요. 선생님이 여기다가 P를 찍겠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다가 P 프라임을 찍겠다고. 그러면 얘네들, 이 전선 전부 다 서에서 동방향으로 갈 건데, 둘 중에 누가 더 빨리 가겠냐는 거지. 저기압 중심에 가까운 녀석이 더 빨리 간다고. 그러니까 P가 더 빠르다. 아셨죠? P 부근이 P 프라임보다 빠른다. 전선이 이동할 때 C에서의 풍향변화는 어떻게 나타나냐? C에서의 풍향변화, 처음에 남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다가 한랭선 통과하면 북서풍으로 바뀌겠지. 시계 방향의 풍향변화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 체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6번, 대표경 6번까지 봤습니다. 이제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볼게요. 자, 역시나 온대저기압의 구조 계속 얘기합니다. 자, 그림 가는 북방부 어느 지역에 발달한 온대저기압을 나는 AA' 또는 BB' 구간 중 어느 한 구간의 연직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했는데요. 지금 보면 전선면의 기울기가 굉장히 급해. 전선 부근에서. 이렇게 전선면의 기울기가 급하다? 한랭전선이 있는 거예요. 한랭전선. 한랭전선이 있다. 전선면의 기울기가 완만해? 그럼 여긴 온난전선이 있는 거라고. 됐죠? 찬 공기가 파고드는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따뜻한 공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밀려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수직적인 상승, 두꺼운 구름. 됐죠? 지금 따뜻한 공기가 자발적으로 찬 공기를 자연스럽게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층운형 구름이 넓게, 수직적 구름이 좁게, 층운형 구름이 넓게. 또는 뭐 적운형 구름이 좁게 이렇게 아셨죠? 요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볼게요. 지금 온대저기압 구조상 여기는 남동풍, 여기는 남서풍, 여기는 북서풍, 여기는 찬 공기, 여기는 따뜻한 공기, 여기는 찬 공기 맞죠? 그러면 찬 공기, 따뜻한 공기, 찬 공기가 있고 둘 사이에 전선 두 개가 명확하게 있는 곳은 어디? B, B 프라임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아 여기는 B고요. 여기는 B 프라임이구나. 왜냐하면 가다 보니 한랭전선, 가다 보니 온난전선, 가다 보니 한랭전선, 가다 보니 온난전선 이렇게 하는 거고 문제 보겠습니다. 자, 나는 B, B 프라임 구간의 연직 단면이다. 맞는 거고요. 자, 기압은 기역 지점이 니은 지점보다 높다라고 되어 있죠. 기역 지점은 한랭전선, 니은 지점은 온난전선과 딱 맞닿고 있잖아요. 찍어봐야 되겠지. 기역이 어디냐면 여기가 기역이고요. 니은이 어디냐면 여기가 니은입니다. 그럼 자료 해석인 거야. 저기압의 중심이 여기 있고 등압선이 있고 이 등압선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기압이 큰 등압선인 거죠. 그러면 이 니은은 요 등압선이랑 요 등압선 사이에 위치하지만 기역은 얘보다 그 다음 등압선에 위치하기 때문에 얘가 기압이 더큰 거라고요. 요 등압선에 가까운 더 가까운 녀석이 니은이니까 얘가 기압이 더 낮은 거라고. 또는 등압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얘가 저기압의 중심과 더 가깝다고 볼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등압선을 기준으로 보면 그러면 기역이 니은보다 기압이 큰 거야. 기압은 기역 지점이 니은 지점보다 높은 게 맞아요. A, B, C 지점 중 남서풍 계열의 바람이 우세한 곳은 어디야? 지금 A라고 하면 이쪽이잖아요. 이쪽. 북서풍. C라고 하면 이쪽이잖아요. 남동풍. B가 되어야지 남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겠다. 그러면 맞네요. 기역, 니은, 디귿 모두 다 맞는 거. 자, 추가 선지. 이거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상공에 전선면 기울기는 A가 기역보다 크다.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상공에서의 전선면 기울기죠? 여기에서의 전선면 기울기는 요거야. 그죠? 기역에서 전선면 기울기는 이거라고. 지금 여기서의 전선면 기울기가 압도적으로 크지.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수직적인 상승을 할수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약간 연계시켜서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A가 기역보다 크다가 아니라 기역이 큰 거야. 니은에서 C로 갈수록, 니은에서 C로 갈수록 발달하는 구름의 최상부 높이, 구름의 최상부 높이는 점점 높아지겠지. 점차 높아진다. 맞습니다. 자, 기압의 최소값은 AA' 구간이 BB' 구간보다 작다. 최소값을 물어봤으니까 최소값만 우리가 고민해보자는 거지. AA' 구간은 저기압의 중심을 통과합니다. 저기압 중심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저기압 중심이 이 지역에서 기압이 제일 낮은 곳이니까 최소값은 이 여기 있겠지. 그러니까 AA' 구간이 BB' 구간보다 작다가 맞는 거예요. 아셨죠? 미음, 비읍 이렇게 추가로 정답을 찾을 수가 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까지. 자, 나에서 전선은 P.

P와 Q 중 대체로 어느 방향으로 이동한다? 자, 여기다 선생님이 P와 Q를 표시하겠습니다. 요렇게 해놓고요. P. 요렇게 해놓고요. Q. 아셨죠? 여러분들 자료 다운받고 다 하셔야 돼. 똑같이. 이 방향이 P. 이 방향이 Q야. 어디로 이동하는 거지? 전선은 모두 다 북반구 중위도 요 지역에서 저위도, 다시요. 북반구 중위도 요 지역에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편서풍에 의해서 이동한다. 그럼 누구? Q. 동쪽 방향으로 이동을 해야 된다. P 방향이 아니라 Q 방향으로 이동을 해야 된다. 자, 폐색 전선이 형성될 때 한랭형 폐색 전선이 만들어질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 한랭형 폐색 전선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죠. 요 전선과 요 전선이 만납니다. 요 전선과 요 전선이 만날 때 요쪽에 있는 공기 덩어리가 더 차갑고 더 밀도가 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요 차갑고 더 밀도가 큰 공기 덩어리가 여기 있는 차갑고 여기 있는 차가운 공기 덩어리마저 밀어서 들쳐 올리는 거야. 즉, 이런 식으로. 즉, 이쪽이 더 차갑고 밀도가 커. 여기가 덜 차갑고 밀도가 작아. 그래서 얘가 얘마저 파고들면 여기 있는 찬 공기마저도 밀려 올라가. 물론 여기에서 공기 상승이 있고요. 여기에서 공기 상승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게 한랭형 폐색 전선이지. 아셨죠? 세모,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 이렇게. 반원, 세모. 이렇게. 아셨죠? 그러면 한랭형 폐색 전선이 만들어지려면 이쪽에 있는 찬 공기가 더 차갑고 밀도가 커야지 얘마저 파고들 수가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야 되겠죠.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대표유형 7번까지 봤습니다. 그 다음에 대표유형 8번. 마지막 대표유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뭘 가지고 왔냐면 위성사진을 가지고 왔어요. 선생님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위성사진을 학교 시험 문제에서 내는 게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 왜냐면 인쇄 상태 때문에. 요걸 아주 매끄럽게 인쇄하는 게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까지 가능하면 이 위성사진을 적극적으로 시험 문제에 낼 것이고, 그게 조금 어려우면 내기가 조금 부담스러움이 있다. 그러면 그게 어려우면 이제 조건을 달겠지. 요 색깔을 판단할 수 있는 조건을 달면 우리는 생각할 때 조건이 달려있으면 조건을 좀 집중해야 돼요. 아셨죠? 조건을 집중해서 그림이 잘안 보여도 조건에 집중해서 문제를 풀어야지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다. 자, 볼게요. 가와 나는 각각 어느 날 같은 시각의 우리나라 주변의 가시영상과 적외영상을 나타낸 것이다. 자, 가시영상, 적외영상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다음 밑줄 그을 부분이 뭐냐면 가에서 A와 B의 밝기는 같다. 이 조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A와 B의 밝기는 같다. A와 B의 밝기는 같다. 밝기. 자, 요거 체크하시고요. 가시영상에서 주고자 하는 건 뭐죠? 구름의 두께를 준다. 두께가 두꺼울수록 밝다. 맞나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A와 B 밝기 같다고 했고 C는 A와 B보다 어둡게 보이죠? 얇다는 거야. 그러니까 두께를 얘기하자면 A와 B는 같고 C는 얘네들보다 두께가 얇아서 어둡다. 맞죠? 그래서 가시영상은 반사를 많이 시키면 두꺼운 구름, 두꺼운 구름이면 밝은 구름. 이렇게 가는 거고, 반사를 적게 시키면 얇은 구름, 얇으면 어둡게 보이고, 얇으면 어둡게 보이고. 됐죠? 이렇게 가는 거. 됐나요? 그래서 가시영상은 두께를 보여준다. 적외영상은 뭘 보여주죠? 높은 구름이면 높은 구름일수록 온도가 낮아요. 온도가 낮으면 적외선을 적게 방출한다. 적외선을 적게 방출하면 어떻게 보인다? 밝게 보인다. 낮은 구름이면 낮은 구름일수록 온도가 높다. 온도가 높으면 적외선을 많이 방출한다. 많이 방출하면 어둡게 보인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두 쪽에서 어둡게 보이는 구름에 대한 얘기만 좀 해볼게. 자, 가시영상에서는요. 가시영상에서는 얇은 구름이 어둡게 보이는 거고, 적외영상에서는 낮은 구름이 온도가 높은 구름이고 그 구름이 어둡게 보이는 거야. 맞죠? 최상부가.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게 암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두운 구름을 얘기할 때. 자, 우리가 생선 가시를 먹습니다. 생선을 먹습니다. 가시를 먹는 건 아니죠. 생선을 먹다가 가시가 나와요. 어, 가시가 얇어. 이렇게 하면 옆에 있는 부모님이 저게 놔둬.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지. 가시 얇어. 어, 저게 놔두어. 이렇게. 아셨죠? 어두운 구름 정리하면 이제 밝은 구름도 정리가 되니까. 그럼 여기서 볼 때, 아, A는 낮은 구름, C는 높은 구름. 자, 그럼 종합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가와 나를 합쳐서 A와 B는 두께는 똑같네. 두께는 똑같아. 그죠? 두께는 똑같은데 지금 B가 상대적으로 더 밝아 보인다는 얘기는 조금 더 높다. 아셨죠? C는요, 얇은데 밝게 보이니까, 아, 위에서 이렇게 얇게 존재하는. A, B, C. 됐죠? 이제 문제 보겠습니다. 구름의 두께는 A가 C보다 두껍다. A가 C보다 두껍다. 맞고요. 구름 최하부 높이를 얘기하고 있죠? 구름 최하부 높이를 비교해 보면 A와 B 중

0: 중에서 누가 높다? B가 높다. A가 B보다 높다? 틀렸구나. B가 높다. A, B, C 중 구름 최상부 높이는 C가 가장 높다. 최상부 높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최상부 높이를 비교해보면 C가 가장 높다. 그러면 맞네요. 이렇게 기역, 티귿 이렇게 원래 문제 풀이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선생님이 준비한 추가 보겠습니다. 촬영 시각은 낮이다. 가시영상이 찍힌다. 햇빛을 반사할 수 있는 상태. 햇빛이 여기 존재하고 있는 상태. 맞죠? 그러면 낮이겠지. 밤이면 가시영상은 안 찍히죠. 반사광이 없으니까. 자, A, B, C 중 구름 최상부 온도는 A가 가장 높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죠? 온도를 얘기하고 있어. 온도. 최상부 온도. 최상부 온도. 낮을수록 뜨거워. 낮뜨어. 낮을수록 뜨거워. 최상부 온도. 낮을수록 뜨거워. 제일 낮은 게이 녀석이네. A가 제일 뜨거워. 그러니까 A가 온도가 제일 높아. 맞는 거고요. 나와 같은 영상을 통해 시간당 강수량을 추정할 수 있다. 시간당 강수량을 추정하려면 우리가 구름이 얼만큼 두꺼운지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돼. 구름이 두꺼워야지 그 두꺼운 구름 안에 물방울과 얼음이 많아야지 여기서 뭔가 떨어질 수가 있는 거지. 아셨죠? 그런데 얘는 최상부 높이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지. 구름의 두께에 대한 정보를 안 준다고. 구름의 두께에 대한 정보는 누가 준다? 얘가 준다. 두꺼운 구름일수록 시간당 강수량이 상대적으로 많을 수 있음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나와 같은 영상을 통해 추정할 수 있다? 아니지. 오히려 둘 중에 하나에 가깝다라고 한다면 가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리을, 미음 이렇게 골라줄 수가 있습니다. 자, 요 문제에서 선생님이 추가로 가지고 온거 바로 요거죠. 자, 가시영상과 적외영상에서 모두 밝게 보이는 구름이 있다. 두꺼운 구름인데 최상부 높이까지 굉장히 높은 거야. 그러한 구름을 여기다 표시한다고 하면 이렇게 되겠지. 두꺼운 구름인데 최상부 높이까지 높아. 두꺼운 구름에서 최상부 높이까지 높다. 굉장히 물방울을 많이 가지고 있고 비를 내릴 수 있는 그런 구름 누구? 정란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 정란운. 아셨죠? 이렇게 정리해보고요. 이렇게 대표 유형 8번까지 다 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내신 만점을 위한 숙제, 퀴즈, 내신 만점 OX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지금 기단의 성질, 그 다음에 장마전선, 정체전선. 자,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볼 것은 요거죠. 전선 부근에서 전선면 기울기, 한랭전선과 운난전선의 기울기 꼭 체크해보시기 바라고요. 폐쇄 전선과 정체 전선의 특징 어떻게 만들어진지도 꼭 체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온대저기압의 에너지원 이거 꼭 체크했으면 좋겠어요.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면 반드시 찬 공기가 내려갑니다. 그럼 전체적인 공기의 무게중심이 내려가면서 위치 에너지가 감소,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면 운동 에너지가 증가, 즉 공기의 운동이 증가한다. 그 과정에서 공기의 상승이 활발해지는 거고 온대저기압은 강화. 요거 꼭 체크했으면 좋겠고요. 자, 구름의 두께가 같을 때 하층운과 상층운 누가 온도가 높으니 낮으니를 판단할 수 있니? 여기까지. 됐죠?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요. 우리 대개 변화 첫째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울림과 떨림이 있는 지구과 다음 시간에 만나요.
1: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2: 회장님, 기획안입니다.
3: 이거 교차 검증했나?
2: 네?
1: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3: 이거 기밀 아닌가?
2: 맞습니다.
1: AI의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4: 이거 자네가 썼나?
2: AI가 썼습니다.
3: 그럼 출처를 써야지.
1: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3: 아, 이게 뭐야?
1: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3: 점심 뭐 먹을까?
1: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3: 아, 안 돼!
1: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3: 자는가?
4: 아니에요!
5: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습관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내신 만점 수능 특강 영어 독해연습 강의 함께하는 저는 김수현입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잘 오셨고요. 자, 오늘 함께하는 문제들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교재 1강 플러스 교재 2강까지 우리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총 9개의 문을 살펴볼 겁니다. 50분 강의에 9개의 지문이라니 만만치가 않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무엇이다. 여러분들이 지문을 먼저 한번 읽어오시고 그 다음에 이 강의는 무엇을 위해서 오로지 무엇을 목표로 내신 만점이에요. 그쵸? 내신 대비의 동그라미를 또 한층 더 키우러 가는 겁니다. 지문 꼭 읽어오셔야 되고요.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시면은 전문항 해설 강의 있습니다. 꼭 참고하면서 나의 이해를 극대화해 가시고 뭔가 이해가 애매한 부분을 그냥 남겨둔 채로 내신만 대비하겠어 로 가는 건 또 옳지 않아요. 그치? 완전한 지문 이해에 내신 대비라고 한층을 더하는 과정인 겁니다. 아셨죠? 좋습니다. 자, 오늘도 바로 들어가 봅니다. 각오 되셨을 거예요. 자, 오늘은요 열 번째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역시나 빈칸 지론이고요. 우리 교재는 15쪽을 같이 펴놓고 살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소재 뭐였습니까?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으면 놓치는 거. 무슨 내용이었어요? 상대의 말을 들으며 동시에 답변을 준비하면 경청이 멈춘다. 그치? 이게 중요한 거죠. 답변을 동시에 준비해버리면 경청이 멈추는구나. 조직 개편의 사례를 제시를 하면서 자, 조직이 개편될 겁니다. 라고 했더니 부정적 감정과 방어적 사고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화자는 계속 설명하지만 듣는 이는 내용을 놓치게 됩니다. 결론, 말하는 도중에 반응을 준비하면 중요한 정보를 놓친다. 결론 부분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자, 이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상대의 말을 들으며 반응을 준비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듣기를 멈춘 것이다. 글쓴이가 부정적으로 내비치고 있는 거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이 요약문 같이 한번 가볼게요. When we begin, 우리가 시작할 때. Preparing a response, 우리의 대답을 준비하기 시작할 때. 근데 뭐 하는 동안? Someone is still speaking. Still speaking이 중요한 거지. 화자는 여전히 말하고 있어. 상대방이 여전히 말하고 있는 동안 답변 준비를 시작할 때. We stop. 우리 뭐 하는 겁니까? 멈추는 겁니다. 진정으로 듣는 것, 즉 경청을 멈추는 것이고요. 자, 이것은요. 우리의 두려움과 가정이 뭐 하게끔 합니까? block out, 한 덩어리로 외워갈까요? 차단하는 거예요. 차단하게끔 한답니다. 중요한 정보예요. 즉, 상대방이 계속해서 공유하고 있는 그 중요한 정보를 갖다가 차단해버립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서 반응을 준비해버리면 듣기를 멈춘 것이고 중요한 정보도 놓치게 된다. 이게 핵심이었죠. 그렇죠? 바로 가봅니다. 자, 우리 빈칸 서술형 픽은 첫 번째 문장 되겠습니다. 어느 부분이에요? One way we stop listening. 우리가 듣기를 멈추는 한 가지 방법은 뭐 할 때 우리가 대답 준비를 시작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방금 말한 것에 대해 start preparing response, 대답 준비, 반응 준비를 시작할 때 듣기를 멈추게 됩니다. 근데 이건 흔히 상대방이 말을 시작한 직후에 그렇게 합니다.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문장이자 핵심 주제문에 해당하는 부분 되겠고요. 자, 어법은 이 부분 어떠합니까? You start thinking of ways to convince your manager not to let that happen. 짧은 문장인데 어법 포인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은 방법들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뭐 하는 방법인가 봤더니 뒤에 나오는 to 부정사 덩어리가 앞에 나오는 ways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명사를 수식하는 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때 to 부정사의 용법을 형용사적 용법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convince는 뭐 하는 거예요? 설득하는 겁니다. 어떻게 쓰입니까? 뒤에 목적어 나오고요. to 부정사 나와서 목적어에게 to 부정사 해달라고 설득을 하는 건데 이 경우에는 부정어 not이부터 씁니다. 따라서 해석을 할 때에는 어떻게 뭐뭐하지 않도록 설득하는 거죠. 그치? 그리고 이 안에서 또한 let이라고 하는 동사는 목적어,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 오면서 목적어가 동사 원형 하게 하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자를 설득할 방법들을 생각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해석을 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문장 삽입 예측갑니다. 7번 문장에 meanwhile이라고 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표현 하나 있습니다. 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이에.

그 사이에 여러분의 관리자는 계속해서 말하고 근거를 제시하고 왜 좋은 조치인지를 설명해 왔다. 그 사이에 이 앞에 뭔 내용이 나왔길래? 앞에 화자의 내적 반응이 등장합니다. 어떤 내적 반응인지 기억하십니까? 교재 펼쳐놓고 있으니까, 그치? 우리 이 meanwhile 앞에 문장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두려워해. 두려워합니다. 여러분의 커리어가, 경력이 지금 아래로 막 하락하고 있을까봐, 경력이 막안 좋아지고 있을까봐 두려워하는 겁니다. 나의 내적 반응과 대비되는 meanwhile 그 사이에 관리자는 사실 이런 거를 말하는 것이었어. 문장 삽입 물어보기 딱 좋지요. 그치? 예측 포인트 하나 짓고 갔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어지는 11번째 질문입니다. 뭐에 관한 글이었어요? 마케팅과 위험 인식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구매는 이익 극대화보다는 위험 감소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신선한 관점을 제시를 해주죠. 그래서 새로운 제품 상황에서 소비자가 느끼는 다양한 위험 요소를 쭉 설명을 해주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의 관점으로 넘어와요. 그치? 성공적인 브랜드 마케팅은 지각된 위험, 영어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Perceived risk. Perceived risk. 지각된 위험을 뭐 해야 되겠습니까?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되겠습니다. 제약 산업의 사례를 들어주면서 전문가 보정을 통해 부모의 위험 인식을 감소시키는 설명까지 덧붙이고 있었죠. 그치? 좋습니다. 따라 정리하자면, 소비자는 이익을 극대화하기보다 위험을 줄이려 하며, 성공적인 마케팅은 그 위험 인식을 낮추는 데 있다. 소비자가 이러려고 하니까, 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은 그 위험 인식을 낮추려고 줄이려고 하겠구나. 해당하는 내용이었어요. 영어 요약문 살핍니다. 자, rather than 뭐뭐라기보다는 이란 뜻이죠. 자, 뭐 하기보다는 seeking to 부정사는 하고자 하는 거니까, 이득을 극대화하고자 하기보다는, 이득을 극대화하고자 하기보다는, 자, 소비자들은요, 구매를 접근하는데 어떠한 과정으로 접근을 합니까? A process of reducing perceived risk. Perceived risk. 방금 봤던 표현이지요? 지각된 위험 아니겠습니까? 즉, 지각된 위험, 이 인지된 위험을 갖다가 reducing, 줄이는 과정으로 이해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효과적인 브랜드 마케팅은 따라서 뭘 목표로 해야 되겠습니까? Aim to 부정사 배웠어요. 무언가를 목표로 하다라는 뜻이었지요. 자, 뭐를 목표로 해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위험 인식을 minimize,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되겠지요. 그치? 자, 그래서 어떠한 전략이 예시로 등장했습니까? Such as expert endorsement, 전문가 보증과 같은 전략을 통해서 소비자들의 위험 인식을 minimize, 최소화하려고 하는 것이 효과적인 브랜드 마케팅이다. 해당하는 내용이었죠. 그치? 좋습니다. 자, 빈칸 문장은 앞부분의 세 번째 문장 한번 가봅시다. Successful brand marketing should therefore 중요한 표현 너무 많이 보이죠? 성공적인 브랜드 마케팅은 따라서 이거 해야 됩니다. 너무 주제문이고 너무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그치? 뭐 해야 됩니까? Be concerned with,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Be concerned with,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무엇을 이해하는데? Buyer's perception is a risk. 구매자의 위험인식을 이해하는데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그치?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그 다음에는 구매자가 최소한의 위험을 느끼는 방식으로 브랜드를 개발, 제시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똑같이 지금 위험인식을 이해하고 이것을 최소화하게끔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니까 이두 군데다 빈칸 예측 높은 확률로 할수 있겠습니다. 지금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게 사실 앞에서부터 계속 일관성이 있죠. 그치? 뭐 해야 된다고요? 구매자의 위험 인식을 이해하는 데에 관심을 두고 구매자가 최소한의 위험을 느끼는 방식으로 브랜드를 개발, 제시해야 된다. 그것이 성공적인 브랜드 마케팅이다. 해당하는 문장, 중요한 문장이었으니까 챙겨주시고요. 자, 어법은 간단합니다. 4번 문장인데요. An example, 한 사례를 제시를 해주죠. 산업의 사례인데 어떠한 산업인지를 갖다가 즉 앞선 an industry를 갖다가 ing의 현재 분사 덩어리가 수식을 하고 있습니다. 잘 쓰였습니까? 인지된 위험을 제대로 인식하는 산업이니까 지금 의미상 능동관계 아니겠어요. 그치? 다시 뭐라고요? 제대로 인식하는 이란 뜻이니까 우리 여기에 PP 형태 쓰면 안 되고 ING 형태로 수식해줘야 된다고요. 그치? 그럼 다시 인지된 위험을 제대로 인식하는 산업의 사례는 얘가 주어에 핵이 되면서 동사 자리 모았으니까 is 왔습니다. 그치? 주어 동사 찾는 연습까지 다시 한번 해주셔야 뭐가 있습니까? The pharmaceutical

chemical industry, 제약 산업이 있습니다. 뒷부분에 등장한 예시죠, 그치? 좋습니다. 자, 우리 서술형 문제 하나 예측을 해볼 건데요. 이번엔 조금 난도를 높여서 영어 발문에 영어 답변으로 왔습니다. 물론 이렇게 한 문장을 통째로 쓰게끔은 안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럼에도 빈칸 채우기라든지 아니면 주어진 철자로 시작해서 문장을 완성을 시키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박스 안에 여러분이 활용해야 하는 어휘가 어떤 형태로든 제시가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자, 일단 읽으면서 내가 이 답변이 이해가 가는가? 이게 빈칸으로 뚫려져 있을 때 내가 서술형 문제에 대한 답을 쓸수 있겠는가? 같이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거든요. According to the passage, 질문에 따르면 Why do consumers feel risk? 왜 소비자들은 위험을 느낍니까? 언제? Choosing a new product, 새로운 제품을 선택할 때에. 자, 소비자들은요, uncertain, 확신하지 못합니다. 불확실해한다고요. 뭐에 대해서? 제품의 performance, 성능, cost, 비용, social approval, 사회적 인정, 아니면 personal comfort, 개인적인 편안함. 이런 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위험을 느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어떠한 문장을 이렇게 다시 쓴 거냐면, 우리 2번 문장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지금요, 소비자들은 위험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서, uncertainty, 불확실성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그 브랜드가 효과가 있을 것인가? 뭐예요? 제품의 성능으로 다시 표현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혹시 돈을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비용에 해당하는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뭐인지 그들의 또래 집단이 will disagree with their choice. 그들의 선택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쩌지? 뭐예요? 사회적인 인정이 되겠습니다. 아니면은 자, 그들이 feel comfortable, 편안함을 느낄 것인가? 그 구매에 대해서 뭡니까? 개인적인 편안함이지요. 지금 이 내용을 이렇게 압축한 것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런 식의 서술형 문제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워하는 유형의 문제거든요. 채울 수 있어야 되고요. 일단은 끄덕끄덕 하면서 이해하는 정도로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압축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괜찮죠? 어려운 서술형 문제 함께 연습해봤고요. 자, 이어서 1강의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함축 의미춘으로 넘어오셨어요. 자, 벌의 거리 판단에 해당하는 조금은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벌이 꿀까지의 거리를 어떻게 계산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시를 하고요. 시각 자극의 양으로 거리를 추정한다는 원리. 너무 중요한 핵심 원리였어요. 그치? 자, 구체적으로 실험을 진행합니다. 종이 관 실험을 진행을 해서요. 짧은 거리지만 시각적 자극이 많았기 때문에 벌은 숲을 통과한 것처럼 인식을 했습니다. 꿀 위치를 과장해서 다른 벌들한테 보고하는 결과를 확인을 했고요. 구체적인 실험으로 거리를 오인한 그 행동을 갖다가 검증하는 과정도 거쳤습니다. 따라서 결론, 벌은 알고리즘에 의해 작동하는 단순한 체계더라. 따라서 시각 자극이 많으면 그 거리를 더 길게 추정하더라. 해당하는 내용이었죠. 그치? 자, 요약 갑니다. 벌은 실제 거리가 아니라 비행 중 받은 시각 자극의 양으로 거리를 계산을 하더라. 영어로 표현할게요. Bees, 벌들은요. Estimate distance, 뭐합니까? 거리를 추정합니다. 거리를 추정합니다. 이 estimate, 추정하다라고 하는 동사도 살펴주셔요. 자, 뒤에는 나데이 법비로 내용 구체화해주고 있습니다. 뭐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떤 물리적인 길이를 측정함으로써가 아니라 but by calculating, 계산을 하는 겁니다. 어떤 자극? 시각적 자극, 그치? 여기 stimuli라고 해서 자극들, 복수 명사로 해석해 주셔야 되겠지요, 그치? 즉, 벌들이 비행 중에 경험한 시각 자극들의 양을 계산함으로써 거리를 추정을 한답니다. 아, 그리고 그것들로 하여금 뭐 하게끔 할수 있어요? 카즈 목적어 투부 정서 나오면서 목적어가 투부 정서 하도록 야기하는 거죠. 뭐 하도록? overestimate. 뭐 하는 겁니까? 그냥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과대평가하는 겁니다. 과대평가할 수 있습니다. 뭐할 때? 노출되었을 때. 다시 말해서 뭔가 밀집된, 즉, 많은 시각적 자극에 노출되었을 때, 이것을 접했을 때에는 거리를 과대평가할 수 있다. overestimate라고 하는 표현까지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빈칸 문장은 2번 한번 가볼까요? 자, 그 벌은요, 실제로 뭐하고 있는 겁니까? 거리를 approximating. 어림잡고 있는 겁니다. 대강 어림잡고 있는 겁니다. 뭐 함으로써 구체적인 방법. 마찬가지 반복이에요. 앞에 선생님 계속 강조했던 그 내용입니다. Measuring the amount of visual stimuli. 시각적 자극들의 양을 측정을 할 겁니다. 모한 이동 중에 받은 시각적 자극들의 양을 측정함으로써 거리를 어림잡을 겁니다. 요 동사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치? Approximate, 동사로 쓰였을 때 어림잡다라는 뜻이 있구나. 이것 또한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어법 요거 한번 봅시다. 지금 목적을 나타내기 위한 두 개의 다른 표현 방법을 살펴볼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so that이라고 해서 어떻게 합니까? 뭐 하도록, 통과해야 하도록이라고 해서 목적을 나타내는 so that 구문 살펴주실 수 있겠습니다. 뒤에 주어 플러스 동사 나오는 형태 확인하실 수가 있고, 자, 뒤에 나오는 to exit도 결국에는 나가려면이라고 해서 또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목적을 나타내는 두 개의 표현 방법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괜찮죠? 자, 이어서 문장 삽입 갑니다. 자, 8번 문장 보시면은 this라고 하는 대명사가 나와요. This was, 이것은 confirmed by라고 해서 뭐합니까? 검증이 된답니다. This was confirmed by, 검증이 된다라고 해서 앞에 뭐가 나왔어요?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치? 실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검증하는 단계에 해당하는 문장입니다. 따라서 이는 이렇게 함으로써 확인되었다, 검증되었다라고 해서 앞선 실험 결과를 검증하는 단계, 8번 문장을 문장 삽입으로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잘 체크해 주시고요. 뭐, this, that, these, those 이런 거 나오면은 삽입, 순서, 물어볼 확률이 당연히 높은 거는 아시겠죠? 그치?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2강으로 넘어왔습니다. 유형은 똑같이 빈칸과 함축을 물어보고 있었고요. 빈칸 유형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만큼 지문의 난도가 높았다 이 얘기입니다. 뭐에 관한 글? 관찰 작업 단순화의 이점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관찰자의 과제를 단순화하는 것에 장점을 제시를 하고요. 구체적으로 일상적 마음 읽기라고 하는 실험 방법을 설명을 해줍니다. 참가자 추측과 실제 생각의 일치 정도를 평가하는데, 사실 여기에서는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 척도. 평가의 척도였습니다. 근데 0에서 100점까지 척도 대신 3점짜리 척도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단순화된 척도를 사용을 했더니 이 척도가 평가를 더 쉽고 신뢰 가능하게 만들었더라라고 하는 결론. 지금 이 결론이 중요한 거지, 그치? 3점짜리 척도를 사용을 했더니 더 쉬워졌고 신뢰 가능해졌구나. 이 내용이 중요한 거였어요. 좋습니다. 평가 기준을 단순화하면 관찰자의 부담이 줄고 더 신뢰성 있는 판단이 가능하다. 이 영문에서도 당연히 뭐 물어보겠습니까? By simplifying, 단순화하는 거죠. 단순화함으로써 평가 척도를 단순화한 겁니다. 일상적 마음 읽기 연구에서 평가 척도를 단순화함으로써, 자, 이 학자는 보여주었습니다. 뭐 하는 것이 지금 평가의 복잡성을 뭐한 겁니까? 이 평가 척도를 단순화했다라고 하는 것은 평가의 복잡성을 낮춘 거겠죠. 그치? 이렇게 평가의 복잡성을 낮추는 것이 결국 관찰자의 과업을 더 쉽게 만들었고요. 이것은 이어졌습니다. More reliable judgment, 더 신뢰성 있는, 신뢰할 만한 판단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엔 평가 척도를 단순화해서 평가의 복잡성을 낮추는 거, 그게 이점을 가지더라. 이러한 내용이었어요. 그쵸? 좋습니다. 자, 빈칸은 아홉 번째 문장 한번 가볼까요? By using fewer categories, 더 적은 개수의 범주를 사용을 함으로써 평가자들은 발견했습니다. 평가 작업이 더 쉽다고 생각했고 신뢰할 수 있는 평가를 할수 있었다고요. 결국 평가 작업이 더 쉬워지고 더 신뢰할 수 있는 평가를 할수 있게 된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더 적은 개수의 범주를 사용을 한 거. 중요한 어휘는 얘가 되겠다. 그치? 더 적은 개수의 범주를 사용함으로써 0에서 100점짜리 척도가 아니라 3점짜리 척도를 사용함으로써 이러한 이점을 가져갈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빈칸 플러스 fear라고 하는 어휘는 어휘 적절성까지도 우리가 연계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좋습니다. 자, 여기서 어법 가보겠습니다. 자, could have pp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치? 자, could have pp라고 해서 어떻게 나와 있지요? 뭐뭐하게 할 수도 있었다. 할 수도 있었다. 과거에 그럴 수도 있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가 중요한 거죠. 그치? 뭐할 수도 있었습니까? 자, 여기에서 had라고 하는 동사가 지금 오형식으로 쓰였죠.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 나와서 목적어가 동사 원형 하게 하다. 그러니까 이 ask라고 하는 학자는 관찰자들로 하여금 뭐 하게 할수 있었습니까? 그들의 판단을 내리게끔 할수 있었는데 0에서 100까지의 척도로 판단하게 할 수도 있었어.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 그치? 그렇게 하지 않았음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Could have pp 뭐뭐 할 수도 있었어.

라는 표현, 형태까지 챙겨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럼 이렇게 한번 가봅시다. 자, 글의 순서입니다. 역시나 지금 연구의 내용이 쭉 서술되고 있었기 때문에 순서 예측할 수 있겠어요. 그쵸? 자, 어떤 내용이 앞부분에 제시가 되냐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연구를 갖다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자, 그가 그러한 마음 읽기를 갖다가 연구한 한 가지 방법은 낯선 사람들이 상호작용을 하게끔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 다음에 된이라고 하는 표현 굉장히 중요하죠. 내용이 넘어갈 때 쓰는 표현이니까. 자, 상호작용을 하게 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 낯선 사람들, 즉 참가자들이 이러한 일을 했어요. 그치? 참가자들이 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자, 8번의 however는 무엇을 뒤집고 있었지요? 그가 지금 3점짜리 척도를 사용하게끔 했습니다라고 했는데, 방금 앞에서 봤었던 이 문장 기억하시죠? 0에서 100까지의 척도를 사용하게 할수 있었지만, 그러나 however로 뒤집으면서 3점짜리 척도를 사용하게끔 했습니다. 자, 지금 연구의 내용이 쭉쭉 이어지다가 however로 뒤집히는 구간까지 순서의 흐름을 예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좋습니다. 자, 이제 2강의 2번으로 넘어오셔서요. 빈칸 추론 다시 한번 가봅시다. 19쪽에 해당하는 교재에 펼쳐주시면 될것 같거든요. 자, 뭐에 관한 글이었냐면 본능. 이 본능이라는 개념의 특징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근데 이 본능이 영어로 instinct라고 표현이 되어 있었지요. 이 의미를 나눕니다. 일상적 의미와 전문적 의미가 다르다. 일상적 의미는 자동적이고 직관적인 행동을 가리키는데, 전문적 의미는 종 특유의 선천적이고 유사한 행동을 가리키더라. 근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인간. 인간에게는 그러한 본능적 행동이 거의 없다더라. 그래서 본능 개념은 인간 행동의 이유, 왜 그런 행동을 했는가를 설명하는데 유용하지 않다. 이 인간의 이야기가 나오는 뒷부분까지 잡으셨어야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본능은 일상적으로는 자동적 행동을 뜻하지만 전문적으로는 종 특유의 선천적 행동을 의미하며 인간 행동 설명에는 그게 유용하지 않더라. 영어 요약문 가겠습니다. So, although, 비록 멀지라도, instinct,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사용이 됩니다. 자동적이고 능숙한 행동을 갖다가 설명하기 위해 일상 언어에서는 그렇게 설명이 된답니다. 일상적인 언어에서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지만 중요한 건 이었어요. 그치? In a technical sense. technical, 전문적인, 기술적인이라는 뜻이에요. 그쵸? 전문적인 의미에서는 그것이 가리킵니다. 뭐를 가리키지요? 전문적인 본능의 의미였어요. 그 종의 특유한 선천적인 행동을 가리키더라. 자, 그리고 중요한 건요 내용까지입니다. 이 개념에 not very useful, 유용하지 않더라. 뭐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인간 행동의 이유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not very useful. 중요한 거 뭐겠습니까? 또다시 부정어랑 붙어 쓴 겁니다. 그쵸? not very useful. 인간 행동의 이유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유용하지 않더라. 어휘 체크해 주셔야 되겠어요. 좋습니다. 자, 빈칸 문장은 7번째 문장 어떠합니까? It is unlikely though라고 하면서 though. 하지만이라는 뜻이잖아. 뒤집는 표현 등장합니다. 하지만. 뭐할 가능성이 낮습니까? There is an equivalent instinct behavior in human beings. 인간에게 어떤 형태로든 그에 상당하는 본능적인 행동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앞에 무슨 내용이 나왔더라? 동물 얘기 먼저 하죠. 그치? 거미가 거미줄을 만드는 거, 새가 짝짓기 행동을 과시하는 거, 그거 본능적 행동이라고 할수 있지. 그러나, 인간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본능적 행동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 라고 해서 뒤집으면서 인간의 이야기를 꺼내는 이 7번째 문장, 빈칸, 서술형, 문장 대비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법 한번 가볼게요. 여기에서는 병렬 구조를 하나 체크를 해볼 겁니다. 다섯 번째 문장이고요. However, 그러나. 전문적인 수준에서 그 단어는 일컫습니다. 행동을 일컫습니다. behaviors. 얘를 선행사로 하면서 지금 관계대명사 대시 이끄는 절이 쭉 따라올 겁니다. 이때 대신 뒤에 동사 나온 걸로 봐서는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겠어요. 자, 뒤에 동사가 근데 하나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 연결됩니다. appear 나오고요. 또다시 and 뒤에 are까지. 지금 세 개의 동사 병렬 형태로 연결된 거. 챙겨주셔야 되겠습니다. 해석하면 어떻게 되지요? 전문적인 수준에서 그 단어는 내재되어 있고 항상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며 특정 종의 고유한 행동을 나타내더라. 지금 세 개의 동사 형태 일치시키는 거 체크해 주셔야 되겠어요. 좋습니다. 자, 서술형 오랜만에 한번 가봅시다. 전문적 의미의

묻는 개념이 인간 행동 설명에 적절하지 않은 이유가 뭐였습니까? 전문적 의미의 본능은 종 특유의 선천적이고 유사한 행동을 의미하지만 모든 인간이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은 아니며 그렇다 하더라도 그들은 행동을 무수한 형태로 표현하기 때문이다. 자,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 어디에 있었냐면은 여덟 번째 문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아, 뭐라고요? 모든 엄마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반응하는 건 아니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they express it, 그것을 표현하는데 in mirrored forms라고 해서 mirrored, 무수한이라는 뜻이었죠. 무수한 형태로 표현을 합니다. 요 내용까지 체크를 했으면 하는 마음에 이걸 서술형 문제로 바꿔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말로 적절하게 해석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내용이 전문적 의미의 본능 개념이 인간 행동 설명에 적절하지 않은 이유이다, 여기까지 이해를 했는가를 물어보는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 문장에 해당하는 해석과 이게 여기에 대한 답이 될 수 있구나까지 체크를 동시에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하고 계시죠? 좋습니다. 많이 오셨어요. 많이 왔습니다. 조금만 더 가봅시다. 자, 이 강의 3번 갑니다. 역시나 빈칸 추론에 해당하는 유형이었고요. 광범위한 언론 보도가 기억에 미치는 영향에 해당하는 질문이었죠. 자, TV가 기억을 사로잡는 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로잡다 해당하는 이 동사. 선생님 항상 이 지문 해설을 하면서 무게를 지닌 단어에 대해서 항상 강조를 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capture. 우리 컴퓨터 화면을 캡처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딱 포착해서 담아내는 거잖아요. 사로잡는 겁니다. TV가 기억을 사로잡는, 캡처하는 힘이 있어요. 그러면서 다이애나 왕세자비 사고 사건을 활용한 실험을 설명을 하는데 존재하지 않는 영상에 대한 질문을 제시를 했더니 일부 참가자가 그 영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보았다고 응답을 하지요. 그래서 결론 짓습니다. 미디어 보도, 특히 광범위한 미디어 보도가 허위 기억을 형성할 수가 있다더라. 정리 갑니다. 언론의 광범위한 보도는 실제로 보지 않은 사건까지 본 것처럼 기억하게 만들 수 있다. 언론의 광범위한 보도가 허위 기억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었죠. 그치? 좋습니다. A study. 연구입니다. 기억에 관한 연구는 보여주었습니다. 광범위한, 영어로 어떻게 표현되어 있었더라? Extensive? 너무 중요해요. 광범위한 TV의 보도, coverage는 보도란 뜻이거든요. 뭐 할 수 있습니까? 리드 목적어, 투부 정서 나오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거 할 수 있게 합니다. 자, 그냥 기억하는 게 아니라 falsely remember, 잘못 기억하게끔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Seeing footage of an event. footage라고 하는 것은 특정 사건이 담긴 장면, 영상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 사건 영상을 갖다가 봤다라고 잘못 기억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was never actually shown. 한 번도 실제로 보여진 적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입증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The powerful influence, 강력한 영향이지요. 미디어가 기억에 미치는, 구체적으로 미디어의 광범위한 보도가 잘못된 기억 형성에 영향을 미치더라 해당하는 요약문까지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자, 빈칸 문제는 7번째 문장 한번 같이 가봅시다. 자, 물어보고 있는 거는 굉장히 간단할 수 있어요.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그치? 자, 이 사건에 대한 광범위한 언론의 보도는 뭐 한 것처럼 보입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무언가를 기억하게끔 하는데 그때 이 무언가라고 하는 거는 that didn't actually occur 이렇게 가는 거죠. 실제로 일어난 적이 없어.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어떤 일, 즉 그 예시 속에서는 영상을 본 일을 갖다가 기억하게 만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 that didn't actually occur.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는데 본 것처럼 기억하더라. 이게 중요한 거죠. 언론이 어떠한 보도를 해서, 광범위한 보도를 해서 해당하는 내용. 좋습니다. 자, 이어서 어법 한번 가봅시다. Of the 35 people, 45명의 사람들 중에서, 이때 전치사 5분은 뭐뭐 중에서라고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 45명의 사람들은 responded to this question, 이 질문에 응답한 사람들이다라고 합니다. 아하, 이 질문에 응답한 45명의 사람들 중에서 얘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절이 되는 거예요, 그치? 20명이 말했습니다. 뭘 말했습니까? 목적절이 이끄는 접속사 대시 생략됐다 챙겨주시면서 They had seen the film. 그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라고 답을 했답니다. 지금 선생님이 노란색 표시한 것이 responded의 과거 시제의 동사 하나랑 had seen이라고 해서 had pp의 과거 완료 동사 몇 줄 쳐놨거든요. 자, 여기에서 had pp의 과거 완료 쓰 있습니다.
자, 왜 과거 완료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일까? 예보다 더 과거니까. 즉, 응답하기보다 더 이전에 그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라고 답을 한 거니까, 그래서 시제 구분을 위해서 responded의 과거, had seen의 과거 완료를 써준 겁니다. 이것도 챙겨주시는 게 좋겠지요. 그치? 좋습니다. 자, 이어서 문장 삽입 예측 갑니다. This was however. 아, 여기선 단서가 되는 게 굉장히 많구나.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라고 뒤집으면서 이거는 불가능하답니다. 왜냐하면 no such film, such라고 하는 것도 단서되지요. 그러한 영상. 그러한 영상은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지금 however로 뒤집을 수 있어야 되고 this가 가리키는 바도 앞에 나오면서 그러한 영상까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앞 문장의 응답 결과와 뒷 문장의 설명을 연결하는 전환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불가능한 것이었는데 그런 영상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치? 우리 앞에 4번 문장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20명이 그 영상을 본 적이 있다고 답했는데 그러나 이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런 영상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되는 문제였습니다. 문장 삽입으로 예측 한번 해보셨어요. 자, 가봅시다. 빈칸입니다. 지금 2강의 네 번째 질문 하고 있어요. 잘 따라하고 계시죠? 자, 뭐에 관한 글? 정치적 결정에서의 표현 방식의 영향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정치적 결정은 선후의 순위가 아니라 프레이밍. 이게 뭐예요? 표현 방식입니다. 나타내는 방식이 말 그대로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프레임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 다른 지문에서 역시나 핵심어로 배운 적이 있거든요. 또 나왔습니다. 프레이밍에 의해서 정치적 결정이 좌우될 수 있다더라. 이 정치적인 대화는 느슨하게 연결된 태도로 불러일으키는데 구체적으로 예시 등장합니다. Welfare, 복지고요. Assistance to the poor, 빈곤층 지원입니다.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는가에 따라서 설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달라졌습니다. 용어 차이에 따라서 응답 비율이 크게 달라졌어요. 따라서 결론 내립니다. 민주적 선택이 순수한 자유의지에 기반하는가? 아닌 것 같다라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질문이었어요. 그치? 좋습니다. 정치적 선택은 선후의 일관된 순위가 아니라 표현 방식, 프레이밍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요약문으로 영어 표현 살필게요. Political choices, 정치적 선택은요, are shaped, 형성됩니다.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방식에 의해서 the way options are framed, 표현되는 방식. 그 선택지가 제시되는 방식에 의해서 정치적 선택이 형성이 된답니다. 자, 뭐에 의해서라기보다는 stable rankings of preferences, 어떤 선호도, 고정된 선호도의 순위, 나의 선호도가 1등이 무엇이고 2등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결국엔 이 선택지가 어떻게 표현되는가, 어떻게 제시되는가, 어떻게 프레이밍 되는가, 에 따라서 정치적 선택이 영향을 받는답니다. 자, 이것은 어디에서 보여지냐면은 다른 대중의 반응에 의해서 나타나는데, 자, 아까 나왔던 예시입니다. 복지라고 표현이 될 것인가, 빈곤층 지원이라고 표현이 될 것인가, 결과가 달라졌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합니까? Challenging, 너무 중요한 표현이요. 도전하는 겁니다. 도전한대요. 우리의 믿음, 어떤 믿음? 완전히 독립적인 민주적 선택에 대한 우리의 믿음에 도전장을 던진답니다. 즉, 우리의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 진짜 완전한 민주적 선택이라고 할수 있는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표현 방식, 선택지 표현 방식, 프레임에 따라서 지금 결과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러한 의문까지 제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치? 좋습니다. 자, 빈칸 문장은 6번 문장 한번 가볼까요? But, 그러나, these two concepts, 이두 개념은요, 뭐할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지원에 대해 가지고 있는 태도에 서로 다른 측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these two concepts라고 하는 건 앞서 나왔었던 welfare, 복지라고 표현을 할 것인가, assistance to the poor, 빈곤층 지원이라고 표현을 할 것인가. 근데 이두 개념이 뭘 했기 때문이라고요? 이러한 지원에 대한 우리 태도에 서로 다른 측면을 tap into,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응답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치? 좋습니다. 자, 어법은 첫 번째 문장 한번 들어가 봅시다. 우리의 정치적 결정은요, are determined. 이것도 종종 물어보는
능동수동 구분입니다. 그럼 정치적 결정이요. are determined. 어떻게 되는 거야? 결정이 되는 거니까 비동사 플러스 PP의 수동태로 표현이 되어야

겁니다. 그치? 네,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냐면 how the options are framed. 우리 선택지가 표현 되는 방식입니다. 마찬가지 비동사 플러스 PP의 수동태 연속으로 잘 챙겨주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러한 메커니즘은요. make a mockery of라고 해서 조롱거리로 만들다라는 뜻이거든요. 조롱거리로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떠한 느낌을 조롱거리로 만들 수 있습니까? 배웠던 거예요. The feeling이라고 하는 명사의 내용을 설명해주기 위해서 동격의 접속사 대시 등장합니다. 어떠한 느낌을 조롱거리로 만들 수 있습니까? 우리의 민주적인 선택이 proceed, 일어나는데 우리의 욕망이라든지 선호도의 순서를 정함으로써 민주적 선택이 이루어지는 거야 라는 느낌을 갖다가 조롱거리로 만들 수 있어요. 도전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그 흐름이었죠. 그치? 자, 여기에서 이때에 대해서는 접속사다라고 했습니다. 뒤에 완전한 절이 나와야 된다라고 했는데 주어 나왔고요. 동사 자리에 proceed라고 해서 진행되다. 목적어가 필요 없는 자동사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한 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쵸? 동격의 접속사 대까지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우리 어휘적절성 오랜만에 한번 가봅시다. 자, 여기에서는 요거 하나 짚을 건데요. 지금 보시면은 will be affected differently 라고 해서 앞에 not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정어가 앞에 붙어 있으면은 그 뒤에 나오는 빈칸이라든지 어휘의 쓰임은 더 예민하게 살펴주셔야 됩니다.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 되겠거든요. 자, 우리의 민주적 선택이 선호도의 순위에 기반한다면 복직, 빈곤층, 지원이라는 용어에 의해 우리의 결정이 다르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근데 전제가 뭡니까? 우리의 민주적 선택이 선호도의 순위에 기반을 한다면은 우리의 결정은 다르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험 결과는 어떠했지요? 실제로는 선택지의 표현 방식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졌지요. 그치? 여기서는 가정이 이것이기 때문에 will be affected differently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그치? 부정어 not과의 연결까지 챙겨주시면 되겠어요. 하나 더 가봅시다. 자, 6번 문장이에요. 우리 아까 봤던 겁니다. 이 두 개의 개념은 복지, 빈곤층 지원이라고 하는 두 개의 개념은 뭐 한다고요? 이러한 지원에 대한 우리 태도의 다른 측면을 이용한다고요. 두드린다고요. 그래서 응답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던 거라고요. 그렇죠? 좋습니다. 자, 이어서 5번입니다. 빈칸 추론이었고요. 가볼게요. 뇌의 무의식적인 계산 능력에 해당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덧셈과 평균 계산은 의식 없이도 즉 무의식적으로 신경회로가 수행을 할 수가 있답니다. 원숭이 실험, 두정협 신경활동의 근거를 제시를 해주고요. 인간에 대한 실험으로 보이지 않는 화살표 과제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전개가 됩니다. 참가자는 무작위라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정확도 높은 대답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 무의식이 전체적인 형적, 형적이라고 하는 건 지문에서 evidence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이 되었었는데 흔적입니다. 흔적.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화살표의 방향 정보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나타난 거였어요. 그렇죠? 자, 무의식이 전체적인 형적의 대략적인 합을 계산해 의사결정을 수행을 하더라. 뇌의 무의식적인 계산 능력입니다. 정리할게요. 우리의 뇌는 의식하지 못해도 정보를 합산하여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중요한 건 뭐인 것 같습니까? 뇌가 의식하지 않은 채로 이러한 계산을 진행하는 거 그게 지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영어 요약문 갈게요. 연구는 보여줍니다. Both animals and humans, 동물들도 그리고 인간들도 unconsciously, 무의식적으로 얘도 중요하겠다. 자, compute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앞으로 자주 볼 겁니다. 계산하다라는 뜻이죠. 그렇지? 정보의 대략적인 합을 무의식적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as 대 as는 because랑 똑같은 뜻으로 쓰였으니까 왜냐하면 even invisible stimuli, 눈에 보이지 않는 자극들도 뇌에 의해서 처리가 되어 그리고 의사결정에 influence, 영향을 미칩니다. 그치? 근데 뭐 없이도, 의식적인 인식 없이도, 즉 무의식적으로 대략적인 합의 계산을 수행해서 그게 의사결정에까지 영향을 미치더라. 해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빈칸 문장은 여섯 번째 문장 한번 가볼까요? 자, 지금 보시면은 parietal cortex라고 해서 이게 두정엽 피질, 지문에서는 주석 단어로 제공이 되었습니다. 그쵸? 자, 거기서 나오는 signals, 신호는 give evidence that 어떠한 증거를 보여줍니까? 자, 무엇을 우리가 그 실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뇌가

정수와 음수값의 합이나 평균을 계산하는 일은 사실상 의식 없이도 뉴런의 기본 회로가 할수 있는 것들의 정상적인 수행 목록 내에 있다. 뭐뭐 내에 있다라고 해서 동사 라이스가 왔어요. 그치? 자, 우리 문법 한개더 보겠습니다. 정상적인 수행 목록 내에 있다라고 했는데 what이 끄는 덩어리입니다. 지금 what이요 뒤에 elementary circuits of neurons can do without consciousness라고 해서 이렇게 괄호가 묶여질 겁니다. 일단요, 전치사 of의 뒷자리입니다. 전치사 of 뒤에는 명사의 성격을 가진 덩어리가 따라올 수 있어요. what이 이끄는 명사절이 왔다 이 소리죠. 전치사 of의 목적어 자리에 what이 이끄는 명사절이 잘 왔구나. 그 뒷부분에 보시면은 지금 뉴런, 뇌에 있는 신경세포입니다. 이 뉴런의 기본적인 회로가 할수 있는 거. 근데 무엇을 할수 있는가? 두의 목적어가 없습니다. 뒤에 불완전한 절이 따라왔기 때문에 what이 올수 있는 조건은 다 충족이 된 거라고요. 그치? 다시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서 명사절을 이끌고 있습니다. 뒤에 누의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불완전한 절이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우리 해석할 때에는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해주면 되겠고요. 여기에서의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로 쓰였다라고 결론 내릴 수가 있겠지요. 그치? 어려운 문법 함께 하셨어요? 자, 어휘 적절성 한번 가봅시다. 5번 문장에서요.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randomly, 무작위로 대답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생각은 이렇게 했지만, in reality, 실제로는 우연히 예측하는 것보다 do much better, 더 잘했어요. 훨씬 더 잘했습니다. 왜? 뇌가 무의식적으로 계산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randomly, 무작위로 대답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는 우연의 예측보다 더 잘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치? 어휘의 쓰임 잘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개더 가볼게요. 화살은요? 화살표는요? Was subjectively invisible. 주관적으로는 보이지 않았다. 굉장히 재밌는 표현인데 주관적으로는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느끼기에는 잘안 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화살표가 번쩍하고 바로 사라져 버리니까 가려져 버리니까 어서 그거 못 봤는데요라고 생각을 했지만 여전히 뇌의 가중치 부여와 의사결정 체계로 들어가서 뇌가 계산을 하고 거기에 맞는 답과 내릴 수가 있었던 거죠. 그치? 재미있는 어휘의 쓰임이니까 주관적으로는 subjectively 이 어휘까지 챙겨주시고요. 자, 마지막 질문 갑니다. 함축의미추론으로 다시 넘어오셔서요. 기억의 종류에 해당하는 질문이었어요. 천재는 기억력이 나쁘다라는 통념을 제시를 해주고 기억의 두 종류를 구분해줍니다. 외적 사실을 기억하는 것과 의미 원리를 기억하는 것이요. 천재는 하위 기억, 즉 외적 사실 기억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의미만 남기고 사실은 버린다는 굴껍데기 비유, 요것이 밑줄 쳐져 있는 함축의미추론 물어봤었던 부분이지요. 박식한 사람,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은 껍데기만 쌓아서 영혼이 얇아진다는 대조. 따라서 글쓴이가 더 높이 평가하고 있는 기억은 외적 사실 기억보다는 의미와 원리를 기억하는 것이었어요. 그쵸? 좋습니다. 천재는 사실을 기억하기보다 의미를 간직하며 단순한 정보 축적은 진정한 지적인 깊이가 아니다. 자, 이 질문은 구분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종류의 기억을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억은 외적 사실에 대한 기억이고요. 두 번째는 더 깊은 의미에 관한 기억입니다. 자, 그리고 얘기합니다. 천재는 무엇을 더 중시합니까? The retention of significance라고 해서 의미의 보존입니다. 의미의 보존. 의미의 보존을 뭐보다 더 중시합니까? Mere factual recall. 그냥 단순히 사실을 기억하는 것보다 더 중시합니다. 자, 뭐와는 달리 지금 비교하고 있어요. 그치? 단순히 아는 것만 많은 사람. 박식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단지 뭐합니까? Empty details. 내용 없는. 즉, 껍데기. 껍데기에 해당하는 세부 정보만 축적하는 사람입니다. 글쓴이가 어떤 기억, 어떤 사람을 더 가치 있게 평가하는지는 아시겠죠? 그치? 좋습니다. 자, 빈칸 문장 다섯 번째 문장 한번 가볼게요. So long as라고 해서 이거는 뭐뭐 하는 한이란 뜻이에요. 이거 해석도 할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치? 뭐 하는 한. 그의 마음이 retain은 뭐 하는 거지? 간직하고 유지하고 보유하는 거죠? 뭐를? significance. 그 중요한 거였잖아. 그치? 의미입니다. 그가 본 사실과 그가 들은 말들의 의미를 유지, 보존, 기억하는 한. 그는 기꺼이 뭐 하는 겁니까? 단어와 사실이 let go, 사라지게끔 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사람

0: 사람처럼 굴을 먹고 나서 껍데기는 버리는 사람처럼 즉 껍데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알맹이가 중요한 것. 글쓴이가 말하는 알맹이는 의미죠. significance. 따라서 이것을 유지 보유 간직하는 게 중요하다 해당하는 내용이었으니까 5번 문장 중요하겠습니다. 어법 서술형은 1번 문장 한번 가볼까요? It has often been noted that이라고 해서 자주 언급되어 왔다. 이때 is은 가짜 주어, 형식상의 주어가 되겠고요. 이어지는 that 이하가 진짜 내용상의 주어가 되겠는데 이게 하나만 나온 것이 아니라 두 덩어리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 묶어주고요. and로 연결돼서 두 번째 that까지 한번 가볼 거예요. 그치? 그리고 두 번째 that 덩어리는요. 이 안에서의 주어 동사 찾기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persons. 사람은 사람인데, having,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비범한, 기억을요. 예시 등장하는 컴마 컴마도 괄호 안에 묶어주시면은 지금 이 that 덩어리 안에서의 주어가 persons가 되는 거고 동사가 have가 되는 거예요. 그치? 뭐 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렇게 수식하고 있는 거라고요. ing 현재 분사 덩어리에 수식받는 거 체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천재적인 사람들은 기억력이 나쁘고 이축이경처럼 기억력이 비범한 사람들은 그 외에는 별다른 능력이 없다는 말이 자주 언급되어 왔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괜찮으시죠? 자, 마지막 서술형 갑니다. 자, 굴껍데기 비유. 이 비유를 통해서 함축 의미를 물어보는 지문이었는데 이 굴껍데기 비유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아하, 의미, 즉 significance. 이것을 이해한 뒤에는 사실 자체, 즉 굴껍데기는 버릴 수 있으며 단순한 정보 축적은 중요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자, 굴이 있으면은 껍데기가 중요합니까? 알맹이가 중요합니까? 그 굴, 알맹이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쵸? 따라서 알맹이를 먹었으면 껍데기는 버릴 수 있어요. 그치? 단순히 껍데기만 축적, 쌓아놓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굴껍데기 비유가 의미하는 바, 이거 이해하고 계셔야지만 서술형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원래 풀었었던 그 함축 의미 추론에서도 지문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줬을 겁니다. 좋습니다. 저는 또 OX 퀴즈 나갑니다. 자, 오늘은요, Exercise 4에 해당하는 OX 퀴즈입니다. 4개의 문장 잘 읽어보시고요. O인지, X인지 퀴즈의 또 정답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시면은 선생님이 여러분이 이해를 잘하고 있구나. 또 깊이 있는 공감을 얻으면서 정답을 댓글로 알려드릴게요. 여기에 해당하는 것까지 잘 참여를 해주세요. 좋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선생님 굉장히 숨이 가쁜데 여러분들도 잘 따라오셨죠? 열심히 하고 있으실 거라 믿고요. 오늘도 우리는 내신 만점에 또한 발짝 가까워졌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지문 먼저 읽고 오시는 거 절대 까먹지 마시고요. 지문 잘 챙겨주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도 내신 만점을 위해서 또긴 길, 열심히, 힘차게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즐거운 마음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봐요. 수고하셨습니다. 바야흐로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E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E,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E는 0세부터 1회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사회탐구의 새로운 기준 이효성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대단원 6단원의 종합문제 풀이를 해볼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느끼셨겠지만 요 단원의 분량이 꽤나 만만치 않았죠. 우리가 6단원 처음부터 좀 다시 돌이켜보면 결국 소통과 이제 담론에 대한 어떤 윤리적인 이론들 배웠고요. 그리고 통일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쟁점들 배웠고, 그리고 넘어와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전쟁과 평화에 대한 이야기, 국제관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뭐 원조에 대한 이야기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다뤄봤습니다. 근데 분량이 많으면 그만큼 여러분들이 보게 될 시험에서의 비중도 굉장히 크다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주의해서 잘 공부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문제풀이 통해서 그 이론들 적용하는 과정들 다 보여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163페이지의 1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자,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으래요. 자연은 인간을 향해 이렇게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자연이라는 건 말 그대로 그 자연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바깥에 있는, 인간 세계 바깥에 있는 자연들. 자, 당신들은 연약한 존재이니 그런 만큼 서로를 도우시오. 당신들은 무지하니 그런 만큼 서로를 가르치고 용인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일단 여기서 좀 끊어보면, 요 내용들 아마 읽으면서, 뭐야? 이거 누구야? 뭐 특징이 잘 안 잡히네?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사상가 누구냐면, 볼테르라는 사상가입니다. 사실 볼테르 같은 경우에는 1700년대 프랑스 사상가인데 관용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사상가거든요. 근데 우리 교육과정 안에 들어있긴 하지만, 그리고 우리 교재에도 있었는데 제가 주요하게 다루지 않았어요. 물론 시간 관계상의 문제도 있었겠지만, 그런데 시간 문제를 떠나서도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들 내신 시험 정도의 볼테르가 등장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이전에 배웠듯이 뭐 포퍼 같은 사상가들도 있었죠. 그냥 그런 사상가들도 사실 그렇게 주요한 사상가로 등장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학교 시험 문제라는 건 문제수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50분 동안 시험을 보는데 막 30문제, 40문제를 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 나오긴 하겠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이런 글들을 읽고 이 볼테르가 이야기했던 관용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면 문제 충분히 풀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설명은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그래서 자연이 인간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너희는 연약한 존재야. 다시 말하면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야 라는 거죠.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서로를 도우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죠? 우리는 불완전해요. 혼자서는 완전성을 실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서로 도와서 서로서로 가르쳐주고 이끌어줘야겠죠. 자, 당신들은 무지하니, 그죠? 무지한 존재이니 그런 만큼 서로를 가르치고 용인, 관용화란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자연이 인간에게 이렇게 가르쳐줬다는 것을 볼테르가 빗대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떤 불완전성을 갖고 있고요. 때로는 뭐 무지한 모습들을 모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무지와 불완전성이라는 것은 사회를 이룩하면서, 공동체를 이룩하면서 그 안에서 같이 서로 교육하고 서로 배우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관용해야 돼요. 서로 도와줘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만약 당신들 모두가 같은 의견이고 단 한 사람만이 반대 의견이라면 여러분은 그 한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죠? 용서하고 관용해야 돼요. 그가 그렇게 생각하는 데는 여러분 각자가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런 다른 의견을 갖게 된 것 자체가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도 말했잖아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같이 도우면서, 같이 가르치면서, 이렇게 교육 안에서, 그죠? 사회적인 어떤 교육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토론 안에서, 이야기 속에서 살아가야 해요. 근데 그 한 사람이 다른 의견을 가졌다는 건 결국 우리가 그들을 가르치지 못한, 우리가 그들을 도와주지 못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들이 다른 의견을 갖는 것도 우리 각자의 책임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한번 선택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의견이 다른 사람의 존재 책임은 공동체 전체에 있다라고 했어요.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조금 헷갈릴 수 있을 법한 그런 선택지겠지만, 아까도 여기 제시문에서 방금 전에도 제가 읽어드렸었죠. 의견이 다른 사람의 어떤 견해의 다른 그런 책임은 당연히 공동체 전체가 짊어져야 한다. 자, 두 번째. 관용이라는 것은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라는 인식에서 비롯된다. 그죠? 불완전하니까 서로 가르치고 서로 용인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관용해라. 자, 3번. 인간은 서로의 무지를 바로잡기 위해 타인을 심판해야 한다가 아니가요? 서로 가르쳐 주어야 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옳지 않은 정답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간단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내신 시험에 이런 문제 나온다고 하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요. 정답 쉽게 골라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자, 4번 관용은 결함을 지닌 인간들이 서로를 용서하는 데서 출발한다. 그죠? 용서하고 관용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맞죠? 자, 5번 다수의 사람이 같은 의견을 가졌더라도 소수 의견이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에 대한 책임은 공동체 전체에 있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 3번 찾아주면 되겠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2번 한번 볼게요. 자, 카의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에서 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을 골라라 라고 했고요. 이제 그림은 벤다이어그램이 나와 있습니다. 벤다이어그램 찾을 때 조금 주의해야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A에 들어갈 입장인 진술은 갑은 동의하고 을은 동의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갑을 보니까요. 단 한 사람만을 제외한 모든 인류가 동일한 의견이고 그 한 사람만이 반대 의견을 갖는다고 해도 인류에게는 그 한 사람에게 침묵을 강요할 권리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막 특징이 막 그렇게까지 두드러지냐라고 한다면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요 사상가는요, 밀입니다, 밀. 이 밀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밀의 자유론에 나와 있는 구절 그대로니까요. 그리고 제가 그 자유론의 구절들도 앞에서 이제 해석을 해드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리 이야기했죠. 이제 다수의 횡포가 이제 존재하게 되었다. 근대 사회에. 그러면서 이제 소수 의견들이 묵살되기 시작했는데 그거는 절대 용인될 수 없는 것이다. 소수 의견도 들어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다수의 의견을 침묵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다수가 한 사람의 의견을 침묵시키는 것도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을 보니까 해석은 대개 하나의 관점이다. 그것의 가치는 다산성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다산성에 있다. 다산성. 많은 것을 낳는다라는 이야기죠. 그죠? 하나의 해석이라는 거, 하나의 어떤 견해라는 것은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관점인데요. 이런 어떤 개인의 어떤 주관적인 관점이나 해석이라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런 것들이 많은 것들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야. 뭘 낳냐면 많은 사람들의 어떤 또 다른 의견들을 낳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하게 되고 토론하게 되고 담론이 형성되고 그러면서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이네요. 그러므로 혹시 내가 때때로 내 의견을 대담하게 나타내더라도 이것이 독선적인 주장일 수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요 제시문 좀 생소했을 법한데 교재 꼼꼼히 봤다면 앞에서 발견했을 거예요. 누구냐면 포퍼입니다. 제가 포퍼를 두 번에 걸쳐서 좀 다뤄드렸었는데 제시문에 좀 주요한 제시문 위주로 보여드렸더니 이렇게 문제에 나와 있네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생소한 제시문이 내신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사실 별로 없어요. 그냥 내용을 잘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고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과 을이 밀과 포퍼가 나와 있네요. 그죠? 자, 갑은 밀이었고요. 그리고 을은 포퍼였습니다. 둘 다 굉장히 이제 대화와 토론에 초점을 많이 뒀던 그런 사상가들이었죠. 자, 기억. 자유로운 표현과 소통으로 진리를 찾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밀, 토론의 자유 굉장히 중시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토론 속에서 소수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 줌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보다 나은 진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포포 마찬가지죠. 당연하죠. 그죠? 이 토론과 어떤 반증 가능성에 열려있는 그런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둘 다 동의할 것이니까요. 이제 B에 들어갈 수가 없는 선택지가 된 거죠. 자, 니은. 자유로운 표현이 보장될 때 사회도 성숙해진다라는 거 역시나 방금 전에 설명해 드렸던 맥락 그대로죠. 그래서 둘 다 동의할 것이니까요. 니은 맞겠고요. 자, 디귿. 의견은 검증되고 도전받아야 하며 비판 없는 사회는 발전이 없다라는 건 역시나 같은 맥락의 이야기죠. 계속해서 토론해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옳은 진리 이런 거라는 것을 이제 밀도 포퍼도 이제 가정하고 있지 않죠. 언제나 다시 반증할 수 있는 그죠? 그런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디귿도 역시 맞는 표현이겠고요. 자, 리엘. 전체주의적 사고를 경계하며 소수 의견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밀도 동의할 것이고 뽀뽀도 동의할 것입니다. 전체주의적 사고라고 한다면 이제 한 가지 의견만을 강요하는 그런 사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밀도 그런 사회를 굉장히 경계했죠. 소수의 표현의 자유, 작은 의견일지라도 들어줘야 돼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뽀뽀의 경우에도요, 이제 닫힌 사회, 어떤 완전주의적 사회, 어떤 전체주의적 사회 이런 사회를 좀 지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소수 의견들 다 들어줘야 돼라고 주장하는 공통적인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C에 들어갈 게 아니라 B에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니은디귿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신문 칼럼에서 강조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칼럼을 읽고 문제를 푸는데요. 팔 정도 가운데라고 했습니다. 팔 정도 가운데. 물론 여기는 칼럼이기 때문에 여러분 칼럼 문제니까 막 엄청 어려운 이론을 요구하지는 않을 테지만 조금 예외적이죠. 이론이 나왔어요. 팔 정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어디서? 불교에서 우리 봤잖아요. 불교에서. 그죠? 이제 팔 정도 여덟 가지의

다른 어떤 수양 방법, 수행 방법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정언, 올바른 말을 사용하는 것의, 제가 가르쳐 드리진 않았지만 있습니다. 이건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8가지를 다 물어볼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언이라는 것은 뭐 나쁜 말 하지 않는 것, 뭐 욕하지 않고, 남을 뭐 비난만 하지 않고, 뭐 이런 것들, 뭐 이간질하지 않거나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팔정도와 정언의 핵심은 뭐냐면 탐욕과 집착을 내려놓는 거예요. 모든 불교의 수행은 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결국 나쁜 말이 나오고 뭔가 상대방을 이간질하고 뭐 그런 이유가 뭐겠어요? 결국 나의 탐욕과 집착 때문이겠죠. 내가 탐욕을 충족하려고 그런 나쁜 말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올바른 말을 사용함으로써 많은 사람들과 화합할 수 있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우리의 탐욕과 집착을 내려놓고 많은 사람들이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 도덕을 베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불교의 이념이죠. 자, 오늘날 사회 갈등을 해소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대요. 갈등을 해결하는데. 그렇겠죠? 자, 이런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갈등을 피하려는 태도에서 벗어나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견해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나만의 어떤 의견을 집착하려는 그런 행동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것은 개인의 실천에 그쳐선 안 되며 사회 전체의 의식적인 노력, 그죠? 나만 노력할 것도 아니고요. 사회 전체가 함께 노력해 나갈 때 비로소 진정한 화합과 공존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불교의 이론을 토대로 이제 탐욕과 집착을 내려놔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대화하고 소통하고 그러면서 화합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전체적인 맥락이 잡혔죠? 자, 1번 볼게요. 자, 올바른 말을 실천하며 화합과 공존을 추구해야 된다. 뭐 1번이 가장 적절한 선택지겠네요. 1번이 정답이죠, 여러분. 자, 2번. 상대의 그릇된 견해는 강한 비판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라는 게 아니라 그들의 견해도 인정해줘야 된다는 거죠. 나만이 옳아라는 그런 집착 내려놔야 한다라고 했어요. 자, 3번. 진정한 화합을 위해서는 갈등 상황에서 침묵할 것이 아니라 갈등을 벗어나려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죠. 피하려는 태도가 아니라 그 갈등을 해소하려는 그 차이를 좁혀나가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1번이 정답이었고요. 자, 4번. 견해의 차이는 사회통합을 방해함으로 가능한 한 없애야 한다가 아니라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자고 했죠. 자, 5번. 올바른 말의 실천은 개인의 수행일 뿐 사회적 노력과는 무관하다라고 했지만 사회 전체의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 1번 쉽게 골라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4번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자, 서술형 문제입니다. 자,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갈등의 기능을 서술하시오라고 했고요. 이거 제가 한번 보여드렸어요. 그죠? 자료 탐구에서 한번 보여드렸었는데요. 이거 네덜란드 이야기 기억나시죠, 여러분? 근데 네덜란드가 1980년대 초에 2년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하고 재정 적자를 겪고 기업 투자 위축 등으로 인해서 많은 사회적 갈등이 발생했대요. 그죠? 생길 수밖에 없겠죠. 경제가 위축되기 시작하면. 그죠? 자,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당시 노사정인 임금 인상 억제와 근로시간 단축 합의 등 대타협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죠? 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던 거죠. 자, 이를 계기로 오히려 이런 갈등의 발생을 계기로 하여금 네덜란드는 1990년대 고용률을 60%까지 끌어올리는 등 경제 위기 극복 계기를 마련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것도 자료 보여드리면서도 설명했었는데요. 그대로 나왔죠,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이 놓칠 수 있는 것. 갈등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이거 나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분명히 갈등의 순기능이 있다. 그래서 갈등의 기능 뭘 쓰면 되겠어요? 갈등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사회의 어떤 문제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순기능이 있다라는 것을 지적해 주면 되겠죠. 자, 갈등은 부정적 측면을 발생시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요게 포인트가 되겠죠. 자, 사회 발전의 계기가 될수 있는 긍정적인 기능도 존재한다라는 것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간과하기 쉬운 문제죠? 자, 5번 갈게요. 자, 가나에 해당하는 통일 관련 비용만을 보기에서 골라 옳게 짝지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통일 관련 비용이래요. 우리 세 가지 개념 정리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여러분? 네. 자, 통일과 관련한 비용에 대해 탐구하는데, 분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냐? 분단 비용 나왔고요. 통일로 얻게 되는 보상과 혜택이냐라고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 가에는 통일, 뭐가 들어가야겠어요? 편익이 들어가야겠죠? 이익이니까요.

편익이 들어가야 될 거고요. 자, 그런 다음에 통일 과정과 그 이후 한시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적으로 발생하는 한시적인 개념이냐라고 했으니까요. 당연히 통일을 할때 필요한 자금, 통일 비용이 되겠죠. 통일 비용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가나 찾았어요. 자, 이제 우린 뭘 찾아야 되냐면, 기역니은 디귿니을에서 뭐가 통일 편익이고 뭐가 통일 비용인지를 찾아야 되는데, 문제가 참 쉬운 게 보면은 비용 나와 있고요. 뭔가 여기는 뭔가 장점들 위주로 나와 있죠. 예,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 니은 리을이라는 것이 통일 편익이 되겠구나. 그죠? 경제 시장 규모가 상당히 많이 커진다고 했죠. 인구도 많아지고요. 그 인구가 많아지니까 이제 소비가 계속 일어나게 되고 뭔가 시장 규모가 확대되겠죠. 엄청난 장점이고요. 국제적인 위상을 제고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도 하나의 통일 편익,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통일의 어떤 비경제적인 측면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위기 관리 비용, 그죠? 이제 전쟁이 났으니까요. 아니, 전쟁이 났대. 통일을 했으니까요. 통일을 했으니까 이제 위기 관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프라들을 우리가 설치해 줘야겠죠. 뭐 소방서도 설치하고, 경찰서도 설치하고, 계속해서 비용이 들어갈 거예요. 그죠? 그리고 화폐 통합 비용도 당연히 들어갈 겁니다. 이제 화폐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다 회수해가지고 다시 다 환전해주고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니은리을은 통일 편익이 될 것이고 기역디귿은 통일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니은리을 기역디귿을 찾아주면요, 4번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죠. 자, 다음 6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수업 장면에서 교사의 질문에 적절한 대답을 하는 학생만을 고른 것은? 이라고 했고요. 남북통일을 찬성하는 이유를 찾으래요. 굉장히 간단한 문제죠. 우리 탄성 놓은 것만 찾으면 돼요. 자, 갑을 보니까요. 역사적, 문화적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통일의 비경제적인 편익들이죠. 그리고 갑, 맞아요. 잘 설명했어요. 원래 한민족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문화적으로도 이제 우리가 잃어버린 문화들 다시 회복할 수 있겠고요. 뭐 역사적으로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겠죠. 자, 을, 남북 간 경제 격차로 인해 막대한 통일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통일 비용이 너무 커요. 그죠? 우리가 얻게 될 편익보다도 비용이 더클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네요. 그럼 당연히 을은 통일에 반대하는 좀 회의적인 입장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병. 전쟁에 대한 위협을 해소해 평화 실현에 이바지하기 때문입니다. 역시나 대표적인 통일 편익이겠죠. 우리가 이제 전쟁의 어떤 불안함, 그죠? 공포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평화로운 공동체를 구축할 수 있다. 자, 오랜 분단으로 극복하기 힘든 사상과 이념의 차이가 존재하니까 어떤다는 거예요. 통일하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화합이 안될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의문이겠죠. 그래서 갑, 병이 이제 통일에 찬성하는 입장이겠고요. 2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 7번 한번 볼게요. 자, 기역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국가는 본질적으로 권력과 생존을 최우선시한다 라고 했네요. 오, 국가가 권력을 중시한대요. 국가라는 주어가 나왔어요. 그리고 권력이라는 표현이 나왔고요. 자, 또한 국제사회는 무정부 상태이기에, 아하, 누구예요, 이거? 국제사회는 무정부 상태이기에 도덕적 원칙이나 국제기구가 국가 이익을 넘어서는 행동을 강제하지 못합니다. 이거 무슨 주의? 현실주의. 국제관계에 대한 현실주의적 입장이죠. 그러니까 국제기구가 있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뭐 유엔도 있고 여러 가지 국제기구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요. 그런데 뭐 도덕적 원칙들 말했죠? 뭔가 이 다른 나라에 대한 어떤 존중, 그죠? 인권의 어떤 실현,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다양한 도덕적, 보편적인 도덕적 원칙들도 물론 국가가 하나의 고려 요소로서 고려하고는 있겠지만 항상 무엇을 넘어서지 못한다. 그 모든 것들이 국가 이익이라는 것을 넘어서지는 못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그런데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앞에는 현실주의의 입장이고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국제관계에서 도덕과 법, 협력을 통해 평화를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거 무슨 주의? 이상주의죠. 자, 나는 이들의 견해가 뭐뭐라고 생각한다라고 했으니까요. 당연히 기역에는 현실주의의 입장에서 이상주의를 평가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선택지를 좀잘 봐야 되죠. 근데 보통은 간과한다 위주로 나와요.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통과한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두번 판단해야 되잖아요. 물론 앞에 있는 것만 판단해도 될 때가 있겠지만, 근데 강조한다라고 나오면 누구의 입장이 나오면 돼요? 이상주의의 특징이 나오고 그것을 강조한다라고 평가해야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앞에 현실주의의 입장이 나와야 되고, 강조한다 앞에는 이상주의의 입장이 나와야 한다라는 것만 잘 구조적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간과한다는 앞에서 한 번씩 끊고 판단하겠습니다. 자, 1번 볼게요. 앞에 현실주의의 입장이 나와야 돼요. 자, 국가는 생존을 위해 국익을 우선해야 함이라고 했고요. 당연히 현실주의의 입장이고, 여기 아까 제시문에서도 나왔었죠? 그럼 당연히 이상주의는 그것을 간과하고 있겠죠. 왜냐면 국가를 굉장히 합리적인 존재로 바라보고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가장 적절한 비판 1번 정답 이미 찾았네요. 자, 두 번째. 국제기구의 역할 확대로 평화를 실현할 수 있음이라고 했는데요. 뭐 제시문에도 나왔지만 이 국제기구 뭐 부정 자체를 하는 건 아니에요. 뭐 국제기구가 뭐 없어 뭐 이런 건 아닙니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의 효력이 그렇게 크지가 않다. 왜냐하면 그런 국제기구나 국제법을 관철시킬 뭔가 국제적인 어떤 권력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다. 국제사회를 무정부 상태라고 표현하고 있다. 권위가 없다는 거죠. 권력이 없어요. 국제사회에는. 자, 그래서 이 표현, 뭐 국제기구의 역할 확대를 해야 돼라고 하는 주장은 이상주의의 입장이겠죠? 간과하지 않아요. 이상주의의 입장이에요. 자, 3번. 분쟁 해결과 질서 유지는 힘의 균형에 달려 있음을 강조한다라고 했는데, 아까 말했듯이 이상주의의 특징이 나와야 하는데, 현실주의의 가장 두드러지는 표현이죠? 힘의 균형, 세력 균형이 나왔기 때문에, 아, 이거는 현실주의의 입장이구나 생각할 수 있고요. 자, 4번. 국제관계에서 도덕적 이상인 현실을 지배하지 못함을 강조한다라고 했지만, 도덕적 이상이라는 표현까지 보여줬네요. 그죠? 도덕적 이상이라는 것이 현실을 지배할 수 있어. 국가들은 서로 대화하고 협력할 수 있어. 라고 주장하고 있으니까요. 이상주의의 입장이 아니죠? 자, 5번. 국제사회는 협력과 제도로 평화롭게 운영될 수 있음이라는 것도 역시나 이상주의의 입장이 되겠고요. 현실주의의 입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찾아주면 되겠죠? 자, 넘어가서 8번. 자, 그림의 강연자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긍정을 찾으려. 긍정. 자, 난문 문제는? 이라고. 난문 문제 통일 이야기를 할 건가 봐요. 과거사가 아니라 청년 세대가 마주할 미래 과제입니다. 아, 그쵸. 그러니까 사실 저도 계속 통일 이야기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버려서요. 이제 통일이라는 이 과제라는 것은 이제 현 세대, 그리고 미래 세대에게로 좀 넘어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청년 세대가 마주해야 할 미래 과제입니다. 그죠? 자, 통일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질문하고 사유하며 만들어 가야 할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탄탄하게 해야 돼요. 과정이 중요해요. 그래서 안보 외교 인권 등 대북 정책을 입체적으로 볼수 있는 통찰과 유연함도 청년에게 있습니다. 청년에게 맡기자 뭐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네요. 따라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 통일의 주체는 결국 청년이며 미래 또한 그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라고 굉장히 급진적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요 강연자가 긍정할 선택지를 골라 보겠습니다. 자, 1번 청년은 통일담론의 형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느냐. 맞죠? 아까 말했듯이 제시문에서 말했듯이 청년들이 훨씬 더 시야도 좋고 뭔가 이 통찰과 유연함도 청년들에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주도성 당연히 청년이 가져가야 해. 뭐 당연히 1번이 적절한 정답이 되겠네요. 1번 찾아주시면 되죠. 자, 2번 통일을 외교 문제로 국한해서 이해하는 태도가 필요한가라고 했을 때 당연히 틀렸다.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었어요. 아까 안보의 차원이든 외교의 차원이든 인권의 차원이든 대북 정책을 입체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했고요. 자, 3번 남북 문제를 청년 세대와 관련 없는 과거사로 인식해야 하느냐? 아니죠. 오히려 청년에게 초점을 두고 주장하고 있죠. 자, 4번 남북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기성세대의 방식을 답습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유연함을 발휘해야 된다. 자, 5번 청년이 통일의 주체가 되면 미래 국가 비전 형성이 불가능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훨씬 더 나은 비전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이 요 강연자의 주장이었죠. 그래서 1번 정답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볼게요. 자, 갑사상가 입장에서

을사상가에게 제기할 반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것도 역시 비판 문제네요. 비판 찾는 거죠. 자, 갑을 보니까요. 만민법의 사회에서, 만민법의 사회에, 만민법이라는 개념, 거의 고유 용어죠, 여러분? 누구? 롤스, 그죠? 만민법의 사회는 그럼 뭐겠어요? 국제법이 적용되는 사회니까, 국제사회, 이렇게 읽으면 돼요, 그냥. 자, 국제사회에서 원조의 의문인 모든 사회가 정의로운, 자유적이거나 또는 적정 수준의 기본 제도들을 가질 때까지 유효합니다. 원조 의무는 이 목표를 넘어서게 되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단해야 합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갑은 롤스네요. 자, 을은 절대빙고는 나쁘다. 우리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을 힘이 있다면, 그리고 그 일로 인해 도덕적으로 상하는 중요한 희생이 따르지 않는다면, 조건부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나쁘다. 조건부 의무로서의 원조를 제시하고 있는 을은 싱어의 입장이겠네요. 맞죠? 굉장히 결과주의적인 냄새가 많이 나죠? 자, 그러면 우리는 뭘 찾아야 되냐면, 롤스의 입장에서 싱어를 비판하는 내용을 찾아야 돼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좀 고민이 많이 되고 시간을 많이 잡아먹게 되죠? 자, 한번 봅시다. 자, 1번. 롤스가 싱어를 비판하는 내용을 찾는 거예요, 우리. 자, 원조는 원조 대상의 상황에 따라 중단될 수 있음이라고 했습니다. 자, 롤스에게 있어서 원조 대상이라는 것은 고통받는 사회예요. 맞죠? 그럼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면 우리 제시문에서 봤듯이 원조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롤스 맞죠? 그런데 싱어도 충분히 이에 동의하는 사상가예요. 제가 말했어요. 원조의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가난한 나라의 원조를 하려고 하는데 그 가난한 나라가 너무너무 부패한 뭐 독재 정치가 펼쳐지고 있는 사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조 자원을 가져다 쓰다 기부한다 하더라도 그 원조 자원이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분배되지 않을 가능성, 그죠? 원조의 효율이 전혀 없을 그런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원조가 상황에 따라서 중단될 수 있다라는 거 싱어도 동의하겠죠. 자, 두 번째, 원조 대상이 부유한 나라의 사람도 포함될 수 있음이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사실 싱어를 많이 저격한 선택지입니다. 싱어에게 있어서 원조 대상이라는 것은 이 절대빈곤에 빠진 사람들이죠. 자, 그럼 절대빈곤한 사람들이 부유한 나라에도 있냐라는 것인데, 있다라고 이론상 가정하시면 돼요. 이론상 가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절대 풍요를 누리고 있는 원조의 주체들도 당연히 가난한 나라에도 살고 있습니다. 가난한 나라의 상류층은 충분히 기본적 필요를 충족하고도 남는 소득이 있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간과하지 않는다, 싱어. 자, 3번. 원조의 직접적 목적인 고통받는 사회의 제도 개선임이라고 했는데요. 맞죠? 롤스의 입장에서 고통받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제도를 갖게 되는 것. 그래서 싱어는 간과하고 있겠죠. 원조의 직접적 목적은 싱어에게 있어서는 고통의 감소, 인류의 복지 증진에 있습니다. 자, 3번이 적절한 정답이죠. 자, 4번. 원조는 의무가 아니라 자선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함이라는 것은 노직의 주장이라서 롤스의 주장이 아니고요. 자, 5번. 원조는 경제적 불평등을 규제하는 원칙에 근거해야 함이라고 했는데 역시나 롤스의 주장이 아닙니다. 원조는 어디에 근거해 있는 거예요? 만민법의 근거에 있는 것이고요. 경제적 불평등을 규제하는 원칙이라는 것을 무엇을 의도로 지금 쓴 거예요, 이거? 차등의 원칙을 의도적으로 지금 풀어 쓴 거죠? 그렇지만 차등의 원칙은 국제사회에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롤스의 또한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번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0번 볼게요. 자, 가 입장에서 나의 질문에 대답할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오. 자, 가 한번 볼게요. 자, 모든 사람의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혜택을 크게 낼수 있는 곳에 원조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했는데요. 일단 원조라는 포인트가 나왔어요. 그죠? 해외 원조인 것 같은데, 원조를 어떻게 해야 된다? 가장 혜택을 크게 낼수 있는 곳에 원조를 해야 된대요. 지금 뭘 따지고 있어요? 결과를 따지고 있어요. 그죠? 가장 결과가 큰 곳에, 가장 효과적인 곳에 원조해야 돼. 이거 누가 얘기했어요? 싱어. 그죠? 공리주의자인 싱어가 이야기했었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운 좋게 우리 사회의 시민이 된 사람들만이 우리의 풍요로움을 나눠 갖도록 결정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이익평등 고려 원칙에 따라서 우리나라 사람이든 같은 인종이든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통받고 있는 절대 빈곤한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라는 싱어의 입장이 나와 있네요. 맞죠? 자, 나안을 보니까 국제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원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이런 식의 질문이 되겠죠? 자, 그러면 싱어에게 있어서 적절한 원조라는 것을 좀 찾아보면 되겠네요. 자, 1번 볼게요. 자, 보편적인 원리에 따른 원조 체계를 마련해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뭐 1번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선택지가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보편적인 원리라는 것은 당연히 공리의 원리 내지는 이익평등 고려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절대빈곤한 사람들을 동등한 수준에서 고려해 주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최대한의 효과를 낼수 있는 곳에 원조를 우선적으로 할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1번이 적절한 정답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객관적 효과보다 감정적 동정심에 따라 원조해야 됩니다라고 했는데요. 제시문에서도 이미 나와 있고요.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했죠.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싱어는 공리주의자다. 결과, 효과라고 썼지만 결과 똑같은 말이죠.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 틀렸고요. 자, 3번. 원조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다면 원조를 중단해야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약간 읽는 이 관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읽힐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여러분. 선택지에 문장이 조금 모호하긴 한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손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원조를 중단해야 되냐? 이걸 잘 고민해 보면 돼요. 자, 원조 행위라는 건요, 여러분. 어쨌든 원조 주체들에게는 경제적인 손해죠. 그죠? 이런 걸 고려한다면 무조건 뭐 손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원조 중단해야 돼? 이건 아니에요. 물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원조 자원을 투자하는 것보다 그 손해보다 그것보다 투자 비용보다 좀 결과적인 비용이 안 나와요. 결과적인 이익이 안 나온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원조는 중단되어야 하지만 뭐 손해가 발생한다면 원조를 중단해야 된다라고 싱어가 보진 않을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손해라는 건 보통 원조 주체의 손해라고 읽으시면 될것 같아요. 자, 4번. 한정된 자원을 모두에게 동등하게 나눌 수 있도록 원조해야 합니다라고 했는데요. 물론 이런 것들도 상상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죠? 어쨌든 자원은 한정적이니까 이익평등 고려 원칙에 따라서 이거를 조금씩, 진짜 조금씩 전체에다 다 나눠주는 게더 낫지 않아라는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 한끼 식사도 안될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어떤 효용을 내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싱어가 선택한 건 뭐였어요? 빈국에 우선적으로 원조하자라는 것이었죠. 자, 5번. 공리의 원리와 무관하게 이익평등 고려 원칙에 따라 원조해야 됩니다라는 것도 말도 안 돼요. 이익평등 고려 원칙이라는 게요, 원래 여러분, 그죠? 모든 사람의 이익, 즉 쾌락하고 통일한 것을 동등한 수준에서 고려해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걸 토대로 뭐가 성립되는 거예요? 공리의 원리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래, 모든 인간들이 느끼는 쾌락과 고통이라는 것은 동등한 거야. 그러니까 한 사람의 쾌락과 고통이라는 것을 한 사람의 것으로 계산해서 우리 최대 행복을 계산하고 그 최대 행복에 따라서 행동하자라는 게 공리주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리의 원리라는 개념 안에 이익평등 고려 원칙이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거,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벤담도요, 이익평등 고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을 싱어가 좀 따로 분리시켜갖고 원칙으로 이야기를 했을 뿐, 공리의 원리와 이익평등 고려 원칙이 서로 무관한 원리가 절대 아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1번이 적절한 정답이 되겠죠? 자,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자,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기억에서 미음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라고 했어요. 적절하지 않은 것을.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갑을 보니까 평화는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로 구분된다. 소극적 평화가 직접적 폭력이 사라진 상태라고 한다면 적극적 평화는 직접적 폭력뿐만 아니라 구조적 폭력, 문화적 폭력까지 제거된 상태이다. 너무 분명하게 보여줬죠, 여러분? 일단 평화의 개념을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했던 것, 그중에서도 적극적 평화라는 것의 정의를 설명할 때 직접적인 것뿐만 아니라 구조적이고 문화적인 폭력까지 없어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는 점, 누구? 갈등, 그죠? 갑은 손쉽게 갈등이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고요.
자, 을은 평화는 단순한 전쟁의 종식이 아니다. 공화정적 헌법을 가진 국가 간의 자유로운 연맹과 그죠?

0: 5대1, 사회가 공화정이 될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들 사이의 어떤 계약, 연맹이 구축될 수 있어야 하고요. 보편적인 환대 원리에 근거한 국제 질서를 확립해야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보편적인 환대 원리, 즉 세계 시민법을 나타내는 표현이겠죠. 그래서 을은 아, 이거 칸트겠구나라고 영구 평화를 위한 확정 조항 세 가지 나타내 준거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학생 답안을 통해서 우리가 옳고 그른 것을 좀 판단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학생 답안 볼게요. 갑을의 입장을 비교해 보면, 갑은 먼저 갈등은 진정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직접적 폭력은 물론이고 간접적 폭력까지 사라져야 한다고 보았으며라고 했는데, 간접적 폭력이 나타내는 개념이 바로 구조적이고 문화적인 폭력을 나타내는 거라고 가르쳐 드렸죠. 그래서 당연히 기억에 맞는 표현이고요. 자, 니은 평화적 수단에 의해 폭력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라는 것도 역시나 당연히 맞는 표현이죠. 왜냐하면 폭력의 연쇄적인 과정에 대해서 이제 갈등이 설명했었잖아요. 그래서 폭력은 연쇄적이야. 그러니까 항상 평화적 수단을 통해서만 진정한 평화를 이룩할 수 있는 거야라고 주장했다는 점. 자, 을은 칸트는 세계 정부의 주권적 권력을 통해 평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보았다라고 했는데, 너무 쉽죠, 여러분? 당연히 안 됩니다. 평화연맹이라는 것은 국제 회의 기구다. 많은 국가들은 이 주권 국가들인 동료적인 평등한 관계 속에서 회의를 하는 것이다라는 것. 자, 리을. 전쟁은 인류가 극복해야 할 악이며 영원히 종식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라는 것도 크게 무리 없죠. 그래서 전쟁이라는 것을 회피하고 평화를 추구하라는 것이 우리의 실천이성의 명령이었다. 자, 한편 갑을은 모두 평화는 인위적인 노력을 통해 성취할 수 있는 것임을 강조하였다라고 했는데요. 갈등도 적극적 평화라는 표현을 괜히 쓴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문화를 계속해서 변화시켜 나가면서 사회구조와 제도를 개혁해 나가면서 결국 문화적이고 구조적인 폭력들을 제거할 수 있고 진정한 평화를 이룩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자, 칸트 같은 경우에도 노력 굉장히 많이 해야죠, 그죠? 이 예비 조항, 확정 조항 얼마나 많이 노력해야 돼요? 공화 정체로 바꿔야 되고요. 평화 연맹도 이제 수립해야 되고, 이제 세계 시민법에 따라서 열심히 개개인 간의 노력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미음도 맞다. 그래서 정답은 디귿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12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규범은 담론의 참여자인 모든 당사자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 때 타당성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했네요. 담론이라는 표현이 나왔고요. 대화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모든 당사자의 동의라는 만장일치라는 표현도 나왔어요. 딱 봐도 누구예요? 하버마스. 그죠? 이거 하버마스예요. 이상적 담화 상황 속에서 만장일치의 결론이 타당한 결론이다. 자, 보편화 가능성 원리는 모든 타당한 규범은 그것의 일반적 준수로 인하여 모든 개인 이익의 충족에 미치게 될 결과와 부작용이, 그죠? 그 결과와 부작용까지도 모든 당사자에 의해서 비강제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로 정식화된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당사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수용해야 돼요. 동의할 수 있어야 한다. 자, 하버마스의 내용이죠? 자, 기억 한번 같이 볼게요. 자, 기억. 규범의 정당성은 그것의 결과나 효율성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좀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거에. 선생님, 여기 결과, 국민 고려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했죠. 하지만, 여러분, 이 우리가 도출한 결론, 그죠? 어떤 법이든, 제도든, 뭐 어떤 도덕적인 규범이든, 그것들의 정당성의 기준, 왜 그것이 정당하냐? 그것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모두의 동의에 있는 겁니다. 동의. 모두가 합의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하나의 고려 요소죠. 이 대화를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의 보편화 원칙으로서 이 보편화된 어떤 규범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고려 요소이긴 하지만, 어쨌든 확정적으로 이 규범의 정당성 기준이 될수 있는 건 동의. 그죠? 모두가 동의했다. 그 결과나 효율성에 대해서. 그래서 틀렸다. 자, 니은. 담론 윤리에서 정당한 규범인 비강제적 동의에 기초해야 된다. 이렇게 바로 나오잖아요. 그죠? 동의에 기초해야 한다. 자, 디귿. 모든 당사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규범도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틀렸죠? 모든 당사자의 동의를 얻은 규범만이 보편적인 어떤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자, 합의된 규범의 일반적 적용은 모든 당사자에게 수용될 수 있어야 한다. 뭐, 바꿔 말하기 한 거죠. 모든 당사자에게 수용, 당연히, 다시 말하면, 만장일치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니은, 리을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13번 한번 볼게요. 자, 서술형인데요. 다음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국제 분쟁의 지속 원인에 대해 서술하시오라고 했네요. 자, 제시문을 한번 보니까요. 국제 분쟁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그 사례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인도 파키스탄 분쟁, 이스라엘 이란 갈등을 들수 있다. 예, 결국 갈등이 전쟁으로 이어졌죠,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정학적 이해관계 충돌에서 기인하며, 그죠? 이해관계. 그죠? 어떤 영토에 대한 문제들, 뭐 이런 것들. 자, 인도 파키스탄 분쟁은 영국의 식민지 분리 독립 과정에서 형성된 종교적인 대립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자, 또한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갈등은 종교적 요인의 근본적인 원인을 두고 전개되고 있습니다라고 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국제 분쟁들과 갈등 사례들을 굉장히 현실적인 관점에서 분석해주고 있죠. 자, 그럼 국제 분쟁은 왜 지속되고 있는가? 뭐 사실 제시문에도 이미 요인은 다 줬어요. 뭔가 국가 간의 이해관계의 충돌, 어떤 권력 투쟁, 혹은 종교적이고 문화적인 어떤 대립들,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국제 분쟁의 지속 원인이 될수 있겠죠? 자, 국제 분쟁은 국가 간의 힘의 구도, 역사적인 경험의 단절, 그죠? 어떤 독립하는 과정에서 역사적인 단절이 있었고요. 자, 그리고 어떤 정체성 기반의 적대감이 얽혀 해소되지 못할 때 지속될 수 있습니다라고 밝히고 있네요. 자, 14번 한번 볼게요. 14번. 자, 다음 글의 입장에서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을 고르래요. 긍정. 자, 세계 빈곤 문제 해결에서 가장 강력한 수단은 무역이었다. 오호. 참, 이건 독특한 의견이죠? 그래서 빈곤. 빈곤의 해결 문제에서 무역. 우리가 제시문에, 아, 우리가 내용에서, 이 교과 내용에서 보지 못한 새로운 내용이죠. 자, 90년 이후 세계화와 교역 확대는 극심한 빈곤층이라고 하면 절대 빈곤층을 이야기하겠죠? 38%에서 8%대로 줄이는데 이바지하였다. 굉장히 많이 줄었네요. 자, 자유무역은 생산과 고용을 창출하며 인류의 삶을 개선했지만 보호주의와 무역전쟁은 이러한 성과를 위협한다라고 했죠?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지금? 자유무역. 그죠? 자유무역이라는 것은 생산, 그리고 고용을 창출했고 인류의 삶을 개선했어요. 어떤 국가 간의 어떤 발전을 계속해서 이제 끌어올렸죠. 자, 근데 계속해서 보호무역만 해요. 그죠? 우리나라의 이익만을 위한 그런 무역들 계속하니까 이런 성과를 위협하게 되었다. 자, 빈곤 감소의 흐름을 이어가며 국제사회의 분배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기가 또 포인트겠네요. 국제사회의 분배적인 정의를 실현하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글을 쓴 사람은 이 국제적인 어떤 가난의 문제, 절대적 빈곤이 발생하고 있는 빈곤의 문제 자체를 이 분배 문제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분배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제협력과 공정한 무역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요두 가지가 하나의 포인트겠네요. 요두 가지. 자유무역을 하자. 그리고 그 자유무역을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공정한 무역을 하다 보면은 이제 이런 극심한 빈곤, 절대 빈곤도 계속 줄어들 것이고 국제사회 분배정의도 실현될 수 있어. 라는 것이 이 사람의 주장이겠습니다. 자, 기억 보면요. 무역 규제 강화를 통해 빈곤을 줄여나가야 하는가? 라고 했는데요. 규제 강화가 아니라 오히려 자유무역에 초점을 두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니은, 무역은 세계 빈곤 문제 해결의 수단이 될수 있는가? 수단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제시했던 데이터대로 보자면 빈곤층을 38%에서 8%로 줄였대요. 실제로, 그죠? 그런 데이터가 존재하고 있죠. 자, 그래서 니은 맞고요. 자, 디귿, 자유무역의 증가는 생산과 고용 창출에 이바지했는가? 이바지했다라고 주장했고요. 자, 리 보호주의는, 그죠, 보호무역이겠죠? 자, 빈곤 감소 성과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한게 아니라 그것을 퇴색되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니은 디귿 골라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67페이지에 서답형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통일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자, 남북의 상호보완적 산업 구조와 자원을 결합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분단 상황에서 지불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무엇을 줄이며라고 했네요. 그러니까 여기 기억 가에는요, 우리 문맥상 추론해 본다면 분단 상황에서 지불하고 있는 이 되겠죠?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이고 비경제적인 요소들. 그러니까 가에는 자연스럽게 분담 비용이 들어가야겠고요. 분담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통일을 하게 되면요. 그죠? 경제 공동체로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됩니다. 통일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일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라고 했는데, 당연히 통일 비용이겠죠? 는 소모적 지출이 아니라, 맞죠? 소모적 지출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적 비용이다. 그죠? 통일 비용이 들어가야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시장 확대, 산업 보완성 증대와 같은 경제적 편익뿐만 아니라 비경제적인 편익도 가져오게 될 것이다 라고 했네요. 자, 가나에 들어가 알맞은 말을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가에는 분담 비용이 들어가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나에는 통일 비용이 들어가야겠죠? 자, 밑줄 친 기역에 해당하는 것을 세 가지 서술하시오 라고 했는데, 기역이라는 것은 통일 편익에 있어서의 비경제적 편익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뭐 비경제적 편익 많죠, 여러분? 뭐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거, 뭐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는 거, 그런 공포로부터 벗어난 거 자체가 이미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편익이죠. 안전을 확보하게 되는 것, 이런 것들. 그래서 인권의 향상, 그죠? 북한 주민들의 어떤 인권의 향상도 이룩할 수 있겠고요. 국제적 위상을 제고할 수 있겠고, 전쟁의 위험 감소, 학술 및 문화의 발전 등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볼수 있다. 자,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해외 원조에 대한 입장은 사상가마다 뚜렷이 다르다. 노직은 자선의 관점에서 개인의 권리와 소유를 존중하여 강제적 원조를 부정하고 자발적 기부만을 허용하였다. 이에 반해 싱어와 롤스는 해외 원조를 무엇의 관점에서? 의무의 관점에서 주장하였다. 싱어는 원조를 통해 얻는 이익이 비용보다 클 경우 어떤 공동체의 구성원인지와 관계없이 원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죠? 결과주의적 입장에서 이익평등 고려 원칙의 토대로 원조를 주장했고요. 자, 롤스는 원조를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정연한 사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이해하며 원조의 중단점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자, 그럼 가에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당연히 의무라는 개념이 들어가야겠고요. 그리고 2번에는요, 기역과 니은이역과 고통받는 사회와 질서정연한 사회였죠? 근데 이 고통받는 사회와 질서정연한 사회의 차이점, 명백한 기준 뭐예요? 정의로운 정치문화나 어떤 사회구조를 갖추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었죠? 그래서 고통받는 사회는 정의로운 제도를 세울 능력이 모자라, 그죠? 어떤 정치적이고 문화적인, 역사적인 어떤 배경들이 좀 부족해서 외부의 지원이 필요한 그런 사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정의로운 제도를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고통받고 있는 그런 사회들이겠고요. 질서정연한 사회는 이미 정의롭고 자립적인, 그죠? 정의로운 제도들을 갖춘 그런 사회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개념적 차이는 분명히 이해해 두시면 좋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6단원의 대단원 종합 문제 다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요 단원은 여러분들 느끼셨죠? 이론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원입니다. 그래서 이론에 대한 복습을 꾸준히 해주셔야 이 시험에서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단원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저와 같이 공부했던 내용들 꼭 다시 한번 읽어봐 주세요. 자, 이번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점엔 호성쌤과 함께. 안녕!
1: 우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대한민국 남쪽 끝, 전라남도 완도. 여기 아주 특별한 청년이 있습니다.
1: 하도 이장이 자랗게 윤소리 실장 보고 시집을 가지 말고 남자 보고 장계를 이리 오라 했어.
2: 고마운 딸.

아, 그때 누군가 이런 얘기를 해줬다면 좀덜 불안하고 덜 무섭지 않았을까? 않았을까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유솔이고요. 전라남도 완도군 용암리에 살고 있어요. 저는 만 28세고요. 제가 직업이 조금 많이 많아요. 첫 번째로 저는 완도에서 사진관을 운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완도에서 완망진창이라는 팀을 만들어서 또래 친구들하고 기획도 하고 있고요. 또 완도에서 디자인을 하기도 하고 좀 다양한 일들을 하는데 그중에서도 제가 살고 있는 용암마을에서 5년차 이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완도에서 나고 자라면서 서울에 오기도 전부터 얼마나 조용히 불안하고 무서웠는지 이때 이야기를 좀 할까 하는데요. 저는 순도 100% 완도 토박이에요. 여러분 혹시 완도가 어디 있는지 알고 계세요? 저는 완도가 제주도보다 더 멀리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지도를 보면 제주도가 더 멀리 있잖아요. 근데 제주도는 2시간이면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5시간 걸려서 이곳에 왔습니다. 제 어릴 적 생각에는 완도는 바다, 양식장, 산밖에 없어서 아, 좀 지루하고 되게 따분한 시골이다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해왔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고등학교 생활을 보내다가 아, 나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라는 꿈을 갖게 됐었어요. 근데 여러분, 시골에 사는 친구들은 많이 공감하실 수도 있는데 완도라는 시골은요, 입시 미술을 할 수 있는 학원도 없었고 그때는 심지어 디자이너가 되려면 뭘 준비해야 되는구나 그거를 말해줄 수 있는 사람도 많이 없었어요. 그렇게 아무것도 모른 채로 어떻게 하면 디자이너가 될 수 있을까 고민도 많이 하고 되게 많이 불안한 시간을 보냈었어요. 두드러지게 느껴지는 건 내가 뭘 모르는지조차 모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비교할 대상도 없고 또 이게 제가 잘못된 길로 준비를 하더라도 이걸 틀렸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때는 주변에 어른들이 많지 않아서 사실 다양한 어른들의 직업, 완도에 있는 어른들의 직업은 뭐 양식장을 하는 친구네 아빠, 건어물을 파는 친구네 엄마, 이런 어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아, 저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요 라고 말을 했을 때 솔직히 그거는 완도에서 조금 힘들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었어요. 그렇게 제가 제일 노력해서 찾아볼 수 있었던 거는 인터넷에 기대는 것밖에 없었는데요. 그때 사람들이 되게 많이 쓰는 포털 사이트가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디자이너가 될 수 있나요? 이런 고민 상담 글을 올렸었는데요. 그때 제 고민 상담 글에 학원 광고가 댓글을 달아준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준비해서 디자이너가 될 수 있어요. 이 글을 보고 나서 아, 서울에 가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처음에 상담 전화를 했을 때 근데 서울에 오실 수 있으세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무조건 서울에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하나하나씩 좀 준비를 하게 됐어요. 하나하나씩 찾아보니까 서울에 올라갈 방법들이 보이더라고요. 학교에는 취업계를 냈고요. 이런 것 저런 것 준비를 전부 다 끝낸 후에 엄마께 말씀드렸어요. 제가 서울에 올라가겠다고 난 디자이너가 하고 싶다고 부모님께 말씀드리니까 처음엔 되게 당황하셨어요. 꿈을 꾸기에 좀 막연하다고 생각하셨는지 좀 걱정은 많이 되지만 서울에 가는 걸 허락해 주셨어요. 서울에서 살 수 있는 숙소도 알아보고 또 직장도 알아보고 학원까지 모든 준비가 끝난 채로 제 나름대로 꼼꼼히 챙겼다고 생각하고 서울에 기대하던 서울에 오게 됐는데 아주 첫날 제가 아주 중요한 걸 깜빡한 걸 알게 됩니다. 자려고 보는데 이불이 없는 거예요. 그때 챙겨온 건 수건, 뭐 더 추워지면 입을 패딩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때 수건을 돌돌 말고 패딩을 덮고 자면서 부모님한테 전화를 걸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엄마, 나 지금 패딩 덮고 자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하니까 엄마가 으유 이러면서 그 다음 날에 택배가 도착을 했어요. 그렇게 엄마가 여러

주신 택배를 열어보는데 이 택배 안에 뭐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생필품이라든지 뭐장 가볍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든지 그리고 꽁꽁 싸매져 있는 이불 속에 엄마의 처음이자 마지막인 편지가 들어 있었는데요. 이 편지가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엄마가 보내주셨던 편지예요. 엄마한테 이렇게 직접 쓴 편지를 받은 건 처음이라 되게 설레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열어봤었는데요. 편지가 두 장이나 되길래 저는 처음에 많이 놀랐어요. 저희 엄마의 성격이 보이네. 첫 번째는 그 꿈이나 열정에 관련된 프린트물이었어요. 제가 좀더 열정 있게 서울 생활을 하길 바라셨나 봐요. 그리고 나머지는 직접 쓴 편지였는데요. 사랑하는 내딸 보아라. 너무도 보고 싶고, 안아보고픈 딸 마음 아파 말도 못하고, 마음속으로만 그리워할 뿐이다. 부모로서 하고 싶은 것 못해주고, 남들 다가는 대학도 못 보대는 죄. 무어라 말을 해야 할지 미안할 뿐이다. 생각하면 가슴 아플 뿐이다. 하지만 난 믿는다.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 것을 보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것을 꿈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도전하고 또 도전하면서 인생은 체험하고 겪으면서 터득하고 배워가는 거란다. 사랑한다, 내딸 보고 싶다. 이런 편지 내용이었어요. 사실 엄마가 응원을 하는 말들은 굉장히 많이 해주셨었어요. 뭔가 해주지 못한 거에 대한 미안함은 사실 처음 듣는 얘기였거든요. 그렇게 저희 엄마의 두 장의 편지를 받고 더 힘내서 서울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서울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는 되게 신나고 떨렸어요. 제가 처음 서울 생활을 시작한 게 홍대였거든요. 홍대에 사람이 밀리는 거예요. 저는 그때 여기 어디선가 공연을 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필 그날이 금요일 저녁이라서, 서울은 원래 이렇게 사람이 많은 곳이구나. 제가 겪은 서울은 뭔가 되게 넓고, 뭐가 되게 많고, 이런 자유로운 것들이 많았어요. 제가 디자이너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나둘씩 해나가고 있었는데, 남들과는 좀 다르게 대학을 가지 않고 디자이너가 되는 방법을 찾았던 것 같아요. 학교가 아닌 밖에서 찾아서 배우면서 이게 맞는 길이었나 가끔 불안할 때가 있긴 한데요.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어딘가에 제가 서 있더라고요. 운 좋게 디자이너로 회사를 출근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고생을 해서 시골에서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꿈을 이뤘다고 생각을 했어요. 가족들도 굉장히 기뻐했는데요. 그렇게 막상을 해보니까 그리 특별한 일은 아니었어요. 제가 다니던 회사는 굉장히 많은 산업단지 안에 있었는데요. 수백 명의 사람들과 같이 버스를 타고, 같이 지하철을 타고, 출근 시간에 들어가서 퇴근 시간이 되면 우르르 같이 쏟아져 나와요. 저는 되게 먼 곳에서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까지 서울에 왔는데, 사실 누구한테는 학교를 가고 꿈을 꾸면 할수 있는 직업 중 하나였던 거예요. 뭔가 하고 싶은 꿈은 이뤘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특별하진 않구나, 이런 것들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서울에 오는 거 너무 좋았죠. 처음에는 넓은 도시고, 또 자유롭고, 더 넓은 세상을 느꼈다는 게 저한테는 되게 좀 자유로웠어요. 그런 것들이 익숙해질 쯤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있다고 표현해야 되는구나, 내가 있는 걸 증명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자유로움은 점점 옅어지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여기서 필요한 사람인가?

제가 계속, 내가 있어서 뭔가 달라지는 곳이 있을까? 또 내가 있어야 할 이유가 있는 곳이 있을까? 이렇게 내가 필요한 곳이 아니라면 내가 꿈을 잃었어도 조금 허무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러다가 제 주변에 직장 동료분들이나 친구들이 자꾸 완도로 여행을 가는 거예요. 아니, 완도에 볼 것도 없는데 왜 자꾸 여행을 가지? 그래서 저도 한번 궁금증이 들어서 완도로 여행을 떠나게 됐어요. 거기에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여고생 때 학교 다니면서 했던 결핍이 하나 생각이 났는데요. 다들 되게 예쁜 모습을 많이 남기고 싶잖아요. 셀카도 찍고 싶고. 근데 그때 완도에 있던 사진관 사장님이 그 여고생들이랑 미의 기준이 조금 다른 분이었어요. 저는 쫏빛하고 조금 날렵하게 생긴 제가 좋은데, 그 사장님 미의 기준에는 약간 옥구슬처럼 반짝거리고 보름달처럼 둥글둥글한 얼굴이 약간 예쁘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증명사진도, 제 졸업사진도 아주 옥구슬처럼 예쁘게 나왔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자연스럽게, 나 같은 여고생들이 갈 만한 사진관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어쩌면 그런 역할을 내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친구들이랑 되게 가볍게 나눈 이야기였는데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잠이 안 오더라고요. 하루빨리 완도에 내려가고 싶어서. 그러다가 완도에 돌아가서 사진관을 열게 됐어요. 저 같은 여고생들이 올 거라 생각하고 사진관을 열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예쁜 얼굴이 갖고 싶은 여고생 친구들이 아직도 많이 사진관을 찾아주고 있는데요. 저는 완도에 다시 내려올 때만 해도 제가 다시 완도에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어요. 나는 죽어도 서울에서 죽을 거니까 나를 데리고 완도에 내려오지 말아달라, 서울에 묻어달라,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어쩌면 저를 필요로 하는 곳이 완도였다는 사실이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처음에 완도 내려갔을 때는 조금 걱정이었던 것 같아요. 남들이 나를 실패한 사람처럼 보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했었는데요. 근데 그런 걱정이 들 때쯤 어르신들이 되게 많이 북돋아 주셨던 것 같아요. 아, 저기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던 애가 내려왔다. 뭐 예를 들어 완도에는 사진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많이 없었는데 사진관을 한다. 이런 게좀 특별하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마음을 더 크게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불안을 조금 떨쳐냈던 것 같아요. 사진관을 열다 보니까 주변에서 이런 것 저런 것들을 많이 해보라고 제안을 많이 해주셨어요. 제가 필요한 곳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완도에는 다양한 청년들이 많이 없어서 다양한 일을 할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귀했었어요. 여기저기 출동을 하다 보니까 이장도 하게 되고 또래 친구들하고 같이 완망진창이라는 팀을 만들어서 한달 살기를 운영하기도 하면서 외지에 있는 청년들을 초대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계속 다양한 일에 휘말리듯이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됐어요. 정보가 없어서 불안한 거나 또 기회가 없어서 답답했던 거나 다 맞는 말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게 저한테 무기가 됐던 것 같아요. 남들이 없어서, 아무것도 없어서, 오히려 비교할 게 없어서 저를 더잘볼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저밖에 안 보였어서 저는 그게 무기가 돼서, 아, 나 이런 것도 할수 있구나. 이렇게 다양한 일들을 할수 있구나. 이렇게 더 신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디에 있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막연한 상황 속에서 나를 조금 더잘볼수 있는 그런 상황을 꼭 한번 겪어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완도에서 그걸 배워서 더 다양하게 많은 일들을 했던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도 이걸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하면 겁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 덜컥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장이 일을 안 한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굉장히 억울했어요. 부족한 것들 중에서 계속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하나씩 만들어 나가다 보니까 제가 하는 게 꼭 필요한 게 되고 계속 저는 여기에서 좋아하는 일을 하고 필요한 걸 만드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독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이 수능 영어 자신감을 함께할 저는 이상민입니다. 어서 오세요, 여러분. 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선생님 진짜 두팔 벌려서 격하게 환영하고 또 환영하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클릭하신 강좌는 굉장히 우리가 긴 호흡으로 봐야 되는 하지만 정제된 문제로 에센스를 중심으로 정말 고품질의 문제를 중심으로 강의로 여러분들의 실력을 확실하게 다질 수 있는 그야말로 그 유명한 기출의 미래의 강의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OT 보고 오셨나요? 별거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꼭 챙기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강의가 흘러가는지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면 최고의 성과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를 잘 보고 시작을 하시면은요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가야 될 길이 굉장히 멀죠.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꼭 이 말 한번 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선생님의 마음을 담은 인사말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You have to expect things of yourself.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 스스로에 대한 무언가의 기대를 가지고 있어야 된대요. 뭐 하기 전에? Before you can do them.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할 수 있기 전에요. 뭔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 스스로에 대한

기대치를 갖고 시작해야 된다. 누가 한 말이야? 마이클 조던이 한 말입니다. 야, 이 전설적인 인물이 여러분들한테 해주는 메시지 뭘까? 뭔가 일을 할 때, 아, 잘 되겠지. 이렇게 낙관적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조금 어려운 일이 있어도 분명히 나는 잘 해나갈 거야. 아주 굳은 의지로 잘해갈 수 있어. 라는 그런 스스로에 대한 믿음으로 시작하면 하는 바람으로 우리 한번 첫 강의 열어볼게요. 첫 번째 시간은 목적 찾기 시간입니다. 목적 파트 총두 강으로 선생님이 구성을 했는데요. 야, 이 많은 문제 어떻게 두 강에 다 해? 충분히? 맞아. 가능하죠? 완전 가능합니다. 왜? 그치. 이 18번 문제에 해당하는 문제는 듣기 평가 끝나고 바로 들어오는 문제로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야 되는 스피드가 관건인 하지만 정확도도 챙겨야 되는 문제의 유형이란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발문,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해서 보통은 편집글로 나오게 되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 앞부분에서 얘가 지금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가에 여러분들 정말 그 초점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재를 먼저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편지를 쓸 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누구한테 편지를 쓴다 생각하면 뭔가 내가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한 불만이나 혹은 문제점이 있어. 그리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이 보통은 제시가 되겠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문제점이 있고 해결책이 있어. 근데 그 문제점은 소재에 대한 문제점이 되겠죠. 그래서 그 소재는 반드시 1번부터 5번까지 선택지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자주 쓰이는 표현들이야. 특히 이 부분이 이 필자가 하고자 하는 말이야 라고 딱 여러분한테 알려주는 포인트가 되는 단어들이에요. Ask and request. 저 이거 요청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확실하게 이거 콕 집어서 말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suggest라는 것도 제안하다. 이런 거 제안하고 싶어요. 오늘 강의에도 나옵니다. 한번 찾아서 핵심 부분 빠르게 선택지랑 연결하는 게 관건입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문제 다 풀고 왔나요? 오늘 자그마치 선생님이랑 9문제 갈 겁니다. 그래서 아주 정확하게 다 모든 내용을 가져가기보다는 어떻게 한다? 그렇지. 중심이 되는 소재 찾고 그 소재에 대한 방향.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나타내는 표현들 찾아서 답으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학생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자, 이 편지, 뭐에 대한 편지입니까? 학생들에게? 맞아. 여기 지금 보시면 School Club Director래요. 학교 클럽이라는 건 동아리거든. 동아리 담당자인 아만다라는 선생님인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쓰고 있는 이 편지글은 뭐에 대한 거냐면 About our school clubs. 우리 학교 동아리에 관련된 거래요. 그러면 동아리 머릿속에 딱 기억하고 표시하고 들어갑니다. 자, 지난 학기 동안에 걸쳐서 there have been requests. 뭐가 있었어요? 요청사항이 있었습니다. 뭐에 대한? For more diverse school clubs. 더 다양한 동아리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그런 요청사항들이 계속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런 이유 때문에 학교는 결정을 내렸어요. 학생들이 원하니까 원하는 방향대로 결정을 해줘야 되겠지? 어떤 결정? To expand가 뭐예요? 그렇지. 확장하기로, 넓히기로요. 뭐를? The number of the clubs. 그렇지. 동아리의 수를 늘리기로요. 그러니까 동아리 수 늘리는 것에 관련된 안내 사항이 되겠습니다. 뭐를 위해서? For extracurricular activities. 예, curriculum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교과 과정이죠? 교육 과정입니다. 그러면 과외, 즉 교과 외 활동을 위해서 동아리 수를 좀 많이 늘리려고 합니다. 자, 이것은요, 학생들에게 제공할 겁니다. 뭐를요? An opportunity to make additional clubs. 추가적인 동아리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텐데요. 그래서 학생들은요, 어떠한 유형의 동아리도 만들 수 있습니다. 뭘 바탕으로? 그치, 학생들의 다양한 관심사를 바탕으로요. 이를테면 어떤 동아리가 가능한데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와, 힙합 동아리, 케이팝 댄싱 동아리, 아니면 코딩 동아리, 이런 것들이 가능해요. 즉, 여러분들이 원하는 동아리 개설 다할수 있어.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따라서 결과적으로라는 표현은 그래서 이 글의 핵심이 뭐냐면 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중심으로 볼게요. 저는요, 권하는 중입니다. 즉, 권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한테요, 뭐 하라고? Submit. 그렇지. 제출하라라는 뜻이에요. 제출하라고요. 제안을요. 제안서를요. 뭐에 대한? 새로운 동아리 개설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하라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자, 이 동아리는 어떤 동아리인데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동아리, 그 동아리에 대한 무엇을? 제안서를 제출을 해라. 언제까지 제출하면 될까? 궁금할 것 같으니까 Please turn this in, turn in, 제출하다라는

된다는 뜻이에요. 자, 이 제안서를 저의 제 사무실에 이번 주 말까지, 즉 이번 주가 끝나기 전에 제출을 해주세요. 제가 여러분들의 좋은 아이디어를 기다리고 있을게요. 라고 내용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 어떤 단어는 꼭 들어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렇지. 동아리 개설 제안서. 그죠? 자, 그러면 동아리 개설 제안서 제출 독려. 바로 나왔는데 정답 몇 번? 그렇지. 정답은 2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동아리 활동에 대한 만족도. B 아니죠. 만족도에 대한 거 아니고 신규 회원 모집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컷 동아리라는 단어가 들어간 핵심 소재가 들어간 것만 찾아도 세개 중에 하나구나.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이 전체 내용의 핵심을 담고 있는 걸 찾는다면 어렵지 않게 2번을 정답으로 체크를 했겠죠? 네, 좋아요. 자, 이제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찾은 핵심 소재 뭐야? 아, 선생님이 찾은 거랑 비슷한지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지금 일단은 AI에 관련된 거예요. 근데 AI에 뭐에 대한 거죠? 그렇지, Summer Program에 관련된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봤을 때이 문제를 푸는데 가장 결정적인 문장은 뭔가? 한번 그거 먼저 체크하고 갈까? 요 부분. 아, 하지만, 그러나라고 이야기를 하면 뭔가 앞에 것이기는 하나, 뒤에 거야. 뭔가 무게중심, 말의 무게중심이 뒤에 실리게 돼요. 그래서 요 부분을 중심으로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래요? But it will be changed. 변경이 있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래서 뭔가 변경 사항에 대한 안내가 되지 않을까? 뭐에 대한 변경일까? 아, 강의실에 대한 변경이 있나 보다. 요런 생각이 들거든요. 앞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쭉 보되,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문장, 그걸 중심으로 한번 답을 골라보겠습니다. 자, AI 여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글이에요. 자, 저는요, instructor, 누구야? 강사야, 강사. 선생님이야. John Phillips라는 강사인데요. 저는요, 정말 신납니다. 뭐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그 열정에 대해서 정말 기쁘고 신나요. 뭐 하고자 하는 열정일까? For expanding. 또한번 나왔네요. 확장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familiarity. 친숙함, 친숙도. 뭐에 대한 친숙도야? AI에 대한 친숙도래요. 그럼 AI를 더 친근하게 알려면 더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AI에 대한 여러분들이 이해를 확장시키기 위한 여러분들의 그 열정. 어떻게 확장시키는데? By registering for our AI summer program. AI 여름 프로그램에 등록함으로써, 거기에 프로그램. 무슨 이런 강좌 같은 데 등록을 해서 AI에 대해서 잘 배우고자 하는 그 여러분들의 열정이 너무 예뻐. 그래서 나는 그게 너무 기분이 좋아.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Thanks to your interest. 여러분들의 이런 큰 관심 덕분에 more participants, 더 많은 참가자들이요. enroll 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일까? 그렇지, 얘는 등록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 프로그램에 등록했습니다. 뭐보다 than we expected.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요.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AI에 관심이 많아서, 열정이 많아서 정말 더 많은 참가자들이 등록을 한것 같아요. 그죠? Therefore, 따라서요. The original lecture room, 원래 강의실이요. Does not have enough sitting. 충분한 좌석을 갖고 있지 못해요. 누구를 위해서? 그치, 모든 참가자들. 참가자들이 생각보다 많았단 말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예상됐던 그 학생들 수보다 많으니까 원래 생각했던 강의실이 이동이 돼야 될것 같아요. 뭐가 돼야 될것 같다고? 즉, 이 교실이 이동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So, 그래서요. We have decided to move the location. 저희가 장소를 움직이도록, 변경하도록, 장소를 바꾸도록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왜? To make space for everyone. 모든 사람을 위한 공간을 위해서요. 이 프로그램은요, was supposed to 뭐 하기로 되어 있었죠? 과거입니다. 원래 계획이에요. Be supposed to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열리기로 되어 있었죠? 바로 이 교실에서. 하지만 그것은 이 교실에서 열리게 될 겁니다. 즉, 교실이 바뀔 거예요. 라고 해서 will be 라고 해서 예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선택지에서 뭘 찾아야 되겠어? 그치. 변경. 변화. 뭐에 대한 변경? 그렇지. 강의실에 대한 변경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모두를 만나기를 고대할게요. 라고 하면서 내용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야? 변경. 변화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건? 어? 2번밖에 없는데요. 자, 2번 앞에 있는 뒤에 있는 내용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여름 프로그램 장소를 변경을 알리려고 강의실 변경됐습니다.

있어요. 더 많은 참가자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래서 2번 정답으로 체크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지?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이 글을 다 꼼꼼하게 읽는 건 절대 아니에요. 이거 읽다가 더 시간이 필요한 문제들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본 소재 찾고 중심 부분을 나타낼 수 있을 만한 표현들에 집중해서 쭉쭉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선택지로 여러분들이 귀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계속 갑니다. 3번 볼게요. To whom it may concern 이라는 표현은요, 정말 많이 쓰이는 표현이에요. 누군가한테 편지를 써야 되는데, 이메일을 보내야 되는데, 근데 그 사람이 특정 이름은 몰라, 누군지. 하지만 그 관계된 사람한테 보내고 싶어요. 그럴 때, 관계자에게 라는 표현이 To whom it may concern 이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저는요, 최근에 방문했습니다. 어디를요? 자, 여기 파운데이션, 이 재단의 exhibition, 뭐, 전시회에 방문을 했어요. 근데 이 전시회가 뭐에 대한 전시회냐면 About the Yukon Gold Rush. Gold Rush가 금에 관련된 게 되겠죠. 금에 대해서 뭔가 사람들의 열정, 열망, 즉그 금광을 발견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너도 나도 거기를 간, 그죠? 이 금광 열풍에 관련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바로 아마 큐콘이라는 곳이 지역명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큐콘의 이 금열광에 대한 전시회를 제가 얼마 전에 다녀왔는데요. 그런데 The Collection of Pictures, Tools and Historical Documents 거기에 전시된 사진 그리고 도구들 금광에 막 금을 캐던 도구들 그리고 역사적인 문서의 그런 컬렉션들이 그 집합 수집품들이 made 만들었습니다. make라는 동사는 사역동사지 그러니까 목적어 목적보 목적어를 목적보하게 만들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누구를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Gold miners. 그 금을 캐던 금광 광부들. 근데 어디에 도착한? 큐콘이라는 곳에 도착한 금광 광부들이 come to life. 다시 생명으로 오게끔. 즉, 생생하게 재현을 잘했더라.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그 큐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길래 그 당시에 그렇게 생생하다는 말을 할수 있는 걸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this remind me of, remind A of B. A에게서 B를 상기시키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것은요, 저에게 무엇을 상기시켰죠? When I live in Q콘. 아, 이 사람은 Q콘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제가 Q콘에 살면서 I worked in the mining industry. 오, 이 사람은 광업에 종사했던 사람입니다. 자, 이때 이 시절을 저에게 상기시켜 좋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이 나와줘야 될것 같은데요. 큐콘이라는 곳에 대한 뭔가 컬렉션이고, 그걸 보고 이 사람이 뭔가 회상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이유로, 결과적으로,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앞에 있는 것들을 보니, 자, 이런 의미로, 이런 이유로, I'm wondering. 저는 의아합니다. 궁금합니다. 이게 뭐예요? 나 이거 궁금해. 그 다음이 이제 목적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를 봐야 돼? 그렇지. 이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잘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가볼게요. 자, 뭐뭐인지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명사절을 이끄는 if는 뭐뭐인지라고 해석이 돼. 자, 뭐인지가 의아해요? There are volunteer guide positions. 뭐가 있는지, 자리가 있는지. 근데 어떤 자리? Volunteer guide position이에요. 그러면 자원봉사로 가이드를 해주는 왜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면은 이게 뭘까 궁금하니까 그런 컬렉션 앞에서 이건 뭡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분이 바로 가이드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 가이드 포지션이 그것도 자원봉사 포지션 자리가 있는지. 근데 for this exhibition 이 전시회에 할수 있는 원래는 available 이란 단어가 이용 가능한이라는 뜻이죠. 이 전시회에서 할수 있는, 그렇게 활동할 수 있는 이런 자원봉사의 그런 직책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건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I can share my experiences. 저는 제 경험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험? Working in the stream called of Qcon. 그 Qcon이라는 곳에 정말 극도로 추웠던 극도의 그 추위에서 일했던 저의 경험을 나눠줄 수 있어요. 와, 최고 아니에요? 가이드로서는. 그죠? 자신이 여기에서 근무를 했던,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당시에는 어땠다라는 걸 생생하게 더 이야기해 줄수 있다. Again, 다시 한번, I would be thankful. 저는 감사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저에게 말씀해 주신다면요. About the availability of volunteer positions as a guide. 가이드로서 이 volunteer position, 자원봉사직의 이용 가능성, 즉, 가능 여부. 바로 앞에 있었던 내용을 다시 again이라고 하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린 이미 확인했죠. 그럼 일단 키워드가 뭐예요? 그렇지. 일단 자원봉사, 안내봉사의 그 포지션이 있는지, 자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문의가 되겠습니다.

바로 문의가 나오는데요. 안내자로서 자원봉사를 할 자리가 있는지 문의하려고. 맞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정답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God, 그리고 Volunteer, 그리고 Position. 이것이 I'm wondering, 궁금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래서 우리가 아까 딱 집어서 얘가 주제문인 것 같은데 라고 꼽았던 문장이 바로 키가 되는 문장이었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1번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네, 4번 갈게요. 자, 4번은 보니까 얘도 지금 핵심 소재 좀 찾아봅시다. 앞부분에 뭐래요? 아, 저희가 감사드려요.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정말 고마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보통 이렇게 초반부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건 정말 그냥 인사로서 하는 말이고, 본격적인 내용은 사실 뒷부분에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정말 중요한 키가 되는 문장이 뭐예요? 주제문을 담은 문장은? 선생님은 여기 하트가 뭐냐면, 하트는 여러분들 필자의 마음을 담고 있는 문장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 이어지는 이 대입항 문제라던가, 빈칸 추론의 중요한 문장, 주제문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이렇게 하트가 싹 들어와 있으면, 이게 바로 필자의 마음을 다는 핵심 문장입니다. 라는 표시가 되겠고요. 연결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선생님이 눈에 딱 띄게 표시를 했고, 여러분들 다 눈치챘겠지만, 노란색은? 맞아요. 가장 핵심. 답을 고르는 그 핵심 중에 핵심이 되는 부분에 노란색을 표시를 한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Dear school officials, 뭐래요? 학교 관계자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되겠습니다. Thank you for deciding. 결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뭘 결정했지? To participate in the upcoming 2025 Student Art Exhibition. 2025이 학생 예술 전시회, 다가오는 그 전시회에 참여를 결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 학생들이, 나 여기 참가해야지라고 해서 참가 신청서를 보낸 것 같아. 그래서 그 학교 관계자들한테 고맙습니다. 학생들 이렇게 신청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Our organization's event, 저희 조직의 행사는, 저희 단체 행사는 has been a platform. 무엇을 갖고 있어요? 하나의 플랫폼을 갖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은 뭘 위한 플랫폼이냐? For showcasing the artistic talents of young students for a decade. 자그마치 10년 동안 우리가 young student, 어린 학생들의 artistic talents, 예술적인 재능을 showcasing 하는, 선보이기 위해서 일종의 우리는 platform, 뭐 어떤 무대 같은 것들이 되겠죠. 그죠? 그런 플랫폼을 저희는 사실 플랫폼이 되어 왔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 재능 있는 학생들이 예술적인 그런 재능들을 뽐낼 수 있고 선보일 수 있는 그런 무대에 기회를 제공한 게이 단체인 것 같습니다. So after reviewing the art applications we have received, 저희가 받았던 그 신청서를 reviewing, 검토한 후에, 검토해 보니 we can't wait. 저희는 기다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I can't wait 라는 거 정말 기대가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정말 기대가 됩니다. To exhibit your students' work. 여러분들 학생들의 당신의 학생들의 그런 작품들을 전시할 게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서를 받아보니까 아, 정말 재능 있는 끼 있는 학생들이 정말 많이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진짜 기대가 된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However라고 얘기했어요. 하지만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뭔가 전환이 확실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아, 내가 봐야 되는 부분이 드디어 나오는구나. 라는 여러분들한테 뭔가 이렇게 시그널을 주는 하나의 연결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Please note, 주목해 주세요. 무엇을 주목하지? There has been a change. 뭐가 있다라는 거? 변동이 있다라는 부분에 주목해 주십시오. 그러면 변동 사항에 대한 안내인 것 같아요. 뭐에 대한 변동일까? To the submission deadline. Deadline이 뭐예요? 마감일이에요. Submission이 뭐죠? 우리 1번에서 submit라는 동사 맞잖아요. 맞아. 얘가 제출하다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아래로 보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래로 최종적으로 보내는 건 최종 결과물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제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당신 학교의 그 학생들의 그, 작업, 혹은 이그 작품에 대한 제출 마감일의 변동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주목해 주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마감일 제출의 변경 사항 알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마감일이 언제서 언제로 이동한다라는 얘기가 들어가 줘야 되겠죠? 원래는 4월 15일이었어요. 자, 그런 언제 원래는 3월 28일이었죠. 3월 28일 대신에 4월 15일이 바로 마감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경된 날짜가 조금 더 나중이네요. 다행이네.
앞당기면 그게 문제가 되는데, 그죠? Please send the work, 작품을 보내주십시오. To the address of which we have already notified you. 저희가 이미 여러분께, 당신께 notify, 알려드렸던 그 주소로 작품을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라는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은 뭐에 대한 내용? 변경에 대한 알림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변경, 알리려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에 대한 변경이야? 장소가 아니라 시간, 마감일에 대한 변경입니다. 뭘 마감하는 거? 작품 제출을 마감하는 마감일에 대한 변경사항을 말하고자 하는 바로 편집글이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나머지는 여러분 변경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눈을 빠르게 이 시선으로 움직여서 내가 찾고자 하는 가장 키가 되는 단어를 먼저 찾아보시고 관련된 주변 정보들이 내가 찾는 정보와 일치하면 사실 다른 선택지는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야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으니까. 알겠죠? 예, 좋아요. 4번도 잘 해결했어. 자, 이제 5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5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우리 이제 지금 3학년 문제를 다루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라인 바이 라인으로 막 분석하는 것도 물론 어떤 문장에서는 필요하지만 이 문제를 좀 이렇게 큰 시각에서 봐야 돼. 그래서 먼저 우리가 문제 풀이를 위한 풀이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무슨 말이냐? 방금 전에 우리가 1번, 2번, 3번에서 봤던 것처럼 이제 정말 바로 핵이 되는 문장, 정말 중요한 중심 문장이 무엇인지 한번 맞춰봅시다. 선생님이랑 같이. 자, 찾아보시면 일단 however가 보이면서 뭔가 내용이 전환되고 있구나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중요한 문장은 이거죠. 보세요, 여러분. 따라서 결과적으로 therefore, as a result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어떤 결론에 가까운 내용을 담고 있는 문장이어서 중요한 문장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문장이 바로 중요 문장, 중심 문장으로 선생님 뽑았는데요. 자, 결과적으로 we have decided to, 저희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cancel the race, 그 경기를 취소하기로요. 그러면 지금 뭐야? 앞에 어떤 구구절절한 이런 사연들이 나올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 상황으로 인해서 경기가 결국 취소된다. 이런 의미가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앞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선택지에서 뭘 보시면 될까요? 그렇지. 지금 취소가 됐어. 뭐가? 경기가 취소가 됐어. 마라톤인지는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그걸 진짜 최종적으로 공지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쓰는 건지 그 부분만 살짝살짝 앞에 있는 내용, 뒤에 있는 내용 쭉 이어가면서 그냥 빠르게 스캐닝 하면서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볼게요. 자, Rosehill City Marathon Racers. 맞네요. 마라톤 경기에 참여하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맞아요. 그죠? We are really grateful. 저희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To all of you. 여러분 모두에게요. 그 여러분들은 누군데? Who have signed up for. 등록한. Sign up for. 무언가를 등록하다. 신청하라. 이런 뜻입니다. 신청한 모든 여러분들에게 정말 진심의 감사를 표합니다. 라는 얘기죠. 뭐에 대해서 신청을 했지? 아, 10주년이네요. 그죠? 이 Rosehill City Marathon 10주년, 10회에 등록해 주신 거, 신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 마라톤은요, that was scheduled for. 뭐라고 예정이 되어 있었죠? 자, this coming Saturday at 10 a.m. 오전 10시에 다가오는 이번 주 토요일에 예정이 되어 있었어요. 라는 얘기예요. 마라톤이면 일단 야외 활동이니까 날씨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자, 근데 여기 뭐가 나왔어요? 그렇지. 안타깝게도 unfortunately 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안타깝게도요, as you may already know,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the weather forecast, 일기예보가 says that ER라고 말했어요. 일기예보에 따르면 that ER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뭐라고 했어요? There is going to be a downpour throughout the race day. 자, the race day니까 그 경기 당일입니다. 경기 당일 throughout 이라고 하면 이런 내내 라는 뜻이에요. 생각해봐. through. 통과해서 out, 바깥쪽으로 나간대요. 어떤 터널을 지나가서 완전히 바깥쪽으로 나간다는 이야기니까 얘는 뭐 내내, 온종일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경기 당일 내내 downpour, pour라는 게 쏟아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폭우가 온다라고 일기예보가 알려줬어요.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죠?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폭우가 오면 비가 내리면 길이 어때요? 미끄럽죠. 그러면 달리는 사람들이 다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we truly hope that 저희는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뭐? The race, 그 경기가 it goes smoothly, 정말 순조롭게 진행이 되기를 저희는 진심으로 바라요. 그 순조롭게라는 게 뭐겠어요? 그치, 다친 사람 없이 안전하게가 되겠습니다. 하지만은요, it is likely that 뭐일 것 같냐면 the heavy rain, 자, 이 폭우가 will make the road too slippery. 길을 너무, 그 가는 길을 너무 미끄럽게 만들고 and dangerous, 위험하게 만들 것 같아요. 누구에게 뭐 하도록, 누가 뭐 하는 데 있어서 바로 이 경기, 달리기 경기라는 달리기 경주자들이 run safely, 안전하게 달릴 수 있는 기회는 너무나도 미끄럽고 위험할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안전상의 문제가 사실 가장 크죠.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따라서요, 저희는 그 경기를 취소하기로 했어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정답 몇 번? 그렇지.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문장, 마지막 문장 한번 해석해 볼게요. We hope, 저희는 희망합니다. 바래요. You understand.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며. And we promise, 그리고 동시에 저희는 약속드립니다. To hold another race in the near future. 가까운 미래에 또 다른 경기를 주최할 것이라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라는 얘기요. 너무 아쉽지만, 그 아쉬운 마음이 크지만, 예, 가까운 미래에 저희가 또 다른 경기로 찾아뵐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1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거. 자, 마라톤 경기라는 표현들은 다 1번부터 5번까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 사실은 소재 자체는 난이도가 굉장히 낮다. 다 들어와 있으니까요. 지금 뭐 참여 동료 아니고, 환불 관련된 거 아니고, 규칙 준수 아니고, 도로 통제 관련된 거 아닌 거 너무나도 잘 아실 테니 1번을 체크해 주시고 넘어갈까요? 네,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6번 가볼게요. 6번도 지금 중요한 문장을 찾아봐야지 라고 물어보려고 했더니 바로 앞부분에서, 도입부에서 나옵니다. 사실 이렇게 도입부에서 나오는 거는 조금 드물어. 예, 우리가 많은 편집글들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꽤 많이 봤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뭐 1년 때 문제를 풀어보면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대부분은 정말 하고자 하는 말들이 중후반부에 보통은 위치해 있어요. 이렇게 도입부에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뭘 어떻게 이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난이도상으로는 더 쉬울 수 있다. 이렇게 안심을 하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누구한테 보내는 편지예요? Dear valued members. 누구한테? 정말 소중한 회원들에게 보내는 편지글이 되겠습니다. We have exciting news. 저희가 정말 신나는 뉴스를 여기에 가지고 왔습니다. 신나는 뉴스가 있어요. 라는 얘기예요. 어디에? At Royal Ocean Cruises. ROC가 뒤에 나오더라고요. 자, 이 cruise에 서 저희가 정말 신나는 뉴스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신나는 뉴스라는 건 뭔가 고객들이 반길 만한 뉴스가 되겠죠? 봤더니 To thank you for your royalty. Royalty라는 건 충성심, 충심입니다. 고객 여러분, 회원 여러분들의 그 충심 덕분에 We are thrilled. 저희는 정말로 신납니다. 뭐 하게 돼서? To offer you, 이 고객님, 회원님들에게 an exclusive promotion. Exclusive라는 단어가 exclude라는 동사의 변형 형태인 거는 맞아요. exclude가 무슨 뜻인데? 맞아, 배제하다라는 뜻입니다. 배제하다, 포함하다, 이제 반대가 배제하다, 제외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가 되겠죠. 자, 그런데 얘가 배제하다라는 의미에서 형용사 형태로 바뀌게 되면 다른 사람 말고 나만, 다시 말하면 독점적인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무슨 뜻? 네, 이 단어는 좀 챙겨두시는 게 좋아요. 독점적인이라는 의미가 돼요. 특히 이제 경제나 이런 그 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 표현이 바로 exclusive, 독점적인이란 뜻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독점적인 판촉 상품, 프로모션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게 돼서 저희는 정말 기쁩니다. 일단 소재가 확실해요. 우리가 판촉 상품, 괜찮은 판촉 상품을 고객들, 회원들에게 제공을 하겠다라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자, make a reservation, 뭘 하래요? 등록을 하십시오. 그죠? 뭐에 대한 등록? 그 어떤 크루즈든지. 근데 이 크루즈는 어떤 크루즈인데? 출발하는 크루즈예요. 몇 달 내로? 향후 6개월 이내에 출발하는 크루즈를 예약을 하세요. 예약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데? 그리고 예약을 하게 되면 enjoy a 15% discount. 15%의 할인을 누리십시오. 라는 얘기입니다. 아, 그러면 이 향후 지금부터 한 6개월 이내에 그 어떤 크루즈든지 예약을 하게 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그게 바로 뭐예요? Exclusive promotion이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오케이, 좋아요. 여러분들이 이 정도까지 보고 선생님 같으면 뒤로 좀 점핑해서 보겠습니다.
과연 내가 읽은 내용과 뒤에 마무리가 되는 내용이 비슷한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거든요. We look forward to welcoming you back. 저희는 고대합니다. 고객님, 회원님들이 다시 오셔서 환영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Back aboard라니까 얘는 지금 크루즈에 다시 탑승을 해주시기를 탑선해 주시기를 정말 바란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또 다른 잊지 못할 그런 여정을 위해서 다시 한번 고객님들을 반길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뭐야, 이 상품 잘 이용해 주셔서 다시 오시면 저희가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Thank you for your continued loyalty and support. 고객님들, 즉 회원들의 이런 충심과 그리고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내용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일단 중간 부분을 조금 스킵했죠. 자, 요 내용을 가지고 먼저 한번 답을 골라보겠습니다. 선택지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가 될까요? 네,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것 같죠? 뭐에 대해서? 판촉 행사, 프로모션에 대해서. 근데 그게 바로 뭐에 관련된 거? 크루즈에 관련된 겁니다. 여행 상품 판촉 행사 안내하려고, 홍보하려고 라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변경 사유 설명이 아니고 작성을 참여해달라라고 독려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변경사항 공지도 아닌 것 같고 아이디어 공모도 아닌 것 같죠. 그래서 일단 선택지 매력도가 확확 떨어지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찾았던 그 앞부분의 정보가 뒤에서도 다시 한번 독려가 되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간 부분 우리가 읽으면서 추가적인 정보가 뭐가 있을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additionally, 덧붙여서요. 추가로 we're offering, 저희는 제공합니다. 뭐를요? A free specialty dining package. 다이닝 패키지니까 뭔가 식사에 관련된 상품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무료로 어떤 특별식이 제공이 되는 걸 저희가 제공합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와, 정말 좋은데? 그치? 그리고 20% coupon to use at an onboard gift shop. onboard이니까 배에 탑승을 해서 그 선물을 파는 그 가게에서 사용할 수 있는 $20짜리 쿠폰을 저희가 또 제공을 하겠다. 야, 그럼 뭐야? 할인도 해주고 이것도 제공하고 이것도 제공하고 그러니까 많이 많이 오세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to take advantage of this offer, 이러한 제공,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말을 take advantage of, 무언가를 이용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수거적인 표현입니다. 자, 이걸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고객 입장에서, 회원 입장에서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라고 해요? Simply go to, 단순히 가시면 됩니다. 어디로 가시면 돼요? Our website. 웹사이트로 가시고 and enter the promotion code ROCK25. ROCK이 바로 여기 있는 ROC가 되겠죠? ROC25라는 프로모션 코드를 입력을 하십시오. 판촉 행사 코드를 입력하시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저희는 다시 한번 잊을 수 없는 그런 여행을 또 다른 여행을 위해서 다시 회원들이 탑승하는 고객님들이 탑승해 주는 걸 환영하기를 고대합니다. 많이 많이 다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회를 잘 이용해 주세요. 그래서 뭐야? 여행 상품 판촉 행사 안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행 상품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든다면 여기에 unforgettable journey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행 상품이 맞군. 이라고 확신하실 수 있겠죠. 오케이? 네,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아주 빠르게 잘 보고 계실 텐데 우리가 특히 look forward to라는 표현이 정말 이 편집글에서 많이 나와요. 뭐뭐하기를 기대하다, 고대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뒤에 명사, to가 전치사이기 때문에 명사의 형태 혹은 명사의 동사의 명사 형태인 동명사 형태가 보통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무언가를 기대한다, 고대한다라는 게 사실상으로는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마지막으로 어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찾은 여러분들의 그 핵심 정보와 뒤에 나온 이 look forward to가 있는 이 문장의 정보를 같이 연결해서 합해서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더 쉬울 수 있다, 정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답 4번 체크해주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목적 찾는데 여러분들이 찾은 핵심 문장은 뭐야? 아, 선생님이 찾은 문장 바로 중간중간에 있기는 한데 여기에 있는 노란색으로 된 부분들을 좀 연결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특히요. 얘는 좀 특이한 게 여기 뭐야? It's been two days ago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뭘까? 볼게요.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Welcome back to. 자, 다시 오셔서 환영합니다. 자, 다시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어디에 오신 걸? Your favorite online channel with Ethan. Ethan과 함께라는 이게 이탈릭체로 되어 있는 건 어떤 책의 제목이라든가 프로그램 명이라든가
아니면 뭐 영화의 제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온라인 채널인 이뜬과 함께라는 여러분들의 선호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라는 얘기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런 그 너튜브 채널 같은 데 가보면 그런데 온라인 채널들 각각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이 그 컨텐츠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환영하고 있잖아요. 그걸 연상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As always, 항상 그렇듯 자, I'm trying to 자, 채널의 운영자인 저는요. 뭘 하려고 노력하냐면 make this channel a place. 이 채널을 어떤 장소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채널로 that many my followers of all ages 모든 연령대의 팔로워들이 can enjoy 즐길 수 있는 그런 이 채널을 그런 장소로 제가 만들려고 정말 노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사실은 이 채널은 누구를 대상으로 한 맞아. 특정 연령대가 아니라 모든 연령을 대상으로 한 채널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온라인 채널에 관련된 소재 일단 잡았습니다. 자, recently, 최근에요. In the comment section, comment section? 코멘트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뭘까요? 댓글란이죠. 그죠? 댓글을 쓰는 그 댓글란에 there have been some examples. 어떤 사례들이 좀 있었냐면 of language, 언어의 사례가 있었대요. 근데 그 언어는 어떤 언어냐? That is inappropriate for younger viewers. 어린 이 그 시청자들에게는 inappropriate. appropriate이 적절한, 적당한의 의미를 갖고 있는 형용사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inappropriate이라고 이야기했으니 얘는 뭐가 돼요? 적절하지 않은 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적절하지 않은 그런 언어의 몇 가지 사례들이 발견이 됐어.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이 보는데 막 비어나 속어나 은어나 막 이런 것들이 막 있는 거야. 적절하지 않은 언어. 그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불편하겠죠? 이 운영자로서는. 그죠? 그러면 지금 뭐의 사례가 있다? 커멘트 중에서 적절하지 않은 커멘트의 사례가 있다. 이걸 가지고 가보겠습니다. Also, 또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다른 문제점을 이야기하겠죠? 자, 또한 there have been some comments. 또 어떠한 커멘트, 댓글이 있냐면 지금 커멘트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 어린 시청자들이 보기에 적절하지 않은 언어적인 부분에 커멘트가 있고 두 번째 커멘트의 문제점은 they are not relevant to this channel. 이 채널과 relevant, 관련이 not, 없는 그런 일부 댓글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여기서 나누면 안 되는 혹은 전혀 관련이 없는 이런 댓글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댓글은 사실 남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겠죠. 운영자 입장에서는요. These kinds of comments, 이런 종류의 댓글은요, are unacceptable. 자,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For a channel like this, 이와 같은 채널, 저희와 같은 그런 채널에서는 사실은 용인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받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I really like to ask, 제가 정말로 요청컨대, 요청드리고 싶은 건 바로 that 이하입니다. 자, 요청이 확실하게 나와 좋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All of my followers, 모든 저의 팔로워들이, 저희 채널의 그 팔로워들이 keep these things in mind. 이걸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뒤에 걸 명심하라, 뒤에 걸 해달라라는 의미가 되겠죠? So that, 뭐 할 수 있도록요? We can all enjoy this channel. 우리가 이 채널을 다 모든 우리가 즐길 수 있도록 이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keep this in mind, 이 this라는 건 뒤에 있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앞에 있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커멘트 용인할 수 없어요. 이런 커멘트 적절하지 않아요. 모든 연령대가 시청하는 저희 채널은 이런 댓글은 쓰지 말아주세요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1번부터 5번까지 어떤 단어가 꼭 들어가 줘야 될까? 그렇지, 댓글에 관련된 단어가 들어가 줘야 됩니다. I always appreciate your time and support. 늘 여러분들이 주시는 그 시간과 지원에 저는 정말 감사드립니다. Please keep watching. 계속 시청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지 한번 가볼게요. 자, 뭐에 대한 거? 댓글에 대한 거 한번 찾아보자 얘기했어요. 댓글 여기 있습니다. 부적절한 댓글 맞죠? 언어적인 부분이나 관련 없는 댓글 사양한다.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쓰지 않도록 요청을 한다 맞죠? 그러니까 정답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어울리지 않는 선택지 드리겠죠? 자, 새로 개선한 온라인 채널 홍보 관련 없고 변경, 날짜 변경 관련 없고 연령 제한, 선생님 아까 그거 더 어린 연령, 모든 연령, 연령이라는 단어 많이 나왔는데 온라인 채널 구독 연령 제한을 고지하려고 무슨 소리야?
모든 연령대가 다 누렸으면 좋겠다. 즐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관련 없습니다. 요청사항 공유 관련 없는 거다 확인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몇 번으로 갈까? 이제 8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8번도 일단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확실하게

알겠습니다. 받아들였어요. 뭐를요? A position at another company. 다른 회사에 있는 직책을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정말 제가 신중에 신중을 더한 후에 그런 다음에 기회에서 다른 회사로 그 직책을 받아들여 수용을 했다. 그럼 뭐야? 그렇지. 직장을 이전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And will be leaving Lewis Limited. 루이스 회사를 떠날 예정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직장을 옮기려고 하는 사람이다. 라는 직장의 변경 관련된 선택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거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다른 부서의 이동이 아닙니다. 이 회사를 떠나서 다른 직책이라서 그냥 직책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뒤에 그 회사를 떠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부서의 이동을 요청하는 건 더더욱 아니죠. 지금 결정을 본인이 선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뒤에 있는 서술어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자, 볼까요? 다른 회사로 이직. 이직이라는 게 직장을 옮기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직을 하게 되었음을 어떻게 알리려고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5번이 확실하게 맞는지 한번 우리 내용을 쭉 해석하면서 확인해 볼까요? 좋습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뭔가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알려주는 내용인지 가보겠습니다. It has been a privilege. 여러분들, privilege가 뭐예요? 맞아요. 일단은 특권입니다. 특권. 자, 특권이었습니다. 뭐 하는 것이 특권이었지? To serve in. 여러분, serve라는 건 원래 제공하다라는 뜻인데요. 어디에서 제공을 하는? 이 회사에서 제공을 하는. 지난 4년 동안 제공을 하는. 어색하죠? 자, 여기서 serve라는 건 여러분들, 왜 우리가 군복무도 in service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디에서 복무를 하거나 어디서 근무를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4년 동안 이 회사에서 근무를 한 건 특권이었어요. 이 얘기는 뭘까요? 아, 내가 정말 누릴 수 있는 그 특권 중에 특권, 영광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본인한테는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죠. The experiences and insights I have gained as a safety manager. 자, 안전 담당자로서, 안전 책임자나 안전 관리자로서 제가 얻은 그런 경험, 이 회사에서 얻은 겪은 그 경험과 그리고 insight, 통찰력이 have been invaluable. 어땠대요? 정말 가치가 높았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하는 게 invaluable이라는 단어인데요. valuable은 사실은 가치가 있는 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in을 붙이거나 on을 붙이거나 this를 붙이는 앞에 접두사를 이렇게 딱 붙여놓으면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해요? 아까 우리가 appropriate의 반대가 inappropriate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반의어인 not의 의미를 부정적인 의미의 접두사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 valueless라는 가치가 없는 이라는 전미사를 써서 반대말을 만들어요. 그럼 얘는 뭘까요? 아주 소중한, 매우 귀중한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invaluable 이란 단어가 정말 긍정적인, 초긍정적인 단어라는 걸 기억해 두시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회사에서 안전관리자로서 얻은 그 경험과 통찰력은 매우 소중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however, 근데요, after careful consideration, 이 부분에서 선생님이 해석을 했죠. 아주 정말 신중하게 고려한 후에, 저는요, 다른 회사의 직책을 수용했습니다.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저는 Lewis Limited라는 이 회사, 루이스 유한 책임 회사를 떠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This was not easy decision to make. Make a decision이라는 표현이 결정을 내리다라는 뜻이니까 내릴 결정. 다시 말하면 제가 이게 쉽게 할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I'm confident that. 저는 that 이하를 confident 합니다. 그런데 confident라는 형용사가 무슨 뜻이에요? 맞아요. 자신이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I'm very confident that. 저는 that 이하를 매우 자신 있어 합니다. 라는 건 확신하라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sure, certain의 의미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요 확신컨대. 뭘 확신하게 돼요? My new role. 제가 다른 회사에 맡게 되는 그 새로운 이 역할이 will help me. 저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요. 어디에? With my future goals. 저의 앞으로의 그 미래의 목표에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는 바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정말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앞으로의 그 나에게 주어진 그 회사에서의 그런 직책이 나한테는 정말 좋은 정말 필요하고 소중한 그런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어렵게 결정 내렸어. 이런 의미가 되겠죠. My last day of work. 저의 마지막 근무일은요. 이날이 될 겁니다. 4월 30일이 될 거고. I will do all I can do. I can to assist. 제가요. 도울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I will do 할 거예요. 언제? In a smooth. 어느 부분에서의 도움을 줄 수 있게끔 제가 모든 걸 할까?

Smooth transfer of duties. duty라는 단어가 원래 책임이라는 뜻이죠. 본인의 역할,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업무를 부드럽게 이동시키는 데 있어서 이거 뭐라고 하냐면 회사에 들어가서 다른 이제 나의 어떤 포지션이 바뀌거나 이렇게 이직을 하거나 이럴 때 내가 했던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런 이 일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하면 돼. 라는 그렇게 업무를 넘겨주는 걸 인수인계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거 몰라도 돼요. 어쨌든 저희가 제가 정말 부드럽게 이렇게 인수인계가 잘될수 있도록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돕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I wish both of you and Louis Limited, 당신과 그리고 이 루이스 회사의 회사가 회사 모든 사람들이 every good fortune, 행운이 깃들기를 저는 정말 바랍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행운을 빌어주는 내용으로 끝나게 됩니다. 정말 포인트는 뭐예요? 뒤에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얘는 오히려. 그죠? 앞부분이 나는 이직을 할 거고 그 이직을 하게 된그 내가 생각하게 된그 동기는 무엇이며 그리고 내가 마지막까지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 그렇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어렵지 않아.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 쭉쭉쭉 가볼게요. 자, 중요한 키워드가 나왔죠? 중요한 키워드는 지금 온라인 코스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고, 이것은 특히 웹툰 프로덕션에 관련된 코스가 되겠습니다. 이 코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한번 들어와 주세요. 라고 홍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쭉 보시면 일단 웹툰 제작 온라인 강좌. 맞죠? Courses. 그걸 어떻게 하라고? 와서 한번 경험해 보세요. 라고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1번이 정답이 되는데요. 한번 내용 쭉쭉 가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I'm Charlie. 저는 Charlie라는 사람이에요. 저는 누구냐면, 이 Charlie라는 저는 Manager of Toon Skill Company. Toon Skill Company라는 그 회사의 Manager, 경영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Manager라는 거뭐 관리자도 되고 책임자도 되고 뭐 여기서처럼 경영자라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If you're interested in, 여러분들이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면요. 어디에? In Webtoon Making Skills. 웹툰을 만드는 기술, 새로운 기술과 and techniques, 기법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 왜, 선생님도 웹툰 이렇게 보면 되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웹툰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한 번도 궁금해 본 적이 없어. 근데 이 웹툰을 정말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 제작하는데 진짜 관심이 한번 있으면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관심 있는 친구들도 많겠죠. 그죠? 그렇다면, this post, 이 게시물은요, is for you, 당신의 위한 게시물입니다. 즉,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이 글이 정말 웹툰에 만들고 그려보고 싶은 그런 여러분들이 있다면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거예요.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볼게요. This year, 올해요. We have launched. 여러분, launch라는 건 출시하다 혹은 시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그 회사가 새로운 상품을 출시할 때를 launch라고 이야기해요. 공식적으로 뭔가 발표를 해서 시작하다, 개시하다, 출시하다 이런 의미가 전부 다 launch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상품을 새롭게 론칭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 개시하다, 시작하다라는 뜻이에요. 저희는요 시작했습니다. 뭐를요? 특별한 온라인 강좌를 시작했는데요. 그 온라인 강좌인 즉슨 무슨 강좌냐면에 대한 설명을 계속적인 쓰임으로 하고 있죠. Which contain a variety of contents, 다양한 컨텐츠를 포함한 그런 온라인 강좌예요. 근데 그 다양한 컨텐츠가 뭐에 대한 컨텐츠냐면 그게 바로 웹툰 프로덕션. 웹툰 제작에 관련된 거지요.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까 1번에서 봤던 어떤 선택지? 웹툰 제작 온라인 강좌에 대한 홍보글이 됩니다. 거기에 관심 있으시면 이 글은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글인데 라고 이야기했으니 그 강좌를 들어라. 이런 강좌가 있다. 라고 홍보를 하는, 광고를 하는 글이라고 알 수가 있죠. 1번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나머지 내용도 볼게요. Each course, 각각의 그 과정은요, 이 웹툰 프로덕션에 관련된 그 각각의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은 consist of, 무엇무엇으로 구성되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과정은 구성을 합니다. 10 units. 10개의 units로요. unit이라는 거 여러분들은 뭐 차시 정도가 됩니다. 그 여러분들 학교에서도 뭐 1차시, 2차시, 3차시 이렇게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10차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근데 이 10차시의 강좌는 that help improve. 자, 뭘 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향상시키는데, 끌어올려주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뭐를? Your drawing and storytelling skills. 여러분들의 그리기 기술과, 그리기 능력과, 그리고 스토리텔링 기술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10개의 차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실전에서는 이걸 막 꼼꼼하게 읽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강좌가 이런 걸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런 데 도움이 될 거고, 전부 다다 뭐에 관련된 거예요?

어쨌든 프로덕션이 온라인 강좌를 들어라 이 얘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뒤 있는 부분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아, 다른 소재에 나오는 거 아니야? 이 정도만 확인하는 걸로 그냥 쭉쭉쭉쭉 내려가셔야 돼요. 이런 걸 선생님이 이제 이른바 강약 조절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중요한 부분은 꼼꼼하게 그래도 시간을 들여서 읽고 그리고 아 내가 생각한 것이 틀리진 않았나 논리적인 비약이 없나 이 정도로 빠르게 체크하는 게 바로 약하게 빠르게 읽기.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약하게 빠르게 읽기도 독해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죠? 단어를 모르면 이거 몰라요. 구조를 몰라도 몰라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빠르게 좀 쉬운 글에서 여러분들 강약 조절을 한번 하는 방법을 기회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나머지 내용 볼게요. 더욱이 These courses 이러한 과정은요. Are designed to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뭘 하도록요? To suit any level. 그 어떠한 수준도 suit 적절하도록요. 선생님처럼 웹툰에 이응자도 모르는 사람 누구지? From beginner 초보자야. 초급에서부터 to advanced, 고급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수준에든 적합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 엄청나게 잘 체계적으로 설계를 했나 보죠. 그죠? 그리고 그 가격이 이제 나옵니다. 45달러예요. 근데 한 강좌랑 45달러이며 and you can watch, 여러분들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Your course, 여러분들의 그 강좌를요. 어떻게 시청할 수 있을까? As 뭐뭐만큼? 이란 뜻이 되겠죠? As many times you want.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다 여러분들의 강좌를 여러 번 시청해도 상관없어. 우리 지금 EBS IEO 강좌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원하는 만큼 언제든지. 근데 여기는 네, 우리 EBS만큼은 아니네. 여기 뭐라고 나와요? 그치. 6개월 동안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계속 보면서 익힐 수 있습니다. 이런 좋은 점들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강좌에 대한 좋은 점들을 이야기해주니까 강좌에 대한 홍보글이 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Our courses with talented and experienced instructors. 우리 강좌를 그럼 이끄는 사람이 누구냐? 이것도 중요하겠죠. 그죠? 그냥 정말 웹툰에서 조금 배워본 사람이 이런 수업을 하는 건 사실은 약간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봤더니 talented, 재능도 있으며 and experience, 경험이 풍부해요. 즉 노련한 그런 강사들과 함께하는 우리의 강좌가 well, open up, 열릴 겁니다. 아, 무엇을 열까요? A new world, 새로운 세상을 여러분들을 위한, 여러분들이 창의력을 위한 그런 세상을 열어줄 겁니다. 새로운 세상, 새로운 세계가 열릴 거예요. 여러분 창의력을 마구마구 발휘할 수 있어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It is time to 뭐뭐 할 때입니다 라는 뜻이요. Start creating your webtoon world. 여러분들의 웹툰 세계를, 웹툰 세상을 만들 것을 시작할 때입니다. 바로 이곳에서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뭐에 대한 내용? Online courses, special courses. 근데 그 courses는 뭐하는 course야? 그렇지. 웹툰 production, 드로잉부터 그리고 뭐 production, 저 구체적인 어떤 제작, 그리고 스토리텔링에 이르는 그런 기술까지 전부 다 알려주겠다. A부터 Z까지. 그래서 초급자부터 고급을 그 해당하는 고급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르기까지 정말 모든 레벨의 수준에 적합한 강좌야 라고 해서 최고의 강점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몇 번? 네.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웹툰 제작, 온라인 강좌, 홍보라는 이야기요. 지금 채용에 관련된 내용 아니니까 바로 아웃이 되겠고요. 아, 웹툰, 새로운 웹툰 언제 나와요? 일정 공유라고 한다면 날짜나 시간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딱 봐도 이상한데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웹툰 창작대의 출품 권유, 지금 배우는 겁니다. 출품할 단계가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기초적인 웹툰 제작에 대한 설명, 여러분들 혹시 5번이 이거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니죠? 그죠? 웹툰 제작 방법을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초부터 고급에 이르기까지 강좌가 있으니 이 강좌 꼭 들어보시면 정말 도움이 될 거다라고 전반적인 이 온라인 강좌에 대한 홍보 글의 일부 부분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여러분들 함정에 빠지시면 절대 안 돼요. 안 빠졌겠지만.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아홉 문제 어때요? 아, 너끈이 뭐 전혀 문제없이 풀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을 위한 선생님 선물이 하나 또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 단어만큼은 꼭이라는 생각. 선생님이 이렇게 가지고 한땀한땀 단어를 쭉 보면서 선별한 단어가 있습니다. 걔가 누구냐면 submit라는 단어예요. submission이라는 명사 형태로도 우리 바꿔서 봤었죠. 이 단어는 이렇게 쉬운 목적을 나타내는 글뿐만 아니라 정말 어렵고 그리고 난이도 있는 그런 지문에서도 많이 나오는 단어니까 꼭 챙겨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선생님은 믿는 게 있어. 뭐냐면 어떤 단어든 있지 사연이 없는 단어가 없어요. 얘가 이 의미를 갖게

그런 이유들이 다 있거든요. Sub이라는 게 아래라는 뜻입니다. Subway, submarine, 길을 아래로 다니는 지하철, 그리고 바다 아래를 다니는 잠수함, 이런 단어잖아요. 그래서 under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sub을 생각하셔서 아래로 보내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다 작성을 하고 조그마한 이런 창구에 이거 제출할게요 라고 해서 아래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무슨 뜻? 기본적으로는 가장 많이 쓰이는 의미가 제출하라 라는 뜻이에요. 아니면 굴복하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옛날에 전쟁할 때 전쟁에 패배한 사람들이 이제 땅에 엎드리거나 이렇게 하고 굴복했다 라는 그런 표시를 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래로 보내다 라는 의미가 아 굴복하다 라는 의미도 되는구나 라고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명사 형태 submission까지 챙겨두시면 좋겠고요. 요거 어디에? 네, 수강위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같이 하고 있어 라는 그런 지지와 응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쓰면서 여러분들의 단어 실력도 올리시고 그리고 외롭지 않은 여러분들의 수험생 길을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시간 여러분들 너무 잘 끝냈어. 다음 시간은 더 잘할 겁니다. 선생님이 마지막 끝까지 함께 할 거니까 문제 꼭 풀고 만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히 계세요.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어버머이 편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기출 문제를 분석할 김현진입니다. 자, 여러분 31강에 오셨어요. 31강부터는 어떤 내용에 들어갈 거냐면 우리 저번 시간까지 밑줄 친 어휘에 대해서 살펴봤거든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는 이번 시간에 밑줄 친 어휘를 마무리 짓고 어떤 부분으로 넘어갈 거냐면 네모 어휘라고 붙여진, 이름 붙여진 그 유형으로 넘어가 보게 될 겁니다. 뭔가 색다르게 어려운 유형은 아니니까 네모 어휘 1번 들어가기 직전에 쌤이 간단하게 설명하고 유형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풀 문제는 밑줄 친 어휘 부분을 이제 잘 마무리 지어야겠죠. 46번 문제부터 이번 시간에 풀 거고요. 20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42번 문항입니다. 얘들아, 42번 문항이 조금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42번 문항 같은 경우는 무슨 문제랑 같이 연결돼 있어? 어휘 문제뿐만 아니라 제목 문제까지도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4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 전체의 문장들을, 즉 이 지문의 내용을 하나의 문장으로 줄일 수 있는 연습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말이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꼼꼼히 살펴보면요. The right to privacy may extend only to the poi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얘들아 첫 번째 문장부터 조금 어렵거든. 한번 볼까? The right to privac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사생활에 대한 권리입니다. 자, 그래서 사생활에 대한 권리는요, 오직 어느 부분까지 확장되어질 수 있냐면, 자, 확장되어질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where it does not restrict someone else's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혹은 저해하지 않는 수준까지만 확장될 수 있대. 자, 그런데 다른 사람의 뭐에 대한 권리냐면요,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or right to inform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표현의 자유

자유에 대한 권리, 그리고 정보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제한하지 않는 정도 수준까지 확장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즉, 얘들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싶어 하는 게 뭐야? 사생활에 대한 권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은 정도까지만 확장될 수 있다라고 지금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the scope of the right to privacy i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그 사생활에 대한 권리의 범위라고 하는 것은요, is similarly restrict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유사하게 제한되어진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얘들아, 지금 여기서 may extend only to 라고 하는 표현, 오직 어느 정도까지만 확장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두 번째에서는 restricted, 제한되어진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꿔 쓰였네. 그치? 자, 그랬을 때그 우리의 사생활에 대한 권리의 범위라고 하는 것은 유사하게 제한되어지는데 뭐에 의해서 유사하게 제한되어지냐면요. By the general interest 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얘들아, 공공의 이익이거든? 공공의 이익에 의해서 유사하게 제한되어진대.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 공공의 이익을 취할 거냐면 in preventing crime이라고 나오고 있어. 즉, 범죄를 예방하는 측면에서 혹은요, or in promoting public health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공중 보건을 증진하는 측면에서 이 공공의 이익에 의해서 유사하게 제한되어질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그럼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A번, similarly, 유사하게라고 하는 표현이 맞으려면 이 뒤따라 나오는 예시들을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은데, 얘들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공공의 이익을 취하는 경우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CCTV를 공개해. 근데 그것이 비록 그 사생활의 권리를 침해한다 할지라도 뭐를 위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뭐 하는 데 있어서, 아, 이런 범죄를 예방하는 공공의 이익이 있을 때는 이 사생활의 권리의 범위를 조금 넘어가도 된다. 라고 지금 말하는 거겠지. 자, 그럼 두 번째 예시는요. In promoting public health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공중 보건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뭐를 살짝 침해해도 된다? 지금 여기서는 아, 사생활의 그 권리라고 하는 것을 살짝 이제 넘어도 된다. 즉, 여기서는 제한해도 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감염자의 경로에 대해서 막 공개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감염병을 가진 사람이 여기를 갔다가 저기를 갔다가 저기를 갔습니다라고 하는 그 뭔가 경로를 공개하는 것 자체가 무엇을 제한시켜 줄수 있다? 유사하게 이런 privacy right. 권리에 대한, 사생활에 대한 권리의 범위를 유사하게 제한시켜 줄수 있다라고 하는 거, 오케이, 괜찮습니다. 지금 두 예시 다 뭐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어? 권리가 제한되어질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으니까, similarly restricted 이라고 하는 표현, 괜찮습니다. 자, 그랬을 때, 하지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우리 저번 시간부터 뭐에 대해서 얘기했냐면, 접속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했었어. 그치? 자, 그러면 하지만이라고 하는 내용은 앞에 있는 내용이랑 상반되는 내용이 나와야겠지? 자, 하지만, when we move away from the property-based notion of a right to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얘들아, move away from A to B 라고 하는 수거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A에서 벗어나서 B로 간다는 말이거든? 자, 그런데 벗어나는 A라고 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property-based notion of a right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얘들아, 이때 property는 속성이라고 하는 뜻이거든? 그러면 속성을 기반으로 하는 권리의 개념이래. 얘들아, 너무 어렵지? 속성을 기반으로 하는 권리의 개념이라고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 못할 것 같으니까, 뒤에 조금 더 예시를 들어가면서 설명해주고 있어. 자, 그런데 이러한 권리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Where the right to privacy would protect images and personalit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이런 사생활에 대한 권리가 무엇을 보호해 주는 거야? 어떤 image, 사진이나 혹은 personality라고 하면 인격이거든요. 인격을 보호해 주는 그 정도 수준의 그런 권리에 대한 개념에서, 얘들아,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를 이제 떠나왔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나의 하나의 인격, 나의 이미지만을 보호해주는 그런 권리로부터 이제는 어디로 떠나오게 되었냐면요. Modern notion of private and family lif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사생활적인 것, 그리고 우리의 가족의 삶이라고 하는 현대적인 개념으로 넘어오게 되었을 때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얘들아, 잠깐만 지금 멈춰 서가지고 한 번만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보자면 얘들아, 옛날에는 나와 관련된 이미지, 나와 관련된 인격에 대해서만 보호를 해주면 됐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나와 관련된 사진이 퍼져나가지 않도록 그것만 관리해주면 됐었었는데, 이제는 어디까지 흘러가게 됐냐면요. Modern notion of a private, 사생활은 물론이고 뭐까지 보호해줘야 되는 거야? 우리와 관련된 가족의 삶까지도 뭔가 보호해줘야 되는 그 개념까지 흘러오게 된 거지. 자, 그랬을 때 얘들아, 지금 범위가 확장되는 느낌이야. 자, 그랬을 때, we find it easier to establish the limits of the righ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원래는 요만큼만 권리를 보호해주면 됐었던 게, 이제는 가족의 삶까지 확장됐잖아. 그러면 우리는 그 무엇을 설립해내는 것을 그 권리의 한계를 설립하는 게 쉬워질까, 얘들아? 범위가 확장됐잖아. 범위가 확장됐기 때문에 이런 권리의 한계를 제한하는 것 자체, 설립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가야지 맞겠지. 자, 그럼 easier이 아니라 harder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권리의 한계를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된 거지. 왜? 범위가 확장됐으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랬을 때, this, of course, 당연히 이것은 the strength of a notion of privac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것이라고 하면 앞에 나오는 문장일 겁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그 권리의 한계를 설립하는 게 어려워진 거. 왜? 지금 내가 보호해야 될 대상이 넓어진 거잖아. 그 범위가 넓어진 것은 당연히 강점, 장점이 될 겁니다. 뭐에 있어서? 이런 사생활의 개념에 있어서 장점이래. 자, 어떤 점에서 장점이 되냐면요. It can adapt to meet changing expectation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변화하는 기대나 혹은 technological advanc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기술적인 진보를 뭔가 맞추어내는데 잘 적응한다는 점에서 지금 여기서 뭐라고 말해주고 있었어? 앞부분에서. 뭔가 이러한 권리에 한계를 두는 게 어렵다고 했잖아. 권리에 한계를 두는 게 어려우니까 마음대로 지금 expecting, changing expectations, 변화하는 기대에 따라서 그 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늘릴 수도 있고 좁힐 수도 있다는 점에서 분명히 강점이 됩니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지. 그쵸? 그랬을 때, in sum, 자, 결과적으로 봤을 때, 종합적으로 봤을 때, What is privacy today? 오늘날에 있어서 이런 사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질문을 던지고 있죠. 질문을 던진 다음에 바로 답변해주고 있고, 역시 다음 문장도 질문한 다음에 바로 답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오늘날에 사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요. The concept includes, 그 사생활이라고 하는 개념은 무엇을 포함하고 있대? A claim that 어떤 주장을 포함하고 있냐면 두 가지 주장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어. 첫 번째, that we should be unobserve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관찰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야. 즉, 사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관찰되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를 포함하고 있고요. And 그리고 두 번째 개념은요, certain information and images about us, 우리와 관련된 특정 정보나 이미지라고 하는 것이요, should not be circulated without our permiss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허락 없이는 우리에 관한 정보나 우리에 관한 이미지라고 하는 것이 뭔가 circulated 하면 돌아다닌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즉, 유포되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개념을 포함한다는 거지. 자, 그러니까, 그치. 얘들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프라이버시 사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랑 관련된 정보가 유포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으니까 C번도 괜찮습니다. 자, 그랬을 때두 번째 질문 나갑니다. Why did these privacy claims aris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왜 이런 사생활에 대한 발언이 등장했는가? 왜 이런 사생활 개념이 등장하게 됐죠? 라고 물어보신다면, They arose. 이런 사생활이라고 하는 발언들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왜 등장하게 되었대?
Because powerful people took offense at such observation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느꼈대? 불편함 혹은 공격 같은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뭐에 의해서? 이러한 관찰에 의해서 공격감 혹은 불편함을 느꼈기 때문에 이런 사생활이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쵸? 그랬을 때 furthermore, 더 나아가서 privacy incorporate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그러면 접속사를 한번 살펴보자면 farther more 이라고 나오고 있어. 더 나아가서 라고 하는 말이니까 역접 접속사는 아니네. 그럼 내용이 틀어져서는 안 돼요. 그러면 더 나아가서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지금 여태까지 하고 있는 말을 더 확장해서 말해준다는 거거든. 자, 그랬을 때더 나아가서 privacy, 이 사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을 통합시켜 주었냐면 the need to protect the family, home and correspondence from arbitrary interferenc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사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필요를 통합시킨 거냐면 얘들아, protect A from B라고 하는 수거 표현이 있습니다. 혹시 이거 아시는 분? Protect A from B. B로부터 A를 보호하다라고 하는 수거 표현입니다. 얘들아, 몰랐으면 지금 형광펜 들고 Protect A from B라고 한번 밑줄을 쳐보세요. 그러면 해석하기 훨씬 쉬워지거든. 자, 그래서 더 나아가서 그 사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통합시켰대? 필요는 필요인데, 뭐로부터? Arbitrary interferenc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임의의 혹은 무작위적인 방해로부터,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그런 방해는 뭐야? 지금 앞서서 등장하고 있는 불편감을 느꼈던 뭔가 observation, 관찰되는 거, 나에 대한 정보가 허락 없이 막 돌아다니는 거, 지금 이거를 interference, 방해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꿔서 말해주고 있지. 자, 그러면 오케이, 디본도 괜찮은데, 자, 그런 privacy, 사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임의의 무작위한 그런 방해로부터 무엇을 보호하는 것이다? 우리의 가족을 보호하기도 하고, 우리의 집, 그리고 우리가 주고받은 그 서신, 편지 같은 것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 필요성을 포함하게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And in addition, 그리고 이에 더해서 there has been a determination, 어떤 결심, 결단이 있었다고 합니다. To protect honor and reputa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나 평판 같은 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결심 같은 것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요. 지금 여기서부터 계속 어떤 이야기 하고 있냐면, 아, 과연 사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죠. 자, 그랬을 때세 번째 질문 등장하고 있습니다. How is privacy protect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이런 사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지켜지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historically,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요, privacy was protected by restricting circulation of a damaging materia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사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보호되어졌는데, 뭐에 의해서 보호되어졌대요? 그 사람을 파괴하는 그 물질이라고 하니까 여기서는 뭔가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었겠죠. 그런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의 유포를 제한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나와 관련된 사진이나 정보들이 막 유포되어지는 것을 막음으로써 사생활을 보호해줬었는데, 자, historically라고 나오고 있는 거 보니까 얘들아,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했는데, 오늘날에는 좀 다릅니다라고 하는 흐름으로 좀갈것 같거든. 맞는지 한번 살펴보자. 하지만, but if the concept of privacy first became interesting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 사생활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로 우선적으로는 굉장히 흥미를 끌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사생활의 개념이 어떻게 흥미를 끌었냐면요. Legally, as a response to reproductions of image through photography and newspape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법정의 대응으로서 처음에는 흥미를 끌었대요. 뭐에 대한 법정 대응이었냐면요. 그 어떤 뭐를 통한 사진이나 혹은 신문을 통한 그 이미지의 재배포에 대한 대응으로서 첫 번째로는 뭐를 끌었대? 흥미를 끌기는 했지만 옛날에는 얘들아, 나와 관련된 사진, 그리고 나와 관련된 이미지가 뉴스페이퍼, 신문에 막 보도되었단 말이지. 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법적 대응으로 첫 번째 그 사생활에 대한 개념이 인기를 끌게 되었는데, more recent technological advances, 오늘날에 더 기술적인 진보가 일어나게 되면서, 예를 들어서 어디에 있어서 발전이 일어나게 되었냐면요. Such as data storage. 내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게 된 거야, 이제는.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사진 한 장, 혹은 뉴스페이퍼, 신문에서 보도되던 게 이제는 정보를 저장할 수 있게 되었고요. Digital image. 이미지가 다 디지털화 되었고, 그리고 심지어는 인터넷이 발생하게 되면서
pose new threats to

프라이버시, 이런 사생활에 대해서 새로운 위협을 제기하게 된 거죠. 그치, 얘들아. 그래서 원래는 사진 한 장만 막으면 됐었어. 신문사한테 이거 절대 유포하지 마세요라고 막으면 됐었는데, 이제는 인터넷이 발달하게 되고 정보를 저장할 수 있게 되면서 새로운 위협이 제기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포즈도 맞는 표현됩니다. 자, 그랬을 때 the right to privacy, 이러한 사생활에 대한 권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오늘날에는 is being reinterpreted to meet those challeng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어려움을 다루기 위해서 재해석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문장으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문을 한 문장으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요. 사생활 권리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권리나 공익을 위해서 제한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치? 자, 그런데 현대적인 관점에서는 그 한계를 설정하기가 너무 어려워졌다고 했었어. 왜? 범위가 확장됐으니까. 자, 그런데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위협이 제기됨에 따라서 변화하는 환경에 맞추어 그 개념이 뭐 되고 있다? 재해석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지문에서 말해주고자 하는 바였습니다. 오케이, 괜찮죠?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 볼 거고요. 2021학년도까지 내려갔습니다. 3월 학력 평가 42번 문제고요.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살펴보자면, surprisingly, 놀랍게도 consciousness might not be as crucial to creativity as we like to think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이런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창의적인 것에 있어서, 창의성이 있어서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이나 중요하지 않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얘들아, 우리가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잖아, 그치? 그런데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이나 창의성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 자, 그랬을 때 there are several different types of creativity.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창의성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Some of them conscious. 창의성의 일부는 의식적이기도 하지만 some of them unconsciou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창의성의 일부는 무의식적이기도 하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그럼 지금 창의성을 두 가지 부류로 나누고 있어. 의식적인 거, 무의식적인 거로 지금 나눠주고 있는데,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can happen. 언제 발생할 수 있냐면, when you deliberately try to create something. 너가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만들려고 노력할 때. 자, 얘들아, 의도적이다라고 하는 deliberately. 얘가 맞는지 확인하려면, 뭐를 봐야 돼? 윗부분에 어떤 단어 등장했었어? conscious이라고 하는 표현 등장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무언가를 만들려고 할때 창의성이 발현되기도 하지만, 혹은 it can happen in your sleep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가 자고 있을 때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이 발현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자, 이때 등장하는 in your sleep은 위에 문장에서 unconscious와 연결될 수 있겠습니다. 그쵸? 자, 그랬을 때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상황에서 발현되기도 한다라고 지금 내용을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In any case, 그 어떠한 경우에서도 신경과학자는 어떻게 믿고 있다고 했었어? That creative brain might work much like softwar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창의적인 뇌라고 하는 것은 마치 뭐와 같이 작동한대? software. 지금 여기서 소프트웨어 같이 작동한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라는 얘들아 컴퓨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창의적인 뇌라고 하는 것은 마치 컴퓨터와 같이 작동하는구나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네. 자, 그랬을 때이 신경과학자들은요, 뭐라고 의심하냐면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is essentially about discover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본질적으로는 발견하는 것과 같다라고 지금 의심하고 있대. 뭐보다는요, rather than anything mystical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뭔가 신비로운 것이라기보다는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발견이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고 이 발견이 맞는지 우리는 확인해 봐야 되거든. 자, 그랬을 때, 이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is driven by, 어떻게 등장하게 되냐면, 어떻게 이끌어지게 되냐면요, by a mechanical process in the brai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뇌 안에 있는 이런 기계적인 과정을 통해서 등장한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자, 기계적인 과정, 어디서 본것 같지 않아?
위에서 나온 소프트웨어 말하는 거지. 컴퓨터 같이 그런 기계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Generate possible solutions. 가능한 뭔가 해결책들을 여러 가지 준 다음에 and then eliminates them systematicall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러한 여러 가지 해결책들을 체계적으로 제거한다 라고 지금 되어지고 있어. 자, 그럼 얘들아,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의 뇌가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막 주는 거야. 그 다음에 그 적합하지 않은 애들을 체계적으로 지운다고 했거든? 그러면 결과적으로 남은 애들은 뭔가 신비롭고 새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뭐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discovery, 발견이다 라고 지금 설명하는 내용이 뒷부분에서 증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오케이, discovery도 괜찮은 표현 되겠습니다. 뭔가 창의적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신비로운 것이 아니라 뭐다? 발견이다. 그냥 우리의 뇌가 체계적으로 기계적인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낸 발견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고요. He believes 그 신경과학자는 뭐라고 믿냐면 Our tendency to dismiss computational creativit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경향이 있대. 어떤 경향이 있냐면 묵살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창의성을 묵살하는 경향이 있는데 뭐로 묵살한대요? As inferior to our ow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창의성보다 열등한 것으로 묵살하는 경향은 comes from 어디로부터 온 거냐면요. An ingrained dualism in human cultu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인간의 문화가 가지고 있는 깊이 뿌리 박은 dualism, 이중론, 이원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원론에서 발생한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그러면 정말 인간의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그 컴퓨터가 만들어낸 창의성이라고 하는 거를 열등한 존재로 보는지 한번 살펴보면 되겠죠. 뒤에 문장을 봤을 때 We are overvaluing ourselves.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너무 과대평가하고 그리고 underestimating them, he says. 그가 뭐라고 말했대? 아, 그 컴퓨터들은 너무 과소평가한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이때 등장하는 댐이 누구야? 컴퓨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과대평가하고 컴퓨터는 너무 과소평가한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으니까 우리의 창의성보다 컴퓨터가 만들어낸 창의성을 inferior, 열등한 존재라고 여긴다 라고 하는 거 괜찮은 표현입니다. 그쵸? 자, 그랬을 때 as a neuroscientist, 신경과학자로서 이 사람은 뭐라고 말했냐면 He tackles the brain as a machin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신경과학자로서 그 사람은 뇌를 무슨 취급을 한대? 기계로 다룬다. 즉 기계 취급을 한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그랬을 때 And does not see machine creativity as differe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신경과학자들은 어떻게 여긴다는 거야? 그 기계가 만들어낸 창의성을 인간이 만들어낸 창의성과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같다고 생각한다고 했었어. 그쵸? 그랬을 때 considered in this way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면 여기서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는 게 뭐야 얘들아? 아, 그 기계가 만들어낸 창의성과 인간이 만들어낸 창의성이 다르지 않아 라고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했을 때 어떤 생각? That the human brain has a unique claim to creative tale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인간의 뇌가 창의적인 재능에 있어서 뭔가 독특한 특징을 가진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은 seems a proper perspective, 괜찮은, 적절한 관점으로 보인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아니지 얘들아, 지금 여기서 이러한 관점으로 생각해 볼 때 라고 했잖아. 이런 관점이 뭔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창의성, 컴퓨터가 만들어낸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이 똑같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관점이니까 어떻게 생각하는 거? 인간이 정말 창의성에 있어서의 뭔가 소질을 가지고 있어,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 라고 말하는 이 생각 같은 경우는 proper, 적절한 것이 아니라 뭐가 있다? limited perspective 이라고 해서 아, 제한된 관점을 가진다 라고 바꿔줄 수 있겠습니다.
혹은 얘들아 여기서 쌤 저는 improper이라고 썼는데요? 라고 하신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휘 문제 같은 경우는 딱 하나의 정해진 답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미만 통한다면 여러 가지 단어로 바꿔 써보실 수도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이러한 관점은 limited perspective, 제한된 관점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런데 will

Others accept that idea? 다른 사람들이 이러한 생각을 받아들일까? 정말 인간이 가진 창의성과 컴퓨터가 가진 창의성이 똑같다고 받아들일까? 라고 한다면, The trick is to start trying to compare computer artists to human on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여기서의 요령은 뭐 하는 것을 그만두래요? 컴퓨터 예술가와 인간 예술가를 비교하는 것을 그만두어라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If we can embrace computer creativity for what it i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창의성을 있는 그대로 간지고 온다면, 즉, 품는다면, 그리고, and stop trying to make it look huma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즉,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창의성을 인간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을 그만둔다면, 즉,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예요?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그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embrace, 괜찮은 표현입니다. 자, 이렇게 한다면, Not only will computer teach us new things about our own creative tale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컴퓨터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창의적인 재능에 대해서 새로운 것들을 가르쳐 줄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치? 이제는 비교를 하지 말고 얘네들을 있는 그대로 품어낸다면 컴퓨터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수 있을 것이다? 우리 창의력,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창의력의 재능에 새로운 것들을 가르쳐 줄수 있을 뿐만 아니라, but also they might become creative in ways that we cannot begin to imagin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상상도 할수 없었던 방식으로 창의적이게 될수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진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예요, 얘들아? 아, 그 컴퓨터가 내는 그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바잖아요. 자, 그랬을 때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뇌의 기계적인 과정을 통한 뭐다, 얘들아? Discovery, 발견이다라고 했었어.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가 만들어내는 창의성과 인간이 만들어내는 창의성이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고 설명한 거거든. 그랬을 때 컴퓨터의 창의성을 인간보다 열등한 것으로 치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해줬고요. 우리가 컴퓨터의 창의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간의 창의적 이렇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인간의 창의적인 재능에 대해서도 새로운 것들을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창의성, 컴퓨터가 만들어낸 창의성을 비교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그런 지문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지문으로 넘어갈 거고요. 2021학년도 수능 문제입니다. 30번이고요. 자,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살펴보자면, How the bandwagon effect occurs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얘들아, bandwagon effect는 밑에 편승 효과라고 써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편승 효과가 어떻게 발생하는지는 is demonstrated, 증명이 되어졌는데, 뭐에 의해서 증명이 되어졌대? By the history of measurements of a speed of light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빛의 속도의 측정의 역사로부터 증명되어졌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직 잘 모르겠으니까 밑으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볼 거예요. 자, because this speed, 이러한 빛의 속도라고 하는 것은요, 뭐의 기본이 되는 것이냐면요, of a theory of relativit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상대성 이론의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빛의 속도이기 때문에 It is one of the most frequently and carefully measured quantities in science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 빛의 속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과학에 있어서의 측정값, 측정된 량이죠. 얘들아, 여기서 주어가 뭐였냐면 그 시간의, 그 빛의 속도였어. 빛의 속도는 얘들아, 측정값이 맞지. 측정된 량이 맞으니까, 오케이. 1번은 무난하게 맞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빛의 속도라고 하는 것은 상대성 이론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빛의 속도는요, 과학에서 측정된 양들 중에서 가장 종종, 가장 자주, 그리고 가장 면밀하게 측정되어진 것들 중에 하나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죠. 자, 그랬는데, As far as we know, 우리가 아는 한, 그 빛의 속도라고 하는 것은요, hasn't changed over time.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빛의 속도가 바뀌진 않거든. 그치? 우리가 아는 한 그래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아는

있는 한이라고 뭔가 말한 거 보니까 내용에 반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합니다. 우리가 아는 한이 빛의 속도라고 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는데, 하지만 바로 꺾어졌죠? 1870년부터 1900년대까지는 All the experiments found speed that were too high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빛의 속도가 너무 빠른 것들을 발견해낸 거지, 모든 실험들이. 자, 그런데 then from 1900, 1900년부터 1950년대까지는요, the opposite happene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반대 상황이 지금 발생한 거잖아요. 앞에서 지금 어떤 상황이었어? 모든 빛의 속도가 너무 빠른 것만 관측이 된 거지. 그러면 반대 상황이면 모든 빛의 속도가 느린 것이 관찰이 되어야 되는 게 맞겠죠? 뒤에 뭐로 이어지고 있어? All the experiments, 모든 실험들이 어떤 걸 발견한 거야? Speeds that were too low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무 빛의 속도가 느린 것들만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opposite이라고 하는 반대 표현 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한 빛의 속도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지. 그런데 1870년대부터 1900년대까지는 빛의 속도가 빠른 게 관측되고, 자, 1900년대부터 1950년도까지는 빛의 속도가 느린 것들만 발견이 되게 된 거야. 자,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될까? This kind of error, 이러한 종류의 오류라고 하는 거, where results are always on one side of the real valu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결과 값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값의 한쪽에만 치우쳐져 있는 거. 즉, 아, 뭔가 지금 빛의 속도가 엄청 빠르다, 빛의 속도가 엄청 느리다라고 해서 한쪽에만 쏠려 있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It's called bias, 편향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부른다라고 말해주고 있어. 자, 그랬을 때 it probably happened because 이러한 편향이라고 하는 거.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it은 뭐야? 바로 앞에 등장한 편향이겠죠? 자, 그랬을 때 이러한 편향은 probably happened because 왜 발생하게 되냐면요. over time,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 experimenter, 그 실험을 진행하는 사람이 subconsciously, 무의식적으로 adjust, 조정하게 되는 거죠. 그들의 결과 값을 실험에서 통해서 드러난 그들의 결과 값을 어디에다가 조정하게 되는 거야? To match what they expected to fin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이 이 실험을 통해서 찾도록 기대한 것에 일치시키도록 조정해 버린 거죠. 그래서 얘들아, 지금 이 예시를 통해서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1870년대부터 1900년대까지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한 거야? 빛의 속도가 엄청 빠르겠지라고 생각하고 그 내용을 기대하고 실험을 했더니 빛의 속도가 빠른 내용들만 발견이 되고,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서는 아니야, 빛의 속도가 그렇게 빠른 것 같지는 않아라고 기대를 하게 되니까 거기다가 뭐 하게 된 거다? match, 일치시키게 된 결과이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지. 그러니까 뭐가 발생하는 거야? 편향이라고 하는 바이애스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3번도 맞는 표현입니다. 자, 그랬을 때 if a result fits what they expected, 만약에 그 실험을 했는데 결과 값이 그들이 기대한 바와 일치하다면 they keep it. 그들은 그 결과 값을 가지고 있겠지만 만약에 그 결과가 그들이 기대한 값이 아니야, 그러면 그 결과 값을 버려버리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편향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they weren't being intentionally dishones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실험자들은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부정직하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니래. 의도적인 것은 아니고 just influence, 그저 영향을 받은 것뿐이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어디에 영향을 받았냐면요, by the conventional wisdom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일반적인 통념에 의해서 뭐 받은 것뿐이다? 영향을 받은 것뿐이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으니까 의도는 없고 영향을 받았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4번 표현도 괜찮습니다. 자, 그랬을 때 4번 동그라미 칠 거고요. 그럼 아직까지 지금 답이 등장하지 않고 있는데, 그럼 5번까지 한번 봐야겠죠? 자, 그런데 the pattern only chang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패턴은 오직 바뀌었습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 얘들아, 이러한 패턴이 뭐야? 내 결과값이 내가 예측한 값과 맞으면, 잘 일치하면 채택하고, 내가 예상한 값과 다르면 그 결과값을 버려버리는 이러한 패턴은 바뀔 수 있었는데, 오직 언제 바뀔 수 있었냐면 when someone

lack the courage to repor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거를 보고할 만한 용기가 없는 자가 등장했을 때 어? 무엇을 보고할 만한 용기가 없냐면 what was actually measured instead of what was expect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이 기대한 것이 아니라 정말 측정되어진 것을 보고할 만한 용기가 있는 사람이 등장했을 때였겠죠.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lacked 말고 어떤 표현을 써야 됐을까? 용기를 가진 사람이니까 lacked가 아니라 had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러한 패턴, 이렇게 편향적이게 되는 패턴은 어떤 걸 가진 자가 등장했을 때에만 용기를 가진 자, 즉 내가 예측한 것이 아니라 정말 실제로 등장한 값을 보고할 만한 용기를 가진 자가 등장했을 때에만 이런 패턴이 바뀔 수 있었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8번 문제를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자면요. 빛의 속도 측정 역사에서 보듯이 과학자들은요. 기대하는 결과와 자신의 측정치를 일치시키려고 하는 무의식적인 사회통념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사회적인 통념의 영향을 받아서 이러한 편향, 여기서는 바이어스라고 했거든요. 이러한 편향적인 패턴은 누군가 예상된 결과 대신에 실제 측정된 것을 보고할 용기를 가졌을 때 비로소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얘들아, 48번 문제를 마지막으로 해서 밑줄 친 어휘 부분은 끝났습니다. 밑줄 친 어휘 부분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네모 어휘라고 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얘들아, 네모 어휘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마 1번 문장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1번 문장에 이 네모 어휘가 바로 그 네모 안에 있는 앞에 어휘가 맞을까 뒤에 어휘가 맞을까 그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거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쉬울 수도 있어. 왜? 이 둘 중에 하나만 생각해내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네모 어휘가 조금 쉬울 수도 있는데 단점이 하나 있자면 얘들아, ABC가 보통 등장하거든? 네모에. 그런데 ABC 중에 하나라도 틀리면 그 문제는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양날의 검입니다. 더 쉬울 수도 있지만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문제 유형을 보시면 알겠지만 2017학년도 수능 29번이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꽤 시간이 많이 흘렀거든?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이유는 최근 기출에서는 많이 보이지는 않는 유형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들아, 네모 어휘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 쌤, 최신 기출에도 나오지 않는데 왜 네모 어휘를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본다면 얘들아, 네모 어휘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2024년도에 한 번 또 깜짝으로 나오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되게 많이 당황했어. 여러분 선배들이 네모 어휘 원래 안 나온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등장하니까 애들이 많이 당황해서 오답률이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언제든지 다시 등장할 수 있는 유형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대비해 두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를 이제 머릿속에 넣고 1번 문제부터 한번 천천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요. When teachers work in isolation, 만약에 선생님들이요, 어떻게 활동한다면, 어떻게 일한다면, 독단적으로, 뭔가 고립적으로 혼자 일을 하게 되었을 때, they tend to see the world through one set of eye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선생님들은 이 세상을 뭐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야? 한 쌍의 눈으로만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 근데 그 한 쌍의 눈이 누구 거야? 본인 자신의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선생님들이 혼자 고립되어져서 일을 할 때 오직 자신의 눈으로만 세상을 보게 되는데요. The fact that 사실은 사실인데 어떤 사실이냐면 There might be someone somewhere in the same building or distric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나와 같은 그 건물 내에서 혹은 같은 구 내에 있는 그 누군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 어떤 누구냐면요. Who may be more successful at teaching this or that subject or less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 과목, 저 과목, 그리고 이 단원, 저 단원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나보다 더 성공적인, 즉 나보다 성공한 그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이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그 사실은요. is based on teachers일까 혹은 lost on teachers일까 이 두 가지 중에 하나 고르는 거거든. 자, 그러면 이러한 사실은 선생님에게 있어서 기본이 될까?

그래서 나보다 더 성공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누군가 있을 텐데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어떻게 돼? 간과되어지겠죠. 그치? 잃어버려진다라고 하는 거니까, 오케이. 이번에는 lost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사실이 잃어버려지니까 선생님들이 혼자 문꽝 닫고 들어가가지고 스스로만 혼자서만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in the absence of a process. 자, 이러한 과정의 부재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없는데, 이런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면요. That allows, 허락해주거나 혹은 금지시켜주거나, 둘다 반이어 느낌입니다. 그죠? 그래서 허락해주는 과정일까, 혹은 금지하는 과정일까를 지금 고르는 건데, them to benchmark those who do things better or at least differentl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나보다 무언가를 더 잘하는 사람 혹은 나와 무언가 다르게 가르치는 사람을 벤치마크 할수 있는 벤치마크 한다는 건 얘들을 좀 따라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좋은 점들을 따라할 수 있게 만드는 그 과정의 부재는 이라고 지금 설명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그 과정은 얘들아 allows 허락하는 거야? 아니면 금지되어지는 거야? 여기서는 허락하는 과정이겠지. 왜? 여기 앞에서 absence라고 하는 부정어가 등장하고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뒤따라 나오는 동사에서는 긍정어가 등장해야 맞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뭔가 나보다 무언가를 더 잘해. 그리고 잘하지는 못하더라도 무언가 나보다 색다르게 가르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따라하고 모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과정의 부재는 이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문장이 너무 길어가지고 해석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얘들아 allows라고 하는 동사를 넣어놓고 한번 해석해보면 깔끔해지죠. 자, 그랬을 때 이런 과정이 없다면 없을 때 teachers are left with that one perspective their ow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선생님들은 뭐로 남겨지게 된다? 자신만의 관점으로 남겨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 왜? 다른 사람 거를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쓸 만한 과정이 부재한다고 했으니까. 자, 그랬을 때 I thought various subjects under a social studies umbrella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선생님이신가 봐요. 나는 그 사회 교과라고 하는 우산 하에서 많은 교과목들을 가르쳤다. 사회 선생님으로서 굉장히 다양한 과목들을 가르치셨나 봐요. 그래서 뭐 사회 문화가 있을 수도 있고 경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 과목들을 가르쳤는데 and had very little idea of 그런데 거의 뭐에 대한 생각은 없었냐면요. How my peers who taught the same subject, 나와 같은 교과목을 가르치는, 즉, 사회를 가르치는 나의 동료들이 어떻게 가르치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알수 없었다라고 말하는 거지. 왜? 지금 이 과정이 부재한다고 했잖아요. 다른 선생님들을 벤치마크 할수 있는, 모방할 수 있는 그 과정이 부재한다고 했으니까, 아, 다른 선생님들은 어떻게 가르치지?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랬을 때, the idea of 어떤 생각이냐면, meeting regularly, 뭔가 정기적으로 만나서, 왜 정기적으로 만나? To compare notes, 내가 필기한 것과 그 선생님이 필기한 거를 뭔가 비교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만나는 거. 혹은, to plan common assessment, 동일한 평가를 계획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만나는 거. And share what we did well. 우리가 잘한 점들을 공유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만나는 그 생각은, 어떻게 됐을까? Mostly occur to us. 우리에게 대부분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과 절대 일어나지 않았다.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건데요. 역시나 반이었습니다. 그러면 한 번도 지금 이러한 과정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내 동료가 사회 효과를 어떻게 가르치는지에 대한 생각이 없었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never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키워드가 들어가야 맞겠습니다. 그래서, 아, 우리에게 절대로 이러한 과정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말해주고 있고요. 자, 이러한 뭔가 건설적인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것 대신에, We spent much time in the social studies office complaining about a lack of tim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건설적으로 선생님은 이 수업에서 어떻게 가르치셨어요? 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것 대신에, spend 시간 ing라고 하는 우리 수거 표현 배웠습니다. 그쵸? 시간을 뭐뭐 하는 데 쓰다라고 하는 표현이니까 우리는 우리의 대부분의 시간을 뭐 하는 데 썼어요? 사회 교과실에 모여가지고 불평불만 하는 데쓴 거죠. 뭐에 대해서? 아우, 시간 너무 없어.
라고 불평불만하는 데 쓰거나

혹은 and playing the blame gam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blame game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서로한테 뭔가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데에 우리의 시간을 썼다라고 하는 거니까 오케이, 여기서는 이러한 건설적인 과정이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자 never인 표현이 맞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사들은 고립되어서 일하면, 즉 여기서 isolation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거든요. 고립되어서 교사들이 일을 하게 되면 더 성공적인 교수법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지. 왜? 나만의 시각으로 보게 되니까. 그래서 자신의 관점에서만 갇히게 되며 동료의 방식을 벤치마킹하는, 즉 뭔가 모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과정이 부재한 상황에서는 서로의 성과를 공유하거나 정기적으로 모여서 그 노트를 비교하겠다는 생각을 전혀 발생시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였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문제도 한번 살펴볼 건데요. 2017학년도 4월 학력 평가 29번 문제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You can use a third party to compliment a person you want to be friendl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는 제3자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뭐 하는 데 있어서 너가 친구가 되고 싶은 사람에 대해서 칭찬하기 위해서 뭘 사용할 수 있다? 제3자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and still get the credit for making the target of your compliment feel good about themselv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여전히 그 공로를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어떤 공로냐면요. 그 너가 칭찬을 하는 대상을 어떻게 만드는 거야? 스스로 기분 좋게 만드는 그 공로를 챙길 수는 있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and by extension feel good about you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칭찬을 들은 사람이 너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있도록 그 공은 가져갈 수 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얘들아 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거는 아 제3자를 통해서 칭찬을 하는 게 뭔가 긍정적인 측면을 갖는구나 라고 하는 느낌은 좀 든다. 그치? 자 그랬을 때 When you directly 혹은 indirectly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너가 직접적으로 칭찬을 하거나 혹은 간접적으로 칭찬을 하는 거. 얘들아, 여기서도 잘 살펴봤을 때 얘네 두 개는 반이어다, 그치? 자, 그래서 아 보통 이 네모 어휘에서는 반이어들이 많이 등장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좀 눈치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쵸? 그랬을 때 너가 직접적으로 칭찬을 하거나 간접적으로 칭찬을 할 때 other people, particularly 특히나 anybody who suspects you might want something from the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특히나 어떤 사람을 칭찬할 거냐면 의심하는 사람을 칭찬을 하는 거지. 뭐라고 의심해? 아 반드시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 원하는 게 있을 거야 라고 의심을 하는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칭찬을 하거나 간접적으로 칭찬을 하거나 이렇게 한다면 They tend to discount your effor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그 칭찬을 들은 사람은 너의 노력을 깎아내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 자, 왜 깎아내리냐면요. Because they suspect 뭐라고 의심하기 때문이래? You are intentionally trying to influence them through flatter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가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접근한다고 생각한 거지. 뭐를 통해서? 아첨 혹은 아부를 통해서 아, 저 사람 나한테 잘 보이려고 일부러 저런 말 하네? 라고 의심을 하기 때문이래. 어떤 경우에 그래, 얘들아?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칭찬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적으로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어, 오늘 너무 예쁘세요. 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말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은 뭐라고 느낀다는 거야? 아우, 아부를 통해서 나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구나 라고 의심한대. 그렇게 의심을 함으로써 너가 가지고 있는 노력을 깎아내리려고 할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 너가 직접적으로 그 사람한테 가서 칭찬을 하는 게 부정적인 효과를 낼 수도 있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쵸? 자, 그랬을 때 a third party compliment 그런데 반면에 a third party compliment eliminates일까 혹은 encourages일까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제3자를 통해서 하는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this skepticism, 얘들아 skepticism은 회의론이에요. 즉 이러한 의심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직접적으로 가가지고 칭찬을 하는 게 아니라 제3자를 통해가지고 내가 칭찬을 하게 되면 이런 의심을 어떻게 할수 있어? 없앨 수 있지. 제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eliminate를 동그라미 쳐주면 되겠습니다. encourage는 무슨 뜻이죠, 얘들아? 촉진하다, 유발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자, 이러한 회의론을 유발한다는 아니고 제3자를 통해서 칭찬을 하게 되면 이런 의심을 없앨 수 있는 거지. 그쵸? 그랬을 때 to construct a third party compliment 이러한 제3자를 통한 칭찬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You will need to find a mutual friend or acquaintance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는 공통의 친구나 혹은 공통의 지인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거지. 그치, 얘들아. 공통의 겹치는 친구가 있어야지 그 사람이 그 내가 칭찬하고 싶어 하는 사람한테 가서 칭찬을 전달해 줄 거잖아. 그치? 자, 그런데 이 서로서로 하는 친구와 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Who knows both you and your person of interes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랑 너가 관심이 있어 하는 그 사람 둘다 알고 있는 그 공통의 친구나 공통의 지인이라고 하는 거를 필요로 하게 된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further 더 나아가서 you should be relatively certain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너는 상대적으로 좀 확신이 있어야 돼. 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냐면 그 제3자가 너가 선택한 제3자가 뭐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되냐면 pass along your compliment to the person for whom it was intend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칭찬이 의도된 사람한테 가가지고 너가 말한 그 칭찬을 전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확신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친구한테 실컷 칭찬을 했어. 내가 관심이 있어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실컷 칭찬을 했는데 이 친구가 그냥 듣기만 하고 전달을 안 해주는 거야. 그럼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아,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인이 내가 전달한 칭찬을 그 사람한테 가서 전달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확신도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if this clarification, 얘들아, clarification 하면 설명. 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러한 설명이 of information is successful. 설명, 정보의 설명일까? 혹은 transmission 하면 전달입니다. 정보의 전달이 성공적이라면 이라고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얘들아 그럼 여기서 clarification 설명일까? 혹은 transmission 전달일까라고 지금 물어본다면 앞서서 어떤 내용이 나왔어요? 앞서서 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했냐면요. 너가 전한 그 칭찬이 그 사람한테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그거에 대해서 확신을 해야 된다고 했었어. 자, 그 말인즉슨 이것이 성공적으로 전달된다면 이라고 해서 다음 문장에서 이어지면 좋겠죠. 자, 그랬을 때 clarification 설명이라고 한다는 표현보다는 뭐 만약에 이러한 전달이 정보의 전달이 성공적이었더라면 내가 성공적으로 칭찬하고 싶어 하는 그 사람 귀에 들어가게 되었더라면, the next time you meet your person of interest, 너가 정말 관심이 있어 하는 그 사람을 다음번에 만났을 때, he or she, 그나 그녀는 will see you from a positive perspectiv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를 어떤 시각으로 보게 될 것이다? 아,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얘들아, 이 문제, 이 지문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 거냐면요. 누군가 직접적으로 칭찬을 건넨다고 했을 때 상대는 뭐를 의심할 수 있어? 아, 저 사람 아부떠는 거 아니야? 아첨을 의심할 수도 있지만 제3자를 통한 칭찬은 이러한 의심을 eliminate. 여기서는 skepticism이라고 해서 회의론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러한 의심을 없앨 수 있고요. 중간에 있는 친구를 통한 정보의 전달이라고 하는 것이 성공할 경우에는 대상자는 당신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근데 얘들아, 지금 여기 지문에서 지금 두 문제 풀어봤거든요. 그쵸? 네모 어휘에 대해서 두 문제 풀어봤는데 두 문제 풀어도 살짝 감이 오는 게 있었어. 어떤 내용이 감이 와요? 네모 어휘 같은 경우는 네모 안에 있는 단어들이 어떻다? 뭔가? 대조적인 반이어들이 있는 경우들이 많구나라고 하는 거 아마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었을 것 같아. 그래서 아마 여러분 어휘 부분 처음에 들어오게 될때 반이어들을 반드시 암기해 두세요라고 하는 그런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다?
이런 네모 어휘 같은 경우는 반의어들이 많이 등장한단 말이야. 그러면 내용을 이 단어 하나로 인해서 확 바꿔버릴 수도 있는데, 이거를 잘 고를 수 있는 노하우는 뭐다? 반의어들을 많이 알고 있는 거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들아, 네모 어휘 같은 경우에는 오늘날 많이 등장하고 있지는 않은데, 최신 기출까지는 아니지만 언제 다시 등장할 수 있으니까 이런 반의어들도 반드시 정리해두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네모 어휘로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다정한 그 마음 덕분에 오늘 한 권의 책이 어떤 아이의 세계에 닿습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네, 안녕하세요, 뚜껑 여러분. 정희쌤입니다. 우리 오늘 고백 부트캠프 2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강의에서 같이 다룰 주문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난 시간에 썼던 1강에 썼던 함의 파악이라고 하죠. 함축적 의미 파악 문제 이거를 1번, 2번까지 지난 시간에 마쳤어요. 그래서 오늘도 총 3 문항을 하도록 할 건데 3번, 4번에다가 요지 파악에서 게이트웨이 문제까지 이렇게 오늘도 총 3 지문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좀 달라진 게 두 가지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공지를 좀 해드리자면 먼저 지난 시간에는 제가 지문 끝나고 나서 어퍼 포인트랑 서술형 포인트만 짚어드렸는데 이제부터는 오늘 이번 강의에서부터는 어퍼 포인트랑 어휘 포인트도 같이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휘 포인트는 제가 여러분한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정희쌤의 변형 어휘 대비 단어장 그거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기는 합니다. 거기에 제가 유의어까지 같이 다 넣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내신에서 단어 변형이 되는 거 그거 대비를 잘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또 수업에서 제가 짚어드리면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휘 포인트가 나오면 그거 같이 한번 체크해 두시고 간혹가다가 둘 중에 어휘랑 어법 중에 하나만 나올 때도 있을 거예요. 이건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또 달라진 거 두 번째가 무엇이냐? 우리가 캠핑이잖아요. 부트캠프 캠핑이잖아. 그래서 캠핑 가서 여러분 이 모닥불에다가 구워 먹으면 맛있는 것 중에서 뭐가 있어요? 바로 맞아요. 고구마와 밤도 있고 뭐 감자도 있고 있는데 마시멜로우를 제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가 또 당근을 잡아라가 사라지진 않았어요. 당연히 우리의 이제 시그니처인 당근을 잡아라도 있지만 갑작스런 포인트로 제가 또 마시멜로우를 잡아라! 이걸 하면은 여러분 대기해 주셨다가 또 이것도 정답 후기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엄청 귀엽게 뜰 거니까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단어장과 지문 읽어보고 오셔야 되고요. 함축적 의미 파악 엑셀사의 3번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지컬 플로우부터 한번 보고 전체 흐름을 좀 잡아보도록 할게요. 생물학적 역사 기록인 DNA. 아, DNA에 관련한 얘기가 나오겠다. 근데 그게 역사 기록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미국의 작가 제임스 볼드윈이 역사에 관해서 쓴 구절을 먼저 이제 인용문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DNA를 생물학적 역사의

오래된 기록에 비유한다. DNA는 역사야. 생물학적 역사야. 라고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DNA는 자연 선택에 의해서 혼합되고 축적된 역사이다. 자연 선택이라는 말이 여러분 있다가 무자비하다, 무자비한 자연 선택이다. 이렇게 내용이 나올 건데요. 왜 그러냐면 이제 어떤 환경에 적합하게 내가 이제 적응을 한 그러한 생물만이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이제 잔혹한 그러한 이제 역사 속에서 살아남은 게 바로 DNA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자연 선택에 의해 혼합되고 축적된 역사가 바로 DNA다 라는 말이 나오고요. DNA에 의해서 우리가 자녀한테 물려줄 것, 유전적인 특성이 결정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막 이제 dictator 이런 단어도 나오도록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가보겠습니다. In the early 1960s, 1960s가 나왔어요. 여기서 한번 끊어주도록 할게요. The great American writer James Baldwin이 뭐라고 이제 얘기를 했냐면 이제 인용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People are trapped in history 라고 나오고 있어요. Trap 하면은 덫에 걸리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은 역사 안에 갇혀 있고요. And 그리고 history는 is trapped in them. 그들이라는 건 여기서 사람들이겠지. 사람들도 역사 안에 갇혀 있고 그 다음에 역사도 사람 안에 갇혀 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깐만 뭐라고요? 역사와 사람이 서로서로 지금 갇혀 있는 상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He was speaking to race. 그는 인종에 관해서 speaking to 언급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언제요? When he penned those words. Those words라는 건 앞에 나온 이 문장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러한 말을 펜으로 썼을 때, 즉 이러한 말을 이제 저술했을 때, 앞에 나오는 말들에 대해서 이제 썼을 때 인종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But 그러나 The statement, 그 진술, 말은요. 마찬가지로 진실입니다. 만약에 the word people, 앞에서 말했었던 요 사람이라는 단어가 is replaced with, 대체가 된다 해도 그래도 마찬가지로 진실이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단어가 뭐로 이제 대체가 되는데 with all of life on earth, present and past, 과거 그리고 현재에 지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로 그 사람이라는 단어가 대체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여전히 true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생물 전부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거 역사 안에 갇혀 있고 역사는 이들 안에 또 갇혀 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for 이게 나오는데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for 다음에 보통은 전치사 for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뒤에 명사 구조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each strand of DNA 주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콤마 묶어버리시고요. 뒤에 동사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for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는 형태에서는 그때는 이 주어 동사가 나오기 때문에 for가 뭐가 된다? 바로 접속사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for를 뭐라고 해석한다? 이 for를 뭐뭐이기 때문에 라고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for 자리에 because를 넣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for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 때문에 라고 해석한다. 이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렇다면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DNA의 each strand, 각각의 가닥이요. is an ancient record, 오래된 기록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of biological history. 생물학적 역사의 오래된 기록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DNA가 바로 즉 뭐다? 생물학적 역사다. 역사다. DNA가 생물학적 역사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written, 쓰여진 거예요. in simple code, 단순한 코드로 쓰여졌고 and passed down, 물려받은 거예요.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세대에 걸쳐서 물려받은 그러한 biological history의 오래된 기록입니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렇게 제가 노란색으로 써둔 거는 연결어나 아니면 중요한 접속사가 나올 때고요. 아니면 지시어가 나올 때고 그러니까 체크 잘 해두시고 이렇게 보라색으로 바탕이 되어져 있는 녀석들은 빈칸 추론의 변형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여기에다가도 여러분들이 색깔 표시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나가보도록 할게요. One could say that 어떠한 사람들은 혹자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DNA가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nothing but history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있대요. 여러분, nothing but은 뭐랑 똑같냐면 only랑 똑같습니다. 다름 아닌 history다. 그냥 역사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DNA가 역사야. 근데 어떤 역사냐면 one with a physical manifestation. manifestation 나와 있죠. physical manifestation이니까 물리적인 구현물을 가진 거예요. 근데 that was slowly blended and accumulated. 어떠한 physical manifestation이냐면 slowly 아주 천천히 blended 혼합이 된 거고요. and accumulated 축적이 된 거예요. over 뭘 걸쳐서 countless eons 무수한 억겁에 걸쳐서 by the most pitiless 무자비한 of all phenomena 모든 현상에서 가장 무자비한 그런 것에 걸쳐서 무수히 많은 억겁에 걸쳐서 축적되고 혼합된 것입니다. 그러한 physical manifestation입니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that부터 여기까지 묶어버리시고요. 그 무자비한 현상, 모든 현상 중에서 가장 무자비한 현상이 뭔데요? 그게 바로 natural selection이다. 자연 선택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natural selection도 여러분 같이 한번 표시해 두시고 그거를 이렇게 무자비한 현상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도 같이 체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DNA는 역사다. 우리 앞에서 말했었던 DNA는 역사다. 이 말을 여러분 다시 한번 반복해 줍니다. That is inside us. 우리 안에 있는 역사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잠깐만요. 역사는 사람에 갇혀있고 사람은 역사 안에 갇혀있으니까 결국 하고 싶은 말은 사람은 DNA에 갇혀있고 DNA는 사람 안에 갇혀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지. 그러면서 and yet 그러나 one 어떤 역사냐면요. history를 받아주고 있어요. 어떤 역사냐면 that is our master as well.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의 주인이기도 한 거예요. 여기로 끝나지 않네요. 또한 우리의 주인이기도 하고요. The blueprint for our bodies. 우리 신체에 대한 설계도이기도 하고요. And dictator. Dictator 하면은 이제 절대적인 권력자 정도로 여기선 해석을 해볼게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것입니다. 뭐가요? 앞에 나온 history가. 즉, DNA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뭐에 대한 절대적인 권력자냐면 what will pass on to our children. 자, 우리가 무엇을 우리 아이에게 전달할지 그거에 대한 절대적인 권력자고 그 다음에 신체에 대한 설계도고요. 그 다음에 또한 모이기도 합니다. master, 이제 주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gift가 나오는데요. 이 gift가 가리키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앞에 나왔었던 이 부분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에게 전달해주는 게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선물이라는 게 there can be blessings, 축복이 될 수도 있고요. or 아니면 치명적인 시한폭탄일 수도 있는 그러한 선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선생님 이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 설명해 드릴게요. DNA가 지금 역사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사람을 결정짓는 우리가 우리의 자손한테 뭘 이제 물려줄지를 결정짓는 이 절대적인 권력자이고 또 설계도이고 우리의 주인이기도 하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권을 가진 게 아니라 DNA가 결정권을 가진 거예요. DNA에 따라서 우리가 좋은 거를 물려 엄청나게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한테 얻은 것 중에 좋은 것들도 많죠. 내 마음에 드는 좋은 부분들 아니면 예를 들면 마음을 떠나서 막 신체적으로 되게 뭔가 내가 뭔가 우등한 성질을 가졌다라든지 이런 좋은 것들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유전적인 질환이라든지 이런 안 좋은 게 될 수도 있죠.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 이거를 다 물려주는 거 결정하는 건 누구다? 바로 딕테이터 역할을 하는 DNA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We are trapped. We are indeed trapped. 우리는 정말로 갇혀 있습니다. In this, 뭐에 갇혀 있냐면 특정한 매개물, 역사의 매개물에 갇혀 있습니다. 라는 건 여러분 결국에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DNA를 가리키는 거죠. 우리는 여기 안에 갇혀 있습니다. As much as 뭐만큼이나 it is trapped in us. 그 DNA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DNA가 우리 안에 갇혀 있는 것만큼이나 우리도 DNA에 갇혀 있다. 그래서 앞에서 했던 말을 이제 역사 대신에 DNA로 바꿔서 얘기를 해준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문법 정리, 어법 포인트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사구문을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An ancient record, 고대
기록을 지금 수식을 해주고 있습니다. 생물학적 역사의 고대 기록인데요. Written, 이 기록은 쓰여

졌고 그다음에 and passed down 물려받았습니다. 레코드를 수식하고 있기 때문에 PP 형태로 써줬다. 요거요. 수동 의미의 과거 분사 구문으로 쓰였다라는 거 여러분 잘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얘네 둘의 형태를 잘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주격 관계대명사로 나온 부분을 보겠습니다. 앞에 나오는 manifestation을 수식한다라고 앞에서 말했죠. 발현물, 물리적인 발현물을 수식하고 있는 주관대 대시 나오고 있다라는 거 요거. 그다음에 that was slowly blended 뒤에 이렇게 수동 형태로 나온다. and accumulated까지 병렬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부터 뭐가 있다? 어휘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휘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이제 지문 안에서 아, 이 단어는 다른 단어로 바뀌어 나올 수 있다 또는 주의해야 된다라는 포인트를 제가 짚어드리도록 할 거예요. trapped 하면은 제가 덫에 걸리라 이런 뜻이라고 했죠. trapped가 붙었으니까 걸린 거예요. 갇혀있는 겁니다. 그래서 confined 또는 imprisoned 이런 단어들로 바뀌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 master 또는 dictator 주인과 독재자 아니면은 뭐 절대적인 권력자를 뜻하는 단어였죠. commander 명령을 내리는 사람 아니면 governor 지배하는 사람 아니면 determinant 하면 결정적인 요인 뭐 이런 뜻으로 단어를 바꿀 수 있겠습니다. DNA가 단순히 그냥 ancient record 기록을 넘어서 우리의 형질을 결정한다라는 능동적인 의미의 단어들로 이렇게 변형될 수 있다라는 거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좀 어려웠던 단어죠. manifestation 이란 단어입니다. 구현물, 나타남 이런 걸 뜻합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단어로 이렇게 여러분 어려운 단어가 지문에 나왔을 때 학교 선생님들께서 이 어려운 단어를 이 어려운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어려운 단어의 의미를 이 지문 안에서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했는지를 보기 위해서 조금 더 쉬운 좀 더 직관적인 단어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더 일상생활이 아니라 수험생활에서 더 많이 그래도 접해봤을 다른 단어로 바뀌어서 이제 문제를 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expression 또는 embodiment 표현이거나 아니면 embodiment 하면은 구체화된 것 드러난 것, 나타난 것이란 뜻이 되겠고요. 아니면 materialization, 뭔가 이제 정말로 실질적으로 보이는 것, 나타나는 것 이렇게 바뀔 수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blended라는 단어도 나왔죠. 혼합이 됐다, 그리고 accumulated, 축적됐다 이러면서 나왔었던 단어인데요. blended는 merge 또는 integrated 아니면 synthesized 이 단어로도 바뀔 수 있다라는 거 요거까지도 같이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요 어휘 포인트들은요. 일단 그 지문에 어휘 각각의 이 노란색 어휘 부분에다가 먼저 형광펜 다른 색깔로 쳐 두시고요. 그다음에 이 녀석들은 포스트잇에다가 여러분 따로 적어 두시는 거. 적으면서도 보고 어차피 이 녀석들을 단어를 바꿔서 쓰게끔 내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물론 자기의 학교에 내신 이제 출제 이 원리 포인트에 따라 조금씩은 이제 스타일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도 대부분 여러분들이 이 단어들을 본문에서 변형된 채로 나왔을 때 알아볼 수 있으면 되는 거거든. 그런 의미로서 공부하시면 조금 부담이 덜하실 것 같습니다. 봤을 때 이게 아, 얘 바꿔 말해서 나올 수 있는 단어였지 이렇게 알아보실 수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서술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particular vehicle of history 마지막 부분에 제가 이제 지시어로 표시했던 부분이죠. 이게 가리키는 바 본문에서 의미하는 바는 DNA를 뜻한다 라는 거 받으시고 문장 완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According to the text, 이 본문 글에 따르면 DNA는요, not just, 그다음에 그 뒤에 but, 그러면 not just는 나돌리랑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but also에서 will소가 생략된 거예요. Not just a simple code, 단순한 코드가 아니고요. 그러면 뭐다? ancient record, 고대 기록입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서술형 포인트 같이 짚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지문을 넘어가기 전에 제가 오늘의 마시멜로를 참아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시멜로 녹였죠? 이거는 자, 제가 아까 두 가지 핵심 포인트를 알려드렸어요. for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 이거 뭐라고 해석하는지 이거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nothing but 이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랑 같은 의미인지 같이 알려주시면 제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잘 남겨주세요. 자, 그렇다면 이제 넘어가서 잠깐 pause 누르시고요. 요거 또 열심히 한번 읽고 오시고 교환을 올려드렸으니까 거기에서 지문 한번 읽어보시고 오시는 거예요.
자, 그럼 플로우를 보겠습니다. 비판

사회적 사고를 가로막는 두려움입니다. 비판적인 사고를 하지 않게끔 만드는 그런 두려움에 대한 질문이 되겠죠. 사람들은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깊이 있는 사고가, 즉 엄청나게 이제 깊이 있게끔 사고하는 것, 그 행위가 오래된 신념을 흔들고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생각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예시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비유클리드 기하학과 기호 논리학 얘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세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 것들이 나올 수 있었다라는 내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고가 세상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때문에 우리는 사고를 두려워한다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처음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eople may not think critically. 사람들은 비판적으로 생각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For, 뭐 때문에요? A variety of reasons. 다양한 이유 때문에. 왜냐면 예를 들면 어떤 다양한 이유가 있냐면 게으름이나 아니면 무능력 이런 것과 같은 다양한 이유 때문에 비판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but, fear, 두려움은요, is a big one. 원이 가리키는 건 여러분 reason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 거죠. big reason이다, 이 얘기예요. 원이라는 거는 앞에 나오는 단수명사를 그대로 받을 수도 있지만 복수명사 중에서 하나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다. Why is that? 왜 그런가? 라고 물어보면서 people don't want to think not just. 사람들은 사고하기를 싫어합니다. 근데 not just는 나돌리의 뜻이라고 했었죠. not just가 나왔으면은 그 뒤에도 but also 나오는지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왔죠. because 절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앞뒤에. 자, 그러면 사람들은 사고하는 걸 싫어하는 건 맞는데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뒤에 나오는 걸 강조하는 거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it is hard. 생각하는 게,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게 어려워서도 있지만 뭐 때문입니다? because they are afraid. 이 부분 중요하겠죠? 빨간색으로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두렵거든요. It will make them. 그것이 그들을 만들 거예요. 뭐 하도록? Question. 의문을 가지도록 만들 거거든요. Their long-held belief. 그들의 오랫동안 지녀왔던 신념에 의심을 가지도록 그들을 만들 거거든요. 자, 여기 부분 제가 이렇게 표시해놓은 부분은 빈칸처럼 변형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잘 체크해둔다. 자, 그 다음에 Your student. 여러분의 학생들은요, most likely, 당신의 학생들은 most likely do want to think, do는 강조한 거고요. do want to think about things,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정말로 하고 싶어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That can be very controversial. 매우 논란의 여지가 있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사고하고 싶어 할지도 모릅니다.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들이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like politics, ethics and philosophy, 정치, 그 다음에 윤리, 그리고 철학과 같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싶어 할 수도 있대요. 벗에다가 세모를 쳐두세요. 그러나, 하고 싶어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자, pro 단어 나와 있죠. 면밀히 조사해보세요. Even deeper, 더 깊게 한번 심층 조사를 해봐라. 그러면서 once. once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 이때는 한 번이란 뜻이 아니라 일단 뭐뭐 하면 의 뜻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Once we start, 우리가 시작을 하는 거예요. Thinking deeply, 여러분 깊이 있게 사고하는 거 아니면 critically 사고하는 거 이거 다 같은 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깊이 있게 사고하면은 long held assumption, 우리 아까 나왔었던 내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belief, 신념을 assumption이라고 바꿔 말았죠? 이것이 이의가 제기가 됩니다. 의심받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말하는 사고라는 거는 thinking deeply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고는 make us worry, 우리를 여러분 makes us, 만듭니다. 걱정하도록 만듭니다. 근데 뭐를 걱정하냐면 that we'll lose balance. 우리가 균형을 잃고 and have to look at the world in a different way. 자,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우리가 밸런스, 균형을 잃어버리고요. and we will이 생략된 거겠죠. have look at the world, 세상을 바라보는데 다른 방식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we worry, 우리는 걱정합니다. 사고에 대해서 걱정합니다. 여기서 thought을 thinking으로도 바꿔 말했죠. 왜 그러냐면 because 우리는 신경 쓰거든. what, 뭐에 대해서 신경 쓰냐면 we and other people think.
What we and other people think. 우리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그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신경을 쓰기 때문에 우리는 사고에 대해서 걱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even the most far-fetched, far-fetched 하면 나와 있죠. 억지스러운, 가장 억지스러운 아이디어도 have an impact on the world. 세상에 영향을 끼쳤다. 그러니까 가장 억지스러운 아이디어여서 사람들한테 영향 안 줄 줄 알았는데 심지어 그런 억지스러운 아이디어조차도 영향을 끼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나오냐면 non-Euclidean geometry, 비기하학 있죠. 비, 유클리드 기하학인데 비를 붙였어요. non이 붙었기 때문에 비유클리드 기하학이에요. 그 다음에 and symbolic logic, 뭐 기호 논리학 이 두 가지의 내용이 나오면서 얘네들은 are about, 어땠냐면 as abstract as thinking can get, 사고가 도달할 수 있는 것만큼 가장 abstract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상적이었다. 그러니까 되게 추상적이었다가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앞에 결과 이어지게 얘기하자면 완전 터무니없는 앞에서 말했었던 억지스러운 아이디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but you can't understand. 당신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중력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뭐 없이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Without the first. 자, the first라는 거는 첫 번째 말한 걸 얘기하는 거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두 개 중에서 요 the first가 의미하는 바는 non-Euclidean 기하학, geometry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and 여기에 you can't가 생략된 거예요. 너는 can't run computers, 컴퓨터를 다룰 수 없습니다. Without the second, 뭐 없이는? 두 번째 거 없이는, 두 번째 거는 symbolic logic을 가리키는 단어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억지스러워 보이는 생각도 결국에는 그 다음 세상에 영향을 줬다라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thinking is important to us. 사고는 우리한테 중요하고요. 다른 사람, 그리고 and to the world we live in.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도 중요합니다. This is one reason. 한 가지 이유예요. 근데 어떤 한 가지 이유냐면 why we are so afraid of it. 우리가 여기까지네요. 우리가 그 생각, 깊이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매우 두려워하는 이유입니다.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shakes us to the core. 우리를 송두리째 흔들거든요. 근간까지, 코어 알죠? 코어 운동한다 할 때 코어, 근간까지 아주 흔들리게끔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upper point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기억해 두세요. 오늘 지문에서 벌써 두 번째 나오고 있습니다. Not just A, but also B 나오면은 Not only A, but also B랑 똑같은데 일단 just는 only에서 바뀐 거고요. 그 다음에 but과 also는 둘 중에 하나가 종종 생략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not just만 딱 봐도 그 뒤에 아 이거 뒤에 but also 나오겠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예측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A뿐만 아니라 B도 라는 거니까 여러분 A보다는 B를 강조하는 거고요. 형태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because 절이 지금 앞뒤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 병렬구조 주의하세요. because 절 두 개가 연결되었다 라는 거 체크해 두시고 자 이제 간접 의문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접 의문문은 의문사 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의문사로 시작해서 어순이 의, 주, 동 의문사가 이끄는 절이다 보니까 의주동 어순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게 순서가 바뀌어서 의동주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보면은 we care about what we and other people think. 의문사 나오고요. 그 다음에 주어가 we and other people이 되겠고 동사가 think가 되겠죠. 이러한 어순이 나온다라는 거. 앞에 나온 전치사 about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이게 명사절로 들어간 겁니다. 절이 명사 역할하니까 목적어 자리에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원급 비교 한번 보도록 할게요. As abstract as thinking can get. 그러면은 앞에 나오는 as는 해석하지 말고요. 요 as, 두 번째 나오는 as는 처럼 또는 만큼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고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추상적인 상태를 표현하고자 나왔다라는 거 요거까지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not just A, but also B 기억 잘 해두시면서 오늘 서술형 포인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완성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We often avoid thinking. 우리는 사고를, 깊이 있는 사고를 여기선 얘기하는 거죠. 이거를 피한대다.
두려워합니다. Because we are, 우리는 어떻습니다. That with might force us to, 우리를 만듭니다. 뭐 하도록 만드냐면요. 이거 하도록 만듭니다. belief에 이거 하도록. 근데 어떤 belief냐면 we have held for a long time. 우리가 오랫동안 지녀온 그 신념에 대해서 뭐 하도록 만드는지 자, 두 가지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정답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두려워서 그렇거든. 요거. 그 다음에 요 자리에는 들어갈 게 두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question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challenge가 들어갈 수도 있다. 둘 다 본문에 나온 단어였기 때문에 둘 다 가능하다라는 거 요거 챙겨두시고요. 본문 요약 및 영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글의 내용을 요약한 문장입니다. 문맥과 어법에 맞게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단어를 조건에 맞춰서 쓰세요. 조건은 본문에 제시된 단어를 변형하거나 아니면 그대로 사용할 것. 요거. 그 다음에 A는 9개의 철자고요. B는 5개의 철자 단어로 쓸 것. 요거를 지켜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eople avoid thinking deeply. 깊이 있게 사고하는 걸 피합니다. Because, 왜냐면요. 그들은 두려워하거든. 뭐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든. To their long-held belief. 그러면은, 그들이 오랫동안 지녀온 신념에 대해서 이거 하는 걸 두려워하거든. 이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challenge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which can ultimately 이거 할 수 있대요. 그러면 이거 한다라는 거는 shake them to the core. 맨 마지막에 제가 빈칸 추론 포인트로도 알려드렸던 그 부분이죠. 그래서 shake them to the core. can이 있으니까 여러분 shake로 나와야 된다라는 것까지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벌써 두 질문이 끝이 났습니다. 오늘의 긍정학원 한번 보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I'm ready to unlock. Unlock 하면은 가둬놨던 거를 풀어버리는 거죠. My full potential. 나는 나의 스스로의 잠재력을 발휘할 준비가 되어 있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한테 계속 해주셔야 될 말이에요. 나는 영어 자신 없으니까 계속 영어 자신 없어 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면은 영어에 대한 실력이 여러분 계속 늘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저랑 꼼꼼하게 하나하나 수능 앞에 있는 개념에서부터 온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수능 특강, 본 강의에서부터 먼저 오신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내신 만점에서 저를 처음 만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저를 내신 만점에서 처음 만났다 하더라도 제가 추천하는 거는 수능 특강을 먼저 영어를 듣고 오는 걸 추천을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여러 번 같은 지문을 이 각도에서 저 각도에서 바라보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이 지문 진짜 어려워서 나 이해도 진짜 못했는데 근데 점점 친숙해지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좌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I'm ready to unlock my full potential 잊지 말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도 남겨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마지막 질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지 파악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유형편 04번이고요. 게이트웨이 문제 수능 22번에 나왔었던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장과 지문 먼저 읽어보고 오시면 되고요. 잠깐 파우스하고 갔다 오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로지컬 플로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력적 경쟁, 협조적 경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Co-opetition, competition과 cooperate의 단어를 이제 합성을 한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협력적 경쟁, 협조적 경쟁 이게 바로 스포츠 생태계의 생존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스포츠 사업체들은 자원 효율성 목적을 위해서 협력을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협력도 해야 되는데 서로 경쟁을 해야 되는 역동성을 지닌다. 협력과 그 다음에 경쟁 둘 다 필요하네. 그걸 바로 협력적 경쟁이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협력적 경쟁, 협조적 경쟁 둘 다 괜찮아요. 그런 관계는 적절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협력과 경쟁 이 두 가지에 두는 강조의 정도 면에서 주의 깊은 균형 잡기가 필요하다. 균형을 여기서 또 중요한 단어로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대가로 소홀히 다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지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대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제가 수능 개념에서 또 수능 특강에서 엄청나게 강조했었던 하나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거 하나만 짚어보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비용이나 대가를 뜻하는 단어. 전에 들었었던 톡갱이들은 이거 탁탁탁 나왔으면 좋겠는데 힌트 드릴게요. C, P, E입니다. 뭘까요?
일단 cost, 비용, price, 대가, expense, 비용. 다 비용, 대가라고 보시면 되겠고 expense라는 단어를 외울 때는 팁도 드렸습니다. 비싼, expensive가

비용에서 나온 단어구나 라는 거 여러분 기억 같이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런데 오늘 나올 단어는 이제 얘를 활용한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용이나 대가는 나한테서 에너지가 나가든 돈이 나가든 뭔가가 나가든 계속 다 빠져나가는 걸 뜻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단어로 많이 쓰입니다. 자, 그러면 at the expense of A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At the expense of A 이렇게 써보시고 이거는 뭐라고 해석하냐면 A를 대가로 하여 A를 대가로 하여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A를 대가로 했다라는 거는 A를 희생해서 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A를 희생하여 라고도 의역이 가능합니다. 이 단어가 여러분 오늘 지문에 나올 거니까요. 이거 잘 기억을 한번 해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competition 이 합성어가 나온다라는 것도 먼저 염두에 두시고 자 오늘의 당근을 잡아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용 대가를 뜻하는 단어 세 가지 먼저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까지 같이 수강후기에 적어주도록 하세요. 자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 sport ecosystem exists. 그러면 스포츠 생태계는 얘가 주어가 되겠고 exist 자동사로 얘 자체가 동사예요. 스포츠 생태계는 존재합니다. 뭐를 기반으로 해서 존재하냐면요. Based on the type and rate. Type 하면 유형이고요. Rate 하면 빈도예요. Competition existing 하면은 이렇게 수식하고 있습니다. 현재 존재하고 있는 협조적 경쟁의 유형과 빈도를 기반으로 해서 스포츠 생태계가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서 competition, 협조적 경쟁은 뭐라고 정의되냐면 왜냐면 competition 난 이 단어 모르는데 그러면 정의가 나올 때 잘 보시면 되겠죠? 뭐라고 정의가 되냐면 as the simultaneous pursuit 이렇게 나옵니다. pursue 하면은 추구를 뜻하고요. simultaneous 하면 동시적인, 동시의 이런 뜻이에요. 동시적 추구인데 뭐에 대한 동시적인 추구냐면요. cooperation과 competition 그러니까 협력과 그 다음에 경쟁의 동시적 추구로 정의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 사이에? Among firms, 회사들, 기업들 사이에. 근데 뭐 하기 위해서요? To leverage, 레버리지 하면 활용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Strategically important resources,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For, 뭐를 위해서? Superior value creation purposes. 더 높은 가치 창출 목적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자원을 아주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회사들 간에 이루어지는 저 cooperation, 협력과 그 다음에 경쟁의 동시적인 추구를 competition이라고 얘기를 한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it is a useful way. 요거 competition은 지금 useful way입니다. 유용한 방법인데 어떤 유용한 방법이냐면 to understand the dynamic nature 하면은 이해하기 위한 유용한 방법이래요. 역동적인 본질을 이용하기 위한 거예요. 역동적인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스포츠 비즈니스의 역동적인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면 which need to collaborate for resources efficiency purposes but potentially compete with each other. 자, 이 dynamic nature of sports business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나오죠. 스포츠 비즈니스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스포츠 사업은요, which need to collaborate, 협력을 해야 돼. For resource efficiency purposes, 그러면은 자원의 효율성 목적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협력도 필요한데 그러나 잠재적으로 스포츠다 보니까 서로서로랑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디스 명사로 받아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명사, 디스 명사가 나오면 지시어죠. 이 지시어에다가 여러분 네모 쳐두시고요. 이 노란색 지시어가 가리키는 부분은 앞에 제가 노란색 글자로 표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특수한 관계라는 거는 앞에서 협력도 필요하지만 결국에는 경쟁도 해야 되는 이러한 특수한 관계를 얘기하겠죠. 이러한 특수한 관계는 should be managed properly, 적절하게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Due to, 뭐 때문에? Trust and confidence, 신용과 신뢰 때문에요. 신용과 신뢰 문제 때문에 그게 뭐 어떻게 되고 있는데? Being paramount, 아, 그러면 최고의, 최고가 되고 있는, 그러니까 많이 커지고 있는 신용과 신뢰 문제 때문에 적절히 관리돼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It can be challenging.

challenging to be collaborative and competitive in sports. 그러면 as 앞에서 먼저 한번 끊어볼게요. as 접속사에다가 먼저 세모 표시를 쳐두시고요. 스포츠에서 지금 collaborative 그 다음에 competitive를 동시에 추구하겠다라고 했잖아. 근데 협력적이고 그 다음에 협조적인 거 그 두 개 다 스포츠에서 해내기는 challenging, 어려울 수 있습니다. collaborative하고 competitive를 다 해내는 게 왜 어렵냐면요. as they involve different forms of behavior. 이 두 가지가 지금 포함하거든. 다른 형태의 행동을 포함하거든요. 협력적이게 굴 때랑 경쟁적이게 굴 때랑 나와야 되는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This means, 이것은 의미합니다. A careful balancing act. 자, 빈칸추로 요거 나올 수 있다. 포인트 처리해 두시고요. 아주 세심한 균형 잡힌 행동이 may be required. 필요되어진다, 요구되어진다 라는 걸 의미한대요. In terms of, 뭐 측면에서요? The amount of emphasis. 그러면 그 강조의 정도의 측면에서 이러한 지금 세심한 balancing act, 균형 잡힌 행동이 요구가 되어진다라는 걸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강조냐면 place on each activity, 각각의 활동에 두어진 강조의 정도, 그런 측면에서 세심한 균형 잡힌 행동이 필요하다. 여기서 각각의 행동이라는 거는 경쟁과 협력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often sports manager들은 will try to be more competitive. 그 cooperative랑 competitive 두 개 중에서 종종 어떨려고 한대요? 더 경쟁적이려고 한대요. Due to performance reasons, 성과의 이유 때문에. 왜냐면 실적을 내야 되니까, 우리 팀이 우승해야 되니까 경쟁적이려고 한대요. And less collaborative, 그리고 덜 뭐하려고 한다? 협력적이려고 한다. less는 이제 부정어로 보시면 되고요. 협력적이지 않고 더 뭐하려고 한다? 경쟁적이려고 한다. 성과의 이유 때문에 그러려고 한다는 거예요. By necessity, 필요에 의해서, 그러면 여기서 한번 끊으시고요. They may need to share information. 그들은 앞에 나왔었던 스포츠 매니저들을 뜻하겠죠? 스포츠 매니저들은요, may need to, 필요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share information 한다라는 건 여러분 보겠어요? 협력적이게 군다는 거죠? 그런데, but, 그러나, 협력적이게 그렇게 do so 한다라는 거는 share information 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share information 하는데 아주 신중한 방식으로 협력적이게 군다라는 겁니다. This means 이것은 의미한데요. It might be better to have plans in place. Have plans in place 하면은 미리 계획을 잘 준비해 놓는 거. 미리 계획을 제자리에 탁탁탁 있게끔 하는 거니까 계획을 잘 준비해 놓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뭐에 대해서요? About how to pursue both simultaneously. 어떻게 그 두 가지 경쟁과 협력을 동시적으로 추구할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계획을 딱딱 잘 세워두는 게 중요할 것입니다. 더 나을 것입니다. This will ensure. 이것은 요 앞에 나오는 문장을 뜻하겠죠. 요것은 확실히 해줄 거래요. One, 두 개 중에 하나가 is not neglected. not에다가 X 쳐주시고요. neglect 하면은 경시하다. 뭐 가벼이 여기다 이런 뜻이에요. 가벼이 여겨지지 않는 걸 확실히 해줄 거래요. At the expense of the other. 나왔네요 여러분. One, the other. 두 개가 나왔으니까 하나는 one, 나머지 하나는 the other. 이렇게 써준 거죠. 그러니까 하나가 무시되어지지 않는 거를 확실히 해줄 것입니다. The other. 나머지 하나를 at the expense of. 무슨 뜻이었어요? 대가로 해서. 그러니까 이거 나머지 하나 예를 들면 경쟁과 협력이 있으면 아까 경쟁에다가 조금 더 성과의 이유 때문에 집중을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강조를 두다 보니까 나머지 하나인 협력이 이게 그냥 대가로 아니면 희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도록 이거를 확실히 해줄 것입니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휘 포인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적인 이라는 단어가 사실 이 지문에서 굉장히 중요했죠. 그래서 두 가지 다 한꺼번에 일어난다 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simultaneous 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coexisting, 함께 존재하는 거니까 동시적인 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여기서 concurrent, 선생님 저 이 단어 못 외우겠어요 라고 생각할 건데 아니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occur 이라는 단어에서 occur이 여기 쓰인 occur입니다. 그러면은 발생을 하는 건데 con 함께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발생하는 형용사유로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동시적인 이라는 단어들 여러분 한 번씩 눈에 익히도록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paramount 하면은 가장 중요한,

Ignored, 무시가 되어진 거고요. Disregard, regard는 여러분 뭔가를 딱 간주하고 여기는 건데 그렇게 여기지 않는 거니까 disregarded 얘도 얘네랑 유의어로 같이 묶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휘 포인트까지 한번 짚어봤고요. 우리 서술형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어구 완성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본문에서 설명하는 competition의 정의, definition, 정의입니다. 빈칸 A와 B에 들어갈 단어를 본문에서 찾아 쓰세요. 자, competition은 involves, 뭐를 포함하냐면요. 너 띠리리 추구를 포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전에 어휘 변형에서도 봤었던 그 단어죠. 어떤 추구예요? 동시적 추구가 나와야 되겠죠? 뭐와 뭐의 동시적 추구인데요. cooperation과 competition. 이 단어 자체도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cooperation, competition. 이거에 동시적인 추구가 나와야 되니까 simultaneous. 요게 나와줘야 된다. 이 김에 여러분 아까 나왔었던 동시적인이라는 단어 한번더 봐볼까요? concurrent랑 coexisting. 요 단어로도 바꾸어서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 s가 주어졌으니까 본문에서 찾아 쓰는 거에서는 simultaneous를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mong firms. 회사들 간에. 뭐 하기 위해서요? to create 띠리리 value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냐면 superior 아주 좋은 최고의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라는 superior이라는 단어를 본문에서 찾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서술형 어법 수정 포인트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장에서 어법상 틀린 곳두 군데를 제가 밑줄도 안 그어놨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두 군데를 찾아서 여러분, 기호를 쓰라고 했는데 그냥 그 단어를 직접 쓰시고요. 바르게 고치시면 되겠습니다. 기호 제가 뺐으니까 여러분들이 단어를 그대로 한번 써보세요. This special relationship은요, should manage properly due to trust and confidence issues to be paramount.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뭘까요? 자, 일단 먼저. This special relationship, 이러한 특수한 관계라는 거는 협력도 하고, 그 다음에 협조도 하고, 아니, 협력 협조도 하고, 그 다음에 경쟁도 하는 그러한 관계를 얘기하는 건데, 얘네들은 should manage. 여러분, 이 관계가 뭔가를 manage 할수 있나요? manage 하면 관리하다의 뜻인데, 그 뒤에 목적어도 없죠. 그러니까 manage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뭐로 바꿔야 될까요? 여기까지 제가 힌트를 드렸으니까 여러분, 여기 부분을 가지고 한번 바르게 고쳐 쓰는 거 한번 해보세요. 자, should manage를 뭐로 바꿔야 된다? should be managed. 이렇게. should는 여러분 똑같으니까 사실 안 썼어도 괜찮습니다. manage를 be managed로 바뀌어야 된다. 이 앞에 나왔었던 relationship, 관계는 관리가 되어야 하는 수동의 대상이기 때문에 manage가 아니라 be managed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 챙겨 두시고요. due to trust and confidence issue. 이 trust, 신용과 신뢰의 문제가 어떻거든? 가장 중요하거든요. 최고의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to be paramount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걸 뭐로 바꾼다? being으로 바꿔야 된다. 선생님, 왜요? 왜냐면 due to가 있거든요. due to는 여러분 전치사죠. 전치사가 나오고요. 그 뒤에 이 자리는 동명사가 나올 자리입니다. 동명사 앞에 붙은 얘는 의미상 주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due to라는 전치사 뒤에 명사구 형태가 와야 되며 issue를 의미상 주어로 하는 동명사구 형태가 적절하다라는 거. 그래서 뭐로 바꿔야 된다? being 여기 뒤에 being paramount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넘겨서 오늘의 마지막 토깽이 퀴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controversial의 의미를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아까 expense는 제가 물어봤었죠? 이걸 통째로 at the expense of A까지 넣어서 at the expense of A의 의미를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뭐로 한다? 그쵸. speed, 보카, review로 넘어가서 공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0: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안녕하세요. 핵심만 빠르게, 결과는 다르게. 내신만 점 수능 특강 세계지리 이다은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공부할 내용은 바로 건조아시아와 북부아프리카 지역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참 생소한 지역일 수도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뉴스에서 요즘에 매일매일 나오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히나 학교 시험, 그리고 수능 시험에 이 건조아시아, 그리고 북부아프리카 지역의 중요성이 대단히 높은 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의 쟁점이 되고 이슈가 됐던 내용은 반드시 수능에 출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학교 선생님들, 우리 제자님들이 수능 시험에서 잘 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우리 제자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학교 시험에 꼭 내시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더더욱 건조아시아, 북부아프리카 이 지역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세계지리라는 과목은요,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과목인 것 같아서 저는 그 부분이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앞에서 공부했던 자연환경 그리고 건조한 환경에 적응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주민생활 다시 한번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조금 어렵고 힘들었고 헷갈렸고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었다면 지금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네, 건조아시아 북부아프리카 이번에는 진짜 제대로 이해해보겠다. 그런 마음으로 50분 동안 따라오시면 분명히 여러분들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시험장에 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자원, 산업, 사막화까지 제가 또 압축적으로 출제된 내용만 속속 전달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교재 수능특강 114쪽 펴시고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여러분들을 한번 힘들게 했었던 이 건조아시아와 북부아프리카 지역의 기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연강 수량이라고 하는 조건이 나와 있고요. 사실 건조기후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연강 수량 500mm 이상이다, 미만이다 이런 수치들은요. 실제로는 그 위도 때마다 증발상량 공식이 있어요. 그 공식에 따라서 나오게 되는 것인데 근데 우리 고등학생들에게 그런 것까지 우리가 계산하게 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건조기후를 공식으로 구분하지 않고 그냥 요 정도 되면 건조기후라고 하기로 약속하자라고 이 교육과정 교과서를 이제 개발하신 분들끼리 정한 약속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건조기후 지역은 대체로 연강 수량 500mm 미만 그리고 그 중에서도 사막기후 지역의 경우에는 연 강수량 250mm보다 더 적은 곳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살펴보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사막, 사하라 사막. 네, 확실히 연 강수량 적은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곳에 사하라 사막이 형성되는 이유가 뭐 때문이었어요? 아열대, 고압대 영향으로 아고 건조하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것과 비슷한 위도에 위치하고 있는 루바랄리 사막 역시 연강수량 매우 적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내륙 지역에도 연강수량이 상당히 적은 지역들이 있네요. 하지만 사막과 비교했을 때는 어느 정도 강수량이 조금 있네요. 네, 이런 지역들이 바로 스텝기후 지역이 넓게 분포하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중에서도 좀 수변한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들이 있죠. 네, 이런 지역들은 바로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들. 근데 제가 여러분들 여기 지중해 연안에 튀르키예 서부 지역에 지중해성 기후 나타난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거 까먹으실까봐 걱정하진 않거든요. 제가 걱정되는 건 뭐냐면 항상 제가 걱정되는 건 여기예요. 아프리카 북서부 지역도 해안 지역은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모로

한국 같은 경우는 참 다양한 기후, 다양한 지형 경관을 볼수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지형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알프스 히말라야 조사인데 우리 한번 또 같이 겸손하게 그어볼까요? 알프스에서 히말라야까지 연결해 주시면 되죠. 아나톨리아 고원 지나고요. 이란 고원 지나고요. 그렇게 해서 슝 가상의 저기 있는 히말라야 산맥까지 연결을 해 주시면 되는데 자, 근데 이때 우리가 여기 좀 빠진 것이 있었어요. 뭘까요? 알프스에서 아나톨리아 고원 그리고 이란 고원 지나서 히말라야까지. 선생님, 알프스 히말라야 산맥 다 그렸는데요? 라고 생각했던 친구들이 빠뜨린 게 뭐냐면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에서 아틀라스 산맥을 빼먹은 거죠. 자, 여기까지가 바로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써놓고요.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 여기가 이제 대체로 신생대의 신기속 작용, 습곡 작용 받아서 생성된 신기속국 산맥이 분포하는 곳들. 그래서 해발고도 매우 높고 험준한 산맥들이 많이 분포하는 곳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로코가 참 기후도 지형도 다양한 거죠. 아틀라스 산맥이 딱 버티고 있고요. 그쪽에서 해안 쪽으로는 지중해성 기후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아틀라스 산맥의 해발고도가 높은 곳, 해발고도가 높은 곳에 가면 만년설도 볼 수가 있고요. 이 아틀라스 산맥 넘어서 안쪽에는요, 사하라 사막 넓게 분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중해성 기후와 또 만년설도 볼수 있죠. 그리고 사막 기후까지 굉장히 다채로운 기후, 그리고 지형 경관들을 볼수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방금 우리가 짚고 왔던 사막. 역시 너무너무 중요하죠. 여기 아열대 고압대 영향으로 형성된 사막이라는 거. 아고 건조하다 기억나시죠? 네, 고기압대의 영향을 받게 되면 계속해서 하강기류의 영향을 받아요. 구름이 형성되지 않네요. 네,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는, 거의 내리지 않는 이런 사막기후가 형성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루바랄리 사막도 짜잔, 비슷한 위도에 위치하고 있죠? 네, 여기도 역시 아열대 고압대 영향으로 형성되는 사막이 되겠고요. 카라쿰 사막이나 키즈쿰 사막은 이 방금 살펴봤던 사막들에 비해서는 위도가 조금 높습니다. 그쵸? 그리고 여기는요, 또 고원으로 이렇게 딱 가로막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바다 쪽에서부터 불어오는 바람이 넘어올 때 비근을 형성되는 곳이기도 하죠. 그러한 이유로 사막이 형성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주변 지역에는 또 초원이 넓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여기 카자흐 초원이라고 있는데요. 여기 카스피해하고 맞닿아 있는 나라들 중에서 여기 카자흐스탄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카짜 돌림의 친구들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라고 말씀드렸고, 카자흐스탄이라고 하는 나라 이름은요. 자유로운 사람들의 땅.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자유로운 사람들의 땅? 생각해 보면은, 여기 스텝기후가 넓게 나타나는 곳이죠. 그렇다면, 계절마다 물과 풀이 있는 곳을 찾아서 동물들과 함께 이동하는 거. 그렇죠. 유목이 이루어졌겠네요. 제가 유목의 사전적인 정의를 찾아봤더니 이 U자가요. 떠돌다. 떠돌다 U자래요. 네. 그러니까 동물들과 함께 물과 풀이 있는 곳을 찾아서 떠돌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유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곳이다라는 것까지 찾았습니다. 자, 그럼 바다를 먼저 볼까요? 하천을 먼저 볼까요? 바다를 먼저 볼게요. 네, 여기 유럽과 아프리카 사이에 땅과 땅 사이의 바다, 바로 지중해가 있었고요. 조금 더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카스피해, 바다일까요? 호수일까요? 애매하죠? 그래서 여기 이곳을 둘러싸고 분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곳에서 또 엄청난 양의 석유, 천연가스가 발견이 되는데요. 인근에 있는 나라들은 이곳이 바다냐 호수냐에 따라서 그 이익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갈등을 겪다가 결론적으로는요. 특수 지위를 가진 바다로 보는 것에 합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흑해 찾는 꿀팁도 제가 알려드렸었죠. 한번더 알려드릴까요? 네, 진짜 슬픈 얘기인데, 이 흑해 위쪽에 바로 우크라이나가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생각하면 우리 너무 마음 아프죠. 전쟁,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해서 전쟁을 겪고 있는데, 이렇게 흑흑 울고 있는 눈망울 그리시고, 흑해 위쪽이 우크라이나, 흑해 아래쪽은 바로 튀르키예가 되겠습니다. 아나톨리아 고원이라고 써있는 여기가 튀르키예 부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홍해 기억하는 방법도 제가 정말 기적의 꿀팁 알려드렸었는데요. 여기도 사막이에요. 이글이글 떠오르는 붉은 태양. 그리고 여기도 사막이에요. 예, 여기도 이글이글 떠오르는 붉은 태양. 붉은 태양과 태양 사이에 붉은 바다, 레드씨. 이게 바로 홍해였습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여러분들 까먹지 않으실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핫한 뉴스에 매일매일 나오고 있는 이곳이 바로 페르시아만 연안.

많이 되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어딘지 궁금했죠? 딱 여기예요. 네. 아랍에미리트와 이란 사이에 있는 굉장히 좁은 바다인데, 자, 이 페르시아만 일대가요. 석유, 전 세계 석유의 한20% 정도가 이곳을 매일매일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 페르시아만 연안에 석유 매장 지역이 굉장히 많거든요. 석유 생산도 전통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곳들이고. 그런데 이란이 실제로 여기 있는 아부무나섬이라고 하는 곳을 딱 지금 불법 점거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이 땅의 원래 주인인 아랍에미리트는 왜 가만히 있나요? 이런 생각을 하시겠죠? 인구수도 일단은 차이가 나고, 또 이란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아랍에미리트 입장에서는요, 굳이 이것을 갈등을 점화시켜서 큰 승산이 없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어쨌든 이란은 이렇게 국제사회에서 고립이 되는 상황이 될 때마다 여기 제가 지금 별표층 위치 있잖아요. 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시키고 전 세계의 물류의 이동을 제한하는 이러한 조치로 인해서 전 세계에 좀 압력을 행사하고 있었는데요.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석유 가격 높아지고 있어요. 네. 나프타의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나프타가 또 석유를 정제시키는 과정에서 나오는 원료거든요. 그래서 지금 종량제 봉투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원료 중에 하나가 나프타예요. 그래서 종량제 봉투 대란, 또 비닐 포장재 생산하던 업체들의 정말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와중입니다. 그래서 이 호르무즈 해협의 위치를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요. 페르시아만이라고 하는 곳은 세 가지 이름으로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로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름. 지금 보다시피 바로 페르시아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과거에 페르시아 제국, 네, 과거 이제 이란, 을좀 연상시키는 이름이다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아랍 계열의 나라들은요, 이곳을 아라비아만이라고도 주장을 하고요. 국제사회에선 이곳을 중립적인 이름으로 걸프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오늘 강의 후반부에서 우리 걸프협력회의 할때 그때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강을 또 보러 갈까요? 네, 강을 제가 여러분들 또 슝, 정, 죄송합니다. 네, 다시 강을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형광펜 저랑 같이 드시고요. 제가 여기 이집트 설명할 때마다 나일강의 축복을 받은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요, 이집트는 사실 국토 대부분이 사막이거든요. 그런데 이 나일강 덕분에 주변에 나일강이 범람할 때마다 또 비옥한 충적평야가 만들어졌고, 농사도 지을 수 있었고, 그래서 이집트는 이 나일강 주변에 사람들이 대규모로 밀집해서 사는 경향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여기 아나톨리아고원에서부터 발원하는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이라크를 통해서 페르시아만으로 유입되고 있어요. 작년에도 제가 내륙국 나온다고 한거다 나왔습니다. 작년에 제가 열대 고산기후 지역 나온다고 한거다 나왔습니다. 심지어 티베트 고원 툰드라 기후 제가 작년에 마지막 파이널 체크 포인트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나왔었죠. 실제로 수능에. 네, 그래서 올해도 제가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자면, 이제 좀 내륙국으로 낚을 수 있는 지역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 중에 하나가 콩고민주공화국, 그리고 또그 중에 하나가 이라크예요. 자, 이라크는 페르시아만 연안국이에요. 네. 요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이 이라크에서 합류해서 페르시아만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 학교 시험에서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라크는 페르시아만 연안 국가라는 거, 바다와 접해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살펴보다시피 나일강, 그리고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은요, 여러 나라를 흐르는 하천이에요. 그래서 이런 하천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첫 번째, 국제하천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여러 나라를 흐른다라는 뜻이고요. 자, 두 번째, 이 하천, 두 하천은 세 하천이죠. 나일강, 또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이런 강들은요, 또 외래 하천에 해당이 되기도 하는데, 외래 하천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기후가 다른 지역에서 발원한 하천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하천에 대한 개념 정의 묻는 것은 학교 시험에서 늘 자주 나오는 부분이니까 챙겨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 가지고 바로 기후 그래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도가 딱 나왔어요. 여기에서 이제 위도 경도가 나오지 않았지만, 제가 늘 위도 경도 찾을 때마다 치트키 알려드렸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에서야 비로소 알게 된밈 하나가 있는데요. 영국 모습을 살펴보면, 이렇게 딱좀 신사처럼 이렇게 모자를 쓴 신사의 옆모습을 닮지 않았나요? 역시 신사의 나라 영국입니다. 자, 이곳이 바로 경도 영도의 치트키였어요. 그쵸? 네. 그리고 우리에게 위도 30도, 북위 30도의 치트키가 되는 곳은요, 여기였습니다. 바로 이집트와 지중해가 만나는 곳, 이집트와 지중해가 만나는 곳, 여기가 바로 우리에게 북위 30도의 치트키가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위도 경도 찾는 곳 나올 때마다 이렇게 랜드마크가 되는 곳들 가지고서 우리 잘 해내기로 약속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볼게요. A 지역의 경우에는 너무 정직하게 지, 중, 해 연한 지역입니다. 어떤 기후 지역이겠어요? 그렇죠. 여기는 바로 지중해성 기후 지역, 북반구의 지중해성 기후 지역이었고요. 위도 30도 부근이잖아요. 자, 근데 학교 시험뿐만 아니라 모의평가 수능에서도요. 변별력 있게 출제가 된다면 이제 이런 부분 지중해에 가리고 나오겠죠? 그래도 지금 이렇게 내신 만점 수능 특강을 12강까지 따라오고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분명히 아, 여기 지중해 연안이고 이곳은 지중해성 기후다라는 거잘 해내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문제가 실제로 나왔을 때 우리 학교 친구들도 여기서 많이 헷갈렸다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 에티오피아 아니에요? 이렇게 헷갈려서 여기 열대고산 기후 아니에요? 이렇게 접근했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봐봐요. 나일강이 이집트에서 마지막으로 여기 딱 볼록 나와 있는 부분 있죠? 삼각주라고 하는 퇴적 지형을 만들고 지중해로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랜드마크로 해서 우리가 북위 30도를 찾아냈었다고요. 네, 이곳은 에티오피아 아닙니다. 여기는 바로 이집트였어요. 그리고 이집트에서도요, 해안가에 점을 찍어 놓지 않고 내륙 깊숙한 곳에 점을 딱 찍어 놨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바로 북반구의 사막 기후 지역, 그것도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으로 사막이 형성되는 지역을 표시해 놓은 거였어요. 자, 그 다음 C 지역의 경우에는요, 방금 우리가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를 같이 그렸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네, 우선 아틀라스 산맥도 빼놓으면 안 되겠고요. 그 다음 알프스 산맥, 그리고 아나톨리아 고원 지나서 이란 고원 지나서 슝. 긋고 봤더니, 아, 이 동네는 바닷가에 습유남, 습기가 닿기 어렵겠구나 하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쵸? 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C 지역이, 사막기후일까? 스텝기후일까? 아직 몰라요. 건조기후 지역이라는 것만 가지고 이제 위에 그래프 분석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가나다 지역 모두 다 최안월 평균 기온이 영하 3도에서 18도씨 사이에 해당하는 지역들이었습니다. 그쵸? 그럴 때 제가 여러분들, 무조건 온대기후 지역이군 이렇게 확신을 가져가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아직 우리는 강수 조건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때 온대기후가 아닐까 하고 일단 의심만 좀 해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가의 강수 조건을 봤더니 어때요? 와, 거의 0에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 지역이 사막기후 지역이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었던 것이고, 지도에서 아까 우리가 확신의 사막 지역이라고 했던 이집트의 B 지역 기억나시나요? 네. 요 지역이 바로 우리가 찾았어야 했던 사막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B에 가, 요렇게 써주시고요. 그 다음, 나 지역의 경우에는요, 여기는 연 강수량이 500mm 이상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계지리 교육 과정에서는 대체로 연 강수량이 500mm 이상이면 습윤한 기후 지역으로 구분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특히 온대기후 지역에서는요. 그래서 여기 나 지역이 온대기후 지역이면서 계절이 여기 여름인데 기온이 높은 시기에 건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때가 바로 아열대 고압대 영향으로 건기가 나타나는 시기가 되겠죠. 그래서 나가 바로 지중해성 기후 지역이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었고, 지도에서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A 지역이 나에 해당한다는 걸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 지역인데요. 다 지역의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온대기후일까? 하고 의심을 하셨겠지만, 지금 강수 조건을 살펴봤더니 어때요? 우리가 눈으로 딱 봤을 때 250mm는 넘을 것 같지만 500mm는 안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가 바로 여기 C 지역이 되겠고요. 여기는 스텝기후 지역이 되는 거였어요. 네,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 동네의 이제 전통적인 생활 모습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더 이상 뭐 어려울 게 없죠. 네, 건조아시아 북부 아프리카 지역 이름에서 알수 있는 것처럼 건조기후 지역이 넓게 나타나는 곳이기 때문에 이러한 건조기후 지역의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한낮의 뜨거운 햇볕, 그리고 모래바람, 그리고 큰 일교차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온몸을 얇은 천으로 휘감는 형태의 의복이 발달하게 됐죠. 여기 카타르에서 월드컵 개최하게 됐잖아요. 제가 이것도 괜히 보여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카타르 월드컵 마스코트가 귀여워서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카타르 오늘 또 중요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월드컵 캐릭터 한번 보세요. 이렇게 온몸을 얇은 천으로 휘감는 형태의 옷을 입고 있잖아요. 이것도 그 지역의 전통 환경의 모습을 좀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음식 문화 또 살펴볼게요. 건조한 기후 지역이에요. 하지만 밀이라고 하는 작물은 조금 건조한 곳에서도 조금 추운 곳에서도 잘 자라죠. 그러한 성질을 내한성, 그리고 내건성, 다섯 글자로는요. 네, 기후에 대한 적응력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물을 구할 수 있는 지역에서는요, 이런 밀농사를 짓기도 해요.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이런 빵을 식재료로 활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땅 밑에 화덕을 만들어서 빵을 굽고 있잖아요. 이런 식의 조리 방법은요, 굉장히 땔감을 적게 쓸수 있고, 또빵 만드는데 물 조금이랑 밀가루만 섞으면 돼요. 그리고 오랫동안 저장해도 썩지 않는데요. 한 6개월 정도까지도 보관할 수 있대요. 그래서 이동이 잦았던 건조기후 지역에서 너무나 고마운 식량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유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스텝기후 지역에서는요, 양, 염소, 낙타와 같은 동물들로부터 얻은 고기, 유제품을 소비하기도 하는데, 이런 전통적인 케밥이라고 하는 조리법이요, 이렇게 음식을 잘게 잘게 쪼개서, 그래서 표면적을 줄이니까 적은 양의 땔감으로도 빨리 익힐 수 있었던 거죠. 이런 형태의 음식으로 먹던 것이 바로, 네, 케밥. 이런 전통적인 형태의 케밥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 튀르키예 그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주는 엄청 큰 고기 덩어리를 돌리는 케밥. 그거는 이제 좀 어느 정도 연료가 충분히 공급될 수 있는 현대사회에 이르러서 이제 많이 상용화되고 있는 방식이고, 전통 방식의 케밥은 이런 거였어요. 땔감을 적게 사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양. 알죠, 여러분들? 양 목욕 싫어하는 거. 네, 그래서 건조한 기후 지역에서도 잘 키울 수 있는 가축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제가 지금 형광펜 밑줄 쳐드린 내용들이 바로 출제가 될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사막 기후 지역, 스텝 기후 지역의 전통적인 주거 문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사막 기후 지역. 굳이 굳이 이 지붕을 정성 들여서 만들 필요가 없어요.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교실은 창문이 거의 절반이지만 이 동네는 창문을 크게 만들 이유도 없죠. 바깥에 뜨거운 열기나 모래바람이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집을 지을 수 있는 재료,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흙을 사용해서 두껍게 흙벽돌집을 만든 구조가 나타나고 있고요. 또 건물과 건물 사이를 굉장히 가깝게 배치한 것도 그늘을 확보하기 위한 지혜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적인 특징들 같이 살펴봤고요. 또 바드기르 진짜 중요합니다. 바드기르는요, 이제 오늘날의 이란 부근, 과거에 오늘날의 이란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사용했던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천연 에어컨이래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네, 이 동네에 바람이 불 때마다 모래 알갱이들이 바람을 타고 이동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바람이 들어오는 구멍을 이렇게 상층에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모래 알갱이들은 통통통통 튀기면서 요 구멍으로 들어가질 못하겠죠. 그렇게 이제 바람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 통로를 통해서 지하로 내려가죠. 여러분 학교에서도 지하실은 좀 서늘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서늘해진 공기가 내부를 시원하게 해주고, 또 내부에서 사람들이 이제 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배출하는 열기에 의해서 또 공기가 뜨거워지겠죠. 뜨거워진 공기는 또 다시 배출이 되고, 그래서 공기 정화와 함께 또 실내 공간을, 지하에 있는 실내 공간을 서늘하게 해줄 수 있는 천연의 에어컨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 왜 별표 치냐면요, 이 바드기르라고 하는 곳이 이란 부근, 오늘날의 이란 부근을 지칭하는 키워드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밑줄을, 그리고 별표를 쳐드렸던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스텝키우 지역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물과 풀이 있는 곳을 찾아서 이동하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유목이 제가 떠돌다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스텝이라는 말도요, 이거 초원이라는 의미예요. 아, 여기는 사막기후 지역보다 강수량이 어느 정도 내리기 때문에 초원이 형성될 수 있는 곳이구나. 그런데 이렇게 사시사철 초원이 푸르게 유지되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물과 풀이 있는 곳을 찾아서 동물들과 함께 떠도는 방식의 목축업이 발달하게 됐구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학평, 모평에서도 그리고 학교 시험에서도 정말 디테일하게 변별력 있게 출제하는 내용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게르는요, 오늘날의 몽골 부근, 그리고 유르트는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부르는 이름이었다는 거. 네, 그래서 이 부르는 이름이 달랐다. 물론 약간 구조적인 측면도 다르기는 한데요. 그 이름의 측면에서의 차이가 거의 출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무 뼈대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동물의 가죽이나 혹은 동물의 털을 엮어서 만든 천으로 슉 돌리는 이런 형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이 건조기후 지역에 있어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식량 공급원이 바로 대추야자죠. 제가 오늘 이제 저희 학교 친구들도 대추야자를 나눠줬거든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보고, 와, 대추다, 와, 야자다 하는데, 대추도 아니고, 야자도 아니고, 대추야자예요, 대추야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이파리는요,
엮어서 바구니로 또 부채로 썼다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 열매가 열려 있는 그물 있잖아요. 실제로 그물로 썼다고 해요. 아니면 물건을 담는 용도로. 그리고 이 줄기부터 뿌리까지 버릴 게 하나도 없었고, 이 열매를 먹으면 안에 단단한 씨앗이 있거든요. 그것은 또 동물의 사료로. 그래서 정말 버릴 게 하나 없는 이 사막기후 지역에 너무나 고마운 존재였다고 합니다. 오아시스나 관개 농업을 하더라도 아무거나 키울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건조한 환경에서 잘 적응한 그런 식물들만 키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추하자 어느 나라에서 많이 생산하나 살펴봤더니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알제리, 이란, 이라크, 파키스탄, 수단, 오만, 튀니지, 아랍에미리트.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건조아시아, 북부아프리카 지역에 해당하는 국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학교 친구들한테 사준 대추야자도 사우디아라비아산이었거든요. 근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 대추야자 제가 두 알씩 줬는데 그걸 보면서도 너무 신기해하고 너무 맛있다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는요, 진짜 맛있는 것도 많고, 멋진 것도 많고, 좋은 것도 많고, 여러분들이 누려야 할게 진짜 많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흑백의 종이, 이걸 통해서 세상을 보는 건 올해가 마지막인 거예요. 알겠죠? 내년에는 이런 우리가 같이 공부했던 세상 속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내 발로 가보고, 내 눈에 담아보고, 내 입으로 먹어보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조금만 힘내시고요. 우리의 세상이 이 작은 책상 하나가 아니라고요. 전 세계가 바로 여러분들의 무대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건조아시아 그리고 북부아프리카 지역의 경제활동 살펴보도록 할게요. 방금도 우리 잠깐 이야기했는데, 오아시스 농업. 오답보기로 많이 나오는 게 이런 거거든요. 오아시스 주변에서 벼농사를 한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가 오아시스예요. 기본적으로 건조기후의 가장 첫 번째 정의 자체가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많은 곳이라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굳이 굳이 애써 물을 길어와서 논을 만들다고 한들 증발해버릴 거 아니에요. 이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닌가요? 그쵸? 그래서 이런 곳에서는 벼농사는 어렵고 지금 보고 있다시피 오아시스 주변에 나무들이 슉슉슉 보이고 있죠. 이게 바로 대추야자입니다. 그래서 대추야자나 그리고 밀농사를 주로 지었습니다. 얘네들은 세트예요. 오아시스 농업과 대추야자 밀 세트예요. 또한 가지, 바로 관개 농업인데요. 최근에는 이런 현대적인 방법으로 지하수를 끌어와서 스프링클러를 통해서 경작지에 물을 공급을 해주고 이 스프링클러에 물이 닿는 곳, 그 면적만큼 농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형의 경작지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역시 이런 관개 농업을 통해서 벼농사를 짓는 건 아니에요. 대추야자나 밀과 같은 작물들을 키우고 있고요. 또 물과 풀이 있는 곳을 찾아서 동물들을 데리고 이동하는 유목. 그리고 이제 과거에 지역과 지역 간에 물자와 자원을 교류하는 게 너무나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낙타를 타고 이렇게 띠를 이루어서 이동하는 상인들, 대상무역이 발달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요. 요즘에도 유목이 그리고 대상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질까요? 굳이? 네. 이제는 뭐 자동차도 많이 보급이 됐고요. 국가와 국가 간의 무역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도시화, 산업화되면서 이런 경관들이 사막의 전부가 아니에요. 사막에도 도시화된 곳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3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네. 또 국가와 국가 간의 국경이 정해져 버리니까 이제 자유로운 이동이 좀 어려운 측면도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유목, 그리고 대상무역과 같은 전통들은 최근에 좀 쇠퇴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이 출제가 되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제가 짚어드렸습니다. 자, 그럼 아까 우리 바드기를 잠깐 이야기했었는데요. 이 바드기르뿐만 아니라 이란과 정말 짝짓기처럼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카나트라고 하는 시설이에요. 그래서 그 카나트라고 하는 시설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인지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슝. 이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수로를 뚫을 건데요. 우리가 수로를 뚫는 이유는 이거예요. 첫 번째, 우리 동네는 건조한 기후 지역이에요. 근데 주변을 살펴봤더니 높은 산지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지형성 강수로 인해서 비가 많이 내리고요. 그렇게 내린 비가 이제 산지의 지하수로 저장이 되겠죠. 우리는 그 지하수를 끌어올려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가 건조한 기후 지역이기 때문에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많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수로를 이렇게 지상으로 만들게 되면 그냥 물이 다 증발해 버릴 거예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수로를 지하로 만들면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과 제가 같이 파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쪽에서부터 파 들어가고, 여러분들은 이쪽에서부터 파 들어가다 보면 우리가 서로 만나겠죠. 그럼 이제 뚫렸어요. 네. 그리고 저도 다음. 저는 여기서 파고, 여러분들은 여기서 파고, 오, 뚫렸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촘촘하게 우리 동네까지 지하 관계 수로를 연결해 둘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보면은요, 이렇게 동글동글한 우물들이 마치 이렇게 하나의 길처럼 연결되어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지하 관계 수로 뭐라고 한다고요? 카나트라고 한다고요. 어디에서 볼수 있는 거라고요? 오늘날의 이란 부근에서. 이거는 이란 연결하는 보기로도 너무 잘 나오고요. 그리고 건조기후 지역에서 생활

방식으로도 너무 잘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또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자원과 관련된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자, 이제 화석에너지 자원 같이 살펴볼 건데요. 이 화석에너지 자원은 석유, 석탄, 천연가스잖아요. 근데 그 중에 또 비싼 게 석유와 천연가스인데, 이 건조아시아 북부아프리카 지역은 석유와 천연가스가 많이 분포하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살펴보시자면, 건조아시아 북부아프리카 지역 내에서 석유, 천연가스 상위 5개국, 얼마나 많이 생산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본 거예요. 슝 한번 확대해 볼게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지역 내에서 1등이네요. 이거 보고 여러분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 2023년이잖아요. 미국이 전 세계 1위의 산유국입니다. 그럼 이 자료는 뭔가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범주. 건조아시아 북부아프리카 지역 내에서 석유의 생산량 1, 2, 3, 4, 5등을 나타낸 것뿐이에요. 근데 사실 사우디아라비아는 크게 힌트가 되지 못하죠. 이란도 크게 힌트가 되지 못하죠. 왜? 천연가스에서도요.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다 많이 생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에게 치트키가 되는 건첫 번째는요. 자, 사우디아라비아 시옷자잖아요. 네. 석유의 생산량이 천연가스의 생산량보다 많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의 잠재력이 더 크다. 사우디아라비아 시옷 요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란 또 제가 까먹을래야 까먹을 수 없는 기적의 밈을 하나 만들어 드렸잖아요. 사실 너무 유치해서 뺄까 고민도 했는데 우리 여러분들과 저와 만나기 전에 먼저 저와 공부했던 선배들이 이거 너무 꿀팁이었다. 절대 빼지 말라라고 얘기해서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이런 가스는 위험해. 무슨 뜻이냐면요. 처음에 천연가스가 발견됐을 때 사실 석유하고 비슷하게 신생대 제3계층 배사 구조에서 발견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의 존재를 알았지만 석유에 비해서 나중에 상용화됩니다. 위험하잖아요.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다가 냉동 액화 기술의 발명으로 인해서 천연가스를 아주 낮은 온도에서 빠르게 급속도로 냉각을 시키면 액체로 변하네. 그리고 부피가 엄청 줄어드네. 이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안정적으로 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천연가스가 슉 상용화됐던 거예요. 이 서사를 딱네 글자로 줄여드릴게요. 이런 가스는 위험해. 이것만 기억하시면 이란이 가스에서 굉장히 치트키가 되는 나라라는 거 까먹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자, 또 치트키 나갈게요. 여러분들 살면서 한 번쯤 산유국 부러워했잖아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석유가 많이 나면 우리 이렇게 공부 안 해도 되는데 부러워하셨잖아요. 네. 이라크,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이런 나라들은 석유 생산량이 많은 나라들이다. 정리해 주시고요. 그다음 천연가스에서 치트키가 되는 나라 바로 카타르예요. 아까 제가 카타르 괜히 보여드린 거 아니라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월드컵 하기 전에 카타르 알았던 사람. 저 몰랐는데요?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 학교 친구들도 물어보면 대부분 몰랐다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몰랐던 작은 나라 카타르가 월드컵까지 개최할 수 있었다는 거는요. 바로 천연가스 개발을 통해서 벌어들인 자본 덕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카타르 가스, 님도 너무 좋잖아요. 이렇게 딱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석유 천연가스는 페르시아만 연안에서 전통적으로 많이 생산을 했는데, 최근에 카스피해 연안 지역에서도 많이 생산되고 있고요. 그래서 카스피해를 바다로 보냐, 호수로 보냐, 이걸 가지고 갈등했다 그랬죠. 과거의 세계지리 기출문제를 보시면 그 카스피해 갈등이 진짜 많이 나왔어요. 최근에 왜안 나오냐면은요. 이제 특수지위를 지닌 바다로 보는 것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최근에는 거의 안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시험에는 또 고전적인 내용이 또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체크해 놓으시고 또 북부아프리카 지역도 최근에 석유 개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알제리 같은 나라도 네, 천연가스 생산에서 지금 이 지역 내에서 4등이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송유관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저렴한 방식이라는 것도 한 가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런 화석에너지 자원 개발로 인해서 이런 지역들이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는지 한번 또 살펴볼게요. 먼저, 네, 석유의 생산량이 많았던 나라들은요, 전통적으로 석유의 생산량이 많았던 아랍에미리트나 사우디아라비아나 쿠웨이트 요런 나라들, 그리고 여기 있는 작은 나라 카타르, 네, 바레인 요런 나라들, 굉장히 1인당 소득 수준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동그라미는 인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꼭 기억하세요. 이집트 인구는 1억 명 이상입니다. 상당히 많은 편이죠? 그쵸? 근데 그에 비해서 사우디아라비아 인구 약 3천만 명 조금 넘고요. 아랍에미리트 인구는 1천만 명 조금 넘는데,

이 인구의 또 대다수가 또 외국인들이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카타르도 270만 명밖에 안 됩니다. 개발할 자원은 많은데, 인프라 건설을 해야 되는데, 일할 사람이 부족한 상황이 펼쳐지게 되죠. 그래서 인근 지역으로부터 열심히 인구 이주 받아들여서 청장년층 성비가 높은 지역이다. 이 내용도 많이 출제되죠. 자, 성비가 높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여성보다 남성이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성비라는 개념 자체가 여성 100명당 남성의 수예요. 헷갈리면 저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여성이고, 단셈을 기준으로 여성 100명당 남성의 수가 얼마냐? 이게 바로 성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다른 말로 뭐라고도 출제가 되냐면, 남초, 청장년층의 남초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도 출제가 됩니다. 별거 아니에요. 남자 초과. 네.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도 까먹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나라들 보면 이라크, 쿠웨이트, 알제리,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이런 나라의 총 수출액 중에서 석유가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와, 90% 넘는 나라들도 있고 거의 대부분 50%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국가별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자원이 풍부한 나라들의 사례로 늘 많이 나오는 나라가 바로 사우디아라비아가 되겠고요.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자원이 부족한 국가로 많이 출제되는 곳이 바로 튀르키예나 이집트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수능 특강에 있던 자료니까 올해 또 출제될 확률이 매우 높겠죠? 자, 그래서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많이 함정에 빠지는 게 뭔지 아세요? 이름 가리고 나왔을 때, 2차 산업 49.7% 엄청 높잖아? 그러면 세 나라 중에서 유럽이랑 가까워서 공업이 발달한 튀르키예겠네? 이런 함정에 많이 빠지신다고요. 그래서 2차 산업의 정의부터 말씀드릴게요. 2차 산업은 제조업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광업과 공업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입니다. 아,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처럼 공업이 아니라 광업이 발달한 나라도 2차 산업의 비율이 이렇게 높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첫 번째 자료를 통해서는요, 우리가 이걸 알아낼 수 있습니다. 2차 산업 비율이 매우 높은 나라, 사우디아라비아겠구나. 그리고 1차 산업의 비율이 매우 높은 나라, 세 나라 중에서 매우 높은 이집트는, 아프리카에 위치한 나라, 상대적으로 산업화가 뒤늦게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 이렇게 접근해서 찾아내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역시 또 오른쪽에 있었던 이 품목별 수출액, 요 자료도 힌트가 되는데요. 자, 어때요? 제 말이 허튼 말이 아니었죠?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는 수출액에서 광물 및 에너지 자원이 압도적으로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튀르키예는 공업 제품이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었죠? 심지어 튀르키예는요, 여러분들이 알 만한 유럽 자동차 메이커 회사들 대부분 여기에 생산 기지가 있을 정도예요. 그리고 세 나라 중에서 인구는 가장 많아요. 1억 명 이상이에요. 하지만 수출액 규모는 작아요. 네, 이곳이 바로 이집트가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고, 또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 제가 하나 짚어드리자면, 올해는요, 좀, 이 석유 수출국 기구, 그리고 걸프협력회의를 좀 디테일하게 보셔야 될것 같아요. 특히 학교 시험에서는요. 네, 올해 우리나라에서 석유라고 하는 단어가 매일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 석유와 관련된 그 파생되는 개념들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로 석유 수출국 기구, 올해는 좀 눈여겨봐주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올해 수능 특강에 이 자료가 딱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 있는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석유 매장량 1등이에요. 하지만 경제난에 봉착해 있는 나라죠. 그 서사 기억해 주시고, 자, 여기 호르무즈 해협을 중심으로 해서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 맞아요. 네. 산유국들 많이 분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북부아프리카 지역도 굉장히 석유 개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여기 나이지리아예요. 기니만 연안에서 니은자 모양으로 꺾어진 나라를 찾으시면 여기가 바로 나이지리아가 되겠고요. 나이지리아는 나왔다 하면 아프리카에서 인구 가장 많은 나라.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리고 석유의 생산량도 가장 많은 나라. 이렇게 출제되고 있으니까 요거까지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나라들은 대체로 좀 국제사회에서 그동안 자신들의 목소리를 크게 내지 못했던 나라들이 많이 속해 있는 거죠. 그래서 석유 생산량을 조절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좀 우리의 입지를 조금 더 크게 해볼까라고 하는 그런 나라들의 석유 수출국 기구 협력체라고 한다면, 자, 여기 걸프협력회의라고 하는 거는요, 이건 단지 자원개발에만 매몰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약간은 정치나 안보의 목적도 있는데요. 우리 왜 종교에서 수니파, 시아파 간의

갈등 공부했고, 시아파 국가는 오늘날에 시아파에 해당하는 비율이 높은 나라는 이란 또는 이라크 정도가 언급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걸프 협력 회의라고 하는 거는요, 이 이슬람 시아파 국가를 약간 좀 견제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걸프라는 이름을 여기서 말씀드렸어요. 이 페르시아만을 부르는 이름이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페르시아만, 그리고 두 번째 아라비아만, 세 번째 중립적인 이름 걸프. 그래서 요 걸프만 연안에 있는 아라비아 국가들의 협력체가 바로 걸프 협력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좀 여러분들 시각적으로 딱 각인을 해놓으시면 까먹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곳의 최근의 쟁점 현안이라고 한다면 바로 사막화 문제로 또 빼놓을래야 빼놓을 수가 없죠. 네, 사헬 지대. 헷갈리지 마세요. 자, 이 동네에 이렇게 체크해놓고 사헬 지대에서 사막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면 맞게요? 틀리게요? 틀렸어요. 왜냐하면 사헬지대는요, 사하라 사막의 남쪽 가장자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만 사헬지대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이 동네에 최근에 인구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니제르의 1980년 인구, 2023년 인구, 말리의 1980년 인구, 2023년의 인구, 사람이 늘어났다는 것은 그들이 먹을 식량도 많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경작지나 목축지, 방목지도 사료작물을 키울 땅 많이 필요해지고 있다는 거겠죠. 그러면서 또 초원의 파괴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이 또 사막화의 인위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헬지대 주변의 나라들이 피해를 많이 입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수단에서는 다르푸르 분쟁도 발생하게 됐습니다. 제가 또 올해 기적의 치트키 알려드렸잖아요. 수단 나오면 딱 코끼리 한 마리 그리는 거예요. 코끼리 한 마리. 네. 우리 학교 친구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네. 코끼리 한 마리 이렇게 그리시면 바로 딱 수단의 모습이죠. 근데 또 수단의 수도인 하르툼이 청나일강, 백나일강이 만나는 곳이 코끼리 코처럼 휘어졌다라고 해서 코끼리 코를 의미하는 하르툼이라고요. 진짜 운명적으로 코끼리를 닮은 수단이었습니다. 이 수단의 서부 지역, 여기가 바로 다르푸르 지역이었고요. 이 다르푸르 지역에서는 유목민들 그리고 정착민들 간에 갈등이 있었죠. 그래도 어찌어찌 서로 공존하고 있었는데 장기간 동안 가뭄이 나타나고 사막화가 심화되면서 서로 생활 방식이 달랐던 유목민들과 토착민들 사이에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그걸 우리가 또 같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막화의 가장 또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되는 곳이 아랄해가 되겠죠. 2000년과 2018년 비교해 봤을 때 이렇게까지 줄어들었다는 거는요, 이거는 뭔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죠. 인위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면 이런 데에서 농사 지으면 안 되나요? 여기 지금 하얗게 보이는 것이 바로 염분이에요. 토양의 염료화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곳에서는 농사를 짓기도 어려운 거죠. 또 올해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거 바로 수인성 질병을 옮기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는 거죠. 건조한 기후 지역에서는 이 모래와 모래 간의 결합력이 약하기 때문에 바람이 불 때마다 침식 슝잘 일어나고 이 모래 알갱이들이 바람을 타고 날아다니는데 거기에 또 균, 병원균들이 옮겨서 병원균들이 옮겨다니면서 수막염을 옮기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또 수인성 질병이 왜 문제가 되냐면 봐봐요. 물 부족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어디서든 일단 물을 구해서 써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오염된 물을 사용함으로써 수인성 질병이 더 널리 널리 확산이 되는 이러한 문제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슝.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 세계는요, 거대 녹색 장벽을 만드는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숲을 형성하면 주변에 경작 가능한 땅이 늘어나게 되고요. 또 숲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의 일자리도 늘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전 세계가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희망찬 이야기로 마무리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입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공부했던 내용들 가지고 문제 푸는 거 적용하는 거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여기 건조아시아와 북부아프리카의 주요 국가의 1차 에너지 소비 구조를 나타낸 것이고, 가나다는 각각 석유, 석탄, 천연가스라고 합니다. 제가 원리적인 부분은 앞에서 많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50분 안에 개념, 그리고 문제 푸는 전략까지 알려드려야 되는 좀 전략적인 강의이다 보니까 문제풀이 할 때는요, 제가 전략적인 부분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오늘 저랑 같이 연습하셨던 밈 있죠? 그걸로 빨리 해결해볼까요?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네, 시옷자 돌림. 그리고 이라크 살면서 왜 부러워했어요? 석유 많이 생산되는 나라라서, 그쵸.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라크에서 소비구조에서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가는 바로 뭐예요? 그렇죠. 석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가스는 위험해.
오늘 또 밈 하나 알려드렸잖아요. 네. 이란에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나는 바로 천연가스가 되겠고요. 마지막 남은 다는 바로 석탄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 나오면 꼭 질문을 해요, 친구들이. 선생님, 카자흐스탄에서 비율이 높은 게 석탄이라는 걸 제가 그럼 외우고 풀어야 되나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우리가 석유랑 가스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속어에서 풀수 있잖아요. 네. 언제나 하나쯤은 내가 잘 몰랐던 것들이 자료에 나올 수 있어요. 그랬을 때잘 알고 있는 것들로 충분히 잘 해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1번부터 볼까요? 석유가 고생대지층에 주로 매장되어 있어요. 그거는 석탄에 대한 이야기죠. 네, 석유는 신생대 제3기층에 주로 매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다음 2번. 산업혁명 당시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었던 것은 가스가 아니고 석탄이죠. 그다음 3번. 냉동 액화 기술의 개발로 소비량이 급증한 것은 바로 가스였습니다. 석탄이 아니고요. 그다음 4번. 가는 나보다 수송용으로 이용되는 비율이 높다. 우리 주변에 다니는 자동차 아직까지는 석유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수송용으로 이용되는 비율은 석유가 가장 높았고요. 5번. 나는 나보다 세계 1차 에너지 소비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네, 세계 1차 에너지 소비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수송용으로 많이 쓰이고 또전 세계 1차 에너지 소비 구조에서 압도적인 1등을 하고 있는 석유가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네, 쓰임새가 다양한 석탄이었고요. 그 다음이 천연가스가 되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설명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또한 문제만 더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기후 문제인데요. 우리가 공부했던 치트키로 접근해 볼게요. 지중해 연안 지역이다. 북반구의 지중해성 기후 지역이겠구나.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볼록 나온 여기가 나일강 삼각주. 이집트랑 나일강 만나는 곳이 북위 30도 부근. 그렇다면 여기 상당히 그다지 위도가 낮은 지역이 아니에요. 상당히 생각보다 높은 지역이에요. 그렇다면 여기 아열대 고압대 영향으로 연중 건조한 기후 지역이겠구나. 그래서 여기는 사막 기후 지역이라는 걸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C 지역 여러분들이 고민이 되실 텐데 우리가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 같이 그려보면서 여기는 습기가 닿기가 어렵겠구나. 그래서 건조 기후 지역이 형성될 거다라고 했었고 실제로 여기는 스텝 기후에 해당하는 곳이 되겠고요. 자, 월 평균 기온 조건 살펴봤더니 모든 지역이 영하 3도에서 18도씨 사이에 최한월 평균 기온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대기후다라고 확신을 가지시면 안 된다고요. 우리는 강수 조건을 볼 거예요. 강수 조건까지 따져봤더니 다 지역만 강수량이 500mm가 넘었는데, 그런데 북반구의 여름에 해당하는 이 7월, 8월 이때 강수량이 매우 적은 건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적 강수량 그래프가 이때 평평하다라는 얘기는 이 사이에 누적 강수량 늘지 않았다,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다라는 의미니까요. 다가 바로 북반구의 지중해성 기후 지역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가와 나 중에서 그나마 강수량이 조금 있었던 나가 바로 북반구의 스텝 기후 지역, 그리고 가가 북반구의 사막 기후 지역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선지 분석 같이 해볼게요. 1번부터 가는 B이고 나는 C이고 다는 A이기 때문에 옳지 않은 설명이었습니다. 그다음 2번 B는 A보다 1월 강수량이 많다. 1월 강수량. 여기 편서풍과 전선대의 영향으로 1월 강수량은요. 지중해성 기후 지역이 더 많았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설명이었습니다. 그 다음 3번. A는 C보다 1월 평균 기온이 낮다. 네, A는 북반구의 지중해성 기후 지역이었고, C는 비슷한 위도 지역인 것 같은데, 이렇게 내륙에 깊숙한 곳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름에 7월 평균 기온, 더 서늘한 곳은 지중해성 기후 지역이 되겠죠. 게다가, 여기 이미 월 평균 기온 조건 알려줬어요. 우린 이것만 딱 비교해보면 되는 거예요. 7월의 월 평균 기온, 다, 지역이죠. 네, A 지역 비교하고 있으니까 다 지역, 그리고 C 지역 비교하라고 했으니까 나하고 비교해주면 될것 같아요. 비교해봤더니 네, 실제로 A가 C보다 7월 평균 기온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 4번 나는 다보다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하구와의 최단 거리가 멀다. 제가 오늘 요거 콕 짚어드렸죠. 여기에요.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하구는 여기 아나톨리아 고원에서부터 발원한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이 페르시아만으로 유입된다고요. 그래서 4번 옳지 않은 설명이 되겠고요. 그다음 5번 다는 가보다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받는 기간이 짧죠. 다의 경우는 여름철에만 아고 건조하다. 그리고 사막기후 지역인 이가 지역의 경우에는요. 1년 내내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받는 곳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생소했던 건조하지

북아프리카 지역도 잘 마무리해봤고요. 이어지는 다음 시간에는 또 새로운 지역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강에 먼저 가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달콤한 지구과학 인생으로 초대할 한성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아홉 번째 그 주제가 바로 행성의 운동입니다. 자, 1과 2가 좀 헷갈리시죠? 그리고 우리 앞에서는 이제 장장 3시간에 걸쳐서. 그러고 보니 우리 전체 강의도 15개인데 3개를 거기다 이제 쏟아 부었어요. 많이 부었습니다. 자, 어쨌든 행성의 운동 1은 뭔가 그 위치 같은 거 많았어요. 여기, 어때? 뭐 먼저 뜨니 나중에 뜨니 어떠니 막 이런 얘기를 했다면, 자, 이번 시간에는 어떤 내용이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런 거야. 공전 주기, 회합 주기, 케플러 법칙. 이 주제가 끝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뭐 물리적인 내용이 들어가서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적인 어떤 물음들이나 여러분들의 이해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이번 단원이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일단은 한번 볼게요. 어떤 건지. 행성의 운동 2라고 되어 있고요. 자, 뭘 다루냐면 행성의 공전 주기와 궤도 반지름 그리고 케플러 법칙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공전 주기 어떻게 알아낼 거야? 케플러 법칙이 뭐니? 이 두 가지고요. 이 두 가지 둘 다 중요하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점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행성의 공전 주기와 궤도 반지름입니다. 내용적이면 조금 기네요. 162에서 165까지 있습니다. 자, 안에 있는 소주제가 뭐가 있냐면 공전 주기, 회합 주기, 궤도 반지름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은 공전 주기와 회합 주기가 뭔지 아셔야 돼요. 자, 공전 주기는 행성이 태양 둘레를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고요. 자, 여기는 회합 주기를 이용하여 공전 주기를 구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공전 주기, 회합 주기 있는데 회합 주기를 이용해서 공전 주기를 구한다. 요렇게. 자, 그러니까 요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뭐 예를 들어서 내행성이 있어요. 내행성이 있는데 내행성이 요렇게 빙글 돌아요. 한 바퀴 정확하게 도는데 걸린 시간이 뭐라고요? 공전 주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거예요. 자, 만약에 지구가 여기 있고요. 자, 행성이 여기 있었던 거야. 자, 근데 지구가 조금 움직이는 동안에, 이렇게 움직여요. 움직이는 동안에 내행성은 여기에서 이렇게 돌아서 다시 따라잡아서 한 번 더 내합이 되는 거죠. 이렇게 동일한 위치 관계를 누구라고요? 그 친구를 회합주기라고 하고요. 이 회합주기 S를 통하여 우리는 공전주기를 구해낼 수 있는 거고요. 안쪽에 있는 친구는 내행성 이렇게 구하면 돼요. 밖에 있는 친구 외행성은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라는 것이고요. 간단한 예를 들어서 우리 수성 같은 경우에 살짝 한번 예를 드릴게요. 수성은 공전주기가 한 3개월 정도가 공전주기예요. 한 90일 정도 되겠죠? 이 정도. 그러니까 우리 저기다가 보면 내행성이잖아. 3개월의 공전주기가를 가지기 때문에. 아, 이게 순서상으로는 이렇게 얘기할게요. 수성은 우리가 내합에서 내합까지 측정하니까 수성의 회합주기가 4개월이 나온 거야. 4개월. 회합주기. 자, 회합하는 주기를 구했더니 얼마? 4개월이 나왔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공전주기 구할 수 있겠어? 그 첫 번째 저기 시계 넣는 거죠. 4분의 1은 수성의 공전주기를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빼기 지구의

게 없죠. 그러니까 뭐냐면, 아, 공전 주기 회합 주기로 구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회합 주기 같은 경우에 여기 그래프 한번 살짝만 요거는 한번 봐주세요. 문제 풀때 조금 중요한 거 중에 하나인데, 지구에서 행성들을 본 거예요.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인데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돼요. 자, 그래서 자, 지구의 공전 주기가 1년입니다. 지구의 궤도 반지름이 얼마? 1AU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는 이렇게 나오게 되고 있고요. 지구보다 바깥쪽에 있는 행성들은요, 쭉 멀면 멀수록 어디와 가까워진다? 지구의 공전 주기와 가까워지게 되고요. 공전 주기. 자, 1AU 쪽이죠? 1AU와 가까운 행성들은요, 회합 주기가 엄청나게 커지게 되고요. 내 행성은 그거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요걸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뭐냐면 간단한 예를 들어서 화성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리가 화성에 이주를 해서 갔어요. 화성에 갔어. 자, 화성에 살고 있어. 자, 그럼 이제 화성 기준으로 볼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그래프를 딱 그려 보세요. 화성을 기준으로 짠 한번 그려 보면 화성은 어느 정도의 거리에 있나요? 라고 하면 화성은 1.5AU 정도 거리에 있어요. 화성의 공전 주기가 있겠죠. 공전 주기를 구해보면 687일이에요. 여러분들은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외웠으니까. 687일이에요.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나온다고요? 예, 그래프가 요렇게 나온다고. 똑같은 패턴이에요.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지구는 어디 있나요? 라고 하면 지구는 여기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지구 지금, 지구에서 화성을 보면 여기입니다. 자, 2년 넘죠. 2년이면 한 얼마 정도면 730일 정도 되잖아요. 자, 이게 실제로는 779일이에요. 그러면 지구에서 화성을 보니까 779일 나왔어요. 그럼 화성에서 지구를 봐도 얼마 나오겠어요? 맞아요. 이 친구 779일.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는 이런 형태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다른 행성에서도요,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 이런 패턴, 이 모양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특히 요 패턴도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구에서 봤을 때 회합 주기가 1년보다 짧은 친구는 누구 하나밖에 없다? 예, 수성 하나밖에 없고요. 살짝 아까 구해봤지만 이 친구는 공전 주기가 3개월이고 회합 주기가 4개월 정도 나오는 친구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게. 그러니까 이제 공전 주기를 이렇게 구한 거야. 그러면 궤도 반지름을 어떻게 구하나요? 라고 하면 내 행성과 외행성이 조금 다르대요. 내 행성 같은 경우는 최대 이각을 이용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외행성은 이런 걸 이용한대요. 상대적인 위치와 공전 주기를 구한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고 하면 그냥 간단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자, 여기 가운데 태양이 있습니다. 자, 지구는 이 주위를 돌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위치를 딱 잡을게요. 공전 주기 있지만 여기만 살짝 할게요. 자,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어느 날 지구에서 보는 거야. 자, 행성의 상대적인 위치를 얘기하는 거야. 자, 지구 여기 있어요. 그랬더니 화성은 이 위치에 있더래요. 이 위치에. 자, 그리고 이제 그다음 중요해요. 공전 주기. 누구의 공전 주기? 화성의 공전 주기를 쓰셔야 돼요. 화성은 아까 썼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다. 687일이 공전 주기예요. 자, 687일 후에 관측 자료를 딱 들이대는 거야. 자, 687일 뒤에는 화성은 제자리에 와 있는 거 맞아요? 그쵸. 화성의 공전 주기가 687일이니까. 근데 지구는 제자리에 안와 있어요. 자, 365일에 지구는 한 바퀴를 가는 거고요. 또 365를 가는 게 아니에요. 322일을 가는 거예요, 지구는. 자, 그러니까 지구는 한 바퀴 돌아요. 687일 뒤에. 한 바퀴를 도는데 덜 돌아서 여기쯤 와 있겠죠. 여기가 E2 위치. 이때 또 화성을 다시 보는 거야. 행성의 상대적인 위치예요. 어느 시간 간격을 가지고요. 그 행성의 공전 주기라는 시간 간격을 가지고요. 그럼 당연히 화성은 제자리에 돌아와 있을 거기 때문에 여기 교차점이 바로 누구예요? 여기 교차점이 바로 화성의 위치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찾는 거야. 그래서 화성의 위치를 찾았기 때문에 이렇게 삥을 돌리게 되면 오, 태양과 화성 사이 거리, 이게 궤도 반지름이구나. 요걸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요게 행성의 공전 주기와 궤도 반지름이에요. 그러면 이쪽 첫 번째 주제는 회합 주기를 통하여 공전 주기를 찾고 그 공전 주기와 행성들의 위치를 이용

하여 행성들의 궤도 반지름을 찾겠습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단 여기서 이런 방법들이 있긴 하지만 회합주기라는 개념이 있었고요. 회합주기 같은 경우는 보통 시험 문제로 많이 물어보는 스타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요거 흐름상으로서의 주제는 공전주기와 궤도 반지름이고요. 실제 이제 기출되거나 나오는 문제들은 회합주기가 주로 많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또 내신 대비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케플러 법칙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자, 케플러 법칙은 1, 2, 3, 4, 5가 있어요. 자, 근데 주로 우리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출 거냐면 1, 2, 3 법칙에 맞출 겁니다. 자, 케플러는 세 개의 법칙이 있고요. 이세 개의 법칙을 발표하게 됩니다. 어떻게요? 그 이전의 과학자죠. 티코브라의 관측 자료를 통해서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점을 찍는 거야. 앞에 우리 이런 것처럼 공전주기 구하고 궤도 반지름 막 구했잖아요. 그렇게 점을 찍어서 그 궤도의 특징에 대한 세 개의 법칙을 발표하는 거예요. 자, 1, 2, 3 법칙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이게 첫 번째 1법칙이에요. 타원 궤도의 법칙이고요. 해봤더니 행성의 궤도가 타원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타원이 뭐예요? 라고 하면 타원의 특징이 있는데 이 타원의 특징을 요즘에 좀 많이 물어봐요. 자, 타원은 두 개의 점으로부터 거리의 합이 같은 점들의 집합. 즉, 초점, 초점이 두 점이고요. 이 그림을 그려놓으면, 이렇게 하면 이 길이가 나오죠? 거리의 합이에요. 거리의 합, 거리의 합이 모두 똑같아요. 이게 타원이에요. 그래서 타원은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타원 궤도의 법칙은 이거예요. 타원의 이 초점 중에 하나에 태양이 위치합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는 여기서 누굴 보셔야 되냐면 중요한 거야. 이게 ABC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무엇? 문자예요. 타원의 중심에서 여기 타원은 긴 축이 있고 짧은 축이 있어요. 긴 축은 초점 지나는 축인데 이게 긴 반지름이에요. 긴 반지름. 즉 타원의 중심에서 어디로 선을 그어도 얘보다 길 수는 없어요. 긴 반지름이고요. 요게 A가 되겠고요. 타원의 중심, 초점에서 그지 마시고요. 중심에서 그었을 때 요거보다 짧은 건 없어요. 요거. 요게 긴 반지름이면 이건 짧은 반지름이 돼요. B가 되겠습니다. 요렇게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AB라는 문자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 아셔야 돼요. 중요한 거. 요렇게 하면 길이죠. 그죠? 길이 합. 길이의 합이 일정하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누구니라고 하면 EA로 표현하셔야 됩니다. EA. 어떻게 하냐고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EA니까 양 끝점을 잡아주시면 돼요. 자, 이쪽 초점에서 여기까지의 거리 플러스 여기서 여기 초점까지의 거리를 하게 되면 결국엔 누가 나옵니까? 전체의 이쪽 길이가 나오죠? 그래서 EA예요. 어느 점을 잡아도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 잡아도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EA가 답이고요. 중요한 거. 그다음 두 번째. EA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짧은 반지름 쪽 있죠? 선을 그어주고 선을 그어주세요.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죠? 당연히 이쪽 길이가 A예요. 이쪽 길이는 뭐예요? B예요. 자, 이때 여기 있는 C를요, 넘겨주세요. E 곱하기 A라고 부르고요. 요걸 이제 뭐라고 해요? E를 이심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직각삼각형 보이시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친구 너가 5래. 너가 3이야. 그럼 너 누구야?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런 물음들이 이제 나온다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요렇게 선을 긋고 요렇게 선을 그어주세요 라고 하면 이거 길이가 5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3이니 너는 4가 되겠구나. 이런 거를 물어본다고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요런 형태. 특수각 줘도 돼요. 특수각 주게 되면 여기 각도가 얼마야 라고 물어볼 수도 있잖아. 1대 2대 루트 3의 비율을 주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이게 1법칙인데 1법칙은 타원궤도 법칙이고요. 행성이 타원궤도를 돕니다가 사실은 끝이고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예, 타원의 특징. 자, 타원의 특징. 특히 이심률의 개념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두면 이제 여기가 태양이 있고요. 가까우니까 근일점, 원일점 이렇게 되는데 이 법칙은 이거예요.

자, 행성이 그러면 태양 주위를 이렇게 돌고 있을 때 면적 속도가 일정하다. 일정하다는 얘기는 보존된단 말인데, 뭐냐면 여기서 요만큼의 면적을 쓸고 지나는 거랑 저기서 쓸고 지나는 면적이 혹시 같다면, 면적이 같다면 시간 똑같은 겁니다. 동일한 시간 동안에 쓸고 지나가는 면적이 같은 거고요. 이때 중요한 거는 여기서 선 내리시면 안 돼요.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요것도 안 돼요. 이것도 안 돼요. 어디서 선? 태양과 행성을 잇는 선분이에요. 이 친구가 쓸고 지나는 면적이라는 거고요. 간단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친구가 요 면적을 쓸고 지나는데, 이렇게 쓸고 지나는데 1년이 걸렸대요. 근데 전체 이 면적의 이 친구가 10분의 1이래요. 전체 면적. 자, 10분의 1 면적. 전체 면적의 몇 배? 전체 면적의 얼마? 10분의 1 이렇게 잡을게요. 그러면 이제 뭐가 된다고요? 아, 너 이렇게 다 합치면 또 1년 동안에 10분의 1, 또 1년 동안에 10분의 1, 또 1년 동안에 10분의 1, 이거 다 채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10년 나오겠죠. 너 공전 주기가 10년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되는 겁니다. 이게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이고요. 자, 3법칙은 조화의 법칙이에요. 태양계 행성들이 있는데 조화롭다라는 거야. 뭐가 조화롭냐면요. 공전 주기의 제곱과 궤도 김반지름의 세제곱이 다 같대요. 이게 다 같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지구를 보세요. 지구 어떻게? 자, 1년 1AU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어떤 다른 친구가 있어요. 4AU가 있어요. 자, 분자가 어떻게 됩니까? 4의 3승 64가 나오죠? 똑같아야 돼요. 비율이. 그러니까 요거 세제곱한 거에 요거 제곱한 거랑. 그럼 요거 얼마 나와요? 8년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지구를 기준으로 생각하세요. 지구 1년 1년이 1년 1AU가 되기 때문에 혹시 이게 달라지게 되면 어떻게 할 거야라고 하는 거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P 제곱은 A 3승이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나 4AU 넣었잖아. 그럼 여기 이렇게 넣으라고요. 4의 3승은 누구의 제곱이야? 8의 제곱이야. 그래서 8이 누구야? 너 시간이구나. 8년. 이렇게 이제 가시면 된다고요. 이게 누구? 3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1, 2, 3법칙이고요. 이게 이제 케플러가 얘기한 거예요. 케플러가 얘기한 거고요. 이렇게 이제 해놓고 놨더니 뒤에 이제 뉴튼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그다음 뭐 하냐면요. 이거 왜 성립해?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성립해라고 해서 막 해봤더니 이걸 이제 알아낸 거야. P제곱분의 A3승이. 자, 다른 천체들까지 이제 얘기를 한번 쫙 확장을 시키는 거야. 태양계가 아니야. 이제 좀더 확장해서 쌍성이에요. 태양과 지구 하셔도 돼요. 이게. 자, 두 개의 천체가 있습니다. M1과 M2의 질량을 가지는 천체가 있고요. 공전궤도 반지름을 각각 A1과 A2라고 둘게요. 자, 그러니까 여기 공전, 요렇게 도는 거니까. 질량 중심점에서 여기가 A1.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얼마 되겠어요? A2.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때 얘네 둘을 합치는 거야. 자, 그게 누구예요? 그게 A예요. 이게 A가 되고요. 뭐를 알아내는 거냐면, 이게 두 천체 질량의 합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좀더 여러분들은 이식 자체를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P제곱분의 A3승 이렇게 하면, 요 기호는 태양기호예요, 태양기호. 태양 질량의 몇배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지구와 태양 주위를 돌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1년의 제곱 1AU의 3승 태양 질량, 요렇게 되는 거고요. 두 천체의 질량의 합이 얼마? 1 태양 질량이라고요. 무슨 얘기예요? 아, 태양과 지구 질량 합치니까 누구 질량 나온다고요? 태양 질량 나온다고요. 오, 태양 질량이 막대하게 크니까 그런 거야. 그러면 이제 다른 도구로 가. 저기 멀리는 쌍승을 가게 되면 이렇게 된 거야. 구해봤더니 3년이 걸리고요. 3AU에 떨어져 있대. 이런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게 되면, 오케이. 너는 태양 질량의 3배구나. 그러니까 M1 플러스 M2는 태양 질량의 3배다.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게 우리 행성의 운동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전 테스트 문항이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항 보시면요.
공전주기, 회합주기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태양계, 행성 ABC 공전주기, 지구와의 회합주기 나타내고 있습니다. 라고 했고요. 옳은 거 찾아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행성의 공전궤도는 1이고요. 지구 공전주기는 1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기역니은디귿에서 이거 맞는 거 한번 찾아보라. 라고 합니다. 자, 기역. 이거 기역인가요? 라고 합니다. 아, 기역 여기 있구나. 기역. 자, 회합주기가 2년이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 0.6하고 12하고 있고, 그 다음 기역과 니은과 디귿이 있기 때문에 이 친구를 한번 찾아볼게요. 자, ABC 있고요. 그 다음에 B는 뭐라고 줘놨어? 외행성이라고 줘놨어요. 이거 왜 외행성이라고 줬을까요? 그렇지. 여러분들,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구 기준으로 회합주기 S와 거리를 주게 되면 1, 1, 요렇게 생긴 그래프 앞에 있었죠, 그죠? 그래프 어떻게 나온다고? 요렇게, 요렇게 나오는 거야. 자, 회합주기가 2년인 친구는요, 둘이 존재하는 거야. 둘이 존재하는데, 너야!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공전주기 0.66이고 12년이니까 당연히 A는 내행성이고 BC는 외행성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기 A부터 한번 봐봐요. 0.6이잖아. 자, A 0.6분의 1은 내행성이에요. 아, 공전주기. 죄송해요. 회합주기를 구해야 되니까. 자, 첫 번째. 니은분의 1은 0.6분의 1 빼기 1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요거 한번 해볼게요. 0.6은 5분의 3이니까 어떻게? 3분의 5라고 할게요. 빼기 1분의 1이 되는 거고요. 3분의 2가 됩니다. 따라서 니은은 얼마 되나요? 라고 한다면 2분의 3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기역 한번 볼게요. 기역은 외행성이에요. 회합주기가 2년이라는 거 알았어. 그럼 너의 공전주기는 얼마야?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기역이죠? 기역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기역은 얼만가요? 기역 2가 나오죠? 기역은 2구나. 자, C도 한번 볼게요. 공전주기가 12년입니다. 자, 그럼 회합주기는 얼마야? 디귿분의 1은? 자, 이런 거다한 번씩 해보라는 거예요. 1 빼기 12분의 1이 나오게 됩니다. 얼마죠? 12분의 11. 디귿은 얼마예요? 11분의 12가 되겠네요. 11분의 12.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찾아볼게요. 기역은 2인가요? 라고 했으니까, 우리 방금 구했잖아요. 이렇게 한 번씩 구해보시라는 겁니다. 자, 니은이 작나요? 라고 했는데, 니은은 크네. 2분의 3은 1.5잖아. 요거 안 되네요. 자, 니은이 작은 거 틀렸고요. C에서 관측한 회합주기는, 자, C예요. 자, 그러면 이런 그래프 다시 그리라 그랬죠. C 기준으로 그리면, 자, 이게 C 기준으로 그리면, 지우고 그릴게요. 자, 여기다가. C를 기준으로 그리면 다시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돼요. 자, C까지의 궤도 C. 자, 이거 C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가 얼마 됩니까? 한12 정도 되겠죠. 요거, 요거, 요거. 공전주기. 그럼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요렇게 나온다고요. 자, 그러니까 아마 A는 훨씬 안쪽에 있으니까 아마 여기 있을 것 같고요. 아마 B는 요런 데 있겠죠. 그죠? 뭐 요렇게. 위에 있을지 아래 있을지 이거를 조금 더 구해봐야 되겠지만 이런 데 있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A가 훨씬 더 안쪽에 있는 친구니까 A가 작고 B가 크다. 요거예요. 자, 그래서 A가 짧다라고 하는 디귿 보기는 맞는 보기 되는 거야. 기역 디귿 답인 거야. 답은 3번이에요. 다음 것도 볼게요. 이것도 회합주기예요. 자, 회합주기. 자, A가 있고 지구가 있습니다. 저기 A, 지구. 자, 어떤 상황인지 볼게요. 그림은 공전주기가 P, 1이에요. 자, 뭐, 101 이런 느낌이죠. 그죠? 태양계 가상의 행성 A와 지구가 하루 동안 움직인 각도 AE가 된다라고 합니다. 자, 하루 동안 움직인 거래. 이 친구는 P1 동안 한 바퀴를 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P1 동안에 360도를 돈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일 동안 한 바퀴를 돈다. 그럼 100분의 360, 즉 하루에 3.6도를 돌아요.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기역은 어떤 복이에요? 맞는 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A, E 나오니까 이렇게 가면 돼요. 오, 그러면 만약에 A 한 바퀴,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P분의 360도가 A예요. E분의 360도가, 뭐, E는 지구의 공전주기라고 할게요. 뺀 것, 자, 안쪽 내행성이니까 이렇게 뺄게요. 여기 한 것은 회합주기 분의 360한 거랑 동일한 겁니다.

자, 근데 이게 뭐라고요? 이게 a 빼기 e라고요. 는, 자, 비례한다라고만 할게요. s분의 1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 값이 크면 s 값은 작아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짧다라고 했으니까 어때요? 맞는 보기 되겠고요. a의 회합 주기를 s라고 한다면 아까 이제 이렇게 쓴 거예요. 이 p분의 1 빼기 2분의 1은 s분의 1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360에서 다 없어지게끔 360 여기다 붙여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성립합니다. 디귿도 맞는 보기예요. 기억된 이거 모두 정답이고요. 답몇 번? 5번 이렇게 하시면 돼요. 3번 더 볼게요. 자, 3번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가나다가 있는데, 오, 가나다가 뭐 하는 건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태양계 행성 가나다에 대한 두 학생의 대화를 나타낸 건데, 자, 이걸 통해서 추정한 내용으로 옳은 걸 한번 찾아보래요. 아, 그러니까 이 대화가 다 맞는 얘기래. 맞는 얘기니까, 저 가나다에 대한 거 이야기 한번 해보자. 자, 가는 회합주기가 1년보다 짧아라고 얘기합니다. 자, 1년보다 짧을 수 있는, 자, 지구에서 관측한 행성이 1년보다 짧은 행성은 누구밖에 없다? 수성밖에 없습니다. 내행성일 가능성이 높은 거지, 그죠? 자, 이렇게. 가능성이 아니죠. 그냥 내행성이죠. 1년보다 짧으면 요구관이에요. 외행성은 어떻게 돼요? 이런 형태가 되니까 1년보다 항상 길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는 맞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가는 회합주기가 1년보다 짧으니까 여기다가 가라고 적을게요. 그 다음에 외행성이 나와다가 있는데 태양에서 멀리 있어. 누가? 외행성 나는 다보다 널리 있어. 나는 다보다 멀리 있어. 이런 얘기죠. 여기가 거리였잖아. 자, 그러니까 지구에서 관측한 회합주기는 나가 짧아야 될 것이고요. 나에서 관측하게 되면 안쪽에 가와 다는 뭐예요? 내행성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가 짧고 다가 길겠습니다. 나 입장에서 이런 그래프 그리라고요? 자, 요거 나의 입장에서. 자, 이 친구는 요렇게 공전 궤도. 공전 주기. 자, 이게 S 거리입니다. 그래프 어떻게 나올 거라고요? 아마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가는 여기, 다는 여기 막 이렇게 있는 거겠죠. 가. 그러니까 요 나에서 관측하게 되면 가가 짧다라고 하는 디귿 보기는 맞는 얘기 되는 거예요. 자, 회합 주기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3번 답 그러면 기억 디귿이니까 3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도 한번 볼게요. 자, 요렇게 생긴 이각 변화가 있습니다. 요 이각 변화는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최대 이각이 존재하는 거고요. 너는 바로 누구? 그렇죠. 내행성이구나라는 겁니다. 자, 요런 이각 변화. 자, 일단 어떤 상황을 볼게요. 어느 행성의 이각 변화 나타내고 있어. 이렇게. 자, 이 행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골라주라라고 되어 있고요. 공전궤도 지구 1이라고 가정하고 지구와 태양사의 거리는 1의 u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내행성이잖아요. 자, 이번에 어떻게 되냐면 내행성의 궤도를 그려볼게요. 자, 내행성이야. 자, 지구 위치 잡아줄게요. 자, 지구 위치는 자, 내행성이니까 이렇게 잡고 지구를 밖에다 빼주세요. 자, 이렇게 이제 그려지는 겁니다. 아마 시간 0일 때, 이각이 0이니까, 아무래도 내합 아니면 외합일 것 같은데, 내합 다음에 사실 어디로 가요? 이쪽으로 넘어가죠. 서방 이각 쪽으로 넘어가고요. 외합이었으면 동방 이각으로 넘어가겠죠. 근데 어때요? 시간상으로 보니까, 이렇게 넘어가네요. 지금 여기가 시간 0이 되겠고요. 여기가 서방 최대 이각이고요. 여기 사이각이 누구? A가 되겠습니다. A도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내행성은 최대 이각을 통해서 궤도 반지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태양에서부터 선 접선이죠. 직각으로 나와야 돼요. 접선이기 때문에 직각삼각형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가 1AU가 되기 때문에 이 친구의 길이 얼마 나오나요? 1AU에다가 곱하기 사인 A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외행성이다? 틀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건 공전 주기가 아니에요? 회합 주기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내행성이니까 회합 주기가 T예요. 내행성이니까 내행성의 공전 주기를 여기다 넣으세요.

1600이 밖에는 지구의 공전 주기를 넣어주세요. 1년. 요렇게 해서 이걸 푸셔야 공전 주기가 나온 거야. 그럼 디귿이 맞겠다. 사인 A도 AU는 누구? 이 공전 반지름에 해당합니다. 맞는 얘기 되겠습니다. 디귿 하나 정답이에요. 답은 2번 하시면 돼요. 자, 5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Y축은 뭐예요? 시지름입니다. 관측 시작 후 경과 시간이 130일, 250일, 330일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 1년도 안 되는 시간이네요. 자, 그리고는 시직경에 변화가 생기는데 뭔가 주기성이 좀 보이지 않아요? 그죠? 130일에서 250일이니까 약 120일 정도, 약 4개월 정도의 어떤 주기성이 보이고 있어요. 특히 시지름은 뭐라 그랬죠? 관측자가 있을 때, 오, 너 요렇게 생긴 애가 있다면 요거의 각도를 뭐라고 한다고요? 시지름이라고 한다고요. 가까워요, 멀어요, 가까워요, 멀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가장 가까워요, 가장 멀어요. 가장 가까워요, 가장 멀어요. 그렇죠. 지금 뭔가 회합 주기예요. 즉, 뭐냐면, 현재 요 친구는 회합 주기가 1년보다 짧은 행성입니다. 태양계 행성에서는요, 하나밖에 없다 그랬어요. 수성 하나밖에. 자, 여기 1AU, 1년, 이렇게 했을 때, 너는 어디 있는 친구야? 그렇죠. 너는 여기 있는 친구입니다. 수성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내 행성입니다. 그럼요. 공전 주기가 120일이라고요? 아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죠, 지금? 이게 120일이야. 근데 이거는 회합 주기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푸셔야 돼요. 121분의 1의 회합 주기는 이 친구의 누구? 공전 주기, 내 행성이에요. 분의 1 빼기 지구의 공전 주기야. 1년. 분의 1. 요거 1이라고 적을게요. 나중에 막 년과 일막 서로 막 곱하고 이러지 마시고요. 여기 빼고 할 때는 요거 365일 이렇게 이제 들어가시면 되겠죠. 관측을 시작한 지약 130일 정도 되었을 때 130일 가장 어떻다고요? 가깝다고요. 시직경이 큰 거. 내합이죠. 여기 어디라고요? 내합이에요. 내합에서 보름달 모양으로 보이나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보름달 모양은 외합에서 보이는 거죠. 기억 하나만 답이 되겠습니다. 1번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6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은 행성 A와 행성 B가 있는데 합 그리고 충에 관련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6번은 어느 해 행성의 주요 현상을 나타낸 것입니다라고 하고 옳은 것 찾아보세요라고 합니다. 자, 여기 A가 합에서 충까지요. 그러니까 A는 보세요. A는 합에서 충까지 6개월 하고요. 6개월 하고 며칠 정도인가요? 12일에서 20일이니까 한 9일 정도 되죠. 9일 정도 되는 것에 곱하기 2를 하셔야 회합 주기가 돼요. 회합 주기니까 여기다가 SA라고 쓸게요. 회합 주기. 자, SB도 한번 볼게요. 자, SB. 합에서 충까지 갑니다. 3월 20일, 9월 23일. 자, 어떻게 돼요? 6개월하고, 얼마? 20일, 23일. 3일이죠? 3일. 곱하기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오, 그러니까 합. 지금 내합, 외합. 그런 거 아니죠? 충이죠? 그러니까 이둘다 뭐예요? 외행성이에요. 그러면 그래프 보세요. 자, 지구에서 봤을 때, 거리 r, 회합 주기, 1AU, 1년 잡으면, 그래프가 어떻게 나온다 그랬죠? 그래프의 개형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미세한 차이지만, A는 여기, B는 여기 있단 얘기예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요, 그럼 이거 끝난 것 같아. 회합 주기는 A가 짧습니다. 지금 잘못됐죠? A가 길고요. 그래서, B가 더 멀리 있어서 B의 공전 주기가 길어야 돼요. A가 짧습니다. 맞아요. 세 번째, 6월 20일경에 A는 초저녁에 관측이 가능할 것 같아 라고 합니다. 자, 합에서 충이 넘어오게 돼요. 그러면, 자, 보세요. 외행성. 합에서 충으로 넘어오기 전에.

어디로 갑니까? 라고 하면 서구 쪽으로 가요. 서구. 우리 행성 그림 그렸을 때 오른쪽에 있다고요. 새벽에 보여야 돼요. 초저녁엔 보일 수 없는 위치입니다. 초저녁에 관측 가능하다? 요거 틀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요런 그림. 이제 머릿속에 안 그리면 그리셔야 돼요. 그려야 돼. 그려, 그려. 여러분들 저기 노트 아까 또 생각하지 마시고 많이 그리세요. 외행성. 원이.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예. 자, 요렇게 외행성이에요. 자, 지구 어디에 있습니까? 요렇게 있어요. 자, 이게 태양이 있습니다. 지금 3월 12일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있다고요. 그 다음에 9월 21일 여기까지 오는데 어디까지 온다고요? 여기까지 이렇게 오는 거야. 한 중간 정도 왔으니까 여기 좀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구 입장에서 이런 거야. 지구 입장에서. 지구 입장에서 초저녁에 여기 해진 후에 쭉 선을 그어주고 여기가 땅속이니까 안 보일 거라고요. 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건 하나만 답이 되겠고요. 답은 그러면 2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정도가 일단 어떤 내용이냐면 앞에 공전 주기와 회합 주기 그리고 행성 궤도 반지름에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회합 주기는 오로지 회합 주기만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앞단원이죠. 행성의 운동 파트 있죠. 그것과 연계해서 나오기도 하고요. 사실은 연계해서 나오는 게더 많이 나옵니다. 회합 주기 단독으로. 너 회합 주기 며칠이야? 이게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누가 더 궤도 반지름이 먼 거야? 이런 형태로 이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요런 문제를 쭉 풀면서 아,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케플러 법칙들을 이제 좀 보도록 할게요. 7번 문제부터 케플러인데. 자, 요 친구 소행성이 돌고 있습니다. 소행성의 공전 궤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옳은 거 골라주세요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요 친구 뭐 케플러 법칙에 대해 전반적으로 지금 물어보는 거야. 이심률 0.5인가요?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뭐냐면 이런 거죠. 너 지금 타원궤도잖아. 자, 그런데 요렇게 이게 궤도 긴반지름이래. 왜?라고 하게 되면요, 태양이 초점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제일 긴 축이에요. 이게 제일 긴 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긴반지름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태양 여기 있죠. 요거 길이 분의 요거의 길이의 비율이 20률이에요. 2분의 1, 0.5. 오케이. 맞습니다. 공전 주기 구하세요. 그냥 이렇게 구했어요. AU와 연 단위가 되면 P제곱은 태양계에서 A 3승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P 얼마? 나 구하고 싶은데, 궤도 반지름이 2예요. 라는 겁니다. 따라서, 자, 루트를 씌워주면 되겠죠? 2 루트 2 단위는 뭐가 되겠어요? 그치. 연 단위로 나오겠죠. 따라서 공전 주기는 2 루트입니다. 맞는 얘기. 자, A에서 B까지 공전하는 데 걸린 시간은 루트이네요. 자, 여기서 2루트였죠. 자, 이거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입니다. 자, 어떻게 하라고요? 자, 이 상황에서 태양 여기 있죠. A에서 B까지 가는 거야. 자, 태양과 A를 잇는 선분이 쓸고 지나는 면적입니다. 어디까지? B까지 가라고요. 이렇게. 혹시 전체 면적, 전체 타원 면적의 절반인가요? 절반이면 루트 인연이라고 해도 돼요. 근데 절반 안 되죠. 그치? 자, 그럼 루트 인연보다 짧은 거야. 디귿, 틀린 보기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7번에서 이심률 합니까? 타원 궤도에 대한 물음. 공전 주기 이거 이렇게 되나요? 3법칙이죠? 조화의 법칙. 그 다음에 요거 면적 구해봤니? 예, 면적 속도 일정이지. 1, 2, 3법칙 모두 물어보고 있습니다.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 라고 하는 걸 물어보는 거고요. 혹시 푸실 때 면적 속도 할때 타원의 중심에서 선 내리셨다면 다시 한번더 기억해 주세요. 여기서 내리는 게 아니라 태양에서부터 선쭉 그어가지고 구하셔야 되겠습니다. 기역, 니은 답 3번 하시면 돼요.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다음 문제는 1년 동안 쓸고 지나간 면적이라고 돼 있습니다. 아마 P가 A를 지나서 여기 Q까지 가는 거고요. 1년 동안 쓸고 지나면 이거 꽤 시간 지나겠다, 그죠? 그런 내용이 아마 문제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공전 주기를 줄것 같습니다. 볼게요. 그림은 어느 소행성의 공전 궤도. 아, 이거 소행성의 공전 궤도였구나. 그 다음에 태양과 소행성을 잇는 선이 1년 동안 쓸고 지나가는 면적을 나타낸 것이다.

1년 동안 이만큼 쓸고 지나갔대. 그러니까 P에서 A까지 간 거죠. 자, 소행성이 A에서 Q까지, A에서 Q까지. 자,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P에서 A까지 이동하는 걸리는 시간의 3배다. 요거 1년 걸렸다 그랬죠? 아, 그러면 너 여기서 이렇게 오는데 1년 걸린 거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라고요? 너 3년 걸린 거네. 그러면 나왔다. 너 공전 주기가 얼마라고요? 8년이 되는 거야. 8년. 그러면 우리 조화의 법칙이 있죠? P제곱은 A3승, P제곱은 A3승에다가 넣어주니 궤도 긴반지 이름은 얼마가 나옵니까? 8의 제곱은 64. 누구를 3제곱해야 돼요? 4를 3제곱해야 돼요.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놓고요. 볼게요. P에서 A까지 이동하는 동안 공전속도는 점점 빨라진다. 면적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거리가 짧으면 똑같은 시간 동안에 많이 이동해야 돼요. 근데 여기는 기니까 조금만 이동해도 동일한 면적이 돼요. 빨리 움직이고요.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더 천천히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점점 빨라지는 게 아니라 느려져야 되고요. 공전 주기 8년, 궤도 긴반지름 4, 2, 6. 공전 주기 8년, 오케이. P, Q, P에서 Q까지. 그러면 2배 해야 되겠네. 8, A, 6. 디귿 맞아요. 그러면 니은과 디귿이 1.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디귿 정답이니까 4번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9번 한번 볼게요. 자, 9번 보시면은 소행성이에요. 소행성이 지금 타원궤도로 태양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옳은 거 찾아주세요. 바로 찾을게요. 3, 5, 5 뭔가 보인다. 3대 4대 온 것 같다. 그죠? 자, 어떻게 잡아주시라고요? 태양에서 짧은 쪽까지 선, 선, 선. 초점이죠. 타원의 중심이죠. 여기 얼마 나오죠? 5가 나와야 돼요. 반대편 초점이 있을 거고요. 이렇게 그으면 5, 5 해서 10. 즉 타원에서 두 초점에서 거리의 합이 같은 건데 10이 나와야 된다고요. 그래서 저기가 5가 됩니다. 그러면 5, 3, 여기 뭐예요? 4가 되는 겁니다. 그럼 D라는 문자가 있는 걸로 봐서 이거 얼마냐라고 물어보겠어요. 그죠? 이게 5인데 여기가 4잖아. 그러니까 너는 뭐야?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공전궤도 20유로 얼마죠? 5분의 4로 가야 되기 때문에 0.8. D는 1AU. 공전주기는 12년보다 길다. 한번 해보자. P제곱은 A의 3승이고요. 5를 넣어주세요. 그러면 5 루트 5가 되겠습니다. 12년이니까 이거 안에 그냥 넣어버릴게요. 자, 그럼 루트 해줄게요. 5를 3제곱하면 125가 나오게 돼요. 12라고 하는 숫자는 루트 144예요. 125, 144. 이거 작네요. 자, 그러니까 12년보다 길다라고 한 보기는 어떤 보기? 틀린 보기. 이건 하나만 답이고요. 답 2번 하시면 돼요. 자, 이 정도까지만 우리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자, 10번 문제는 P제곱 A3승 이렇게 등장하고 있어요. P제곱 A3승. 오, 조화의 법칙이구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태양계 행성에서는 어떻게 하시면 되는 거냐면 P제곱은 A3승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그냥 년과 AU 단위라고 한다면 어떻게 숫자만 그냥 넣어주시면 돼요. 태양계 행성들의 공전궤도 긴반지름 공전주기의 관계를 나타낸 것입니다. 주기의 제곱, 궤도 긴반지름 3제곱 비례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옳은 거 골라주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찾아볼게요. 공전 주기의 제곱, 궤도 긴반지름의 3제곱 비례합니다. 알고 있으면 바로 쓰셔도 돼요. 기억 맞아. 그래. 이렇게. 기억 맞아. 아니면 여기 제곱이라고 했고 여기 3제곱이라고 해놨잖아요. 비례관계 딱 나오잖아요. 그지? 두 번째, 회합 주기를 알면 공전 궤도 긴반지름을 구할 수 있다. 이거 어땠어요?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았어요. 어떤 개념이었었냐면 이런 개념이었어요. 우리 지구에서 화성을 예로 들게요. 지구에서 어느 날 지구의 위치가 있었는데 이 원. 회합 주기를 통하여 그다음 누구를 알죠? 공전 주기를 알아내는 거야.

그러면 저기 화성에 있어요. 그런데 공전 주기 뒤에 지구는 원위치할 수가 없어요. 자, 근데 화성은 원위치할 수가 있어요. 이거죠. 그러면 위치를 잡을 수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을 그으면 이게 반지름인 거야. 그러니까 니은 뭐야? 맞는 얘기죠. 이걸 통해서 공전 주기 구하고 공전 주기를 그리고 행성의 위치 관계를 통해서 궤도 김반지름을 알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행성이 원운동 한다라고 가정하게 될때 공전 궤도 반지름이 두 배이면 공전 속도는 루트 2분의 1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두 가지로 여러분들 푸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이 케플러 법칙이 나오게 된 이유가 결과적으로 만유인력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만유인력? 그렇지. 이것 때문에 만유인력이 나왔고요. 그래서 만유인력으로 이걸 모두 다 설명이 가능한 거야. 그래서 선생님은 만유인력으로 첫 번째 설명드릴게요. 거리 제곱 반비례하는 힘이 만유인력으로 작용하게 돼요. 근데 행성은 이만큼의 구심력을 가지고 돌고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되는 식 중에 하나입니다. 뒤에 은하 질량 구할 때도 쓰는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보세요. V의 제곱이, 자, G와 M은 상수고 태양 질량이에요. 따라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V는 루트 아래 반비례예요. 그러니까 공전 궤도 반지름이 두 배가 되면, 이거 두 배가 되면 속력은 루트 2분의 1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디귿이 어떤 복이야? 맞는 복이 이렇게 되는 거야. 동그라미. 그죠? 그다음 두 번째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우리는 지금 케플러 법칙, 조화의 법칙 그래프만 딱 나와 있어요. 요거 안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원운동한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공전하는 속도 v는 공전 주기 p 분의 2 파이 a 이렇게 하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는이라고 하실게요. 비례합니다. p 분의 a 이렇게 되고요. 자, 지금 궤도 김반지름이 두 배라고 했죠. 자, 우리 보세요. p 제곱은 a 3승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a 여기 a의 얼마? 3분의 2승 이렇게 됩니다. 자, 좀 죄송해요. 2분의 3승이죠. 2분의 3승 이렇게 됩니다. 즉, 이렇게 되고요. a의 2분의 1승에 반비례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사실은 요거 가지고 풀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두 배가 되면, 자, 루트 a잖아. 그러니까 이게 루트 a에 반비례해. 이런 거예요. 위에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래 반비례. 제곱은 아래 반비례. 루트 아래 반비례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두 번째 식으로 한번 풀어줄래?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것도 알아야 되고 이것도 알아야 되겠지, 그치? 자, 디귿도 맞아요. 그럼 기역, 니은, 디귿 모두 정답이고요. 답 5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문제를 이렇게 조금 풀어보니까 앞서 우리가 행성의 운동 1이라고 불렀던 것보다는 조금 수월하게 풀리는 경향이 있어요. 자신감 가지시고요. 뒤에 남은 문제 뭐 비슷한 거니까 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능 3점 테스트도 있어요. 그건 조금 더 어렵겠죠. 요것도 시간 들여서 한번 열심히 풀어보세요. 자, 여기까지 이제 수고 많았고요. 이제 뒤에 남은 우주 쪽 다음 시간 우리 세번 남았는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만나요. 안녕.

파악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손은정쌤입니다. 우리 이번 시간부터 이제 반응 속도 새로운 내용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 앞서서 공부했던 그 기체 있죠? 거기에다 조금 살을 더 붙이는 거니까 여러분 충분히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선자곡 보고 시작할게요. 이 노래가 이렇게 잔잔히 흘러 들어오더라고. 일단 우리 지금 반짝반짝 빛나고 있고 여러분만의 우주를 잘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항상 쌤이 얘기하는 거 있지? 나 잘하고 있다. 스스로 많이 사랑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바로 반응 속도 시작을 할 거고요. 자, 반응 속도의 시작은 정말로 속도야. 빠른 반응, 느린 반응이 무엇이 있니? 라는 걸 물어보는데 이게 정확한 여기까지가 빠르고 여기까지가 느립니다. 여기부터 느립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근데 여러분 그냥 느낌은 올 거예요. 선생님은 어떻게 보냐면 주로 내가 넣었을 때 넣자마자 반응이 진행이 된다. 넣자마자 내가 그 변화를 볼 수 있으면 대부분 빠른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중화 반응, 산, 염기 넣자마자 반응 진행되죠. 연소 반응, 우리 종이 이렇게 뭐 불 갖다 대면 바로 이렇게 화르륵 타오르죠. 앙금 생성 반응, 역시 물질을 부어 넣으면 바로 앙금이 생성이 될 겁니다. 자, 반면에 느린 반응은 정말로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이 변화를 보기가 좀 어려운 반응이잖아. 우리 철의 붓이? 철은 녹슨다라는 사실을 알고는 있는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자, 이 철 못 하나 갖다 놓고 너 언제 녹슨나 한번 같이 지켜보자 하면서 보고 있을 수는 없지 않나요? 석회동굴의 생성 반응, 이거는 뭐 지질학적인 시계로 몇천 년, 뭐 이렇게 몇만 년의 시간이 지나야 동굴이 생성이 될 거고요. 이제 또 사람의 노화 반응 이런 것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점점 성장해 나가고 점점 노화가 되는 건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계속 지켜보고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 네, 그래서 우리가 반응에는 짧은 시간 동안에 그 변화가 확 나타나는 빠른 반응과 변화가 긴 시간에 걸쳐서 나타나는 느린 반응이 있다. 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뭐니? 변화가 나타나는데 짧은 시간 내에 나타나는지 긴 시간 내에 나타나는지. 이게 바로 속도라고 하는 걸 거고, 그래서 우리가 반응의 빠르기를 측정할 때도 일정한 시간당 얼마만큼이 변했습니까? 시간당의 변화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기체가 발생하는 경우 먼저 볼게요. 반응 시간에 따라서 질량을 측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체가 발생하니까 반응하면서 기체가 빠져나가. 그럼 빠져나가는 만큼 질량이 감소할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탄산칼슘과 묽은 염산이 반응했습니다. CO2가 발생해서 빠져나갈 거고요. 그럼 시간 동안에 CO2가 얼마만큼 빠져나갔니? CO2가 빠져나간 만큼 얼마만큼 질량이 감소했니? 이렇게 확인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이번에는 이렇게 빠져나가는 기체를 모아요. 그래서 그 기체의 부피를 측정을 합니다. 마그네슘과 붉은 염산에 반응해요. 반응하면 수소 기체가 발생을 한대요. 이렇게 Y자건에 한쪽에는 마그네슘, 한쪽에는 붉은 염산을 넣고 이렇게 잘 기울여가지고 이 둘을 만나게 합니다. 만나게 하면 수소 기체가 발생하겠죠. 그 발생하는 기체를 포집을 할게요. 일정 시간 동안에 수소 기체가 얼마나 모였니, 얼마나 발생했니 이렇게 얘기해요. 고체가 생성되는 경우 우리 앙금 생성 반응 볼까요? 묽은 염산과 싸이오황산 나트륨 수용액의 반응을 시키면 황이 만들어집니다. 앙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확인하냐면 종이에 X자 표시를 하고 그 위에 삼각 플라스크를 넣습니다. 묽은 염산이 싸이오황산 나트륨 수용액이 들어가 있는 삼각 플라스크를 두고요. 거기에다 묽은 염산을 이렇게 쪼로록 넣는 거야. 그럼 넣자마자 앙금이 생성이 될 거고 이 용액이 더 이상 투명해지지 않으니까, 불투명해지니까 X자 표시가 보이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럼 보이지 않을 때까지 걸린 시간을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앙금이 생성된 거를 그냥

이라고 둬서, 그래,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렸니? 시간이 오래 걸렸으면 속도가 느렸던 거고, 보이지 않을 때까지 걸린 시간이 짧았으면 속도가 빠르게 이 반응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반응의 빠르기, 반응의 속도라는 건 일정한 시간당 얼마만큼의 변화가 일어났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겠다. 그래서 반응 속도는 이런 식으로 표현한대요. 일정한 시간당 얼마만큼 변했느냐인데, 이때 변화량을 농도로 표현할 거고, 어떤 농도냐면 바로 몰 농도로 표현을 할게요. 이만큼이 몰 농도죠. 이만큼이 몰 농도였습니다. 그래서 몰 농도 퍼 세크, 몰 농도 퍼 미닛 또는 뭐몰 농도 퍼 아워 이런 식으로 일정한 시간당의 변화량으로 확인을 할 텐데, 반응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는 반응물의 농도가 감소할 거고요. 생성물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생성물의 농도가 증가할 거예요. 우리 감소다. 델타 값이 나중에서 처음을 빼니까 음의 값을 갖게 될 거고, 생성입니다. 나중에서 처음을 빼면 양의 값을 갖겠죠. 부호가 다르니까 그 부호를 고려해 줘야 되더라. 그래서 A와 B가 반응해서 C와 D가 생성되는 이런 반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A, B 반응물이에요. 반응이 진행이 되면서 농도는 점점 감소해요. 그래서 델타 A 또는 델타 B가 부호가 0보다 작을 테니까 그거를 보완해주기 위해서 앞에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붙여줬습니다. 일정한 시간 동안에 A의 농도 변화, 일정한 시간 동안에 B의 농도 변화. C, D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는 C, D의 몰 농도는 0보다 크니까, 농도 변화량은 0보다 크니까 일정한 시간 동안에 C의 농도 변화량, 일정한 시간 동안에 D의 농도 변화량으로 표현을 하는데, 아, 요쌤, 여기 A, B, C, D, small A, B, C, D는 뭐예요? 바로 반응 계수들을 여기에 붙여준 거죠. 자, 왜 이렇게 붙였어야 되느냐? 예시로 한 번만 살펴볼게요. 수소와 아이오딘이 반응을 해서 아이오딘과 수소가 만들어지는 반응이 있대요. 자, 그럼 이 반응의 반응 속도를 한번 표현을 해본다면, 수소, 일정한 시간 동안에 수소의 농도 변화량. 자, 근데 얘는 반응물이어서 점점 감소하니까 마이너스 붙이자고 했어요. 얘네들, 일정한 시간 동안에 I2의 농도 변화량 감소. 델타 값이 마이너스니까, 오케이.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자. 그럼 얘네들은 일정한 시간 동안에 HI의 농도 변화량으로 표현을 할 건데, 일단 여기서 반응 계수를 잘 보자. 하나 반응하면요, 하나 똑같이 사라져요. 대신 얘는 몇개 생성이 되죠? 두 개가 생성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그냥 두면 사라지고 하나 사라지는데 두 개가 생성됩니다. 같은 시간 동안의 반응 속도가 마치 두 배인 것처럼 보일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거를 보완해 주려고 여기에 반응 계수로 나눠주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앞에 붙여주는 A분의 1, B분의 1, C분의 1, D분의 1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반응 속도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될것 같고. 그럼 이런 반응 속도를 나타내는 방법, 일단 반응 속도 그래프 볼게요. 자, 반응 시간 동안의 농도 변화량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금 전까지 반응 속도를 뭐라고 했냐면 일정한 시간 동안의 농도 변화량이라고 했습니다. 뭐 반응물인지 생성물인지에 따라서 부호 달라질 거고 반응 계수에 따라서 A분의 1뭐 이런 거 표시해 주겠지만 일단 개형으로 본다면 시간분의 농도 변화량이라고요. 시간분의 농도니까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바로 반응 속도를 의미를 해 주겠죠. 그래서 평균 반응 속도는 내가 궁금한 두 지점을 잡고요. 이두 지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우리는 평균 반응 속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반응물로 이야기를 할 때는 시간에 따라서 농도가 감소하고 있을 거고, 생성물을 가지고 얘기할 때는 시간에 따라서 내 농도가 증가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둘다 부호를 고려해 주자라는 거. 절대값. 크기를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라는 의미고요. 이번엔 순간 반응 속도예요. 기울기인데 내가 지금 이 순간이 궁금해라고 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순간 반응 속도라고 얘기를 해요. 선생님, 그러면 그 순간 반응 속도라고 하는 거 제가 막 수학을 공부하다 보니 약간 미분할 때막 그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수학적으로 계산하려면 그렇게 하는 게 맞기는 한데요.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잖아. 우리는 화학이지 수학 시간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거기까지는 보지는 않고요. 그냥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작아진다? 그럼 반응 속도가 점점 느려진다. 이 정도의 기억만 판단하고 계시면 됩니다. 지금 그러면 바로 이 순간에서의 반응 속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그럼 뒤쪽에 가서 또 다른 내용들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초기 반응 속도까지 가볼까요? 바로 넣자마자 t는 0일 때 바로 그때 접선의 기울기를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때 순간 반응 속도를 초기 반응 속도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자, 반응 속도식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고 사실은 얘가 가장 많이 문제로 바뀌는 문제화 될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a와 b가 반응해서 c와 d가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 반응 속도식은 k 반응 속도 상수라고 합니다. 그냥 상수예요. 실험적으로 결정되는 상수. A에 대해서 1차 반응, B에 대해서 A에 대해서 M차 반응, B에 대해서 N차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A는 반응물 A의 몰 농도고요. B는 반응물 B의 몰 농도예요. 그럼 쌤이 왜 아까 전에 M차 반응, N차 반응이에요 라고 얘기했죠? 이거는 A의 몰 농도가 반응 속도에 미치는 영향, 그 영향력을 표현해 주는 거고, N차 반응은 B의 농도가 반응 속도에 미치는 영향을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건데, 얘네들은 반응 개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실험을 해 봤더니 이래. 그래서 실험 결과로서로만 확인을 하는 거예요. 절대 이 반응 계수와 연관 짓지 않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m과 n을 더해서 이걸 우린 전체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시들을 한번 보고 확인을 해 볼게요. 수소와 아이오딘이 반응해서 아이오딘과 수소를 만들어 냅니다. 얘네들의 반응 속도식을 보면 이런 식으로 쓸수 있대요. 수소의 몰 농도에 대해서 1차 반응, 아이오딘의 몰 농도에 대한 1차 반응. 1 더하기 1, 전체 반응은 2차. 쌤, 그럼 그냥 반응 계수랑 반응 차수가 서로 같은 거 같은데요? 이건 그냥 우연의 일치예요. 그 아래 거 볼까요? CH3, CH5에 대한 몇차 반응? 2차 반응. 내 반응 계수는 얼마였어요? 1이었잖아. 그냥 이거는 실험 결과 2차 반응이었다. 결과로서 해석을 해주자라는 거. 자, 이번에는 반응 속도 상수로 얘기를 할 건데요. 자, 반응 속도 상수. 어떤 반응인지, 진행되는 온도는 어디인지, 활성화 에너지는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등에 따라서 결정되는 값입니다. 그러니까 실험 결과로 우리는 나중에 계산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전체 반응이 몇차 반응인지에 따라서 단위가 달라져요. 예를 들면, 만약에 이 반응이 0차 반응이었습니다. 0차 반응이라고 하면 반응물 A나 B의 농도는 반응 속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항상 일정한 속도를 가지고 있는 반응이에요 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러면 우리 속도 단위 기억나니? 만약에 몰 농도 퍼 세크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럼 K의 단위가 뭐가 돼야 돼요? 몰 농도 퍼 세크가 돼야 돼요. 몰 농도 퍼 세크가 돼야 돼요. 1차 반응 볼게요. A에 대해서 1차 반응. 그러면 반응 속도의 단위는 몰 농도 퍼 세크. 근데 몰 농도가 이미 있으니 K의 단위는 퍼 세크. 퍼 세크로 표현해 줘야 되겠죠? 2차 반응입니다. 반응 속도 단위는 변화가 없어요. 근데 몰 농도 제곱이네. 그럼 K의 단위는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바뀌었어요. 마지막 3차 반응까지 볼게요. 반응 속도 단위는 변하지 않는 거고요. 몰 농도 세제곱. 그럼 K의 단위는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겠더라. 그래서 반응 속도 상수의 단위는 반응 차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 거고, 만약에 우리가 수능을 대비하는 강좌였으면 얘들아 그냥 이건 알아두시고요. 나중에 보기 볼때 실수하지만 않도록만 봐주세요라고 얘기할 텐데 우린 내신 강좌잖아. 내신에서 혹시 서술형 문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K를 계산을 해서 써야 돼요.

산소의 농도만 두 배가 됐어요. 얘네들의 농도는 똑같고 O2의 농도만 두 배가 됐더니 반응 속도가 몇 배가 됐다? 두 배가 된거 보이죠? 두 배가 됐더니 두 배가 됐다. 그래서 산소는 1차 산소에 대한 1차 반응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세 번째 실험을 비교해 볼게요. 산소 O2의 농도가 같아요. NO의 농도가 두 배가 됐어요. 산소의 농도는 그대로고 NO의 농도가 두 배가 됐더니 반응 속도가 몇 배? 네 배가 된거 보이죠? 자, 그럼 네 배가 되려면 얘 여기에 몇 제곱? 2제곱. 그래서 NO에 대해선 일산화 질소에 대해서는 2차 반응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적어 볼수 있더라. 자, 그래서 우리가 반응 속도식을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실험을 통해서 반응 차수를 찾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이냐? K 찾아야 되잖아요. K는 여러분 여기에 있는 숫자들 중에 아무거나 편한 거 넣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난첫 번째 실험에 대한 정보를 쓸 거야. 그럼 반응 속도상, 초기 반응 속도가 0.028이었어. 얘네 0.02. 근데 제곱하자라고 했으니까 한번더 곱해주고 그럼 얘네들 0.01이야. 그럼 이거를 만족시킬 수 있는 K가 얼마겠니? 이런 식으로 계산해 나가는 겁니다. 실험 데이터를 가지고 하나하나 대입을 하면서 확인을 하되 반응 개수와 반응 차수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 아니더라. 우연히 같을 수도 있지만 그건 그냥 실험 결과로서 같은 것뿐. 네, 이거는 실험 결과로서만 확인을 하자. K는 주어져 있는 마지막 결과들을 넣어주면 되는 거고, 그럼 이 경우는 2 플러스 1 전체 반응 반응 차수가 3차 반응이니 K의 단위는 앞에서 얘기했죠? 네, 3차 반응에 해당하는 단위를 잘 적어주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반응 속도, 반응이 몇차 반응인지, 반응 속도식은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확인하는 건데, 문제 상황에서 다뤄지는 대부분의 반응들은 저렇게 아예 찾아서 쓰세요를 제외하고, 이제 뭐 자료를 줬어? 그럼 이걸 가지고 그 다음을 해석해 보세요라고 할 때는 대부분의 반응들이 1차 반응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1차 반응의 형태는 무엇이냐? 바로 이런 거죠. 이런 애들을 1차 반응이라고 하고, 그러다 보니 반응물의 농도에 따라서 반응 속도가 비례합니다. 반응물의 농도에 따라 반응 속도가 비례합니다. 농도분의 속도, 농도분의 속도니까 기울기가 반응 속도 상수 K를 의미를 해주고 있어요. 이 1차 반응에는 매우 매우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어떤 특징이냐면 반감기. 반응물의 농도가 반으로 줄어들 때까지 걸리는 시간, 반감기, 1차 반응이라고 하는 애들은 반응물의 농도와 관계없이 반감기가 일정하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한번 그래프 볼까요? 처음에 반응물을 4A 몰 농도만큼 사용을 했어요. 얘네들의 농도가 절반이 됐습니다. 라고 하면 2A가 됐어요. 2A가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볼까요? T라고 합니다. 이게 반감기예요. 자, 그럼 이제 2A가 됐죠? 농도가 절반이 되려면 A가 돼야 돼요. 그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반감기예요. 근데 걸린 시간을 봤더니 역시 T네? 4A에서부터 2A로 가든, 2A에서부터 A로 가든, A에서 0.5A로 가든, 그때 걸리는 시간이 같아. 그런 거를 우린 1차 반응의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쌤의 픽이 나왔습니다. 이거 한번 같이 정리해 볼게요. A로부터 B가 만들어지고 있는 반응이고요. 처음에 쌤이 용기에다가 A만 2몰 농도를 넣고 반응을 진행을 시켰다. 이런 의미예요. 2에서부터 1로 줄어들었어요. A가 1몰 농도 감소하는 동안 B가 몇몰 농도 생겼죠? 0에서부터 2로 2몰 농도 생겼습니다. 그럼 반응 계수비는 1대 2라고 하는 거 하나. 자, 그리고 그럼 시간에 따라서 반응물의 농도, A의 농도가 어떻게 돼 가는지 보자. 처음에 2몰 농도였지. 1몰 농도. 그 다음에

지났더니 0.5 몰롱도. 그럼 이거 가지고 우리 확인할 수 있는 거. 반감기가 T예요. 그 다음 반감기도 T예요. 아, 반응률의 농도에 상관없이 절반 절반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같구나. 1차 반응이구나. 그렇다면 얘네들의 반응 속도식은 이런 식으로 쓸수 있겠구나. 자, 그럼 그 다음 단계. 똑같이 그런 반감기가 한번더 지나면 반응물의 농도가 절반으로 줄어들겠지. 1차 반응의 특징 정리하겠습니다. 바로 반응물의 농도가 절반씩 줄어들 때까지 걸리는 시간 간격이 같더라. 반감기가 같더라. 그럼 농도 변화량 볼까요? 1만큼 변했죠? 0.5 변했고요. 0.25 변했어요. 자, 농도 변화량이 절반, 절반, 절반 될 때까지 걸린 시간들도 어때? 일정하죠. 1차 반응의 특징. 농도 변화량이 절반씩 될때 걸리는 시간도 서로 같구나. 자, 그러면 걸리는 시간이 같아요, 같아요, 같아요였으니 결국 반응 속도도 절반, 절반, 절반 줄어들고 있죠? 반응 속도가 절반씩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도 같구나. 그 걸린 시간이 다 반감기구나. 자, 이번엔 생성물의 농도 보겠습니다. B 처음에 없었어. T가 됐더니 2가 됐네요. 다시 한번 T가 지났더니 3이 됐고요. 자, 그 다음 T가 됐더니 오, 3.5가 됐대요. 변화량이 2, 1, 0.5예요. 그러면 6이랑 또 연관이 되겠네요. A의 변화량. 그거에 비례해서 B의 변화량이 나타나는 거니까. 그럼 B의 변화량이 절반씩 절반씩 걸리는데, 절반씩 절반씩 변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일정하겠구나. 그 시간 간격을 반감기라고 하자. 자, 그럼 이번에 A와 B, 농도의 합으로 갈까요? 2, 3, 3.5, 3.75.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지. 1, 0.5, 0.25. 각각의 변화량, 이 절반씩 걸리는 시간이 간격이 똑같았으니까 결국 A와 B의 변화량. A와 B 전체의 변화량. 변화량이 절반씩 이렇게 변하는데 걸리는 시간 간격도 똑같겠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확인을 합니다. 자, 이런 특징들이 보였다. 그럼 이렇게 걸리는 시간 간격 우리는 반감기라고 얘기를 할 거고, 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1차 반응이라고 합시다. 매우 중요한 특징들입니다. 이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보다 보면 사실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해본다면, 지금 우리가 다 몰롱도로 표현을 했죠. 문제 상황에서 자주 다뤄지는 게 기체 상태이고요. 강철 용기가 자주 다뤄지고 있어요. 자, 강철 용기다, 기체이다. 그러면 혹시 기억나니? 맞아. PV는 nRT가 떠오를 것 같아요. 그럼 강철 용기니까 부피가 일정하겠죠? 자, 부피가 일정하니까 결국 압력은 뭐에 비례하고 있다? 그치, 몰수에 비례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이 A 또는 B의 부분 압력, 압력으로 제시가 되는 경우도 좀 많으니까, 네, 이렇게 제시가 됐을 땐 바로 몰수 또는 몰농도로 해석을 해서 같은 방법들로 반감기 판단하시고 1차 반응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1차 반응이고요. 제일 중요한 쌤의 픽이에요. 쌤이 아까 전에도 얘기했잖아. 정말로 그 반응 속도식을 찾아보세요. 계산해보세요. 나타내보세요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문제들이 이 1차 반응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심지어 막 그런 경우도 있어. 선생님, 제가 이게 반감기가 정확히 보이지는 않았는데요. 어쨌든 1차 반응을 주로 다루고 있으니까 주어져 있는 자료는 반감기가 한번 지날 때 아니면 두번 지날 때 아니면 세번 지날 때셋 중에 뭐 하나 정도일 것 같더라고요. 반감기가 한번 지날 때는 얼마씩 변한다고? 2분의 1씩 변해요. 그럼 반감기가 두번 지났으면 2분의 1분의 1, 4분의 1씩 변할 거고요. 반감기가 세번 지났으면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8분의 1씩 변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한번 숫자를 넣어봤는데 됐어요. 진짜 이런 식으로 풀어 나가는 경우들도 있어서요.

여러분, 시간이 부족할 땐 이렇게라도 해야 되잖아. 반감기의 기본 특징을 알고 계시면 자료들을 좀더 그렇게 쉽게 응용해서 볼 수도 있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만 더 내용 진행해 볼게요. 화학 반응과 충돌 방향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그럼 뭐냐? 오케이. 반응이 진행되니. 그럼 언제, 어떤 조건에서, 왜그 속도로 반응이 진행이 되니? 라고 하는 거를 조금 이야기를 해보자 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이산화 질소와 일산화 탄소가 반응해서 일산화 질소와 이산화 탄소가 만들어지는 이런 반응이 있다 라고 해봅시다. 반응이 있다. 그럼 얘네들이 충돌을 하게 되면 적절한 방향으로 충돌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산화탄소가 이산화탄소가 되려면 산소를 하나 떼와야 되잖아. 여기에 있던 산소를 탄소가 가져와야 되니까 탄소와 산소가 적절한 방향으로 충돌을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탄소와 질소가 충돌을 했다? 아니, 나는 산소를 가져와야 된다니까? 아직 여기 질소는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적절한 방향으로 충돌을 하자. 이건 뭐 그냥 그림 보면 거의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그 다음엔 무엇이냐? 바로 이런 거예요. 유효 충돌과, 네, 비유효 충돌. 그럼 유효 충돌은 뭐니?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충돌입니다. 반응이 일어나려면 조금 전에 얘기했어요. 첫 번째, 방향이 맞아야 돼요. 두 번째,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건이 반응이 진행되기 위해서 넘어야 되는 에너지 장벽 같은 거예요. 반응물이 생성물로 가기 위해서 넘어야 하는 에너지 장벽. 뭐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반응물이 생성물로 가기 위해서 넘어야 하는 에너지 장벽. 이 장벽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 여기를 통과를 해서 드디어 생성물로 바뀌어 나갈 수 있는 거죠. 이 장벽을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고요. 이것보다 더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요 그림 혹시 기억나세요? 저기 내신 우리 강의 첫 번째 시간에 선생님이 제일 먼저 그렸던 그래프인데요. 운동 에너지에 따라서 분자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나타내 주는 그래프예요. 우리가 분자들이 모두 다 똑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는 않을 거라고요. 평균적으로 어떤 에너지를 가질 건데, 어떤 애들은 그 평균값보다도 더 적은 에너지를 가질 수도 있고, 어떤 애들은 이 평균보다도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질 수도 있잖아. 그 분포를 나타내 준 거고, 자, 그럼 이 중에서도 이 언덕을 넘어갈 수 있는 에너지, 이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적절한 방향으로 충돌을 하면 반응이 일어날 수 있고, 그런 충돌을 무슨 충돌이자? 유효 충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시다라는 거죠. 우리 축구에서도 그렇잖아. 그 골대를 제대로 향해서 골로 연결될 수 있도록 차야 이걸 유효 슈팅이라고 얘기를 해주잖아. 골로 연결될 수 있어야. 마찬가지예요. 반응으로 연결될 수 있어야 유효 충돌이라고 이야기를 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활성화 에너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반응물들이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필요했던 최소한의 에너지 장벽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에너지 장벽이 낮아? 그럼 조금만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도 슝슝슝 언덕을 넘어갈 수 있으니까 반응 속도가 빨라졌겠죠. 장벽이 높아요. 그럼 장벽이 높으니까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네? 그럼 이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분자 수 자체가 적으니까 겨우 하나 넘어가고, 겨우 하나 반응이 진행되고, 겨우 반응이 진행이 될 거니까요. 활성화 에너지가 커지면 커질수록 반응 속도는 느려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활성화 에너지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야기를 이어가 볼게요. 반응물이 생성물로 바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활성화 에너지를 넘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때, 이 활성화 에너지 정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물질을 활성화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활성화물의 상태를 좀 자세히 볼까, 얘들아? 여기 점점점점점점 점선으로 그려져 있는 애들 있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일산화 질소를 이산화 질소로 바꿀 거야. 그럼 질소와 산소 사이에 새로운 결합이 만들어져야 돼요. 대신 O3, 오존이 O2로 바뀝니다. 그럼 O3에 있던 산소 산소의 결합 하나는 끊어.

끊어져야 돼요. 일부 결합이 형성이 되고 일부 결합이 끊어지고 있는 그 중간에 그 되게 매우 불안정한 상태를 우린 활성화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흡수했으면 얘네들 중에 일부는 네, 이렇게 반응이 진행이 될 수도 있고 얘네들 중에 일부는 다시 돌아갈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어쨌든 이런 상태를 많이 만들 수 있어야 넘어오는 애들의 개수도 많아질 거니까 반응 속도가 빨라지겠다. 여기에서 약간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해본다면 이 활성화 물은요 일부의 결합이 약해지고 일부의 결합이 생성돼가고 있는 상태예요. 완전히 결합이 다 끊어지고 완전히 새롭게 생성되는 것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분명히 어디선가 들어봤던 것 같은데 그치 얘들아 우리 2단원에서 반응 엔탈피 할때 결합 에너지 반결 생결 막 이런 거 하면서 결합 다 끊어냈다가 새로운 결합 만들어내자 이런 거 했었잖아.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모든 결합을 다 끊어서 원자로 만들고 재조합하자.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불안정한 상태를 만들어내게 되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흡수해줘야 된다. 자, 그만큼의 필요한 에너지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하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이 주어져 있는 그림에서 정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를 먼저 이야기를 해본다면, 반응물이 생성물로 갈때 넘어야 되는 에너지 장벽. 이만큼이 정반응의 활성화 에너지일 거예요. 그럼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요? 생성물이 반응물로 가기 위해서 넘어야 하는 에너지 장벽입니다. 자, 얼마만큼의 에너지 장벽이냐면 이만큼의 에너지 장벽이에요. 여기. 자, 이만큼의 에너지 장벽이 의미하는 거. 일단 요만큼의 차이가 10.5였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반응물이 생성물로 갈때 엔탈피 199.5kJ의 에너지를 방출한대요. 얘네들의 엔탈피 차이가 얼마라고? 199.5라고. 그러면 이만큼도 넘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 둘을 더한 값을 우리가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렇다면 이런 정반응의 활성화 에너지와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 그리고 누가 관계가 있냐면, 바로 델타 H가 관계가 있는 걸 조금 눈치채셨나요? 바로 그 내용 한번 정리해 볼게요. 활성화 에너지와 반응 엔탈피입니다. 반응 엔탈피는 정반응의 활성화 에너지에서부터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를 빼서 나타내요. 정반응의 활성화 에너지에서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를 빼자. 그럼 결국 이 차이 값이 나오겠네. 정반응의 활성화 에너지에서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를 빼요. 그럼 결국 엔탈피 차이값이 나오겠죠? 다만 발열 반응인지 흡열 반응인지에 따라서 부호는 꼭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발열 반응 델타 H가 0보다 작아요. 얘네들이 0보다 작다라는 건 정반응의 활성화 에너지가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보다 어떻다? 더 작습니다라고 하는 뜻일 거고요. 흡열 반응입니다. 델타 H가 0보다 커요. 델타 H가 0보다 큽니다라고 하는 건 정반응의 활성화 에너지가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보다 어떻다? 더 큽니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해 주면 되겠죠?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거. 델타 H는 변할까 안 변할까? 우리 예전에 반응 엔탈피 하면서 엔탈피에서 얘기했는데 엔탈피라고 하는 건 특정 온도 압력에서 물질이 갖는 고유한 에너지예요. 우리가 괜히 고유하다라고 하는 말을 붙여주는 게 아니지. 이미 정해져 있는 값들이에요. 정해져 있는 값들에 대한 차이이기 때문에 델타 H는 혹 뒤쪽에 가서 얘기합니다만 활성화 에너지가 변하더라도 반응 경로가 달라지더라도 절대 변하지 않는 값이다. 자, 그러면 반응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 있는가? 쌤이 방금 전에 활성화 에너지가 변하더라도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럼 어떤 애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하는 것까지 정리하면 이제 반응 속도 개념은 다 끝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챕터가 넘어갔죠. 반응 속도까지는 챕터 7이었어요. 네, 챕터 8로 넘어갔는데 이게 하나의 흐름으로 보고 연습을 하는 게좀 좋을 것 같아서, 쌤이 일단 챕터 8로 넘어와서 여기 개념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에 7, 8에 있는 문제 그냥 쭉 이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반응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일단 우리가 반응 속도식을 이렇게 쓰기로 했으니까,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직관적으로 보이는 건

A의 볼농도와 B의 볼농도가 영향을 미치겠죠. 맞아요. 농도가 영향을 미치더라. 일반적으로는 반응물의 농도가 진해지면 진해질수록 반응 속도도 빨라집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반응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또 누가 있냐면 여기 반응 속도 상수가 있죠. 반응 속도 상수. 앞에서 공부할 때 쌤이 뭐라고 했냐면 반응 속도 상수는 이 반응이 무엇인지, 그리고 온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활성화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결국 이두 개의 항목이 반응 속도 상수와 관련되어 있는 항목일 겁니다. 일단 우리가 그냥 논리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던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선생님이 우유를 마시다가 우유를 좀 컵에다 담아서 마시다가 그냥 이렇게 올려뒀어. 깜빡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다음날 와서 보는 거야. 어떻게 되겠니? 아마 상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우유를 그냥 여기에다 두지 않고 냉장고에다 넣어뒀어요. 그럼 다음날 봤을 때안 상해 있을 거예요. 네, 상해 있을 확률이 매우 적게, 좀 많이 낮아졌겠죠? 그래, 그 차이가 무엇이니? 라고 한다면, 여기는 온도가 높았고요. 냉장고는 온도가 낮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온도가 높으면 반응이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반응 속도가 빠릅니다. K가 커져요. 좋았어요. 자, 그 다음에,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것으로 가보겠습니다. 활성화 에너지. 아까 얘기했지. 에너지 언덕이 높아지면, 반응 속도가 느려져. 반응 속도가 느려진다라는 건 K가 작아져. 그럼 활성화 에너지 언덕이 작아졌어요. 반응 속도가 빨라졌고요. 그러면 K 값은 커졌습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자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아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K랑 연관해서 우리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해보고 갈게요. 쌤이 우리가 보는 반응들은 대부분 몇차 반응일 거다라고 했지? 대부분은 1차 반응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차 반응이라고 하면 반감기가 일정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물질의 농도가 절반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럼 얘들아, 사용하고 있는 반응물의 농도는 같은데 반응 속도가 빨라졌어. 그럼 반응물의 양이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어떻게 돼? 짧아지죠? 네. 반응 속도가 빨라지면 반감기가 짧아져요. 그럼 반응 속도가 느려. 그러면 반응물의 양이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반응물의 농도가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겠죠. 느껴지셨어요? 바로 반응 속도 상수 K와 반감기는 서로 반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직은 고등학교 화학 범위 내에서는 이거를 막 정량적으로 다루는 경우는 많이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려운 관계는 아니니까 그냥 바로 반비례합니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고, 혹시 여기에 대해서 선생님 저는 와좀 궁금해요, 더 재밌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쌤이 아까 전에 우리 반응 속도 이렇게 막 그래프 얘기하면서 이거 막 미분에서 어디선가 본적 있지 않아요? 막 이런 얘기 했었잖아. 그래, 맞아. 반응 속도식을 미분하면, 1차 반응 속도식을 미분하면, 적분. 미분 적분. 적분을 하게 된다면 이런 관계성을 얻어낼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린 거기까지 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1차 반응에서는 반응 속도 상수와 반감기가 서로 반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요 정도까지만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온도가 높아져, 반응 속도 빨라져, 반감기 짧아져요. 활성화 에너지가 커져요, 반응 속도 느려져요, 반감기 길어져요. 요 정도의 상관관계 정도를 잘 이해하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각각의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본다면, 일단 농도와 반응 속도입니다. 농도가 증가해요. 농도가 증간다라는 건 같은 부피 내에 존재하고 있는 반응물의 입자수가 증간다는 거죠. 반응물의 입자수가 증가했더니 지금 봐봐. 서로 충돌하는 횟수가 어떻게 돼? 증가하겠네. 충돌하는 횟수가 증가하니까 이 중에 유효 충돌 횟수도 늘어날 거고, 그럼 반응 속도가 증가하겠습니다. 아, 요 정도. 자, 그럼 그 다음에 기체의 압력.
앞에서 쌤이 우리 기체에 대해서도 자주 볼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체라고 했습니다. PV는 NRT일 거고. 지금 온도가 일정한 상황으로 볼게요. R도 상수니까 일정해요. 그럼 압력은 부피분의 몰수에 비례한다고요. 압력이 증간다는 건 부피분의 몰수, 단위 부피당 분자수. 증간다는 소리고, 그럼 같은 부피에 들어가 있는 입자수가 증가하니까 충돌 횟수가 어떻게 돼? 늘어나겠지. 유효 충돌 늘어나겠지. 그러니까 반응 속도 증가합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좋아요. 자, 그럼 이제 표면적과 반응 속도예요. 이제 고체 같은 경우에는 반응이 어디에서 진행이 되냐? 고체의 표면에서 반응이 진행이 됩니다. 고체가 있고요. 또 다른 반응물이 와서 충돌하면 바로 여기 표면에서 반응이 진행이 될수 있는 거예요. 그럼 고체인 경우는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려면 이렇게 충돌할 수 있는 표면적을 늘려주면 돼요. 그럼 같은 질량의 물질을 가지고 표면적을 늘릴 수 있는 방법, 쪼개는 거죠. 쪼개요. 잘게 쪼개요. 잘게 쪼개면 지금 전체 표면적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면적이 넓어지면 반응 속도가 매우 빠른 반응이 진행이 된다. 대표적인 예시가 분진 폭발이라는 게 있거든요. 동영상 사이트 한 번씩만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이게 실험실이나 학교에서 하기에는 좀 위험한데 종종, 아직도 종종 이렇게 사고가 났습니다. 이런 기사로 뜰 때도 있어요. 밀가루 같은 거를 이렇게 한번 슉 던지면요. 밀가루가 공중에서 막 펼쳐지겠지? 근데 가루니까 표면적이 매우 넓을 거 아니야? 그런 애한테 이렇게 불을 갖다 대면 그 표면적이 산소와 싹 반응하면서 엄청난 화염을 만들어내면서 타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표면적과 관련돼 있어서 매우 조심해야 되는 그런 현상 중에 하나일 수 있다라는 거. 기체의 압력과 반응 속도, 영향 미치는 요인은 또 무엇이 있을까?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신다면, 여러분 캠핑을 가거나 아니면 뭐 어디 놀러 가서 가족들끼리, 친구들끼리 고기를 구워 먹거나 할때 불을 붙이잖아요. 불을 붙일 때불잘 붙으라고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막 알아서 이렇게 막 바람 부채질을 하고 이러고 있단 말이지. 이제 혹시 풀무제 뭐 풀무 이런 말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대장간에서 사용한다라는 거. 쌤도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자,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야? 맞아요. 거기에다가 산소 O2를 계속 불어줘서 O2의 압력을 높여주겠다. 그 농도를 늘려주겠습니다. 이런 의미들로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던 겁니다. 아, 이제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조금씩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반응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제 온도에 대해서 볼 거고, 이 그래프 잘 봐주세요. 자, T1, T2, 온도가 증가했습니다. 온도가 커지면요, 입자들이 에너지를 받을 거고, 그럼 더 활발하게 움직일 거니까, 운동 에너지가 큰 분자수가 늘어날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누가 반응할 거다라고 했냐면, 여기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갖는 분자들이 유효 충돌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라고 했죠. 그럼 온도가 커졌더니, T1일 때보다 T2일 때 지금 빗금쳐져 있는 부분 빨간색으로 표현하는 만큼이 반응에 참여할 수 있는 분자수가 늘어났더라. 그러니까 유효 충돌수가 늘어날 수 있고 그런 반응 속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촉매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촉매, 화학 반응에서 자기 자신은 소모되지 않으면서 반응 속도만을 빠르게 또는 느리게 해주는 물질이에요. 활성화 에너지를 키웠어요. 반응 속도 느리게. 활성화 에너지를 낮췄어요. 반응 속도를 빠르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신은 반응에 참여하지 않아. 들어갔다가 그대로 다시 검출해야 될수 있거든요. 끄집어낼 수 있는데 반응 경로 등만 영향을 미치면서 활성화 에너지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더라. 그래서 정촉매 활성화 에너지를 감소시킬 거고요. 반응 속도 증가합니다. 활성화 에너지 감소하면서 반응 속도가 증가했으니까 반응 속도 상수 K 증가. 부촉매 활성화 에너지를 키워줬고요. 그래서 반응 속도 감소, 반응 속도 상수 작아졌더라. 그래프로 표현을 한다면 정촉매를 사용했어요. 활성화 에너지 자체를 낮추면서 반응에 참여할 수 있는 분자수를 원래보다도 더 늘렸습니다. 부촉매 활성화 에너지를 키워주면서
원래 반응에 참여할 수 있었던 이만큼이 사라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반응 속도를 오히려 늦췄습니다.

0: 대표라고 하는 역할, 바로 총무의 역할입니다. 효소.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냥 하나씩 예시들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좀 편하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학교 선생님이 크게 언급하지 않으셨다면 그냥 끄덕끄덕. 자, 효소,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화학 반응에서 촉매 역할을 하는 물질이어서 효소를 사용하게 되면 활성화 에너지 작아지고요. 그래서 반응이 매우 빠르게 진행이 돼요. 근데 이 효소라고 하는 애들은 단백질이 주성분이거든요. 단백질 3차원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여기에 결합해야만 작용을 해요라고 하는 특별한 3차원적인 구조가 있어요. 그 구조랑 딱 맞는 반응물 기질이라고 해요. 기질과 결합했을 때만 효소 기질 복합체를 만들어서 빠르게 반응을 진행을 시키더라. 다른 반응물은 많은데, 오, 이 나의 그 부위와 딱 맞지 않아? 라고 하면 효소 기질 복합체를 만들지 않고요. 그러면 촉매로서 작용을 하지 않아요. 이런 효소에서 반응이 진행되는 부분을 우리는 활성 부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겠더라. 쌤이 아까 전에 효소는 주로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 중요한 게 온도와 pH가 중요합니다. 단백질이어서 온도가 높아지잖아. 효소의 단백질 형태가 바뀌는 거야. 활성 부위가 바뀌게 되면서 더 이상 반응물들이 오더라도 결합을 할 수가 없어요. 반응 속도가 매우 느려져요. 온도가 낮을 때는 그냥 이제 느리게 움직이잖아. 그래서 반응 결합 기회 자체가 느려져서 반응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래서 적절한 온도가 될 때까지는 반응 속도가 증가하다가 일정한 온도 이상이 되면 더 이상 반응이 진행되지 않아서 뚝 반응 속도가 떨어지더라. 네, 일반적인 무기 촉매 같은 애들은 온도가 높아지면 반응 속도가 같이 커지는 거 보이게 됩니다. 적절한 pH도 있다고 했어요. 아밀레이스, 우리 입에서 나오는 효소 같은 애들은 주로 pH 7에서, 펩신, 위에서 나오는 효소는 주로 pH 2에서, 그래서 위산 이런 애들이 결국 적절한 pH를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트립신, 라이페이스, 이런 애들 역시 각각 적절한 pH에서 작용을 하겠더라. 이런 효소는 생명체 내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산업에서도 중요하게 사용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식품에서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시키고 있습니다. 아밀레이스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유지방을 지방산으로 분해시켜서 치즈의 생성 속도를 빠르게 하더라. 라이페이스. 생활용품. 단백질 또는 지방, 이런 애들을 분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효소들을 사용하고요. 의약품에서도 음식을 먹었잖아. 그런 애들의 소화를 돕기 위해서 소화 효소가 포함되어 있는 이런 약품들이 있더라 정도로 그냥 끄덕끄덕 하는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뒤에 뭐 촉매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더 예시들이 있어요.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좀뭐 가볍게 같이 정리해 보고요. 문제까지 이어서 풀어 볼게요.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1: 우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14번째 시간이고요. 우리나라의 기숙성과 주민생활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부터 기후 관련된 내용들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기후와 관련된 정말 중요한 내용들 다 다루었고요. 그리고 기온, 바람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기온, 강수, 바람, 요 세 가지를 3대 기후 요소라고 얘기하는

는데요. 지난 시간에 기온과 바람 살펴봤으니 오늘은 강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도 주로 지역 간의 기온 차이와 강수 차이가 출제가 됩니다. 지난 시간에 기온, 예를 들면 비슷한 위도에서 겨울철에 서미 가장 따뜻하고 동해안, 서해안, 내륙 순으로 기온이 나타난다. 이런 원리를 바탕으로 지역 간의 기온을 비교하는 것처럼 강수도 기본적인 원리 바탕으로 연강수량이 많은 곳, 연강수량이 적은 곳, 또는 여름강수 집중률이 높은 곳, 겨울강수 집중률이 높은 곳,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원리 바탕으로 두 지역 또는 세네 지역 간의 기후 차이를 비교하는 문제가 가장 기본적인 유형의 문항이에요. 그래서 오늘 할 내용도 아주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할 내용에도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던 기후와 관련된 기본적인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일단, 육지는 바다보다 온도 변화가 크다. 건조한 공기는 습한 공기보다 기온 변화가 크다. 그리고 공기의 밀도는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보다 크다. 이런 내용들 다시 한번 멀리 떠올려 보시면서 오늘 강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6페이지의 강수부터 시작해서 49페이지까지 모두 살펴볼 건데요. 이큰 8번 기후가 경제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46페이지의 강수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수! 우리나라는 습윤기입니다. 연강수량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약 1200에서 1300mm 정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오랫동안 살아왔으니 이미 잘 알고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강수의 계절차가 굉장히 큽니다. 여름에 강수가 집중이 되고, 여름 강수 집중률이 모든 지역에서 겨울 강수 집중률보다 높게 나타납니다. 모든 지역이 여름에 강수가 가장 많아요. 왜냐면 여름철에 바다에서 습한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강수의 연변동이 큰 편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러한 강수가 모든 지역에 고르게 내리는 것이 아니라, 많이 오는 곳은 많이 내리고 적게 내리는 곳은 적게 내린다. 강수의 지역차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런 강수 분포의 지역차를 알려면 일단 강수의 원리부터 차근차근 정리를 해보셔야 됩니다. 자, 강수는 내리강자의 물 숫자를 씁니다. 물이 내리는 것을 얘기해요. 비뿐만이 아니라 눈, 안개, 진눈깨비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중에 가장 큰두 가지가 강우, 비와 강설, 눈이 있습니다. 하나 주의할 것. 일단 눈은 기본적으로 겨울에 내리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겨울에 내린다고 모조리 다 눈은 아닙니다. 요거 하나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비는 대체 왜 내리는 것일까? 우리 아주 더운 여름철에 식탁 또는 책상 위에 올려둔 아이스 아메리카노 또는 아이스 콜라 잔을 통해서 강수의 원리를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강수는 물이 떨어지는 거니까 비가 내리려면 수분이 필요하겠지? 수분. 그런데 이런 수분은 기본적으로 공기 중에 수증기의 상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추운, 아주 더운 여름날에 얼음잔을 꺼내놓으면 얼음잔 주변에 물방울이 이렇게 맺히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컵이 뿌옇게 변했다가 물방울이 생겨나게 되죠. 그리고 물방울이 흘러내리기도 하고. 이렇게 뿌옇게 해지는 게 바로 구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물방울이 생겨나는 게 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비가 물방울이 커지게 되면 아래쪽으로 흘러내리게 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느냐? 공기 중에 수증기가 있는데 이 수증기가 차가운 얼음컵을 만나서 냉각된 거예요. 그러면서 수증기가 물방울로 변해버린 거죠. 결국 비가 내리기 위해서는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 수분이 물방울로 변해야 돼. 그럼 수증기가 물방울로 변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차가워져야 되는 겁니다. 냉각돼야 돼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얼음 컵을 만나서 냉각된 거죠. 그러면서 물방울로 변해버린 거고. 그러면 자연 상태에서는 수증기가 어떻게 냉각될 수 있느냐? 자, 해발 고도가 높아지면 기온이 낮아지죠? 그래서 위로 올라가야 돼요. 상승해야 됩니다. 정리해보면 수분이 상승해서 냉각되면 구름 만들고 비가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추운 겨울에는 눈이 내리기도 하는 거고. 그래서 강수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수분이 상승해야 됩니다. 그래서 and예요. 수분과 상승이 모두 필요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수분이 없거나 상승하지 못한다면 강수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수분이 상승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수분이 어떻게 상승하느냐에 따라서 강수의 유형을 네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강수 원리를 잘 살펴보면 수증기가 발생을 하는 거죠. 이 수증기가 위로 올라가서 구름 만들고 비가 내리게 되는 겁니다. 아, 이거 10번.

10분을 만들었는데 마음에 드는 영상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때? 수증기가? 어? 수증기가 상승해서 와! 구름 만들고 와! 비가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분이 상승해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상승하냐에 따라서 강수의 유형을 네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난번에 살펴봤었죠? 산으로 바람이 붑니다. 이런 바람맞이 사면에서는 바람이 산을 타고 올라가게 되고, 상승했네? 수증기가 음결해서 구름 만들고 비가 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산이라고 하는 지형을 만나서 발생하는 강수를 지형성 강수라고 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강수의 유형입니다. 왜? 우리나라는 국토의 70%가 산지예요. 그리고 여름철에 바다에서 습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습한 바람이 산을 만나서 상승할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두 번째, 뜨거운 여름철에 뜨거운 태양에 의해서 지표면이 가열됩니다.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지표면을 딱 쳐다보고 있으면 아지랑이 같은 거막 올라오잖아요. 엄청나게 뜨거워져서 막 달궈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주변 공기도 따뜻해지겠네? 따뜻한 공기는 가벼우니까, 밀도가 작으니까 위로 올라가요. 구름 만들고 비를 뿌립니다. 이렇게 태양에 의해서 지표면이 가열되어 발생하는 강수를 대류성 강수라고 하고, 당연히 여름철에 주로 발생하겠죠. 그러면 여름철에 갑자기 내렸다가 갑자기 그치는 비, 소나기가 바로 대류성 강수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다음 세 번째.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있습니다. 두 개가 서로 다가와서 만나요. 근데 공기의 온도가 다르다 보니 밀도도 다릅니다. 찬 공기는 무거워 가라앉으려고 해. 따뜻한 공기는 가벼워서 위로 올라가려고 해. 결국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타고 올라갑니다. 상승했네. 수증기 연결해서 구름 만들고 비 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성질이 서로 다른 두 개의 공기가 만나는 곳을 전선이라고 얘기하고, 전선에서 발생하는 강수를 전선성 강수라고 합니다. 당연히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장마입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내리는 그 장마가 서로 다른 두 개의 공기가 만나서 내리는 강수예요. 전선성 강수. 다 마지막, 얘는 잘안 나옵니다. 태풍을 열대성 저기압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열대성 저기압인 태풍은 중심에서 상승기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태풍의 중심에서 상승기류 발생해서 구름 만들고 비 내립니다. 얘를 저기압성 강수라고 하고 태풍이 가장 대표적인 형태예요. 그래서 강수의 유형을 네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형성 강수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강수 분포의 지역 차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도 풍향과 지형입니다. 어디에 산이 있고 어디에서 바람이 불어와서 지형성 강수가 잘 발생하느냐 아니면 지형성 강수가 잘 발생하기 어렵냐, 이 차이에 따라서 강수 분포의 지역차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다우지부터 살펴볼 건데요. 지형성 강수가 가장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형과 풍향을 살펴볼 겁니다. 먼저 지형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70%가 산지이다. 자, 먼저 다우지입니다. 다우지. 비가 많이 내리는 곳을 얘기합니다. 그럼 일단 우리나라는 어느 계절에 비가 많이 내린다고요? 여름철에 비가 많이 내립니다. 여름철에. 그럼 여름철에 비가 많이 내리면 여름철에 불어오는 이 계절풍의 영향을 받겠지. 자, 여름철에 불어오는 계절풍은 무슨 풍? 주로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불어요. 남동풍과 남서풍. 그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바람이 바로 남서풍입니다. 왜냐면 우리나라의 산맥들이 남서쪽으로 뻗어 있거든. 그러면서 남서풍이 산맥과 산맥 사이로 모여들고 산을 타고 올라가면서 강수를 많이 발생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남서풍에 의해서 강수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 일단 첫 번째, 제주도와 남해안 일대입니다. 여기는 남서풍이 불어옵니다. 남서풍이 산에 부딪혀서 구름 만들고 비 내립니다. 쏴! 특히 제주도는 연강수량이 굉장히 많은 곳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남서풍이 산에 부딪히면서 비를 발생시키기도 하지만, 또 여기는 태풍 영향을 가장 먼저 받는 곳이기도 하고, 장마전선의 영향도 가장 먼저 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한반도 전체에서 연강수량이 가장 많은 지역들입니다. 제주도 및 남해안 일대라고 불러요. 제주도 및 남해안 일대. 뭐, 산청, 거제, 부산, 서귀포, 이런 지역들이 다 연강수량이 많은 지역들입니다. 다음 두 번째. 자, 한반도의 한가운데를 흐르는 하천이 한강이죠. 한강. 그리고 한강 유역은 굉장히 넓은 면적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서풍이 불어요.
남서풍. 자, 한강 유역은 당연히 산줄기로 둘러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여기로 바람이 불면 바람이 이쪽으로 다 모여들게 됩니다. 이렇게 모여드는 거야. 이렇게 마치 이렇게 벌리고 있는 거지? 바람이 잘 불어 들어올 수 있도록 바람이 모여들면서 하천으로부터 약간의 수분도 공급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일로 올라가서 산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산을 타고 올라가면서 구름 만들고 강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강 유역은 연강 수량이 많은 대표적인 지역 중에 하나예요. 남서풍에 의해서. 자,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청천강이라고 하는 하천이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는데 역시나 남서풍이 이쪽 청천강 유역으로 모여들면서 구름 만들고 비 내립니다. 북한의 다우지 중에 하나예요. 자, 이렇게 남서풍에 의해서 강수가 많이 발생하는 곳도 있지만 북동풍에 의해서 강수가 많이 발생하는 곳도 있습니다. 참고로 북동풍이란 표현도 있고 북동기류라는 표현도 있는데 요거는 그냥 구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문제에서나 개념에서나 크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냥 바람의 일종들이다라고 생각하면 가장 간단해요. 자, 그럼 북동풍에 의해서 많은 강수가 발생하는 지역은 어디냐? 북동풍이 요렇게 불면 우리나라 동해안에 태백산맥을 비롯한 높은 산맥들이 평행하게 뻗어 있습니다. 바다에서 많은 수분을 공급받은 바람이 동해안에 다다르게 되면 남북으로 뻗어 있는 이 산맥들을 타고 올라가면서 구름 만들고 비 뿌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동해 쪽에 남북으로 긴 산맥이 해안과 평행하게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산맥을 따라서 지형성 강수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해안 일대가 역시나 다우지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요 지역, 요 지역은 장전과 원산이라고 부르는 지역인데요. 여기는 북한의 최다우지입니다. 북한에서 연강 수량 제일 많은 곳. 자, 그래서 다우지, 제주도 및 남해안 일대 한강 유역, 청천강 유역, 물론 남쪽에서 다시요. 북한은 남한보다 전반적으로 강수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다우지라고 해서 엄청나게 강수량이 많은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북한에서도 다우지에 포함되기 때문에 청천강 중상류도 같이 배워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북동풍에 의해서 동해안 일대 많은 강수가 발생한다 그랬는데, 자, 북동풍과 남서풍의 영향을 모두 받아서 연강 수량이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는 앞으로 굉장히 많이 나올 대관령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대관령은 해발고도가 굉장히 높은 곳이에요. 지난 시간에 했었지. 해발고도가 높으면 기온이 낮은데, 해발고도가 높아서 기온이 낮은 대표적인 지역으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또 연강 수량도 많아요. 자, 대관령은 고개입니다. 자, 태백산맥이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잖아요. 이 산맥을 넘어가야 돼. 산맥이 너무 높고 험준하니까 상대적으로 높이가 낮은 데를 넘어가게 됩니다. 이런 데를 고개라고 해요. 고개를 넘어간다 얘기하잖아. 상대적으로 높이가 낮은 데입니다. 여기는 바람길의 역할도 합니다. 바람이 이렇게 불때 상대적으로 높이가 낮은 고개로 모여들게 되는 거죠. 바람이 지나가는 곳이야. 그래서 남서풍도 이렇게 지나가고 또 북동풍도 이렇게 지나가면서 많은 강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관령도 대표적인 다우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다우지들. 다음 다설지 살펴볼게요. 다설지. 자, 다설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들이고 눈은 당연히 겨울철에 많이 내리겠죠. 겨울철에 우리나라는 북서풍의 영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그리고 북동풍의 영향도 다설지 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북동풍은 아주 탁월하게 부는 바람은 아니지만 북동풍에 의한 강설이 많은 이유는 아까랑 똑같아요. 우리나라는 동해안의 해안선과 가깝게 남북으로 산맥이 길게 뻗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형성 강설이 발생하기에 되게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거든. 자, 일단 북서풍과 북동풍 모두에 의해서 우리나라 한반도 전체에서 강설이 가장 많은 곳, 눈이 가장 많이 내리는 곳, 어마어마하게 눈 내리는 지역, 바로 울릉도입니다. 북동풍과 북서풍이 모두 많은 수분을 머금고 불어오게 되는데 산을 타고 올라가면서 어마어마한 눈을 뿌리게 돼요. 가끔 눈폭탄이 내리기도 하는 곳이 울릉도입니다. 한반도 전체 최다설지면서 겨울 강수량도 가장 많은 곳입니다. 울릉도. 다음 북동풍에 의해서 많은 눈이 내리는 지역. 아까 얘기했듯이 동해안 지역입니다. 북동풍이 육지로 불어오는데 산맥이 남북으로 길게 해안선과 평행하게 뻗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산을 타고 올라가면서 구름 만들고 눈 뿌리게 되겠죠. 그래서 동해안 일대, 특히 영동지방, 강원의 영동지방은 대표적인 다설지이고요. 이 강의들 시점이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겨울에 한번 보세요. 영동지방에 폭설예보가 엄청나게 자주 발생을 합니다. 동해안 일대, 특히나 영동지방. 다음, 북서풍에 의해서 많은 눈이 내리는 지역도 있습니다. 북서풍이 서해를 지나오면서 많은 수분을 공급받고 그리고 여기 소백산맥에 부딪혀서 상승하여 구름 만들고

눈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만들어진 눈구름이 육지로 이동해서 많은 눈을 뿌리기도 해요. 그래서 요 전라북도의 소백산맥 서쪽 사면 또는 전북의 해안 일대 이런 지역들도 강설량이 많은 곳이고 또 겨울 강수량이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다설지 이렇게 세 군데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호지입니다. 소호지 연강수량이 적은 지역들. 자, 아까 얘기했었죠. 강수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수분이 상승해야 됩니다. 바꿔 얘기하면 수분이 없거나 상승이 일어나지 않으면 강수량이 적을 수밖에 없어. 수분이 있어도 상승하지 못하면 비가 내리기 어렵습니다. 상승이 잘 일어나도 수분이 없으면 비가 내리기 어려워요. 그래서 수분이 없거나 상승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에 소호지가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소호지는 어디냐? 여기입니다. 여기를 우리는 관북해안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관북해안, 관북지방의 해안지역. 여기는 1년 내내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차가운 물, 한류가 흘러내리는 지역이에요. 지난 시간에 해류할 때 잠깐 얘기했었죠. 한류가 1년 내내 흘러가다 보니 주변 지역도 공기가 굉장히 차갑습니다. 그러면은 찬 공기는 무거워 가벼워? 찬 공기는 무거워요. 밀도가 크기 때문에 가라앉으려고 해요. 그래서 상승 기류가 발달하기 어렵겠죠. 게다가 우리나라에서 남동풍은 빈도가 낮은 지역인데다가 남동풍이 여기까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래서 연강수량이 굉장히 적은 소호지가 됩니다. 두 번째는 여기입니다. 여기는 개마고원 일대인데 보면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바다로부터 거리가 먼 데다가 높은 산맥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수분을 머금은 바람이 불어오더라도 이미 산을 타고 올라가면서 구름만 들고 비 내립니다. 그리고 건조해진 상태로 개마고원 쪽으로 불어오기 때문에 수분이 없어요. 바다로부터 수분이 잘 도달하기 어려운 곳이야. 그래서 연강수량이 적은 소호지입니다. 세 번째는 여기입니다. 여기는 대동강 하류 지역이라고 얘기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는 저평한 편입니다. 산맥이 별로 없어요. 이런 곳이에요. 그래서 바다에서 습한 바람이 이렇게 불어온다고 하더라도 바람이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왜? 상승 기류가 발달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평한 지형의 특성으로 소호지가 발달하는 곳이 바로 대동강 하류 지역입니다. 다음 남한의 소호지 볼게요. 남한의 소호지 대표적인 소호지는 여기입니다. 영남 내륙 지역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는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이 둘러싸여 있는 곳이에요. 이렇게 둘러싸여 있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바람이 불면 이미 산을 타고 올라가면서 구름 만들고 비를 뿌리고 그리고 건조한 상태로 분지 내부로 불어내리게 됩니다. 수분 도달이 어렵기 때문에 당연히 비가 적게 내리겠죠. 그래서 대구를 비롯한 영남 내륙 지역도 대표적인 소호지가 됩니다. 소호지. 그래서 북한의 대표적인 소호지들, 특히나 요일대는 한반도 전체에서 강수량이 제일 적은 최소호지 지역이에요. 한반도의 최소호지. 다음 여기는 남한의 소호지로 가장 많이 출제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고도 이런 지역들도 소호지입니다. 사실 남한의 최소호지는 여기거든. 백령도거든요. 잘 나오진 않습니다. 백령도. 그 다음에 중부지방의 서쪽 지역. 그 다음에 전라도의 해안가. 특히 전남의 해안가. 목포, 신안 이런 지역들이에요. 그리고 경북의 해안 지역들도 연강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소호지 지역들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알겠지만 요일대 서쪽 지역은 연강수량이 적은 편이에요. 우리나라는 동고서저의 경동지형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서해안 지역은 연강수량이 많지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만 기억해 두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소호지까지. 자, 그럼 여기까지 좀 정리해 볼게요. 자, 다우지 남서기류. 남서기류의 바람받이 사면입니다. 남서기류. 바람이 타고 올라가는, 그래서 한강 중상류, 청천강 중상류 일대가 대표적이고, 제주도와 남해안 일대도 연강수량이 많은 곳입니다. 자, 몇 가지만 좀 메모해 보면, 한강 중상류는 좀 넓게 보면 한강 유역으로 봐도 괜찮아요. 한강 유역. 특히나 중상류 쪽이 연강수량이 조금 많은 편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북한의 다우지. 대표적인 곳이 원산과 장전입니다. 원산 장전. 아까 얘기했던 동해안 일대. 다음, 소호지. 상승 기류가 발생하기 어려운 평야 지역. 대표적으로 대동강 하류. 그 다음에 개마고원, 관북해안, 영남 내륙 지역. 특히나 관북해안에 청진이라는 곳이 시험에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다설지, 눈 많이 내리는 지역, 울릉도, 한반도 전체 최다설지, 겨울강 수량 제일 많은 곳, 그다음 영동지방, 강릉, 속초 일대, 대관령도 눈 많이 내리는 곳이고요. 호남의 서해안 지역도 다설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울릉도, 겨울강 수량 최대, 겨울강 수량 제일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미리 적어볼게요. 겨울 강수 집중률도 최고입니다. 자, 그래서 왼쪽에 보조단에 보면 연강 수량 관련된 지도가 나와 있죠? 자, 알겠듯이 여기 관북지방은 한반도의 최소호지예요. 한반도 최소호지. 시험에는 청진이 주로 나옵니다. 청진, 청진 많이 나와요. 다음, 여기 제주도 및 남해안 일대, 요 일대. 요 일대는 한반도의 최다우지예요. 한반도 최다우지. 그리고 시험에는 부산, 서귀포, 그다음에 거제 이런 지역들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한반도 최다우지. 다음 남한의 다우지 몇 군데 더 살펴볼게요. 남한의 다우지. 먼저 요일대죠. 요일대. 요일대 강수량 많은 편이죠? 요일대 강수량 많은 편입니다. 한강 중상 요일대. 그쵸? 대관령을 비롯한 영동 지역, 요렇게 볼게요. 요렇게 동해안 일대, 요렇게 해서 원산, 아까 얘기했던 북한의 최다우지입니다. 아, 북한의 다우지 중에 하나. 원산 밑에 요쪽에 장전이 있습니다. 원산보다 장전이 조금 더 강수량이 많아요. 어쨌든 동해안 일대, 영동 지방 연강 수량 많고, 대관령도 연강 수량 꽤 많은 곳입니다. 대관령까지. 그래서 제주도 및 남해안 일대, 한강 유역 영동 지방 대표적인 다우지고, 북한의 다우지라고 얘기했던 여기죠. 청천강 중상류 지역, 희천이 주로 출제가 됩니다. 희천, 위치 잘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소호지 좀 살펴보면, 소호지. 소호지 대표적인 데가 여기죠. 남한의, 다시요. 한반도 최소호지인 여기, 관북지방. 그 다음, 여기. 대동강 하류, 소호지역. 평양. 그 다음에, 여기 중부지방 서쪽 지역도 연강수량 적은 편이죠. 그 다음에, 여기. 영남 내륙 지역 연강수량 굉장히 적고, 경북의 해안 지역도 연강 수량이 많진 않은 편입니다. 이렇게 소지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특히나 여기는 남한의 소지로 영남 내륙 지방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그래프 같이 보면 연강 수량 서귀포, 제주도 및 남해안 일대, 요 일대 서귀포가 제일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강 유역의 홍천, 영동 지방의 강릉, 그리고 울릉도도 연강 수량 꽤나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다들 다우지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연강 수량이 많은 지역들. 반면에 요 관북 지방은 뭐800 미만인 곳도 많으니까 연강 수량이 굉장히 적은 곳이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강수 집중률이 나와 있습니다. 강수 집중률 여기까지 볼게요. 자, 강수 집중률은 무엇이냐? 자, 여러분들 제가 화면에서만 딱서 있으니까 제키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한182 정도 됩니다. 182 정도. 182 정도 되고 싶어요. 자, 근데 똑같이 182라고 하더라도 사람마다 비율은 다 달라요. 이 사람도 182야. 하지만 저보다 얼굴도 작고 다리가 훨씬 더길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도 182야. 저보다 다리가 짧고 좀 머리가 좀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키는 똑같더라도 신체 비율이 달라. 연강수량이 똑같다고 하더라도 특히나 여름철에 강수가 많이 내리는 지역도 있고 특히나 겨울철에 강수가 많이 내리는 지역도 있습니다. 강수가 집중되는 시기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강수 집중률은 연 강수량분의 여름 강수량의 배를 곱해서 여름 강수 집중률, 연 강수량분의 겨울 강수량의 배를 곱해서 겨울 강수 집중률로 구할 수가 있는데요. 여름 강수 집중률이 높은, 줄여서 여강집이 높은 대표적인 지역은 여기입니다. 여기 한강 유역. 왜냐면 여기에 강수 발생시킬 수 있는 게 남서풍 말고는 동풍도 어렵고 북서풍도 어렵고 남동풍도 어렵습니다. 주로 남서풍 계열의 바람에 의해서 강수가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남서풍의 비율이 높은 여름철의 강수 집중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얘도 마찬가지고. 한강 유역, 청천강 중상류, 여강집이 굉장히 높은 곳. 반면 겨울강수 집중률이 높은 대표적인 지역은 울릉도입니다. 겨울강수량 가장 많고 겨울강수 집중률도 한반도 전체에서 가장 높아요. 자, 그리고 그외 지역들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여기는 너무 쉬운 곳이니까. 자, 영동을 지방을 비롯한 동해안 일대. 여기는 태백산맥이 해안선과 평행하게 뻗어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울릉도죠? 울릉도. 겨울강 수준을 최대. 그치? 최대. 최대. 그쵸? 그 다음에 서귀포와 강릉도 높은 편이에요. 왜? 강릉은 동해안, 서귀포는 제주일대니까. 다음, 여름 강수 집중률. 홍천이 제일 높습니다. 왜? 홍천은 한강 유역에 속하거든. 한강 유역은 여름 강수 집중률 굉장히 높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모든 지역에서, 우리나라에서 여름 강수 집중률이 가장 낮고, 겨울 강수 집중률이 가장 높은 울릉도조차도 모든 지역에서 여름 강수 집중률이 겨울 강수 집중률보다 높게 나타납니다. 모든 지역의 여름 강수 집중률이 겨울 강수 집중률보다 높아요. 이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울릉도가 겨강집이 가장 높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47페이지로 가보시면 강수분포의 지역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라는 내용이 나와 있죠. 볼게요. A 지역은 지리산 부근으로 여름철 습한 남서기류의 바람바지에 해당하며 8월 강수량이 많대요. 이렇게 바람 불어오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남서풍 불어와서 강수 발생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음, 8월 강수량이 많다. B 지역은 여기죠. B 지역은 영남 내륙 지역으로 남서기류가 유입될 때 남서기류의 비 그늘에 해당하여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이미 비를 뿌린 상태로 넘어온다는 얘기예요. 8월 강수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연강수량도 적은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여름 강수량이 특히나 많은 지역도 요일 때 많잖아요. 여름 강수 집중률 높은 지역들이에요. 이런 지역들. 다음 C와 D 지역. C 겨울 강수량이 많은 편이네. 북서풍이 불 때. 북서풍이 이렇게 불면서 강수 발생하는 거지. 다음에 D는 북동풍이 불때 강수 발생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1월 강수량이 많은 지역들. 울릉도 되게 많죠? 그다음에 동해안일 때다 1월 강수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북서풍에 의해서 많은 강수 발생하는 전라도의 서쪽 지역. 그리고 제주일 때도 겨울 강수량 꽤 많은 편이에요. 이런 지역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강수까지 살펴봤습니다. 얘기했듯이 문제는 지역 간 기온과 강수의 지역 차이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정말 많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그 밑에 5번 우리나라의 바람 특성은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요. 오늘은 그 아래 6번 계절의 변화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절의 변화. 자, 우리나라는 북반구의 중위도에 위치해서 상대적으로 사계절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주변에 굉장히 다양한 성질을 갖는 공기 덩어리들, 기단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다양한 기단들의 영향을 교대로 받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기단들이 이런 기단들이에요. 이 기단들이 고위도에서 발생하는 기단들은 한량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저위도에서 발생하는 기단들은 상대적으로 고온, 뜨거운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만들어지는 기단들은 습하고요. 육지에서 만들어지는 기단은 건조합니다. 그래서 시베리아 기단은 한량 건조해요. 고위도 육지에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한파, 산란사온, 꽃샘추위에 영향 줍니다. 오츠크의 기단, 고위도의 바다에서 만들어지는 기단이기 때문에 냉량 수분해요. 왜냐면 바다는 육지보다 덜 차가우니까 얘는 한랭, 얘는 덜 차가워, 냉량이라고 얘기합니다. 오호츠크의 기단은 높세바람과 장마전선에 영향을 줍니다. 북태평양 기단, 저위도의 바다에서 발생하는 기단이라 고온다습하며 장마전선과 무더위에 영향을 줍니다. 적도 기단은 그냥 태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태풍. 이런 기단들의 영향을 교대로 받으면서 계절이 변화하게 되는데, 요것들 뿐만이 아니라 이동성 고기압과 이동성 저기압의 영향도 받습니다. 특히나 봄과 가을에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자,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바람에 얼리했었지? 고기압은 공기가 계속 하강하면서 공기가 많이 쌓여 있는 거야. 그럼 공기가 하강하면 강수가 다 발생하지 않겠죠? 맑고 건조해요. 반면 저기압은 공기가 올라갈 때, 상승할 때 공기가 지표면 부근에 많이 안 남아 있어서 공기 밀도가 낮아서 저기압 만들어진다 그랬습니다. 공기가 상승해요. 저기압의 중심에서는 상승 기류가 잘 발달합니다. 그럼 공기가 상승하니까 구름 만들고 비 내리겠네. 흐리거나 비가 내리는 날씨가 많이 나타납니다. 고기압 영향 받으면 맑고 건조, 저기압 영향 받으면 흐리거나 비가 내리곤 합니다. 자, 이것들의 영향을 교대로 받으면서 우리나라의 계절이 어떻게 변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봄입니다. 겨울철에 우리나라를 지배하던 시베리아 기단이 물러납니다. 우리나라엔 봄이 찾아옵니다.

서쪽에서부터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이 지나가면서 고기압 영향 받을 때는 맑았다가 저기압 영향 받을 때는 흐리거나 비가 내리면서 봄 날씨의 가장 큰 특징은 변덕스러운 날씨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변덕스러운 날씨. 그러다가 후퇴하던 시베리아 기단이 다시 한번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우리나라에 반짝 추위가 찾아옵니다. 이를 꽃샘추위라고 얘기하죠. 시베리아 기단이 육지에서 만들어진 기단이기 때문에 건조한 편입니다. 건조하면 기온 변화가 크기 때문에 세력 변화가 큰 편이에요. 그래서 후퇴하다가 다시 세력이 강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시베리아 기단이 완전히 후퇴하면은 우리나라에도 완연한 봄이 찾아오게 되고요. 봄 날씨의 가장 큰 특징은 건조하다는 겁니다. 건조해. 그래서 봄과 가을에는 입산, 산에 들어가는 것을 통제하기도 합니다. 왜? 건조해서 산불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산불이 많이 발생한 시기이기도 하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중국과 몽골의 내륙 건조 지역도 건조해서 거기에서 모래먼지가 우리나라로 엄청나게 많이 날아옵니다. 그래서 황사 현상이 봄철에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황사의 발원지가 이쪽 북서쪽 지역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중위도의 서쪽 지역이 황사 발생일 수가 많은 편입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다음, 늦봄에서 초여름에는 북동쪽에서 오호츠크해 기단이 영향을 미칩니다. 이건 살펴봤던 내용이에요. 여기에서 북동풍이 불면서 태백산맥을 타고 올라가다가 영서지방의 고온 건조해진 상태로 불어내리게 되는데 지난 시간에 똑같은 그림 보여드렸습니다. 무슨 바람이에요? 얘가 높새 바람입니다. 그러면 고온 건조한 바람이 영서지방으로 불어내리니까 영서지방에는 가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오호츠크해 기단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태에서 점점 북반구의 기온이 높아집니다. 그러면서 북태평양 기단이 세력을 확장해요. 차가운 기단인 오호츠크해 기단과 뜨거운 기단인 북태평양 기단이 만났네. 서로 성질이 다른 두 개의 공기 덩어리가 만났습니다. 이거 뭐라고 한다고 했었죠? 전선이라고 해. 장마 전선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최근에 교과서에서는 얘를 오호츠크해 기단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냥 냉랭한 공기 덩어리 또는 그냥 찬 공기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호츠크해 기단과 북태평양 기단 사이에 장마 전선이 발달합니다. 장마 기간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예요? 네, 장마 전선 따라서 많은 비가 내립니다. 당연히 많은 비가 내리니까 하늘에 구름도 많이 껴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일조량도 적고 일교차도 작게 나타납니다. 공기가 습하니까 일교차도 작게 나타나겠지. 자, 그런데 이 장마는 비가 많이 내렸다가 갑자기 또안 내렸다가 비가 많이 내렸다가 안 내렸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장마 전선이 한 곳에만 정체,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장마 전선이 위아래로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합니다. 북상과 남하를 반복해요. 이 북상과 남하는 오호츠크해 기단과 북태평양 기단이 세력 다툼을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누가 이기죠? 결국 여름이 찾아오니까 북태평양 기단이 세력이 커지면서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에 들어가게 돼요. 한여름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덥습니다. 폭염과 열대야가 많이 발생하는데 요거 잠깐 볼게요. 자, 폭염의 연간 일수가 나와 있습니다. 일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을 표현한 것인데요. 33도 이상인 날. 자, 일단 낮에 되게 더운 거야. 전반적으로 저위도 지역에서 발생 일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해안 지역은 발생 일수가 많지 않아요. 내륙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네. 내륙 지역이 여름철에 기온이 더 빠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폭염 일수는 전반적으로 남부, 내륙 지역에서 발생 일수가 많은 편이고요. 특히나 대구 비롯한 영남 내륙 지역이 폭염 일수가 많은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여름철에 기온이 빠르게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저위도의 내륙 지역인 거지. 반면 열대야입니다. 열대야. 열대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저위도 지역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특징은 비슷한 위도에서 내륙보다는 해안 지역에서 발생일 수가 많다는 게 특징 중에 하나죠. 자, 왜냐면 비슷한 위도에서 해안은 내륙보다 바다 영향을 많이 받아서 밤에 기온이 천천히 떨어져요. 습한 공기는 건조한 공기보다 기온 변화가 작으니까. 그래서 밤에도 오후 6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이에요. 바꿔 얘기하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아요. 밤에도 여전히 더운 현상. 왜? 밤에 기온이 잘 떨어지지 않아서. 그래서 상대적으로 바다 영향 많이 받아서 습한 해안가 지역이 비슷한 위도에서 발생일 수가 많은 편이고요. 저위도의 섬인 제주가 발생일 수가 엄청나게 많죠. 저위도에다가

섬이니까 공기가 습해서 기온이 잘안 떨어지거든. 그리고 서울 그리고 대구 같은 대도시도 열대야 발생 횟수가 많은 편인데요. 이거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었죠. 열섬 현상 때문에 그래요. 이런 대도시는 밤에도 인간 활동이 많이 일어나면서 인공 열이 발생하거든요. 밤에도 막 간판이 번쩍번쩍이고 밤에도 차들이 다니고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도시도 열대야 발생 횟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는 전반적으로 저위도 해안과 섬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대도시에서도 발생 횟수가 많아요. 열대야. 폭염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여름철에 폭염과 열대야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리고 소나기도 많이 내리죠. 너무 더우니까. 뜨거운 태양에 의해서 지표면이 가열되면서 소나기 갑작스럽게 내렸다가 그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가을이 찾아옵니다. 우리나라 지배하던 북태평양 기단이 물러나고 서쪽에서부터 이동성 고기압이 우리나라로 이동해 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이동성 고기압 영향을 계속해서 받으면서 가을은 맑고 청명한 날씨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건조한 날씨 나타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는 시기가 되겠죠. 그리고 가을 지나서 다시 북반구가 기온 낮아지면서 시베리아 기단의 세력이 강해지게 되고요. 우리나라에는 겨울이 찾아옵니다. 특히나 시베리아 기단으로부터 불어오는 차가운 북서 계절풍에 의해서 우리나라에는 한파가 찾아오게 됩니다. 한파 엄청나게 추워요. 그리고 사만사온 현상도 나타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시베리아 기단은 건조한 기단입니다. 육지에서 발생하는 기단이니까. 그래서 기온 변화가 큰 편이야. 그래서 세력이 주기적으로 세졌다 약해졌다 반복하면서 사만사온 현상 세번 차가웠다 네번 따뜻해지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어쨌든 추위와 그러니까 엄청 추운 날과 덜 추운 날이 반복되는 현상을 사만사온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겨울에는 서리도 잘 발생을 하는데 서리. 자, 서리는 이런 걸 얘기합니다. 아침에 자동차 위에 허옇게 뭔가 내려앉았어요. 얘가 서리예요. 공기 중에 있던 수증기가 기온이 낮아지면서 응결되고 그게 자동차에 달라붙어서 서리가 내린 겁니다. 당연히 추운 겨울철에 잘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여름이 지나가고 점점점점 겨울이 찾아오면은 기온이 낮아지면서 처음 서리가 발생을 해요. 그리고 서리가 쭉 발생을 하다가 봄이 찾아오면 다시 기온이 높아지면서 마지막으로 서리가 발생을 하고 서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을부터 발생해서 봄에 끝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얘가 첫 서리일, 얘가 마지막 서리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서리일이 내린 다음에 첫 서리일이 내리기 전까지 요 사이의 기간을 무상기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서리상자 쓰거든요. 서리가 내리지 않는 기간. 이런 무상기간은 농작물의 생육기간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기온이 높은 지역은 서리가 기온이 높으면 서리가 늦게 발생하겠죠? 기온이 높으면 서리가 일찍 끝나겠죠? 그래서 기온이 높으면 무상기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로 이게 많이 나와요. 자, 가와나는 첫 서리일과 마지막 서리일 중에 하나예요. 주의하셔야 돼요. 날짜상으로 늦은 게첫 서리일이고요. 그리고 빠른 게 마지막 서리일입니다. 그래서 해발고도가 높은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첫 서리일이 빠른 편이죠. 그리고 마지막 서리일이 늦어요. 그 얘기는 오랫동안 서리가 발생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반면 제주 같은 경우에는 첫 서리일이 늦고 마지막 서리일이 빠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무상 기간이 길다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비슷한 위도에서도 상대적으로 동해안이 첫 서리일이 늦고 동해안이 마지막 서리일은 이릅니다. 왜냐하면 동해안이 서해안보다 따뜻하기 때문에 그렇죠. 비슷한 위도에서 동해안이 서해안보다 따뜻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겨울철 사만사온과 함께 서리가 발생하기도 한다. 정리해 볼게요. 자, 봄에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이 교대로 통과하면서 맑은 날씨와 흐린 날씨가 반복된다. 변덕선 날씨, 그리고 꽃샘추위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얘는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 때문이다. 그리고 건조합니다. 산불 발생민도 높아요. 가뭄도 발생을 하고 황사 발생합니다. 그리고 건조하기 때문에 일교차가 크게 나타납니다. 봄과 가을에. 다음, 높새바람은 지난번에 얘기했었지? 높새바람. 주로 늦봄에서 초여름에 부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서쪽 사면 영서 지방으로 불어내리는 고온 건조한 바람을 얘기합니다. 오호축크의 기단의 영향 때문이고요. 다음, 장마철.
한대 기단과 열대 기단의 경계면을 따라서 정체정선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6월 하순을 전후하여 대체로 남부지방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남부지방에서 강수량이 많은 이유도 장마전선이 먼저 시작되는 것이죠. 북상과 남하 세력 다툼을 계속하다가 결국 북태평양 기단이 이기게 되고 북태평양 기단이 확장하면서 북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한여름 남고북저형의 기압 배치가 나타나요. 남쪽에 고기압, 북쪽에 저기압이 자리 잡힙니다. 조금 이따 볼게요. 다음 폭염. 열대야와 열대일이 나타난다. 아까 정리했었죠. 그 다음에 대류성 강수인 소나기가 발생하기도 한다. 열대야, 밤에도 차가워지지 않는 현상, 밤에도 여전히 뜨거운 현상, 저위도의 해안과 섬에서 많이 발생한다. 열대일은 저위도의 내륙지역. 가을 장마, 북쪽으로 올라갔던 장마전선이 내려오면서 다시 짧은 기간 장마가 발생을 합니다.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계속 받으면서 청명한 날씨가 나타납니다. 겨울엔 서고동저형의 기압 배치가 나타납니다. 시베리아 고기압이 확장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시베리아 고기압의 주기적인 확장과 약화로 사만사온 발생을 하고요. 북서계 절풍이나 북동기류 영향으로 폭설이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자, 거의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일 거예요. 아래로 내려가서 일기도 잠깐 보면은 한여름에 남쪽의 고기압, 북쪽의 저기압 자리 잡아서 남고북저의 기압 배치 나타납니다. 겨울에는 서쪽의 고기압, 동쪽의 저기압 자리 잡아서 서고동저의 기압 배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 남고북저의 기압 배치, 서고동저의 기압 배치, 이 표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계절별 기후 특성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49페이지로 와서 기후 특성과 주민생활까지 살펴볼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8번 기후가 경제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후 특성과 주민생활은 쭉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식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의생활, 여름엔 더워! 그러니까 통풍 잘 되는 삼베나 모시옷 입습니다. 겨울엔 더우니까 속옷 입어요. 식생활, 전반적으로 여름철이 더운 곳이 음식이 짭니다. 그래서 남부지방이 북부지방보다 김장 시기가 늦고 짜게 난 거죠. 다음, 가옥구조. 겨울이 추운 북부지방은 폐쇄적이고 여름이 무더운 남부지방은 개방적인데 조금 이따 볼 거예요. 강수와 주민생활, 수리시설, 물을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이런 것들. 강수가 여름에 집중되고 봄에는 건조하기 때문에 수리시설을 잘 활용하고 있다. 다음, 홍수가 잦은 곳에서는 터도둠집을 짓는데요. 이런 거예요. 털을 도두어서 지은 집입니다. 자, 비가 많이 내리면 가옥이 물에 잠겨버릴 수 있으니까 털을 도두어서 높게 만든 집을 터도둠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울릉도에서는 우대기를 설치하는데 이것도 조금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해안의 소주에서는 긴 일조 시간을 이용해서 천일제어몹이 발달합니다. 햇볕이 쨍쨍 내리쬐니까 바닷물이 증발해서 소금이 남겨지게 되는 거죠. 다음, 바람과 주민생활. 남양의 배산임수 추락 입지가 나타납니다. 겨울에 워낙에 차건 북서계 절풍이 불기 때문에 북쪽으로 산을 등지고 마을이 자리 잡게 됩니다. 제주도의 전통 가옥은 바람이 강해요. 삼다도라고 불리는 곳이죠. 그래서 지붕을 그물처럼 얽어맵니다. 이렇게 만든 게 그물 지붕이에요. 많이 봤죠? 호남 지방의 까대기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바람과 눈이 집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시설입니다. 특히나 호남 지방 중에서 전라도의 서해안 지역은 북서풍이 강하게 부는 곳이고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이라 그랬으니까 그것에 대비한 시설입니다. 까대기까지.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많이 없습니다. 자, 어렵진 않지만 시험에는 요 내용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자, 지역에 따라 전통 가옥 구조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그 지역의 자연 환경을 많이 반영한 것입니다. 특히나 기후적인 특징들. 먼저 관북형은 밭전자 모양의 방 배치가 나타납니다. 이런 집을 겹집이라고 얘기해요. 이런 가옥을 폐쇄적인 구조라고 얘기하는 거죠. 겹집.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정주간이 나타난다는 것인데 정주간. 정주간은 부엌 옆에 있는 공간이에요. 이런 공간입니다. 부엌 옆에 있는 이 공간이 정주간입니다. 부엌에서 발생한 열을 이용해서 겨울철에 생활 공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겨울이 너무 추우니까. 그래서 겨울에 실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정주간을 만들어 놓았다. 남부형은 대청마루가 나타납니다. 대청마루. 여름에 너무 덥거든. 그리고 일자형의 개방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일자형의 대청마루 나타납니다. 바람이 솔솔 통하면서 더운 여름도 상대적으로 시원하게 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추운 관북형은 폐쇄적인 밭 전자,
상대적으로 더운 남부형은 개방적인 일자형 가옥 구조가 나타납니다. 다음, 눈이 많이 내리는 울릉도에서는 방설벽인 우대기를 설치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요겁니다. 우대기 이런 겁니다. 울릉도는 눈이 진짜 많이 내리거든요. 눈이 엄청나게 많이 내리면 밤에 자고 있는데 자는 동안 눈이 엄청 쌓이는 거야. 아침에 일어났는데 뭐야? 아, 나갈 수가 없잖아. 집이 눈에 파묻혔어. 실제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집 밖을 나갈 수가 없어. 생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대기를 처마 밑에 두르는 거예요. 그러면 눈이 엄청나게 많이 내린다고 하더라도 일어났을 때 우대기와 집 사이의 공간은 남아있기 때문에 생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눈이 많이 내리는 울릉도의 특수한 가옥 구조 또는 시설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 주변에 쌓아서 여기가 이제 우대기와 가옥 사이의 공간이 되는 거죠. 울릉도 우대기. 다음, 제주도.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담은 돌담으로 많이 만들고요. 지붕은 그물 지붕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제주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온돌이 없어요, 온돌. 온돌이 없다. 자, 일반적으로 아궁이에서 나오는 열을 아래쪽으로 보내서 방을 데우는 게 온돌입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따뜻하기 때문에 온돌이 없어. 다른 지역은, 아이고, 아궁이 옆에 안방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디지? 아궁이 옆에. 그래서 아궁이에서 나오는 열로 난방을 하는 거예요. 온돌이 있거든. 하지만 제주도는 온돌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 소치 벽에 붙어 있고요. 방과 연결되어 있지 않죠. 왜? 제주도는 겨울철에도 상대적으로 많이 춥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부엌이 반대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엌의 아궁이를 집 바깥쪽으로 배치하여 주로 취사 용도로 이용하였다. 여기 있는 거지. 왜 방과 떨어져 있느냐? 온돌이 필요치 않았기 때문에. 자, 밑에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섯 번째 주제, 우리나라의 기후 특성과 주민 생활까지 다 정리해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2시간 동안 공부했던 개념들 바탕으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미리 풀어보는 거 잊지 마시고요. 문제가 조금 까다로울 겁니다. 복습 꼼꼼히 하시고 일단 어렵더라도 직접 풀어보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문제 꼭 풀어보고 오세요. 개선자 모의 학습 나와라.

꼼꼼하게 수능특강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꿈새꾸 은사의 저는 한보라입니다. 자, 다섯 번째 시간의 문도 힘차게 열렸습니다. 저희 지난 4강에서요, 우리 맹자의 성선설 같이 공부했고요. 이어서 순자의 성악설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순자의 성악설 가볍게 앞부분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우리 이어서 오늘 순자에 관한 내용도 공부하고요. 또 하나 친구들이 아주아주 중요한 파트라는 거 알고 있죠? 바로 주희의 성리학자상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순자의 성악설부터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자는 친구들 너무너무 잘 아는 것처럼 그렇죠. 성악설을 이야기했었던

전 고대 이제 춘추 전국 시대 그 중에서도 전국 시대의 사상가입니다. 전국 시대 중에서도요 거의 말기에 이르러서 그렇지 굉장히 혼란이 정말 극에 달했을 때 순자가 사상을 전개해 나갑니다. 그는 그 혼란을 바라보면서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기적인 욕구와 욕망이야. 그렇기 때문에 아 악해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되죠. 순자는 인간의 타고난 본성과 감정 즉 타고난 성정은 이기적인 욕구와 욕망이기 때문에 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성정이라고 하는 말 이제는 해석할 수 있어야 돼. 본성과 감정, 즉 타고난 본성과 감정을 얘기할 때 순자는 성정이라고 하는 표현도 꽤나 자주 사용했습니다. 자, 순자는 인간이 타고난 성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독하게 이기적인 욕과 욕망 그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악하다. 따라서 사람이 선하게 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인위적인 노력의 결과이지. 선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순자는요, 그 악한 본성을 가지고 인간이 태어나기 때문에 사람은 절대로 그 악한 본성을 변화시킬 수 없어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악한 본성을 어떻게 할수 있다? 그래요, 도덕적으로 무엇 시킬 수 있다? 좋아요, 변화시킬 수 있다. 도덕적으로 교화시킬 수 있다라고 바라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중요했지, 비법이 우리 복습이지만 눈 땡그랗게 뜨고 완전하게 가져가는 거야. 인간의 본성은 비록 악하지만 인간은 도덕을 인식하고 도덕을 배우고 그 도덕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이에요. 자, 성인도 보통 사람도 모두가 다, 아, 인간이라면 에브리바디 모두가 다 도덕을 인식하고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다. 자, 천천히 생각해보죠. 도덕을 인식하고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 이것 자체는 어때? 아,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순자도 인정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아, 너무 중요하다 그랬지. 성선설을 이야기했던 맹자, 성악설을 이야기했던 순자에게는 정말 정말 중요한 공통점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성인이나 보통 사람 모두가 다 에브리바디 도덕을 인식하고 또 학습하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본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큰 공통점이 있었어요. 자, 지난 시간에 이야기 나눴지만 친구들 여전히 궁금할 수 있다 그랬어. 쌤, 그런데요, 이렇게 순자가요, 도덕을 인식하고 학습하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왜 성악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은 순자도 성선설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그랬지. 얘들아, 선생님 그때 너무 중요한 꿀팁 줬잖아. 앞으로 보라쌤과 함께 수많은 사상가들 공부하게 될 텐데요. 그 수많은 사상가들이 가지고 태어난 것을 다 본성이라고 생각하진 않았다는 거, 이번 기회에 완전하게 이해해 두기. 그러니까 순자가 보기에 이기적인 욕과 욕망도 가지고 태어났어. 그리고 도덕을 인식하고 학습하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태어났어. 하지만 이 중에서 본성은 뭐라는 거야? 그렇지. 본성은 이기적인 욕과 욕망이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죠. 아, 정리해 보자. 순자는 누구나 다 도덕을 인식하고 또 배우고 학습하고 그 도덕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태어나지만 그것 자체는 본성은 아니다 라고 보았다는 것들. 아, 가지고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다고 해서 다 본성이 될순 없다 라고 하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본성은 악하기 때문에 스승과 법도에 의해서 바른 길로 이끌려져야 하고요. 교화되어야 하고요. 예의에 의해서 역시 네, 바르게 교도되면 이렇게 스승과 법도 그리고 예의에 의해서 교화되고 교도가 되면 그제서야 사람들이 사양도 할수 있게 되고 바르게 될수 있는 것이다. 타고난 성정에 따르면 절대 사람들은 사양할 수도 없고 바르게 될 수도 없으나 그 타고난 성정을 변화시키면 사양할 수도 있고 바르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즉, 인위적인 노력으로, 후천적인 노력으로 타고난 습속을 바로잡아가면 본성을 무엇할 수 있다? 교화, 즉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순자는 이야기하죠. 악한 본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무엇을 배우고 익혀야 한다? 좋아요. 예, 맞아. 예를 배우고 익혀서 악한 본성을 변화시킬 것을 주장해 갔습니다. 우리 그걸 무엇이라고 불렀어? 꽉꽉 화성에서 거위를 치면 거위들의 성격이 그렇게 순딩순딩해진다고 했지? 좋아요. 화성 기위라고 공부했었습니다. 타고난 악한 본성, 그 본성을 변화시켜서 인위적인 선을 일으킬 수 있다. 라고 하는 순자의 대표적인 주장이었습니다. 화성 꽉꽉 화성
기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았어요. 자, 이쯤 되면 친구들이요. 쌤, 그러면요. 순자에게 있어서는요. 예를 배우고 익히는 것이 참 중요했겠네요. 그럼 순자가 생각하는 예가 도대체 뭔데요? 라고 하는 의문점이 드실 텐데요. 우리 한번 같이 순자가 이야기한 예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더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미 예를 알고 있어. 우리 지금요. 유학사상가 벌써 공자, 맹자에 의해서 공자 맹자에 이어서 순자까지 세 번째 사상가를 만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예가 무엇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요, 공자가 이야기한 예를 잘 정리해 두었었죠? 예라고 하는 것은 어때? 외면적인, 즉 바깥으로 드러난 그 사회 규범이라고 했었잖아. 예 하면 바로 나와야지 외면적인 사회 규범이었어. 쌤, 저는요, 예 했는데 외면적인 사회 규범이 안 떠올랐어요. 괜찮아. 다시 한번 보라쌤부터 일시정지 지금 당장 해 놓으시고요. 공자 같이 공부했었던 꼼수체크 자료 다시 한번 펼쳐보세요. 그곳에서 인과 예 찾아보시고 예를 보면 아 얘가 외면적인 사회 규범이구나라고 하는 것들 공부했던 거 떠올릴 거고요. 이렇게 자꾸 그때그때 돌이켜서 복습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예라고 하는 건 마찬가지구나. 공자가 그랬던 것처럼 순자에게 있어서도 외면적인 사회 규범이구나. 겉으로 드러난 사회 규범이다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어렵지 않게 이해해 볼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외면적 사회 규범으로 규정하는 것은 공자 그리고 맹자도 마찬가지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순자까지도 받아들이는 공맹순의 공통점이다라고 하는 거알수 있죠. 자, 그런데 잘 보자. 예 자체를 외면적 사회규범이라고 규정하는 건 공맹순 모두가 다 인정할 법한 진술이지만 이 중에서 이 예를 고대의 성왕이 제정한 것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아 순자가 강조한 내용이다. 이것은 순자가 강조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점이 좀 특이해요. 자 순자는요 예라고 하는 것은 뚝딱뚝딱 만든 사람, 제정한 사람이 있다라고 본 거야. 누가 제정했대? 고대 성왕이 제정했대요. 얘들아, 성왕이라고도 표현되고요. 선왕이라고도 표현될 때가 있어요. 혹은 성현, 성인, 다양하게 표현됩니다. 성왕, 선왕, 성현, 성인. 결론은 다 훌륭한 사람들이란 뜻이지. 그러니까 이 고대 이 훌륭한 사람이 뚝딱뚝딱 제정하고 만든 것이 바로 예다라고 하는 건 순자가 강조했던, 순자가 제시했던 그런 독특한 주장이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아, 고대의 어떤 훌륭한 선왕, 성왕, 성현, 성인이 뚝딱뚝딱 제정한 외면적인 사회 규범을 순자는 예라고 규정했구나. 그렇기 때문에 아, 요 앞에 고대의 성왕이 제정한 것이라고 하는 건 이거 순자를 공부할 때 반드시 잘 정리해 두어야 할 필수가 되겠습니다. 순자는 예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사람에게 예가 없으면 생존할 수 없다. 그리고 도모하는 일에 예가 없다면 성공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국가에 예가 없으면 사회가 안정될 수 없다. 즉, 반드시 예가 필요하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자, 예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순자는 그 예가 도덕생활과 통치의 표준이다라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얘들아, 천천히 봐봐. 지금 보라쌤이랑 같이 쭉 공부할 때는 하나도 어려운 게 없어. 그치, 얘들아? 다 들으면 물 흘러가듯이 다 당연한 얘기인 것 같고 자연스러운 얘기인 것 같은데 이게 막상 시험 문제 하나하나 선주로 구성이 되면요. 생각보다 이거 딱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들아, 생각하면서 잘 따라오면서 순자의 논리를 따라오면서 내 것으로 완전히 가져가야 해. 자, 천천히 보자. 예라고 하는 것은 어때? 외면적으로 드러난 사회 규범이야. 자, 그런데 순자는 그것을 고대의 훌륭한 그런 성왕, 고대의 선왕, 성현, 성인이 뚝딱뚝딱 제정한 것이다 라고 바라보았어. 반면에 맹자는 달랐지.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했기 때문에 맹자에게 있어서 어때? 예라고 하는 것은 인의 예지, 사덕. 아, 맹자는 인간의 타고난 어떤 그런 본성, 타고난 것, 인간의 내면에 갖추어져 있는 것이라고 얘기했잖아. 하지만 순자는 성악설을 주장했기 때문에 아, 인간의 타고난 성정에는 예 같은 건 없었던 거야. 그건 어디까지나 고대의 훌륭하신 그런 선왕이 뚝딱뚝딱 제정한 것이다라고 해석했다는 것도 반드시 잘 정리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순자는 그 예를 배우고 익혀서 악한 본성을 변화시켜서 화성기위 할수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예라고 하는 것은 도덕 생활과 통치의 표준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보았어요. 천천히 보자. 첫 번째, 예가 도덕 생활의 표준이 된대. 당연하지. 방금 이야기했잖아. 왜 도덕의 표준이 돼? 그래, 인간의 악 한 성정을 교화시키고 변화시키는 것은 예를 배우고 익혀서이기 때문에 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공부했던 것처럼 화성기위를 할
할수 있는 건 예를 배우고 익힘으로써 가능하기 때문에 예라고 하는 것이 도덕의 표준이 된다라고 하는 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도덕생활뿐만 아니라 무엇의 표준이 된대? 좋아요. 통치의 표준이 된대. 통치라고 하는 건 국가를 다스리는 거잖아. 순자는 국가를 다스림에 있어서도 무엇을 표준으로 다스려야 한다? 그렇지. 바로 이 예를 표준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보았다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겠지. 천천히 보자. 순자는 나라를, 국가를 다스리는 사람은 이 재화를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눠줄 것인가를 신경 써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잖아. 순자에 따르면 인간의 타고난 본성, 타고난 성정은 이기적인 욕과 욕망이야. 사람들은 다 먼저 자기 것을 찾으려고, 차지하려고 해. 이렇게 욕심 꾸러기들이라는 거야. 그런데 재화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기적인 욕과 욕망을 가진 사람들은 어때? 그 재화를 서로 자기가 차지하려고 안달이 날 거야. 따라서 타고난 성정대로 살면 반드시 세상은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겠지. 이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네 것도 내거 이러면서 서로서로 막 싸울 거 아니에요. 따라서 봐봐. 인간의 타고난 성정에 따라서 살아가면 세상은 반드시 혼란스러워져. 그 혼란을 싫어했기 때문에 고대의 성왕은 예를 제정한 거야. 그리고 그 예에 따라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보았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재화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할까? 그것은 바로 무엇에 따라서, 그렇지, 예에 따라서 나누어 주면 된다라고 순자는 생각했어. 왜냐하면 이 예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옳고 그름, 우리 오를 시, 그를 피, 이걸 시비라고 부르죠. 옳고 그름인 그 시비를 구분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될수 있기 때문이야. 자, 시비를 구분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되는 그 예에 따라서 재화를 공정하게 무엇할 수 있다, 분배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보자. 예라고 하는 건 화성기위를 가능하게 하는 도덕생활의 표준일 뿐만 아니라 한정된 재화를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한 하나의 사회 규범으로서의 역할도 담당하고, 따라서 그 예는 무엇의 표준이기도 하다. 그렇지, 통치의 표준이기도 하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선생님, 알겠어요, 알겠어. 그런데 이 예에 따라서 재화를 공정하게 나눈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딱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데? 자, 이런 친구들 있을 거예요. 조금 더그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예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재화를 공정하게 분배한다는 건 무엇일까? 그냥 사람 수에 따라서 n분의 1 하는 게 공정한 재화의 분배일까? 그건 아니 되죠. 자, 순자는 이야기합니다. 예에 따라서 재화를 공정하게 분배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타고난 능력, 그리고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덕성, 이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덕성에 따라서 서로 차등 분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에 따른 공정한 분배다라고 생각했어요. 자, 누군가는 덕이 더 많아. 그럼 그 사람은 더 높은 지위에 오르게 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 능력이 더 뛰어나. 그런 사람은 더 높은 관직에 오르면 되겠다. 반면에 덕이 좀 부족하고 능력이 좀 부족하면 더 낮은 지위, 더 낮은 관직에 머물게 되겠죠? 천천히 생각해보자. 덕에 따라 지위의 높낮이를 정하고, 능력에 따라 관직의 높낮이를 정한다는 건 능력과 덕성에 따라서 차등 분배한다는 거죠. 이렇게 덕과 능력에 따라서 넌 이만큼, 넌 이만큼 이렇게 차등 분배를 해준다는 것은 공정하게 재화를 분배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고요. 그것이 바로 예에 따라서 통치한다라는 것을 이해해 볼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천천히 생각해 보자. 이렇게 능력과 덕성에 따라서 차등 분배하고, 덕에 따라 지위를 정하고, 능력에 따라 관직을 맡긴다고 하는 건 사람 사이에 위아래, 귀함과 처남, 빈부의 차이를 둔다는 거지. 너는 덕과 능력이 많으니까 이만큼 너의 욕구를 추구해도 괜찮아. 너는 덕과 능력이 좀 낮으니까 너는 이만큼 너의 욕구를 추구해. 너는 이만큼. 이렇게 능력과 덕성에 따라 차등 분배한다는 것은 무엇이야? 사람 사이에 위아래, 높고 낮음, 그에 따른 빈부를 구분할 건 확실하게 구분하면서 다스려야 한다라고 본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순자는 그렇게 예에 따라 다스릴 때 욕구와 욕망 추구에 일정한 기준과 한계가 마련될 것이고요. 사람들이 자신의 욕구를 충족함에 있어서 무제한적으로 다내 거야 라고 덤벼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그 기준에 따라서 난 여기까지 욕구를 추구하고, 난 나에게 맡겨진 기준에 따라서 난 여기까지 욕구를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욕구나 욕망 추구를 인정하되 그것을 조절할 수 있도록, 그것을 어때? 기준과 한계를 제시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건알수 있죠. 따라서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면 어때?

구성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면서도 사회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겠다. 그러면 구성원들의 욕구 간에 서로 조화를 이룰 수가 있겠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순자 관련된 문제를 풀면서 순자는 인간의 욕구를 다 제거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렇게 비현실적으로 주장하진 않았다는 거. 욕구를 충분히 충족하고 또 욕구 간의 조화를 이루게 하는 것 인정하되 그 욕구를 무절제하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욕구 추구의 일정한 기준과 한계를 예를 통해서 제시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 알 수 있어요. 사람들마다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다르잖아. 어떤 사람은 농사를 잘 지어. 그럼 그 사람은 어때? 농업에 종사하면 되겠다. 어떤 사람은 물건을 뚝딱뚝딱 잘 만들어. 그 사람은 공업에 종사하면 되겠네요. 누군가는 물건을 잘 사고 팔아. 그럼 그 사람은 좋아요. 상업에 종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얘들아, 어떤 사람은 농사도 혹은 물건을 만드는 일에도 혹은 물건을 사고 파는 일에도 정통하지 못해. 아무것도 못해. 농사도 못 짓고 물건도 못 만들고 물건도 못 사고 팔아. 하지만 얘에 정통할 수 있어. 비록 농사를 짓거나 공업이나 상업에 종사하는 능력은 없다 할지라도 예에 정통한 사람, 다른 말로 하면 도에 정통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어때? 선비가 되어서 다스리면 되겠구나. 이렇게 순자는 사농공상을 이야기하면서 사회적인 역할을 분담해서 충실히 할 것을 얘기하기도 했죠. 이런 부분은 우리 생윤같이 공부하는 친구들 직업윤리할 때도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따라서 순자는요, 나라를 다스릴 때에도 자고로 예에 따라서 다스려야 한다라고 하는 예치 사상을 이야기했죠. 결국은 얘들아 생각해봐. 공자 사후에 70년 후에 맹자가 등장하고요. 맹자 사후에 대략도 70년 후에 순자가 등장하는데 결국은 얘들아 맹자도 순자도 공자라고 하는 대선배가 기틀을 닦아놓은 유학 사상을 이어받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늘 공부하고 있는 순자의 예치도 결국 큰 틀에서는 공자의 무엇을 계승했다라고 하는 것, 그렇죠. 덕치를 계승했다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해해 볼 수 있어요. 순자는 예치를 이야기하면서 인위적인 노력을 강조합니다. 그렇지, 인간의 본성은 악하기 때문에 그 악한 본성을 도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인위적인 노력을 강조해요. 그러면서 이런 인위적인 노력을 통해서 왕도를 실현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어요. 엥? 쌤, 잠깐만요. 왕도요? 왕도는 맹자가 강조한 거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 맹자의 왕도 정치 공부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있지. 아주 예리해. 너무 잘하고 있어. 복습 너무 잘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순자도요, 왕도라고 하는 표현을 종종 사용해. 왜냐하면 선생님 아까 이야기했지. 순자는 분명히 맹자 사후의 인물이기 때문에 맹자가 썼던 워딩, 그런 표현은 순자도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서 썼다는 거야. 단, 봐보자. 똑같이 왕도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다 할지라도 맹자가 이야기하는 왕도의 개념과 지금 공부하고 있는 순자가 이야기하는 왕도의 개념은 속뜻은 다르겠지. 왜냐하면 맹자가 생각하는 왕도는요, 바로 덕에 의지해서 인을 행하고 백성들을 덕으로 이끄는 그런 도덕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타고난 선한 마음을 바탕으로 하는 정치였어. 반면에 성악서를 이야기했던 순자가 말하는 왕도는 어때? 조금 내용이 달랐습니다. 순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왕자, 즉 왕도 정치를 하는 통치자가 되려면 예를 높이고 현자를 존중해야 한다. 한마디로 순자가 말하는 왕도는 뭐로 다스려야 한다는 거야? 그렇지. 예치를 지금 얘기한다. 예로 다스리는 통치를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어요. 반면에 법을 중시하고 백성이 착할지도 몰라, 백성들이 선할지도 몰라 라고 쓸데없는 기대를 하면서 백성을 사랑하면 엥, 패자가 돼버린대. 그리고 이익을 좋아하고 거짓을 일삼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면 위태로워진대. 따라서 순자가 말하는 왕도라고 하는 개념은 맹자가 말하는 왕도랑 다르게 성악서를 바탕으로 하는 예치를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죠? 결국 순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닦아야 왕도 정치를 하는 통치자인 왕자가 될 수 있다. 결국은 왕도라고 하는 표현도 순자는 예로 다스리는 예치를 이야기할 때 사용했구나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어요. 하지만 맹자와 순자의 왕도를 우리가 얘기할 때도 공통점 분명히 있습니다. 두 사람 다 유학 사상가이기 때문에 공통점이 있어요. 자, 맹자, 순자 모두가 다 백성을 바른 길로 이끄는 백성의 교화를 위해서 통치자는 반드시 먼저 자기 자신을 수양해야 한다라고 보았다는 것. 우리 그거 뭐라고 불렀어? 이제 나와야 되는데. 옳지. 통치자는 먼저 자기 자신의 인격을 수양하고 그 후에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 좋아요. 수기치인 혹은 먼저 자신의 인격을 수양

한 이후에 백성을 편안하게 해줘야 한다. 옳지. 숙이 아니네. 주장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공자 이래로 우리 맹자랑 순자 모두 공통적으로 주장합니다. 둘 다다. 맹자와 순자 둘 다다. 인위적인 노력을 통해서 왕도를 실현시킬 수 있다라고 본 것. 즉, 도덕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그런 인위적인 노력, 도덕적으로 살기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는 것도 공통점이 되겠네요. 우리 둘 다다 유학사상가들이기 때문에 덕치를 계승하죠. 따라서 무력보다는 예에 따라서 통치하는 그 예법이 더 나은 통치 수단이다. 요 정도의 워딩, 요 정도의 표현은요, 맹자도 순자도 인정합니다. 예라고 하는 걸 순자가 많이 이야기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맹자가 예를 부정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맹자도 당연히 예, 오케이, 좋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요 정도의 표현은 맹자와 순자 공통점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순자를 쭉 공부함에 있어서 이제 마무리 단계까지 왔는데요.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또 아주 중요한 파트가 뒤에 마지막 남아 있습니다. 바로 하늘, 즉 자연에 대한 관점이에요. 너무 중요해, 너무 중요해. 자, 순자는 이 자연, 하늘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었을까 한번 살펴볼게요. 자, 친구들 잘 아는 것처럼 맹자는 성선설을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 그 선한 본성, 하늘이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늘을 도덕 규범의 원천으로 해석했죠. 사실 이렇게 하늘을 도덕과 연결시키는 것은 공자 때부터 이어져 오고 있었어. 그래서 우리 공자나 맹자 같은 선배들은 하늘을 도덕 규범의 원천이라고 해석했죠. 그래서 인간이 선을 행하면 상을 내려주고, 인간이 악을 행하면 벌을 내려주는 그런 존재로 하늘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순자는, 에이, 그런 사고방식은 나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순자는 하늘을 무엇이라고 생각했을까? 그래, 하늘은 하늘일 뿐이야. 하늘은 물리적인 어떤 자연현상이야, 라고 이해했어요. 순자는 하늘을 오늘날 말로 표현해보자면 물리적인 자연현상으로 보았다라고 정리해볼 수 있겠죠? 따라서 순자가 보기에 우리가 뭐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하늘이 우리한테 복을 내려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악한 일을 한다고 해서 하늘이 우리한테 벌을 내려주는 거 아니다. 하늘은 어디까지나 자연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연현상과 인간의 도덕적인 생활은 서로 독립적인 것이다 라고 주장하죠. 그러니까 인간이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늘의 뜻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거고, 어디까지나 화성기위하는 그런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인간의 도덕 생활이 가능한 것이지, 하늘과 도덕을 연결시키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생각하죠. 따라서 하늘의 일과 인간의 도덕 생활은 둘로 나누어질 수 있다. 아, 천, 인, 분, 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주장을 한다는 것. 너무 중요해. 반드시 가져가 주시기 바래요. 순자는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선을 행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하늘과 무관한 인간의 능동적인 노력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예에 따라서 살아가고 아무리 도덕을 지킨다고 해서 하늘이 상을 주거나 복을 내려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어떤 도덕적인 노력에 대해서 하늘이 감응하는 것은 아니다. 착한 일 했다고 상 주고, 악한 일 했다고 벌을 주는 것은 아니다. 하늘이 인간에게 상이나 벌을 내려주는 것은 아니다. 라고 보았다는 것들 정리해 볼수 있어요. 그런 맥락에서 순자는 성인은 하늘을 알려고 하지 않고 추구하지도 않는다. 라고 하면서 천인분이의 입장을 밝히죠. 자, 그렇다면 순자가 보는 하늘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 하늘은 어디까지나 자연 법칙이잖아. 자연 현상이잖아. 그러니까 만물을 이루는 것, 즉 자연의 현상으로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지 어떤 의지를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늘은 도덕 규범이나 혹은 인간의 도덕 생활의 원천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따라서 하늘은 인간의 선악에 감응하지 않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착한 일 했다고 상을 주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야. 어디까지나 순자가 보기에 인간이 길흉화복을 얻는 것, 즉 인간이 잘 사냐 못 사냐 하는 것은 하늘의 운행 질서를 얼마나 인간이 잘 파악하고 그것에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이거야. 올해는 자연 법칙상 가뭄이 들어야 해. 그런데 인간이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하늘이 올해 원래 가뭄을 내가 너희들에게 내보내려고 했는데 너네가 너무 착하기 때문에 내가 감동해서 비를 내려주노라. 이렇게 하늘이 뜻을 바꾸진 않는다는 거야. 하늘은 어디까지나 물리적인 자연 현상으로서 가뭄이 일어나야 되면 그 해에는 가뭄이 일어난다는 거야.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해야지 가뭄을 피하고 자신의 생존을 도모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아, 가뭄이 일어날 것 같아. 지금 여러 자연 현상상 올해는 비가 안올것 같아. 그럼 미리미리 저수지에 물을 미리미리 이렇게 잘 저장해두고 가뭄에 대비하는 그런 노력을 할때 오히려 인간이 생존을 도모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기륭화복은 하늘의 운행 질서에 인간이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늘이

인간의 선악에 감흥하는 것은 아니다. 하늘은 어디까지나 물리적인 자연현상이다 라고 보았다는 것들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순자의 성악설 관련된 자료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순자는 말합니다. 사람의 성은 태어나면서부터 이익을 좋아한다. 그것을 따르면 다투고 빼앗고 양보하는 마음이 없게 된다. 또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질투하고 미워하는데 이를 따르면 남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신뢰가 사라진다.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귀와 눈에 욕구가 있어 아름다운 소리와 색을 좋아한다. 이를 따르면 음란이 생기고 예의와 규범이 사라진다. 한마디로 타고난 성정에 따라서 살면 세상은 반드시 혼란스러워진다. 그러므로 반드시 스승의 법도에 의한 교화와 예의에 의한 교도가 있은 뒤라야 비로소 부모님께 사양할 수도 있게 되고요. 나아가 규범에 맞게 돼서 다스려지는 대로 돌아갈 것이다. 화성 귀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순자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군자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그도 타고난 성적은 악했어. 하지만 화성 귀위에 성공해서 군자가 되었다는 거야. 아, 우리가 군자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그가 타고난 본성을 교화하고 인위를 일으키는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반면에 소인을 천하게 여기는 것은 그가 타고난 그 성정에 따라서 살아갔기 때문에 우리는 소인을 천하게 여기는 것일 뿐, 군자나 소인이나 타고난 본성 자체는 똑같이 악하다라고 순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순자는 그 예를 어떻게 설명했다고? 그렇죠. 얘는 어째서 생겨났는가?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욕망을 가지고 있는데, 바라면서도 얻지 못하고면 추구하지 않을 수 없고, 추구함에 일정한 기준과 한계가 없으면 서로 싸우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싸우면 어지러워지고 어지러우면 궁핍해진다. 자, 그런데 이러한 혼란을 고대의 훌륭하신 성왕은 그 혼란을 싫어했기 때문에 뚝딱뚝딱 예의를 제정해서 상하, 귀천, 빈부의 구분을 둠으로써 욕구를 충족하는 일정한 기준과 한계를 마련해 준 것이다 라고 순자는 해석했습니다. 사람의 수명은 하늘에 달려 있고 나라의 운명은 예에 달려 있다. 군주가 예를 높이고 현자를 존중하면 그것이 바로 왕도 정치를 하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가 바로 왕자가 되고 법을 중시하거나 백성이 선할지도 몰라라고 헛된 기대를 하면서 백성을 사랑하면 패자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순자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순자 공부했으니까 이렇게 끝내면 안 되지? 좋아요. 공맹신의 전체 공통점 반드시 가져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세 사람 모두가 다 유교 사상가로서 존비 친수와 시비 선악을 분별하는 인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는 먼저 자기 자신의 인격을 수양해야 되겠죠? 숙이 아닌 숙이치는 이야기하면서 순서가 중요하다 그랬어. 통치자는 먼저 자기 자신의 인격을 수양하고요. 그 뒤에 백성을 바른 길로 이끌어야 한다라고 봅니다. 도덕적으로 살기 위해서 인위적인 노력, 인의 예를 실천하기 위한 인위적인 노력과 인위적인 규범을 인정하고 있고요. 또 사람은 누구나 다 교육과 수양을 통해서 성인 군자가 될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이상적인 인간과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예가 필요하다. 요 정도의 워딩도 세 사람의 공통점으로 종종 출제가 될수 있겠네요. 자,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 바탕으로 순자 OX 퀴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인과 성인은 모두 선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다. 어때? 완전 멋지. 그렇지? 순자 공부할 때 아주 중요한 파트였습니다. 사람의 귀천과 상하, 위아래, 높낮에 구분을 둬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 그렇죠. 그게 바로 예치라고 했습니다. 백성은 선왕의 가르침에 따라 스스로 예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거 맞을까, 틀릴까? 그래, 이거 완전 틀렸어. 왜 틀렸어? 옳지, 얘들아. 백성이 스스로 예법을 제정하는 게 아니지. 예법은 어디까지나 고대의 선왕이 제정한 것입니다. 누구나 하늘이 부여한 예를 배우면 교화될 수 있다. 되게 그럴듯해 보이는데 이거 왜 틀렸을까? 어우, 너무 잘했다. 잘 찾았네. 하늘이 부여한 예라고 하는 표현 인정할 수 없죠? 하늘은 어디까지나 물리적인 자연 현상일 뿐 인간의 도덕 생활과는 무관하다라고 순자는 해석했습니다. 하늘은 예에 따라 사는 백성에게 복을 주지 않는다. 그래, 이게 맞죠. 인간이 예에 따라 산다고 해서 하늘이 복을 내려주는 건 아니야. 어디까지나 하늘은 인간의 도덕 생활에 감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들 떠올려 보시면 되겠네요. 제도적 규범에서 도덕 성립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여기 보자. 제도적 규범이 뭐였지? 이게 뭐였을까? 그렇지. 또 우리 외면적인 사회 규범 이런 거 떠올라야 되잖아. 이게 바로 예네. 예를 의미하고 있죠? 예에서부터 도덕 성립의 근거를 찾는 것. 순자 입장으로 정확하게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인간의 주체적인 노력으로 자연 법칙을 극복하고 바꿀 수 있다? 얘들아, 올해
어때? 가뭄이 드는 자연 법칙상 가뭄이 들어야 하는 해인데 인간이 막

노력한다고 해서 어때? 그 자연 법칙이 바뀔 수 있니? 그건 아니야. 인간이 무얼 한다고 해서 자연이 그 자신의 법칙을 바꿔주는 거는 순자가 보기에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인간이 오히려 자연 법칙을 잘 파악하고 그것에 맞춰서 그것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지혜를 도모해야 한다라고 순자는 바라봤기 때문에 마지막 문장은요,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 변별할 수 있었어요. 조금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자, 맹자, 순자, 고대의 중국의 유학사상가들을 한번 만나보았습니다. 공자, 맹자, 순자 이래로 거의 100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르는 동안 유교 사상은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를 겪게 돼요. 그리고 드디어 송나라 시대 때 절정기를 맞이하게 되죠. 자, 송나라 시대 때 주희라고 하는 인물이 유학을 집대성하면서 성리학을 눈부시게 꽃피우게 됩니다. 성리학은 송나라 시대 때 등장해서요, 이후에 원나라, 그리고 명나라에 이르기까지 나라의 학문, 관학의 지위를 얻으면서 메인스트림으로 도도하게 흐르게 돼요. 자, 그런데 이런 성리학이 송나라, 원나라, 명나라까지 거의 주류의 학문으로 인정받고 있었을 때, 명나라의 왕순이라고 하는 자가 그 성리학을 비판하면서 양명학을 또 새롭게 등장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성리학과 양명학이 라이벌 구도로 등장하게 되는데, 앞으로 선생님과 함께 그 성리학과 양명학의 또 눈부신 사상적인 입장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이요, 사상가들 이름은 좀 낯설 수 있어. 괜찮아. 쫄지 마. 선생님이랑 이번 시간, 다음 시간 쭉 공부하다 보면 어느덧 주희, 왕순, 여러분의 입에서 툭툭 나오게 될 거예요. 선생님이 따로 강조하지 않아도 되더라. 이거 봐라. 두둥. 100%야, 100%. 그치? 말안 해도 알겠죠? 거의 100%고요. 반드시 두 사상은 같이 나옵니다. 이 정도 되면 거의 100%라고 선생님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해도 되겠지? 주희의 성리학. 왕순의 양명학은요, 항상 같이 갑과 을로 세트 문항으로 출제가 됩니다. 선생님, 왜 이렇게 이두 사상은 세트 문항으로 출제가 되는 거예요? 얘들아, 생각해봐. 세트 문항으로 출제하려면 반드시 공통점과 차이점이 적절히 있어야 하거든? 완벽해. 공통점과 차이점이 적절히 있어요. 자, 일단 두 사상 모두가 다 유학 사상이야. 기억나니? 우리 유학 사상이니까 당연히 어때? 유학 선배들한테 영향을 받았을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공자, 맹자, 순자 공부하면서 선생님이 툭툭 중간중간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이세 명의 사상가 다 중요하지만 이세 명의 사상가 중에서 이후에 후배들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옳지. 맹자의 성선설입니다. 라고 선생님이 중간중간 말씀해 드렸잖아요. 자, 지금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될 주희의 성리학, 왕순의 양명학은 다 맹자의 성선설로부터 굉장히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공통점이 있어. 하지만 한 명은 성리학, 한 명은 양명학을 주장했기 때문에 또 차이점도 적절히 있어. 세트 문항으로 구성하기 딱 좋겠다. 내신에서도 수능에서도 세트 문항 잘 대비해 두어야 하는 파트다라고 하는 것들 선생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렇다면 주희의 성리학과 왕순의 양명학은 어떤 내용으로 우리를 설레게 할까? 호기심을 가지고 한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희의 성리학 사상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성리학은 주희라고 하는 인물이 집대성하게 되는데요. 자, 이름 지금 아직 낯설어도 괜찮다 그랬지? 이번 시간, 다음 시간 선생님이랑 공부하다 보면 주희라고 하는 그 이름도 어렵지 않게 친숙해질 수 있을 거예요. 주희라고도 하고요. 존경의 뜻을 담아서 주선생님, 주자라고도 불러요. 이 성리학은 주희, 즉 주자가 집대성했기 때문에 주자학이라고도 불려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성리학은요, 굉장히 스케일이 큰 이야기부터 논의를 시작해 나갑니다. 바로 우주를 이야기해, 우주. 성리학은 우주를 이야기하는구나. 자, 그런데 성리학이 우주를 이야기하는 그 관점을 우리는 이기론이라고 불러. 쌤, 잠깐만요, 쌤. 저알것 같아요. 안 배웠는데 알것 같네? 그러니까 성리학은 스케일이 큰 우주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우주론을 이기론이라고 부른다고요? 성리학은 우주 만물이 이와 기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이기론인 거죠? 얘들아, 선생님 깜놀, 깜놀. 오늘도 여러분의 촉 살아있어. 너무 잘하고 있어. 맞아요. 자, 성리학에서는요, 온 우주 만물이,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온 우주 만물과 사물이 무엇과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해? 옳지. 이와 기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리학의 우주론을 뭐라고 불러? 좋아요. 이기론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가 뭐고 기가 뭔지 알아야 되겠다. 자, 이라고 하는 건

너네 혹시 기술 시간에 뭐 엔진의 원리, 압축 폭발 뭐 이런 거 엔진의 원리 중학생 때 배웠었나? 그치, 그치. 우리 배운 적 있었지. 그런 거 한번 떠올려 보자. 얘들아, 이런 원리 자체는 눈에 보여, 안 보여? 원리는 눈에 안 보인다. 그치, 얘들아? 원리는 눈에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형태가 없네. 형태가 없다. 우리 한자로 뭐라고 불러? 무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형태가 없다는 건 형태 아래에 가두어져 있다는 거야? 형태 바깥에 벗어났다는 거야? 그렇지. 형태가 없다는 건 형태 바깥으로 벗어났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형이상이라고도 부를 수 있겠다. 쫄지 마. 쫄지 마. 우리 이런 거 쫄지 않기. 어렵지 않아. 다시 해보자. 주희의 성리학은 스케일이 큰 우주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했어. 그 우주론을 우리는 이기론이라고 불러. 모든 만물, 인간을 포함한 모든 우주 만물은 이와 기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는 원리. 이는 원리야. 그 원리는 눈에 보이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무형, 형 이상의 특징을 갖고 있구나. 쌤, 그럼 기가 뭔데요? 얘들아, 생각해봐. 이라고 하는 건 원리야. 아무리 원리가 근본이라고 할지라도 그 원리만 가지고는 세상이 존재할 수 없잖아. 그 원리를 구현해내는 재료가 있어야 되겠다. 그 원리를 담아내는 그릇의 역할을 하는 것이 있어야 되겠지? 좋아요. 그걸 우리는 기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만물을 이루는 현실적인 재료가 된다는 거지. 얘들아, 천천히 생각해봐. 아무리 원리가 만물을 낳는 근본이라 할지라도 그 원리가 담기려면 재료가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그 재료가 바로 기가 되는구나. 아, 이는 원리, 기는 재료, 이는 원리, 기는 재료. 어렵지 않게 이해해 볼수 있어요. 우리가 아까 이 엔진의 원리, 압축, 폭발, 이런 원리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잖아. 얘들아, 그런데 그 원리를 구현해내는 강철, 뭐 고무, 뭐 이런 재료를 가지고 우리가 직접 그 원리를 담아낼 때 엔진이 존재할 수 있게 되죠. 아,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아, 기라고 하는 건 현실적인 재료를 의미하는구나. 얘들아, 재료를 생각해봐. 강철, 고무, 클레이, 찰흙 같은 재료를 생각해보면 형태가 분명히 있죠? 아, 형태가 있어. 형태가 있다는 건 그렇죠. 유형이라는 거고, 형태가 있다는 건 형태 아래에 가두어져 있다. 즉, 형 이하다라고 하는 것도 어렵지 않게 이해해 볼수 있어요. 이렇게 온 우주 만물은 이와 기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주희, 즉 성리학자는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천천히 생각해 보자. 이 이라고 하는 것이 온 우주 만물을 낳는 가장 근본 원리죠. 그리고 그 이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에게 다 부여되어 있는 것인데, 얘들아, 다시 한번 생각해봐. 주희는 성리학 사상을 전개해 나갈 때 맹자의 성선설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았다라고 했잖아? 맹자는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 선한 본성은 누가 주었다? 그래, 하늘이 주었다고 생각했어. 주희도 마찬가지야. 그 이는 누가 부여해 주는 거야? 그래, 하늘이 부여해 주는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늘이 부여해 주는 이, 그런 의미에서 천리라고 하는 표현도 굉장히 많이 사용돼요. 자, 성리학에서 말하는 이는 하늘이 부여해 주기 때문에 천리라고도 불려요. 그 하늘이 부여해 주는 이가 인간과 모든 만물에게 다 부여가 되었다라고 성리학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사람이나 다른 모든 만물이나 부여받은 천리 자체는 다 어떤 거야? 똑같은 거야. 동일한 천리가 다 부여되어 있는 거죠. 엥? 근데 똑같은 천리를 부여받았는데 왜 나는 사람이 됐고 얘는 야옹 고양이가 됐을까? 뭐가 달라서일까? 이는 똑같았는데? 그렇지. 재료가 달랐기 때문이라는 걸 아시죠? 그런 의미에서 만물이 이렇게 제각각으로 달라진 것은 무엇 때문이야? 그렇죠. 기 때문이야. 아, 이 자체는 천리로서 동일하지만 기는 천차만별에 천차만별의 차이가 있는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성리학에서는 온 우주 만물의 차이는 무엇 때문인 거야? 기 때문이야. 아, 차이는 기 때문이라고 보는 거야. 이 자체는 천리로서 다 동일한 천리를 부여받았으나 재료인 기가 달라서 만물이 달라진다고 보았구나. 자,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니까 바르고 통한 기를 부여받으면 사람이 된대. 그런데 치우치고 막힌 기에 천리가 부여되면 아하, 다른 인간이 아닌 사람이 아닌 사물이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얘들아, 사람도 얘들아 다 똑같은 사람은 아니잖아. 어떤 사람은 어때? 맑은 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렇죠. 성인이 되는 거야. 반면에 흐린 기, 탁한 기를 가지고 있으면 그냥 일반적인 사람, 보통 사람이 된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정리해보자.
만물의 차이는 뭐가 다르기 때문이야? 그렇죠. 기 때문이야. 기가 바르고 통하고 치우치고 막히고 또 맑고 흐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 만물의 차이는

기 때문이다라고 성리학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했다면 성리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우리가 성리학의 이기론을 완전히 내 것으로 가져갈 수 있어요? 정리해보자. 자, 먼저 이가 존재했어. 기억나지, 얘들아? 온 우주 만물을 낳는 근본 원리인 이가 먼저 존재했고요. 그 이후에 하늘도 땅도 사람도 사물도 생겨나게 된 거야. 그런 의미에서 이 없는 기도 없고 기 없는 이도 없으며 기로 형체가 만들어지면 이도 거기에 부여된다. 풍부되는 것이다. 라고 성리학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리해보자. 하나도 어렵지 않아.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 인간을 포함한 온 우주 만물은 다 동일한 하늘의 천리를 부여받았어. 그런 의미에서 이는 하나야. 어떠니? 그렇죠. 천리입니다. 그 하나의 천리가 모든 사물과 인간에게 나누어져서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는 하나이고 그것이 온 우주 만물에 다 나누어져 있어. 이걸 우리가 이일분수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그런 의미에서 온 우주 만물에 부여된 이는 다 동일해. 하지만 기는 제각각 차이가 있었지? 아, 이는 같지만 같을 동. 기는 천차만별의 차이가 있구나. 다를 이를 써서 우리가 이동기이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러한 이와 기는 아주 오묘한 관계였어. 얘들아, 이와 기는 논리적으로는, 즉, 머릿속으로는, 즉, 개념적으로는 분명하게 구분돼. 어떻게 구분돼? 이는 원리, 기는 재료, 구분되잖아. 즉, 이와 기는요, 서로 잡탕밥처럼 잡채처럼 섞일 수가 없어. 왜? 이는 원리, 기는 재료라고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개념적으로 구분되는 것이기 때문이야. 하지만 동시에 구체적인 사물에서는요, 별개로 분리될 수가 없어. 얘들아, 현실의 한 보라 선생님을 생각해봐. 보라 쌤의 이와 보라 쌤의 기를 이렇게 쏙 분리하는 것 불가능하잖아. 구체적인 이러한 현실에서는요, 이와 기는 서로 이별할 수 없는 이기불상 리의 관계. 즉, 이와 기는 이기불상 잡이면서 동시에 이기불상 리의 오묘한 관계라고 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네 가지는 너무 중요한 성리학의 구구단이야. 잠깐 보라쌤 스탑 만들어 놓으시고요. 세 번, 네 번, 여러분 입으로 블라블라 하면서 완전하게 내 것으로 가져가셔야지 우리가 성리학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리학의 이기론 아주 중요한 내용도 살펴보았고요. 이걸 바탕으로 주희는 인간의 마음과 본성에 대해서 아주 심도 깊은 논의를 전개해 나가요. 우리 이어서 성리학의 심성론 같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심성론의 기본 틀을 한번 정리해 볼 거야. 천천히 생각해 보자. 자, 우리가 이제 주희의 심성론을 쭉 같이 한번 공부할 텐데요. 주희는 인간의 이 마음, 우리의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의 상태와 정의 상태를 통괄한다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마음에 두 가지 상태가 있다고 본 거야. 우리 우산을 보면 접혀 있는 상태가 있고 펼쳐 있는 상태가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성의 상태와 정의 상태가 있다. 그리고 그 성의 상태와 정의 상태를 통괄하는 것이 마음이다라고 생각했어요. 마음은 성의 상태와 정의 상태를 통괄한다. 통괄한다는 건 통솔하고 포괄한다는 거야. 통솔한다는 건 주재하고 이끈다는 거고요. 포괄한다는 건 포함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성의 상태와 정의 상태를 통괄한다. 심통성정. 어렵다고 심통 부리면 안 돼. 심통성정, 심성정을 이야기하면서 심통성정이라고 표현했죠. 자, 여기 가만히 보자. 우리는 다시 한번 확실히 알수 있어. 주희의 성리학은 맹자의, 그렇지, 성선설을 계승했다는 것알수 있습니다. 맹자의 성선설 하면 우리 불인인지심, 사단, 사덕, 양지양능, 줄줄이 비엔나 소세지처럼 나와야 하죠? 우리 이 중에서도 사단과 사덕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 마음에 예쁜 새싹이 이렇게 피어 있다. 새싹과 같은 이런 예쁜 마음, 착한 마음, 우리 공부했었죠? 축수사시에 우리 사단이라고 한번 이름 붙여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축수사시에 사단이 있다는 것은 어때? 그 아래 씨앗이 반드시 존재한다라고 하는 걸알수 있게 해주는 실마리라고도 해석해 볼수 있겠다. 사단은 사덕의 단이다라고 맹자가 시크하게 던졌던 것을 주인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사단은 그 아래 씨앗과 같은 인, 의, 예, 지혜, 사덕이 존재한다는 실마리, 단서다라고 해석했죠. 얘들아, 천천히 보자. 여기에 보니까 씨앗과 같은 마음인 인의 예지와 새싹과 같은 마음인 축수사시가 나와 있는데, 사단이 있는데, 이 중에서 더 본질적인, 더 근본적인 마음은 무엇인 것 같아? 그렇지. 씨앗으로 숨겨져 있는 이 마음인 것 같지? 더 근본적인 본성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에서, 아, 인의 예지.

이제 사덕이구나. 그래서 주인은 이것을 인간의 본성, 즉 성이다라고 규정했어요. 이걸 본성이라고 생각했구나. 그리고 이것이 우리 마음의 본 모습, 본체, 근본이라고 생각했어요. 반면에 새싹은 감정은 드러난 거잖아. 이렇게 측은해, 불쌍해라고 하는 건 우리 마음이 이렇게 드러나고 작용한 거잖아. 그래서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과 같은 사단은 우리 마음이 드러난 감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 즉 우리 마음의 감정의 상태다라고 해석했다는 거야. 이건 우리 마음이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마음의 작용이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마치 씨앗이 발해서 새싹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본성이 발해서 드러난 것, 그것이 바로 감정이다라고 주인은 설명했어요. 발했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무엇했다는 거야? 그렇지, 작용했다. 즉, 우리 마음이 활동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죠? 본성이 작용해서 감정으로 드러나는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네요. 아직 씨앗은요, 외부 사물과 만나기 전의 상태야. 그런데 그 씨앗이 햇빛도 쐬고, 바람도 불고, 또 비도 맞으면서 외부 사물과 만났을 때 새싹으로 드러나죠? 드러난 감정은 외부 사물과 만난 상태의 마음이구나라고 하는 것도 알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성이 발하면 그것이 정이 된다. 성, 본성이 발하면 그것이 정이 된다라고 하는 성발위정도 주인은 같이 이야기했다는 것도 알수 있어요. 이 중에서 우리 맹자의 정선서를 계승한 주인은요, 바로 이 인의예제의 본성, 이것이 하늘이 준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천리이고, 즉 인간의 마음에 이런 천리로서의 본성인 인의예지가 갖추어져 있다라고 주장했죠. 아마 친구들이 지금 정신이 없을 거야. 뭐야, 알듯말듯 모르겠다. 걱정 마세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 충분히 또내 것을 만들 수 있도록 보라쌤이 충분히 복습시켜 드릴게요. 오늘 같이 한번 공부했던 너무 중요한 내용들. 심통성정. 그렇지. 성발위정. 자아를 내려놔. 그리고 세번 정도 불러봐. 완전하게 내 것으로 가져가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역시 복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고백도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선생님은 꿈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

안녕하세요.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꼭지리의 저는 이진욱입니다. 오늘은 4회차 모의고사 풀어볼 거고요. 역시나 20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미리 풀어보셨죠? 예, 꽤나 까다로웠던 회차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아쉽게도 올해가 한국지리가 마지막이잖아요. 교육과정과 수능 체제가 바뀌면서 그래서 이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를 출제하시는 분들이 그동안 이제 꽁꽁 숨겨놓았던 또 사용하지 않았던 여러 유형의 문항들을 이번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에 모조리 다 쏟아내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던 회차였습니다. 꽤나 까다로웠던 문항인데 어쨌든 이런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는 것들이 여러분들 실전 경험 향상에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나의 부족한 것들을 메우고 또 이러한 개념들이 이렇게도 출제될 수가 있구나. 또 이런 유형의 문제들은 이런 식으로 해결해 갈 수가 있구나. 그런 연습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회차가 그런 회차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일단 1번부터 빠르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지난 수능에 1번에 나왔던 유형의 문항과 굉장히 유사한 문항입니다. 읽어볼게요. 다음은 한국지리 수업 장면이다. 교사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골라보라고 합니다. 단 가부터라는 각각 지도에 표시된 네 지점 중에 하나이고요. 그 중에 두 지점은 우리나라의 최동단 그리고 최남단에 위치한다고 합니다. 최동단은 독도고 최남단은 마라도가 되겠죠. 확대해 볼게요. 자, 그래서 일단 지도를 보면은 요 친구가 독도가 됩니다. 그리고 요 친구가 마라도가 되겠죠. 그리고 편의상 요 친구는 A, 요 친구는 B라고 표시해 볼게요. 자, 그리고

A는 우리나라의 영해선 바깥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B는 우리나라의 직선기선과 영해선 사이에 위치하니까 우리나라의 영해에 해당하는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볼게요. 가와 다는 배타적 경제 수역 또는 직선기선에 적용을 받는 영해에 위치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네 지역 중에서 배타적 경제 수역 또는 직선기선에 적용을 받는 영해에 위치한대요. 자, 배타적 경제 수역에 위치하는 곳은 A입니다. 다음, 직선기선에 적용을 받는 영해에 위치하는 곳은 B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가와 다는 A 아니면 B가 됩니다. 다음, 나와 다는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를 지나는 위선, 그리고 호미곶 기점을 지나는 위선 사이에 위치한대요. 자, 무슨 얘기냐? 마라도보다도 저 위도에 이어도가 있잖아요. 그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를 지난 위선이니까 대략적으로 요쯤을 지난다고 생각해 봅시다. 요쯤을 지나간다. 요렇게 보이죠? 다음 호미곶 기점을 지나는 위선은 호미곶은 여기 위치하고 있으니까 호미곶 기점을 지나는 위선은 요렇게 됩니다. 그러면 나와 다, 요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지점이라는 얘기거든요, 요 사이에. 그러면 두 개밖에 없죠. B와 마라도입니다. 그러면 B, 마라고 적어볼게요. 비마. 자, 정리해보죠. 가, 나, 다, 랍니다. 자, 가, 다가 AB. 나, 다가 B와 마라도입니다. 공통적인 게 다네요? 그럼 다가 B가 되겠네? 다가 B. 그러면은 다가 B니까 남아있는 가가 A가 되는 거죠. 역시 다가 B니까 남아있는 나가 마라도가 됩니다. 나가 마라도. 그러면 남아있는 라가 독도가 되겠죠. 독도. 자, 그러면은 보기 볼게요. A와의 공통 특징으로 최종빙기의 육지와 연결되어 있었던 곳에 위치합니다. 자, 독도는 최종빙기의 육지와 연결되어 있지 않았죠? A는 연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A, 가와의 공통 특징으로 보기는 어렵겠죠? 자, 이제 여기를 가로 바꿔볼게요. 얘를 가. 그리고 얘가 다. 그리고 마라도가 나가 되죠. 다음, 인접한 유인도와의 최단 거리는 나와 나 인접 유인도 간 최단거리보다 멉니다. 자, 나는 마라도고요. 마라도와 인접한 유인도는 가파도라고 하는 섬입니다. 제주도와 마라도 사이에 있어요. 어쨌든 거리가 굉장히 가깝습니다. 반면 독도와 가장 인접한 유인도는 울릉도고요. 울릉도와 독도 사이의 거리는 마라도와 가파도 사이의 거리보다 멉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인접한 유인도와의 최단거리는 마라도와 가파도 사이의 최단 거리보다 멀죠. 그래서 니은 맞습니다. 다음, 다보다 태양의 남중 시각이 이릅니다. 태양의 남중 시각은 동쪽에 위치할수록 이른데 독도가 가장 동쪽에 위치하니까 당연히 다보다 남중 시각이 이릅니다. 다음, 수직상공에서는 타국 군용기의 군사훈련이 가능합니다. 아닙니다. 독도의 수직상공은 우리나라의 영공이고요. 우리나라 영공에서는 다른 나라 군대의 군용기가 군사훈련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맞으니까 정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1번부터 조금 까다로웠죠. 다음 2번입니다. 그래프는 한반도의 지질시대별 암석 구성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부터 다에 해당하는 질문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르래요. 자, 먼저 A는 시원생 때 만들어진 변성암입니다. 편의상 그냥 A를 변성암이라고 적어 볼게요. 다음, B는 화성암 중에 중생대에 만들어진 친구예요. 화성암 중에 중생대에 만들어진 대표적인 암석은 화강암입니다. B는 화강암, 얘는 변성암. 다음, C는 화성암 중에 신생대에 만들어진 암석입니다. 대표적인 게 현무암이 되죠.

다음 D는 퇴적암 중에 고생돼 만들어진 친구. 대표적인 게 석회암 아니면 무연탄이 되겠죠. 괜찮죠? 자, 그럼 볼게요. 자, 오름에 있는 섬 지역에 널리 분포한 암석입니까? 자, 오름이 있는 섬 지역은 제주도고요. 제주도에는 현무암이 널리 분포하죠. 따라서 기역은 다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 북한산을 이루는 주변 기반암과 관계가 깊은 암석입니까? 자, 북한산을 이루는 주된 기반암은 화강암입니다. 그러면은 나에 들어가면은 예 해서 화강암으로 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니는 나에 들어갈 수 있고요. 다음, 돌리뇌 분포 지역의 주된 기반암과 관계가 깊은 암석입니까? 돌리뇌 분포 지역의 주된 기반암은 석회암입니다. 석회암. 그런데 지금 얘가 다에 들어가 버리면 아니오가 되니까 D가 연결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디귿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다음, 춘천 침식분지의 배후산지를 이루는 주된 암석에 해당합니까? 자, 춘천 침식분지의 배후산지는 변성암이 기반암입니다. 그러면은 가에 니을이 들어가면은 여기가 A와 연결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니을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 리을, 나, 니은, 가, 다, 기역이니까 리을, 니은, 기역. 정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다음 3번으로 갈게요. 자, 다음은 대동여지도의 일부이다. 이를 활용하여 새로운 역참의 입지를 선정하고자 할때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곳을 지도 A부터 E에서 골라보라고 합니다. 자,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조건 1번. 성곽으로 둘러싸인 읍치. 성곽으로 둘러싸인 읍치는, 이렇게 할게요. 성곽으로 둘러싸인 읍치는 여기 유성 읍치를 얘기하는 거죠. 유성 읍치까지의 도로상 거리가 20리 이하여야 된대요. 또는 수운이 가능한 하천까지. 수운이 가능한 하천은 요런 쌍선 하천을 얘기하는 거겠죠. 역시 거리가 20리 이하여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씩 확인해 볼게요. 먼저 A입니다. A는 성곽으로 둘러싸인 읍지, 유성읍치와의 도로상 거리가 20리 이하인가요? 근처에, A 근처에 유성읍치가 보이질 않네. 그러면은 요 조건은 만족하지 못해요. 하지만 두 번째, 요 조건을 만족할 수도 있겠죠. 수운이 가능한 하천까지, 여기 수운이 가능한 하천이 있고요. A는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은 10리, 20리 이하야. 그러면은 괜찮은 거죠. 이거는 만족 못해도 요거는 만족하는데, 5월이니까. A는 괜찮아요. 일단 B 볼게요, B. 자, 주변에 유성읍치 찾아봅시다. 유성읍치가 없네요. 과천이 있는데 과천은 무성이니까. 요 조건 만족 못해. 다음, 순위 가능한 하천까지 20리 미만, 20리 이하. 순위 가능한 하천은 요쪽에 있는데요. 주변에 순위 가능한 하천이 보이지 않네요. 그래서 B는 탈락입니다. 탈락. 다음, C 볼게요. C도 주변에 유성읍치가 여기 있네. 근데 유성읍지까지의 거리가 10리, 20리가 넘어갑니다. 20리 이하여야 되는데 20리가 넘어가니까 요 조건 해당이 안 돼. 다음, 순위 가능한 하천까지의 도로상 거리가 20리 이하인데 순위 가능한 하천까지 거리가 너무나도 멀죠. 그래서 C도 탈락입니다. 다음, D는 유성읍지까지 거리가 10리, 20리 이하 괜찮습니다. 그래서 D도 괜찮아요.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되는 거니까. 다음, 이는 뭐, 살펴보지 않아도 요 조건에 만족하죠? 순위 가능한 하천까지 도로상 거리가 20리 이하를 만족합니다. 그래서 이도 괜찮아요. 그러면은 지금, B와 C는 탈락. A, D, E만 남아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조건 볼게요. 가장 가까운 역참까지의 도로상 거리가 10리 이상이어야 된대요. 자, 볼게요. A와 가장 가까운 역참 어디 있나요? 예, 여기 있네. 이 역참과의 거리가 10리 이상입니다. A 괜찮아요. 다음, D 볼게요, D. 가장 가까운 역참이, 예, 근처에 보이지 않아요. 어쨌든 10리

이상이 되겠네요. 반면 2는 가장 가까운 역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10리 이상이 되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2가 탈락입니다. 나머지 세 번째. 자, 조건 1, 2를 모두 만족하는 곳은 지금 A와 D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 중에서 한강 본류와의 여기를 얘기하겠죠. 도로상 최단 거리가 먼 곳을 선정한대요. 자, A보다는 D가 도로상의 최단 거리가 멉니다. 따라서 우리는 D를 골라야 되겠죠. 정답은 D 4번입니다. 이것도 조금 까다로웠죠? 다음 4번 문제 볼게요.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이것도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가와 나가 나와 있는데요. 둘다 공유하는 하천이에요. 그런데 가는 물론 이쪽에 산지가 있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이쪽에 넓은 농경지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반면 나는 하천 흘러가고 있고 상대적으로 경사가 급한 산지들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굳이 표현해 보자면 얘는 중하류 구간, 굳이 적어보자면 얘는 자유공유 하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나는 중상류 구간에 감입 공유 하천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A와 B는 아마도 범람원일 겁니다. 범람원인데 A는 하천과 가까운 곳에 밭과 취락이 들어서 있으니까 A는 자연재방. 다비는 주로 논으로 이용이 되고 있네요. 그러니까 얘는 배후습지가 되겠죠. 배습이라고 적어볼게요. 다음 C는 감입공유하천의 공유 안쪽에 상대적으로 경사가 완만한 지형이고 밭으로 이용이 되고 있네요. C는 뭔가요? 예, 하안당구죠. 하안당구. 다음 D는 하천이 아마도 옛날에 요렇게 흘렀을 겁니다. 근데 잘려나가고 현재는 이렇게 흘러가게 되었죠. 그러니까 D는 구하도가 됩니다. 여기다 적어볼게요. 구하도. 자, 그러면 보죠. 가는 나보다 신생대 기억의 영향을 적게 받았대요. 기억은 집안의 윤기입니다. 맞죠? 감입공유하천은 자유공유하천보다 신생대 집안 윤기 영향을 더 많이 받았으니까 얘는 적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내용입니다. 다음 C의 퇴적층에 분포하는 둥근 자갈. 자, 하안당구를 파보면 둥근 자갈이 발견됩니다. 이 자갈은 C의 니은이 하안당구의 과거 모습이 하천 바닥이나 범람원이었을 것으로 추론하는 근거가 된다. 과거에 하천 바닥이나 범람원이었기 때문에 물의 영향을 받아서 둥근 자갈이 분포하는 거죠. 그래서 2번도 맞습니다. 다음 3번. D는 구하도는 우각호다? 아니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다음. 자연재방은 배후습지보다 퇴적물질의 평균 입자 크기가 큽니다. 얘는 주로 모래, 얘는 주로 점토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맞죠? 다음. B는 배후습지는 하안당구보다 홍수시 범람에 의한 침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범람원이고요. 하안당구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홍수시에도 잘 침수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니까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뒤로 가서 5번 문제 보겠습니다. 5번 문제가 조금 까다로웠죠. 자,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일단 지도에 나와 있는 지역의 지명들부터 좀 살펴볼까요? 자, 좀 확대해서 적어볼게요. 자, 요쪽에 평양이 있고요. 평양의 외항에 해당하는 곳이죠. 여기는 남포입니다. 남포. 다음 여기는 백두산 아래쪽에 있는 곳이에요. 여기는 세계 연못이 있는 곳이다. 삼지연이라고 합니다. 다음 여기는 이 동해안에서 살짝 내륙 쪽으로. 이쪽에는 태백산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대관령입니다. 여기는 울릉도죠. 여기는 호랑이 꼬랑지에 있는 포항. 포항과 비슷한 이도인데 서해안에 위치하고 있는 여기는 군산이죠. 다음 여기는 거제. 여기는 서귀포가 됩니다.

이렇게. 자, 볼게요. 우리 좀 크게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가의 출발지는 라의 출발지보다 여름철 장마 시작 시기가 이르대요. 자, 여름철 장마 시작 시기가 이르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저위도에 위치한다는 얘기입니다. 저위도. 저위도에 위치합니다. 왜냐하면 장마 전선은 저위도에서 만들어져서 북상하게 되는 거니까. 자, 근데 이것만을 가지고 가와라가 어디인지 찾기는 굉장히 까다로울 것 같아요. 자, 밑에 볼게요. 가와라 중에 출발지와 도착지 간에 해발고도 차이 값이 가장 큰 경로는 나라고 합니다. 그러면 해발고도 차이 값이 가장 큰 경로 어디일까요? 일단 얘네들은 제외가 되겠죠? 자, 대관령 해발고도 굉장히 높습니다. 삼지연도 해발고도가 굉장히 높아요. 하지만 삼지연이 대관령보다 해발고도가 더 높겠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이 북동쪽 일대가 해발고도가 굉장히 높은 곳이니까. 결국 해발고도 차이의 값이 가장 큰 경로는 나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바로 나 경로가 됩니다. 됐죠? 다음, 가나 라만 도착지가 출발지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크대요. 자,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다는 도착지가 출발지보다 기온 연교차가 작다는 얘기예요. 가나 라만 도착지가 출발지보다 기온 연교차가 크다니까 바꿔 얘기하면 다만 도착지가 출발지보다 기온 연교차가 작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볼까요? 먼저 거제랑 서귀포 볼까요? 도착지가 출발지보다 기온 연교차가 작나요? 아닙니다. 서귀포가 기온 연교차가 워낙 작기 때문에 거제보단 서귀포가 작습니다. 탈락이에요. 다음, 포항보다 군산이 기온 연교차가 작나요? 아닙니다. 군산이 서해안, 포항이 동해안이니까 기온 연교차는 서해안인 도착지가 더 큽니다. 다음, 대관령보다 울릉도가 기온의 연교차가 작죠? 왜냐면 얘는 섬이니까 바다 영향을 많이 받아서 연교차가 작고요. 어쨌든 대관령은 내륙이니까 기온의 연교차가 큽니다. 그러면 도착지가 출발지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작네요? 여기가 다 구간이 되는 거죠. 됐나요? 그럼 이제 첫 번째 거 써먹을 시간입니다. 나와 다를 찾았으니까 가와 라만 남았네? 가는 라보다 저위도에 위치한다는 얘기예요. 자, 두개 중에 얘가 더 저위도니까 여기가 가 구간, 여기가 라 구간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찾는 것도 좀 힘들었는데, 아, 선지도 굉장히 좀 귀찮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볼게요. 가의 출발지는 서귀포입니다. 적어볼게요.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서귀포는 다의 도착지는 울릉도예요. 울릉도보다 겨울강수 집중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틀렸죠. 다음, 나의 도착지는 삼지연이에요. 삼이라고 적어볼게요. 라의 출발지는 포항입니다. 봄꽃의 개화 시기가 늦죠? 틀렸습니다. 다음, 다의 출발지는 대관령이에요. 대관령은 나의 출발지 남포보다 최난월 평균 기온이 높대요. 자, 물론 대관령이 남포보다 저위도에 위치하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최난월에 8월 달에 지역 간 기온 차이가 크지 않아요. 그런데 대관령은 해발고도가 높아서 기온이 낮은 곳이니까 최난월 평균 기온은 남포가 높습니다. 그래서 3번도 틀렸어요. 다음, 라의 도착지는 군산이고요. 군산은 가의 도착지 거제보다 황사일 수가 많죠. 왜냐하면 군산이 거제보다 더 서쪽에 위치하니까. 그래서 이것도 틀렸습니다. 다음, 가의 도착지는 거제고요. 다의 도착지 울릉도입니다. 여름 강수량의 합은

나의 출발지 남포와 라의 도착지 거제. 아니죠. 라의 도착지는 군산입니다. 군산의 여름 강수량 보다 많다. 자, 거제 연강수량이 워낙에 많은 곳이고 울릉도가 연강수량이 그렇게 많진 않지만 그래도 여름 강수량 적지 않습니다. 반면 남포 대표적인 소호지입니다. 그리고 군산 비롯한 서해안 일대도 전반적으로 소호지이기 때문에 여름 강수량의 합은 이쪽이 더 큽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그러면 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은 새 자연재해의 피해 분석을 위한 가상 회의 장면이라고 합니다. 가부터 다에 대해 옳게 설명한 참석자만을 골라보라고 합니다. 자, 여기 가나다의 피해 상위 4개 시도가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이거 말고 맨 아래쪽에 있는 내용만으로 우리는 충분히 얘네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새 자연재해 중에 총 피해액이 가장 적은 게 어디였죠? 납니다. 바로 대설이 가장 적습니다. 여기다 적어볼게요. 가, 나, 다 중에 피해액이 가장 적은 게 대설이니까 나가 대설이에요. 대설은 쉽게 찾을 수가 있다. 그럼 가와 다를 구분해주면 되는데 가는 경북, 경남, 울산 같은 남부지방에서 피해액이 많고요. 다는 충북, 충남, 경기 같은 중부지방에서 피해액이 많네요. 중부지방은 호우 피해액이 많고 남부지방은 태풍 피해액이 많으니까 가는 태풍, 나는 대설, 다는 호우가 됩니다. 자, 갑, 나의 피해액, 대설 피해액은 대부분 정체전선에 영향을 받는 7월에 집중됩니다. 이것은 호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갑은 틀렸습니다. 다음, 태풍은 대설보다 발생 1회당 피해 규모가 크죠? 그래서 을 맞습니다. 다음, 대설은 호우보다 2014에서 2023년 사이에 경북의 지역 내총 피해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대요. 자, 대설은 나니까요. 여기 지금 경북이 2등입니다. 다음, 다는 경북이 4등이에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 대설은 호우보다 경북의 지역 내총 피해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까? 아니죠. 중요한 건 요거예요. 총 피해액이 대설이 워낙에 적습니다. 그래서 순위는 대설에서 경북이 2등이긴 하지만 대설의 총 피해액 자체가 워낙에 적기 때문에 전체 경북의 총 피해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대설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병이 맞습니다. 다음, 요 기간 동안에 선박 피해액은 태풍보다 호우에 의한 것이 많다. 자, 선박에 가장 큰 피해를 입히는 것은 강한 바람입니다. 강한 바람을 동반하는 것은 태풍이기 때문에 태풍으로 인한 것이 더 많죠. 그래서 정은 틀렸습니다. 그러면 을과 병이 맞으니까 정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병이 조금 까다로운 선지였었죠. 병. 다음 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가나 토양에 대해 그림과 같이 표현할 때 A부터 D의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라고 합니다. 자, 가와 나는 각각 지도에 표현된 새 토양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도부터 볼게요. 자, 요 친구 볼게요. 요 친구. 요 친구는 강원 남부와 충북 북동부 일대에 주로 분포하는 토양입니다. 그럼 요 친구 뭘까요? 요 친구는 석회암 풍화토가 되겠죠. 다음, 요 친구. 요 친구는 오, 낙동강, 한강, 금강, 영산강, 주로 하천을 따라 분포하네. 이 친구는 충적토가 됩니다. 다음, 이 친구는 울릉도, 제주 일대 분포하네. 아, 화산 지형이 분포하는 곳에 분포하는 토양이구나. 이 친구는 화산회토가 됩니다. 자, 그러면 돌아가 보죠. 자, 저는 우리 기역 지역에 널리 분포하는 가를 이용해 만든 허벅을 비롯한 용기 그릇의 새로움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짙은 흑색을 띠는 이 토양은 짙은 흑색을 띈다고 합니다. 나트륨이나 칼륨 함량이 높아 낮은 온도에서 자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화는 흙이 고온에서 구워져 유리처럼 단단하고 물을 흡수하지 않는 성질로 변하는 현상을 말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흑색을 띠는 이 토양 뭘까요? 나트륨과 칼륨 함량이 높은 토양입니다.

비교적 비옥한 토양이에요. 바로 화산회토입니다. 그래서 가가 화산회토가 돼요. 가가 화산회토. 너무 얇네. 다음 두 번째, 저는 우리 니은적인 논리 분포하는 나를 토대로 재배한 마늘의 우수성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이 토양은 비가 오면 연못이 되었다가 비가 그치면 다시 밭이 된다는 의미의 이름이 붙여진 못밭, 돌린의 지형이 가득 차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나는 석회암 풍화토가 되겠죠. 석회암 풍화토. 자, 그럼 여기다 적어볼게요. 가가 화산회토, 나가 석회암 풍화토가 됩니다. 자, 우리 여러 번 해봤었죠? 보기 봅시다. 분포지역 기역 니은은 기바람의 특성으로 인한 건천이 나타납니까? 자, 화산회토가 분포한 특히나 제주도 일대에 건천 발달하고요. 또 석회암 풍화토가 분포하는 석회암 지대에 건천 발달합니다. 두 지역 모두 동그라미. 그러니까 A에 들어갈 수 있죠. 기억은 맞습니다. 다음. 남부지방보다 중부지방의 분포 면적이 넓습니까? 자, 화산해토는 남부지역에, 석회암풍화토는 중부지역에. 따라서 화산해토는 틀렸고, 석회암풍화토는 맞아. 그러면은 XO니까 얘는 B가 아니라 C에 들어가야 됩니다. 다음, 기바람은 고생대 해성층에 분포합니까? 화산해토는 X, 석회암풍화토는 석회암이 고생대 해성층에 분포하니까 동그라미. 그러면은 XO니까 C에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은 맞습니다. 다음, 주로 하천에 의해 운반된 물질이 퇴적돼 형성되었습니까? 이것은 충적토에 대한 설명이죠? 그러니까 둘다 X. 둘다 X니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뒤에. 그래서 리을 맞습니다. 그러면 기역, 디귿, 리을이 맞아요. 정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8번으로 가겠습니다. 8번. 그래프는 세 권역 내 인구 1, 2위 도시의 인구 증감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부터 다 권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자, 여기다 한번 볼까요, 일단. 자, 수도권, 영남권, 충청권인데요. 수도권의 인구 1위 도시는 서울입니다. 2위 도시는 인천. 다음, 영남권의 인구 1위 도시는 부산. 2위 도시는 대구가 되겠죠. 다음, 충청권. 충청권의 인구 1위 도시는 대전. 2위 도시는 청주입니다. 자, 그럼 일단 그래프를 살펴보았더니 1위 도시의 인구는 다 감소했어요. 그러네. 왜냐면 서울, 부산, 대전과 같은 대도시는 최근에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니까. 특히나 교회화에 의해서. 그런데 특히나 가해 인구가 가장 많이 감소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어야 감소할 만한 인구도 많겠죠? 그래서 인구가 가장 많이 감소한 가는 그만큼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란 얘기입니다. 그게 서울이 되겠죠. 반면 2위 도시의 인구는 증가했네? 인천과 경기의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죠? 특히나 가장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가가 수도권이 됩니다. 두 번째, 나와 다 중에서 다는 1위 도시의 인구도 감소하고 2위 도시의 인구도 감소합니다. 우리나라의 대도시, 서울, 부산, 대구를 비롯한 대도시들은 인구의 교외화로 인해 인구가 감소하고 있네? 근데 영남권은 부산도 교외화로 인해 감소, 대구도 교외화로 인해 감소. 그러니까 1, 2위 도시 인구가 모두 감소한 다가 영남권이 되고요. 남아있는 나가 충청권이 되는 겁니다. 충청권은 1위 도시는 감소, 2위 도시는 증가했으니까요. 자, 볼게요. 나는 충청권은 요 기간 동안 영남권으로부터의 인구 유입보다 수도권으로부터의 인구 유입이 많죠. 수도권의 과밀화로 인해서 수도권의 인구와 제조업이 충청권으로 분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1번 맞습니다. 정답은 1번이네요. 다음 2번. 다는 영남권은 가보다 1위 도시의 인구가 적네요. 다음, 가의 2위 도시는 인천입니다. 도청? 없겠죠. 나의 2위 도시는 청주입니다.
충북도청이 있습니다. 광역시청이 있는 게 아니라 두 개가 뒤바뀌었습니다.

됐죠? 다음 수도권과 영남권은 수도권 전철 노선으로 연결되어 있다. 아니죠. 수도권과 충청권이 수도권 전철 노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음 2024년 영남권의 총인구는 수도권과 충청권 총인구약보다 많다? 아니죠. 요거 두개 합친 것보다 수도권의 총인구가 더 많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9번으로 가볼게요.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내 지역의 통근 통학 유출 인구 및 유입 인구를 나타낸 것이고, 그림은 게임을 활용한 수업 활동지 일부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자, 지도부터 볼게요. 이 친구 노원구입니다. 노원이라고만 적어보죠. 이 친구는 중구죠. 이 친구는 강남구. 이 친구는 영구금입니다. 영구금. 그래서 구로구입니다. 자, 그럼 대략적인 특징을 좀 적어보면, 노원구는 외곽지역입니다. 주거 기능이 발달했죠. 중구는 도심입니다. 도심인 중구는 업무 기능 발달했죠. 강남구는 부도심입니다. 부도심인 강남구는 업무 기능과 주거 기능이 모두 발달했죠. 구로구는 제조업 발달한 곳입니다. 그냥 제조업 발달이라고만 적어볼게요. 이렇게. 자, 왼쪽에 그래프 보죠. 자, 그래프에서 세로축은 통근 통학 유입 인구, 가로축은 통근 통학 유출 인구입니다. 항상 이런 그래프가 나오면 이렇게 선을 그어보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선을 그어서 이렇게 그어보면, 자, 요 선은 통근 통학 유입 인구와 유출 인구가 같은 지점을 연결한 선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요 선의 위에 위치하면 통근 통학 유출보다 유입이 많은 지역이에요. 반면 아래 위치하면 통근 통학 유입보다 유출이 많은 지역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유입보다 유출이 많은 유일한 지역이 D입니다. 왜? 업무 기능이 미약하고 주거 기능만 발달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D가 노원구가 돼요. 노원구. 다음 A와 B는 통근 통학 유입 인구가 엄청나게 많은데 A는 B보다 통근 통학 유출 인구가 많아. 상대적으로 얘보단 많은 거죠. 왜? 상주 인구가 조금 더 많거든요. 중구는 업무 기능만 발달하다 보니까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빠져나갈 사람도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B가 중구가 되고요. A가 강남구가 됩니다. 남아있는 C가 구로구가 되죠. 자, 이거 확대해서 여기 좀 볼게요. 자, 활동지에 A, B, C, D를 비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A와 B 중에 도심과 강남구 중에 시가지의 형성 시기는 누가 더 빠르죠? 중구가 빠릅니다. 둘 중에 이른, 높은, 많은 지역을 R에 기입하는 거니까 가에는 B가 와야 되죠. 다음, 주간인구 지수 C와 D, 구로구와 노원구 중에 누가 더 높아? 구로구가 높지. 그래서 나는 C가 됩니다. 다음, B와 D 중에 중구와 구로구 중에 초등학생 수 많은 곳은 구로구입니다. 그래서 다도시가 되는 거예요. 다도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나는 여기죠. C입니다. C는 통근 통학 인구의 순유입이 나타난대요. 자, 그래프 보면 통근 통학 유출보다는 유입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순 유입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거 맞아요. 다음, 가는 B를 얘기합니다. B, 중구 얘기예요. 중구는 한강 이북. 맞네. 다음, 나는 C예요. 구로구는 한강 이남. 맞네. 다음, 가는 B예요. 그러니까 중구는 D, 노원구보다 거주자의 평균 통근 거리가 가깝죠. 어쨌든 여기 사람이 많이 살지 않지만 여기 사는 사람은 업무 기능이 발달했으니까 직장까지 평균 거리가 가까울 거예요. 맞습니다. 다음, 나는 C예요. 구로구는 A보다, 강남구보다
2차 산업 취업자 비율이 높다. 자, 얘기했듯이 구로구는 제조업 발달한 곳이니까 맞겠죠. 강남구는 특히나 서비스업 발달한 곳입니다. 다음, 다는 C예요. 그러니까 구로구는 A부터 D 중에서 가정 내 전력 소비량 비율이 가장 높다. 아니죠. 가정 내 전력 소비량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노원구가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5번입니다. 이것도 쉽지 않았었죠? 자, 10번으로 가볼게요. 다음 자료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1990년 주택수 및 시기별 주택수 증가율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부터 라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자, 일단 지도부터 볼게요. 자, 요 친구는 연포탕을 가양동에서 먹었어. 가평입니다. 스페이드를 눕혀놓은 것처럼 생긴 요 친구는 고양입니다. 다음, 엄청 입이 큰 상어처럼 생긴 화성. 얘는 수원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가나다 라지역에 1990년에 주택수가 나와 있습니다. 자, 주택수는 가가 가장 많았네. 그 얘기는 옛날부터 가장 많은 사람들이 거주해왔던 지역이란 얘기가 되겠죠. 반면 라는 주택수가 가장 적었어. 예전에 사람들이 가장 적게 살던 곳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네 지역 중에 옛날부터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지역은 어딜까요? 네, 수원입니다. 경기도를 대표하는 대도시니까. 그래서 가가 수원입니다. 반면 사람이 가장 적게 살던 곳은 가장 촐락의 특색이 뚜렷한 가평이에요. 그래서 라가 가평이 됩니다. 됐죠? 오른쪽 그래프에서도 확인해 보면 라, 가평 같은 경우에는 주택수의 증가도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에요. 남아있는 것은 나와 다 고양과 화성인데요. 자, 고양은 1기 신도시, 일산 신도시가 조성된 곳이죠. 일산 신도시는 90년대에 조성됩니다. 따라서 90년대 주택수가 많이 증가한, 주택수 증가율이 높은 나가 고양이 됩니다. 반면 화성에는 2기 신도시, 동탄 신도시가 조성됐죠. 동탄 신도시는 2000년대 조성되었고, 지금도 계속 지어지고 있어서 2000년대 주택수 증가율이 높은 다가 화성입니다. 화성. 자, 물론 수원에도 2기 신도시인 광교 신도시가 있습니다만 예전부터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던 곳이라서 상대적으로 2000년대 주택수 증가율이 아주 높진 않습니다. 자, 볼게요. 1번. 고향은 화성보다 주간 인구 지수가 낮죠. 왜냐면 서울로 통근 통학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틀렸습니다. 다음 2번. 가평은 수원보다 상업지의 평균 지가가 어유 당연히 낮겠죠. 수원은 경기도에서 인구 가장 많은 대도시인데. 다음 가부터 라 중에 제조업 출하액은 화성이 가장 많습니다. 다음 가부터 라 중에 인구 밀도는 화성이 가장 높다. 아니죠. 수원이 가장 높죠. 자, 일단 고양, 화성, 수원이 모두 인구가 100만이 넘는 대도시인데 수원이 면적이 가장 좁아요. 그리고 수원이 세 지역 중에 인구가 제일 많죠. 가장 많은 인구가 가장 좁은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인구 밀도는 수원이 가장 높습니다. 다음 가다 수원과 화성에는 2기 신도시가 건설되어 있다. 이게 맞죠. 화성에는 동탄 신도시, 수원에는 광교 신도시 이렇게 됩니다. 다음 반환점을 돌아 11번 가볼게요. 표는 두 시기의 국토종합개발계획에 관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라고 합니다. 자, 키워드 잘 봐야 되는데요. 자, 가는요, 개방형 통합 국토축 형성, 남북 교류협력 기반 조성, 건강하고 쾌적한 국토환경 조성, 이것은 4차의 키워드죠. 4차. 4차. 요 색깔이 잘안 보이네요. 파란색으로 해볼까? 4차입니다. 다음. 나는 대규모 공업 기반 구축, 교통통신, 수자원 및 에너지 공급망 정비. 이것은 1차에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그럼 보죠. 가 시행 시기. 4차는 나 시행 시기. 1차 시기보다 전국에서 차지하는 수도권의 인구 비율이 높다. 자, 아까도 지난번에도 얘기했었죠? 1차부터 4차까지 가는 동안 수도권의 인구 비율은 꾸준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시행 시기가 늦을수록 수도권의 인구 비율은 높아요. 그래서 기억은 맞죠?
다음.

3는 성장 거점 개발 방식을 채택했고요. 4차는 균형 개발 방식을 채택을 합니다. 그래서 거점은 균형보다 역류 효과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해 맞죠? 다음, 지역별 경쟁력 고도화를 위해 가시행 시기에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신산업지대 조성이 시작되었다. 아니죠. 물론 4차 때 지역별 경쟁력 고도화를 추진한 것은 맞지만 서해안 지역에 신산업지대를 조성한 것은 4차가 아니라 3차 때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아요. 다음, 리을을 위해 나시행 시기에 1차 때 혁신도시 건설이 최초로 추진되었다. 아니죠. 혁신도시는 4차 때 추진됩니다. 그래서 리을도 옳지 않아. 옳은 것은 기역 니은이니까 1번입니다. 다음 12번 볼게요.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1차 에너지원별 공급량을 상대값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A부터 D는 각각 석유, 석탄, 원자력, 천연가스 중에 하나예요. 자, 지도부터 볼까요? 자, 지도에 먼저 여기는 경기죠. 그리고 충남, 그리고 경북입니다. 그리고 전남, 이렇게 되죠. 이렇게 혹시나 헷갈릴까봐. 자, 그러면은 일로 와보죠. 자, 네 지역이 나와 있습니다. 네 지역은 경기, 충남, 경북, 전남이에요. 그리고 에너지 공급원별 공급량을 상대값으로 표시한 건데요. 일단 원자력을 찾아보는 게 좋겠죠. 왜? 원자력은 두 군데밖에 없어. 경북과 전남에만 있습니다. 경기와 충남에는 원자력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원자력이 두 군데만 있어야 되니까 두 군데만 있는 거뭐 있나요? 자, D는 지금 가와 나밖에 없죠. 이렇게 생겼으니까 가와 나밖에 없어. 아, 두 군데밖에 없는 D가 원자력이구나. D가 원자력이 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지역 내에서 원자력의 공급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나가 어디일까요? 예, 경북은 경주와 울진 두 군데 원자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 경북이 되죠. 그럼 자연스레 원자력은 경북과 전남밖에 없는데 나가 경북이니까 가는 전남이 되겠죠. 그러면 남아있는 다는 경기가 됩니다. 자, 그럼 경기는 천연가스의 공급 비율이 높습니다. 조금만 늘려볼게요. 천연가스. 자, 그러면 경기에서 공급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C가 천연가스가 되는 거죠. 천연가스. 다음, 충남, 전남에서 소비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데 경북에서도 경기에서도 꽤나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요 B는 네 지역에서 골고루 쓰이고 있고 특히나 충남, 전남에서 공급 비율이 높다. 왜? 여기 석유화학공업 발달했거든요. 다음, A도 중요한 힌트가 바로 경기인데요. 충남, 전남, 경북에서는 꽤나 많이 쓰이고 있지만 경기에서는 거의 쓰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 친구가 석탄이 되겠죠. 그래서 A가 석탄, B가 석유가 됩니다. 볼게요. 전남은 다시요. 경북은 전남보다 수력 발전량이 많대요. 자, 경북에는 꽤나 많은 양수식 발전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경북은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이 있어서 산지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수력 발전에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다음 2번. 경기는 전남보다 1차 에너지 공급량이 많대요. 아니죠. 우리나라에서 충남, 전남, 경북이 에너지 1, 2, 3등입니다. 다음, 석탄은 석유보다 수송용으로 이용되는 비율이 낮습니다. 천연가스는 석탄보다 연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죠. 원자력은 석유보다 우리나라에서 상용화된 시기가 늦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다음 13번으로 갈게요.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일단 여기도 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문제가 굉장히 뭐 자료양이 많아서 이렇게 작게 보면 잘안 보이거든요. 일단 지도부터 볼게요. 자, 지도에 여기는 어딘가요? 여기 김제죠. 김제. 김제. 여기는 고창입니다. 고창.

벽골제를 중심으로 김제 지평선 축제를 개최합니다. 그러니까 가가 김제입니다. 가가 김제. 결국 김제는 지우개 되겠죠? 그리고 김제는 벼와 관련이 깊으니까 자, 여기다 적어볼까요? 밑에다가 기역, 니은, 디귿. 기역은 벼가 되죠. 아, 여기다 적으면 되겠다. 기역은 벼가 되죠. 다음, 나 지역은 니은에 해당하는 작물을 활용한 세본맞이새 김치 담그기. 자, 김치의 주재료는 배추고요. 배추는 채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니은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채소가 되죠. 채소. 채소. 그리고 배추로 유명한 지역 어디예요? 예, 해남의 월동 배추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나는 해남이에요. 해남. 다음 다 지역은 디귿에 해당하는 작물이 자라는 약 77만 제곱미터 면적의 밭을 중심으로 축제를 개최한대요. 뭐지? 뭐지? 자, 그런데 고인돌과 갯벌을 배경으로 세계 유산 축전이 열렸다고 합니다. 자, 고인돌, 강화, 고창, 화순입니다. 고창이죠, 고창. 갯벌, 아빠, 우리 목포 언제 가요? 어우, 신안 보고서. 신안 보고서. 여기에서 신안, 보성, 순천, 고창, 서천 갯벌이죠. 고창에 갯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 지역이 고창이 되죠. 고창. 그러면 얘는 맥류가 됩니다. 그리고 고창에서는 맥류에 해당하는 보리가 많이 재배가 되고요. 청보리밭을 활용한 축제가 열립니다. 그러면 A는 나주가 되는 거죠. 괜찮나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모두 지우는 남은 지역 A는 나주입니다. 자, 그러면 선지 볼게요. 지평선 축제는 김제에서 개최됩니다. 맞아요. 다음, 나는 해남은 A보다 나주보다 경지면적당 과실 생산량이 많다. 자, 나주 하면 굉장히 유명한 농작물이 하나 있죠? 바로 배입니다. 그러니까 나주가 경지면적당 과실 생산량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다음 3번. 다는 고창은 나주보다 지역 내 1차 산업 취업자 수비율이 높다. 자, 고창은 군이고요. 나주는 시입니다. 그리고 나주는 최근에 한국전력 중심으로 에너지 관련된 산업을 육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1차 산업 종사자 비율은 고창에 높고요. 나주는 고창보다는 2, 3차 산업 취업자 비율이 높겠죠. 다음, 채소는 벼보다 고랭지에서 재배되는 비율이 높다. 예, 벼는 고랭지에서 재배하기는 어렵습니다. 고랭지에서는 주로 채소를 재배합니다. 맞죠? 다음, 맹류는 벼의 구루가리 작물로 재배된다. 맞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2번이에요. 다음 14번 보겠습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군의 제조업 업종별 출하액 비율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네 업종이 비금속 광물 제품 대표적인 게 시멘트가 있죠. 여기다 적어볼게요. 시멘트. 그 다음에 자동차 밑으로 내려오니까 자동차. 다음, 전자조립, 전자라고만 적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석유화학. A부터 D가 요네 가지 중에 하나예요. 다음, 지도 볼게요, 지도. 자, 지도에 조금 확대해보죠. 여기는 영월입니다. 영월 밑에 여기는 단양이죠. 그래서 여기는 영월과 단양입니다. 영월. 영월, 단양. 다음, 여기는 포항부터 포경울부. 포경울부. 그래서 여기는 경주와 울산이 됩니다. 다음, 여기 볼까요? 여기는 경기도의 남쪽 끝에 평택입니다. 평택. 그리고 태안에서 서당 다니던 아이가 평택과 아산이 되죠. 평택, 아산. 다음, 여기는 아산 옆에 천안. 그리고 세종 옆에 충북 도청 소재지 청주가 되죠. 그래서 천안과 청주입니다. 그러면 왼쪽 그래프 봅시다.

그래프. 자, 가나, 다, 라가 나와 있는데, 일단 눈에 띄는 친구는 저는 라가 눈에 띄네요. 라. 라는 D의 비율이 아주 높게 나타나고요. 그 외에는 뭐 식료품,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과 같이 좀 생소한 제조업의 출하액 비율은 높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제조업이 많이 발달하지 않았고, 특정 제조업의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이거 어딜 것 같아요? 예. 영월과 단양은 석회암이 많이 매장되어 있고, 그 석회암 바탕으로 시멘트 제조업이 발달한 곳입니다. 그 시멘트가 바로 비금속 광물 제품이 되겠죠. 그래서 라가 영월 단양이 되고요. 그리고 D가, 자, 여기다 적어볼까요? A, B, C, D. D가 시멘트가 됩니다. 시멘트. 다음, 다 볼게요, 다. 다는 정유산업이 발달한 곳입니다. 정유산업. 자, 정유는 석유화학과 분포가 거의 일치하는데요. 석유화학과 정유는 울, 여서. 울산, 여수, 서산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면은 울산 있고, 나머지는 없네? 그렇다면, 다는 경주, 울산이 될 거예요. 경주, 울산. 됐죠? 자, 그렇다면, B와 C가 남아있는데, 정유산업 발달했으니까 석유산업의 비율도 높게 나타날 거야? 그러면은 B가 석유화학일까요? 그런데 가에도 B가 있잖아. 아까 얘기했듯이 남아있는 지역들은 석유화학 공업이 발달한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가가 석유화학이라면 다른 지역에도 석유화학이 발달했다는 얘기인데 그럴 순 없어. 하지만 C는 다른데 없어요. 그러니까 C가 석유화학이 되고, 그러면 울산은 자동차 공업도 발달했죠? 자동차 공업이 발달한 곳이니까 B가 자동차가 됩니다. 자동차. 남아있는 A가 전자가 되겠죠. 됐죠? 그렇다면 A, 전자 출하액 비율이 가장 높은데 평택과 아산은 모두 전자조립공업 발달한 곳입니다. 따라서 가가 평택과 아산이 되고요. 남아있는 나가 천안, 청주가 됩니다. 자, 이럴 때는 전기 장비 제조업이 꽤나 발달한 곳이에요. 최근에 꽤나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중심으로 한, 그 다음에 전자 조립공업도 발달했죠. 그리고 평택과 아산은 평택의 KGM 모터스, KG 모터스, KGM. 아산의 현대 자동차 있죠. 자동차가 두 번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1번. 나는 다보다 제조업 출하액이 많다. 어이, 그럴 리가요. 울산이 워낙에 제조업 출하액이 많은 곳이죠.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2번, 라는 가보다 제조업 사업체 수가 많다. 어유, 그럴 리가요. 평택과 아산은 전자와 자동차 공업이 발달한 곳입니다. 제조업 사업체 수는 평택, 아산이 더 많습니다. 다음, 전자는 석유화학보다 전국 대비 수도권 출하액 비율이 높다. 예, 전자조립은 수도권이 출하액 비율이 아주 높게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4번. 석유화학은 자동차보다 계열화된 조립형 공업으로. 자, 석유화학도 계열화된 공업이지만 조립형 공업은 아니에요. 조립형 공업은 자동차와 조선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내용 나와 있죠. 고용 파급 효과가 크다. 자, 제가 지난번에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조립형 공업은 대체적으로 종사자가 많은 편이다. 기계화가 많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사람의 손으로 조립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시멘트는 자동차보다 연구개발비 비율이 높다. 어이, 그럴 리가요. 이 자동차와 전자가 연구개발비 비율이 굉장히 높죠. 14번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15번입니다. 다음 자료에 가나 지역을 지도에 A부터 D에서 골라보라고 합니다. 자, 일단 지도부터 볼게요.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지도. 자, A 어딘가요? A. 자, 제가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여기 남해입니다. 남해가 너무 풍경이 멋있어요. 그래서 남해 가면은 사진을 안 찍을 수가 없어. 남해에서 사진을 찍었다. 그래서 남해에서 사, 천, 진, 주가 됩니다. A, B, C, D 중에 A가 사천이에요. B가 진주입니다. 다음, 시옷 모양. 크게 보면 치읓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경남도청 소재지 창원. 그리고 부산의 위성도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와 양산. 그래서 D는 김해입니다. 자, 그럼 보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지난 11월 27일 오전 1시 13분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성공적으로 우주를 향해 날아올랐습니다. 우리나라도 우주 강국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 볼게요. 남강 유등축제 개최 지역으로 알려진 가는 남강 유등축제 어디죠? 진주입니다. 오래전부터 대한민국 항공우주연구개발의 중심지였습니다. 항공우주 관련 기관의 집정 및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위치해 있어 항공 및 방위산업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디인가요? 남강 유등축제 진주입니다. 따라서 가는 진주. 진주는 B입니다. 다음, 부채꼴 모양의 사천 선상지가 있고 뭐 끝난 거 아닙니까? 사천입니다. 사천. 다음, 남해군과 다리로 연결되어 있대요. 남해군 여기 있죠. 나는 최근에 우주항공의 핵심 거점이자 항공산업의 핵심 생산지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청 및 한국항공우주산업본사가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는 사천입니다. 가는, 다시요. 나는 사천이고 사천은 A죠. 그래서 B, A. 정답은 1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다음 16번 가볼게요. 자,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다섯 지역의 1인당 지역 내 총 생산 및 산업 구조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A부터 C는 각각 쉽게 얘기하면 1차, 2차, 3차 산업이 되겠죠. 자, 얘도 확대해 볼게요. 자, 좋습니다. 일단 지도에는 경기, 서울, 그리고 충북, 제주, 여기는 울산입니다. 다섯 개 지역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로축에는 지역 내 총생산, 가로축에는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이 나와 있죠. 자,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어디가 더 많나요? 울산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마가 울산이에요. 울산. 마. 자, 그리고 1, 2, 3차 A, B, C도 찾아보죠. A, B, C. 자, 일단 A는 모든 지역에서 취업자 수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고용 효과가 굉장히 커서 모든 시도에서 취업자 수비율 1등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은 3차 산업이에요. 그래서 A가 3차예요. 서비스업. 다음, 울산은 2차 산업 취업자 비율이 굉장히 높은 곳이죠.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2차 산업 취업자 비율이 높다. 그래서 B가 2차, 남아있는 C가 1차가 되겠죠. 다음, 지역 내 총생산 제일 많은 데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가 서울이죠. 그래서 가가 경기. 경기, 나가 서울이 됩니다. 경기, 가, 서울, 나. 남아있는 건 충북과 제주인데요. 일단 제주는요, 1인당 지역 내 총생산도 가장 적고요. 지역 내 총생산도 가장 적어요. 그리고 제주는 육지와 분리된 섬이란 특성 때문에 제조업 발달이 굉장히 미약하죠. 그래서 2차 산업 취업자 비율이 가장 낮아요. 다가 제주, 라가 충북. 그래서 제주가 다, 충북이 라가 됩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자, 가는 경기는 서울보다 정보통신업 사업체 수가 많다. 자, 정보통신업 사업체 수는 서울이 경기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특히나 정보통신업 관련된 서비스업이 엄청나게 발달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다음, 2번. 서울은 울산보다 관공업 취업자 수가 많다. 자, 일단 서울은 울산과 비교했을 때 2차 산업 취업자 수 비율이 낮습니다. 근데 주의하셔야 돼요. 묻고 있는 거는 취업자 수를 묻고 있습니다. 취업자 수. 자, 취업자 수는 절대적인 숫자를 얘기합니다. 자, 서울의 인구가 930만이에요. 울산의 인구는 110만 정도입니다. 서울은 울산보다 인구가 8배 이상 많아요. 그런데 2차 산업 취업자의 비율을 살펴보면, 자, 서울과 울산을 비교했을 때

아주 많이 모아도 울산이 서울의 한 4배 정도 된다고 볼수 있겠죠. 대략적으로 보아도. 바꿔 얘기하면 서울은 울산의 2차 산업취업자 비율의 4분의 1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2차 산업취업자 비율은 4분의 1 정도인데 인구는 8배가 많아요. 그 얘기는 2차 산업취업자 수는 서울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비율은 4분의 1밖에 안 되지만 전체 인구가 8배가 많거든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런 거 주의하셔야 돼요. 묻고 있는 건 수입니다. 수. 다음, 다는 제주는 가, 경기보다 채소 생산량이 많습니다. 제주는 과수와 채소 생산량이 많으니까. 다음, 충북은 제주보다 풍력 발전량이 많다. 아니죠. 제주는 풍력 발전이 굉장히 발달한 곳입니다. 풍력 발전은 제주, 강원, 경북 이런 지역들이 많죠. 다음, 울산은 충북보다 총 취업자 수가 많다. 왠지 맞을 것 같지만 이총 취업자는 인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충북이 울산보다 인구가 더 많기 때문에 총 취업자는 충북이 더 많아요. 옳은 것은 2번입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로 갈게요. 17번입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인구 비율 차이 및 성별 인구 구조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자, 먼저 지도부터 볼까요? 자, 여기 어딘가요? 여기. 연포탕을 가양동에서 먹었어. 연천입니다. 얘도 좀 확대해 볼게요. 연천. 연천. 다음, 얘는? 예, 세종이죠. 세종. 이렇게. 요 친구는 여기가 순천이고요. 순천 옆에 보성입니다. 요 친구는 거제죠, 거제. 자, 왼쪽 그래프 볼게요. 왼쪽 그래프는 가와 나의 인구 비율 차이가 나와 있고요. 가와 나는 유소년층과 노년층을 의미합니다. 자, 편의상 그냥 퍼센트 포인트 말고 그냥 퍼센트라고 얘기할게요. 자, 가는 인구 비율 차이가 가장 큰 곳과 낮은 곳 간의 인구 비율 차이가 훨씬 더 큽니다. 반면 나는 상대적으로 가장 큰 데랑 가장 작은 데 인구 비율 차이가 작죠.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굉장히 높고요. 특히나 노년층이 촐락지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유소년층 인구 비율의 지역 차이보다 노년층 인구 비율의 지역 차이가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가의 인구 비율 차이가 나의 인구 비율 차이보다 훨씬 더 크죠. 그래서 가가 노년층, 나가 유소년층이 됩니다. 가가 노년층, 나가 유소년층이 돼요. 지역 간의, 특히나 시군 간의 차이는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 차이보다 노년층의 인구 비율 차이가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정말 높은 곳이 거의 50%에 육박하는 곳도 있거든요. 그만큼 노년층 인구 비율 차이가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요 그래프는 해당 지역 내 인구 비율에서 내 지역의 평균을 뺀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값이 크면은 그 값도 큰 거고 이 값이 작으면 그 값도 작은 겁니다. 그러면 A와 B는 노년층 인구 비율 차이 값이 커요. 그 얘기는 노년층 인구 비율이 높은 두 지역이고. C와 D는 노년층 인구 비율이 낮은 두 지역이에요. 반면 C와 D는 유소년층 인구 비율 차이가 큰두 지역이고, 그 얘기는 요두 지역이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네 지역을 구분해 보면 상대적으로 연천과 보성은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높고 세종과 거제는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이 높겠죠. 자, 정리해 보면 C와 D는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이 높으니까 얘는 세종 아니면 거제입니다. 그런데 세종은 모든 시도 중에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이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그리고 거제는 중화공업 발달해서 성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곳이에요. 자, 이걸 정리해 보면 둘 중에 D가 상대적으로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이 더 높고요. D는 성비가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남녀 간의 비율 차이가 크지 않아. 하지만 C는 성비가, 남녀 간의 성비가 꽤나 차이가 나타납니다. 특히나 니은이 기역보다 비율이 높죠. 아, 그 얘기는 거제는 성비가 높아서 남성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남녀 간의 성비 차이가 많이 나타나는 C가 거제이구나. 그리고 거제에서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니은이 남성이구나. 그러면 기역은 여성이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러면 D는 세종이 됩니다. 자, A와 B 볼게요. A와 B는 연천 아니면 보성인데, 연천은 휴전선 인근이니까 당연히 군부대가 많겠죠? 군부대 많아서 남성 비율 높습니다. 두 지역 중에 상대적으로 남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B가 연천이 되겠죠. 그리고 A가 보성이 됩니다. 결국 보성이 노년층 인구 비율 제일 높고 세종이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정리해 볼게요. 자, 1번. 가는 노년층, 나는 유소년층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내용. 2번. A는 보성은 거제보다 총부양비가 높다. 자, 총부양비가 높다는 얘기는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이 낮다는 얘기가 되죠. 자, 거제는 중화공업 발달한 곳이기 때문에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이 높은 곳입니다. 보성이 거제보다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이 낮아서 총부양비가 높아요.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연천은 보성보다 노령화 지수가 높대요. 자, 노령화 지수는 유분의 노 곱하기 100으로 구할 수가 있잖아요. 연천과 보성은 노년층의 인구 비율은 큰 차이가, 아, 아니, 죄송합니다.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은 큰 차이가 없는 거죠. 유소년층 인구 비율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노년층 인구 비율은 보성이 순천보다 연천보다 훨씬 높아요. 자, 바꿔 얘기하면 연천은 보성과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은 비슷하지만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낮아요. 이걸 정리해 보면 연천은 보성보다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은 비슷하지만 노년층의 인구 비율은 낮아. 그 얘기는 요 값이 작단 얘기죠. 정리해보면, 연천은 보성보다 노령화 지수가 작습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다음, 연천은 세종보다 남성 인구가 많다. 이것도 주의하셔야죠. 나와 있는 건 성비고요. 묻고 있는 건 남성 인구의 절대적인 숫자입니다. 물론, 성비는 연천이 세종보다 높지만, 인구는 연천보다 세종이 10배 정도 많아요. 따라서 남성의 절대적인 인구수는 세종이 더 많습니다. 다음, 세종은 거제보다 2차 산업 취업자 비율이 낮겠죠. 거제가 제조업 발달한 곳이니까.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18번 보겠습니다. 다음 글의 기억부터 비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국가대의처처 인구총조사관은 다양한 인구 배경을 가진 인구를 포괄하는 등록 센서스 이주 배경 인구 통계를 개발하여 2025년 12월에 최초로 공표하였다. 이주 배경 인구는 본인 또는 부모 중에 적어도 한 명이 이주 배경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런 사람들의 합으로 산출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이주 배경 인구의 절반 이상은 수도권에 거주하고요. 시군별로는 경기 안산에 가장 많이 거주한다고 합니다. 자, 일단 1번. 2023년 대비 2025년 이주 배경 인구는 증가하였다. 최근에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로부터 인구가 많이 유입되면서 외국인 주민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주 배경 인구도 증가했겠죠. 그리고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당연히 이주 배경 인구 증가합니다. 그래서 요거 맞는 내용이 되겠죠. 다음. 해당 지표의 유형 중에 하나인 외국인은 행전안전부에서 발표하는 외국인 주민 중에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과 일치한다고 합니다. 자, 다시 볼게요. 2번. 경기 안산의 외국인은 남성이 여성보다 많대요. 자, 경기 안산은 제조업이 발달한 곳이고, 제조업이 발달한 곳은 외국인 근로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는 남성 여성보다 많으니까 남성 여성보다 많아요. 다음 계속 볼게요. 자, 2023년 기준 외국인에 해당하는 사람은 약 194만 명으로, 리을이 47만 명, 미음이 18만 명, 유학생이 21만 명 정도로 나타나는데, 디귿, 외국인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출신 국가는 베트남이 아니라 중국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3번.
다음 가장 숫자가 많은 리을은 외국인 근로자, 그리고 미음은 결혼 이민자. 맞습니다. 다음 비읍. 유학생의 수는 서울이 경기보다 많대요. 서울이 경기보다 대학교 수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3번. 다음 19번으로 가겠습니다. 지도는 지역 내 가부터 다 부가가치 생산액 비율의 충청권 내 상위 3개 시군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자, 나와 있는 것은 제조업, 공공행정, 농림업입니다. 가부터 볼까요? 세종, 홍천, 계룡에서 부가가치 생산액 비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세종은 특별자치시입니다. 정부 청사가 있어요. 홍성은 충남도청이 있죠. 계룡은 육군본부와 공군, 해군본부가 다 있습니다. 당연히 세종 모두 공공, 행정의 생산액 비율이 높게 나타나겠죠. 다음, 다 볼까요, 다? 다는 서산, 아산, 그리고 진천에서 높게 나타나는 지표입니다. 서산, 아산, 진천은 농림업과 제조업 중에, 다시요. 이는 지금 다니까요, 다. 농림업과 제조업 중에 뭐가 더 비율이 높게 나타날까요? 당연히 제조업의 비율 높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고요. 남아있는 나, 여기 청량 부여, 그리고 여기 괴산이죠. 괴산, 청송 부여에서 높게 나타난 지표 농림업입니다. 정답은 4번이 맞네요. 다음 20번 보겠습니다. 자,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특징을 그림과 같이 표현할 때 A부터 D에 해당하는 옳은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라고 합니다. 자, 이것도 이렇게 확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지도부터 볼게요. 지도에 강릉이죠. 다음 춘천입니다. 그리고 홍천, 그리고 원주예요. 원주. 자, 일단 가나다라를 찾아야 돼. 가나다라. 자, 먼저 볼게요. 자, 가는 나다보다 제조업 출하액이 많대요. 자, 일단 여기에서 제조업 출하액이 가장 많은 곳은 원주입니다. 원주. 그 얘기는 원주는 나다는 될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원주가 나다라면 원주보다 가가 제조업 출하액이 많은 건데 그럴 순 없으니까 원주는 나다는 아닙니다. 다음, 나다는 라보다 인구 밀도가 높대요. 자, 인구 밀도가 제일 높은 곳은 원주입니다. 원주. 그런데 원주는 나다가 될수 없는데 라도 될수 없어요. 왜냐면 나다는 확실히 원주가 아닌데 나다가 라보다 인구 밀도가 높다. 그럴 수 없잖아. 그래서 원주는 라도 될 수가 없어. 결국 원주가 될수 있는 것은 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주가 가가 되죠. 가. 다음 두 번째 거 다시 볼게요. 나다는 라보다 인구 밀도가 높대요. 자, 일단 가는 원주입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게 지금 홍천, 춘천, 강릉인데요. 세 지역 중에 인구 밀도가 제일 낮은 데가 어딜까요? 예, 강릉과 춘천은 시고 홍천이 군이니까 홍천이 인구 밀도 제일 낮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홍천은 나와 다가 될수 있나요? 안 됩니다. 홍천은 인구 밀도가 제일 낮기 때문에 나 다에 들어갈 수가 없어. 왜냐면 그러면 라가 춘천 아니면 강릉이란 얘기인데 홍천이 춘천 아니면 강릉보다 인구 밀도가 높을 순 없잖아요. 결국 인구 밀도가 가장 낮은 라가 홍천이 됩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게 춘천과 강릉이고요. 다는 나보다 최하늘 평균 기온이 높대요. 춘천과 강릉 중에 최하늘 평균 기온은 강릉이 높으니까 강릉이 다가 되고 춘천이 가가 되는 거죠. 마지막. 홍천은 원주보다 지역 내 용도별 토지 이용 중 임야 비율이 높다. 맞죠? 원주는 대도시고 홍천은 상대적으로 촐락의 특색이 뚜렷한 지역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나다라가 이렇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봐야 됩니다. 자, 여기 보기 전에 우리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부터 좀볼 거예요. 자, 조금만 키워볼게요. 보죠. 자, 기업 도시와 혁신 도시가 위치한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디밖에 없나요? 얘는 원주밖에 없죠. 그러니까 가에만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가에만.
다음 지명의 첫 글자는 강원이라는 지명의 유래가 되었다. 어디죠? 원주와 강릉입니다. 그러면은 가와 다에만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죠. 다음 KTX가 운행되고 있다. 자, KTX가 운행되는 곳 여기에서 원주랑 강릉만 KTX가 운행됩니다. 요 춘천은 ITX가 가고 있죠. 영서지방에 위치한다. 영서지방. 영서지방은 춘천, 홍천, 원주 모두 영서지방입니다. 오, 요거 제가 잘못 썼죠? 춘천이 납니다. 그러면은 가, 나, 라에 해당해요. 자, 올라가 볼게요. 자, A는 나에만 해당되는 특징이어야 되는데 가에만 해당되는 특징이네. 그래서 틀렸습니다. B는 가와 다만의 공통 특징인데 맞네요. 그래서 니은 맞고요. 다음 C는 다와 라만의 공통 특징인데 가와 다니까 틀렸네. D는 가나 라의 공통 특징인데 가나라가 맞으니까 요거 맞죠. 그래서 니은 리을이 맞아요. 정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사회 실전 모의고사까지 풀어봤습니다. 자, 사회가 조금 까다로웠다고 얘기했었죠. 하지만 좋은 문제들입니다. 여러분들 실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수 있고, 특히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많이 생각해 볼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꼭 다시 한번 풀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5회 실전 모의고사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어버머이 편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기출 문제를 분석할 김현진입니다. 자, 여러분 31강에 오셨어요. 31강부터는 어떤 내용에 들어갈 거냐면 우리 저번 시간까지 밑줄 친 어휘에 대해서 살펴봤거든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는 이번 시간에 밑줄 친 어휘를 마무리 짓고 어떤 부분으로 넘어갈 거냐면 네모 어휘라고 붙여진, 이름 붙여진 그 유형으로 넘어가 보게 될 겁니다. 뭔가 색다르게 어려운 유형은 아니니까 네모 어휘 1번 들어가기 직전에 쌤이 간단하게 설명하고 유형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풀 문제는 밑줄 친 어휘 부분을 이제 잘 마무리 지어야겠죠. 46번 문제부터 이번 시간에 풀 거고요. 20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42번 문항입니다. 얘들아, 42번 문항이 조금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42번 문항 같은 경우는 무슨 문제랑 같이 연결돼 있어? 어휘 문제뿐만 아니라 제목 문제까지도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4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 전체의 문장들을, 즉 이 지문의 내용을 하나의 문장으로 줄일 수 있는 연습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말이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꼼꼼히 살펴보면요. The right to privacy may extend only to the poi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얘들아 첫 번째 문장부터 조금 어렵거든. 한번 볼까? The right to privac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사생활에 대한 권리입니다. 자, 그래서 사생활에 대한 권리는요, 오직 어느 부분까지 확장되어질 수 있냐면, 자, 확장되어질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where it does not restrict someone else's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혹은 저해하지 않는 수준까지만 확장될 수 있대. 자, 그런데 다른 사람의 뭐에 대한 권리냐면요,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information or right to inform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그리고 정보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제한하지 않는 정도 수준까지 확장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즉, 얘들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싶어 하는 게 뭐야? 사생활에 대한 권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은 정도까지만 확장될 수 있다라고 지금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the scope of the right to privacy i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그 사생활에 대한 권리의 범위라고 하는 것은요, is similarly restrict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유사하게 제한되어진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얘들아, 지금 여기서 may extend only to라고 하는 표현, 오직 어느 정도까지만 확장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두 번째에서는 restricted, 제한되어진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꿔 쓰였네. 그치? 자, 그랬을 때그 우리의 사생활에 대한 권리의 범위라고 하는 것은 유사하게 제한되어지는데, 뭐에 의해서 유사하게 제한되어지냐면요, by the general interest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얘들아. 공공의 이익이거든? 공공의 이익에 의해서 유사하게 제한되어진대.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 공공의 이익을 취할 거냐면, in preventing crime이라고 나오고 있어. 즉, 범죄를 예방하는 측면에서, 혹은요, or in promoting public health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공중보건을 증진하는 측면에서 이 공공의 이익에 의해서 유사하게 제한되어질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그럼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A번, similarly, 유사하게라고 하는 표현이 맞으려면 이 뒤따라 나오는 예시들을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은데, 얘들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공공의 이익을 취하는 경우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CCTV를 공개해. 근데 그것이 비록 그 사생활의 권리를 침해한다 할지라도 뭐를 위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뭐 하는 데 있어서, 아, 이런 범죄를 예방하는 공공의 이익이 있을 때는 이 사생활의 권리의 범위를 조금 넘어가도 된다. 라고 지금 말하는 거겠지. 자, 그럼 두 번째 예시는요. In promoting public health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공중보건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뭐를 살짝 침해해도 된다? 지금 여기서는, 아, 사생활의 그 권리라고 하는 것을 살짝 이제 넘어도 된다. 즉, 여기서는 제한해도 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감염자의 경로에 대해서 막 공개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감염병을 가진 사람이 여기를 갔다가 저기를 갔다가 저기를 갔습니다라고 하는 그 뭔가 경로를 공개하는 것 자체가 무엇을 제한시켜 줄수 있다? 유사하게 이런 privacy right. 권리에 대한, 사생활에 대한 권리의 범위를 유사하게 제한시켜 줄수 있다라고 하는 거, 오케이, 괜찮습니다. 지금 두 예시 다 뭐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어? 권리가 제한되어질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으니까 similarly restricted 이라고 하는 표현 괜찮습니다. 자, 그랬을 때 하지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우리 저번 시간부터 뭐에 대해서 얘기했냐면 접속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했었어. 그치? 자, 그러면 하지만이라고 하는 내용은 앞에 있는 내용이랑 상반되는 내용이 나와야겠지? 자, 하지만 when we move away from the property based notion of a right to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얘들아, move away from A to B 라고 하는 수거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A에서 벗어나서 B로 간다는 말이거든. 자, 그런데 벗어나는 A라고 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property based notion of a right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얘들아, 이때 property는 속성이라고 하는 뜻이거든. 그러면 속성을 기반으로 하는 권리의 개념이래. 얘들아, 너무 어렵지. 속성을 기반으로 하는 권리의 개념이라고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 못할 것 같으니까 뒤에 조금 더 예시를 들어가면서 설명해 주고 있어. 자, 그런데 이러한 권리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Where the right to privacy would protect images and personalit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이런 사생활에 대한 권리가 무엇을 보호해 주는 거야? 어떤 image, 사진이나 혹은 personality라고 하면 인격이거든요. 인격을 보호해 주는 그 정도 수준의 그런 권리에 대한 개념에서, 얘들아,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를 이제 떠나왔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나의 하나의 인격, 나의 이미지만을 보호해주는 그런 권리로부터 이제는 어디로 떠나오게 되었냐면요. Modern notion of private and family lif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사생활적인 거, 그리고 우리의 가족의 삶,

인간이라고 하는 현대적인 개념으로 넘어오게 되었을 때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얘들아, 잠깐만 지금 멈춰 서가지고 한 번만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보자면 얘들아, 옛날에는 나와 관련된 이미지, 나와 관련된 인격에 대해서만 보호를 해주면 됐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나와 관련된 사진이 퍼져나가지 않도록 그것만 관리해주면 됐었었는데 이제는 어디까지 흘러가게 됐냐면요. Modern notion of a private, 사생활은 물론이고 뭐까지 보호해줘야 되는 거야? 우리와 관련된 가족의 삶까지도 뭔가 보호해줘야 되는 그 개념까지 흘러오게 된 거지. 자, 그랬을 때 얘들아, 지금 범위가 확장되는 느낌이야. 자, 그랬을 때 we find it easier to establish the limits of the righ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원래는 요만큼만 권리를 보호해주면 됐었던 게 이제는 가족의 삶까지 확장됐잖아. 그러면 우리는 그 무엇을 설립해내는 것을 그 권리의 한계를 설립하는 게 쉬워질까 얘들아? 범위가 확장됐잖아. 범위가 확장됐기 때문에 이런 권리의 한계를 제한하는 것 자체, 설립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가야지 맞겠지. 자, 그럼 easier이 아니라 harder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권리의 한계를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된 거지. 왜? 범위가 확장됐으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랬을 때 this, of course, 당연히 이것은 the strength of a notion of privac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것이라고 하면 앞에 나오는 문장일 겁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그 권리의 한계를 설립하는 게 어려워진 거. 왜? 지금 내가 보호해야 될 대상이 넓어진 거잖아. 그 범위가 넓어진 것은 당연히 강점, 장점이 될 겁니다. 뭐에 있어서? 이런 사생활의 개념에 있어서 장점이래. 자, 어떤 점에서 장점이 되냐면요. It can adapt to meet changing expectation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변화하는 기대나 혹은 technological advanc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기술적인 진보를 뭔가 맞추어내는데 잘 적응한다는 점에서 지금 여기서 뭐라고 말해주고 있었어? 앞부분에서 뭔가 이러한 권리에 한계를 두는 게 어렵다고 했잖아. 권리에 한계를 두는 게 어려우니까 마음대로 지금 expecting, changing expectations, 변화하는 기대에 따라서 그 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늘릴 수도 있고 좁힐 수도 있다는 점에서 분명히 강점이 됩니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지. 그쵸? 그랬을 때 in sum, 자, 결과적으로 봤을 때, 종합적으로 봤을 때 what is privacy today? 오늘날에 있어서 이런 사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질문을 던지고 있죠. 질문을 던진 다음에 바로 답변해주고 있고 역시 다음 문장도 질문한 다음에 바로 답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오늘날의 사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요. The concept includes 그 사생활이라고 하는 개념은 무엇을 포함하고 있대? A claim that 어떤 주장을 포함하고 있냐면 두 가지 주장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어. 첫 번째, that we should be unobserv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관찰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야. 즉, 사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관찰되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를 포함하고 있고요. And, 그리고 두 번째 개념은요. Certain information and images about us, 우리와 관련된 특정 정보나 이미지라고 하는 것이요. Should not be circulated without our permiss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허락 없이는 우리에 관한 정보나 우리에 관한 이미지라고 하는 것이 뭔가 circulated 하면 돌아다닌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즉, 유포되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개념을 포함한다는 거지. 자, 그러니까 그치. 얘들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privacy 사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랑 관련된 정보가 유포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으니까 C번도 괜찮습니다. 자, 그랬을 때 두 번째 질문 나갑니다. Why did these privacy claims aris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왜 이런 사생활에 대한 발언이 등장했는가? 왜 이런 사생활 개념이 등장하게 됐죠? 라고 물어보신다면 They arose, 이런 사생활이라고 하는 발언들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왜 등장하게 되었대? Because powerful people took offense at such observation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느꼈대? 불편함 혹은 공격 같은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뭐에 의해서? 이러한 관찰에 의해서 공격감 혹은 불편함을 느꼈기 때문에 이런 사생활이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쵸?

했을 때 furthermore 더 나아가서 privacy incorporate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그러면 접속사를 한번 살펴보자면 furthermore이라고 나오고 있어. 더 나아가서라고 하는 말이니까 역접 접속사는 아니네. 그럼 내용이 틀어져서는 안 돼요. 그러면 더 나아가서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지금 여태까지 하고 있는 말을 더 확장해서 말해준다는 거거든. 자, 그랬을 때 더 나아가서 privacy, 이 사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을 통합시켜 주었냐면 the need to protect the family, home, and correspondence from arbitrary interferenc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사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필요를 통합시킨 거냐면 얘들아, protect A from B라고 하는 수거 표현이 있습니다. 혹시 이거 아시는 분? Protect A from B. B로부터 A를 보호하다라고 하는 수거 표현입니다. 얘들아, 몰랐으면 지금 형광펜 들고 Protect A from B라고 한번 밑줄을 쳐보세요. 그러면 해석하기 훨씬 쉬워지거든. 자, 그래서 더 나아가서 그 사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통합시켰대? 필요는 필요인데 뭐로부터? Arbitrary interferenc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임의의 혹은 무작위적인 방해로부터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그런 방해는 뭐야? 지금 앞서서 등장하고 있는 불편감을 느꼈던 뭔가 observation, 관찰되는 거, 나에 대한 정보가 허락 없이 막 돌아다니는 거, 지금 이거를 interference, 방해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꿔서 말해주고 있지. 자, 그러면 오케이, D번도 괜찮은데, 자, 그런 privacy, 사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임의, 무작위한 그런 방해로부터 무엇을 보호하는 것이다? 우리의 가족을 보호하기도 하고 우리의 집 그리고 우리가 주고받은 그 서신, 편지 같은 것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 필요성을 포함하게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And in addition, 그리고 이에 더해서 there has been a determination, 어떤 결심, 결단이 있었다고 합니다. To protect honor and reputa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나 평판 같은 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결심 같은 것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요. 지금 여기서부터 계속 어떤 이야기 하고 있냐면 아, 과연 사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죠. 자, 그랬을 때 세 번째 질문 등장하고 있습니다. How is privacy protect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이런 사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지켜지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historically,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요, privacy was protected by restricting circulation of a damaging materia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사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보호되어졌는데 뭐에 의해서 보호되어졌대요? 그 사람을 파괴하는 그 물질이라고 하니까 여기서는 뭔가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었겠죠. 그런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의 유포를 제한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나와 관련된 사진이나 정보들이 막 유포되어지는 것을 막음으로써 사생활을 보호해줬었는데 자, historically라고 나오고 있는 거 보니까 얘들아,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했는데 오늘날에는 좀 다릅니다 라고 하는 흐름으로 좀 갈 것 같거든. 맞는지 한번 살펴보자. 하지만, but if the concept of privacy first became interesting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 사생활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로 우선적으로는 굉장히 흥미를 끌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사생활의 개념이 어떻게 흥미를 끌었냐면요. Legally, as a response to reproductions of image through photography and newspape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법정의 대응으로서 처음에는 흥미를 끌었대요. 뭐에 대한 법정 대응이었냐면요. 그 어떤 뭐를 통한 사진이나 혹은 신문을 통한 그 이미지의 재배포에 대한 대응으로서 첫 번째로는 뭐를 끌었대? 흥미를 끌기는 했지만 옛날에는 얘들아, 나와 관련된 사진, 그리고 나와 관련된 이미지가 뉴스페이퍼, 신문에 막 보도되었단 말이지. 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법적 대응으로 첫 번째 그 사생활에 대한 개념이 인기를 끌게 되었는데 More recent technological advances, 오늘날에 더 기술적인 진보가 일어나게 되면서 예를 들어서 어디에 있어서 발전이 일어나게 되었냐면요. Such as data storage. 내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게 된 거야, 이제는.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사진 한 장 혹은 newspaper, 신문에서 보도되던 게 이제는 정보를 저장할 수 있게 되었고요. Digital image. 이미지가 다 디지털화 되었고 그리고 심지어는
인터넷이 발생하게 되면서 pose new threats to privacy 이런 사생활에 대해서 새로운 위협을 제기하게 된 거죠. 그치 얘들아. 그래서 원래는 사진 한 장만 막으면 됐었어. 신문사한테 이거 절대 유포하지 마세요 라고 막으면 됐었는데 이제는 인터넷이 발달하게 되고 정보를 저장할 수 있게 되면서 새로운 위협이 제기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pose도 맞는 표현됩니다. 자, 그랬을 때 the right to privacy 이러한 사생활에 대한 권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오늘날에는 is being reinterpreted to meet those challeng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어려움을 다루기 위해서 재해석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문장으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문을 한 문장으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요. 사생활 권리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권리나 공익을 위해서 제한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치? 자, 그런데 현대적인 관점에서는 그 한계를 설정하기가 너무 어려워졌다고 했었어. 왜? 범위가 확장됐으니까. 자, 그런데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위협이 제기됨에 따라서 변화하는 환경에 맞추어 그 개념이 뭐 되고 있다? 재해석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지문에서 말해주고자 하는 바였습니다. 오케이, 괜찮죠?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 볼 거고요. 2021학년도까지 내려갔습니다. 3월 학력 평가 42번 문제고요.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살펴보자면 surprisingly, 놀랍게도 consciousness might not be as crucial to creativity as we like to think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이런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창의적인 것에 있어서, 창의성이 있어서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이나 중요하지 않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얘들아, 우리가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잖아, 그치? 그런데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이나 창의성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 자, 그랬을 때 there are several different types of creativity.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창의성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Some of them conscious. 창의성의 일부는 의식적이기도 하지만 some of them unconsciou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창의성의 일부는 무의식적이기도 하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그럼 지금 창의성을 두 가지 부류로 나누고 있어. 의식적인 거, 무의식적인 거로 지금 나눠주고 있는데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can happen. 언제 발생할 수 있냐면 when you deliberately try to create something. 너가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만들려고 노력할 때. 자, 얘들아, 의도적이다라고 하는 deliberately 얘가 맞는지 확인하려면 뭐를 봐야 돼? 윗부분에 어떤 단어 등장했었어? conscious 이라고 하는 표현 등장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무언가를 만들려고 할 때 창의성이 발현되기도 하지만 혹은 it can happen in your sleep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가 자고 있을 때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이 발현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거니까 자, 이때 등장하는 in your sleep은 위에 문장에서 unconscious와 연결될 수 있겠습니다. 그쵸? 자, 그랬을 때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상황에서 발현되기도 한다라고 지금 내용을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In any case, 그 어떠한 경우에서도 신경과학자는 어떻게 믿고 있다고 했었어? That creative brain might work much like softwa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창의적인 뇌라고 하는 것은 마치 뭐와 같이 작동한대? software, 지금 여기서 소프트웨어 같이 작동한다 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얘들아 컴퓨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창의적인 뇌라고 하는 것은 마치 컴퓨터와 같이 작동하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네. 자, 그랬을 때 이 신경과학자들은요 뭐라고 의심하냐면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is essentially about discover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본질적으로는 발견하는 것과 같다라고 지금 의심하고 있대. 뭐보다는요 rather than anything mystica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뭔가 신비로운 것이라기보다는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발견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고 이 발견이 맞는지 우리는 확인해 봐야 되거든. 자, 그랬을 때 이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is driven by 어떻게 등장하게 되냐면 어떻게 이끌어지게 되냐면요 by a mechanical process in the brai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뇌 안에 있는 이런 기계적인 과정을 통해서 등장한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자, 기계적인 과정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
위에서 나온 소프트웨어 말하는 거지. 컴퓨터 같이 그런

기계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generate possible solutions, 가능한 뭔가 해결책들을 여러 가지 준 다음에, and then eliminates them systematicall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러한 여러 가지 해결책들을 체계적으로 제거한다라고 지금 되어지고 있어. 자, 그럼 얘들아,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의 뇌가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막 주는 거야. 그 다음에 그 적합하지 않은 애들을 체계적으로 지운다고 했거든? 그러면 결과적으로 남은 애들은 뭔가 신비롭고 새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뭐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discovery, 발견이다라고 지금 설명하는 내용이 뒷부분에서 증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오케이, discovery도 괜찮은 표현 되겠습니다. 뭔가 창의적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신비로운 것이 아니라 뭐다? 발견이다. 그냥 우리의 뇌가 체계적으로 기계적인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낸 발견이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고요. He believes 그 신경과학자는 뭐라고 믿냐면 our tendency to dismiss computational creativit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경향이 있대. 어떤 경향이 있냐면 묵살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창의성을 묵살하는 경향이 있는데 뭐로 묵살한대요? As inferior to our ow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창의성보다 열등한 것으로 묵살하는 경향은 comes from 어디로부터 온 거냐면요. An ingrained dualism in human cultu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인간의 문화가 가지고 있는 깊이 뿌리 박은 dualism, 이중론, 이원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원론에서 발생한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그러면 정말 인간의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그 컴퓨터가 만들어낸 창의성이라고 하는 거를 열등한 존재로 보는지 한번 살펴보면 되겠죠. 뒤에 문장을 봤을 때 we are overvaluing ourselves.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너무 과대평가하고 그리고 underestimating them, he says. 그가 뭐라고 말했대? 아, 그 컴퓨터들은 너무 과소평가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이때 등장하는 뎀이 누구야? 컴퓨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과대평가하고 컴퓨터는 너무 과소평가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으니까 우리의 창의성보다 컴퓨터가 만들어낸 창의성을 inferior, 열등한 존재라고 여긴다라고 하는 거 괜찮은 표현입니다. 그쵸? 자, 그랬을 때 as a neuroscientist, 신경과학자로서 이 사람은 뭐라고 말했냐면 He tackles the brain as a machin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신경과학자로서 그 사람은 뇌를 무슨 취급을 한대? 기계로 다룬다. 즉, 기계 취급을 한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그랬을 때, and does not see machine creativity as differe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신경과학자들은 어떻게 여긴다는 거야? 그 기계가 만들어낸 창의성을 인간이 만들어낸 창의성과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같다고 생각한다고 했었어. 그쵸? 그랬을 때, considered in this way,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면, 여기서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는 게 뭐야, 얘들아? 아, 그 기계가 만들어낸 창의성과 인간이 만들어낸 창의성이 다르지 않아. 라고,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했을 때, 어떤 생각? That the human brain has a unique claim to creative tale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인간의 뇌가 창의적인 재능에 있어서 뭔가 독특한 특징을 가진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은 seems a proper perspective. 괜찮은, 적절한 관점으로 보인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 아니지, 얘들아. 지금 여기서 이러한 관점으로 생각해 볼 때, 라고 했잖아. 이런 관점이 뭔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창의성, 컴퓨터가 만들어낸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이 똑같다. 라고 지금 말해 주고 있는 관점이니까, 어떻게 생각하는 거? 인간이 정말 창의성에 있어서의 뭔가 소질을 가지고 있어,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 라고 말하는 이 생각 같은 경우는 proper, 적절한 것이 아니라 뭐가 있다? limited perspective 이라고 해서 아, 제한된 관점을 가진다 라고 바꿔줄 수 있겠습니다. 혹은 얘들아, 여기서 쌤, 저는 improper 이라고 썼는데요? 라고 하신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휘 문제 같은 경우는 딱 하나의 정해진 답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미만 통한다면 여러 가지 단어로 바꿔 써보실 수도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이러한 관점은 limited perspective, 제한된 관점.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창의성을 있는 그대로 가지고 온다면, 즉 품는다면, 그리고 and stop trying to make it look huma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즉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창의성을 인간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을 그만둔다면, 즉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예요?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그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embrace 괜찮은 표현입니다. 자, 이렇게 한다면 not only will computer teach us new things about our own creative talen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컴퓨터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창의적인 재능에 대해서 새로운 것들을 가르쳐 줄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치? 이제는 비교를 하지 말고 얘네들을 있는 그대로 품어낸다면 컴퓨터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수 있을 것이다? 우리 창의력,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창의력의 재능에 새로운 것들을 가르쳐 줄수 있을 뿐만 아니라, but also they might become creative in ways that we cannot begin to imagin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상상도 할수 없었던 방식으로 창의적이게 될수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진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예요, 얘들아? 아, 그 컴퓨터가 내는 그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바잖아요. 자, 그랬을 때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뇌의 기계적인 과정을 통한 뭐다, 얘들아? Discovery, 발견이다라고 했었어.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가 만들어내는 창의성과 인간이 만들어내는 창의성이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고 설명한 거거든. 그랬을 때 컴퓨터의 창의성을 인간보다 열등한 것으로 치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해줬고요. 우리가 컴퓨터의 창의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간의 창의적 이렇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인간의 창의적인 재능에 대해서도 새로운 것들을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창의성, 컴퓨터가 만들어낸 창의성을 비교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그런 지문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지문으로 넘어갈 거고요. 2021학년도 수능 문제입니다. 30번이고요. 자,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살펴보자면 How the bandwagon effect occurs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얘들아, bandwagon effect는 밑에 편승 효과라고 써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편승 효과가 어떻게 발생하는지는 is demonstrated, 증명이 되어졌는데, 뭐에 의해서 증명이 되어졌대? By the history of measurements of a speed of ligh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빛의 속도의 측정의 역사로부터 증명되어졌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직 잘 모르겠으니까 밑으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볼 거예요. 자, because this speed, 이러한 빛의 속도라고 하는 것은요, 뭐의 기본이 되는 것이냐면요, of a theory of relativit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상대성 이론의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빛의 속도이기 때문에 it is one of the most frequently and carefully measured quantities in scienc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 빛의 속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과학에 있어서의 측정값, 측정된 량이죠. 얘들아, 여기서 주어가 뭐였냐면 그 시간의 그 빛의 속도였어. 빛의 속도는 얘들아 측정값이 맞지. 측정된 량이 맞으니까 오케이. 1번은 무난하게 맞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이 빛의 속도라고 하는 것은 상대성 이론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빛의 속도는요, 과학에서 측정된 양들 중에서 가장 종종, 가장 자주, 그리고 가장 면밀하게 측정되어진 것들 중에 하나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죠. 자, 그랬는데, as far as we know, 우리가 아는 한, 그 빛의 속도라고 하는 것은요, hasn't changed over time.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빛의 속도가 바뀌진 않거든. 그치? 우리가 아는 한 그래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아는 한이라고 뭔가 말한 거 보니까 내용에 반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합니다. 우리가 아는 한, 이 빛의 속도라고 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는데, 하지만 바로 꺾어졌죠? 1870년부터 1900년대까지는 all the experiments found speed that were too high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빛의 속도가 너무 빠른 것들을 발견해낸 거지. 모든 실험들이.
자, 그런데 then from 1900, 1900년부터 1950년대까지는요, the opposite

happene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반대 상황이 지금 발생한 거잖아요. 앞에서 지금 어떤 상황이었어? 모든 빛의 속도가 너무 빠른 것만 관측이 된 거지. 그러면 반대 상황이면 모든 빛의 속도가 느린 것이 관찰이 되어야 되는 게 맞겠죠? 뒤에 뭐로 이어지고 있어? All the experiments, 모든 실험들이 어떤 걸 발견한 거야? Speeds that were too low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무 빛의 속도가 느린 것들만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opposite 이라고 하는 반대 표현 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한 빛의 속도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지. 그런데 1870년대부터 1900년대까지는 빛의 속도가 빠른 게 관측되고, 자, 1900년대부터 1950년도까지는 빛의 속도가 느린 것들만 발견이 되게 된 거야. 자,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될까? This kind of error, 이러한 종류의 오류라고 하는 거, where results are always on one side of the real valu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결과값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값의 한쪽에만 치우쳐져 있는 거. 즉, 아, 뭔가 지금 빛의 속도가 엄청 빠르다. 빛의 속도가 엄청 느리다라고 해서 한쪽에만 쏠려 있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It's called bias. 편향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부른다라고 말해주고 있어. 자, 그랬을 때 it probably happened because 이러한 편향이라고 하는 거.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it은 뭐야? 바로 앞에 등장한 편향이겠죠? 자, 그랬을 때 이러한 편향은 probably happened because 왜 발생하게 되냐면요. over time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 experimenter 그 실험을 진행하는 사람이 subconsciously 무의식적으로 adjust 조정하게 되는 거죠. 그들의 결과값을 실험에서 통해서 드러난 그들의 결과값을 어디에다가 조정하게 되는 거야? To match what they expected to fin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이 이 실험을 통해서 찾도록 기대한 것에 일치시키도록 조정해 버린 거죠. 그래서 얘들아, 지금 이 예시를 통해서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1870년대부터 1900년대까지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한 거야? 빛의 속도가 엄청 빠르겠지라고 생각하고 그 내용을 기대하고 실험을 했더니 빛의 속도가 빠른 내용들만 발견이 되고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서는 아니야. 빛의 속도가 그렇게 빠른 것 같지는 않아라고 기대를 하게 되니까 거기다가 뭐 하게 된 거다? match 일치시키게 된 결과이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지. 그러니까 뭐가 발생하는 거야? 편향이라고 하는 바이애스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3번도 맞는 표현입니다. 자, 그랬을 때 if a result fits what they expected, 만약에 그 실험을 했는데 결과값이 그들이 기대한 바와 일치하다면 they keep it. 그들은 그 결과값을 가지고 있겠지만 만약에 그 결과가 그들이 기대한 값이 아니야, 그러면 그 결과값을 버려버리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편향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they weren't being intentionally dishones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실험자들은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부정직하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니래. 의도적인 것은 아니고, just influence, 그저 영향을 받은 것뿐이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어디에 영향을 받았냐면요. By the conventional wisdom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일반적인 통념에 의해서 뭐 받은 것뿐이다? 영향을 받은 것뿐이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으니까 의도는 없고 영향을 받았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4번 표현도 괜찮습니다. 자, 그랬을 때 4번 동그라미 칠 거고요. 그럼 아직까지 지금 답이 등장하지 않고 있는데 그럼 5번까지 한번 봐야겠죠. 자, 그런데 the pattern only chang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패턴은 오직 바뀌었습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 얘들아, 이러한 패턴이 뭐야? 내 결과값이 내가 예측한 값과 맞으면 잘 일치하면 채택하고 내가 예상한 값과 다르면 그 결과값을 버려버리는 이러한 패턴은 바뀔 수 있었는데 오직 언제 바뀔 수 있었냐면 When someone lacked the courage to repor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거를 보고할 만한 용기가 없는 자가 등장했을 때. 어? 무엇을 보고할 만한 용기가 없냐면 what was actually measured instead of what was expect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이 기대한 것이 아니라 정말 측정되어진 것을 보고할 만한 용기가 있는 사람이 등장했을 때였겠죠.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lacked 말고 어떤 표현을 써야 됐을까? 용기를 가진 사람이니까 lacked가 아니라

head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러한 패턴, 이렇게 편향적이게 되는 패턴은 어떤 걸 가진 자가 등장했을 때에만 용기를 가진 자, 즉 내가 예측한 것이 아니라 정말 실제로 등장한 값을 보고할 만한 용기를 가진 자가 등장했을 때에만 이런 패턴이 바뀔 수 있었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8번 문제를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자면요. 빛의 속도 측정 역사에서 보듯이 과학자들은요. 기대하는 결과와 자신의 측정치를 일치시키려고 하는 무의식적인 사회통념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사회적인 통념의 영향을 받아서 이러한 편향, 여기서는 바이어스라고 했거든요. 이러한 편향적인 패턴은 누군가 예상된 결과 대신에 실제 측정된 것을 보고할 용기를 가졌을 때 비로소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얘들아, 48번 문제를 마지막으로 해서 밑줄 친 어휘 부분은 끝났습니다. 밑줄 친 어휘 부분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네모 어휘라고 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얘들아, 네모 어휘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마 1번 문장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1번 문장에 이 네모 어휘가 바로 그 네모 안에 있는 앞에 어휘가 맞을까, 뒤에 어휘가 맞을까, 그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거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쉬울 수도 있어. 왜? 이 둘 중에 하나만 생각해내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네모 어휘가 조금 쉬울 수도 있는데 단점이 하나 있자면 얘들아, ABC가 보통 등장하거든? 네모에. 그런데 ABC 중에 하나라도 틀리면 그 문제는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양날의 검입니다. 더 쉬울 수도 있지만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문제 유형을 보시면 알겠지만 2017학년도 수능 29번이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꽤 시간이 많이 흘렀거든?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이유는 최근 기출에서는 많이 보이지는 않는 유형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들아, 네모 어휘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 쌤, 최신 기출에도 나오지 않는데 왜 네모 어휘를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본다면 얘들아, 네모 어휘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2024년도에 한 번 또 깜짝으로 나오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되게 많이 당황했어. 여러분 선배들이 네모 어휘 원래 안 나온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등장하니까 애들이 많이 당황해서 오답률이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언제든지 다시 등장할 수 있는 유형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대비해 두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를 이제 머릿속에 넣고 1번 문제부터 한번 천천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요. When teachers work in isolation, 만약에 선생님들이요. 어떻게 활동한다면, 어떻게 일한다면 독단적으로, 뭔가 고립적으로 혼자 일을 하게 되었을 때 They tend to see the world through one set of eye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선생님들은 이 세상을 뭐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야? 한 쌍의 눈으로만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 근데 그 한 쌍의 눈이 누구 거야? 본인 자신의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선생님들이 혼자 고립되어져서 일을 할 때 오직 자신의 눈으로만 세상을 보게 되는데요. The fact that 사실은 사실인데 어떤 사실이냐면 There might be someone somewhere in the same building or distric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나와 같은 그 건물 내에서 혹은 같은 구 내에 있는 그 누군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 어떤 누구냐면요. Who may be more successful at teaching this or that subject or less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 과목, 저 과목, 그리고 이 단원, 저 단원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나보다 더 성공적인, 즉 나보다 성공한 그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이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그 사실은요. is based on teachers일까 혹은 lost on teachers일까 이 두 가지 중에 하나 고르는 거거든. 자, 그러면 이러한 사실은 선생님에게 있어서 기본이 될까 혹은 잃어버려졌을까?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반이어 느낌이 조금 나죠. 자, 그런데 이 선생님들이 어떤 선생님들이냐면요. Teachers who close the door, 문을 꽝 닫고 들어가서 and work their way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의 방식으로만 일을 하는 거죠. 뭐를 통해서? Through the school calendar virtually alon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사실상 혼자 그 학교의 캘린더, 달력을 통해서 그들만의 방식으로만 일을 하는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사실, 여기서 방금

방금 말한 사실은 뭐였어, 얘들아? 분명히 내 과목에 대해서, 그리고 이 단원에 대해서 나보다 더 성공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누군가 있을 텐데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어떻게 돼? 간과되어지겠죠. 그치? 잃어버려진다라고 하는 거니까, 오케이. 이번에는 lost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사실이 잃어버려지니까 선생님들이 혼자 문꽝 닫고 들어가가지고 스스로만 혼자서만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in the absence of a process. 자, 이러한 과정의 부재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없는데, 이런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면요. That allows, 허락해주거나 혹은 금지시켜주거나, 둘다 반이어 느낌입니다. 그죠? 그래서 허락해주는 과정일까, 혹은 금지하는 과정일까를 지금 고르는 건데, them to benchmark those who do things better or at least differentl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나보다 무언가를 더 잘하는 사람, 혹은 나와 무언가 다르게 가르치는 사람을 벤치마크 할수 있는, 벤치마크 한다는 건 얘들을 좀 따라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좋은 점들을 따라할 수 있게 만드는 그 과정의 부재는 이라고 지금 설명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그 과정은 얘들아, allows, 허락하는 거야? 아니면 금지되어지는 거야? 여기서는? 허락하는 과정이겠지. 왜? 여기 앞에서 absence라고 하는 부정어가 등장하고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뒤따라 나오는 동사에서는 긍정어가 등장해야 맞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뭔가 나보다 무언가를 더 잘해. 그리고 잘하지는 못하더라도 무언가 나보다 색다르게 가르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따라하고 모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과정의 부재는 이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문장이 너무 길어가지고 해석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얘들아, allows라고 하는 동사를 넣어놓고 한번 해석해보면 깔끔해지죠. 자, 그랬을 때 이런 과정이 없다면, 없을 때, teachers are left with that one perspective, their ow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선생님들은 뭐로 남겨지게 된다? 자신만의 관점으로 남겨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 왜? 다른 사람 거를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쓸 만한 과정이 부재한다고 했으니까. 자, 그랬을 때, I thought various subjects under a social studies umbrella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선생님이신가 봐요. 나는 그 사회 교과라고 하는 우산 하에서 많은 교과목들을 가르쳤다. 사회 선생님으로서 굉장히 다양한 과목들을 가르치셨나 봐요. 그래서 뭐, 사회 문화가 있을 수도 있고, 경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 과목들을 가르쳤는데, and had very little idea of. 그런데 거의 뭐에 대한 생각은 없었냐면요. How my peers who taught the same subject, 나와 같은 교과목을 가르치는, 즉, 사회를 가르치는 나의 동료들이 어떻게 가르치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알수 없었다라고 말하는 거지. 왜? 지금 이 과정이 부재한다고 했잖아요. 다른 선생님들을 벤치마크할 수 있는, 모방할 수 있는 그 과정이 부재한다고 했으니까, 아, 다른 선생님들은 어떻게 가르치지?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랬을 때, the idea of 어떤 생각이냐면, meeting regularly, 뭔가 정기적으로 만나서, 왜 정기적으로 만나? To compare notes, 내가 필기한 것과 그 선생님이 필기한 거를 뭔가 비교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만나는 거, 혹은 to plan common assessment, 동일한 평가를 계획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만나는 거, and share what we did well, 우리가 잘한 점들을 공유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만나는 그 생각은 어떻게 됐을까? Mostly occur to us. 우리에게 대부분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과 절대 일어나지 않았다.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건데요. 역시나 반이엽니다. 그러면 한 번도 지금 이러한 과정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내 동료가 사회 효과를 어떻게 가르치는지에 대한 생각이 없었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never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키워드가 들어가야 맞겠습니다. 그래서, 아, 우리에게 절대로 이러한 과정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말해주고 있고요. 자, 이러한 뭔가 건설적인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것 대신에, We spent much time in the social studies office complaining about a lack of tim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건설적으로 선생님은 이 수업에서 어떻게 가르치셨어요? 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것 대신에, spend 시간 ing라고 하는 우리 수거 표현 배웠습니다. 그쵸? 시간을 뭐뭐 하는 데 쓰다라고 하는 표현이니까 우리는 우리의 대부분의 시간을 뭐 하는 데 썼어요? 사회 교과실에 모여가지고

가지고 불평불만하는 데쓴 거죠. 뭐에 대해서? 아우, 시간 너무 없어. 라고 불평불만하는 데 쓰거나 혹은 and playing the blame gam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blame game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서로한테 뭔가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데 우리의 시간을 썼다라고 하는 거니까 오케이, 여기서는 이러한 건설적인 과정이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자, never인 표현이 맞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이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사들은 고립되어서 일하면, 즉 여기서 isolation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거든요. 고립되어서 교사들이 일을 하게 되면 더 성공적인 교수법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지. 왜? 나만의 시각으로 보게 되니까. 그래서 자신의 관점에서만 갇히게 되며 동료의 방식을 벤치마킹하는, 즉 뭔가 모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과정이 부재한 상황에서는 서로의 성과를 공유하거나 정기적으로 모여서 그 노트를 비교하겠다는 생각을 전혀 발생시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였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문제도 한번 살펴볼 건데요. 2017학년도 4월 학력 평가 29번 문제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You can use a third party to compliment a person you want to be friendl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는 제3자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뭐 하는 데 있어서 너가 친구가 되고 싶은 사람에 대해서 칭찬하기 위해서 뭘 사용할 수 있다? 제3자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and still get the credit for making the target of your compliment feel good about themselv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여전히 그 공로를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어떤 공로냐면요. 그 너가 칭찬을 하는 대상을 어떻게 만드는 거야? 스스로 기분 좋게 만드는 그 공로를 챙길 수는 있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and by extension feel good about you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칭찬을 들은 사람이 너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있도록 그 공은 가져갈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얘들아, 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거는 아, 제3자를 통해서 칭찬을 하는 게 뭔가 긍정적인 측면을 갖는구나라고 하는 느낌은 좀 든다. 그치? 자, 그랬을 때 When you directly 혹은 indirectly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너가 직접적으로 칭찬을 하거나 혹은 간접적으로 칭찬을 하는 거. 얘들아, 여기서도 잘 살펴봤을 때 얘네 두 개는 반이어다, 그치? 자, 그래서 아, 보통 이 네모 어휘에서는 반이어들이 많이 등장하는구나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좀 눈치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쵸? 그랬을 때 너가 직접적으로 칭찬을 하거나 간접적으로 칭찬을 할때 other people, particularly 특히나 Anybody who suspects you might want something from the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특히나 어떤 사람을 칭찬할 거냐면 의심하는 사람을 칭찬을 하는 거지. 뭐라고 의심해? 아, 반드시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 원하는 게 있을 거야. 라고 의심을 하는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칭찬을 하거나 간접적으로 칭찬을 하거나 이렇게 한다면 They tend to discount your effor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그 칭찬을 들은 사람은 너의 노력을 깎아내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 자, 왜 깎아내리냐면요. Because they suspect 뭐라고 의심하기 때문이래? You are intentionally trying to influence them through flatter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가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접근한다고 생각한 거지. 뭐를 통해서? 아첨 혹은 아부를 통해서 아, 저 사람 나한테 잘 보이려고 일부러 저런 말 하네 라고 의심을 하기 때문이래. 어떤 경우에 그래 얘들아?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칭찬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적으로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오늘 너무 예쁘세요 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말을 했을 때이 사람들은 뭐라고 느낀다는 거야? 아우 아부를 통해서 나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구나 라고 의심한대. 그렇게 의심을 함으로써 너가 가지고 있는 노력을 깎아내리려고 할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 너가 직접적으로 그 사람한테 가서 칭찬을 하는 게 부정적인 효과를 낼 수도 있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쵸? 자, 그랬을 때, a third party compliment. 그런데, 반면에,
A third party complement eliminates일까 혹은 encourages일까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제3자를 통해서 하는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this skepticism, 얘들아 skepticism은 회의론이에요. 즉 이러한 의심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직접적으로 가가지고 칭찬을 하는 게 아니라 제3자를 통해가지고 내가 칭찬을 하게 되면 이런 의심을 어떻게 할 수 있어? 없앨 수 있지. 제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eliminate를 동그라미 쳐주면 되겠습니다. encourage는 무슨 뜻이죠, 얘들아? 촉진하다, 유발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자 이러한 회의론을 유발한다는 아니고 제3자를 통해서 칭찬을 하게 되면 이런 의심을 없앨 수 있는 거지. 그쵸? 그랬을 때 to construct a third party complement 이러한 제3자를 통한 칭찬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You will need to find a mutual friend or acquaintanc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는 공통의 친구나 혹은 공통의 지인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거지. 그치 얘들아. 공통의 겹치는 친구가 있어야지 그 사람이 그 내가 칭찬하고 싶어하는 사람한테 가서 칭찬을 전달해 줄 거잖아. 그치? 자 그런데 이 서로서로 하는 친구와 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Who knows both you and your person of interes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랑 너가 관심이 있어하는 그 사람 둘 다 알고 있는 그 공통의 친구나 공통의 지인이라고 하는 것을 필요로 하게 된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Further, 더 나아가서 You should be relatively certain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너는 상대적으로 좀 확신이 있어야 돼 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냐면 그 제3자가 너가 선택한 제3자가 뭐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되냐면 Pass along your compliment to the person for whom it was intend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칭찬이 의도된 사람한테 가가지고 너가 말한 그 칭찬을 전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확신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친구한테 실컷 칭찬을 했어. 내가 관심이 있어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실컷 칭찬을 했는데 이 친구가 그냥 듣기만 하고 전달을 안 해주는 거야. 그럼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인이 내가 전달한 칭찬을 그 사람한테 가서 전달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확신도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is this clarification 얘들아 clarification 하면 설명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러한 설명이 of information is successful. 설명, 정보의 설명일까? 혹은 transmission 하면 전달입니다. 정보의 전달이 성공적이라면 이라고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얘들아 그럼 여기서 clarification, 설명일까? 혹은 transmission, 전달일까? 라고 지금 물어본다면 앞서서 어떤 내용이 나왔어요? 앞서서 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했냐면요. 너가 전한 그 칭찬이 그 사람한테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그거에 대해서 확신을 해야 된다고 했었어. 자, 그 말인즉슨 이것이 성공적으로 전달된다면 이라고 해서 다음 문장에서 이어지면 좋겠죠. 자, 그랬을 때 clarification, 설명이라고 한다는 표현보다는 뭐 만약에 이러한 전달이 정보의 전달이 성공적이었더라면 내가 성공적으로 칭찬하고 싶어하는 그 사람 귀에 들어가게 되었더라면 The next time you meet your person of interest 너가 정말 관심이 있어하는 그 사람을 다음번에 만났을 때 He or she 그나 그녀는 will see you from a positive perspectiv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를 어떤 시각으로 보게 될 것이다? 아,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얘들아 이 문제 이 지문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 거냐면요. 누군가 직접적으로 칭찬을 건넨다고 했을 때 상대는 뭐를 의심할 수 있어? 아, 저 사람 아부 떠는 거 아니야? 아첨을 의심할 수도 있지만 제3자를 통한 칭찬은 이러한 의심을 eliminate. 여기서는 skepticism이라고 해서 회의론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러한 의심을 없앨 수 있고요. 중간에 있는 친구를 통한 정보의 전달이라고 하는 것이 성공할 경우에는 대상자는 당신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근데 얘들아, 지금 여기 지문에서 지금 두 문제 풀어봤거든요. 그쵸? 네모 어휘에 대해서 두 문제 풀어봤는데 두 문제 풀어도 살짝 감이 오는 게 있었어. 어떤 내용이 감이 와요? 네모 어휘 같은 경우는 네모 안에 있는 단어들이 어떻다? 뭔가?
대조적인 바니어들이 있는 경우들이 많구나라고 하는 거 아마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었을 것 같아. 그래서 아마 여러분 어휘 부분 처음에 들어오게 될 때 바니어들을 반드시 암기해 두세요라고 하는

그런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다? 이런 네모 어휘 같은 경우는 반이어들이 많이 등장한단 말이야. 그러면 내용을 이 단어 하나로 인해서 확 바꿔버릴 수도 있는데, 이거를 잘 고를 수 있는 노하우는 뭐다? 반이어들을 많이 알고 있는 거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들아, 네모 어휘 같은 경우에는 오늘날 많이 등장하고 있지는 않은데, 최신 기출까지는 아니지만 언제 다시 등장할 수 있으니까 이런 반이어들도 반드시 정리해두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네모 어휘로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

바위에 새겨진 그림. 수천 년 전 한반도에 살았던 고대인들은 돌과 바위에 자신들의 삶과 생활을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살았으며 무엇을 기원했을까요? 고대인들의 흔적을 찾아 떠나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대곡리에 있는 암각화는 선사시대의 것입니다. 태화강 지류인 대곡천 중류에 수직으로 서 있는 바위 절벽에 새겨진 그림이죠. 반부대 암각화의 규모는 넓이 10m, 높이 4m에 이릅니다.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활과 풍습을 알 수 있는 최고 걸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죠. 암각화에는 고래 그림이 46점 새겨져 있는데 놀라울 정도로 실제와 흡사합니다. 등은 검고 배는 흰 범고래. 몸집에 비해 가슴 지느러미가 작은 향유고래. 새끼를 등에 올려놓은 고래. 이 고래에 묘사된 뾰족한 것은 작살입니다. 사냥한 고래를 끌고 가는 배도 보이네요. 암각화 그림은 세계 최초의 고래 사냥을 보여주고 있죠. 암각화에는 고래 외에도 달리는 사슴떼와 맹수, 춤을 추는 듯 보이는 사람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암각화가 수천 년간 제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림 위에 지붕 역할을 하는 암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울주군의 또 다른 암각화는 천전미 각설입니다. 비스듬히 기울어진 넓은 바위면에는 선사시대부터 신라시대까지 선조들이 남겨놓은 기록물이 있습니다. 반부대 암각화가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현된 것과는 달리 천전미 각속에는 기하학적인 문양들이 다수 새겨져 있습니다. 대상을 추상화한 것이죠. 동심원은 태양을 상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생명과 풍요의 상징인 비와 물을 나타낸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0: 사람의 얼굴과 사슴을 닮은 몸체. 인두수신상은 선사시대 사람들이 숭배하던 신수의 하나로 추측됩니다. 인물상이 뚜렷이 파악되는 것은 모두 일곱 군데인데 극도로 단순화된 표현법을 쓰고 있어 괴상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이곳에는 또한 800자가 넘는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6세기부터 9세기까지 신라시대 때 쓰여진 글자들입니다. 천전리 각성 맞은편에는 공룡 발자국 화석을 볼 수 있습니다. 전기 백악기인 1억 년 전의 것으로 대형 초식동물과 중형 초식동물의 발자국들이 선명하게 남아있습니다. 확인된 발자국은 131개. 화석의 행렬로 보아 공룡들은 이 일대를 평화롭게 배회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상북도 영일군 칠포리 암각화구는 청동기 시대 암각화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칠포리는 바닷가 마을로 바다 주변과 야산 계곡 옆 바위면에서 암각화 유적이 발견됐습니다. 산기슭에 있는 암각화는 본래의 위치에서 떨어져 나가 모두 세 군데로 흩어져 있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바위에는 두툼한 칼의 손잡이 형태가 새겨져 있고 알구멍도 있습니다.
1: 마름목골에 칼 손잡이 마름목골에 옆구리가 줄어들면서 밑으로는 길게 퍼져 있는데 우편에 보시면 U자 모양의 홈이 파져 있고 그리고 구멍이 뚫려 있고 가로로 또 이렇게 선각을 꺾고 구멍이 두 개 또는 세 개 또는 없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문양이 조금씩 다른데 공개된 어떤 제2장소라기보다 시족의 어떤 족장이라든가 또는 시족을 대표하는 수장이 여기 와서 비밀스러운 제의를 행사하지 않았나 지금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 여기에도 왜 따로 그려진 그림이 한 점 있는데 표시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긴 조금 특별한 게 이웃따라 이렇게 있고 여기도 홈이 발견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위 구멍, 가로선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여기는 아마 가장 후대에 그려진 것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0: 바닷가 언덕배기 들머리 암각화에는 고인돌이 새겨져 있습니다. 칼의 손잡이 형태, 화살 모양, 화살촉 등이 보이죠. 암각화에 새겨진 문양들을 현대인들이 정확하게 밝혀낼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그들이 기원했던 바를 추측할 뿐이죠.

0: 개념을 알면 문제가 보이고 개념을 알면 답이 보인다? 그 때문일까? 여기저기서 개념 학습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개념의 의미는 무엇일까? 개념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일반적이고 보편적이라는 뜻이 담겨있다. 결국 개념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내용이나 지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김민우 군에게도 개념은 어렵고 추상적인 것이었다. 하지만 수학에서 개념이 중요하다는 걸 인식하고 개념 공부에 집중한 민우 군. 민우 군은 개념을 알고 나서 수학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다.
1: 기초적인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수학에 있어서는 그런 기초적인 부분이 바로 개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0: 2017년 수능 수학 만점. 개념을 통한 공부법으로 자신 없던 수학을 만점으로 올린 김민우 군의 수학 개념 이해 공부법을 지금 소개한다. 지난 2월 원주의 한 장학회에서 장학금 수여식이 있었다. 원주 지역 학생 중 자신의 환경에서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이 수여되는 것인데 장학생들 중엔 올해 서울대에 입학한 김민우 군이 있다. 사교육 없이도 자신만의 공부 방법을 찾아 성실하게 공부를 해왔던 김민우 군. 그 노력 덕에 결국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이런 민우 군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부모님. 부모님은 이런 민우 군이 대견하고 기특하다.
2: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게 잘 아이가 네. 정말 없는 듯이 너무 컸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안하면서도 고맙고 좀
3: 정말 기쁘고 항상 자랑스럽죠.
0: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집이 있는 원주를 떠나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는 민우 군. 이런 민우 군이 가끔 집에 올 때마다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곳이 있다는데 바로 민우 군이 다녔던 학교 근처에 있는 도서관이다.
4: 저 도서관이 제가 학교 다음으로 공부를 많이 했던 곳인데요. 저희 어머니가 집에서 공부방을 운영하셔서 종종 도서관에 많이 와서 공부를 했어요.
0: 학교만큼이나 많은 시간을 보낸 곳이기에 도서관이 내 집처럼 편안했다는 민우 군. 민우 군은 도서관에서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 공부를 해왔다. 하지만 열심히 해도 잘 풀리지 않는 건 수학. 초등학교 때 수학 경시대회에 나가 수상할 만큼 수학에 자신이 있었지만 언젠가부터 수학 성적은 늘 제자리였다.
1: 저는 중학교 때는 개념에 대한 이해보다 문제풀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문제 푸는 데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개념은 모른 채 풀었던 문제는 여러 번 계속 반복하면서 풀 수 있지만 새롭게 나오는 문제 또 새로운 유형에는 전혀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0: 고등학교에 입학해보니 수학 공부는 더욱 녹록치가 않았다. 점점 더 어려워지는 수학. 그중 새로운 유형의 문제에 부딪히는 일이 잦아지면서 민우 군은 자신의 공부법을 되돌아보게 되었다. 그러다 문득 기본에 충실해보자는 마음으로 개념서를 차근차근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다. 개념서를 보니 왜 자신의 성적이 오르지 않았는지 깨닫게 된 민우 군. 민우 군은 수학 개념의 중요성을 깨닫고 개념의 기본인 공식부터 다시 공부했다.
1: 사실 공식이라고 하면 개념의 일부일 뿐이지 공식은 개념의 전체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개념에는 공식도 있지만 그 공식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 그 공식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와 같은 공식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까지 포함한다고 생각했는데 공식만 외워서는 그걸 알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서 저는 공식의 증명 과정까지 모두 다 공부했습니다.
0: 공식과 증명 과정을 이해하라. 민우 군의 수학 공부 비법. 처음부터 다시 수학 공부를 시작하기로 한 민우 군은 공식과 증명 과정을 먼저 살펴보기로 했다. 먼저 개념서에 있는 공식을 노트에 적으며 개념에 집중했다. 공식은 노트에 적고 외우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익히도록 했다.

0: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노트에 적어 내려가는 내용이 우리가 아는 공식과는 좀 달라 보이는데.
1: 지금 쓰는 건 공식이 아닌 것 같은데요?
2: 지금 쓰고 있는 건 공식에 대한 증명 과정인데요. 저는 공식을 공부할 때 공식 증명 과정까지 쓰면서 외웠습니다. 개념서에 보면 공식이 있고 또 증명 과정이 있는데 많은 학생들이 공식만 외우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공식과 함께 증명 과정도 외웠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공식을 단순히 암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공식이 어떤 원리를 통해서 만들어졌는지를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3: 왜 그렇게 공부한 이유가 있어요?
2: 처음엔 저도 공식만 외웠었는데 공식만 외우다 보면 간단한 문제는 풀리지만 그 공식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필요로 하는 문제는 풀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공식을 증명하면서 그 공식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문제도 좀 더 수월하게 풀 수 있었습니다.
0: 민우 군은 증명 과정 또한 반복적으로 노트에 적었다. 적다 보니 공식에 대한 이해가 생겼고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 저절로 증명 과정을 익힐 수 있었다. 민우 군이 집중한 수학 공부법은 첫째, 공식의 증명 과정을 파악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파악된 증명 과정을 노트에 반복적으로 적으며 이해하고 익히도록 하는 것이다.
3: 이런 방법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공식이 잘 외워져요?
2: 공식 증명 과정을 통해서 공식을 외워서 공식도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수 있었어요.
3: 그럼 공식도 많이 외우고 있겠네요?
2: 네, 그럼요.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3: 그럼 등비수열의 합의 공식도 증명해 볼 수 있어요?
2: 제가 했던 거니까 당연하죠.
0: 공식과 증명 과정을 집중적으로 공부했던 민우가
2: 등비수열 A에는 A 더하기 AR 더하기 AR의 제곱 A
0: 제작진의 갑작스러운 질문에도 거침없이 증명 과정을 써내려 가는데
2: 이 공식은 SN이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을 더한 거라서 N개의 항을 모두 다 더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두 개의 항만 남게 한다는 원리를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SN과 SN의 R을 곱해준 RSN을 빼서 두 개의 10을 빼면 두 개의 항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남은 두 개의 항을 가지고 SN에 대한 공식을 찾아낸 것이 이 공식에 대한 증명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실제로 개념서의 증명 과정과 노트에 적은 증명 과정이 일치. 이처럼 공식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증명 과정을 함께 공부하면서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까지 세심하게 기억할 수 있었던 것이다. 민우 군은 문제 풀이를 할 때도 본인만의 공부법인 증명 과정을 적용했다. 문제를 풀기 전 그 안에 담긴 공식과 증명 과정을 파악하면서 문제를 풀어갔다. 민우 군은 문제 풀이에 공식과 증명 과정을 적용하기 위해 우선 자신만의 방법으로 노트를 정리했다. 그래서 노트 한 면에 문제를 풀기 위한 공식과 공식의 증명 과정, 그리고 문제 풀이와 답을 한눈에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적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풀고 답을 확인한 민우 군. 하지만 답만 맞았다고 다 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증명 과정까지 꼼꼼히 확인해서 다 맞아야 비로소 알게 됐다고 생각했다.
2: 저는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단순히 스킬이나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 공식과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라고 생각했어요. 문제에 대한 답은 맞지만 증명 과정이 맞지 않으면 그 문제에 사용된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증명 과정이 틀렸다? 그럴 경우에 문제를 다시 한번 증명 과정 그리고 풀이까지 여러 번 반복하면서 풀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0: 민우 군은 문제 풀이 과정에서 필요한 공식과 공식을 이해하는 증명 과정 그리고 이 증명 과정을 통한 풀이까지 이끌어내도록 노트에 적으면서 문제 풀이를 했다. 또 푸른 문제는 답만 확인한 것이 아니라 공식과 증명 과정까지 확인하면서 제대로 이해했는지 꼼꼼히 점검했다.
4: 보통 일반적인 학생들은 개념을 안다라고 할 때 나 그거 알아. 이런 느낌이라면 민우 군 학생이 개념을 안다라는 거는 설명할 수 있다로 풀이가 될 것 같습니다. 즉 종이에다가 설명하면서 써내려갔다라는 얘기는 그 개념의 이해 정도가 다른 학생들과 가장 큰 차이점으로 보이는 거고, 그런 개념이 철저한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유형들을 연습할 수 있었을 거고, 그리고 시험에 나오는 스타일들을 볼 수가 있지 않았었을까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수학 점수가 나쁜 게 이상한 거겠죠.
0: 민우군의 수학 공부법, 공식과 증명과정을 이해하라. 먼저 민우군은 수학은 공식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증명과정을 알아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공식과 증명과정을 파악했다. 또 이런 증명과정은 노트에 반복적으로 적으며 이해했는데 그 과정에서 오랫동안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문제풀이 과정에서는 필요한 공식과 공식을 증명하는 과정, 그 과정을 통한 풀이까지 차례대로 노트에 정리하면서 답을 이끌어냈다. 이렇게 나온 답은 공식에서 증명 과정까지 다시 확인을 하면서 완벽하게 이해를 했는지 점검했다. 민우군이 졸업 한 달 만에 모교를 찾았다. 유독 어려웠다는 3월 모의고사 때문에 위축된 후배들을 위해 선생님이 선배인 민우군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다. 또 특강과 함께 후배들을 위한 멘토링까지 진행해보기로 했는데, 멘티 1차 선발은 선생님들의 추천으로 이루어졌다.
5: 성실성도 좀 의지가 강한 아이를 선정을 해주면 가르치는 부분은 잘할 것 같아요.
0: 이렇게 선생님의 추천을 받아 1차로 선발된 학생들 중에서 멘티를 선정할 예정인데, 이 지원자들이 넘어야 할 관문은 멘티 지원서 작성과 함께 민우군이 준비한 증명 문제를 푸는 것이다. 한편 옆 교실에선 민우군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5: 거기 있는 문제 좀 풀어보시고 뒤에 증명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어려움 같은 걸 좀 적으시고요.
0: 거침없이 멘티 신청서를 작성해 나가는 지원자들. 그런데 증명 문제가 나오자 학생들의 펜이 갈 길을 잃고 멈춰버린다. 생각지 못했던 증명 문제, 지원자들이 많이 당황한 눈치다.
5: 이거 증명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운 점이 없었어요?
6: 뭘 곱하고 또 뭘 빼야 되는지 그게 좀 헷갈려서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7: 공식만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서 증명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해봤는데, 막상 이렇게 또 증명하려고 해보니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8: 정확한 원리를 알고 있어야 증명할 수 있는데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그게 되게 어렵고.
0: 증명 과정이 어렵고 익숙치 않았던 지원자들. 민호군은 지원자들이 써낸 증명 과정을 진단해보기로 했다.
2: 이번에 증명 문제를 풀면서 어려운 문제를 풀 때처럼 성취감을 느낀다는 학생도 있었지만, 그 고등학교 수업 시간에만 증명을 하고 그 이후에는 복습을 하지 않아서 증명하는 데 많이 어려움을 느낀다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멘토링을 해주면서 좀 더 좋은 성과를 보이면 좋겠는데, 지금 고민되는 친구들이 공식은 알지만 그에 대한 원리를 잘 모르고 증명에서 힘들어하는 친구가 좋을지, 아니면 공식과 증명 과정을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제가 멘토링을 해주면 좋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0: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멘티는 누굴까? 신중하게 고민하는 민호군. 과연 민호군은 어떤 지원자를 선택했을까?
9: 안녕하세요. 2학년 2반 김재중입니다.
0: 멘티로 선정된 2학년 김재중 군. 평소 개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인지 문제 난이도에 따라 성적 편차가 큰 것이 고민이다.
9: 저희 담임 선생님 통해서 연락 오고 그 다음 작가님한테 연락이 왔거든요. 저도 되게 놀랐어요. 갑자기 연락이 와서.
2: 다른 학생들보다 가장 수학 등급을 올리고 싶어하는 의지가 커 보이는 학생이었고, 또 하나는 재중이 같은 경우에 공식에 대한 어떤 이해는 있지만 그에 대한 증명 과정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 더 코치를 해줄 수 있는 학생이라고 판단이 돼서 재중 학생을 멘티로 골랐습니다.

0: 멘토링 첫날. 본격적인 멘토링 시작 전 멘티 재준군이 제출한 멘티 신청서를 먼저 살펴보는 민호군.
1: 등급 폭이 컸어.
2: 네.
1: 그렇게 크게 등급을 올리고 싶어하는 이유가 있었어?
2: 저는 막 엄청 크게 바라는 게 아니고 지금 단계에서 일단은 한 2등급까지 찍어보는 게 되게 저만의 목표라 생각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었고 그 단계까지 오르고 나서 어느 정도 노하우가 생기면은 1등급으로는 금방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감히 한번 그렇게 써봤습니다.
0: 성적을 올리기 위한 첫 걸음. 여러 개념 중 기본이 되고 중요한 등차 수열 합의 공식을 재중이가 풀었던 멘티 신청서를 보면서 먼저 진단을 보았다.
1: 사실 증명 방법에서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하진 않았어.
2: 네.
1: 그래서 정확하게 공식 증명이 안 된 상태였고
2: 네.
1: 공식이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는지 몰라서
2: 네.
1: 마지막 공식도 원래 공식과 다른 공식을
2: 네.
1: 한 거야.
2: 갑자기 이렇게 나와버려서 놀라긴 했어요.
1: 이게 똑같은 게 N개만큼 곱해져 있잖아.
2: 네.
1: 처음에 SN이 있었지.
2: 네.
1: SN 쓰는 것까지는 잘했거든. 근데 그 다음 SN 한 번 더 쓰잖아. 그때는 똑같은 거를 N개를 만들어줘야 되잖아.
2: 네.
1: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써야 돼.
2: 아.
1: 반대로. 처음에는 마지막 항부터 쓰고 하나씩 거슬러 올라가는 거.
2: 아예 거꾸로.
1: 응. 그러면 이거 두 개를 더하지.
2: 네. 2S.
1: 더하면 똑같은 게 N개만큼 나오거든.
2: 네.
1: 똑같은 게 2A 플러스 N-1D. 근데 이게 두 번 된 거잖아. 이게 더한 게
2: ESN이니까
1: SN은
2: 2분의
1: N 곱하기
2: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1: N-1D. 지중이 이거 첫 번째는 그대로 썼는데
2: 네.
1: 두 번째 SN 왜 반대로 썼는지 알아?
2: 잘 모르겠어요.
1: 그럼 이 공식에 다른 식이 있는 거는 알고 있어?
2: 네.
1: 어떻게 쓰는 거지?
2: 2분의
1: N
2: A 플러스 L
1: 그래서 여기 L이 마지막 항이잖아.
2: 네, 처음 항 끝항이요.
1: 그래서 처음 항과 끝항을 더하는 걸 만들려면
2: 네.
1: 뒤집어 쓰면
2: 네.
1: 모든 항을 더했을 때 다 처음 항과 끝항을 더한 것과 같은 값이 나오는 거야.
2: 아.
1: 그래서 그런 원리를 파악하고 있으면 증명을 어떻게 하는지도 알 수 있고 또 공식도 나중에 기억을 하려고 했을 때 더 잘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 지금부터 내가 어떤 방식을 사용해서 수학 공부를 했는지를 알려줄 거야.
2: 네.
1: 보통 개념서에 보면 처음에 공식이 나와 있거든.
2: 네.
1: 근데 보통 다들 이 공식 부분만 중요하다고 생각해.
2: 맞아요.
1: 그런데 내가 중요하게 생각한 건 그 공식 밑에 나와 있는 공식에 대한 증명 과정이야. 그래서 나는 공책이 있으면 공책에다가 처음에 공식을 한번 쓰고
2: 네.
1: 그 공식을 반복해서 쓰는 게 아니라 공식에 대한 증명 과정을 반복해서 썼어.
2: 네.
1: 그 증명 과정을 반복해서 쓰다 보니까 오히려 공식도 더 잘 외워지고 또 개념도 더 잘 파악하면서
2: 네.
1: 어려운 문제에도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었어.
0: 멘토 민호군에게 배운 대로 바로 실행에 옮겨보는 멘티 재준군. 공식의 증명 과정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적어보려 노력을 해보는데 그런데 증명 과정을 적던 멘티 재준군이 한숨을 쉰다. 계속 적다 보니 왠지 의구심이 들기 때문이다.
2: 깜지 쓰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1: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일단 머릿속에 남는 거잖아.
2: 네.
1: 근데 공식에 대한 증명 과정이 워낙 복잡하고 양 자체도 많다 보니까
2: 맞아요.
1: 한 번만 봐서는 그 머릿속에 남기기가 너무 어려워.
2: 네.
1: 그래서 나는 1학년 때는 이런 공식 증명을 항상 반복을 했었어.
2: 네.
1: 또 2학년 돼서는 기출문제를 같이 풀면서 그 공식과 개념을 어떻게 문제에 적용시킬지를 파악해봤고 나중에는 그 공식과 개념이 체계가 잡히니까
2: 네.
1: 이런 증명 과정은 생략하고 문제만
2: 바로
1: 여러
2: 바로?
1: 번 많이 풀면서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했어. 지금까지 개념서를 가지고 개념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2: 네.
1: 알려줬고 이제는
2: 네.
1: 기출문제를 내가 어떻게 풀었는지 알려줄 거야. 처음에는 그 문제에 필요한 공식을 제일
2: 네.
1: 위에 썼어.
2: 네.
1: 그 다음에 그 공식에 대한 증명 과정을 쓰고
2: 네.
1: 마지막에 그 문제의 풀이를 쓰고 그래서 답을 구했어.
2: 네.
1: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방법을 다 사용한 다음에 답을 냈거든. 보통은 문제를 보면 프리부터 하잖아.
2: 네.
1: 그런데 처음에 문제를 풀 때는 그 공식이나 개념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정리가 안 되어 있을 수도 있어.
2: 네.
1: 그래서 가장 먼저 공식을 알고 있는지 쓰고 그 공식이 어떤 건지 또 그 공식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 내가 정말 잘 알고 있는지를 증명 과정을 통해서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풀이 과정을 통해서 알아본 거야.
0: 멘티 재중군

0: 지우고 다시 써내려가는 재중군. 재중군은 이런 과정까지도 배워가는 중이다.
1: 아니 근데 되게 신기했던 게 있었는데요. 제가 이거 풀다가 그 공식하고 이거 다 하긴 했는데 원래 습관대로 그 이거 위에 것만 보고 제 옛날 하던 대로 했었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중간에 틀린 거예요. 근데 하다가 틀렸는데 제가 어디서 틀렸는지를 위에 증명 과정을 보고 다시 찾았고 그 찾고 나서 이 증명을 생각하면서 다시 풀어보니까 답이 금방 나왔어요. 이거 되게 신기한 방법 같아요.
2: 막상 해보니까 이해가 됐어요. 어떻게 보면 깜지 쓴다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되게 처음에는 되게 혼란스러웠어요. 이게 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까지 하면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 가지고 있었는데 증명이 바로 위에 있으니까 내 풀이 과정 중에서 어떤 게 잘못된 것인지 바로 찾을 수 있었고 이제 증명 과정을 계속 반복해서 쓰다 보니까 머리에 어느 정도 기억이 남아서 그 증명과 비슷한 풀이를 풀 때 이 증명이 얼핏 기억나는 것 같은데 하면서 다시 한번 돌이키면서 볼 수도 있었고 뭐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정확한 답을 구할 수 있어서 되게 신박하고 또 특별한 그런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3: 이렇게 개념 공부를 증명을 통해서 했고 네. 또 기출 문제를 풀 때도 어떻게 푸는지 다 오늘 배웠으니까 오늘 집에 가서 기출 문제 오늘 풀었던 방법대로 공식 쓰고 증명 과정 쓰고 풀이 과정 쓰는 이 방법으로 네. 문제를 풀어와봐. 그리고 내일 확인 검사를 해보자.
1: 네.
3: 가자.
1: 네.
3: 오늘 어땠어?
1: 뭔가 좀 되게 좀 처음에 낯설긴 했는데 그래도 되게 도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집 가서 좀 많이 연습 좀 많이 해보려고.
3: 네.
0: 그날 저녁 멘토 민호군이 내준 과제를 배운 방법대로 풀어보는 재중군. 멘토가 알려준 방법을 짧은 시간 안에 터득하기는 힘들지만 재중군은 한 단계 한 단계 멘토가 일러준 대로 따라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4: 멘토 형한테 배운 공부법이 잘 돼요?
2: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증명 과정을 정확하게 완벽하게 이해하면서 문제를 푸는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민호 형이 내려오시면 그때 물어볼 생각이 있습니다.
0: 의지와 노력 그리고 멘토링까지 재중군에게 좋은 결과가 있길 기대해본다. 다음 날 2차 멘토링이 시작됐다.
3: 그럼 우리 이제 숙제 검사부터 해보자.
1: 네, 여기.
0: 일러준 대로 노트에 공식과 증명, 풀이까지 정리해온 멘티 재중군.
1: 거꾸로 다시 써봐서 했더니 문제가 이렇게.
0: 풀었던 과정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모습에 멘토 민호군은 내심 뿌듯한 생각이 든다.
1: 여기도 다 증명.
3: 숙제를 다 잘 해왔는데 혹시 하면서 새롭게 느낀 게 있었어?
1: 서술형 문제를 이렇게 공식, 증명, 풀이 과정으로 해봤는데 제가 이 과정에서 이거는 제가 알고 있어서 여기다가 증명을 해봤고 다른 공식 하나가 더 있어서 제가 그 공식은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좀 어렵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풀 수 있는 팁 같은 거 하나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3: 보통 어려운 문제를 왜 어려워하냐면 어려운 문제는 하나의 개념으로 풀기가 어렵고 여러 개의 개념이 섞여서 나와.
1: 네.
3: 그런데 그때 문제를 풀 때 다들 너무 하나의 개념에만 초점을 맞춰서 다른 개념을 잘 신경을 안 써.
1: 그랬던 것 같아요.
3: 그래서 두 가지의 개념이 나오면 두 가지의 공식을 모두 다 증명을 해보거나 그 개념을 다 살핀 다음에 문제를 풀면 두 개념 다 빠지지 않고 챙길 수 있어. 그래서 보통 이렇게 개념이 두 개를 나오면 공책을 반을 이렇게 접었어. 두 개의 공식에 대한 증명 과정을 각각 써줬어.
1: 반 접고.
3: 그래서 한쪽에 공식 하나를 쓰고 또 하나의 공식을 쓰면 각각 반쪽에다가 그의 공식에 대한 증명을 써서 그리고 그 두 공식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잖아.
1: 네.
3: 그러면 이제 그 문제 풀이는 하나가 될 테니까 그 두 개를 포괄해서 풀이 과정을 하나로 낸 뒤에 답을 냈어. 그래서 여러 개의 개념이 나오면 사실 하나의 공식이나 개념에 집중해서 문제를 더 어렵게 생각하기가 쉽거든.
1: 맞아요.
3: 게다가 어려운 문제들은 이렇게 복합적으로 여러 개념이 섞여 나오니까 하나의 개념이라도 빠뜨리면 문제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 그래서 두 개의 공식 다 챙기려면 이렇게 각각 증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0: 문제를 풀면 어떤 개념도 놓치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거지.
1: 아, 네.
2: 실제 수학 문제라는 거는 표현이 바뀌어요. 하지만 명확한 개념을 알고 있는 친구들은 그 표현들이 바뀌어졌을 때 아, 이건 똑같은 거잖아 이렇게 구별을 해내거든요. 그래서 개념을 명확히 안다라는 거는 그 구별을 할 수 있냐 없냐로 해석이 되어질 것 같아요. 나중에는 풀면 풀수록 똑같다 다르다 이런 걸 구별해낼 수 있는 표현 능력도 훨씬 더 좋아지게 되는 거고 가공할 만한 무기가 바로 개념이 아닌가라고 판단됩니다.
0: 그 개념이 문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거든. 네. 문제를 많이 풀면서 수학에 대한 유형을 파악하면 좋을 것 같아. 네. 문제집이 여러 개가 있어서 고민되는 게 많을 거야.
1: 맞아요.
0: 어떤 문제집을 풀어야 할지. 그래서 내가 추천하는 건 처음에는 유형별 문제집을 풀면서 각각의 공식과 개념에 대한 문제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런 유형을 파악하는 게 좋고 수능과 가까워져서는 회차별 기출 문제집을 풀면서 실전 감각을 익히는 게 좋을 것 같다.
1: 네, 알겠습니다.
3: 정말 유익했던 시간인 것 같아요. 이 한마디가 전부인 것 같아요. 멘토링 활동을 통해서 지금 저의 수학 공부법에 대한 문제점도 다시 한번 자각하게 되었고 이번에 했던 멘토링 바탕으로 더 나은 수학 성적을 받아서 꼭 저의 수학 선생님도 그렇고 민우 선배님께도 또 이제 저희 부모님께도 그 기쁨을 안겨드리고 싶다는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4: 이제까지 증명을 통한 공부법을 배웠다면 앞으로는 문제 유형 파악이 중요. 그 때문에 멘토링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민우 군은 오늘도 당장의 꿈이 아닌 많은 경험을 통해 기회를 만들고 꿈을 만들어가는 중이다.
0: 100, 1000만, 2억. 확고한 꿈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꿈이 없다는 건 오히려 좀 더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다는 거고 그런 기회 속에서 정말 제가 원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5: 자, 시작! 인터뷰 탈 때는 이제 열 문제 풀 경우 이렇게 빨리 푼다고, 아, 그러네.
0: 아, 이렇게 하면 이 정도? 어떻게 하지?
6: 파이팅 한번 해볼까?
7: 어, 그럴까요? 하나, 둘, 셋,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원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원은 수험생들을 위한 최고의 수능 강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평등 교육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EBS 플러스 원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우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펭수가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당기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완강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0: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물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불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탑. 저 경비펜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1: 그럼 안 짠!

안녕하세요. 김나리입니다. 그대들, 우리 드디어 마지막 단원이에요. 통계적 추정이라는 단원까지 이렇게 잘 오셨는데, 좋아. 그럼 오늘도 우리 확률 넌센스를 보면서 마지막 단원의 문을 한번 열어봅시다. 볼게요. 저희의 오늘의 넌센스는 앞으로의 왕강이 여러분들의 실력으로 남을 확률은? 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저희가 이제 엄청 많지 않은 강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당연하게 이제 마지막 강의까지 들을 것으로 저는 믿음이 갑니다. 그래서 방금 말했듯이 많지 않은 강의더라도 지금의 끝까지 마무리를 한다라는 것은 정말 칭찬받을 일인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지금 잘해주시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한 포인트가 이제 실력으로 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잖아요. 저희가 이제 같이 실력으로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전달하려는 그 내용이나 어떠한 이론이 잘 전달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도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또한 많이 이제 믿어야 되거든요. 그대들이 많이 직접 노력해주고 많이 풀어봐주고 복습을 해줘서 이제 그 노력의 성과를 같이 만들어야 된다. 그렇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두 강 남았는데 저희의 마지막 강의도 같이 화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단원도 화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번 강의는 이제 통계적 추정 이라는 또한 색다르고 재밌는 내용이 등장을 해요. 한번 또 이에 대한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쭉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 이번도 앞에 이제 두 단원처럼 뭐 모든 단원이 그랬겠죠. 새로운 용어들이 이제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무엇을 의미하고 어떠한 이제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가를 정확히 잡아주셔야 되는데 하나씩 봅시다. 모집단이 있어요. 전체 집단이라는 걸 말하는 건데 예를 들어 제가 어떤 조사를 하고 싶어. 이때 모집단을 A 지역에 있는 고등학생이라고 큰 집단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너무나 많아. 그쵸? 근데 이 고등학생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야.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운동을 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싶은 거죠. 이에 대한 결과를 좀 이제 정리를 하고 싶은데 언제 이 A지역 친구들이 고등학생들을 잡아다가 그거 묶고 앉아 하겠냐고요. 너무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표본을 꺼내보자라는 겁니다. 표본은 우리가 이미 추출해서 얘 데려와보고 쟤 데려와봐서 한번 몇 명을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 고등학생들을 200명을 한번 임의로 추출해서 물어봤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표본 1, 저는 몇 시간 정도 운동을 해요? 라고 이제 어떠한 답을 해주겠죠. 그리고 또 몇 시간 정도 운동해요? 몇 시간 정도 운동하고요? 이런 식으로 200개의 답을 한번 뽑아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표본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에 대해서 평균을 내볼 거고요. 다음과 같은 X위의

바를 그려서 X바를 저희는 표본 평균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미 추출한 표본들에 대해서 평균까지 냈으니 우리가 이에 대한 정보를 얻는데 꽤나 유용하겠지. 따라서 우리는 지금과 같은 표본 평균을 생각해 볼 텐데 앞에 써 있는 것처럼 지금의 표본 평균은 우리가 200개에 대한 거니까 지금은 200에 대한 거를 200으로 나누면 그때의 표본 평균이 되겠다라고 계산해 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이 X바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알아볼 건데, 근데 아래에 보시면 이제 이 표본에 대한 분산과 표준 편차도 또한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표본 평균에 대해서만 아주 그냥 집중적으로 볼 겁니다. 왜냐면 이 표본 분산의 식을 보면 우리가 앞에서 했던 그 모분산 있죠.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분산에 대한 그 식에서 n이라는 그 분모가 n-1로 바꿔져 있는 것만 달라요. 그래서 그 공식, 그 정의를 기억하고 계시다면 이게 낫 이거야 할 텐데, 그러면 왜 n이 아니라 n-1일까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아무래도 몇 개의 표본에 대해서 그 정보를 얻다 보니 오류가 나잖아요. 그 오류를 최소화하는 게 이제 1이라는 것을 뺀 그 과정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쵸, 조금은 여러분들이 그냥 받아들여야 되고 애매하잖아요.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찰칵해두고요. 의미 알아야죠. 그러니까 찰칵해두고 우리가 집중할 곳은 표본 평균이고요. 그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살피고 또한 더 확장시켜 보도록 할게요. 좋아. 그럼 모집단에서 뽑는 그 표본에 대한 표본 평균을 한번 볼게. 보면 지금 어떤 모집단에 확률 분수 X가 있어서 확률 분포를 P로 나타냈더니 우리가 그 앞단원에서 했던 그 확률 분포가 또 오랜만에 이렇게 나왔어요. 각각의 확률 변수에 대해서 그 확률의 값을 이렇게 적어준 거잖아. 이럴 때 크기가 2인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구한 표본 평균 X바를 말을 하고 있어. 크기가 2니까 저는 표본을 두 개 뽑을 거예요. 그리고 2에 대해서 평균을 냈더니 그게 지금 그때의 X바가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저는 지금 풀에서는 우리가 표를 그리고 있진 않지만 저는 이 X바에 대해서도 이 확률 분포에 대한 표를 그려보려고 해요. 한번 그려볼게. 이번에는 X가 아니라 X바가 주인공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러한 표를 그릴 수 있을 테고, 우리가 어떻게 이제 적어넣기 시작하지? 이 X바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을 다 적어주면서 생각을 해보잖아요. 그럼 어떠한 값이 가능한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크기가 2인 표본을 추출할 건데 그에 대한 평균이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2가 뽑힌다고 생각해봐요. 이렇게. 그러면 그에 대한 2로 나누면, 평균을 생각해보면 마이너스 2가 일단 가능하겠죠. 괜찮아. 그리고 마이너스 2와 0이 뽑힌다고 생각하면 더해서 평균 내보니까 마이너스 1이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찾아보자라는 거지. 그러면 위에 어떠한 값들이 들어가게 되냐면 0 들어갈 수 있겠죠. 뭐 00 뽑힐 수도 있고 마이 2 뽑힐 수도 있잖아. 그리고 또 0이랑 2가 뽑히면서 그에 대한 평균인 1도 가능할 테고, 또 2랑 2가 뽑혀서 또 평균을 해주면 2까지 가능할 테다. 해서 지금 가능한 경우가 이렇게 되는 것 같고, 우리는 2에 대해서 아래에 확률에 대한 합계를 다 더해주면, 구해주면 1이 나온다는 것도 알아요. 그쵸? 그러면 이 확률들을 또한 이제 우리가 쳐다봐 줘야 되는 건데, 일단 문제를 한번 볼게요. 무엇을 묻고 있는가. 보면 X바가 제곱이 되어서 그 값이 0보다 클 때에 대한 확률을 생각해 달래. 그럼 지금 가능한 값들이 이렇게 있는데, 제곱해서 0보다 크다라는 것은 그 X바가 0이 아니면 되잖아요. 그치? 그럼 0일 때의 그 확률의 그 값 빼고 남은 위치에 들어가는 그 확률들을 다 생각해줘서 이 값들을 다 더했을 때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다 4개를 다 구해서 더해줘서 다음에 확률의 값을 구할까? 아니지. 눈치채셨어요. 이 0에 대한 그 확률을 구해서 1에서 빼주면 남은 4개의 합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는 접근할 거라는 것이 보입니다. 따라서 여기가 말이야 1에서 빼줄

x바가 0이 되는 것을, 그런 확률을 빼줄 건데, 좋아. 여기까지 왔고요. 그러면 이제 이 확률을 한번 구해보러 갑시다. x바가 0이 된다라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어떠한 두 개의 평균을 구했더니 0이 된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생각해줘야 될 게, 그 표본 두 개에 대한 순서쌍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를 생각해 줄 수가 있고, 그러면 평균이 0이 되는 한번 그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0, 0일 때 그렇겠죠. 더해서 일단 0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또 2랑 마이너스 2 가능. 그리고 마이너스 2랑 2 가능. 세 개밖에 없겠지. 우리는 지금 이 x1, x2에 대한 값을 이 위에 확률변수 x, 이 중에서 골라서 넣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케이스에 대한 확률을 다 생각해주면 된다라는 거고, 우리는 이 값을 어떻게 구하게 되냐면, 이 경우부터 생각해볼까요? 0과 0에 대한 확률. 그러면 위에서 0이 4분의 1이고 또 4분의 1인 거니까, 아, 4분의 1, 4분의 1 이렇게 곱해진 그 확률이겠구나라고 생각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다음, 2에 대한 확률도 구해줄 텐데, 우리 여기 A 채우면서 갈까요? 우리 A 채우는 방법은요, 1에서 4분의 1, 4분의 1 더해서 빼주시면 되겠지. 그럼 여기가 지금 4분의 2가 되어야 다 더해서 일단 1이 되겠구나라고 바로 찾아줄 수가 있고, 괜찮아. A가 4분의 2, 즉 2분의 1이죠. 이런 식으로 찾아준 다음에 이어갈게요. 그럼 이번에는 2와 마이너스 2가 각각 뽑힌다라고 생각하면 4분의 1이랑 4분의 2가 곱해지는 거야. 그럼 이 뒤는 4분의 1, 4분의 2가 되는 거고, 이때 어때? 앞에랑 결국 같은 확률을 갖겠죠? 그럼 여기다 이제 곱하기 2를 해줘서 이렇게 계산을 이어갈게요. 괜찮니? 그러면 우리가 16분의 여기 분자 1이고 이쪽은 4가 되어서 총 16분의 5다라고 우리는 여기에 대한 값을 이렇게 찾아줄 수 있으면서 저희가, 응? 응? 아하. 아, 이렇게 써버리면 안 되는데. 제가 지금 구한 거는 그대들, 여기죠? 우리 1 마이너스 여기 앞에 잠깐 없을게요. 제가 계산한 이 값은 이 x바가 0일 때에 대한 확률이고, 그럼 저희가 구하려는 지금 P가 x바의 제곱이 0보다 큰 이러한 확률은 아까 설명했듯이 1에서 16분의 5 빼면 되니까 16분의 11이구나. 최종답은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니? 좋아. 그래서 우리가 이 x바가 어떠한 값이 되는 거에서 확률을 구하는 방법을 이런 식으로 직접 순서쌍을 찾아보고 구해 줬는데, 봐봐. 우리는 이 표본 평균이 지금 포인트예요. 이 친구를 더 알아가고 싶어. 왜냐? 아까 말했던 전체 모집단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대략적으로 알아낼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 친구를 더좀더 알아보기 위해서 나는 얘에 대해서 평균도 궁금하고, 얘에 대해서 분산도 궁금하고, 이제 이 친구에 대해서 표준 편차도 궁금해. 그러면 우리가 지금처럼 확률 분포표가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평균 구하는 거 어떻게 해요? 앞에서 했었는데, 위아래 다 각각 곱한 다음에 쫙다 더해주면 평균이라는 그 값을 내는 과정이었잖아. 기억해. 그 다음에 분산은 또 어떻게 구해? 아래가 x, 위에가 x바에 대한 이 표니까 우리는 얘를 그 재평마 평제 있잖아. 재평마 평제. 즉, x바에 대한 제곱의 평균에서 앞에서 구했던 이 x바의 평균을 제곱해서 빼주면 또 이렇게 분산을 구할 수 있을 거야. 해서 이 표를 사실 채우면 이렇게 다 구할 수 있거든요. 아, 너무너무 방향이 길죠. 주어진 게 이거밖에 없을 때는 이렇게 와야만 해. 그런데 만약에 말이야, 문제에서 이 모집단에 대한 정보를 줬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굳이 이 x바에 대한 표를 다 완성 안 시켜도 우리가 이 모집단에 대한 정보로 이렇게 바로 x바에 대한 평균 분산 다 구할 수가 있어요. 그에 대한 그 관계식이 다음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거고, 한번 내용을 볼게요. 앞에 이제 모평균과 모분산을 확률변수 x 탁에 대해서 우리는 구할 수가 있을 거란 말이야. 우리가 아는 그 방법대로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표본 평균인 x바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바로 끌고 올수 있다. 앞에 모평균, 즉 확률변수 x

X에 대한 평균을 그대로 데려와서 X 바에 대한 평균이야 해줘도 된다라는 거고요. 아니, 해주자라는 거고요. 그 값이 같다. 그리고 분산은 앞에 모 집단에 대한 모분산, 그 분산을 그 표본에 대한 크기 있지. 몇 명을 뽑겠다 하는 그 크기. 크기로 나눠주면 그 표본 평균의 분산이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에 대해서 루트 씌우고 양의 제곱근 구했더니 루트 n분의 시그마가 그러면 표본 평균의 분산이 될 것이다.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x바에 대해서 이러한 값들이 궁금할 때 우리는 지금 아래처럼 x에 대한 그 정보로 바로 이동해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하러 갈게요. 어떤 식인지 한번 봐봅시다. 지금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가 이렇게 나와 있대. 이럴 때 지금 크기가 3이래. 우리가 필요한 거는 또한 n에 대한 값이었거든. 지금 3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내가 다루려고 하는 것은 x바에 대한 분산이야. 좋아. 그러면 우리는 x에 대한 분산이 필요해. 저희는 x에 대한 분산이 필요해. 얘를 마지막에 3으로 나눠주면 될것 같거든. 그런데 우리가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는 분산은 재평마평제니까 또 필요한 거는 평균과 제곱의 평균이 필요해. 이거 기억나요? 그러면 이에 대해서 계산해주면 쭈루룩 이어받으면 된다라는 거지. 가볼게요. 일단 표를 봐서 확률에 대한 미지수가 있구나. 이네 값들을 다 더해서 1이 돼야 되는구나를 생각하셔서 스타트. 그러면 더하면 3a이고요. 이쪽 더하면 10분의 4로 바꿀게요, 여기. 우리 이거 지금 분포표 다룰 때 분모를 같게 해주면 계산이 훨씬 편리했잖아요. 이 위치가 10분의 4라고 이제 분모 10으로 맞춰주면서 진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3a에 대한 값이 10분의 4랑 10분의 3 더한 10분의 7이 빠지는 거니까 얘가 이제 10분의 3이 돼야겠지. 그래서 a가 지금 10분의 1이 되어서 이 값은 여기가 이제 10분의 4고요. 여기가 이제 10분의 1, 여기가 이제 10분의 2. 이렇게 되어지면 깔끔하게 더해서 지금 1이 된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평균을 구하러 갈게요. 짠! 평균 어떻게 해? 위, 아래 곱해서 더해주자고. 쭉쭉쭉 그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모를 사실상 쫙 10으로 맞춰주면 너무나 편리하다고. 그러면 우리 위에 있는 확률 변수랑 이 분자랑 곱해서 딱 데려오면 되잖아. 그러면 2, 그 다음은 3, 2, 6,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 3, 4, 12. 이런 식으로 말이야. 그러면 계산하면요. 10분의 24. 24가 되어서 5분의 12라는 평균을 구할 수가 있어요. 저희는 이번에는 제곱에 대한 평균도 구해줘야 되고요. 그는 어떻게 한다고? 확률을 곱해줄 건데 이 변수를 제곱해서 곱해주면 된다고. 그러면 일단 하나씩 적어볼까? 우리 1을 제곱해서 그때에 대한 확률인 10분의 4 곱해주고 마찬가지로 더하기로 이어달라고요. 그럼 2의 제곱에다가 이번에는 10분의 1, 그리고 3의 제곱에다가 10분의 몇 들어가겠니? 2. 표랑 잘 보고 있죠? 더하기 4의 제곱에다가 그때 확률인 10분의 3 해주는 건데, 이렇게 적어뒀지만 사실 나중에 하실 때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10으로 열어주신 다음에 4, 4, 위에 분자들을 계산하면 9, 2, 18, 마지막에 16에 3 곱하는 거니까 48 이렇게 해주면 빠를 거다라는 거지. 그러면 10분의 계산할게. 여기 8 되면 26이고요. 더하면 74가 돼가지고 5분의 약분할까요? 5분의 36이 37이 된다라고 우리는 제곱에 대한 평균을 정리할 수 있다. 이 둘이 준비물이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분산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고, 이 친구가 이제 재평, 마, 평제, 평균의 제곱으로 계산을 하면 될 테죠. 그러면 앞에서 구한 5분의 37에다가 제곱 25분의 144를 빼주면 되겠구나. 그러면 우리 25로 통분해 줄게요. 저기 5 곱하시면요. 185가 되어지고요. 5 곱하면

185. 그렇죠? 그 여기는 144가 빼어지니 우리는 25분의 41이라는 이러한 분산을 구할 수가 있다. 좋아. 그러면 우리가 구한 거는 지금 x에 대한 분산이에요. 얘를 이용해서 우리는 x바에 대한 분산으로 이제 끌어가야 돼. 이 친구는 위에 공식을 생각해주면 지금 25분의 41에서 n으로 나눠달라고 했죠. 근데 지금 표본의 크기가 3이라고 했거든. 즉, 3분의 1을 곱해주시면 되는 거고, 따라서 이제 75분의 41, 이러한 값을 내어줄 수가 있다. 이때 지금 각각 p, q라고 했으니까요. 그 p 더하기 q를 더하라고 하면 우리는 116, 이런 식으로 값을 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니?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했던 내용이죠. 분산을 구해주시면 되는 거고, 마지막에 이 관계식, 우리가 구한 분산에다가 n분의 1을 곱해서 마지막에 마무리를 한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좋아. 이런 식의 내용이 지금 왔고, 지금 우리는 모집단에 대한 표본을 뽑아서 그에 대한 표본 평균을 다루고 있습니다. 잘 거기를 놓치지 않고 오셨으면 좋겠어. 다음이야. 이제 3번으로 가볼게요. 모집단에 대한 정보를 줬죠. 그리고 X바에 대한 또 평균 분산 묻고 있으니까 같이 앞에서의 그 공식으로 진행을 해주면 되겠다. 지금 EX가 아니라 제가 모집단의 평균을 M이라고 한다면 M이 지금 20이고요. 지금 모표준 편차를 시그마라고 한다면 시그마가 8이다라고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크기를 n이라고 한다면 n이 4. 이렇게. 그러면 이 주어진 이 식을 조금 바꿔볼까? 평균에 대해서 우리 확률 변수 앞에 곱해져 있는 수가 일단 앞으로 나올 수 있죠. 즉, 구하려고 하는 거는 정리하게 되면 2분의 1 튀어나오고 이 x바가 되고 뒤에 있는 마이너스 2는 따라 나오게 된다. 기억해. 뒤에 분산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면 분산은 앞에 곱해져 있는 2분의 1이 제곱해서 나오게 되고, 즉 4분의 1의 x바에 대한 분산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마이너스 3은 생각하지 않겠다. 여기서 끝이다라고 봐주면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이 x바는 위의 m과 같아서 모평균과 같아서 우리는 2분의 1m이라고 생각해 줄수 있고, 마이너스 2 있고요. 이 값은요. 우리 8을 n 응? 우리 얘가 지금 모 분산이 되는 거잖아요. 제곱을 해줘야겠지. 64. 그러면 64를 그 크기인 4로 나눠주면 우리가 x바에 대한 분산이 된다. 따라서 4분의 1에다가 64에 4분의 1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는 거겠죠. 이만큼이 지금 x바에 대한 분산이 되는 거죠. 그러면 계산해 줄게요. 우리 m에다가도 20 넣어버릴까? m에 20 넣으면 이 앞이 10이 되네요. 여기가 10이 되는 거고, 여기도 쭉 계산하면 16으로 나누는 거니까 4가 돼. 그래서 결국 답은 뭐니? 12.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묻는 거는 두 가지예요. 모집단에 대한 정보가 있을 때이 표본 평균에 대한 이들을 어떻게 가져올 수 있겠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평균과 분산에 대해서 확률 변수 형태가 바뀌었을 때또 어떻게 꺼내게 되겠느냐.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자, 이번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우리가 다시 정규분포라는 친구를 데려올게. 우리가 앞에서 이제 어떤 확률 변수가 정규분포를 따르는 그 상황을 많이 만났단 말이야. 그쵸? 근데 지금은 그 확률 변수가 왕창 커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그 표본 평균을 다루고 있어. 그러면 이에 대한 X바도 어떻게 정규분포로 관계돼서 데려오는 방법이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동그라미 1이랑 2가 말하고 있는 것을 제가 한번 적어준다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일단 이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르잖아요? 그리고 이때의 평균이 지금 M과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상황입니다. 정규분포를 따르는

한다면 무조건 그 표면평균의 X반은 얘도 정규분포를 따라요. 따를 거야. 그리고 이때도 평균과 분산이 들어가야 될 텐데 우리 X바에 대한 평균은 어떻게 된다고? 모집단에 대한 평균이랑 같다고 했잖아요. 바로 앞에서. 그치? 그리고 분산은 어떻게 된다고? 다음에 앞에서의 분산을 크기로 나눠주면 된다며. 이렇게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했던 내용과 같은데 정규분포일 때는 X바도 정규분포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이 표준 편차의 제곱이 이러한 형태로 나온다라고 알아주시고요. 저는 보통 n분의 시그마 제곱 이런 형태로도 많이 쓰지만 이 n을 루트 n의 제곱으로 만들면 제가 루트 n의 시그마의 제곱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도 많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에 대한 표준 편차를 또쓸 거니까. 괜찮아? 그럼 이렇게 적을게요. 제가 여기를 루트 n의 시그마의 제곱 이런 식으로 넣어줄게. 자, 그런데 앞에서 다루고 있는 그 확률 변수가 이때는 뭐 정규분포를 따르지만 정규분포를 안 따를 때도 있을 거 아니야. 이 친구의 평균은 여전히 m이고요. 표준 편차는 뭐 시그마지만 정규분포를 안 따를 때도 있어. 그런데 이때도 우리는 x바가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데려올 수 있는데요. 어떠할 때냐면 이때는 단 조건이 있어야 돼. 지금의 저 크기가 이미 추출하는 그 표본의 크기가 또한 충분히 클 때입니다. 이럴 때에는 우리가 아 그래? 그런데도 우리는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할 수 있어.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각각은 m과 루트 n의 시그마의 제곱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거야 라고 말하게 되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x 자체가 정규분포를 따르는 상황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자체로 바로 정규분포 만들고, 그대들아, 정규 나오면 찾아야 될 사람이 아니야. 찾아야 될 누가 있죠? 정 대표님 있잖아요. 정규분포 데려왔으니 마지막에 표준화 작업으로 우리가 마무리를 하겠지. 괜찮니? 그럼 이 뒤가 이제 Z, 즉, 이제 표준 정규분포. 로또 데려가서 마지막에 값을 구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의문이 들수 있는 n이 또 충분히 크다라는 건 어느 정도인가요? 라고 묻는다면 이 앞에 마지막에 이제 또 z가 필요한 경우를 주면서 우리가 아 정규분포로 가져가야겠구나라는 느낌이 옵니다. 값도 이제 풀다 보면 50보다 큰그 수치를 또 느끼게 될 거고요. 근데 여기보다는 우리가 이쪽 중심으로 또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 그래서 우리는 지금과 같은 내용을 전체적으로 찰칵해 주시면서 문제를 넘어갈게요. 지금처럼 n, n분의 시그마 제곱에 대한 이러한 정규분포로 x바가 따른다라고 잘 기억해 주시고 넘어갈게. 그럼 예제 3번을 한번 봅시다. 자, 문제. 복숭아 농장에서 재배한 복숭아 한 개의 무게가 말이야. 아, 중요하지. 과일의 무게? 괜히 무거우면 맛있을 것 같잖아? 무게가 이제 정규분포를 따른대요. 평균이 330이고요. 그리고 표준 편차가 20이래요. 그럼 20제곱으로 분산으로 적어줘야 되는 거고. 그럼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는데, 이 농장에서 재배한 복숭아 중에서 이제 그 표본의 크기가 나와. 이미 추출한 25개의 무게의 평균이 이러한 확률과 이러한 확률이 피로 같대. 앞에서의 그 정규분포를 다룰 때는 임의로 하나 뽑고 그랬는데 지금은 표본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표본의 크기, 그리고 표본 평균이 등장하면서 X바를 만들어줘야겠구나가 이제 달라진다라는 거지. 좋아. 그래서 이때는 지금 크기가 지금 25에 대해서 표본 평균, 을 생각하겠다라는 거고, 우리 어떻게? X가 정규분포를 따랐으니, 우리는 이 X바도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화끈하게 말해줄 수가 있으면서, 이때는 평균 그대로 가져오시고, 이때에 대한 분산은 N으로 나눠주면 된다라는 거죠. 25분의 20의 제곱. 이런 식으로 말이야. 괜찮니? 근데 제가 지금의 이 25분의 20제곱을

25는 5의 제곱이고 위는 20의 제곱이니까 합쳐서 4의 제곱이라고 써줄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저는 이 위치를 제가 4의 제곱이라고 나타내 줄게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x바에 대한 표준 편차가 4로구나라고 이제 바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지. 좋아, 진행을 할게. 그럴 때 그에 대한 표준 평균이, 즉 x바가 324 이상일 확률. 3, 2, 4. p가 같아. 그다음에 p가 x바가 a. 일 확률이 같아서 여기가 지금 p가 된다라고 하고 있어. 여기에 대한 정보가 주어졌으니 우리는 일단 p를 구할 수가 있겠다. 왜요? 이 친구 지금 정규분포 따르거든요. 정규분포 따르니까요. 표준화 할수 있잖아요. 그치? 그럼 여기서 저희는 표준화를 이제 등장시켜야 되는 거고, x바에 대해서 이제 평균을 빼주는 거야. 이 변수에 대해서 표준화 시켜주는 거니까. 그럼 x바에 대한 평균인 330 빼주시고요. 표준 편차인 4로 나눠줘서 이러한 x를 만들어줬다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지. 324에서 330을 빼주고 4로 나눈 것보다 크거나 같은 z의 범위의 확률. 괜찮니? 한번더 정리하자. 여기 빼면요. 마이너스 6. 그럼 마이너스 2분의 3 보다 크거나 같은 이러한 z의 범위. z는 0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인 그래프가 그려지고,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쫙 오른쪽에 있는 범위 되어져 버리니까 절반 0.5에서 대칭이니 0부터 2분의 3, 즉 1.5죠. 그에 대한 확률을 더해주면 되는 거고, 따라서 이 값에다가 0.5 더하면 0.9332 이렇게 되어지겠다. 괜찮니? 그럼 P가 지금 0.9332가 된다라는 게 일단 구해지고요. 저희 뭐 구하러 가야 돼요? A도 구해야죠. 그럼 A까지 한번 구해보자. 그러면 우리가 A에 대한 값은 마찬가지로 이쪽을 이제 표준화를 해줘서 구할 수가 있겠다. 그럼 이쪽도 한번 표준화를 해줄게요. 여기는 그러면 z, 이쪽도 z라고 바꿔주면 a 마이너스 지금 330이죠. 그리고 4로 나눠줬을 때 그때 이 값은 어떻게 되는가를 찾는 거지. 같은 넓이여야 되고, 우리는 왼쪽 그래프 가서 이 빨간색 기준 오른쪽으로 대한 넓이가 어떠한 기준이 있어서 왼쪽에 되어지는 넓이랑 같아야 되는 거니까 2분의 3이 0에서 대칭되는, 아이고, 마이너스 2분의 3이 대칭되는 2분의 3이 돼야겠구나. 즉, 이 네모에 대한 값이 2분의 3일 때를 말하는 거구나를 알수 있지. 괜찮니? 그러면 4분의 a-330이 2분의 3이라는 거니까 분모 두 배거든요? 그러면 분자 두배 돼야 되는 거니까 6이 되려면 a는 336이구나. 라는 것도 바로 알 수가 있다. 그럼 저희 마무리할게요. p에다가 만을 곱하래요. 그럼 소수점 다 날라가고 9332 남고, 여기에 지금 a 더해달래. 336 더해달래. 그러면 9668이라는 값으로 이제 최종답 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좋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x에 대한 정규분포를 x바에 대한 정규분포로 바로 이어주시고, 그럼 여기에 대한 범위를 우리는 이제 또 표준화하면 된다라는 거죠. 좀 익숙해지면 이제 그 방향이 잘 잡힐 겁니다. 그래서 앞에 단원과 또 계속 이어지니까 우리가 잠시의 긴장도 놓치진 않아야 된다라는 거지. 그리고 지금이 또 이제, 아유, 마지막 내용,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랑도 또 이어지겠죠. 자, 이 내용은 또 뭔지 한번 봅시다. 우리가 앞에서 그 모집단, 너무나 커버린 그 집단에 대해서 표본을 뽑고, 크기가 n인 표본을 뽑고, 그들에 대해서 평균을 구한 다음에 이에 대한 정보를 뭔가 이제 분석하고 있었어.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 방향을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이에 대한 지금 방향도 너무나 의미 있지만, 또 우리가 그 표본 평균으로 얻어낸 점수로, 아, 그럼 원래의 그 왕왕 큰 집단에 대한 정보를
추정해 볼 수가 있겠죠. 그거를 한번 해보자라는 거야. 어떠한 그 평균이 이제 X바라고 해볼게. 이런 값이 나왔어. 그러면 제가 그 표본에 대한 평균을 기준으로 어떠한 구간을 줘가지고, 왜냐면 오차 범위가 있을 테니까, 그 구간을 줘가지고, 그 구간 안에 내가 원래 알고자 했던 모집단의 평균이 들어갈 만하겠죠. 들어갈 만하겠지. 왜냐면 충분히 의미 있는 값에다가 구간까지 만들어버렸으니, 아, 얘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구간의 길이가 어떻게 되냐 따라서 신뢰도라는 게좀더 올라가거나 그러겠지. 보면 지금 왼쪽에서 동그라미 1번은 신뢰도 95%에 대한 신뢰 구간. 그 다음에 아래는 신뢰도 99%의 신뢰 구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방금 말한 내용인데 우리가 알고자 하는 이 모집단의 모평균 있죠. 얘를 어느 범위 안에 들어갈까? 이런 거를 한번 추정해 보고 싶은 거야. 그리고 우리가 발견한 이 X바를 기준으로 그 기준을 쭉, 아, 그 구간을 쭉 만들어 보는 거지. 그래서 이 값이 왜 들어가는지는 이따 볼 텐데, 보면 이게 95보다 99가 신뢰가 더 높잖아. 더 믿을 만한 친구 아니야. 왜 그런가 보면 그 구간이 더 길거든. 우리가 구간의 길이를 좀더 이렇게 늘려주면 M이 그 구간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신뢰가 더 높아지겠지.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지금 저 구간을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결국은 우리가 이 신뢰 구간에 대한 문제를 풀 때는 이 지금의 이 부등식을 마치 이제 공식처럼 외워서 빠르게 풀어 나갈 건데요. 그래도 우리가 왜 이렇게 나와야 되는지는 알아야 돼요. 왜냐면 그 자체로 당연히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헷갈려 할수 있잖아. 그럴 때, 아, 여기서부터 이렇게 유도됐었지라는 게 어렵지 않게 생각해 낼 수가 있거든? 그래서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래서 보면, 일단 지금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이래요. 그러면 그에 대한 이 표본 평균도 우리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했잖아. 그치? 어떻게? m과 n분의 시그마 제곱이라고 이렇게 각각 평균과 분산이 들어가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는데, 다음처럼 x바가 정규분포를 따르니 우리는 표준화를 생각해 줄수 있고, 우리가 이때 Z를, 아, 여기다 쏠까요, 그냥? Z를 이때의 시그마, 즉, 아니, 이때의 표준 편차. 이때의 표준 편차를 내가 나타내면 제가 이쪽을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이라고 적어주면서 이 안에 있는 이 친구 있죠? 여기가 지금 표준 편차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이 표준화를 시켜줄 때 이름 되게 헷갈리네요.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눠줘야 되고, x바 마이너스 m 이런 식으로 z를 잡아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이러한 z에 대해서 우리는 그 확률의 값을 범위에 대해서 다 알고 있잖아요. 알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이 z에 대한 1.96에 대한 그 확률의 값이 지금 0.95로 알 수가 있단 말이죠. 우리는 이거를 표를 보고 알수 있어. 그럼 이 Z 위치에다가 다음 정리한 이러한 관계식을 한번 넣겠다라는 거야. 그럼 넣어볼게. 우리 절대값을 풀어서 그럼 마이너스 1.96. 이 친구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루트 n분의 시그마 들어가고 x바 마이너스 n 들어가서 여기는 1.96. 이렇게 닫아줘. 그러면 이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양의 값이니까 지우면서 양쪽에다 곱해줄게요. 그러면 다음에 대한 확률은 우리가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리고 여기가 이제 x바 마이너스 m이 되고요. 여기 마찬가지로 곱해주면 우리 1.96에다가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들어오게 돼. 저는 지금 하려는 방향이 얘를 추정하고 싶은 거니까 n만 이 가운데에 남기고 싶은 거야. 괜찮니? 그러면 양쪽에다가, 그리고 가운데도 x바를 일단 삭제해 줄게요. 그러면 이 친구 지워주면서 이 왼쪽에도 마이너스 x바 해주는 거야. 그리고 오른쪽에도 마이너스 x바. 이렇게 넣어줄게. 그 다음에 마지막에 n만 남기기 위해서 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9호를 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해서 없애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확률. 마이너스가 곱해지는 거니까 여기 마이너스 붙어지면서 부등호 방향 바뀌겠죠. 즉, 우리가 여기 빼준 x바가 플러스로 되면서 플러스 x바에다가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리고 m이 들어가고요. 마찬가지의 과정을 해주면 여기 x바에다가요. 플러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런 식으로 앞에 보아지는 저 실내 구간에 대한 그 형태가 여기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m이 이러한 실내 구간에 들어가는 그 확률이 95%입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지금의 이 구간이 실내도 95%의 실내 구간이구나라고 생각해 주는 거죠. 괜찮나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x바는 그때 이제 표본 평균이 이제 등장할 텐데 그 친구에 대해서 이제 이 값을 빼주고 더한 그 구간을 생각해 주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지금처럼 실내도 99%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가 이 부분이 바뀌어요. 우리 1.96이었던 게 이제 단,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 값은. 조건에서 나올 겁니다. 2.58.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바뀌면 그 z가 들어가는 범위가 커지기 때문에 그 확률이 이 위치가 이제 0.99. 이런 식으로 값이 커져. 즉, 99%의 신뢰도를 말하겠다라는 거고, 여기가 2.58이 되어지니까, 아까 들어갔던 여기가 이제 2.58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58.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제 2.58이 대신 들어가면서 실내 구간의 길이가 길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도가 저렇게 99로 올라간다라고 보면 되는 거지. 의미는 이러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저 m에 대한 추정을 할 때는 지금과 같은 이 식, 부등호가 있는 식, 찰칵. 찰칵을 넘어서서 빠르게 출력되도록 암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죠? 그래야 우리 속도 있게 또 문제를 풀수 있지 않습니까? 자, 좋아요. 그러면 우리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떻게 그래서 써먹을 것인가를 한번 봐야겠지. 문제는 유제 7번을 한번 볼게요. 어느 회사에서 생산하는 전동차의 주행 거리가 지금 거리, 주행 거리가 따라요. 정규 분포를 어떻게?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2라서 2제곱으로 오른쪽이 들어가는 이러한 정규 분포를 따른대요. 이럴 때 400대를 추출해서 표본 평균을 내고 있네.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크기를 우리가 400으로 생각해 보자라는 거고, 그러면 이 위치에 대한, 아래 X바에 대한 그 표준 편차의 제곱을 생각하기 위해서 2의 제곱을 400으로 나눠줘 볼게. 그러면 400은 20의 제곱이니까 우리는 얘를 10분의 1에 대한 제곱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죠. 그러면 제가 그 X바를 정규분포 따르니, 아, 얘도 정규분포 따라! 이렇게 화끈하게 써줄 수가 있는 거고, 평균은 그대로 m, 지금 안 주어졌죠? m이라고 그대로 데려오시고, 위에 표준 편차의 제곱은 위에 값에다 크기 반영해준 지금의 10분의 1에 대한 제곱. 이렇게 넣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는 이제 많이 해봤고, 이에 대해서 그 모집단의 평균을 추정할 건데, 실내 구간이 99%래요. 그리고 조건을 보니까 0.99가 될그 범위가 2.58로 이제 z 절대값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했던 그 99%에 대한 실내 구간 있지. 넘길게. 이러한 범위 우리가 잔상으로 꼭 남겨주시면 빠릅니다. 기억해 주시면서 아, 2.58에 저 루트 n분의 시그마를 곱한 다음 더하고 빼야겠구나라는 게 보여요. 그럼 여기서 지금 우리가 정리해 놨거든요. 이 10분의 1이 우리는 이제 루트 n분의 시그마잖아. 왜냐면 제곱한 게 지금 n분의 시그마 제곱이니까 우리는 이 중에서 10분의 1이 루트 n분의 시그마에 대한 값이 돼요. 따라서 지금 표본 평균을 제가 소문자를 둬서 x바라고 한다면 그 실내 구간을 만들 때 마이너스 2.58을 데려오시고 곱하기 지금의 10분의 1

빼주시면 이게 이 사이에 m이 들어가도록 할 수 있다라는 거지. 마찬가지로 x파에 대해서 우리는 2.58에 대해서 지금 10분의 1을 곱해서 더해주면 되겠다. 그렇게 해두니 이쪽이 지금 a고요. 이만한 값이 a고 오른쪽에 이만한 값이 b래. 그래서 우리는 b-a를 생각해줘야 되는 건데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x바에 대한 값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b에서 a 뺀다고 하면 이 x바가 사라지잖아. 그치? 결국은 이 뒤에 있는 2.58 곱하기 10분의 1을 곱하기 2 해주면 얘에서 얘를 뺀 값이 되겠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럼 이 값에다 지금 1000을 곱해달라는 건데 얘부터 일단 해결을 해볼까요? 그럼 얘는 일단 2를 곱하는 거니까 한 번 더 0점 나오고 0.516 이렇게 되겠네. 그럼 마지막에 여기에 지금 1000을 곱해달라라고 했으니 우리는 1000 곱하기 끝까지 하게 되면 516이라는 값으로 이제 완성해내실 수가 있겠네요. 괜찮습니까? 좋아. 그렇게 돼서 지금 사실 이 지금 모평균에 대한 추정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아 마지막에 이 식을 잘 출력만 해내면 주어진 조건 집어넣고 우리 루트 n분의 시그마 구해서 곱해주고 하면 바로 구해줄 수 있구나가 보여요. 그쵸? 그래서 단순한 식을 외우면 되겠구나 싶지만 여러분들이 이 x에서 x바에 대한 그 정규분포를 정리하는 것부터가 헷갈린다면 이에 대한 뒤도 흔들릴 거예요. 그래서 앞부터 정리했으면 좋겠고 자 우리 이제 한 강의 남았거든요. 뒤에서는 이제 우리가 또 연습 문제를 이어서 풀 거잖아. 앞에 많은 내용이 있었어요. 그치? 우리 막 순열과 조합을 하던 거를 이제 확장시켜가지고 원순열부터 시작해서 중복조합까지 많은 순열과 조합을 엄청 확장시켰어. 기억해요. 그리고 아 경우의 수를 이렇게 저렇게 살펴봤더니 경우의 수를 이용해서 확률로 이제 접어들게 되지. 그래서 확률에 대해서 이런 저런 확률 보다가 또한 조건부 확률 같은 특징이 세고 조금 어려운 확률도 우리가 가지고 막 놀았어? 가지고 했어요. 가지고 풀어봤단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확률을 다루다 보니 이제 독립시행에 대한 확률도 등장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나아가서 아 확률 변수라는 게 또 등장을 했었어요. 그쵸? 그럼 이러한 확률 변수에서 두 갈래 길이 나뉘었는데 하나는 이산 또 하나는 연속. 그래서 이때의 이산에서는 우리가 이항분포로 가장 특징이 되는 분포를 살펴봤었고 연속에서는 정규분포라는 또 큰 특징이 되는 이 친구를 다뤘었다. 그래서 각각을 설명했는데 아, 이 친구도 막 서로 결국은 연관이 돼 있다라는 것도 알았고 또 정규분포가 이 친구가 아주 정말로 의미가 큰 친구라 아, 이 친구를 통해서 우리는 전체 집단에 대한 추정까지 해보면서 막 여기를 이만큼 달려왔습니다. 괜찮니? 각각의 그 내용마다 가장 핵심이 되는 그 이론들과 공식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준비하는 내신이건 또는 학력평가건 후에 수능이건 가장 중심이 되는 내용으로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단원마다 아마 강조를 한 부분이 있을 터이니 다시 잘 한 번 더 그 이 풀스토리를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좋아. 아주 아주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저희는 마지막 강의를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안녕.

선생님 안녕하세요. 입의 수능 특강 12번째 시간이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쌀식품 가공과 관련된 내용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쌀식품의 가공의 개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산물을 가공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양식이 됐든 또는 어업활동을 통해서 잡은 어류가 됐든 가공을 통해서, 즉 필요한 가공이라는 것은 필요한 만큼 그 수산물에 어떤 변화를 주는 거죠. 변화를 줘서 그만큼 양식으로 키운 물고기라든지 잡은 물고기의 효과, 즉 인간이 먹었을 때라든지, 그러니까 인간이 활용했을 때 가치를 더 크게 하기 위한 게 수산물의 가공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물 가공의 목적은요, 수산물 가공의 목적은 부가가치를 향상시킨다. 더 값어치를 높여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수산물을 가공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또 저장성과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기 위한 저장성과 위생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수산물을 가공한다. 즉 저장성이라는 것은 우리 수산생물은 물에서 얻은 생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자체에 수분을 굉장히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분이 많이 포함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부패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즉 저장기간이 다른 식품에 비해서 수산식품은 훨씬 더 짧다라는 거죠. 이러한 짧은 저장기간을 가공을 통해서 더 길게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또한 이 가공을 통해서 운반 및 소비의 편리성도 높여주기 위해서 가공을 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수산물이 지니는 특성을 보면은요, 이러한 특성 때문에 가공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바꿔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자, 수산물이 지닌 특성은 생산하는 장소가 바다, 물이죠. 내수면. 그러니까 바다 또는 육지에 있는 내수면에 제약되어 있다. 그래서, 물에서 나는, 생산품을 가지고, 가공을 하기 때문에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수산물이 지닌 특성 두 번째는요, 생산 시기에 제약이 있다. 즉, 얻을 수 있는 그 대상 생물을 얻을 수 있는 시기가 한정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해양 환경의 영향으로 생산량이 불규칙하다. 자, 작년에는 고등어 생산량이 이 해역에서 굉장히 많이 생산을 했는데 올해는 뭐 다른 여러 가지 변화, 뭐 환경의 변화 때문에 그만큼 얻을 수가 없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생산량이 불규칙하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자, 생산되는 어획물의 조성 차이, 어떻게 조성되어 있느냐, 즉 여러 가지 수산물이 얻어지는데 각각이 구성되어 있는 구성 물질이 많이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어떤 거는 뭐 단백질이 높다라든가, 어떤 경우는 뭐 색깔이 흰살 생선이 있고 또 붉은살 생선이 있듯이 어획물의 조성 차이가 크다라는 게 수산물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가장 큰 특징은, 그리고 가공이 필요한 특징은 선도, 신선도가 빨리 저하된다라는 거죠. 물을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부패와 변질이 빠르다.

있다라는 그러한 특징이 가지고 있고요. 자, 이러한 수산물은 또 인체에 유익한 기능성 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요즘에는 이 기능성 성분을 활용한 화장품이라든지 의약품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제품으로 가공해서 제품으로 만들어서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는 게 수산물 가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수산물 가공 발달을 보면은요, 초기에는 원시적인 방법으로 건제품으로만 가공했다. 건자라는 것은 말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초기에는 대상 생물이 가지고 있는 수분만을 제거해서 건제품으로 가공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여러 가지 가공 기술이 자연에서 말리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겠죠. 그래서 일광에 의한 건제품이 가장 기초적인 초기에 사용됐던 가공 방법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과학기술의 진보에 따라 혁신적인 수산물의 장기 저장 기술이 개발되었다. 대표적인 게 통조림이죠, 통조림. 자, 프랑스의 아페르가 통조림을 1804년에 개발하면서 획기적으로 수산물 가공 기술이 이 통조림을 통해서 많이 발전을 한 거죠. 자, 통조림이 만들어진 다음부터 운반이라든지 저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고 또더 멀리 보낼 수도 있죠. 통조림 또 운반하기도 더 쉽고 그래서 통조림 개발이 획기적인 수산물 가공 발달에 큰 기여를 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여러 가지 암모니아 냉동기가 개발되면서 좀더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게 되었다. 자, 수산물 가공의 발전 추세를 보면 이용 범위가 단순히 먹는 거에서 이용 범위가 식용에서 공업용이라든지 의약용이라든지 사료용 등으로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소득 증가 및 품질 개선으로 수산식품은 영양성에서 기호성 좋아하는 것에서 기능성으로 선호하는 추세로 발전하고 있다. 단순히 먹는 영양분을 공급했던 거에서 좋아하는 기호성. 그다음에 지금은 각각의 수산물의 기능성을 잘 활용해서 다양한 제품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수산식품의 저장 목적을 보면은요. 수산식품의 저장 목적은 자, 미생물의 생육이나 효소의 작용 및 식품 성분 간의 화학 반응을 억제시켜 식품의 상품 가치를 보다 안전하게 오랜 기간 유지하기 위한 게 수산식품의 저장 목적이라고 할수 있겠죠. 또, 수산식품을 강호하는 것은 식품의 가공, 그다음에 유통, 판매 및 소비 과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수산식품의 가공을 하고 그 가공은, 수산식품을 오랫동안 저장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수산식품의 저장 방법은요. 방법은 열을 가해서 살균하는 가열 살균법이 가장 대표적인데, 자, 통조림이나 우리가, 일회용으로 많이 먹는, 뭐, 3분 요리라든지, 이런 파우치에 들어있는 식품들은 다 이러한 가열 살균법을 통해서 만들어진 가공식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식품을 가열 살균하면 식품 중에 존재하는 미생물이 죽게 되겠죠. 사멸하게 되고, 식품의 변질에 관여하는 효소가 불활성화된다. 즉,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효소가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변질되지가 않겠죠. 그래서 안정성과 저장성을 향상시킬 수가 있다. 자, 영양 성분, 색소, 맛, 냄새, 조직 등의 파괴 및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열을 가하게 되면 이러한 것들의 손실을 초래할 수가 있다. 그래서 식품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가열 조건을 선택을 해야 된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상업적 살균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열을 가하더라도 원래 식품이 가지고 있는 맛이라든지 또는 식감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살균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상업적으로 가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살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상업적 살균.

필요하다. 자, 대표적인 가열 살균 식품은 병조림이라든지 또는 통조림이라든지 레토르트 파우치 식품이 대표적인 가열 살균 식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가열 살균 식품은 레토르트라는 기계를 통해서 가열 살균 장치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가공 식품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저장하는 게 우리가 저온 저장법이 있죠. 낮은 온도에서 식품을 저장하는 걸 우리가 저온 저장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저온 저장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냉각 저장법과 동결 저장법이 있는데, 냉각 저장법은 우리 냉장고에 냉동고 말고 얼지 않는 공간 있죠. 그걸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도씨 이하의 식품의 빈결정 부근인 영하 2도에서 3도씨까지의 온도에서 얼지 않은 상태로 저장하는 영하 3도가 아니고 3도씨입니다. 그냥 3도씨. 3도씨까지에서 얼지 않은 상태로 저장하는 방법을 냉각 저장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동결 저장법은 어패류를 급속 동결한 후에 영하 18도씨 또는 그 이하를 유지하여서 얼려져 있는 동결 상태로 어패류를 저장하는 방법을 동결 저장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동결 저장법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우리가 외국에서 수입되는 많은 수산식품들은 이러한 동결 저장법을 이용해서 장시간 배를 타고 오더라도 그 신선도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영하 18도씨 이하에서 저장하면 미생물 및 효소에 의한 변패 등이 억제되어 선도 유지 기간을 연장시킬 수가 있다. 어종에 따라서 다르지만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영하 18도 이하로 동결시키게 되면 선도 유지가 가능하다. 자, 건조 및 탈수에 의한 방법으로 저장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건조 및 탈수, 즉 수산물이 가지고 있는 수분을 없애주는 거죠. 자, 그래서 건조 및 탈수에 의해 식품 중에 수분을 감소시킨다. 수분을 감소시키게 되면 수분 활성도가 저하된다. 자, 수분 활성도라는 것은, 자, 모든 생물은 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물을. 그 물은 자유수가 있고요. 자, 이 자유수는 식품을 변패시키는데 또는 부패시키는데 사용되는 물을 자유수라고 얘기합니다. 자, 자유수와 대비되는 게 결합수가 있는데, 결합수는 조직하고 결합되어 있어서 건조시키더라도 잘 분리되지 않는 그러한 물인데요. 아무튼 식품 중에 수분을 감소시키면 이 자유수의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유수의 양이 줄어든다라는 것은 자유수의 그만큼 부패를 발생시키는 물이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러면 수분 활성도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수분 활성도를 떨어뜨려서 미생물의 증식이나 효소의 작용을 억제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품질을 유지시킬 수가 있다. 즉, 건조 및 탈수는 대상 생물이 가지고 있는 수분을 줄여서 수분 활성도를 낮춰서 오랫동안 보관하는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삼투압에 의한 방법인데, 삼투압이라는 것은, 자, 우리 앞쪽에 저기 해양 에너지 발전에서 삼투압을 이용한 발전 얘기를 했었죠. 어디에서 얘기를 했습니까? 삼투압 발전. 삼투압 현상을 이용한 발전은 바닷물이 만나는 강하구, 기수역이라고 얘기하죠. 기수역에서 강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곳에 반투막을 설치하게 되면, 자, 바닷물의 농도와 강물의 농도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강물이 담수기 때문에 농도가 더 낮죠. 바닷물은 염분이 섞여 있어서 농도가 더 높습니다. 그러면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농도가 높은 곳으로 이동하게 되는
현상을 우리가 삼투, 용매가 이동하는 현상을 삼투 현상이라고 하고, 그때 발생하는 압력을 삼투압이라고 얘기합니다. 삼투압. 그래서 이러한 삼투 현상을 이용해서 식품을 저장할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소금을 뿌렸을 때, 뭐 생선에 소금을 뿌리게 되면 생선 밖에는 소금에 의해서 농도가 높아지게 되죠. 그러면 생선 안쪽에서 있는 수분은 농도가 더 낮습니다. 그러면 생선 안에 있는 저농도의 물이 생선 바깥으로 고농도 쪽으로 빠져 나오는 현상이 삼투 현상이 되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소금이라든지 소금물에 절이게 되면 생선 안에 있는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오는 현상을 삼투 현상이라고 한다. 자, 저장 원리를 보면은요, 식품 중에 소금이나 설탕 용액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삼투압이 증가되겠죠. 삼투압이 증가되면 그 식품에 있는 수분은 밖으로 빠져 나오게 되죠. 빠져나오는 물은 자유수가 빠져나오게 됩니다. 자, 생물 내에 자유수가 빠져나오게 되면 그만큼 수분 활성도는 낮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수분 활성도가 떨어지고요. 수분 활성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미생물의 세균을 억제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저장성을 향상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소금에 의한 염장법, 그 다음에 설탕에 의한 당장법들이 이러한 삼투압을 이용한 저장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염장법은 소금에 의한 거고, 당장법은 설탕에 의한 삼투압을 이용한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농우조미법 같은 경우는 조미액, 진한 조미액을 이용해서 삼투 현상에 의해서 수분 활성도를 낮추는 방법이 농우조미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산을 첨가한 방법도 있는데요. 식품에 유기산을 첨가해서 pH를 낮추면 미생물의 생육이 저지되면서 식품의 저장성이 향상시킬 수가 있다. 자, 일반적으로 세균은 중성 부근에서 생육이 촉진되고 pH가 4.6 이하가 되면 생육이 억제된다. 그래서 pH가 4.6 이하가 되면 생육이 억제되기 때문에 유기산을 첨가해서 그 세균이 생육하는 것을 저지해서 오랫동안 보관할 수가 있다. 자, 훈연 처리에 의한 방법은요. 자, 훈연 재료를 목재죠, 목재. 일반적으로 화력수를 사용하는데, 화력수 목재를 불완전 연소시킬 때 나오는 연기를 식품에 침투시켜서 독특한 풍미와 함께 저장성을 향상시키는 게 훈연 처리에 의한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훈연 처리에 의한 건조 방법은 살균에 의한 저장성 부여보다는 기호나 풍미 획득이 주목적이다. 즉, 나무를 태워서 나오는 연기를 쐬줌으로써 거기에서 나오는 독특한 향이 음식에 배게 하는 게더 주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훈연 처리에 의한 방법은 저장성보다는 풍미나 기호 획득이 더 목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식품 보존료. 인공적으로 만든 식품 보존료를 통해서 부패 생물을 억제시키는 거죠. 식품 보존료는 부패 미생물의 생육 및 효소의 작용을 억제함으로써 식품의 저장성을 가지도록 한 물질이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만든 식품 보존료를 통해서 오랫동안 보관할 수도 있다. 자, 방사선을 쐬서 조사해서 오랫동안 보관할 수도 있는데요. 식품의 방사선을 조사하면 식품 성분에 큰 변화 없이 저장 기간이 연장되고 위생적으로 품질이 개선된다. 감마선, 전자선, X선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식품에는 감마선이 가장 널리 사용된다. 10에서 100kg까지 조사된 식품은 미생물학적, 독성학적, 영양적으로 안전하다. 그래서 10에서 100kg까지는 국제적으로 허용된 방사선 조사 양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수산식품 가공 부분에서요, 우리가 수산식품에 여러 가지 가공식품이 있는데, 대표적인 수산식품에 대해서 몇 가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제품은
말리는 거죠. 어떤 방법에 의해서든지 건조시켜서 수분을 없애는 서 만든 수산식품이 건조

제품입니다. 그래서 가공 원리를 보면은요, 어패류나 해조류에 수분을 적게 해서 수분 활성도를 낮춤으로써 미생물의 생육과 효소 작용을 억제해서 저장성을 부여한 식품을 건제품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건조 방법은 자연 건조, 천일 건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연에서 해를 이용해서 태양을 이용해서 만지는 게 천일 건조라고 얘기를 하고요. 동건 같은 경우는 겨울에 우리가 얼렸다 녹였다를 방목하는 걸 우리가 동건이라고 얘기하죠. 자, 인공건조는 갑, 압력을 가하거나 감압, 압력을 감소시키거나 또는 열풍, 냉풍, 드럼, 고주파, 초음파, 진공, 적외선, 동결 등으로 인공적인 기계를 이용해서 인공적인 방법을 건조기를 이용해서 대상 식품을 말리는 것을 인공건조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건제품의 종류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자, 소건품은 일반적으로 어떤 처리를 하지 않고 바로 그냥 말리는 겁니다. 그냥 말리는 것을 소건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건품은 삶은 후에 말리는 걸 자건품이라고 얘기하고요. 배건품은 구워서 말린 것을 배건품이라고 얘기합니다. 염건품은 소금을 쳐서 말리는 걸 염건품이라고 얘기하고요. 동건품은 올렸다 녹였다를 반복해서 말리는 걸 동건품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자배건품은 아까 자건품과 배건품을 합친 게 자배건품인데요. 자배건품은 삶은 후에 구워서 말리는 걸 자배건품이라고 얘기하는데, 대표적인 게 가스오부시가 자배건품의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조미건제품은 일정 조미를 해서 맛을 내게 해서 말리는 걸 조미건제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건제품을 구분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항이 가끔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훈제품은 아까 훈연 처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식품이 훈제품이 되겠죠. 그래서 목재를 불완전 연소시켜 발생되는 연기에 어패류를 쐬서 건조시켜서 풍미와 보존성을 부여하는 게 훈제품인데, 보존성보다는 아까 풍미에 더 목적을 둔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주 가공 대상 어종은 연어, 청어, 방어, 뱀장어, 오징어, 송어 등이 우리 훈제품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훈연 방법에 따라서 냉온법, 온온법, 여름법, 에쿤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훈연 온도에 따라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냉온법은 15에서 30도씨의 온도에서 온도의 훈연 온도에서 연기의 온도죠. 1에서 3주 동안 아주 긴 시간 동안 말리는 건데요. 자, 보존성이 좋습니다. 긴 시간 동안 말리기 때문에 수분 함유량도 낮다. 그래서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다. 자, 온온법은 30에서 80도씨의 연기의 온도에서 3에서 5시간 동안 말리는 건데요. 자, 보존성이 나쁘고, 어디에 비해서 냉온성보다는 나쁘다라는 거죠. 수분 함유량도 높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여름법은 더 높은, 연기의 온도에서 말리는 겁니다. 100에서 120도씨에서 2에서 4시간 동안 말리는 건데, 보존성이 나쁘고 수분 함유량도 높다. 자, 에쿤법이라는 것은 식품을 아예 훈연액에 담그는 겁니다. 그래서 목초액에 침지한 뒤 건조한다. 담궜다가 건조하는 게 에쿤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 훈연 온도와 관련돼서 이 훈연 온도에 따라서 냉온법과 온온법과 여름법을 구분하는 것을 문항으로 출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염장품은 삼투압에 의해서 식염의 탈수작용으로 원료 중에 수분 활성도를 낮추어서, 즉, 삼투작용에 의해서 원래 갖고 있는 원료의 수분을 밖으로 빼내는 거죠. 낮춰서 미생물의 작용을 억제함으로써 저장성을 향상하는 게 염장품인데, 자, 염장 방법에 따라서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마른간법과 물간법과 계량물간법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다. 자, 마른간법이라는 것은 소금을 직접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식품에 소금을 원료 무게 20에서 35%를 직접 뿌려서 염장하는 게 마른 간법인데요. 직접 뿌리기 때문에 염장 설비가 간단합니다. 그다음에 바로 식염 침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데, 자, 이렇게 소화람이 손으로 이렇게 뿌리게 되면 식염 침투가 불균일하겠죠. 그다음에 지방이 산화돼서 변색의 우려가 있다. 자, 물감법이라는 것은 일정 농도의 소금물에 대상 식품을 담그는 겁니다. 염지하는 거죠. 그러면 식염 침투는 균일하게 되겠죠. 균일하게 되고, 외관 풍미 수율도 양호하게 되는데, 뭐가 많이 필요합니까? 용염량이 많다. 즉, 녹여야 되는 소금의 양이 많이 필요하다. 염장 중에 자주 뒤집어줘야 된다. 교반해줘야 된다는 것은 뒤집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물감법은 염장 중에 자주 뒤집어주어야 한다. 자, 계량 물감법이라는 것은 마른 감법과 물감법의 장점을 살리는 염장 방법인데, 자, 일단 마른 간을 합니다. 소금을 뿌려서 마른 간을 해서, 자, 차곡차곡 위로 쌓습니다. 위로 쌓은 다음에 누름돌, 그러니까 무거운 돌로 위에서 눌러서 압력을 가해서 가압해서 염장하는 방법을 계량 물감법이라고 얘기하고요. 마른 감법과 물감법을 혼합해서 단점을 계량한 거다. 그래서 외관과 수율이 양호하고 식염의 침투가 균일하다. 자, 우리가 마른 감법의 단점이 식염 침투가 불균일한 게 단점이었죠. 이러한 것들을 계량 물감법에 의해서 개선할 수가 있다. 자, 염장 방법에 대해서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대표적인 또 가공식품 중에 젓갈이 있죠. 젓갈은 발효식품이죠. 발효식품. 그래서 어패류의 근육 및 내장에 식염을 가해서 부패를 억제하면서 분해, 숙성시켜서, 즉 발효한다라는 거죠. 분해, 숙성시켜서 독특한 풍미를 가지게 한 우리 고유의 전통 수산 발효식품이다. 자, 전통 수산 발효식품에 해당되는 게 젓갈, 액젓, 식혜가 전통 수산 발효식품에 해당한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젓갈은 고기, 육을 원료로 하는 멸치젓, 오징어젓, 조기젓, 소라젓, 전복젓이 있고요. 내장을 원료로 하는 게 창난젓, 갈치속젓, 참치 내장젓, 그다음에 해삼 창자젓, 전복 내장젓이 있고요. 생식소, 알을 원료로 하는 거죠. 명란, 성게알, 숭어알젓, 대구알젓, 연어알젓이 젓갈의 생식소를 원료로 한 젓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연제품은 우리 어묵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연제품도 우리 대표적인 수산 가공식품이라고 할수 있는데, 자, 어육에 소량의 소금을 넣어서 가는 거죠. 고기가리한 육을 열을 가해서 계란화시킨 제품입니다. 계란화라는 것은 탄성을 있게 만들어주는 건데, 액체와 고체의 한 중간 정도의 상태라고 보면 되는데요. 자, 그래서 제품의 상품성은 어떻게 계란을 잘 식혔느냐, 즉 탄력을 얼마만큼 많이 가지고 있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연제품의 상품성을 판단할 수가 있죠. 그래서 품질 결정 요인은 탄력에 있다. 그래서 대표적인 주요 수산 가공식품이다. 자, 가공 공정을 보면 육을 발라내는 체육이 있죠. 깨끗이 씻는 수세 과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고기갈이 하고요. 고기갈이해서 원하는 모양으로 만듭니다. 만든 다음에 가열을 해서 계란화시킨다. 즉, 열을 가해서 탄력을 준다라는 거죠. 계란 과정을 거쳐서 냉각시키고 포장하는 과정을 거쳐서 연제품을 만들 수 있는데, 여기에 이미 체육해서 수세해서 수세한 제품을 우리가 연제품을 만들기 위한 단위로 미리 만들어 놓는 것을 냉동 고기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냉동 고기풀을 가지고 연제품을 만들 때는 해동해서 과정을 통해서, 방금 전에 설명했던 과정을 통해서 연제품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주요 수산 가공식품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실전 문항, 열 문항 풀면서 좀더 보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산 실습 과정에서 사용한
원리와 동일한 방법으로 제조한 수산 가공품으로 오른 것은 자, 농산식품 가공 실습이네요. 메주입니다. 메주. 메주를 제작할 수 있다.

자, 메주는 삶은 콩, 메주는 곰팡이. 곰팡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발효를 시킨다는 거죠. 대나무 볏짚. 자, 삶은 콩을 절구해 놓고 으깨준다. 된장 제조용 곰팡이를 골고루 섞는다. 곰팡이를 사용한다. 사각형 틀에 놓고 메주 모양을 만들어준다. 집으로 줄을 만들어 메주에 두 개씩 양쪽으로 묶는다. 대나무에 메주를 매달고 공기가 잘 통하는 그늘에서 건조하고 발효시킨다. 즉, 우리가 메주는 발효식품입니다. 발효식품. 발효식품이고, 뭐를 사용했습니까? 곰팡이를 붙여서 만든 가공식품이죠. 자, 어묵은 우리 연제품입니다. 연제품. 연제품에 해당하고요. 자, 황태는 대표적인 동건품입니다. 얼렸다, 녹였다를 반복해서 만드는 동건품에 해당되고요. 자, 쥐치포는 우리 조미건제품. 약간의 조미를 해서 만들리는 조미건제품에 해당하고요. 자, 가스오부시가 자백원품이죠. 자백원품에 해당하는데, 자, 가스오부시는 원료는 가다랑어를 사용합니다. 원료는 가다랑어를 사용해서 가다랑어를 삶은 후에 작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백언은 굽거나 또는 일건, 그냥 말리는 거죠. 일건에서 곰팡이를 붙입니다. 자, 삶은 후에 구운 과정 또는 일건하는 과정에서 곰팡이를 붙여서 딱딱하게 말린 것을 우리가 가스오부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곰팡이를 붙여서 만드는 가공식품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면 4번이 우리 메주와 비슷한 가공, 동일한 가공 방법을 사용했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마른 오징어는 우리가 소건품이라고 얘기합니다. 소건품. 어떤 자연적으로 원래 그 제품을 가지고 그냥 말리는 것을 우리가 소건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백원품에 해당하는 가스오부시가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2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다음 기사에서 알수 있는 수산 가공 제품의 특성으로 오른 것만을 보게 해서 있는 대로 오른 것은 자, 국탕 찌개유지의 가정 간편식 HMR 메뉴가 수산물로 확대되고 있다. 자, 1인 가정의 증가로 다양한 메뉴를 찾는 소비자 요구가 증가하면서이다. 자, 식품업계에 따르면 세모세모 기업은 가정 간편식으로 고니 알탕, 모두 매물탕, 코다리찜 두종등 수산물 밀키트 네 종을 출시하면서 지난달 말 수산물 가정 간편식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했다. 자, 세모세모 기업에서는 가정 간편식 식품을 고압 및 고온 살균 처리를 한후 고압 및 고온 살균 처리 장치 레토르트죠. 레토르트 장치를 통해서 살균 처리한 식품을 복합 플라스틱 파우치에 보관하여 유통하고 있다. 레토르트 파우치 식품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레토르트 파우치 식품. 자, 특히 야외 활동을 할때 발열팩에 파우치 식품을 넣고 원하는 장소에서 데워서 바로 먹을 수 있는 물가불이 필요 없는 즉각취식용 제품도 선보이고 있다. 그래서 가열 살균 제품에 대한 제시문이죠. 레토르트 파우치니까. 자, 기업. 고농도 염장식품의 유통에도 적합하다. 고농도 염장식품에도 레토르트 파우치를 적용할 수가 있다. 맞는 얘기죠. 통조림 및 병조림 식품의 살균 원리와 같다. 레토르트 장치에 의해서 살균 처리했다. 동일한 살균 장치를 통해서 제품이 만들어진다. 자, 알루미늄 포일이 적층된 포장재를 사용하고 있다. 이거를 레토르트 파우치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디귿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모두 다 가열 살균 제품에 대한 레토르트 파우치 식품에 대한 내용이다. 그래서 이번은 5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3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다음 누리집에 나타난 수산식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의 문화권 배경은 쌀을 주식으로 하는 곡물 문화권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자, 쌀의 성분은 탄수화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탄수화물을

섭취하고 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소금 속의 나트륨이 필수적이다. 자, 우리나라는 계절에 따라 다양한 생선을 잡아 저장했고, 생선 자체의 질감이나 맛을 살리기 쉬운 소금을 이용해서 삭혀 저장하는 방식으로 발달되어 왔다. 자, 소금을 이용해서 다양한 생선 자체를 저장하는 거 뭡니까? 젓갈이죠, 젓갈. 자, 삭혀서 소금을 이용해서 삭힌다고 했으니까 젓갈과 관련된 내용이죠. 육류 소비가 어려웠던 선조들은 이를 대신해 연중 고르게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제품으로 만들어낸 것이다. 또한 이 수산식품의 영양학적 효능을 보면 칼슘 함량의 높은 알칼리성 식품으로 체액을 중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아미노산을 보충해준다. 특유의 감칠맛은 발효되는 동안 해산물에 있는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분해되기 때문에 이 과정을 거치며 생선의 뼈는 분해되어 흡수되기 쉬운 칼슘 상태로 변하고 지방은 휘발성 지방산으로 변해 젓갈 특유의 맛과 향기를 내게 된다. 그래서 간은 젓갈과 관련된 내용이죠. 발효식품. 자, 기억, 백언품에 해당된다. 백언품은 구워서 말린 거라고 얘기를 했었죠.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식혜도 하나의 종류이다. 자, 발효식품, 수산 발효식품에 대해 발효식품도 식혜도 발효식품이죠. 여기에 해당된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삼투압의 원리가 적용된 식품이다. 삼투압에 의해서 자, 식염을 첨가하기 때문에 당연히 삼투압이 발생되겠죠. 그래서 수분 활성도를 낮춰서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게 해준다. 섭취 후 남은 식품은 상온에서 보관이 필수적이다. 상온에 두게 되면 부패하게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냉온이라든지 냉장고에 저온으로 보관을 해야 한다. 자, 그래서 수산 발효식품에 대한 설명, 니은과 디귿이 되겠죠. 니은과 디귿. 3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4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5번 세트형 문항이네요. 자, 다음은 블로그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찬바람이 거세게 불고 해가 바뀌는 때가 되면 대구의 계절이 찾아온다. 자, 입이 커서 대구라고 부르지만 살도 도톰하게 커 우리뿐만 아니라 바다를 접한 모든 해안가 민족에게 사랑받는 식재료이다. 자, 세계에서 대구를 가장 사랑하는 민족을 꼽으라면 우리도 순위권에서 빠지지 않지만 1등은 당연 포르투갈 사람들이다. 자, 포르투갈에서는 대구를 바칼라우라고 부른다. 인근 스페인에선 바칼라우, 그 다음에 이탈리아에선 바칼라로 불리는데 이때 대구는 염장하여 말린 대구를 지칭한다. 염장하여 말린 대구. 자, 포르투갈에서 대구는 염장해서 말린 대구를 바칼라우라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자, 염장해서 말린 거, 염건품이죠. 염건품. 염장해서 말리는 것을 염건품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정에서 식당에서 대구를 요리할 때 싱싱한 생물보다는 염장하여 말린 형태로 이용하는 게 우리와 다르다. 자, 예전에는 바칼라우를 염지하는 방법으로 원료 무게 20% 정도의 소금을 대구에 직접 뿌려서 절이는 방법 뭡니까? 마른간법을 사용하였다. 간은 예전에는 마른간법을 사용했고요. 자, 그런데 최근에는 소비 추세에 따라 소금의 농도를 10% 정도로 만든 소금물에 대구를 담그는 방법, 소금물에 담그는 거 뭡니까? 물간법이죠. 물간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제시문에서는 영건품과 영건품을 만드는 마른간법과 물간법의 내용이 제시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4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블로그에 바칼라와 같은 제조 원리로 생산되는 수산 가공품으로 가장 적절한 건, 자, 굴비는 뭡니까? 굴비는, 조기를 소금에 절인 다음에 말린 거죠. 그러니까 염건품에 해당한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고요. 과메기는, 얼렸다, 녹였다, 꽁치를 올렸다, 녹였다, 반복해서
만든 거니까 동건품에 해당한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가자미 식혜는 수산 발효식품이죠. 수산 발효식품이고, 자, 자반고등어는 염장품입니다. 염장품. 소금에 절여놓은 거니까 염장품에 해당한다고 할수 있고, 조미 오징어는 조미 건제품에 해당한다라고 볼수 있네요. 그래서 염건품에 해당하는 것은 굴비가 염건품에 해당한다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5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 블로그의 염장 방법 가를 나와 비교했을 때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그런 것은. 자, 가는 마른간법이고 나는 물간법이었습니다. 마른간법은 물간법보다 식염의 침투가 빠르다. 직접 뿌리니까 빠르다라고 얘기했죠. 마른간법은 물간법보다 식염의 침투가 균일하다. 물간법이 물에 담그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식염의 침투가 균일하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마른간법은 물간법보다 외관 풍미 수율이 우수하지 않다. 물간법이 수율이 더 우수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맞는 것은 기억 하나밖에 없네요. 1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6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다음 대화에 나타난 수산물의 건조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옳은 것은. 자, 여기 있는 연어는 특별히 깊은 맛을 내는 것 같아요. 저희 가게에는 나물을 태워서 나오는 연기로 연어의 표면에 쐬어주는 방법으로 제품을 만듭니다. 연제품이죠. 연어 훈제품, 아, 연제품이 아니고 연어 훈제품. 어떤 조건으로 가공하는가요? 신선한 연어에 연기를 쐬어줄 때 전체적으로 15에서 30도수로 약 2주 동안 건조해줍니다. 뭡니까? 아까 우리가 세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했었죠. 냉온법, 오는법, 여름법. 자, 15에서 30도씨 냉온법에 해당되는 거죠. 자, 기억, 오는법에 해당한다. 틀린 얘기 되겠죠. 다른 훈연 방법보다 수분 함유량이 낮다. 자, 2주 동안 말리기 때문에 수분의 함유량이 적죠. 그래서 낮다. 맞는 얘기고요. 참나무, 체리나무와 같은 활엽술을 사용한다. 자, 훈제품을 만들 때는 활엽술을 사용한다라고 선생님 앞에 설명을 했었습니다. 침엽수에는 보통 송진이 많이 함유되어 있죠. 침엽수는. 그래서 송진 자체가 인체에 수지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훈제품을 만들 때는 활엽수를 사용한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맞는 내용이다. 4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7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대에서 수산 가공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수산 공장 현장을 겨냥할 때이 공장에서 냉동 고기풀을 원료로 만든, 냉동 고기풀을 원료로 만든 수산 가공품 뭡니까? 연제품이죠. 어묵입니다. 어묵. 어묵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제시문에서 보면 구워야 제맛이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구워서 만든 연제품을 얘기하는 거죠. 굽는다라는 게 있습니다. 자, 오징어 식혜와 제조 원리가 같다. 오징어 식혜는 수산 발효식품이죠.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자, 졸 상태로 제품을 한 것이다. 졸 상태가 아니고 갤 상태죠. GL. 졸 상태라는 것은 우리가 졸, 어, 그 용액 상태, 즉 액체 상태를 우리가 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졸이라고 얘기하고, 갤 상태라는 것은 액체와 구체의 중간 상태 정도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젤리라든지 슬라임이라든지 뭐 화장품 이런 상태, 우리 그 탄력을 가지는 그 상태를 갤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고기갈이 단계에서 소금을 넣는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가열 매초로는 공기를 사용했다. 자, 굽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구운 어묵입니다. 부드러묵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이때는 100에서 180도씨에 불을 직접 쐬서 공기를 가열시켜서 만든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과 리을이 어묵에 대한 내용이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8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에서 변경된 곶감 건조 방식을 수산 제품 건조에 적용했을 때 특징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곶감 건조 방식이 변하고 있다. 한때는 건물 안에서 뜨거운 바람을 쐬어서 건조하던 방식이 최근 들어 천일 건조 방식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원래는 인공적으로 말렸는데 지금은 그냥 밖에서
밖에서 자연적으로 말린다라는 얘기죠. 이러한 흐름에 따라 일부 농가들은 현대식 건조 시설을 줄이고 다시 자연 건조 방식을 활용한 곶감 생산을 이어가고 있다. 자연 건조 제품을 한 것을 홍보하기 위해 제품 포장지에서 표면에 잘 표기하도록 하였다. 그래서 예전에는 인공 건조를 했는데 지금은 천일 건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변경된 것은 천일 건조죠. 그래서 천일 건조는 균일한 품질의 제품을 얻을 수 있다. 인공 건조가 균일한 제품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건조 경비가 기존보다는 적게 들어간다. 건조기를 인공적으로 건조기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적게 들어간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건조 기간이 기존보다 더 많이 사야 되겠죠. 인공적인 것은 열을 인공적으로 가하기 때문에 높은 열을 가할 수 있지만 천연 건조는 자연에서 말리는 거기 때문에 더 오랫동안 말려야 된다. 그래서 2번 니은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9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다음 대회에서 BC가 연구하는 수상 기능성 성분으로 옳은 것은, 자, 올해 연구주제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연구주제는 새우에서 얻을 수 있는 건강 기능성 식품입니다. 새우를 익히면 색깔이 붉게 변하는데 그 성분 연구하다니까 새우의 새끼를 붉게 만드는 것은 아스타잔틴이고 그것도 건강 식품에 들어가지만 제가 연구하는 것은 디글루코사민과 N 아세티글루코사민으로 이루어진 다당류 물질입니다. 어떤 특징이 있나요? 그러니까 새우의 단단한 껍질 부분에 있는 것을 인체에 흡수하기 쉽도록 가공한 물질로 탈콜레스테롤 작용 및 항암 작용 등의 기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좀더 몸에 흡수가 잘될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 기능성 물질에 대한 내용인데요. 기능성 물질. 자, 우리 알긴산이라는 것은 갈조류에서 얻어지는 겁니다. 갈조류. 그다음에 키토산은 키틴을 인체에 흡수하기 쉽도록 가공한 건데 갑각류에서 얻어지니까 자, 새우도 갑각류죠. 그러면 2번이 되겠죠. 자, 타우린은 오징어나 문어에서 얻을 수 있는 아미노산 유사한 화합물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후코이다는 다시마에서 얻을 수 있는 기능성 식품입니다. 고도 불포화 지방산은 등푸른 생선에서 얻을 수 있는 기능성 성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9번은 2번 키토산이 갑각류에서 얻을 수 있는 기능성 성분인 키토산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10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꼬치 생선의 포장재에 붙일 수 있는 인증 표시로 옳은 것은 자, 땡땡 기업은 꼬치 생선 5톤을 처음으로 해외 수출하였다. 꼬치는 농어목 꼬치 고깃가루, 몸은 가늘고 길다. 원통상으로 머리가 길고 뾰족하며 전체 길이는 50에서 60cm이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가시가 많아 잘 먹지 않지만 외국에서는 숯불에 구워서 먹는다. 맛이 고소하고 부드러워 인기가 많다. 또한 땡땡 기업은 올 하반기에 금태 생선을 일본으로 수출할 계획이다. 금태는 일본에서 아카무츠, 노독으로 불린다. 붉은색 몸통과 빨간 눈을 가진 고급 어종으로 높은 가격에 거래된다. 자, 수출하는 제품은 수산물 표면에 부착하여 인간에게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미생물, 특히 병원균을 살균하기 위해 코덱스에서 허용한 수치인 감마선을 2.5kg를 조사한 후에 포장할 예정이다. 자, 제품에 우리 방사선을 쪼여서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감마선을 쪼여서 만든 수산 가공식품이다. 그래서 감마선을 쬐는 방사선을 쬐었을 때 반드시 이 제품은 방사선을 조사한 식품이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한 식품에 붙이는 인증 마크가 2번이죠. 2번 방사선 조사 식품에 대한 인증 마크죠. 자, 우리 시험에 마주 나오는 것은 해썹과 이력 추적, 수산물 이력 관리 제도인 이력 추적 이두 가지가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된다라고 할수 있겠는데 요거는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0번은 방사선을 조사한 식품이라는 걸알수 있게 하는 인증 마크가 2번이다라는 걸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수산물 가공 과 관련된 내용으로 개념 정리하고 실전문항 10문항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수산물 유통과 관련된 새로운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달인입니다. 그대들아, 자, 이어서 문제를 들어볼 텐데, 아니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그대들아 뭐 이렇게 그대들이라는 말을 사실 많이 쓰거든요. 제가 이 말을 이 단어를 이제 입 습관이 배워버렸는데 대학생 때부터 썼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오래됐죠? 대학교 가서 이제 저보다 뭐 동생인 친구들이 이제 생기잖아요. 그런데 막 친하지 않을, 막 엄청 친하지 않을 때에는 이름을 다 외울 수 없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막 엄청 가깝지 않, 이름 모르는 이제 친구들을 부를 때안 친한데 막, 야, 너가 막 이렇게 부르는 게 조금 뭔가 그때 좀 예의가 없나라고 느꼈었나 봐요. 그래서, 그대야, 막 이런 식으로 조금 나름의 예의를 지킨다라는 것이 이제 어떠한 말 습관이 되어서 아직도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 이제 새 학년, 뭐새 학기 들어갈 때 친구들 이름들을 내가 바로바로 다못 외우니까 그때 이제 뭐, 그대들아, 그대야, 뭐, 이렇게 사용하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끊지 못하고 오히려 더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 이유로 입에 붙게 되었고, 그런 이유로 여러분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제가 안경을 쓰고 갑자기 나타났는데, 눈이 안 좋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제 눈이 안 좋을 때는 안 보여. 그렇다 보니까 정확하게 초반에 특히나 누군지 모르니, 어이, 그대야, 이런 식으로 부른다라는 거죠. 너무 괜찮죠? 여러분, 추천합니다. 누군지 잘 모르겠을 때, 그대야라고 부르는 거 꽤나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2번부터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로그에 대한 이제 문제가 등장을 하였고, 어떠한 값이 40 이하의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을 다 찾아보라고 합니다. 그쵸? 들어가 보자고. 일단 이 친구들을 밑을 각게 맞춰주면서 합쳐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느 쪽으로 바꿔볼까? 저는 이 2를 4로 바꿔볼게요. 왜냐면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4로 딱 되기 때문에. 무슨 말이야? 로그 앞에는 4에 대해서 2n 제곱이잖아요. 그런데 마이너스 저 2분의 1을 위에다 2에 대한 지수로 넣으면 제곱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지. 2에 대한 루트 n을 다루고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여기 문이 4로 맞춰지게 되니까 우리는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로그의 4에 대해 루트 n분의 2의 n제곱 이렇게 하나로 합쳐줄 수가 있다라는 거고 한번더 정리할게. 그렇게 되면 로그 4에 2 남고 n제곱을 루트 n으로 나눠주니 n의 루트 n 이렇게 진수가 정리가 됩니다. 그쵸? 이러한 값이 지금 40 이하의 자연수가 되도록 하래요. 이만큼이 지금 다 자연수가 된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럼 제가 어떠한 자연수 k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나타내 줘 볼게요. 이럴 때, 그러면 이 진수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될까? 저, 이 n의 루트 n은요, 2에다가 n을 거듭적으로 표현하면 지수가 몇이죠? 여기는 1이고 여기는 2분의 1이니까 더하면 2분의 3. 이런 식이 되겠다고. 이 진수가 4의 k제곱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지. 괜찮지? 여기까지 잘 따라왔죠? 그러면 우리가 n을 주인공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 n의 2분의 3 제곱이 4를 우리가 밑을 2로 바꿔주면 2의 2k제곱 이런 식으로 써도 될까요? 이만큼을 2를 2로 나눠준 거니까 그럼 마이너스 1 이렇게 내려올 수 있겠네. 이러한 방법으로 데려올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n은 이라고 표현하기 위해서 양쪽에다가 3분의 2제곱을 전체에다 해주는 거지. 괜찮아.
그러면 2에 2k-1제곱에다가 3분의 2제곱을 해달라는 거니까 곱해주시면 우리는 2에 대해서 3분의 4k 마이너스 2가 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 지금의 이 값이 지금 자연수인 n이 된다라는 거지. 또한 이 k도 지금 자연수인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이 지수도 역시나 자연수가 돼야 된다라는 거고. 괜찮습니까? 그러면 지금의 이 3분의 4k-2가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k를 몇부터 한번 생각해 볼수 있을까? 자연수 k를 1은 안 되고 2를 만약에 넣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값이 3분의 2 넣으면 3분의 6이 되어서 자연수로 잘 나왔게 돼요. 그러면 저 n은 지금 2의 제곱, 이런 식으로 또한 잘 맞아떨어지고 있는 거지. 그러면 지금 k가 2일 때부터 이 값이 지금 자연수가 된다라는 건데, 방금처럼 다음에 값이 자연수가 되도록 우리가 k를 찾아줘야 되는데, 3부터 해서 우리가 쭉 40까지 무려 체크를 해야 되나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니야. 보면 지금 위에는 4씩 늘어나요, 분자가. 그런데 분모는 3으로 나누고 있잖아. 이때 4와 3은 서로 소수이기 때문에, 아니, 서로 소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이 k라는 값이 3씩 커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5일 때를 한번 생각해 주게 되면 지금 다음의 값은 3분의 5 집어넣으면 18. 즉, 6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n이 2의 6제곱. 이런 식으로 또한 찾아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사실 이 값은 중요하지 않고 이 개수를 찾는 거니까 가능한 40 이하의 k를 쭉 찾아주면 될것 같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여기는 3씩 늘어나면 되는 거고, 그러면 40까지 해당하는 k 찾아주게 되면 마지막 k가 38이 가능해요.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 점프를 하였는지. 여기 보면 2는 3 곱하기 0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줄 수가 있거든. 내가 3씩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렇게 나타내 준 거예요. 그러면 5는 3 곱하기 1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줄 수가 있거든. 그리고 38은 3 곱하기 12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줄 수가 있네요. 3 곱하기 0 플러스 2, 3 곱하기 1 플러스 2, 3 곱하기 12 플러스 2. 총이 0부터 12까지를 세워준 13개인 K가 가능하구나라고 알수 있다라는 거죠. 저 K의 개수가 결국은 이 자연수 N의 개수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답은 13 이렇게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지금 이 앞에 나타내는 방식은 우리가 앞에서 많이 사용했던 방식이고, 이럴 때 어느 부분이 자연수가 되어야 되는가까지 잘 도달하면 될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그러면 저희는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으로 가볼게요. 이번에는 우리 로그 함수와 지수함수가 오 같이 나왔는데, 일단 각각의 밑이 2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증가하는 두 함수에 대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이렇게 각각 한 점씩 만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럴 때그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그려야 될것 같아. 그런데 제가 이때 각각의 이 지수함수를 그리겠느냐? 아니요. 다른 함수를 그릴 건데요. 왜냐면 y는 ax, y는 로그 ax라는 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가 있을 때, 이 친구들은 밑이 a로 같기 때문에 역함수죠. 이들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야. 그런데 이때 이 각각의 함수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 친구보다

X가 있다라는 거지. 이때 지금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이 둘과 만난다라고 했는데, 그치? 근데 저 직선도 이제 같이 내리는 거예요. 이만큼 내리는 거야. 그래도 하여튼간 우리는 똑같이 두 점을 지날 테고, 이때 만나는 두 점을 AB가 아닌 A 프라임, 그 다음에 여기를 B 프라임이라고 두겠습니다. 괜찮아. 내가 만약에 여기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 플러스 E라고 굳이 한번 써준다면, 지금 내가 그린 함수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가 된다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 다 같이 지금 여기 등장하는 직선과 곡선들을 주어진 문제보다 2씩 내리면서 그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이 A'과 B'을 지나는 원을 그린다면 지금 이 문제에서 그리는 그 원의 그 크기와 같겠지. 결국 이 벌어진 크기, 개형은 결국 다 똑같고 있으니까요. 해서 이 프라임을 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렸더니, 원을 그렸더니 중심의 좌표를 말하고 있는데, 이때보다 y 좌표도 마찬가지로 이만큼 다운이 돼야겠지. 이때는 그러면 2분의 15가 된다라는 거고, 여기 잡히는 이 중심의 좌표가, y 좌표가 2분의 15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런데 이때 내렸을 때 좋은 점은 각각의 함수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가 y 좌표를 찾았으니까 x 좌표도 2분의 15라고 바로 찾아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 나이스하다라는 거지. 이럴 때이 원의 넓이가 지금 2분의 121 파이래요. 그대로 내렸으니 원의 넓이는 일치할 테고, 따라서 지금 파이 r 제곱에 대한 값이 2분의 121 파이라는 거니까 파이 날려주시고 루트 씌워주시면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2분의 11이라는 겁니다. 즉 2분의 11 루트 2 이렇게 된다라는 건데, 이원 친구 슥 확대 줌 늘려버릴게. 그러면 제가 원을 데려왔을 때 중심에 대해서 저 주어진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있고요. 또한 대칭이 되어지는 y는 x가 있어서 지금 만약에 수직으로 둔다면 이 반지름, 구한 반지름의 길이가 2분의 11 루트 2라고요. 그치? 으악, 그치? 근데 기울기가 지금 마이너스 1, 1, 뭐 이러고 있으니, 우리가 이렇게 각각 x축, y축이랑 평행한 선분을 이렇게 그어줬을 때, 그 길이가 여기는 2분의 11, 여기도 2분의 11, 이렇게 데려올 수 있다라는 거고,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점이 B'이거든요? 여기가 A'이라는 거고, 여기가 중심 2분의 15, 2분의 15라는 거고, 따라서 우리가 이 B'이든 A'이든 그 좌표를 바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어떻게 B'으로 데려올까요? 이 2분의 15, 2분의 15보다 오른쪽으로는 2분의 11만큼 증가하는 거니까 분자가 26이 되는 거고, 즉 13이겠네요. 13으로 쓸게요. X 좌표는 13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Y는 2분의 11만큼 다운이 되는 거니까 2분의 15에서 2분의 11을 빼주시면 2, 이런 식으로 좌표를 우리가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해서 13,2잖아요. 데려올게. 이쪽에다가 13,2를 찾아줬으면 A'은 대칭되고 있으니 2,13이로구나 라고까지도 찾아줄 수 있다라는 거지. 지금 우리는 A를 찾아줘야 되는데, 사실 A 제곱을 찾아줘야 되는 건데, 사실 다 끝났죠. 이 B'에 대한 좌표를 찾아줬으니 이는 로그 위에 있다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점 넣겠습니다. 따라서 Y값 2는 13을 X에다 넣었을 때의 로그 A의 13이라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로그의 정의에서 a제곱이 13이라구나, 이렇게 바로 끝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괜찮죠? 자, 다시 지금 이 3번의 문제는 주어진 거는 다음에 함수 이렇게 생긴 두 함수예요. 그런데 플러스 2 플러스 2, 어? 이들이 이만큼 올라가 있네. 그럼 만약에

이들을 마이너스 2로 꾹 내린다면 다음과 같이 대칭의 함수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의 함수가 너무 이쁘게 그려질 수 있다라는 거지. 그 직선까지도 똑같이 내려온다고 생각한다면 그려지는 함수나 그려지는 원에 대해서 그 넓이도 유지가 될 것이고 우리는 이제는 이 그래프를 바라보면서 나머지를 진행하면 된다라는 거죠. 대칭이 그려지기 때문에 좌표를 구하는 것도 굉장히 간단해지고요. 계산할 때도 날아가는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훨씬 더 쉬워집니다. 해서 지금 저 이 두 대칭된 함수에 대해서 평행 이동이 되어지고 있는 함수가 등장을 한 거잖아요. 어떠한 역함수 관계에 있는 두 함수에 대해서 막 평행 이동이 되어 있다? 끌고 오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 그쵸? 그러면 저희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대칭성도 앞에서 말을 했었는데 그만큼 이제 자주 나옵니다.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으로 넘어가 볼 텐데 네, 지금의 문제도 우리 수사리 문제예요. 왜냐? 지금 문제 보시면 어떠한 이차함수와 로그함수가 그려질 텐데 이때 구간이 있어서 그 구간에서의 최대값으로 함수를 잡겠다고 합니다. 이 구간이 움직일 거야. 특히나 구간 크기가 이들에 대한 구간 크기가 2죠. 2를 벌어진 상태에서 이제 움직일 건데 그 구간에서의 가장 큰 값을 이제 채택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이 GT에 대한 최소값이 5가 되도록 하는 뭐 양수를 다뤄보자 라고 하고 있어요. 일단은 GT를 조사하러 가야 되는 거니까 FX를 그리면서 시작을 해야겠지. 특히나 완성이 되어 있는 쪽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우리 네. 여기 다 그려보면 마이너스 1부터 그러면 지금 0이랑 저기 저 마이너스 1부터 6까지에 대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는 말입니다. 마이너스 x로 묶어주면 x 마이너스 6이지 말입니다. 그러면 0과 6을 근으로 가지면서 위로 볼록인 이러한 함수가 그려지는데 이때 마이너스 1까지 생각을 해달래. 자, 그러면 0이랑 6을 지나는 거니까 이 위에 꼭지점을 3에서 생긴다라는 거고 3을 살짝 쿵 넣어보잖아요. 그러면 9네요. 지금 F3은 9예요. 이 값까지 드러나게 그려보면 9 찍어주면서 그려보면 위로 볼록이면서 이렇게 또한 쭉 내려가서 마이너스 1에서는 마이너스 7이 되도록 뭐가 꺾였죠? 이렇게 그래프가 지려진다라는 거고 오른쪽은 이제 증가하는 함수인데 점근선이 x는 5예요. 그렇죠? 6인 아닌 이 5에서 특히나 6을 넣으면 저 로그함수에다 6을 넣으면 0이네. 여기를 지나면서 쭉 증가하는 이러한 로그함수가 나타난다라는 거야. 이럴 때 어떠한 t가 있어서 봐봐. t가 있어서 t보다 하나 작은 t 마이너스 1 그리고 t보다 하나 큰 t 플러스 1에 해당하는 이 구간에 대한 y값 중에 가장 큰 값은 지금 t 플러스 1에 해당하는 이 값이죠. 이 값을 t에 대한 함수값으로 채택하겠다라는 거고 그러한 함수값을 갖는 그래프를 그렸더니 gt가 된다라는 겁니다. 괜찮아? 그럼 이때 우리가 GT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잠깐 이 부분만 같이 보고 가자. 만약에 계속 증가하는 함수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 쭉 증가하고 있는 함수가 있어. 그러면 이때 방금처럼 T와 그 양쪽에 뭐 T 마이너스 1, T 플러스 1이 있을 때 가장 최대값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오른쪽의 값이죠. t 플러스 1에 대한 값이 채택이 될 거 아니야. 즉 t에서가 이 값이 땡겨와서 찍힌다라는 거야.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마찬가지겠지. 다 각각 t 플러스 1에 대한 그 값이 찍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위에 그려지면서 마치 오른쪽에 플러스 1된 그 함수

값을 끌고 오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느껴봐, 얘들아. 그리고 만약에 감소할 때도 생각해보자. 이렇게 함수가 감소해. 이럴 때 어떤 t에 대해서 그 왼쪽, 오른쪽에 대한 구간에서 최대값은 지금 가장 왼쪽에 있는 이 함수 값일 거 아니야. 그러면 t에서는 이번에는 이 최대값인 이 친구를 데려와서 찍힐 것이고, 마찬가지로 쭉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 gt를 그릴 수 있다라는 거지. 왼쪽 거리를 끌고 오는 느낌, 또한 위에 그려지는 그 느낌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의 이 fx에 대한 gt를 그릴 건데, 자, 한번 그려보자. 아래에다가 맞춰서 그려볼게요. 제가 그러면 이제 이 gt는 0부터 무한대까지인 거니까 0부터 한번 찍어볼 텐데, 0, t가 0이라면 우리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에 해당하는 구간을 따져줘야 되는 거지. 그럼 이때는 최대값이 이 구간에서는 1일 거 아니야. 그럼 지금 1에서의 함수값이 몇이니? 1 넣으면 5거든요. f1은 5예요. 그래서 5에 대한 값이 0으로 끌고 와서 0일 때 5가 찍히는 y는 gt 함수가 그려지기 시작한다라는 거고, 쭉 따라 끌고 올라가겠지. 올라가다가 2에서 다음 옆에 있는 3의 9인 이 꼭지점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특히나 이 9라는 함수값은 가장 위에 있는 꼭지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간 2를 갖고 이제 움직이고 있는 이 너비에 3이라는 그 좌표만 들어가면 계속 그 9가 찍히겠지. 어디까지 들어가겠어? x가 4일 때 3부터 5까지인 거니까 이 4일 때까지는 계속 9가 찍힌다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2일 때 9가 찍히기 시작해서 4까지 쭉 9가 찍힌다라는 거죠. 제가 그리고 있는 것은 지금 gt에 대한 함수고요.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거야. 그럼 이번에는 감소해. 그렇다 보니 얘도 지금 타고 내려올 텐데, 이때 우리가 이제 궁금해지는 게 이 6에 대한 포인트예요. 여기서 이제 gt가 어떻게 그려질 것이냐라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또 이거 같이 한번 봐볼게. 봐봐. 제가 이 친구 왼쪽 2차 오른쪽 로그 함수가 그려져 있잖아요. 조금 더 6에 대해서 확대를 해볼게요. 그러면 6을 기준으로 팡 이렇게 튕기고 있는데, 5를 넣어보잖아. f5는 지금 이 3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아까 1에서에 대한 5에 대한 함수값을 똑같이 가져요. 즉 5에 대해서 이 y값 5를 가지고 있다고 함수의 값에 넣어보면, 근데 제가 만약에 구간이 움직이고 있는 구간 크기가 2잖아. 이 5에 또 이만큼 벌어진 이 7에 대한 함수값이 똑같이 5라고 해볼게. 그렇다라는 것은 gt에 대한 함수가 이 왼쪽에서는 계속 이렇게 그려지다가 이 6에 다다랐을 때는 5와 7 사이의 범위에서 최대값이 지금 5로 갔죠. 그렇다 보니 6에서 5의 값을 갖고 땅 튕기는 이러한 형태로 그려질 거라는 거고, 지금 이 주황색의 함수가 y는 gt가 된다라는 거지. 이렇게 잡아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때 6에 6,5에서 튕긴다라는 거는 이 갭이 2가 되는 이 5와 7에서 함수값이 같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튕기는 거예요. 이 아이디어를 갖고 다른 경우를 한번 살펴볼게. 제가 마찬가지로 6에 대해서 확대를 할 텐데, 이번에는 2차 함수는 그대로고 이 오른쪽에 있는 로그 함수를 조금 눕혀볼게. 이 축에 닿게끔 좀 눕혀볼게. 제가 아까 다뤘던 이 5와 7에서의 함수값이 같은 경우를 이 오른쪽에 로그 함수를 y는 a0에다가 주어진 함수 로그 4에 x-5라고 할게요. 지금 앞에 곱해진 이 a가 지금 변하는 상황인데, 제가 이때를 a0라고 한번 두고 이쪽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번에 로그 함수가 누워졌어. 그 말은 같을 이 크기가 지금 a0라고 한다면 이때의 앞에 곱해져 있는 a는 더 작다라는 거지. 함수가 a 로그의 4의 x-5니까 이 a가 좀 더 작으니까 눕혀진 거잖아요. 이럴 때 바라보게 되면
아무래도 뉘어졌으니 우리가 갭이 2이면서 아, 그 y값이 같아지기 위해서는 t가 6이 아니라 좀 더 오른쪽에 치우친 상태에서 이때 t-1, t+1이 있어서 이때 딱 같아지게끔 이동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는 그 함수값이 같은 t가 6이었는데 이번엔 6 오른쪽에서 그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gt라는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다가 t에서 함수값이 이렇게 같은 t에서 탕 튕기는 이러한 형태로 그려진다라는 거고, 이때 보면 아까 5에서 5의 값을 가졌죠. 5에서 함수값 5를 가졌는데 더 아래쪽에서 튕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gt에 대한 함수값이 5보다 작게 찍히는 구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때는 gt가 5보다 작아지는 이 t가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의 조건에 어긋난다라는 거지. 왜냐하면 gt의 최소값이 5라고 했거든. 더 작아지면 안 되잖아. 반대의 경우는 살펴볼게요. 만약에 이번에는 6이 있어서 y는 a가 앞에 있죠. a의 로그에 4의 x-5를 똑같이 그려볼 텐데 이번에 이 a는 위에 그 a0보다 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 그 말은 앞에 2차가 있었고 이번에는 조금 더 이렇게 이 벌어져 있는 로그 함수가 그려지겠다라는 거지. 그럼 갭이 2이고 함수값이 같아지는 그 부근이 이번에는 6보다 왼쪽에 t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서 t-1, t+1이 있어서 이쪽에 이렇게 같아지게 이제 상황이 생길 거라고요. 그렇다라는 것은 이 t에서 튕기고 올라가는 y는 gt가 이 경우에는 생길 거라는 거고, 아까 5에서 이 왼쪽에 5에서 함수값이 y는 5라며. 그럼 이 최소값이 마찬가지로 5 이상이겠죠. 따라서 이 경우도 된다라는 거지. 지금 이 경우만 탈락이 되는 거고 우리가 5와 7에서의 함수값이 같은 경우부터 큰 경우까지가 다 채택이 되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묻고 있는 것은 그렇게 되도록 하는 a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5와 7이 함수값이 같은 이 순간을 찾으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해서 7이 f7이 5가 되어지는 최소값인 거고 정확하게 문제의 조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크거나 같은 경우를 사실 다 생각해도 되는 거고, 그럼 우리가 f7을 한번 나타내 주게 되면 f7은요 a에다가 로그 4에 2가 되어지는데 여기는 2의 제곱인 거니까 앞으로 끌어내보면 2분의 a가 되네요. 지금의 값이 5 이상일 경우가 조건을 다 성립하게 되는 거고 최소인 a가 10일 때가 이제 정답이 되는 것이고 이때가 방금 문제에서 제시했던 a0가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gt를 바라보는 거를 한번 직접 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6에 t가 가까이 갈수록 이제 어떻게 gt가 그려지나라는 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지. 다음과 같이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좋아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어떤 구간에서 최대값 또는 최소값 묻는 문제들도 몇 번 등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번으로 가볼게요. 이 문제는 또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 상수 K에 대해서 이제 좌표평면 위에 점 A, B가 있는데 오잉? 뭔가 눈이 가는 그 단어 오직 하나 존재한다고 합니다. 오케이. 그럴 때 A는 지금 곡선 위에 점 위에 있고 이때 그 점 A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이 이렇게 위에 있대요. 이 대칭 이동한 점을 제가 A'이라고 해보고 그렇게 되면 좌표가 뒤집히니까 B,A가 되겠죠. 이러한 점은 다음과 같은 지수함수 위에 있다고 합니다. 자, 어디 한번 생각해 보자. 같은 밑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y는 로그 이 x 위에 있는 점 하나가 이 친구와 역함수인
y는 2의 x제곱인 그 위에 또 a'이 있어갖고 대칭이 될 거란 말이야. 맞죠? 근데 단순하게 이러한 함수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생겼어요. 평행이동을 했다라는 거야. 그럼 이것도 봅시다. 제가 만약에 이 로그 2의 x에 대한 함수의 어떤 한 점에서 평행이동을 한번 해볼게. 뭐 부호 생각하지 않고 x축 방향으로는 m만큼 그리고 y축 방향으로는 n만큼 이동한다고 해볼게요. 그렇게 되면 그 이동된 함수에 대한 그래프는 y는 함수식은 안 쓰고 x축 방향으로는 x만큼 y축 방향으로는 n만큼 이런 식으로 이동했다라고 한번 적어볼게. 그러면 그 대칭되어진 그 점은 어떻게 이동을 해야 마찬가지로 대칭되게 도착을 할까요? y축 방향으로는 m만큼 그리고 x축 방향으로는 n만큼 이동을 해야 이 도착되는 점이 대칭이 여전히 되고 있겠지. 그럼 이때는 움직인 게 x축 방향으로는 n만큼 y축 방향으로는 m만큼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때? 평행 이동되는 그 양도 결국은 둘이 딱 뒤바뀌고 있지. x축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y축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지금 위에 있는 이 곡선을 바라볼게요. 지금 저 친구는 y는 로그 2의 x라는 기본 형태라고 부를게. 기본 형태에서 어떻게 이동을 했지? x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2만큼, y축 방향으로는 k만큼 이동을 해와서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로그 2의 x 플러스 2 플러스 k 이러한 곡선이 되었지. 그러면 본래 이 친구와 y는 x에 대해 대칭인 이 x제곱이 있다고 할 때 얘네 둘이 이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었던 거고 이렇게 대칭이 되었다고 할 때 계속 대칭이 되도록 우리가 평행이동을 똑같이 이동해준다면 이번에는 x축 방향으로는 k만큼 y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2만큼 이동해주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함수가 2에 x-k-2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y는 x에 대한 대칭이 되는 두 역함수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봐봐. 이 위에 a가 있대. a,b가 있대. 그러면 이 친구는 아까 말한 a'이 들어가겠지. 누구? b,a가 이 위에 있다니까. 근데 동시에 문제에서 이 친구가 또한 어디에 있대? 저 y는 4x 플러스 k제곱 플러스 2 위에 있대. 괜찮죠? 이 좌표들을 여기에 넣고 여기에 넣어서 우리가 연립해주면 되겠다라는 거지. 사실은 이 곡선에 대해서 이 친구가 역함수가 아니겠는데? 라는 생각에서 역함수를 찾아주고 그 점이 여기랑 여기에 둘 다 놓여있다라고 바라보게 되는 거죠. 어떠한 점이 이렇게 두 지수함수에 공통적이게 놓여진다는 그러한 상황인 거지. 자, 그럼 여기를 이제 계산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A와 B를 넣으면 되는 건데 같은 Y값인 A가 나오겠죠. B를 여기다 놓고 그러면 2에 B-K제곱-2가 될 테고 이 값은 같을 거야. B를 여기다 넣었을 때랑 그럼 4에 대해서 b 플러스 k 제곱 플러스 2랑 같게 된다라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b와 k가 들어가는 이러한 방정식을 생각할 수 있을 테고 여기를 좀 정리해 주러 가볼게요. 어떻게 볼까? 이 친구를 2의 b 제곱을 2의 k 제곱으로 나눴다라고 표현해 주시면 이쪽도 우리가 2의 헷갈리시면 4를 2의 제곱이라고 한 다음에 이렇게 해보면서 부어볼게. 그러면 2의 2b에다가 우리는 2의 2k를 곱했다라고 이제 풀어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뒤에 더하기 2 이런 식으로 나타내볼게요. 그 다음에 양변에다가 2의 k제곱을 곱해주겠습니다. 거슬리니까. 그러면 2의 b제곱 마이너스 여기 옮길까요? 옮겨서 4로 만들고 해볼까요? 그러면 이쪽 옮기시면 여기가 플러스
4가 되어지는 거고

그러면 양변에 지금 곱하기 2의 k제곱 해주시면 2의 b제곱은 여기는 2의 2b에다가 2b제곱에다가 2의 3k제곱이 되네요. 그 다음에 더하기 4의 2의 k제곱 b 되고 있고요. 자, 이런 식이 만들어졌는데 이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할까 하고 보는 거지. 우리가 아직 사용하지 않은 조건이 있을까 하고 문제를 읽으니 아까 첫 번째 줄에 오직 하나가 존재한대요. 누가? a, b. 즉 ab라는 값이 하나 존재한대. 그리고 k는 상수라고 했단 말이야. 즉 어떠한 b가 하나 존재한다라는 건데 즉 우리가 이때 2의 b제곱을 메인으로 잡아가면 어떨까라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여기서 2의 b제곱을 t라고 하잖아요. 얘가 단 하나 존재한다라는 거는 t가 단 하나 존재한다라는 거고 우리가 t로 지금 얘를 바꿔주게 되면 t는 이쪽 2의 3k제곱에다가 t의 제곱이 되어지겠지. 이만큼은요. 그리고 뒤가 이제 4, 2의 k제곱이 됩니다. 이 친구 t에 대한 2차 방정식꼴로 만들어주고 싶네요. 그러면 2의 3k제곱에 t의 제곱에다가 옮겨서 마이너스 t, 그 다음에 4인데 여기 2의 제곱으로 바꿔주시면 그럼 여기를 한 번에 우리가 2의 k 플러스 2 이렇게 또한 바꿔줄 수가 있겠네. 는요. 자, t가 단 하나 존재해. 2차 방정식에서 그렇다라는 거는 판별식 데려오면 너무나 좋겠지. 지금 판별식 데려와 주시면 d는 1에 대한 제곱, 아니 마이너스 1에 대한 제곱 1에다가 마이너스 4 곱해주시고 앞에 있는 개수 2의 3k제곱 곱해주시고 뒤에는 2의 k 플러스 2제곱 곱해줬는데 그에 대한 값이 0이 되어야겠죠. 단 하나니까. 좋아. 그러면 정리해주게 되면 1 마이너스 4는 또 2의 제곱이에요. 그쵸? 다 2로 몰아주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수끼리 싹다 더해줘 볼게. K가 4개, 그 다음에 플러스 4니까 4K 플러스 4라는 값이 지금 0이 된다라는 거고, 따라서 이만큼에 대한 값이 1이네요. 그러면 위에 있는 지수인 4K 플러스 4가 지금 0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 아하, K가 마이너스 1이로구나 하는 K 값을 일단 구했다라는 거지.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지금 A랑 B인데, B는 T를 구하면 되는 거고요. 괜찮죠? 그럼 K를 구했으니 이제 T를 구하러 갑시다. 여기든 여기든 넣어서 구하면 될것 같은데, 뭐 여기로 넣을까요? 여기다 넣을까요? 여기다 넣으면서 진행을 해볼게요. K를 마이너스 1을 넣어주게 되면, 그럼 식이 마이너스 1 넣으면 8분의 t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t고요. 마이너스 1 넣으면 플러스 2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만들어져서 8다 곱해버리면 t 제곱 마이너스 8 t 플러스 16은 0인데 여기 t 마이너스 4의 제곱은 0이니까 t가 4가 되네. 아하, t가 4야. 여기다 쓸게. t가 4야. 그러면 2의 b제곱이 4니까 b는 2가 되겠구려. 이런 식으로 그단 하나 존재한다는 b의 값을 구했고 그럼 우리는 나머지 a를 구하면 되는 건데 a랑 b랑 엮여있는 식 하나 찾으면 될것 같습니다. 어디다 넣어볼까요? 우리 a랑 b랑 엮여져 있는 식뭐 여기에 데려오면 되겠죠. 바로 발견되는 여기에 대해서 데려와 볼게요. 지금 b가 2였고요. k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2랑 마이너스 1 넣어주시면 여기다가 적을게. a는 2에 b가 2, k는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2 해주시면 6. 이런 식으로 마저 구해내면 된다라는 거지. 지금 묶고 있는 거는 a 곱하기 b네요. 따라서 6에다가 b인 2 곱해주시면 12가 최종 답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지금 저는 아까 말했듯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되어지고 있는 이 함수를 일단 만들었고, 사실 여기를 다 앞에서부터 설명해서 그렇지, 바로 올수 있는 사람들은 땅 이렇게 등장할 수 있게 할수 있잖아. 그러면 이 함수랑 이 함수 위에 b, a 있다라는 거 넣으신 다음에 그냥 계산 이어간 겁니다.

괜찮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 부분이 오히려 헷갈릴 수 있죠. t가 단 하나, b의 비제곱이 단 하나 존재한다라는 것부터 우리가 판별식으로 이어가는 흐름을 탔다라는 거잘 정리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우리 다음 문제로 또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6번으로 가봅니다. 찻! 이번에도 또 이제 어떠한 구간에 대해서 두 함수가 나눠지고 있는데, 왼쪽에서는 지수 함수, 오른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수 함수네요. 한번 하나씩 그려볼게. 일단, y, x 축이 있어서, 이번에는 마이너스 2가 기준이 되네요. 2,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해서 왼편에는 증가함수야. 그치? 위함수가 증가함수인데 점근선 무늬가 어때? y는 7이라는 점근선을 가지고 y는 7이라는 점근선을 가지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단 말이지. 특히나 마이너스 2를 넣어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8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2,8에서 뻥 뚫리면서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이러한 함수가 그려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왼편에서는 괜찮지? 오른쪽도 한번 그려볼게. 오른쪽도 지수 함수인데 재증가하니 감소하니 2분의 1의 x제곱은 감소하는데 걔를 뒤집었으니 증가해요. 특히나 이제 x축에 접근하게 이렇게 증가하는데 그 친구를 플러스 10만큼 일단 위로 끌어올렸으니까 점근선이 10이 되도록 하는 증감수가 그려진다라는 거지. 그러면 7보다 조금 더 위에 높여야겠네요. 그러면 10을 그린다면 y는 10. 여기에 닿게끔 증가하는 어떠한 지수 함수가 또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건데, 문제 가볼게요. 왜냐면 요섭도 출발할 수도 있고 요섭도 출발할 수도 있잖아. 그치? 근데 가볼게. 이럴 때 어떠한 직선이 있어서 그 fx와 직선이 만나는 점의 개수를 gt라고 한대. 그럴 때, 그러면 이 교점의 개수가 2가 되는 거죠? 교점의 개수가 2가 되도록 할 때의 그 t의 최솟값과 함수 fx의 최솟값이 같다고 합니다. 자, 어디 한번 보자. 저 일단 저 직선을 조금 더 분석하면 좋을 것 같은데, 기울기를 조금 더 식별하, 잘 보기 위해서 y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번 땡겨볼게요. 그러면 다 옮긴 다음에 2a제곱으로 나누는 거니까, 마이너스 2a제곱분의 1x, 그 다음에 옮긴 다음에 나누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직선이 나타내지거든? 얘 어때, 기울기? 2의 a제곱은 플러스야.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아, 감소하고 있는 우리가 직선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감소하고 있는 함수가 있어서 이 친구랑 오른편에, 뭐, 일단 아무렇게나 그려볼게요. 정말 아무렇게나 그리고 있네. 자, 아무렇게나 그려볼게. 뭐, 이렇게 함수가 있다고 했을 때, 감소할 때 이렇게 두 교점을 지나도록 그릴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 제가 만약에 위쪽에다가 함수를 이렇게 그려버린다면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이 교점 두개 되게 지날 수 있어요? 여기서 하나 땡, 여기서 하나 땡 이런 식으로 안 되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이 어딘가 아래쯤에 이제 점이 잡히면서 증가해야 된다라는 거지.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저 t가 최소가 될 때를 일단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 t 누구게? 이 t 누구게 사실? y는 0 집어넣으면 x는 t거든요? 따라서 이 t는 사실 x 절편이에요. 즉, 직선이 교점 두 개가 되게 그어질 건데, x 절편이 최소가 되게 되도록 한다라는 거는 결국은 이 아래 이 점을 지나도록 우리가 그려달라는 겁니다. 따라서 직선이 마치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거고, 이렇게 그려졌을 때, 이 지금 t가 최소값이 된다라는 거고, 제가 t의 미니멈, tn이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이때의 t의 최소값이 지금 fx의 함수에 대한 최소값이랑 같아야 된대. 이 주...

주황색인 Y는 FX에 대한 최고값이 어딥니까? 지금 여기 찍은 이 점이죠. 그럼 이 점에 대한 값은 우리가 F-2라는 건데, 여기가 F-2라는 건데, 이 값이 지금 TM과 같구나라는 거지. 그러면 지금의 이식을 연립하면서 구하러 가볼게요. 일단 F-2를 정리해 봅시다. 저 2분의 1이 에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는 거니까 여기에 플러스 10을 넣은 값이 F-2가 되어지고 있는데 살짝쿵 이제 조금 더 정리할까요? 그럼 여기 2에 2 플러스 a제곱이라고 부호 바꿔주신 다음에 플러스 10 이렇게 써주시면 살짝쿵 이게 tm이랑 같을 거야 라는 거 적어주시고 제가 저 직선에 대한 이 직선의 방정식에서 결국은 마이너스 2, F-1을 지난다라는 거니까요. 다시 말하면, Y는, 여기, 이 직선의 방정식에 마이너스 2, 지금 정리한 TM에 대한 값이 들어간다라는 걸로 한번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제가 X절편을 TM이라고 했으니까 그이 점을 지날 때의 X절편, 즉 여기 T도 TM이 되고 있다라는 걸 이용해야겠죠. 그렇게 되면 Y값은, 즉 F-2는 이렇게 정리해놓고선 마이너스 2에 2 플러스 A 플러스 10은 지금 여기 직선의 방정식에 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2에 A제곱에다가 X 위치에다가 마이너스 2 들어가니까 이렇게 바뀌겠지. 그리고 뒤에가 2의 a제곱분의 tm이 한번더이 분자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지. 여기가 마이너스 2의 2 플러스 a제곱 플러스 10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친구 정리할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일단 요 친구 여기 더해서 12로 바꿔줄까? 괜찮아. 이 친구 없앤 다음에 여기를 12로 일단 바꿔주신 다음에 양변에다가 우리 2의 a제곱 요 친구 곱해줄게요.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2에 여기가 2a로 바뀌고 뒤에는 10에다가 2의 a제곱이 바뀌고 여기는 날아가니까 분모가 위에 분자만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제가 2의 a제곱을 주인공으로 해서 정리할 거라 이 친구 넘길게요. 그렇게 되면 4에 이 a에 대한 제곱이구나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을 거예요. 넘어가게 되면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4라 넘겨서 마이너스 14가 곱해졌다라고 정리해줄 수가 있을 거고 나머지 적어주시고 2로 나눠주시면 우리는 2의 제곱에 마이너스 7 그리고 뒤에는 6이 되어지는데 인수분해 보이나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주시면 2의 a제곱 마이너스 3, 저기는 마이너스 2가 되어서 지금의 2의 a제곱이 2분의 3 또는 2가 나옵니다. 지금은 2의 곱을 물어봤으니 곱해주시면 3이 최종 답이 되는 거겠죠. 괜찮습니까? 풀이가 짧지 않고 조금 긴데 다시 한번 봐주시고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또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프로젝트를 함께 보게 될 건데요. 여러분들이 생활과 윤리 굉장히 쉽다라고 좀 듣고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다라고 들었는데 이렇게 학자들이 많이 나오는 사탐 과목이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부분에서 또 유독 우리가 학자들의 이론을 공부하는 파트거든요. 조금만 힘을 내서 이번 강의도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넘어가서 31번으로 바로 보도록 할게요.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적절하지 않은 거 골라봅시다. 갑, 뜻을 얻으면 백성과 함께 그 도를 행하고, 뜻을 얻지 못하면 홀로 그 도를 행한다. 부귀가 마음을 어지럽히지 못하고, 빈천이 행위를 바꾸지 못하며, 위세와 무력이 지조를 꺾지 못한대요. 이런 사람들. 굉장히 지금 앞에서 설명으로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도 그런 거에 기세가 꺾이지 않는, 기세가 단단한 사람이구나, 라는 설명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대장부라고 한대요. 자, 이 대장부라는 키워드, 우리가 누구의 인간상, 이상적 인간상이라고 보았냐면요. 맹자의 이상적 인간상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런 대장부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 볼까요? 자, 대장부랑 늘 연결지어서 나오는 개념들이 있거든요. 자, 이름만 들어도 너참 대장부다 라고 하면 용기가 엄청 뛰어난 사람이다 라는 설명이 되죠. 그래서 이 대장부는 하루아침에 될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일들을 해야 되냐면요. 우선 의로운 일을 매일매일 쌓아 나가야 돼요. 집의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모을 집자입니다. 의로운 행위들을 하루하고 이틀하고 3일하고 한달 내내 하고 1년 동안 하고 하다 보면 의로운 일을 계속 쌓아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겠죠. 자, 그러다 보면 나에게 굉장히 큰 용기, 엄청난 용기가 생기게 되는데 그 용기를 호연지기라고 불러요. 의로운 일을 매일매일 쌓다 보면 넓고 깊은 엄청난 용기라는 호연지기가 생기고 이런 호연지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다시 대장부라고 한다라는 이세 가지 키워드들의 연결고리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을 볼게요. 예라는 것은 진실하고 신실한 마음이 얄팍해진 결과이며 혼란의 원인이다. 자, 우리 첫 문장에서 보면 알수 있다시피 예라는 덕목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덕목을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나의 신실한 마음이 얄팍해진 결과래요. 뭔가 안 좋은 뜻이죠? 그리고 또 혼란의 원인이래요. 아, 예라는 것을 나쁘게 바라보고 있는구나. 그러면 유교사상가는 일단 아니겠네요. 왜냐면, 우리 유교사상가들은 인의예지, 오륜, 이런 덕목들을 강조하는 학파이기 때문에, 예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학파다라는 생각 가지고 가면 되겠고요. 섣부르게 내다보는 것은 도가 꾸며진 것이자 어리석음의 단초이다. 그러니 대장부는 대장부 선생님이 대장부라는 거 맹자의 키워드 아니었나요? 맞아요. 원래 맹자의 이상적 인간상인데 이 도가 사상가들이 유교의 용어들 같은 시대거든요. 춘추전국 시대 유교의 용어들을 가지고 와서 아, 너네가 이야기하는 이런 유교적인 용어들 사실 아니야. 대장부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니고 선비라는 사람, 너네가 이야기하는 선비라는 사람은 또 이런 사람 아니야 하면서 약간 비꼬듯이 비판하듯이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대장부라는 단어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 되는데요. 대장부는 중후함에 처하며 얄팍한 곳에 거하지 않는다. 우선 우리가 첫 문장에서 인위적인 덕목들을 반대하는 학파, 즉 도가학파다라는 것을 알고 넘어왔고요. 그리고 대장부가 처한다는 이 중후함이라는 것은 보다 도가의 입장에서 보면 근본적인 거예요. 도가에서 가장 근본적인 것, 근본적인 원리 무엇이죠? 도죠, 도. 자, 얄팍한 곳, 얄팍하다라고 표현한 것은 무엇일까요? 때에 따라 변하고 사람에게만 적용되고 다른 생명체에겐 적용되지 않는 그런 얄팍한 인위적인 덕목들이다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문장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너네가 이야기하는 대장부? 그래, 이상적인 인간상이라고 이야기를 너네가 했는데 이 대장부는 그럼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면 인위적인 덕목, 인의예지 같은 덕목에 거하는 사람이 아니고 중후함. 근본적인 도의 원리에 거하는 사람이 이상적인 인간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이 대장부라는 키워드가 갑에도 나오고 을에도 나오고 그럼 갑을이 둘다 맹자인가? 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치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을의 지문을 보면 도가라는 키워드들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가의 노자다라는 것을 알수 있겠고요. 적절하지 않은 거 골라봅시다. 1번, 갑. 수호의 마음은 의로운 행위를 꾸준히 실천해야만 생겨난다. 수호의 마음. 우리 이거 네 글자로 표현할 수 있죠, 맹자에게. 뭐예요? 수호지심. 수호지심이라는 것은 의로운 행위를 꾸준히 실천해야 생겨난다라고 했거든요. 자, 우리 맹자의 수호지심이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뭐였냐면요. 사단 중에 하나였거든요. 이 사단이라는 것은 맹자에 따르면 내 마음 속에 사덕이라는 네 가지 덕목들이 있는데 이 사덕의 단서로서 드러나는 마음이었어요. 근데 이 사덕이라는 것이 유교의 맹자에 따르면 내 마음에 원래 지니고 있는 선천적인 덕목이었어요. 자, 그러면 사덕이 선천적인데 그 단서로서 사단, 당연히 어떻겠어요? 선천적이겠죠. 인간이라면 누구나 네 가지 덕목의 사덕을 마음에 지니고 태어나고 또이 덕목이 드러나는 단서로서 사단도 당연히 선천적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선지에서 보면요. 생겨난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뭔가가 생겨나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후천적으로 생겨난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지 자체는 굉장히 맹자스러워요. 수호의 마음이, 의로운 행위, 지비를 통해서 생겨난다? 맹자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수 있지만, 이 생겨난다라는 키워드 때문에 틀린 선지다라는 것을 알수 있겠고요. 우리 지금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고 있기 때문에 1번이 정답입니다. 2번, 갑. 오륜의 참된 실천은 반드시 수기가 바탕이 되어야 된다. 수기 밑줄 쳐볼까요? 자, 이 수기, 뭐예요? 닦을 숫자에 나를 표현하는 기자예요. 그러면 나를 닦는다는 건데, 나의 무엇을 닦냐면, 나의 도덕적인 마음을 갈고 닦으면서 이 도덕적인 마음이 어떤 외부의 환경에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해지도록 만드는 과정이 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륜이라는 덕목, 즉, 유교에서 강조하는 이 덕목들이, 이것을 참되게 실천하려면 반드시 뭐가 선행되어야 된다? 나의 도덕성을 끊임없이 갈고 닦는 수기가 선행되어야 된다. 유교적 선지 맞습니다. 3번, 을. 이상적인 정치는 스스로 그러함, 지금 한자로 자연 적혀 있는데요. 스스로 그러함의 원리에 어긋나지 않는다. 우리 도가에서 이상적인 정치라 함은 노자가 이야기했을 때 뭐였냐면요. 무위지치였습니다. 즉, 무위를 통해서 통치를 한다라는 개념인데요. 군주가 있는지 없는지도 백성들이 몰라요. 그리고 그냥 백성들의 본성을 그대로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하는 게 무위지치거든요. 이런 무위지치는 자연의 원리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4번, 을. 성인의 도를 본받아 겸허하고 다툼 없는 덕을 지녀야 한다. 겸허, 다투지 않음, 부쟁, 이런 덕목들은 도가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어떤 도의 이상적인 모습들을 나타내는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성인의 도를 본받아 이런 덕을 지녀야 되는 거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5번 갑과 을 도를 따르는 사람은 곧 본성을 따르는 사람이라 할수 있다. 자, 역시 맞는 선지인데요. 요거는 정말 중요한 선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별표 하나 치고 넘어갑시다. 자, 본성을 따르는다? 본성을 따른다. 이 본성이 선하다, 악하다 이런 이야기 우리 유교 뭐 맹자나 순자에서 했던 이야기긴 해요. 그래서 도가에서는 본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도가도 역시 본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 맹자는요, 본성 어때요? 여러분들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어디의 대표 사람이 맹자죠? 성선설의 대표적인 학자가 맹자죠. 그래서, 아, 본성은 선하기 때문에 본성에 따르는 사람이 곧 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맹자한테 맞는 선지죠. 자, 그리고, 노자. 노자가 본성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자, 도가 사상가들은요,
이 도라는 지극히 근본적이고 자연적인 원리를 강조하는 사상가들이죠. 자, 그래서 인간의 본성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인간은 갓 태어났을 때 어떤 뭐 선, 악하다, 이런 인위적인 구별 없이 그냥 아기가 갓 태어나면 어떤 본성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될 거예요. 순수한 본성을 가지고 있죠. 굉장히 소박하고, 무욕하고, 무위한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본성 자체는 좋은 것이기 때문에 본성에 따르는 것이 곧 도에 따른다. 라는 이야기 역시 노자가 할수 있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이제 많은 설명들이 한 문제 안에 담겨 있어서 좀 어려운 문제였을 수도 있지만 명확하게 정답은 1번이다. 여러분들이 체크하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넘어가 볼게요. 32번.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사람이 되어서 인하지 못하면 예를 지킨들 뭐 하겠느냐. 인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되어서 인하지 못하면 음악을 한듯 무엇 하겠는가? 얘는 사치스럽기보다는 검소한 것이 낫다. 우리 유교 전체학자들 다 인을 강조하긴 했지만 그 중에서도 인을 정말 강조해서 인간의 내면에 있는 덕목으로 이 인이라는 것을 꾸준히 이야기했던 사상가가 있었습니다. 누구죠? 공자입니다. 자, 그치만 여러분, 지난 강에도 얘기했는데 이 이론윤리 파트, 두 번째 파트에서는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공자다, 맹자다, 이런 구분을 하지 않아도 유교 전체다라고 인식을 해도 문제가 풀린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공자다라는 거 몰라도 우리 유교다라는 거 내용 보고 알수 있잖아요. 문제 풀수 있어요. 을 볼게요. 나라는 작고 백성은 적으니 한자로 소국, 과민 적혀 있습니다. 이들은 음식을 달게 먹고 옷은 꾸밈없이 입으며 편안히 살아간대요. 이웃나라에서 닭과 개의 울음소리가 들려도 평생 오고 갈일 없다. 여기 핵심은 나라가 작고 백성은 적으니 이상사회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소국과민의 이상사회를 이야기한 학파, 도가 학파고 구체적인 사상가는 노자입니다. 자, 그랬을 때 옳은 거 거기에서 골라봅시다. 기역, 갑. 충서를 통한 인의 확장은 천하의 도를 이루게 한다. 이 충서라는 개념 역시 유교에서 중요하죠. 충서. 자, 충서는 뭐냐면요. 우리가 인을 실천할 때 실천 덕목이라고 할수 있어요. 혹은 실천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마음, 타인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인이라고 했었는데, 그럼 도대체 이 인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가 했을 때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선 나의 마음에 충실해야 돼요.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성실하게 거짓 없이 꾸밈 없이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서라는 것은 이 공자가 정말 강조하는 덕목이거든요. 서란 내가 하기 싫은 것은 남한테도 시키지 말아라. 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우해줘라 라는 황금률 같은 원리가 바로 이 서거든요. 이 충서를 실천함으로써 인을 확장시킨다면 천하의 도를 이룰 수가 있을 것이다. 맞는 선지가 되겠죠? 니은, 을, 성인의 다스림은 백성을 저절로 소박하게 한다. 자, 우리 도가에서 여러분들이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매번 무위의 삶, 무위의 것들을 이야기하니까 정치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우리 도가에서 이야기하는 정치, 무위지치 있었죠. 무위지치란 뭐냐? 무위로서 통치를 하는 거거든요. 통치자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도 백성들은 모르고 그리고 백성들의 본성을 살려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무위지치의 방법이었는데요. 성인의 다스림, 달리 말하면 이 무위로서의 통치는 백성을 본성 그대로 드러날 수 있게 해줘요. 근데 백성의 본성, 우리 아까 전 문제에서 봤듯이 본성, 도가의 본성은 뭐라고 했어요? 소박하고 순수한 그런 본성이라고 했죠. 그래서 백성들의 본성을 되살려주는 그런 정치를 통한다면 백성은 스스로 소박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니은도 정답이 되겠습니다. 디귿, 을. 무위의 삶을 통해 타고난 본성을 변화시켜야 된다. 요런 거 헷갈리기 쉬워요. 타고난 본성, 도가에서 어떻다고 했어요? 소박하고 순수하고 무위한 그런 본성을 타고났는데 이 본성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도가 입장에서는. 그래서 변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릴. 둘의 공통점으로 분별적 지혜를 발휘해서 도덕 질서를 확립해야 된다.

유교에서는 이런 분별적인 지혜 발휘하라라는 이야기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 강의에서도 이 인을 설명하면서 얘기했었는데, 인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구분해서 할줄 아는 사랑이었어요. 선한 것은 좋아하고 악한 것은 미워할 줄 알아서 명확하게 분별할 줄 아는 사랑이 인이었기 때문에 분별적 지혜를 발휘해라라는 이야기 유교에서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노자 생각해 볼게요. 우리 도가에서는요, 이런 분별 혹은 차별, 구별, 별별별 이런 애들 정말 싫어하는 단어예요. 도의 입장이라는 것은 도는 커다란 원리거든요. 만물을 바라볼 때 커다란 원리 아래서 바라보면 어떤 것도 옳다, 그르다, 선하다, 악하다 이런 것들 구분할 수 없어요. 도의 관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분별적 지혜를 발휘하라는 이야기 노자한테는 명확하게 틀린 선지이기 때문에 둘의 공통선지가 될 수는 없겠네요. 정답은 기역, 니은이었습니다. 자, 33번 볼게요.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 기역, 미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다음 사상의 입장과 특징을 서술하시오. 봅시다. 지문.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하기 때문에 저것이 생한다. 이것이 없기 때문에 저것이 없고, 이것이 멸하기 때문에 저것이 멸한다. 비유하자면 어떻대요? 세 단의 갈대가 땅 위에 서려고 할때 서로 의지해야 설수 있는 것과 같다.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이 있고, 원인과 조건이기 때문에 생기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학파가 있었죠. 어디예요? 불교죠. 불교의 석가모니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지문은 불교에서 강조하는 연기적 세계관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지문이고요. 석가모니에게 틀린 거 골라봅시다. 학생 답안. 위 사상은 기역, 세상 모든 존재의 생명을 연기에 의한 것이라고 보고. 자, 연기. 줄임말이었는데요. 인연생기의 줄임말이었습니다. 인연생기는 그럼 뭐죠? 인, 원인과 연, 조건의 결합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생기고 일어나는 어떤 현상과 존재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이 인연생기였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존재, 모든 생명은 다이 연기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생겨나고 멸하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 맞는 선지네요. 니은, 만물이 서로 관련되고 상호 의존한다고 주장한다. 그쵸? 이 연기적 세계관에 따르면 내가 원인이 되고 내가 조건이 돼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관련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하는 그런 세계관이에요. 이것도 역시 맞는 선지고요. 디귿, 자아에 대한 집착이 괴로움의 원인임을 파악하고. 자, 이것도 역시 중요한데요. 우리 불교에서 집착. 불교에서 집착을 어떻게 바라보죠? 집착. 불교에 따르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연기적 세계관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화해요. 지금 선생님의 모습, 내일의 모습 또 다르거든요. 지금 나, 그리고 또 죽음 이후의 나. 계속 계속 변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과 현상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세계인데, 그런데 우리가 변하는 것이, 변하지 않게 집착하면 마음이 어때요? 여러분, 사랑이 변하는데 그 변하는 사랑에 집착하면 어때요? 마음이 너무 괴롭죠. 그래서 이 집착이 곧 괴로움의 원인이다라는 이야기 불교가 하는 선지 맞고요. 리을, 개별 사물이 본질적으로 독립적 실체임을 자각하여. 자, 여기 또 불교가 싫어하는 단어 있습니다. 독립이라는 단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어때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모든 것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의존하면서 존재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독립적인 실체 존재할 수 없겠죠. 자, 또한 가지만 적고 넘어갑시다. 영원 불변한 실체. 이 세상의 모든 것 변화한다고 했어요. 변화하기 때문에 집착해서 괴롭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영원 불변한 실체가 존재하는가? 당연히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니은이 틀린 선지로 정답이 되겠네요. 니은, 팔정도의 수행을 통해 열반에 이를 것을 강조한다. 이 팔정도라는 개념, 불교의 수행 방법이죠. 여덟 가지 바른 길이라는 수행 방법인데, 이 수행을 통해서 이상적인 상태인 열반에 이를 것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음도 역시 맞는 선지가 되겠네요. 틀린 것은 리을이었습니다. 34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백성을 법령과 형벌로 다스리면 백성은 형벌을 모면하려고 하고 부끄러움을 모르게 된대요. 백성을 덕으로 이끌고 예로

공정한 정치를 강조한 노자가 되겠고요. 도가 사상가였습니다. 자, 1번 볼게요. 갑. 통치자는 법을 배제하고 덕으로만 통치해야 된다. 이런 선지들을 조심해야 되는데 법을 배제하고가 아니죠. 법이 국가에 없으면 안 돼요. 유교 입장에서도. 그치만 법만으로 통치가 가능하냐? 그건 아니거든요. 덕으로서 교화하고 예로서 교화하고 해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법이 있기는 하되 이 법으로서 명확하게 형벌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덕으로 이끄는 것의 어떤 수단으로서 이 법이 보조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법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번 틀린 선지고요. 2번 갑. 통치자는 백성이 편안해진 후에야 수신할 수 있다. 자, 이것도 역시 많이 나오는 선지입니다. 우리 유교에서 백성을 다스릴 때 군주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가장 먼저 뭐냐면 나의 도덕성을 갈고 닦는 숙이에요. 닦을 숫자. 나의 도덕성을 갈고 닦은 다음에야 백성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이 숙이 아닌에는 선후관계가 있습니다. 먼저 숙의가 선행되어야지 그 다음에 백성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선후관계를 꼭 기억해야지 이것이 적용되는 선지들을 골라낼 수가 있거든요. 2번 보면 통치자는 백성이 편안해진 후에야 요거 지금 안인에 해당하는 선지죠. 수신할 수 있다. 숙의에 해당하는 선지죠. 안인 다음에 숙의가 아니라 숙의 다음에 안인이다. 이 선후관계 기억해주세요. 틀린 선지고 3번 을. 통치자는 인을 갖춰야만 무위로 다스릴 수 있다. 인의 같은 것은 도가에서 반대하는 유교의 인위적인 덕목이기 때문에 쉽게 골라낼 수 있겠고요. 4번 을. 통치자는 백성이 무지의 덕을 갖도록 다스려야 된다. 무지의 덕. 자, 무지 안 좋은 거 아닌가? 무지한 거 생각할 수 있지만 도가에서는 인위적인 거 다 싫어하죠. 그래서 무지, 지식이 없는 상태 좋아하거든요. 이 무지의 덕이 곧 순수하고 소박한 덕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무지의 덕은 상덕이다, 좋은 덕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통치자가 해야 되는 일은 백성들이 무지하고 소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4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둘의 공통점, 갑과 을은 통치자는 선악을 구별해서 규범을 세워야 된다. 이거 쉽게 골라낼 수 있죠, 이제는. 왜냐하면 구별, 차별, 이런 분별 같은 선지 누가 싫어한다고요? 도가에서 싫어하는 그런 단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둘의 공통선지 아니게 되겠네요. 자, 넘어가서 35번 보겠습니다. 갑의 사상가들 모두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적절한 것은 한번 골라봅시다. 갑, 오름으로 말미암아 그릇됨이 있고 그릇됨으로 말미암아 오름이 있다. 자, 여기까지만 봤을 때 여러분, 아, 불교 석가모니가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문장 구조랑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자, 그런데 끝까지 읽어봐야 됩니다. 성인은 이쪽과 저쪽의 구분에 의거하지 않고 하늘에 비추어 생각한다. 참 어려운 지문이기는 해요. 오름이 있기 때문에 그름이라는 게 있고, 즉 뭐예요? 인간의 어떤 인위적인 기준을 잣대를 적용하기 때문에 그 반대편의 인위적인 기준들이 또다시 생겨나는 것이다. 이런 것이 곧 다 사회의 혼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도가 사상가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성인은 뭐래요? 이상적인 인간인 성인은 이쪽 저쪽 구분하지 않고 하늘, 커다란 관점, 도의 관점에 비춰서 생각을 한다라고 보는 장자고요. 도가 사상가입니다. 자, 을. 군자가 인을 떠나면 어찌 군자라는 이름을 이룰 수가 있겠는가? 군자는 밥을 먹는 동안에도 인을 떠남이 없대요. 다급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인에 머문다. 인을 정말 강조하는 학자, 유교의 공자입니다. 자, 그랬을 때 모두 긍정의 대답, 공자와 장자의 공통점을 찾는 선지네요. 1번 봅시다. 마음의 수양을 통해 도를 따르며 살아가야 하는가? 자, 마음의 수양이라는 단어를 장자 입장에서 한번 해석을 해보고 공자 입장에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우선 장자 입장에서는 마음의 수양으로서 제시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는 심제, 혹은 앉아서 나를 구속하는 일체 것들을 잇는 좌망, 이런 심제 좌망 같은 수행 방법을 강조하거든요. 자, 마음의 수양, 도가 인정하죠. 그리고 도를 따르며 살아가는 삶, 어때요 장자한테? 정말 좋은 삶이에요. 왜냐하면 도라는 것은 커다란 기준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인간의 기준에 따라서 뭐 이것이 옳다, 저것이 그르다, 이런 평가를 하는 삶이 아니라 커다란 어떤 근본 원리로서의 도의 관점에서 살아가는 삶, 좋은 삶입니다. 그래서 장자한테 맞는 선지고요. 공자 입장에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공자 역시 수양 방법 많이 이야기를 하죠. 어떤 이야기 하냐면 수기라고 해서 우리 나의 도덕성을 갈고 닦는 그런 방법들 강조합니다. 자, 이런 수양을 통해서 도에 따르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이 도라는 단어가 도가한테만 적용된다라고 많은 친구들이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이 도는 유불도 모두에게 적용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유교에서의 도는 인위적인 어떤 도가에서 평가하기에는 인위적인 덕목으로서의 도, 인의 예지, 뭐 오륜 이런 것들이 다 도거든요. 그런 도에 따라가는 삶은 당연히 공자 입장에서도 좋은 삶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둘의 공통선지 고르는 것이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2번, 인위적 규범에서 벗어나 무위의 삶을 추구해야 되는가? 장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맞는 선지고요. 색깔 바꿔볼게요. 파란색으로. 맞는 선지고, 공자 입장에서는 이 인위적인 규범에서 벗어나면 안 되죠. 인위적인 규범, 인의 예지 같은 그런 덕목들에서 벗어나는 삶은 좋은 삶이 아니고요. 그리고 무위의 삶도 역시 도가의 키워드이기 때문에 공자 입장에서 틀린 선지입니다. 3번. 차별 없는 사랑, 여기 지금 한자로 겸에 적혀 있고요. 겸해를 인위의 출발점으로 살아야 되는가, 삼아야 되는가. 장자 입장에서 당연히 아니죠. 요 겸해는 누구의 선지예요? 누구의 키워드예요? 묵자의 키워드죠. 자, 그래서 우선 장자에게도 틀린 선지, 그리고 공자에게도 인의 출발점은 차별 없는 사랑이 아니라 나와 가까운 사람부터 사랑해서 점차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인이었기 때문에 공자에게도 틀린 선지입니다. 4번, 시비선악을 분별하고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시비선악 분별, 장자, 도가에서는 분별, 구별, 차별 다 싫어하는 선지였죠? 장자 입장에서 틀린 선지, 그리고 을, 공자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도 시비선악을 분별하는 거는 맞지만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이 부분이 사실 너무 도가적 선지이긴 하거든요. 하지만 굳이 뭐 유교에도 적용을 하자고 한다면 이 하늘의 어떤 흐름,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일부 적절하다라고 할수 있지만 명확하게 장자에게 틀린 선지이기 때문에 둘의 공통선지는 될 수가 없겠고요. 5번. 성인이 제정한 예를 바탕으로 만물을 평등하게 대해야 되는가? 장자 입장에서 예라는 것은 인위적인 덕목이기 때문에 반대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공자 입장에서 예를 바탕으로 만물을 평등하게 돼야 되는 이 선후 관계가 맞지는 않거든요. 예를 바탕으로는 인위적인 질서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사회적인 흐름, 질서를 확립해야 되는가라고 했다면 보다 유교에게 적절한 선지가 되겠지만 예를 바탕으로 만물을 평등하게 돼야 되는가. 이 흐름은 맞지 않기 때문에 역시 공자에게도 적절하다고 할수 없겠습니다.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6번 볼게요. 갑을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람의 본성에 어찌 인의의 마음이 없겠는가? 그럼 인의의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양심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마치 도끼로 산의 나무를 아침마다 베는 것처럼 스스로 양심의 싹을 자르기 때문이래요. 이런 양심을 보존하지 못하면 금수와 같아진대요. 금수, 짐승과 같아진다는 거죠. 사람의 마음에는 원래 인의라는 덕목이 있는데 요거를 마치 산의 나무를 도끼로 베는 것처럼 잘라내고 잘라내고 잘라내고 하다 보면 짐승과 같은 삶을 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맹자고요. 유교에 해당하는 학자죠. 을, 괴로움이 생겨나는 것은 마치 사람이 나무를 심어 물을 때 맞춰주고 온도를 유지해주면 이 인연으로 나무가 자라는 것과 같다. 이런 얽매임에 집착하면 애욕과 함께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일어난다. 집착하면 괴로움이 일어난다. 인과 연, 이런 키워드들을 강조하는 석가모니고요. 불교입니다. 자, 그랬을 때 적절한 거 골라보면 1번, 갑. 나쁜 환경에 처한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본성을 잃게 된다. 자, 우리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한 학자이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은 기본적으로 선하게 태어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우리가 보면 나쁜 사람들도 존재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나빠지는 이유는 두 가지 원인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욕구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나를 둘러싼 주변의 환경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나쁜 환경에 처했다고 해서 반드시 나빠지는가? 그건 아니에요. 나쁜 환경에 처했지만 이 환경을 극복하고 나의 본성을 발휘하는 것이 좋은 삶,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가 틀린 선지가 되겠고요. 2번.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한 후에야 비로소 자기 수양이 가능하다. 요거 우리 아까 짚고 넘어갔던 부분이죠. 숙이 아닌의 선후관계. 숙이가 먼저, 그 다음이 아닌이라고 했습니다. 즉, 편안하게 한 후에 자기 수양이 가능한 게 아니라 자기 수양을 하고 그 다음에 편안하게 해줬어야 했죠. 틀린 선지고요. 3번, 을. 탐욕으로 생긴 번뇌는 깨달음을 얻더라도 소멸될 수 없다. 자, 이런 번뇌들을 극복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불교적인 깨달음을 얻게 되면 소멸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없다라고 해서 틀린 선지고요. 4번, 을.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는 자각에서 만물에 대한 사랑이 생겨난다.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는 자각, 요거 불교적 용어로 네 글자로 표현해 봅시다. 자타불이. 나와 타인이 둘이 아니래요. 왜 그럴까요? 우리 모두는 다 연기적 세계관 속에 연결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둘로 나눠서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생명체들, 그리고 모든 존재들에 대한 사랑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 사랑은 불교적 용어로 자비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지금 그 내용들을 풀어서 지금 4번 선지에 넣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5번, 둘의 공통점. 인륜의 규범에서 벗어나야 이상적 인간이 될수 있다. 맹자에게 명확하게 틀린 선지죠. 인륜의 규범. 오륜 같은 덕목들은 유교 사상가들이 강조하기 때문에 5번 공통선지가 될수 없습니다. 37번.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최상에서는 물과 같다. 상선약수 설명하고 있네요. 상선약수.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낮은 곳에 머문대요. 물은 도와 가깝고 무엇과도 다투지 않으므로 허물이 없다. 자, 물이라는 것이 마치 도에 굉장히 가깝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물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특징을 지금 지문에서 친절하게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만물을 이롭게 한대요. 두 번째, 다투지 않는데요. 세 번째, 물은 아래로 흐르죠. 낮은 곳에 처한대요. 이런 특성들을 살펴봤을 때, 아, 물이라는 것은 도에 가깝다라고 설명하는 노자고요. 도가 사상가입니다. 을. 두 단의 갈대 중 하나를 치우면 다른 하나도 넘어지듯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고 이것이 일어나면 저것도 일어난다. 이 법은 연기법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다. 그냥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하나의 법칙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연기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석가모니 불교 사상가입니다. 자, 그랬을 때 적절한 거 골라봅시다. 기역, 갑. 인의 강조는 사회 혼란의 원인이 될수 있다. 인의라는 것은 도가 사상가들에 따르면 인위적인 덕목이죠. 도가 사상가 인위적인 덕목 어떻게 바라봐요? 부정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 혼란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기역 정답이고요. 니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계에서 영원한 실체를 찾아야 된다. 불교에서 정말 싫어하는 단어들, 영원, 불변, 독립 있다고 했었죠. 영원한 실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틀렸고요. 디귿, 을. 집착과 번뇌의 제거를 위한 수행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집착과 번뇌, 불교에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키워드들이죠. 그런 것들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한순간에 제거될 수 없습니다. 불교에서도 마찬가지로 팔정도와 같은 수행을 반드시 병행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디귿 정답이고요. 리을, 둘의 공통선지로 차별하는 마음을 버려야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 자, 요런 것들 우리가 챙겨가야 되는 그런 선지죠. 별표 한번 쳐볼까요? 차별하는 마음. 도가에서 차별하는 마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냐면, 도가에서는 우리 도의 관점에서 보면 만물이 다 평등하다라고 보죠. 그렇기 때문에 차별, 구별, 분별하지 말자라고 설명을 했고요. 불교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전 문제에서 바로 봤던 자타불이 기억나세요? 나와 남이 둘이 아니다. 나와 다른 생명체가 둘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연결된 존재이기 때문에 둘로서 구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차별하는 마음을 버려야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도가도 인정, 불교도 인정.

공통선지로 적절한 게 되겠습니다. 38번 봅시다. 둘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은 갑. 인의해지는 바깥에서부터 나에게 녹아들어온 것이 아니고 내가 본래부터 지니고 있는 것이래요. 다만 생각하지 않았을 뿐이다. 인의해지 사덕이라는 것은 내가 후천적으로 형성한 것이 아니고 나한테 원래 있는 것이래요. 즉 선천적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맹자가 되겠고요. 을 항상 백성들로 하여금 꾀와 욕심이 없게 하고 꾀가 있는 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감히 무언가 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무위하면 키워드 무위. 다스리지 못할 것이 없다. 무위를 통한 통치를 강조하는 노자입니다. 도가 사상가고요. 자, 그랬을 때 적절한 거 골라봅시다. 1번 갑. 서의 실천을 통해 진정한 인간다움을 이룰 수 있다. 우리 앞에서도 한번 보고 넘어왔지만 충서라는 개념들을 통해서 인을 실현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유교에서. 충, 거짓 없는 사랑. 서, 나와 남의 마음을 동등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랑을 통해서만 이 인을 확장하고 실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서의 실천을 통해서 인간다움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유교사상가인 맹자는 동의할 수 있겠고요. 2번 갑. 군자는 항산이 있어야만 항심을 유지할 수 있다. 자, 요것도 한번 별표 쳐볼까요? 이 내용은 우리 이두 번째 유교윤리 단원에서도 나오는 부분이긴 하지만 뒤에 가서 직업윤리에서도 많이 다루거든요. 맹자에게는 백성들이 먹고 살수 있는 어떤 기반이 마련되어야지, 즉, 항산이라는 것이 마련되어야지만 그제서야 도덕적인 마음인 항심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봐요. 당장 내가 먹고 살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데 도덕적으로 살아라 라고 한다면 얼마나 가혹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도덕적인 마음을 유지하려면 일단 먹고 살수 있는 환경이 뒷받침되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지금 이 선지는 항산이 있어야만 항심을 유지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주체가 누구냐면 군자래요. 자, 군자는 어떤 존재냐면 우리 일반 백성은 그래요. 항산을 가져야지만 항심을 유지할 수 있는 건 맞지만, 군자는 도덕적으로 완성된 사람이에요. 그런 존재가 먹고 살게 있어야만 도덕적으로 살수 있다? 그건 아니죠. 군자는 항산이 없어도 항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선지가 되겠고요. 3번, 을. 백성의 수를 늘리면 자연스럽게 무위의 다스림을 이룰 수 있다? 아니죠. 노자가 이야기하는 이상적 인간, 소국 과민이었어요. 즉, 백성의 수가 적은 그런 국가가 이상사회라고 했기 때문에 늘리면 틀린 선지고요. 4번, 을. 진정한 자유를 위해 만물의 근원인 도에서 벗어나야 된다. 도가 사상가인데 도에서 벗어나면 안 되겠죠. 5번, 둘의 공통점. 옳고 그름을 가릴 줄 아는 마음으로 사욕을 제거해야 된다. 자, 옳고 그름에 대한 구분은 도가에서 정말 싫어하는 구분이라고 했습니다. 분별하고 차별하는 거 싫어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을에게 명확하게 틀린 선지이기 때문에 둘의 공통선지로 적절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39번 볼게요.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왕이 자기 나라의 이익을 생각하면 대부는 자기 집안의 이익을, 백성은 자기 몸의 이익을 생각한대요. 위아래가 각자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면 나라는 위태로워진대요. 즉, 왕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이익이 아니고 인의를 생각해야 된대요. 우리나라를 통치하는 왕, 군주가 나의 이익만을 추구하려고 해요. 왕 스스로의 이익.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혼란스러워지겠죠. 그리고 그런 군주들을 보고 닮는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도덕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왕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익이 아니고 인의를 생각해라 라고 바라보는 공자가 되겠고요. 유교사상가입니다. 을. 인위적인 것을 멀리하고 분별적 지혜를 버리면 백성의 이익이 100배가 된대요. 인위적인 거 지금 싫어하고 있고요. 분별적 지혜 싫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를 버리면 백성이 오히려 이익을 가질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인을 끊고 의를 버리면 백성이 다시 효도하고 자애로워진대요. 인이랑 의도 나쁘게 바라보고 있어요. 최상의 지도자는 백성이 단지 그의 존재만을 아는 지도자이다. 무위지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네요. 노자구요. 도가사상가죠. 올바른 거 골라봅시다. 기역. 갑. 자신과 타인을 구분

하지 않고 사랑해야 된다. 겸해 한자어로 나와 있고요. 나와 타인을 구분하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하지 않는 그런 사랑은 묵자가 강조하는 사상이기 때문에 갑에 적절하지 않고요. 니은 군주는 먼저 숙의하고 백성을 교화해야 된다. 자, 요거 우리 중요하게 바라봐야 된다고 했었죠. 숙의 아닌을 끊임없이 변형해서 지금 벌써 세 번째 나오고 있거든요. 숙의 아닌에서 먼저 이뤄져야 되는 것은 숙의, 그 다음이 아닌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선지 그렇기 때문에 맞는 선지라고 평가할 수 있고요. 먼저 숙의하고 그 다음에 백성을 다스려서 백성을 교화시켜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적절한 선지입니다. 디귿 을 이상적 삶을 위해 무지의 덕을 갖춰야 된다. 이 무지의 덕 노자에게는 좋은 거라고 했습니다. 이상적인 삶을 위해서라면 소박하고 순수하고 무지하고 무욕하고 무위한 그런 덕들을 갖춰야 돼서 노자에게 적절한 선지고요. 둘의 공통점. 백성은 성인을 쫓아 선악을 구별해야 된다. 계속 나오고 있죠. 이 구별이라는 단어. 누가 싫어한다? 도가에서 명확하게 반대하는 선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둘의 공통선지로 적절하지 않게 되겠네요. 넘어가서 40번 봅시다.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성인의 은혜가 만세 베풀어져도 사람에게 특별히 치우치지 않는데요. 친함이 있으면 어진자가 아니고 명성을 추구해서 참된 자기를 잃으면 선비가 아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지문들도 꼭 챙겨가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키워드들만 봤을 때 유교라고 생각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보면 어진자 이런 단어들 혹은 뭐 선비, 성인의 은혜가 만세 베풀어진다 뭐 이런 단어들로 봤을 때 유교 사상가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이 맥락을 봐야 된다고 했었죠. 성인의 은혜가 만세 베풀어져도 사람에게 특별히 치우치지 않는데요. 즉 사람이라는 존재를 특별히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누군가를 친하게 대하면 오히려 그런 자는 어진 자가 아니래요. 근데 유교에서는 나와 가까운 사람을 친하게 대해야지 그것이 곧 인의 실천이었잖아요. 그럼 유교와는 정말 결을 달리하는 그런 지문이네 라고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명성을 추구해서 참된 자기를 잃으면 오히려 선비가 아니다. 우리 유교에서는 또이 명성을 추구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문에서는 명성을 추구하면 오히려 선비가 아니다 라고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지문은 지금 장자고요. 장자는 도가 사상가죠. 자, 넘어가서 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저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것이 일어난다. 이 법은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다. 우리 전 문제에서 보고 왔던 지문입니다. 누구죠? 석가모니고요. 불교 사상가죠. 그래서 요때 이야기하는 이 법은 뭐다? 연기법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서로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설명이고요. 자, 적절한 거 골라보면요. 1번, 갑. 자신을 구속하는 일체의 것을 잊어버리고 자유롭게 살아야 된다. 장자한테 정말 적절한 선지입니다. 그냥 장자 사상 그대로를 가져온 거거든요, 사실. 나를 구속하고 있는 일체의 것들, 즉 달리 말하면 우리 인생을 살면서 나를 구속하는 것들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나는 공부를 잘해야 돼. 나는 예뻐야 돼. 1등 해야 돼. 뭐 이런 것들. 이런 구속하고 있는 것들은 다 인간만의 인위적인 기준이거든요. 이런 거 잊어버리고, 그리고 진정한 자유, 자연 속에서 노리는 그 자유를 추구하면서 살아야 된다. 라고 하기 때문에 장자에게 적절한 선지입니다. 2번, 갑. 사욕을 극복하고 예로 돌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극기봉례를 지금 풀어놓은 거고요. 이 극기봉례는 누구예요? 공자, 유교 사상가들이 하는 지문이죠. 자, 3번, 을. 바른 수행으로 만물이 서로 독립하여 존재함을 깨달아야 된다. 불교에서 꾸준히 쌤이 이야기하는 거, 불교에서 정말 싫어하는 단어들 있다고 했었잖아요. 불변, 독립, 영원, 이런 단어들. 근데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만물이 서로 독립해서 존재한다? 아니죠. 모두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4번, 을. 연기법에 대한 자각을 통해 변하지 않는 자아를 깨달아야 된다. 역시 풀어놨지만 변하지 않는다. 불변하는 자아죠. 이런 존재는 불교에서 없다고 했습니다. 5번 갑과 을.
하늘이 부여한 순선한 본성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내 본성이 선하다라는 성선설을 강조하는 것은 장자도 석가모니도 아니고 누구예요? 유교사상가들이죠. 맹자를 대표적으로 들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둘의 공통선지가 아니기 때문에 5번도 틀린 선지로 골라낼 수 있겠네요. 41번 보겠습니다. 갑사상가는 긍정, 을사상가는 부정에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참된 사람, 진인이라고 적혀 있고요. 모자란다고 억지 부리지도 않고 성공을 뽐내지도 않고 이를 도모하지도 않는데요. 이로움과 해로움을 구별하는 자는 군자가 아니고 명예를 위해서 참된 자기를 잃어버리는 자는 선비가 아니래요. 지금 이 지문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너네가 이야기하는 유교가 이야기하는 선비나 군자 같은 그런 존재들은 사실 뭔가를 구별하고 차별하고 하는 존재들이 아니다라고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장자고요. 역시 여러분들이 이런 키워드들이 유교라고 봐서 그냥 바로 유교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서 사상가를 골라낼 줄 알아야 돼요. 을 군자는 의로움으로써 근본을 삼고 예로써 실천하며 공손한 몸가짐으로써 표현하고 신으로써 이를 이룬대요. 군자는 죽은 뒤에 세상에 자신의 이름이 일컬어지지 않는 것을 싫어한다. 의로움, 예, 이런 덕목들을 강조하는 유교 사상가입니다. 공자고요. 유교가 되겠네요. 갑 사상가는 긍정, 을 사상가는 부정해야 되거든요. 장자는 긍정, 공자는 부정할 선지 골라봅시다. 1번, 이상적 인간은 자신의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지금 이 지문에서부터 우리가 골라낼 수 있겠는데요. 장자는 명예를 위해 참된 자기를 잃어버리는 자는 오히려 선비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장자에게 틀린 선지고요. 2번, 이상적 인간은 시비를 판별하여 도를 따라야 되는가? 시비를 판별하는 것은 유교에서 강조하는 것이지, 도가에서는 시비 선악을 구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3번, 이상적 인간은 하늘의 명, 천명을 도덕적 실천의 근거로 삼아야 되는가? 장자에 따르면 이 하늘은 단순히 우리에게 뭔가 명령을 내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장자에게는 자연 그 자체로서 자연천을 이야기합니다. 자, 반면, 공자와 같은 유교 사상가들은 이 하늘이 도덕의 실천의 근거라고 보거든요. 천인합일을 근거로 보기 때문에 역시 장자가 동의할 선지는 아니고요. 4번, 이상적 인간은 수양을 통해 백성의 편안함을 도모해야 하는가? 숙이 아닌은 우리 누구였죠? 유교 사상가인 공자에게 해당하는 선지였습니다. 역시 장자에게 적절한 정치적 선지는 아니고요. 5번, 이상적 인간은 모든 분별에서 벗어나 자연을 따르는 사람인가? 이것이 장자에게 맞는 선지네요. 자, 분별, 차별, 구별, 이런 키워드들, 도가에서 싫어하는 키워드고, 그것을 벗어나서 자연을 따라야 되는가에 대해서 장자 동의하고요. 그리고 공자, 분별에서 벗어나면 큰일 나죠. 어때요? 시비선악 분별해서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넘어가서 42번 볼게요. 갑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세계의 갈대가 빈 땅에 서려고 할때 서로 의지해야 설수 있는 것과 같이 식도, 마음의 작용, 식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식도 정신과 물질을 인연하여 생긴다. 인연이라는 키워드, 식이라는 키워드, 석가모니 불교라고 바로 판단할 수 있겠고요. 을, 옳다는 것으로 인해 그른 것이 있고, 그르다는 것으로 인해 옳은 것이 있다. 어떤 구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인위적인 구별들이 생긴다. 라고 보고 있고, 진인은 대립적인 말에 사로잡히지 않고 모든 대립을 넘어선 자연에 비추어 사유한대요. 누구죠? 도가사상가인 장자입니다. 자, 그랬을 때 적절한 거 골라봅시다. 1번. 자아의식은 변하지 않는, 우리 불교에서 싫어하는 불변이라는 키워드 나왔습니다. 틀린 선지로 쉽게 골라낼 수 있겠고요. 2번. 갑. 정신에는 집착해도 물질에는 집착해선 안 된다. 집착 때문에 괴로움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착은 어떤 경우에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3번. 자기중심적 고정관념과 선입견에서 벗어나야 된다. 장자에 따르면 우리가 자연의 관점, 도의 관점에서 보면 선입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거든요.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큰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 장자에게 적절한 선지 맞습니다. 4번. 이인을 실천하기 위해 사욕을 극복하고자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은
유교적 선지이기 때문에 장자 같은 도가사상가들에게는 적절하지 않게 되겠고요. 둘의 공통점, 내세를 위해 현사에서 도덕적인 삶을

0: 삶을 추구해야 된다. 자, 다음 생을 강조하는 학파는 따지고 보면 불교에 조금 더 가깝긴 한데요. 불교라고 할지라도 이 현세에서 어떤 도덕적인 삶을 강조하는 것은 보다 유교의 선지에 조금 더 가깝기 때문에 이 선지는 갑도, 을도 아닌 선지로 골라낼 수 있습니다. 43번.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배움을 행하면 날마다 늘어나고 도를 행하면 줄어든대요. 줄어들고 줄어들면 어디에 이른다? 무위에 이른다. 그리고 이 무위에 이르면 못하는 바가 없어진다. 무위에 이르는 것이 좋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거죠. 누구죠? 도가사상가인 노자입니다. 자, 을. 배우고 생각하지 않으면 어둡게 되고, 생각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게 된다. 군자가 도를 배우면 사람들을 사랑하고, 소인이 도를 배우면 부리기 쉽다. 자, 이런 우리 생윤 선택하는 친구들, 인문학적 소양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논어의 구절들, 정말 마음을 울리는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공자고요? 유교 사상가입니다. 배우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덕을 쌓아 나가야 된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적절한 거 골라봅시다. 1번, 갑. 배움을 통해 옳고 그름에 대한 지식을 쌓아야 된다. 도가에서는 옳다 그르다라는 구별, 인간만의 구별이라고 보기 때문에 옳고 그름에 대한 지식, 정말 틀린 선지고요. 2번, 갑. 선과 악을 분별하지 말고 도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 그렇죠. 분별이라는 것을 싫어한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별이라는 것은 인간의 기준이기 때문이었죠. 이 분별에서 벗어나서 도라는 커다란 관점에 따라서 살자, 노자의 입장으로 적절합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3번, 인의를 실천하기보다는 실리를 추구해야 된다. 아니죠. 유교사상가들은 무조건 이익보다는 이익과 그 도덕적인 덕목들이 충돌할 때는 당연히 도덕적인 덕목이에요. 인의를 실천해야 되겠죠? 4번, 을. 존비 친소를 구별하지 않는 사랑, 이런 사랑은 묵자의 겸해설과 가깝기 때문에 공자는 차별해서 사랑하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5번 둘의 공통점. 사사로운 욕심을 극복하고 예를 회복해야 된다. 극기 복례를 풀어놓은 선지입니다. 자, 이 극기 복례는 누구에게만 해당되죠? 유교 사상가인 공자에게만 해당되는 선지이기 때문에 노자에게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44번 보겠습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문제 상황 속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기 때문에 저것이 생긴다. 모든 것이 인과 연을 통해서 생기고 소멸하고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요. 연기를 보는 자는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자는 연기를 본다. 우리 연기라는 것은 줄임말이라고 했죠. 인연생기의 줄임말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존재들이, 모든 존재와 현상들이 원인과 조건을 연해서 생겨난다. 라는 석가모니의 설명입니다. 불교 사상가고요. 자, 불교 사상가의 입장에서 이 문제 상황 속 A에게 할수 있는 조언을 골라내는 생활관리에서 또 많이 나오는 문제의 형태 중 하나거든요. 봅시다. 기업가 A는 경영난이 지속되자 폐기물 처리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공장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할지 고민하고 있대요. 지금 경영난이 지속이 돼서 이 폐기물을 방류하면 기업에 조금 더 이득이 되겠죠. 그럴지 말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석가모니가 어떻게 조언을 제시할 수 있는지 살펴봅시다. 1번. 자연과 인간의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고려해서 결정하세요. 자, 이 상호 의존적인 관계 한번 밑줄 쳐볼까요? 불교에서 우리 자타불이를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을 했었냐면, 나와 남이 둘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때의 남은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불성을 가지고 있는 생명들이거든요. 즉, 자연이 될 수도 있어요. 자연과 인간이 둘이 아닌 그런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생각해서 결정해라. 라는 조언. 불교에게 적절한 조언이죠. 1번 정답이고요. 2번. 인간의 내재된 불성을 극복하려는 의지에 따라 결정하세요. 자, 불성이라는 키워드, 방금 선생님이 1번 선지 설명하면서 입 밖으로 했던 이야기인데, 불성은 부처가 될 가능성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불교에서는 누가 부처가 될수 있죠? 누구나 부처가 될수 있습니다. 수행을 통해서. 그래서 인간에게 내재된 이 불성, 어떤 인간이든 불성을 지니고 있는데, 부처가 될 가능성을 극복하면 될까요? 안 되겠죠. 오히려 이 불성을 키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서 부처가 될 수 있도록 수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극복이라는 키워드가 틀렸습니다. 3번, 자연의 모든 구성원이 영원히 존재할 수 있도록 결정하세요. 한 번만 더 적어볼까요? 불교에서 싫어하는 단어들. 지겹죠? 영원, 불변, 독립. 하나만 더 적을게요. 고정. 이런 단어들 불교에서 싫어하는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골라내기 쉽죠? 이런 영원히 존재라는 키워드들은. 4번, 인간이 우월한 존재로서의 지위를 지킬 수 있도록 결정하세요. 아까 1번 선지와 배치되는 선지인데요. 자연과 인간은 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즉, 자연의 어떤 존재들도 불성이라는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고, 인간도 이런 것들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만물은 평등하다라고 바라보거든요. 근데 인간이 우월한 존재다? 라는 얘기는 절대 할 수 없겠죠. 틀린 선지고요. 5번, 인간 외의 존재도 독립된 실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결정하세요. 자, 정말 좋죠. 이 네 가지 키워드만 기억하면 지금 한 문제 안에서도 두 개의 선지를 골라낼 수가 있습니다. 독립된 실체를 유지한다라는 이야기는 불교에서 절대 할 수 없는 선지예요. 그래서 정답은 명확하게 1번이라고 여러분들이 골라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동양 윤리와 관련한 14문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한 문제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도 그 안에 키워드들 그리고 내용들을 보면서 이론 공부와 같이 병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념 강의를 들으면서 다 듣고 기출문제를 풀기보다는 내가 하나의 개념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그것에 해당하는 기출문제를 빼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총 세 가지 이론 윤리, 동양 윤리 학파들 봤는데요. 첫 번째, 유교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공자와 맹자 봤습니다. 그리고 유교는 아니지만 묵가에 이 묵자라는 사상가, 겸의 사상도 선지로 많이 구성돼서 나왔는데요. 유교의 인과 묵가의 겸해를 구분할 줄 알아서 생각을 꼭 해줘야 되고요. 두 번째, 불교 사상가 석가모니만 우리 살펴보았었죠. 이 불교에서는 싫어하는 키워드 네 가지 있다고 했습니다. 이 네 가지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한다면 골라내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을 거고요. 마지막 도가에서는 두 사상가 봤습니다. 노자와 장자 함께 살펴봤었죠. 우리 굳이 노자랑 장자를 명확하게 구분하기보다는 이 도가 전체적인 틀, 유교와 배치돼서 유교의 인위적인 덕목들을 반대하고 만물을 도의 관점에서 평등하게 바라보는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문제 푸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강에서 이어서 동양윤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1: 어?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지리의 이종원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수능 기출의 미래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리엔테이션에서 봤을 거예요. 다 들었다시피 사실 수능이라는 게 계속해서 반복되고 반복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들도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죠. 이런 것들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출을 알아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복 받으신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기출 분석을 도와드릴 거니까요. 그러면은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요 항상 이렇게 중단원에 나가기에 앞서서 이런 식으로 한번 훑어보고 가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위치, 1단원 대단원이죠. 대단원 중에서도 이제 1단원에 해당이 되는 건데요. 이 중단원, 1단원 같은 경우는 꼭 한 문제씩 출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영역 중에서요, 영해 부분이 굉장히 강조가 되죠. 그 예전에는 영해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지식적인 것만 물어봤다면은 이제는 지식적인 것을 적용할 수 있니?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단순히 지식을 암기하는 것만으로는 이제 문제를 접근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분석을 잘하셔야 되겠죠? 늘한 문제씩 출제됩니다. 지금까지 나왔으니까 앞으로 안 나온다? 그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나왔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아마 내년에도 나올 겁니다. 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합시다. 1번부터 우리가 차근차근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다음 자료에 가에서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야 되는데요. 2025학년도 3월 학력평가 문제입니다. 과거에는요, 좀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봤어요. 가, 나, 다를 주고서 어디 있는지, 이 위치가 어디 있는지 정확히 몰라도 풀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좀 질문을 주었는데요. 이제는 그렇지 않죠. 정확하게 모르면은 무조건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를 계속해서 줍니다. 당연히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지 더 나아가서 업그레이드된 문제들도 풀어낼 수 있겠죠.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가 지역인데요. 보통은 수리적 위치를 좀 많이 주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냥 조형물하고요. 조형물의 특징을 줬습니다. 하나씩 읽어보니까요. 한자로 대한민국 최남단이라고 써져 있다라고 나오죠. 대한민국 최남단, 우리나라 영역에서 영토에서 최남단이라고 한다면은 어디였어요? 마라도였지. 그래서 이거는 마라도라는 거는 쉽게 찾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마라도가 되는 거예요. 마라도. 좀 글씨가 두꺼우니까 조금만 얇게 할게요. 자, 다음. 나입니다. 팔각형의 받침돌 위에 대한민국 동쪽 땅끝이라고 써져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굉장히 좀 쉽죠. 너무 많이 나오는 거야, 사실은. 뭐예요? 독도가 되는 거지. 독도는 특히 동도하고 서도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그런 특징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대한민국 정중앙이라는 특징만 봐도 우리는 양구라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특히 배꼽축제, 배꼽과 관련되어 있다. 왜? 사람의 정중앙에 배꼽이 위치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이 양구도 배꼽슬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정중앙이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정중앙이다. 한반도의 정중앙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여기가 바로 양구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위에 거안 보고 풀었어. 이 말이 뭐냐면요. 주어진 것을 제대로 활용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러한 내용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분들이 위의 내용, 가나 다가 무엇인지 안 주어졌어도 충분히 맞춰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냥 한번 이렇게 해봤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문제 풀 때는 선지 하나하나 다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기출에서는 안 중요한 선지가 없어. 주어졌을 때는 그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무조건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보면요. 가는 가 주변의 삼해리는 한일 중간 수역에 속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라도 주변의 삼해리는 얘들아. 마라도는 통상기선이 적용이 되죠. 통상기선으로부터 몇 해리? 12해리까지는 우리나라에 뭐가 되는 거야? 영해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나라 주변 3해리는 한일 중간 수역이다. 이거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좀 헷갈리는 게 뭐냐면요. 헷갈린다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못하는 게 있어. 뭐냐면은, 자, 봐봐요. 마라도가요. 통상기선이 적용된다는 건 알아. 그렇지? 그리고 이 통상기선으로부터 몇 해리? 12해리가 영해라는 거는 또잘 알아요. 이거를 따로따로 물어보면 정말 잘한다? 근데 이거를 연결해서 마라도는 12해리까지, 주변 12해리까지는 영해다.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틀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 마라도 통상기선? 통상기선 12해리? 되게 기본적인 지식이죠. 근데 마라도는? 마라도 주변은 12해리가? 영해다 라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야 된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좀 쉬운 예시지만요. 우리가 다음 문제, 다다음 문제 보면서 과연 어떤 식으로 좀 변화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알겠죠? 자, 다는 행정구역상 경상북도에 속한다. 보통 독도를 굉장히 많이 물어보죠. 독도는 어디에 속해요? 울릉군에 속하죠. 울릉군은 어디에 속해요? 경상북도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독도도 결국 행정구역상 경상북도에 속하는 거지. 강원도가 아니라요. 이런 거 많이 물어보는데 양구는 좀 신기하게 물어봤습니다. 경상북도가 아니라 너무도 당연하게 강원특별자치도가 되겠죠. 자, 독도는요. 양구보다 우리나라 표준 경성과의 최단 거리가 가깝다. 자, 요것도 정말 많이 물어보는 거거든요. 요새는 좀덜 물어보는 것 같기도 해요. 예전에 너무 많이 물어보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은 표준 경선이라고 한다면 몇 도야? 135도거든. 135도. 그럼 이 135도는 어디 위치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독도보다도 동쪽에 위치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자,
누가 더 동쪽이니? 이거 물어보는 거야. 누가 더 동쪽이니?

동쪽에 가까운 곳은 어디예요? 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나가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3번은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좀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다는 나보다 최하늘 평균균이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양구하고 독도하고요. 위도가 비슷합니다. 자, 위도가 비슷한데 양구는 내륙이고 독도는 해안이죠. 동해지, 동해. 동해 그 자체잖아. 그럼 동해가 최하늘 평균균이 더 높아야지. 양구가 아니라. 그쵸? 가와 나는 모두 영해 설전에 직선 기선이 적용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라도와 독도는 모두 통상 기선이 적용됩니다. 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2번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당황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않고 뭘 하면 좋냐면은 한 켠에다 좀 그렸으면 좋겠어. 여기 보면요, 가에서 다섬에 대한 교사의 질문에 옳게 대답한 학생을 고르는 건데요. 위성 영상이 주어져 있고요. 기준점 위경도가 주어져 있고요. 면적이 주어져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사실은 이 수리적 위치인 경위도죠. 면적 그렇게 크게 도움이 안 되잖아. 위성 영상 뭐 도움이 되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지형도를 많이 봤으면은 아 요거 딱 봐도 독도고 요거 딱 봐도 마라도겠네, 고구마 형태네라는 걸알수 있었겠지만요, 가를 맞추기엔 좀 어려웠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경위도를 통해서 좀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건데요. 자, 이것도 쉽게 그릴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그냥 이거 다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어. 이거 어떻게 그리냐면요, 한번 봐봐요. 진짜 쉬워요, 진짜 쉬워. 제가 작년, 재작년보다도 더 쉬운 방법을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잘 그리는 사람 없을 걸. 여러분들 진짜 행운아 알아니까 행운아. 자, 보면요, 봐봐요. 자, 먼저 경도를 그리겠습니다. 자, 경도는요, 우리나라 경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32도부터 124도까지. 거꾸로 했죠. 이제 왜 거꾸로 했냐면은 3, 2, 24라고 기억하는 게 조금 더 기억하기 쉬워서 그래요. 그렇지? 그래서 동경 100, 124도에서 132도까지다 라는 경도를 바라봤고요. 그리고 위도 또 그려보면 되지. 4333 이렇게 기억을 하거든요. 북위 43도에서 33도 사이다 라는 거예요. 북위. 그렇지? 4333 기억하기 훨씬 쉽지 않니? 그럼 그 가운데가 되는 건 뭐겠어? 가운데가 되는 거는 38도가 되는 거고요. 그렇지? 그리고 세로 가운데가 되는 거는 128도가 되겠지. 그치? 자, 이것만 보고 여러분들 그리면 돼요. 어떻게 그리냐면은 봐봐. 자, 여기 절반 있죠, 절반. 위에 절반.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 시작해서, 자, 하나, 둘, 셋! 이런 박자를 그리면서 여러분이 하면 됩니다. 자, 중간, 짧고, 길게, 끝까지. 그치? 자, 중간 하면서 여기 붙이세요. 짧고, 길게. 그치? 여기 들어갔죠? 이 들어간 거 똑같이 들어가게 하면 돼. 하나, 둘, 셋, 여기 안쪽까지 해가지고. 그치? 또 동해하면 호미곶 아니겠어요? 호, 미, 곶, 이런 식으로. 이렇게 쫙 그리면은 벌써 대한민국이 완성됐죠? 그리고 해남 끝에는 뭐가 있어? 여기 제주도가 있죠? 제주도 끝에 마라도가 있고. 그치? 그리고 여기 태안 있죠? 여기 튀어나온 곳이 태안이거든요? 태안에서 쭉 갑니다. 어디까지? 132도까지 가세요. 여기가 바로 독도가 되고요. 또 울릉도는요, 여기 나선이잖아요? 이 나선과 그리고 여기 서울. 이어서 보면은 여기 만나는 점, 여기가 바로 울릉도가 됩니다. 근데 이러면은 그냥 우리나라 다 그렸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그렸으면 좋겠어. 요것만 그리면은 웬만하면 다 찾을 수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지 볼까요? 실제로 그런지 봐봐. 자, 가입니다. 경희도. 자,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아마 가 찾는데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면은 124도 10분 동경, 동경 124도라고 대충 기억하긴 했는데 뭔가 좀 이상하다. 약간 좀 이런 생각이 들지. 그치? 여러분들이 그냥 숫자적으로 기억해서 그래요. 자, 요거까지 봐봐. 39도라고 한다면은 38도보다 위에 있으면서 124도 쪽에 가깝네라고 한다면은 여기밖에 될 데가 없거든. 그치? 그러면은 여기가 뭐예요? 바로 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도로 찾으면 굉장히 쉽잖아. 어디야? 비단섬, 만도, 우리나라 극서 지역. 얼마나 쉬워. 자, 나, 다는 이제 뭐 보고 찾았어요? 또 경위도 보고 찾으면 되지. 그치? 경도 132도에 가깝네. 60분이면은 1도가 되니까 131도 52분이면은 132도에 가깝잖아요. 바로 여기가 독도가 되는 거죠. 독도는 나가 되는 거고요. 마지막 33도, 북위 33도에 가깝다. 그치? 요거는 가장 남쪽 끝이 되겠죠? 바로 어디가 돼? 여기 마라도 다가 되는 거죠. 자, 어때? 이렇게 지도로 찾으니까 굉장히 좀 쉽지 않니? 지도로 보면 되게 쉽지.

하나. 수리적 위치를 여러분들이 지도로 이렇게 그리면은 굉장히 쉽게 풀리는 문제란 말이야. 다른 문제들도 다 그럴 거야. 다 그럴 거야. 자, 이렇게 찾으면은 굉장히 쉽죠?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나의 기선으로부터, 독도의 기선으로부터 바깥쪽 12해리 이내에는 종합해양과학기지가 건설되어 있습니까? 아니, 독도 주변 12해리는 그냥 우리나라의 영해예요. 근데 우리가 종합해양과학기지라고 배우면 어디 배웠어? 이효도 배웠잖아. 이효도는 다에서부터 남서쪽으로 어때요? 149km 떨어진 곳이잖아. 그러니까 아니오가 되어야지. 그치? 자, 가는 나보다 우리나라 표준 경선과의 최단 거리가 뭡니까? 라고 되어 있잖아. 이거는 결국 반대로 동쪽이니보다는 서쪽이니를 물어보는 거잖아. 어디서부터요? 135도에서부터. 그치? 그럼 누가 더 서쪽이니? 가가 더 서쪽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가 옳은 설명이 되는 거잖아. 결국 서쪽이냐를 물어보는 거죠. 나와 다른 영해 설정에 직선 기선이 적용됩니까? 라고 보면 돼요. 여기 마라도, 독도, 아, 우리 이거 굉장히 좀 쉽게 알고 있죠. 독도, 울릉도, 마라도, 제주도는요, 통상 기선이 적용된다고. 그치? 그러니까 직선 기선이 아니어야 됩니다. 아니요. 아마 요것 때문에 헷갈렸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를 주로 뭐라고 착각을 많이 했냐면은, 백령도로 많이 착각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왜? 요거 10분 때문에, 10분 때문에. 그러니까 이 10분 때문에 좀 헷갈렸다 하더라도 39도라고 한다면 38도보다 위에 있네? 아, 그러면은 절대 백령도는 될 수가 없겠구나. 왜? 백령도는 여기 위치되어 있으니까. 그치? 38도쯤에 위치되어 있으니까 절대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수 있었을 텐데. 그치? 그럼 4극 해당됩니까? 예, 정답은 갑이 되는 거죠. 어때요? 이 정답률 되게 낮거든? 근데 문제 쉽게 풀수 있지 않으니? 뭐만 하면은? 그리기만 한다면은. 이거 뒤에 가서도 계속 그려볼 거예요. 3번입니다. 다음 자료에 가에서 다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인데요. 봐봐, 여기서도 보면은 사실 힌트는 충분히 줬어. 2024학년도 수능에서요. 경위도를 주면서 특징도 같이 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안심을 한 거야. 보통 나오면은 그럼 특징도 같이 주겠구나. 그러니까 문제 풀기 더 쉽겠구나. 근데 어떻게 됐어요? 경위도만 줬었죠. 경위도만 주니까 여러분들이 멘탈이 나간 거야.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경위도만 보고서도 사실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자, 요것도 쉽게 그리면은, 자, 이것도 한번 그려보자, 그냥. 한번더 그려보는 거야, 한번 더. 어렵지 않으니까. 자, 이제 빠르게 한번 그려볼게요, 선생님이. 자, 4333. 진짜 빠르게 그릴 수 있어요, 여러분 적응하면은. 324. 그치. 자, 그 가운데는 뭐가 되고요? 128도가 되고요. 그리고 또 여기 가운데는 38도가 되겠죠. 자, 여기서 그냥 그리면 된다니까, 그리면 돼. 여기 가운데서부터. 중간, 짧고, 길게. 중간, 짧고, 길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제주도. 태안 끝에, 독도. 그리고 그 사이, 울릉도. 벌써 다 그랬잖아. 그렇지 않니? 자, 그렇게 봤을 때요. 34도에 위치되어 있으며 125도, 동경 125도에 위치되어 있다. 라고 본다면 사실 여러분들 경위도만 보고서도요. 추론할 수가 있다니까. 어떻게요? 봐봐. 34도라고 한다면 33도보다 좀 위에 있다. 125도라고 한다면 124도보다 좀 위에 있다. 그치? 동쪽에 있다. 그럼 한 요쪽이 뭐가 되는 거야? 가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추론할 수가 있는 거거든. 그치? 33도 마라도가 되는 거지. 나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다 132도 52분이니까 독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연습을 하셔야 돼요. 수리적 위치만 주어졌을 때도 문제를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핵심인 거죠. 그치?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경위도를 보고서 좀 맞추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외에 특징도 읽어보면요. 섬의 이름은 사람이 살수 있는 곳. 사실 기출로 몇번 등장했던 지역이거든요. 사람이 살수 있다. 거주할 수 있다. 거주 가능. 가거도입니다. 가거도. 가거도에 대한 설명이고요. 써볼게요. 가거도. 뭐, 가거도라는 걸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요걸 보고서 찾는 게더 중요한 거야. 왜냐면 가거도를, 여러분, 가거도의 특징을 막 직접적으로 물어보진 않을 거거든요, 앞으로도. 그리고 나는요, 마라도가 되는 거고요. 다는 독도가 되는 거겠죠. 그치? 그리고 나머지 뭐 읽어보면은 또 다른 특징들도 다 주어져 있어요. 봤을 때, 긴 고구마 형태이다. 그쵸? 화산섬이다. 자, 홀로 독자를 썼다.
동도와 서도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치? 이런 것들을 보고서 쉽게 찾을 수 있었는데 제가 말하는 건 항상 그겁니다. 수리적 위치를 보고서 여러분들 추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것만 그렸다? 문제 풀기 진짜 쉽습니다. 가는 우리나라.

적어도 우리나라 영토의 최서단이에요. 최서단은 어디여야 되는데? 여기 비단섬이어야 되는데, 그치? 아니잖아요. 아니잖아. 2번, 나의 남서쪽 우리나라 영해에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가 있다. 사실 요거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가 않는 거죠. 왜? 이어도는 우리나라 영해에 해당이 안 되니까. 그럼 우리나라 이지에 해당이 되냐? 요것도 살짝 애매합니다. 애매해요. 약간 중국과의 그런 좀 마찰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지 같은데 약간 좀 이런 생각을 하지만 중국에선 아, 너희 그거 이지 아닌 것 같은데 약간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물어볼 수가 없어, 사실은. 이어도가 우리나라 이지다? 이거 물어보기 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물어보는 건데, 어쨌든 영해에 해당이 되지가 않죠. 마라도에서 어디 남서쪽으로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저 이어도입니다. 3번, 다로부터 200캐리까지 전역은요. 독도로부터 200캐리까지 전역은 배타적 경제수역? 애초에 200캐리 전체가 배타적 경제수역, 영해를 빼고서도 해당이 안 되죠. 한해 중간 수역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200캐리 전역이 아니라 뭘 빼야 돼? 기본적으로는 영해를 빼야죠. 그러니까 3번도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좀 지식을 자꾸 적용하게끔 만드는 거야. 자, 여러분들이 배타적 경제수역 하면은 200캐리인데 영해 빼고 이건 알잖아. 근데 그거를 똑같이 독도에다 적용했을 뿐이거든. 독도 주변에 200캐리 영 배타적 경제수역이에요? 아니죠. 한일 중간 수역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게 해당이 될 수가 없어. 왜? 영해 때문에. 그치? 아는 거잘 적용하는 그런 사고력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4번, 나와 다는 영해 설정에 통상기선을 적용한다? 통상기선 적용하죠. 그래서 문제 풀기는 되게 쉬웠어, 사실은. 왜? 4번이거든. 5번, 가에서 다중 우리나라 표준 경선과의 최단 거리는 다가 제일 가깝죠. 이렇게 문제를 풀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맞췄다 이게 아니라 앞으로 문제가 이런 식으로 더 물어볼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좀 알고 갔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는 이제 문제가 잘 나오지 않는 거지, 앞으로는.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요. 왜냐면은 지도를 주고 수리적 위치까지 줬잖아. 너무 문제가 쉬워지죠. 물론 이렇게 나오면 너무 땡큐야. 너무 땡큐인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물어보진 않을 겁니다. 글을 주고서 또는 수리적 위치를 주고서 지도를 추론해라. 이런 문제가 나올 거고요. 아니면은 반대로. 지도를 주어지고 이 수리적 위치를 주지 않은 거야. 그냥 점만 찍혀져 있는 거지. 그럼 그 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추론할 수 있게끔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겠죠. 올 수능이, 작년도 수능이 그렇게 문제가 나왔잖아요. 좀 이따 살펴볼게요, 이거는. 자, 가에서 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보도록 합시다. 찾기 정말 쉽죠? 가는 우리나라의 극북지역입니다. 여기는 온성군이 되겠고요. 온성군. 나는요, 여기가 바로 백령도가 되겠죠? 백령도는 행정구역상 어디에 속할까? 인천광역시에 속합니다. 인천광역시 백령도예요. 다는 독도입니다. 독도고요. 경상북도에 속하죠. 그리고 라는 마라도로부터 149km 정도 떨어져 있는 바로 이어도가 됩니다.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주어지면 너무 쉬워. 나에는 종합해양과학기지가 건설되어 있다. 뭐가 틀렸어? 나가 아니라 라가 되어야지. 그치? 다에 위치한 섬은 영해 설정에 직선기선이 적용된다? 아니죠. 그러니까 되게 기본적인 지식을 물어보지 않니? 통상기선이 적용되잖아. 근데 앞으로는 이렇게 물어볼 가능성이 굉장히 좀 낮습니다. 라는 한해 중간 수역이 위치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해 중간 수역이 아닙니다. 참고로 이 이어도를 가지고도 이 꿀팁이 있거든요. 어떤 꿀팁이 있냐면은 이어도에서 북서쪽과 남동쪽이 있어요. 북서 쪽의 이쪽 부분이 바로 한중 잠정 조치 수역이고요. 남서쪽의 이쪽이 바로 한일 중간 수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어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딱 대각선으로 나눠보면 굉장히 좀 쉽게 알아낼 수 있어요. 이런 것도 하나의 꿀팁입니다, 여러분들. 라는 한일 중간 수역이 위치된다? 아니죠, 어쨌든 아닙니다. 이지도 좀 애매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나오지 않을 거야. 다는 나보다 우리나라 표준 경선과의 최단 거리가 가깝다. 자, 누가 더 동쪽이냐? 다가 더 동쪽이야? 나가 더 동쪽이야? 다가 더 동쪽이죠. 그러니까 가깝다? 맞는 설명입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5번. 가에서 라는 우리나라 영토 4극에 해당된다? 백령도가 해당이 안 되고요. 이어도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아니고 라도 아닌 거야. 나머지 두 개는 맞는 설명이죠. 되게 기본적인 지식을 많이 물어봤지.

그냥 한번 그려봐. 그려보면 되잖아. 그치? 이것도 한번 그리면은 사실 나만 그리는 게더 쉽거든요? 나만 그리는 게더 쉬워. 아까 좀 주황색을 고르니까 좀잘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 빨간색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그냥. 나만. 이게 나만 다예요. 너무 쉽지 않니? 이게 나만인데? 그쵸? 자, 제주도의 성산 일출봉이 어딨냐면요. 참고로 이 제주도를 좀 확대를 했을 때, 여기 좀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확대를 했을 때. 제주도가 이렇게 클거 아니야. 그리고 아래쪽에 마라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쪽에 우도라는 게 있거든요. 이 우도가 성산 일출봉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좀 착각을 많이 하는데 성산 일출봉이 어디냐면은 그냥 동쪽에 위치되어 있어요. 여기가 성산 일출봉입니다. 그치? 그러니까 여기가 기억이 되는 거야. 어쨌든 성산 일출봉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일출 보기에 좋아요. 왜? 동쪽이니까. 그치? 자, 니은에서는요, 새 기원과 새 출발을 다짐하는 해맞이 축제가 열리는데요. 이곳의 지명은 조선시대 한양의 광화문에서, 조선시대 한양의 광화문에서 정동쪽에 위치한 곳이다. 그치? 그래서 이름하야 뭐예요? 서울에서 정동쪽에 위치된 게 어딘가 보니까. 정동쪽에 위치된 게 어딘가 보니까요. 어디? 강릉이 되는 거지, 강릉. 정동진. 들어봤잖아. 정동진 해안당구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여기가 니은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알겠죠? 니은. 해남군에는요, 한반도 육지의 남쪽 끝 지점이라고 있는데요. 자, 요런 것도 되게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좀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영역이 사실 세 가지로 구성된다는 건 되게 많이 알고 있잖아. 영토, 영해, 영공.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건 되게 잘 알고 있는데요. 영토를 여러분들이 그냥 막 땅으로만 기억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요. 영토는 어떻게 구성이 된다? 라고 했을 때, 영토는요, 두 가지를 좀 기억해 주세요. 한반도하고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한반도는요, 육지의 육지, 육지 부분이에요, 육지 부분. 부속 도서는 뭐가 되는 거야? 섬 부분이 되는 거지, 섬. 이런 식으로 좀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한반도 육지의 가장 남쪽 지역이라고 한다면 어디여야 돼? 마라도? 마라도는 영토의 최남단이 되는 거죠. 부속도주까지 포함해가지고 바로 해남이 됩니다. 해남. 그러니까 디귿은 여기가 디귿이 되는 거죠. 디귿. 해남 육지의 남쪽 끝. 근데 육지의 또 남쪽 끝이라고 하면 잘 알거든요. 근데 아마 이런 식으로도 나오면 헷갈릴걸? 한반도의 남쪽 끝. 이러면 여러분들 진짜 많이 틀릴 거예요. 아마 한반도의 남쪽 끝. 뭐한 번도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념을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하자는 거예요. 이 취지, 이렇게 말하는 취지가. 알겠죠?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일출과 일몰을 함께 볼수 있는 지리적 특징을 활용해서 일몰부터 1월 1일 일출 때까지 땅끝 해남이 축제. 그치? 땅끝 축제. 결국 중요한 건 땅끝 축제, 땅끝 축제.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이 열린다고 합니다. 네, 뭐. 잘 봤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우리는 결국 이 지도를 통해서 한번 유출해 보는 거야,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으면 항상 그려보라고 했어요. 기역은요, 영해 설정 시 직선 기선의 기점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 기점도 요새 좀 많이 물어보는 거예요. 기점이 직선 기선의 그 점들이 되는 거예요. 기준의 점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기점이라는 게 나왔을 때는요, 통상 기선을 물어보는 게 아닌 거야. 기점은 직선 기선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기점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봐봐, 이렇게 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연결했을 때 기선이 되는 거잖아요. 직선 기선을 물어보는 거죠. 기점하면 직선 기선을 물어보겠구나. 약간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근데 성산 일출봉은 어디야? 제주도예요. 그럼 제주도는 무슨 기선? 통상 기선이 적용이 되어야지. 자, 이런 거예요. 자, 제주도가 통상 기선이라는 거잘 알고 있어. 제주도에 성산 일출봉이 있다는 거잘 알고 있어. 근데 성산 일출봉이 직선 기선이냐, 통상 기선이냐 물어보면 또 헷갈려. 결국 A는 B다, B는 C다. 그럼 뭐야? A는 C여야죠. 그치? 성산 일출봉은 뭐가 돼? 제주도니까 통상기선이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아닙니다. 디귿은요, 우리나라 영토의 최남단에 위치된다.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라고 했어요. 영토 이렇게 구성이 된다. 알겠죠? 육지의 최남단, 한반도의 최남단인 거야. 정답은 뭐 디귿 리을이 되겠는데요. 니은은 기역보다 연교차가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니은 그리고 기역 봤을 때요. 둘다 해안 쪽이야. 근데 위도가 낮은 뭐가 돼? 기역이 더 겨울철에 따뜻하죠. 겨울철에 따뜻하다는 건 연교차가 낮은 거죠. 그럼 니은의 연교차가 더 커야 됩니다. 기후와 관련된 설명이었고요. 디귿은 니은보다 일출 시각이 늦다. 자, 이런 것도 사실은 다 똑같은 문제지. 뭐야? 표준 경성과의

경선을 물어보는 것과 똑같아요. 표준 경선은 동쪽에 위치되어 있잖아. 동쪽에 위치할수록 해가 먼저 뜬단 말이야. 해가 먼저 뜨니까 일출도 빨라요. 그리고 해가 먼저 뜨는 곳은 해가 먼저 지죠. 일몰도 당연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동쪽일수록 일출도 빨라, 일몰도 빨라, 표준 경선과의 거리가 가까워, 다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나아가서 최근에는 중앙 경선과의 거리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동쪽 어디예요? 디귿하고 니은 중에서 니은이 더 동쪽이지. 그러면은 니은이 해가 더 많이, 빨리 뜨고 빨리 지는 겁니다. 그럼 디귿이 더 늦게 뜨고 늦게 지게 되겠죠. 맞는 설명이죠. 네. 정답 디귿 리을이었습니다. 자, 다음 6번 문제입니다. 20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문제인데요. 그렇게 막 어렵진 않게 나왔어요. 하나씩 볼게요. 자, 양국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4극을 기준으로 정중앙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경의도가 나와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보고서 그릴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좀 질리도록 그릴 겁니다, 저는요. 이제 저는 빨리 그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연습을 해보는 거야. 알겠지? 지겹도록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3, 2, 2, 4. 그리고 4, 3, 3, 3. 나중에 이제 여러분 나랑 똑같이 그리고 있다. 38도, 그리고 여기 중앙 128도입니다. 그렇지? 여기서 그리면은 이제 어떻게 그릴 수 있어? 여기서부터 중앙부터 해가지고 중간 짧고 길게, 중간 짧고 길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제주도 그리고요, 태안 끝에 독도 그리고요, 그리고 여기 울릉도 그리면은 벌써 완성이지. 진짜 빠르지 않니? 이렇게 특징 잘 잡아서 잘 그리는 사람이 없어, 얘들아. 그만 말할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양국은 어디 위치되어 있어? 이제 여기 위치되어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지. 어디요? 여기 정중앙이니까 여기. 그렇지? 여기가 바로 양국가 되는 거예요. 바로 기역이 되는 거지. 그렇지? 자, 정동진 어디예요? 서울에서 정동쪽이네. 여기가 바로 니은 얘기했죠. 정동진. 그렇죠? 강릉입니다. 강릉. 한양의 광화문에서 정동쪽에 위치되어 있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자, 해남군 나왔죠. 한반도 육지에, 한반도의 남쪽 끝지점입니다. 그럼 어디에 위치되어야 돼? 여기 위치되어야 되네요. 그렇지? 여기가 바로 어디? 디귿이 되는 거지. 그렇죠? 자, 이렇게 볼수 있었습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니은은요? 니은은 정동진. 강릉은요? 우리나라에서 일몰 시각이 가장 이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동쪽에 위치된 영토, 극동 지역 어디였어? 어디였어? 바로 독도였지, 독도. 이 독도와 관련된 설명이지, 이거는. 그렇지? 디귿은요, 우리나라 영토의 최남단이 위치되어 있다. 야, 이런 것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문제인 거야. 그렇지? 아닌 거지. 뭐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여기는? 최남단은 마라도와 관련된 거지, 마라도. 아닙니다. 자, 니은은요, 기역보다 우리나라 표준 경선과의 최단 거리가 가깝다. 또 나오죠. 누가 더 동쪽이냐? 자, 니은이 동쪽이, 아니, 기역이 동쪽이에요. 니은이 동쪽이에요. 니은이 더 동쪽이네. 그럼 니은은 기역보다 우리나라 표준 경선과의 최단 거리가 가까워야 되네요. 정답은 바로 3번이 되겠네. 그치? 2022학년도까지는 좀 이런 식으로 좀 직관적으로 나왔어요. 직관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정확하게 몰라도 대략적으로 생각만 했을 때도 풀 수가 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도가 없다고 생각해도 여러분들 이거 풀수 있었을걸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고. 지도 그리는 연습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필수예요. 여러분들 필수. 기역과 디귿은 모두 관계적 위치.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위치 같은 경우, 수리적 위치, 지리적 위치, 관계적 위치가 있잖아. 따로 한 문제가 출제되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좀 녹여서 문제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거와 더불어서 이제 공간 정보, 지리 정보 이런 것들도 있잖아. 그치. 그런 것들도 녹여서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자, 기역은요, 수리적인 위치니까 아닙니다. 관계적 위치가요. 그치. 자, 디귿도 한반도 육지, 한반도에 남쪽에 있다라는 거 보면은 지리를 통해서, 지형지물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관계적 위치가 아닙니다. 기역은 무슨 위치? 수리적 위치. 디귿은 지리적 위치가 되겠죠. 니은과 디귿 주변의 해안의 최저 조위선은 직선 기선으로 활용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뭐가 직선 기선이고 통상 기선인지만 보면 되겠지. 자, 먼저 니은부터 보면은 니은은 일단 직선 기선이 아니야. 동해안이니까. 그렇죠? 자, 디귿도 보면요. 디귿은 해남이잖아. 해남에서 최저 조위선 직선 기선으로 활용되니? 아니죠.